0: 신분과 직능을 고정하고 넘나들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1: 예.
0: 사무라이는 사무라이로, 농민은 죽을 때까지 농민이고 상인은 상인만 종사할 수 있도록 한 이게 바로 일본의 사회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일본은 신분 제도는 좀 경적하고 폐쇄적인 것 같지만 문제는 어차피 신분을 넘나들 수 없다면
1: 네.
0: 자신의 신분과 직분에서
1: 네.
0: 최고의 성과와 목표를 지향하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1: 아, 그렇게 발전하는군요.
0: 예예.
1: 그러면 일본에서는 그 바둑이란 분야에 있어서도 최고의 바둑을 추구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겠네요.
0: 네, 바로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 바둑이라는 거는 중국이나 이제 한국에서는 사대부들의 문화에서는 그저 한량들이 하는 게임에 불과했지만 일본은 사무라이와 무사들의 그들에게는 이 전투가 일상이고 항상 전쟁을 벌이는 사무라이잖아요.
1: 네.
0: 그런 점에서 쇼부를 겨루는 이 승부를 겨루는 바둑은 일종의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굉장히 존중받고 인기를 얻었어요.
1: 예.
0: 그래서 사실은 막부에 상당한 지원을 받으면서 바둑만을 전문으로 하는 그 가문들이 후원을 받으면서 상당히 전문적으로 성장했던 거죠.
1: 네.
0: 특히 에도 막부 시기에 이르게 되면은
1: 네.
0: 4대 바둑 명문가가 정립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혼인보, 야스이, 이노우에 그리고 하야시라고 하는 네 개의 가문이
1: 예.
0: 아주 명문가로 성장하게 되면서
1: 네.
0: 천황이나 쇼군 앞에서 매년 가문의 명예를 걸고 최고의 기사가 나와서 승부를 겨루는 거예요.
1: 가문전.
0: 예, 이런 걸 어성기의 바둑이라고 그러는데
1: 예.
0: 거기서 승리하면 그 가문이 올해의 최고의 명인으로 인정받는 일본 사람들은 최고의 바둑 기사를 명인이라고 명인. 보통 표현했는데
1: 예.
0: 그러면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그 바둑의 내용은 모두 기보로 남아서
1: 예.
0: 그 기보를 연구하고 다시 치열하게 새로운 방법을 보완하면서 성장했던 거죠. 이렇게 가문들이 뭐 300년, 400년 동안 서로 공식 대국을 하면서 이 단순한 게임이었던 바둑은 일본 에도 시대에 이제 기도의 경지에까지 이르게 오른 거죠.
1: 예.
0: 그 중에서도 역시 흔히 에도 막부 직전에 이제 센고쿠 시대,
1: 네.
0: 전국 시대에서 에도 시대로 넘어가는 센고쿠 시대의 3대 영웅이라고 하는 오다 노부나가나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와 함께 바둑을 교유했던 바로 혼인보 가문의 일대 당주, 일대 이에모토인
1: 예.
0: 혼인보 산사의 경우는
1: 네.
0: 그말로 이 혼인보 가문의 명맥을 계속 이어가면서
1: 네.
0: 나중에 일본 바둑사의 최고의 기사라고 평가받는 혼인보 가문의 혼인보 도사쿠,
1: 예.
0: 혼인보 슈사쿠 같은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이제 혼인보 가문이 독보적인 그런 가문으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된 거죠.
1: 4대 명가 중에서 혼인보 가문이
0: 그렇죠.
1: 독보적인 위치에 오르게 되었다. 예.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눠볼 현대 바둑의 출발점은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풀어보면 좋을까요?
0: 네, 그것도 역시 저 아무래도 일본에서 선진적이었던 일본에서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1: 네.
0: 이렇게 에도 시대까지 바둑의 가문들이 명맥을 유지하고 발전했지만 문제는 이제 일본이 1868년에 이제 메이지신을 통해서 본격적인 서구 근대화를 맞게 된 거죠.
1: 네.
0: 그러면서 일본은 드디어 신분의 차별이 없고 산업공상의 직업의 자유를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근대 국민국가로 나가게 된 거예요.
1: 네.
0: 뭐 도공을 만들 사람은 여전히 도자기 구워서 팔면 되고 농민도 여전히 농업을 하면 되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문제는 바둑처럼 바둑은 전혀 경제활동과 무관하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러니까 이 바둑 같은 특별한 직능을 갖고 있는 가문들은
1: 네.
0: 이제 그들을 후원하고 지원할 막부가 없어진 거예요.
1: 그렇죠, 그렇죠.
0: 어떻게 보면 그들의 역할이 유명무실해지고 멸문의 위기를 맞게 된 거죠.
1: 예.
0: 그런 새로운 시대의 전환을 맞게 됐어요.
1: 예.
0: 과연 이 바둑의 문화는 일본에서 어떻게 됐을까? 그런데 일본 사회는 이 중국에서 발원했던 이 바둑의 문화 그리고 일본 근대에 꽃피웠던 이 바둑의 문화를 바로 굉장히 중요한 동아시아의 문화로 수용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1: 아하.
0: 좀 점진적인 과정이었지만
1: 네.
0: 1924년
1: 네.
0: 일본에는 일본 기원이 설립이 돼요.
1: 아, 일본 기원, 중국에도 한국에도 없던 기원이란 그렇죠. 게. 어.
0: 일본 기원이 설립이 되면서 이 일본 기원이
1: 네.
0: 사무라이나 특수한 가문들이 명맥을 주셨던 독점했던 이 바둑이란 문화를 일반 시민들에게 보급을 하고 예. 저변을 넓히고 전문화된 기사들을 양성하고 승단제를 관리하고 그리고 기전을 양산화시키면서 일본 기원이 이 바둑의 문화를 바로 시민들의 문화이자
1: 야.
0: 프로 바둑화 문화로 아. 이거를 발전적으로 계승하게 된 거예요.
1: 예.
0: 바로 이 일본 기원의 설립에 크게 기여했던 사람이
1: 네.
0: 당시 1920년대 최고의 기사이면서
1: 네.
0: 결국 바둑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을 후원자가 필요하니까
1: 네.
0: 일본 기원과 기업, 일본 기원과 언론계의 가교 역할을 하면서
1: 네.
0: 일본 기업의 설립을 주도했던 사람이 당시 일본의 바둑계의 큰 거인이었던 세고의 겐사쿠라는 사람이에요.
1: 어.
0: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 세고의 겐사쿠 선생을
1: 예.
0: 흔히 일본 기원의 아버지라고 그런 높은 평가를 받는 분이죠.
1: 네. 세고의 겐사쿠 선생 주도로 그럼 일본 기원이 설립됐고 그때부터 일본의 현대 바둑이 성장을 이루게 되는 건가요?
0: 그렇죠. 이때부터 이제 성장을 하면 좋겠지만 굉장히 그것도 쉽지가 않은 이유가
1: 네.
0: 결국 재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1: 돈이,
0: 돈이 있고 네. 후원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결정적 사건을 맡게 되는데
1: 네.
0: 바로 에도 시대의 최고의 바둑의 가문이었던 혼인보. 혼인보 가문은 근근히 명맥을 유지하면서 20세기 전반부에 혼인보 가문의 마지막 당주는 제21대 혼인보 이에모토인 혼인보 휴샤이가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1: 네.
0: 그러나 이미 본격적인 기전도 없고 후원자도 없다 보니까
1: 네.
0: 어떻게 보면 좀 아름답지만 좀 비극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데
1: 어떤 선택이죠?
0: 21대 당주 혼인보 휴샤이는 이 혼인보라는 이 명예를 일본 기원에 양도하고 고스란히 반납하게 된 거예요.
1: 혼인보라는 명예를.
0: 그렇죠. 이제 혼인보 가문은 멸문이다. 우리는 도저히 이것을 이어갈 수 없으니
1: 네.
0: 공식적 기구인 일본 기원에 이거를 양도하게 된 거예요.
1: 우리의 명예라도 좀 전승될 수 있게.
0: 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일본 기원은 이 유서 깊은 혼인보 가문의 명예를 좀 발전적으로 계승하고 싶기도 하고
1: 예.
0: 그래서 일본 기원은 일본의 유수의 신문사인 마이니치 신문사와 협약을 맺고
1: 예.
0: 마이니치는 여기에 이 혼인보 가문의 이에모토를 현대 프로바둑으로 발전적으로 이어가게 돼요.
1: 아, 그렇습니까?
0: 그래서 예. 일본의 프로바둑 기사들이 1년 동안 내내
1: 네.
0: 토너먼트로 승부를 겨룬 다음에
1: 예.
0: 그의 최고의 우승자에게 바로 혼인보 이에모토를 주는 거죠.
1: 아, 우승자를 혼인보 이에모토라고.
0: 혼인보 우승자로 인정해주고
1: 예, 예, 예.
0: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상금을 내걸고
1: 네.
0: 본인방전, 우리말로는 본인방, 일본 발음으로는 혼인보라는 프로기전이 출범하게 된 거예요.
1: 프로기전이네요. 예.
0: 네, 이렇게 되면서 사실 일본에서 프로 본격적 프로기전이
1: 네.
0: 이제 그 바둑만 두어도 먹고 살 수 있는 굉장히 거금의 우승 상금을 향한 기전이 양상화된 거죠.
1: 근데 바둑 가문의 유산과 현대 프로기전의 활성화, 정말 일본이 바둑의 문화를 성공적으로 발전시켰다는 걸 교수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당시 한국 바둑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0: 한국 바둑은 뭐 조선시대 선비들이 가끔 여가 시간에 두는 바둑일 수도 있고 그러나 그것은 주민들이나 혹은 뭐 도박이나 내기 바둑 같은 거나 두는 굉장히 평가절하했던 것이 바둑의 현실이었어요.
1: 네.
0: 그런 단계였던 우리나라 바둑 수준에서 어떻게 보면 한국 현대 바둑의 씨앗이 싹트는 그 맹아가 싹트는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1: 반전. 여기서 네. 한국 현대 바둑의 아버지가 등장합니까?
0: 그렇죠.
1: 네. 네,
0: 바로 식민지 시대에 전북 부안에서 태어난 이 한 소년이
1: 네.
0: 1937년경에 이제 교동보통국립학교를 졸업한 그 37년 14살 나이에 홀연히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게 돼요.
1: 어, 예.
0: 그리고 당시 일본 최고의 기사였던 기타니 미노루 문화에 들어가서
1: 네.
0: 바둑을 배우게 되는데 이 소년의 이름이 바로 조남철
1: 아,
0: 국수예요.
1: 조남철 국수군요.
0: 네.
1: 예, 그 인물이 아까 그 기타니 미노루는 마지막 혼인보랑 기념대국 떠서 이겼던 기사죠?
0: 그렇죠, 그렇죠. 예. 바로 그 기사죠.
1: 예.
0: 이 기타니 미노루를 스승으로 삼아서 6년 동안 정말 열심히 바둑을 수학하고 그리고 일본으로 간 지 4년 만인 1941년경에는 승단대회를 거쳐서 일본 기원에 입단도 하게 됐어요.
1: 네.
0: 다만 일본 기원에서 본격적인 활동을 하기 전에 성인이 된 조남철은 1943년경이면 조선으로 귀국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1945년에 2차 세계대전이 종전되고 일본이 패망하고 우리나라가 독립을 맞았던 네. 거죠.
1: 예.
0: 바로 그해 1945년에 조남철은 한국 기원의 전신인 한성 기원을 설립하는데 이걸 주도하게 돼요.
1: 예.
0: 그래서 조남철 구단은 바둑의 선진 국가인 일본에서 배워온 선진 바둑을 접목하고
1: 네.
0: 특히 일본에서 3, 40년대에 개발된 신포석 현대적 바둑의 포석을 우리나라 바둑에 적용하고
1: 네.
0: 기존의 양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주도했던 한국 현대 바둑의 선구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1: 우리나라 국수 계보의 그 선두에 있었던 분들 조남철 국수, 김인 국수 이야기였는데요.
0: 네.
1: 이런 분들이 이제 일본 유학파 기사로서 활약을 했습니다만 여전히 뭐 한국 바둑은 일본과는 좀 많은 격차가 있었던 상황인데 그럼 언제쯤 한국 바둑이 세계 바둑의 변두리에서 중심으로 부상하게 되는 건가요?
0: 네, 뭐 정말 어떻게 보면 시간이 흐르고 또 축적된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뜻밖에도 그 시간은 다가오게 돼요.
1: 네.
0: 바로 조남철 기민구단이 귀국해서 활약하던 그 일천했던 불모지와도 같았던 1960년대에 막 코흘리계를 벗어난 10살도 되지 않았던 두 꼬마가 부산과 목포에서
1: 예.
0: 성장하고 있었어요.
1: 두 꼬마.
0: 예. 예. 한 꼬마는
1: 예.
0: 봐도 바둑의 명문가인 이 조남철 가문에서 태어난 소년이에요.
1: 어허허.
0: 타고난 기재를 드러내면서
1: 예.
0: 또 자신의 숙부가 조남철 구단이잖아요.
1: 예.
0: 숙부의 지원을 받아서 일찌감치 1962년에 불과 6살의 나이에 일본으로 유학을 가서 역시 기타니 미노루 문화에 들어가서
1: 네.
0: 당시 일본의 최대의 바둑 도장이죠. 기타니 미노루 문화에 들어가서 바로 입문하게 되는데 이 소년이
1: 네.
0: 조치훈이에요.
1: 아, 조치훈 구단이 조남철 구단 가문이었구나.
0: 그렇죠.
1: 아, 예.
0: 당시 기타니 미노루 문화에는 향후 1970년대에서 90년대에 걸쳐서 완전히 일본 바둑을 주름잡으며 현대 일본 바둑의 어떤 황금 세대를 일구게 되는 뭐 이시다 요시오, 오다케 히데오, 또 가토 마사오, 다케미야 마사키, 고바야시 고이치 등 기라성 같은 그 선수들이 그 기타니 미노루에서
1: 예.
0: 성장하고 있었어요.
1: 고바야시 고이치 때부터는 제가 봤는데. 아, 예.
0: 그죠.
1: 그 말년에 고바야시 고이치.
0: 그렇죠.
1: 예.
0: 조치훈의 숙명적 라이벌이죠. 이들이 모두 조치훈의 사형사제 관계가 되는 그 시대에 바로 기타니 미노루의 문화에 들어간 거예요.
1: 예.
0: 한편.
1: 네.
0: 뭐 한국 전쟁의 포화도 막 잦아드는 그 1953년에
1: 네.
0: 그 종전 시기에 태어난 한 소년은 이 조치훈이 일본으로 떠나던 그 62년경에 불과 9살의 나이로 한국 기원에 입단하게 돼요.
1: 예.
0: 9살 꼬마가 한국 기원에 입단하게 되니까
1: 예.
0: 한국 바둑회가 막 떠들썩하고 기대를 받게 된 거죠.
1: 네.
0: 바로 그 소년은 조훈현이었어요.
1: 아, 두 번째 꼬마는 조훈현 구단이었군요. 예. 예.
0: 조치훈에 비하면 여러 가지 경제적 여건도 좀 열악하고
1: 예.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년의 기재를 굉장히 믿었던 당시의 독지가들이라든가 또 일본의 후원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바로 이듬해인 1963년경에 조훈현도 일본 유학의 기회를 얻게 돼요.
1: 네.
0: 그래서 일본 유학길에 열리게 되는데
1: 네.
0: 당연히 조훈현도 기타니 문화로 갈 예정이었던 거죠.
1: 네.
0: 그런데 일본에 떠나서 그를 후원했던 일본의 유학을 주선해줬던
1: 네.
0: 바로 일본 바둑계의 큰 스승인 세고의 겐사쿠 선생에 감사하기 위해서 예방을 하게 돼요.
1: 예방을.
0: 인사드리러 간 거죠.
1: 아까 그 일본 교원 설립 주도하셨던 분이죠.
0: 그렇죠. 예. 일본 교원의 큰 어른이시라는 네. 그 세고의 선생은 일본 바둑계에 이미 이제 은퇴한 지 오래됐고 현역에서 물러나서 이제 자신의 노년을 정리하는 그때 이제 74세의 노후였어요.
1: 네. 네.
0: 그래서 인사드리러 갔는데 한국에서 10살짜리 소년이 왔으니까 이제 세고의 선생이 바둑이나 한번 두자고
1: 예.
0: 그래서 꼬마가 흑점 세 개를 먼저 깔고 두는 우리가 이런 걸 이제 젖바둑이라고 하는 거죠.
1: 네.
0: 뭐 아직 수준이 차이가 많이 날 테니 세 개를 깔고 바둑을 뒀는데 이 꼬마가 이긴 거예요.
1: 이겼어. 예, 이겼어.
0: 그래서 이제 세고의 선생이 이 녀석 봐라 그래서
1: 예.
0: 두 점을 깔고 젖바둑을
1: 예.
0: 둔 거예요.
1: 예.
0: 그것도 소년이 이겼어요.
1: 두 점 깔고도 이겼어요.
0: 예. 그 다음이면 이제 정선을 둬야 되는 상황인데.
1: 그렇죠, 그렇죠. 맞바둑으로.
0: 세고의 네. 선생이 깜짝 놀라게 되면서 그 소년의 기세에 굉장히 놀란 거예요.
1: 예.
0: 그러면서 세고의 선생은 갑작스런 결단을 내리는데.
1: 예.
0: 이 한국에서 온 소년을 그날로 자신의 내제자로 삼은 거예요.
1: 와. 오.
0: 이 내제자라는 거는 마치 에도 시대나 있을 법한 제자를 자신의 집안으로 받아들여서
1: 예.
0: 가족처럼 함께 생활하고 함께 기숙하는 그런 걸 내제자라고 그래요. 근데 이 손잡벌도 안 되는 이 꼬마 아이를
1: 네.
0: 세고의 선생이 내제자로 받아들인 거죠.
1: 국적도 다른데.
0: 외국인이고.
1: 예.
0: 보통 당시 일본에서는 기타네이 미노루의 경우는 마치 그냥 수많은 제자들을 양성하는 엄청난 도장이라고 한다면
1: 네.
0: 이제 기타니 선생, 저 세고의 선생의 경우는 제자를 거의 양성하지 않았어요. 다만 정말 천재형에 가까운 기재를 가진 사람만 있다면 드물게 제자로 받아들였는데 1920, 30년대에 바로 오사카 출신의 하시모토 우따로 그리고 중국에서 온 우칭이안
1: 아.
0: 네, 이런 사람들만을 제자로 받아들였던 거죠.
1: 오창원인가요?
0: 그렇죠.
1: 오칭이안?
0: 우리나라 말로는 아, 예. 오창원이죠. 오창원. 그로부터 예. 무려 30년도 더 지났는데 예. 이 노인이 이 소년을 그것도 내제자로 받아들이자
1: 예.
0: 일본 바둑계는 굉장히 이례적인 것으로 상당히 놀라게 된 거죠.
1: 그렇겠네요.
0: 아, 이 순간은 실로 현대 바둑사의 어떤 운명적인 모멘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1: 예.
0: 저는 개인적으로 세고의 선생이 조은현을 내제자로 받아들인 것은 바로 동아시아 코스모폴리탄의 포용이 발휘된 아름다운 유산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국적과 모든 건 나이와 이런 걸 초월해서
1: 네.
0: 그를 제자로 받아들여서 품게 되는 그 순간 정말 아름다운 유산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1: 예. 근데 한중일 바둑 삼국지 편이라고 저희가 예, 이름을 지었는데 중국 얘기는 아직 예, 근현대로 넘어와서는 등장을 안 했습니다.
0: 예,
1: 근현대 중국 바둑은 어떻게 발전했는지도 궁금한데요.
0: 네, 예. 어떤 면에서는 앞서 얘기한 대로 뭐 조선이나 중국이나 사대부들의 유가적인 문화 안에서는 상당히 비슷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1: 네.
0: 그런 중국이 이제 1911년에 신해혁명이 일어나면서 청나라가 붕괴되고 바로 1914년에 중국의 저 남쪽 복건성에서 이제 한 소년이 태어났어요.
1: 네.
0: 그래서 아버지에게 바둑을 배우고 아버지의 지인들에게 바둑을 좀 사사받으면서 성장했는데 바둑의 실력이 워낙 출중하니까 9살 무렵에 이 소년이 북경으로 올라와서
1: 네.
0: 내노라하는 기사들과 도장 깨기술로 승부를 겨루는데 소년이 거의
1: 이겨요?
0: 연승을 하면서 아주 바둑계 파다한 소문이 돌게 된 거죠.
1: 진짜네.
0: 심지어 이 소문은 바다 건너 일본의 선진 국가인 일본 기원에까지 이 이야기가 전달되면서
1: 네.
0: 저 대륙에 있는 그 소년에 대해서 주목했던 사람이
1: 네.
0: 이번에도 세고의 겐사쿠 선생이었어요.
1: 아.
0: 네. 그래서 세고의 선생은 자신의 수제자인 하시모토 우따로를 북경으로 보내요.
1: 예.
0: 그래서 그 소년하고 한번 대국을 한번 둬봐라. 두 판 다 소년이 이겼어요.
1: 아 진짜요?
0: 여기 깜짝 놀라게 된
1: 정상급이네.
0: 거죠. 그때 그 소년이 14살 나이인데 그 소년의 이야기를 듣고
2: 예.
0: 바로 세고의 선생이 그 소년을 일본으로 불러들인 거예요.
1: 제자로 삼는 건가요?
0: 네, 제자로 삼겠다고. 아, 이게 정말 놀랍지 않나요?
1: 아, 놀랍죠. 아, 진짜 대단하신 분이네, 이분이.
0: 이 소년이 바로 우칭위안 선생이에요.
1: 우칭위안. 오청원 배 이런 제가 기전은 들어봐서 이름만 그렇죠. 알고 있었는데 진짜 천재이셨구나, 저분도. 예. 그것도 그렇고 세고의 겐사쿠 선생이 진짜 멋지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 국적이나 시대를 초월해서 최고의 잠재력을 가졌다면은 뭐 편견 없이 성장의 기회를 줬다는 게 참 대단하네요. 진짜.
0: 더군다나 그 시대 1920년대 30년대는 네. 동아시아 3국의 역사 과정이 최악이었던 일본과 우리나라의 경우는 식민국과 피식민지 국가
1: 그렇죠. 예.
0: 또 중국과 일본의 경우는 만주사변과 중일전쟁이 벌어지면서 적성국가로서
1: 그렇죠.
0: 최악이었던 그런 상황이에요.
1: 예.
0: 그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이 바둑이라는 이 독보적인 하나의 문화 영역에서
1: 네.
0: 이 세고의 선생은 국적과 그런 나이를 넘어서서 그를 포용하고 제자로 받아들이고 일본 기원은 이 유학생들을 또 일본 기원이 품었던 거죠. 물론 엄청난 차별도 있었겠지만
1: 네.
0: 그리고 오로지 바둑 하나를 배우겠다는 일념으로 수많은 차별을 극복하면서 일본으로 유학을 갔던 조남철이나
1: 네.
0: 우칭양 같은 그런 유학생들이 그 시대에 있었던 거예요.
1: 그러네요. 진짜. 1편이었습니다. 예. 오늘은 시간상 여기까지 바둑의 역사를 예, 짚어주셨고요. 다음 주 2편도 많은 기대를 부탁드립니다. 이성원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철수와 영희의 영원한 친구이자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강아지 이름인 바둑이 흰돌과 검은돌을 박아놓은 듯한 흑백의 무늬에 얼마나 직관적으로 잘 들어맞는 이름인가요? 요즘엔 또 이런 이름을 안 써서 아쉬운 마음도 있습니다. 비슷하게 서양에서도 예전에는 흑백 무늬 말을 놓는 체커스라는 보드게임을 얼룩 강아지 이름으로 꽤 흔하게 썼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요즘에는 오레오 같은 이름이 대세라고 합니다. 하지만 같은 바둑 문화권인 중국과 일본에서도 바둑이 같은 강아지 이름을 쓸까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두 나라 모두 얼룩 강아지를 바둑에 비유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것만 봐도 예, 바둑 삼국지의 승자는 우리나라가 아닌가 싶은데요. 자, 다음 주 두 번째 시간에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만 셔터 내립니다.

0: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윤 변호사. 한임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주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윤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윤 변호사. www.jaylillaw.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1: 한국소독제공 긴급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2: 아유,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 있고.
1: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3: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누군가에게나 이제 끝인가 싶은 그 순간이 찾아오잖아요. 시험에 떨어졌을 때 원하던 일을 포기해야 할 때 나만 멈춰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요.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제 인생에서 저를 힘들게 했던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에요. 그 사건에 제가 붙었던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이렇게 생각해요. 안녕하세요.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온 어글글입니다. 네, 저는 2011년에 여행 가방 하나를 들고 한국에 왔습니다. 저는 원래 러시아로 유학을 가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다른 나라를 알아보는 게 어떻겠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생각해봤거든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그 당시에 중국에는 이미 투르크메니스탄 사람들이 많이 가 있었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에는 투르크메니스탄 대사관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투르크메니스탄에서도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꼭 들여야지지 않을까? 그렇게 한국을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나도 저곳에서 배우고 싶다. 그래서 연세대 학교를 가고 싶었어요. 노트북 배경화면을 연세대 학교 본관 사진으로 해놨어요. 꼭 합격하게 해달라고 기도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 연세대학교 어학당을 합격했습니다. 처음부터 한국어 공부가 재밌었어요. 한국어에 와 있다는 그 자체가 꿈만 같았거든요. 근데 한국 생활은 쉽지 않았어요. 한국에 오기 전까지 한국어를 배운 적 없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어 능력시험 중 가장 저급인 1급에서 떨어졌어요. 그때 지하철이라는 단어 하나 때문에 떨어진 시험인데요. 지하철이라는 단어에서 지읒과 지읒 그 두 개 글자만 헷갈렸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다 이제 쉽게 붙었기 때문에 저도 당연히 붙을 줄 알았어요. 근데 떨어졌어요. 저 상처받았죠. 나는 왜 이것도 못할까? 나는 너무 부족한 사람일까? 한국까지 왔는데 정말 잘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때 제가 했던 실수는 시험에 떨어진 것보다는 더 큰 실수였습니다. 시험에 떨어진 그 순간이 인생에서 전부인 것처럼 생각했던 거예요. 누군가에게나 이제 끝인가 싶은 그 순간이 찾아오잖아요. 시험에 떨어졌을 때 원하던 일을 포기해야 할 때 나만 멈춰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요. 그럴 때 우리는 쉽게 포기해요.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면서 생각을 해요. 오늘은 그런 순간들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해요. 한국어 1급 시험에 떨어지고 나서 처음에는 많이 속상했어요. 주변 친구들은 더 높이 가는데 저만 못 가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방학 동안에 어디도 가지 않았고 기숙사에서 한국어 공부만 했어요. 모르는 단어를 외우고 들린 글자를 다시 쓰고 한국어를 처음부터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급 시험을 건너뛰고 열심히 하면 바로 3급으로 가도 되겠는데? 그때 알았어요. 내 성적이 조금 부족했더라도 나라는 사람이 부족한 거 아니구나. 그때 이후로 저는 저의 이제 한국어는 점점 빠르게 발전했습니다. 2017년에는 이제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최초로 열린 아시안 마셜아트 게임에서 동역을 맡았어요. 그리고 2019년에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그 투르크메니스탄 국빈 방문을 준비했을 때 동번역 업무까지 참여했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 일은 모르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유학 저기에는 운동을 하다가 다리를 다쳤어요.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 물어보셨어요. 어디가 아프세요? 저는 다리를 가리키면서 말했어요. 여기요. 어떻게 아파요? 그런데 뭐라고 해야 할지는 몰랐어요. 그냥 아픈데 한국어로 뭐라고 해야 하지?
그래서 다리를 가리키면서 말했어요. 이렇게 하면 아파요 하면서 의사 선생님한테 보여드렸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근데 제가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때 의사 선생님이 한 말 중에는 이거 하나는 아직까지 기억나요. 인대가 늘어났어요.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죠. 늘어났다 이것만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인대를 외우면서 집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찾아봤죠. 인대가 뭐지? 찾아보니까 뼈와 뼈 사이를 연결하는 조직이었어요. 그날 배운 인대라는 그 단어는 지금까지도 절대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아팠어요. 그런데 그렇게 힘든데도 한국을 떠나고 싶지는 않았어요. 저는 스스로에게 물어봤거든요. 너 다시 투르크메니스탄 돌아가고 싶어? 아니, 나는 여기서 해내고 싶다. 그래서 울면서 버텼죠. 그리고 그때 생각났어요. 다른 사람은 저처럼 말이 안 통하는 상황에서 덜 답답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국어를 더 잘해서 한국어 때문에 힘든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쉽지 않았어요. 2014년 5월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연세대 학교를 자퇴하고 투르크메니스탄으로 돌아가야 했거든요. 공부하기 싫어서가 아니고 한국을 너무 사랑하는데 투르크메니스탄에 가야 한다는 그 사실이 가장 힘들었어요. 한국을 떠나는 날 많이 울었어요. 고향에 와서 거의 일주일 정도 집 밖에도 나가지 않았어요.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도 않았어요. 한국 생활은 어땠어? 왜 돌아왔어? 이제 한국에는 다시 안 가? 라고 물어볼까 봐요. 하지만 가장 힘든 건 제가 스스로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많이 슬펐죠. 제가 스스로에게 상처를 많이 줬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한국을 떠나야 했던 것이 한국에 대한 꿈을 포기해야 한다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투르크메니스탄에 있는 아자디 국립언어대학교에다 다시 입학을 했어요. 다시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2015년에는 저는 이제 아시아 리더스 유스 캠프에 참가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돼가지고 한국에 다시 올 수 있었습니다. 한국을 사랑하는 친구들을 만나고 한국에 다시 왔다는 사실만으로도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캠프가 끝나고 다시 투르크메니스탄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되니까 슬퍼졌어요. 또 한국을 떠나야 한다는 게 너무 슬펐어요. 그때 누군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정말 다시 한국어 오고 싶어? 그럼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물건 하나를 한국에 두고 가. 그러면 언젠가는 다시 돌아오게 된대 하면서. 귀여운 미신이죠? 그런데 그때 저는 그 얘기라도 믿고 싶었어요. 너무 오고 싶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아끼던 우산을 두고 왔어요. 이 우산이 여기 있으니까 나도 언젠가는 다시 돌아오겠지? 누군가에게는 그냥 편의점에서 사면 되는 우산 하나였겠지만 그때 저에게는 달랐어요. 나는 반드시 한국에 돌아온다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리고 몇 년 뒤에 정말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4년 뒤에 대한민국 정부초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거예요.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저는 이제 한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 입학해서 거기서 이제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현재 지금은 여의도에 있는 한국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외국인이 한국에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특히 비자 심사가 비말리거든요. 아무리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도 비자 심사를 매번 받아야 한다는 게 부담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영주권을 신청했어요. 한국에 완전 정착하고 싶었거든요. 영주권 신청 조건을 정착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꼭 회사에 붙어 있었어요. 영주권을 접수한 후에도 1년 동안 깜깜한 무소식이었어요. 관련 부서에 문의해도 연락이 갈 때까지 기다리세요라는 말뿐이었어요.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나는 한국에서 살 수 없는 걸까? 혹시 한국에서 생활을 버리고 돌아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신청하고 거의 1년 동안 불안할 때마다 엄마에게 전화했어요. 엄마, 영주권 왜 아직도 안 나오지? 진짜 나를 위해서 기대해주는 게 맞아? 기도 좀 많이 해줘.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얘기해줬어요. 내가 딸이 다섯인데 요즘은 너를 위해서만 기도하고 있어.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독립적으로 살았어요. 학교, 취업, 집, 스스로 다 해결을 하면서 나는 혼자서도 잘 살아간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날 알았어요. 내가 혼자 사는 법을 배운 것과 혼자 여기까지 온 것을 이제 다른 얘기였다는 걸. 그리고 한 달 전에 드디어 영주권을 받았어요. 만료일이 9999년 12월 31일이라고 적힌 그 외국인 등록증을 받으니까 15년 동안 한국에서 흘렸던 모든 눈물을 대한민국에서 인정해준 느낌이었어요. 이제 저에게 고향은 두 개예요. 투르크메니스탄은 저를 대원하게 해준 고향이고 한국은 저를 성장시켜준 고향이거든요. 돌이켜보면 제 인생에서 저를 힘들게 했던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에요. 그 사건에 제가 붙었던 결론이었어요. 시험에 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나는 안 되는 사람이다는 사실이 아니었어요. 한국을 떠난 것도 사실이었지만 내 꿈은 끝났다는 건 사실이 아니었어요. 저는 자꾸 사건 하나를 제 인생에 결정짓는 해석까지 붙이고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대사 한 번만으로 나는 능력 없는 사람인가 보다 생각하고 시험 한 번만 탈락하면은 나는 공부랑 거리가 먼 사람인가 보다 생각하지는 않으셨나요? 그래서 이제 저는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장면을 내 인생의 결론이라고 너무 빨리 생각하지 말자. 우리는 모든 일의 의미를 당장 알아낼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나를 보고 앞으로의 가능성까지 결정하지는 말아요. 아직 펼쳐지지 않는 미래가 어떤 장면이 될지 아직은 모르니까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선생님이 제 이름을 한글로 써주신 적이 있어요. 그때 저에게 한글은 글자가 아니라 그림에 가까웠어요. 읽을 수도 없었고 어떻게 소리를 내야 할지도 몰랐어요. 그 그림 같은 글자가 내 생각을 표현하는 언어가 될 줄은 아예 몰랐어요. 그리고 한국과 투르크메니스탄은 연결하는 다리가 될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영주권을 받고 외국인 등록증에 적은 제 이름을 다시 봤어요. 오, 굴굴.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읽지도 못했던 이름인데 이제 제 이름으로 한국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태어난 곳은 투르크메니스탄이죠. 하지만 한국도 제 고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울고 실패하고 다시 일어나는 법을 배운 곳이니까요. 생각해보면 여러분에게도 그런 곳이 있지 않을까요? 처음에는 낯설고 힘들고 빨리 벗어나고 싶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곳에서의 시간이 나를 조금 더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준 곳이 말이에요. 이제 저는 사람은 낯선 곳에서도 자기 삶의 얘기를 써내려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요. 저는 앞으로 한국에서 제 이름으로 제 삶을 계속 써내려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K-Radio 게시판입니다.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 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뉴욕 유저지의 모든 중고차 샤프한 가격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매입해드립니다. 모든 차량은 배준범 대표가 직접 고객님과 소통하며 구매 전 과정을 최대한 편리하고 전문적으로 진행해드립니다. 토요타, 혼다, 렉서스는 물론 깡통밴과 패신저밴까지 모두 구매합니다. 리스 차량부터 페이먼트가 남아있는 차량, 귀국 차량, 회사 차량까지 차량 종류와 상태에 관계없이 매입합니다.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가격에 최대한 맞추어드립니다. 배준범 대표가 여러분이 중고차 매입을 도와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

0: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K-라디오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 김경주입니다. 오늘부터 뉴욕과 그 일대에 비가 오지 않는 맑은 날이 최소한 일주일 이어질 거라는 날씨 예보를 들고 시작하는 롱 위켄드 월요일 노동절로 향하는 금요일입니다. 그동안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US 오픈 테니스 그랜드슬램 대회 현장엔 갑작스런 폭우가 경기장 주변을 덮치면서 우산이라든가 판초를 챙겨오지 못한 팬들이 당황해서 또 달려가고 허겁지겁 지붕 있는 곳을 찾아가지만 이 테니스 팬들이 비를 피해 뛰어가는 모습은 US 오픈 특유의 정말 활기찬 재미를 또 더해가기도 합니다. 뉴욕의 날씨는 늘 예측할 수 없는 이맘때 이런 순간도 대회 분위기에 또 한 몫을 더한다라고 하는데 오늘의 승자는 매일매일 판초를 들고 판매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들을 하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지하철역 근처에서 판초를 파는 사람들, 올해는 장사가 잘 됩니다. 비 오는 날이 많아서요. 물론 비가 오면 이 지붕을 닫을 수 있는 경기장이 두 곳이기는 하지만 뭔가 예상치 못한 날씨에 또 비를 피해 달아나는 사람들의 모습, 가을과 함께 도착하는 스포츠, 문화, 예술의 소식들로 우리들의 도시 뉴욕은 더 풍성한 계절을 맞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입니다.

오늘은 그래도 조금은 후덥지근한 기온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나초국 위원이 화씨로 85도 그리고 섭씨로는 거의 30도에 육박하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비가 올 확률은 거의 없다라고 하는데 맑은 날씨로 하늘로 시작하는 뉴욕입니다. 내일 토요일은 오늘보다 조금 온도가 떨어지나요? 그리고 역시 맑은 날이 되겠어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맑은 하늘 아래 가을을 만난 뉴욕은 진짜 기분이 좋은 그런 주말을 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썬데이 기온이 많이 떨어집니다. 화씨로 75도니까 최고 기온 섭씨 한 23도, 4도 정도. 그리고 월요일 다시 조금씩 기온이 올라가면서 뭐 이대로 가을이 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앞으로 아무튼 다음 주 목요일까지는 비가 오지 않고 한 28도 섭씨 이 정도 평균 기온이 되겠다라고 하니까 US 오픈 테니스만 보더라도 밖에서 볼 수 있는 경기장 그리고 또 비가 오면 지붕이 닫히는 retractable roof를 갖고 있는 두 경기장 모두 괜찮은 그런 날입니다.

기름값이 올라갔다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지만, 갤런당 1달러씩 작년보다 더 내고 우리가 기름을 넣는다라는 건 알지만, 노동절 연휴 이 기름값 진짜 급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름값이라는 건 주유소 가서 차에 연료통을 채우는 그거죠. 미국 전체 평균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4달러 14센트를 기록하고 있고, 디젤 같은 경우는 와 5달러 78센트나 된다고 합니다. 노동절 연휴 기준으로 했을 때 사상 최고치에 거의 지금

가까이 가고 있다. 새로운 기록을 세울 수도 있다. 이렇게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요. 원인은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이란과의 전쟁, 호르무즈 해협, 그쪽에 긴장 상태가 계속되고, 또 특별히 기름을 어떻게 가져온다 하더라도 정유시설, 러시아 쪽에 많이 있는 정유시설 가동이 지금 어려워지고 있어서 글로벌 전 세계에 원유 공급 불안정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면서 우리가 기름값이 어쩔 수 없이 차를 운전하는 것도 이렇게 많은 돈을 내야 하는구나라는 걸 깨닫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기 상황, 네팔에 중국 티벳 자치구에 이렇게 정말 이건 폭우도 아니고 빙산의 일각이 떨어져 나와서 그렇다라고 하는데 다시 또 전문가들이 원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빙산이 떨어져 나오면서 빙하 호수가 여러 곳에 만들어져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터져서 이렇게 정말 급류로 어떻게 토사 뭐 이런 진흙 것들이 이렇게 빨리 달릴 수가 있을까 정말 기차의 속도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거듭해서 확인하고 있는데 그동안 만들어졌던 이 빙하호가 터져서 그럴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네팔 구조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수력발전소 터널이 여러 개가 구성되어 있어서 그게 몇 킬로미터까지 길이가 있는데 그 위에 쌓여있는 산소도 공급이 안 되고 지금 며칠째 갇혀있는 생존자가 있을 것이다 해서 구조작업이 계속 이어지고 카메라를 집어넣는다거나 산소를 그 안으로 넣는다거나 이런 일들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 9일 만에 트리슐리 수력발전소 터널에서 2명의 근로자가 구조가 됐다는 그런 반가운 소식을 우리가 또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인 월커들은 아닙니다. 이름이 산자이샤 그리고 카비르 마하르잔 구조 영상이 지금 빠르게 전 세계에 공개가 되고 전달이 되고 있는데 대형 홍수로 인해서 1200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지금까지 나와 있고 4200명 이상 실종으로 지금까지 집계가 된 이 상황에서 기적의 구조다. 두 명의 생존자가 9일째 이렇게 발견된 것에 대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수력발전소 공사장 터널 내부에는 여전히 수백 명이 갇혀 있을 것이다. 살아있을지.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금 9명의 한국 국적의 월커들이 아직까지 발견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CNN에서 이틀 전에 보도한 중요한 이번 사건의 원인하고는 또 관계가 없겠지만 이 네팔의 산사태 발생에 그걸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인공위성을 비롯해서 나사가 또 함께 참여하는 그러니까 미국의 원래 USAID라고 줄여서 국제개발처가 지원하는 이 자금이 트럼프 행정부가 시작되면서 바로 그 초기에 정부의 예산이라든가 이런 America First를 우리가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외국에 지원하는 것을 줄여야 한다라는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로 아무튼 이게 대폭 축소가 되다 못해 지금 이번 사건의 대홍수 네팔 지역에 지원되고 있던 서비어 힌두쿠시 히말라야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을 한 것이 이번 대홍수를 좀 대처할 수 있는 최소한 방법이거나 미리 예상은 할 수 없지만 인공위성을 통한 또 통신이 있었다면 좀 달랐을 것이다. 이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USAID가 이제는 뭐 국무부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거의 해체가 된 그런 상태라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추가로 계속 확인되는 사망자 숫자 또 자연 환경이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다라는 지구 기후 변화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제 뉴저지 주의 대부분의 학교들은 개학을 했습니다. 새 학년에 새롭게 옷을 입고 또 부모들이 데려다주기도 하고 그래서 또 담임 선생님하고 인사를 하는 그런 여러 곳에서 반가운 얼굴들이 있었는데 뉴욕시 공립학교는 올해 멀찌감치 레이버데이를 보내고 나서 목요일에 다음 주 목요일에 개학을 하게 되는 올해 특별한 스케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뉴욕시 공립학교에서 전면적으로 학교에서의 AI 사용을 금지한다라는 지금 1년 동안 한번 해보자라는 이 조치가 부모들과 선생님들도 상당히 혼란스러워하는 그런 결정이 되고 있어서 학교가 일단 시작돼 봐야 뭐가 진짜 가능한지 안 되는지 안 된다고 하니까 체계적으로 이걸 실시를 하기는 하겠지만요. 네, 뉴욕시 Department of Education에서 발표한 2026-2027 학년도의 새 학기부터 K2 두 살 유아 과정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교실 안에서 AI, 생성형 인공지능 사용을 금지하게 된 대체로 그렇습니다. 적용 대상이 만 2세라 그러면 이 아이들이 뭘 사용할 수 있을까 싶지만 태어나서부터 이제 스마트폰 딱 손에 쥐어주면 아이들이 눈이 거기 고정돼서 부모들이 사실 아이를 돌보는 일손이 좀 가벼워지는 그런 현상 우리가 보고 있고 또 직접 경험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그래서 학교에서의 인공지능 사용을 금지하게 되는 이 대상에 공립학교 뉴욕시 학생들의 약 60만 명이 들어갑니다. 전체 공립학교 학생들의 3분의 2가 되는 굉장한 숫자입니다. 생성형 AI 소프트웨어 또 학습용 컴패니언 챗봇을 사용할 수가 없다 학교에서. 그리고 스크린 타임 자체를 제한합니다. AI뿐 아니라 학년별로 3학년에서 5학년 하루에 학교에서 쓸 수 있는 이 스크린 그러니까 뭐 태블릿이라든가 스마트폰 뭐 스마트폰은 일찌감치 학교에서 지금 뉴욕주에서는 사용이 제한되고 있는데 아무튼 쓸 수 있는 그 시간에서도 3학년에서 5학년까지 학생은 하루에 30분, 6학년에서 8학년 대부분 중학생들이죠. 하루에 45분 이렇습니다. 예외라면 고등학교 학생들은 일단 1년 2번, 1년에 2번 AI에 대한 그런 교육을 받고 똑바로 사용하자 이런 교육이겠죠. 그리고 선생님들이 지도하면서 이 승인된 프로그램만 폭넓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이제 허용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아이들이 비판적인 사고를 하고 창의성을 키워나가는데 이것이 참 방해가 된다라는 그런 뜻에서 일단 이 정책을 시작을 하는데 선생님과 학생들 간에 인간적인 교감이 좀 부족하다. 당연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도 수업 준비를 하는데 AI를 사용하는 건 오케이. 그렇지만 채점을 하는데 AI 사용하는 건 안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 대학에서 이렇게 학생들의 그 리포트 보고서 숙제 받아서 종이로 그때는 제출을 하니까요. 너무나 많이 쌓였을 때는 선풍기 바람을 돌려서 멀리 나가는 거, 뭐 가까이 떨어지는 거 이래서 A 학점이냐 D냐 뭐 이런 그 대학 교수들 조교들 우스갯말로 했던 때도 있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인공지능이 들어와서 채점에 대한 새로운 선생님들의 지금까지 또 사용을 하셨다면 네, 역시 공립학교에서는 최소한 앞으로 1년간은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부모로서 자식을 위해서 이 아이를 위해서 내 목숨과 바꿀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할 수 있는 부모들의 당연한 마음인데 그것도 엄마로서 자식 셋을 죽인 그런 한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할지 모르는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 아니었죠. 산후에 극심한 우울증, 산후 정신병을 앓고 있어서 자신이 여러 곳에 도움을 청했지만 구조적으로 이걸 제대로 병원에서 시간이 없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이런 한 여성, 어머니, 렌지 클랜지, 매사추세츠, 미국의 플리머스에서 이어지고 있는 재판에 12명의 배심원들이 똑같은 의견을 내야 이 verdict가 나오는데 지금 의견이 모아지지 않고 그 중에 한 명이 뭔가 반대하는 그 전체 12명 중에 11명의 반대하는 의견을 갖고 있어서 이게 지금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도 그 소식을 우리가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0: 보상의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의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정준호 변호사.
1: 임플란트와 레이저 잇몸 수술 고민이신가요? 20년 경력 잇몸 질환 전문의 닥터 심과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갖춘 닥터 최가 함께하는 그레인넷 후지 치과를 만나보세요. 자가열 뼈 이식부터 까다로운 임플란트, 상악동 수술까지 거의 모든 PPO 보험과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로 치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프지 않고 편안한 치과, 코지 치과로 지금 문의하세요. 516-304-5486.
2: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3: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2: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브레인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1: 뉴욕에서 단 90분 리조트 월드 캐스케일스에서 무한한 즐거움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카지노를 처음 접하신 분도 베테랑 플레이어도 모두 환영합니다. 1600여대 최신 슬롯 머신과 함께 블랙잭, 바카라, 룰렛 등 다양한 라이브 테이블 게임의 짜릿함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하루의 끝을 올 스윗 호텔에서 고급 타이밍과 라이브 공연까지 즐기며 완벽하게 마무리하세요. 지금 바로 rwcatskills.com에서 예약하세요. 문제성 도박이 우려된다면 8778 HOPE-NY 또는 문자 HOPE-NY 467-369로 연락하세요. 이용은 만 21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뉴욕을 둘러싼 물, 외, 돛단배를 보면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런 상상을 함께 해보는데 노동절을 향해 가는 이번 주말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그러니까 링컨 센터 앞에 그 작은 분수대가 있고 그곳에 빼곡하게 의자들이 놓여 있습니다. 바로 링컨 센터 들어가면 정면에 위치한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앞면의 벽에 크게 대형 스크린이 걸려 있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크기의 스피커들이 그 앞에 놓여 있는데 야외에서 펼쳐지는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2026 Summer HD Festival이 이미 9월 2일부터 시작이 돼서 9월 7일 Labor Day까지 매일 밤 그동안 무대에 올려줬던 오페라들을 스크린으로 보여주면서 또 그 거대한 스피커가 밤하늘에 때려대는 아름다운 오케스트라 그리고 오페라 싱어들의 이런 오페라 서머 페스티벌이 화면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금요일로 벨리니 작곡의 이뷰리타니라는 청교도들 이런 제목인데요. 벨칸토 오페라의 아주 정말 소중한 그런 작품 중에 하나다라고 평가돼서 오늘 밤 7시 30분쯤 혹시 여기 링컨센터 앞을 지나가시게 되면요. 66가 정도죠. 브로드웨이와 사람들이 자주 모여있고 음악이 들린다. 바로 이 맷 오페라의 HD 페스티벌 스크린으로 또 스피커로 들려주는 아름다운 음악의 밤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일 밤 토요일에는 밤 8시에 예브게니 오네긴이라는 차이콥스키의 작품이 또 상영됩니다. 야외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티켓은 프리, 티켓이 필요 없고요. 의자에 앉으려면 조금 일찍 가셔서 앉으실 수도 있고 또 뒤에서 지켜보다가 가족과 함께 조금 비스듬히 눕기도 하고요. 이 블랭킷 같은 거 갖고 가시면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Labor Day 노동절의 마지막 작품인 라보엠을 상영을 하게 되는데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에서 매 시즌 빼놓을 수 없는 관광객들이 오면 라보엠을 보기 위해서 눈 내리는 날 사랑하는 이 두 남녀가 너무나 어렵고 힘든 그때 당시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헤어질까? 이렇게 아픈 마음을 노래하는 그 클래식 레퍼토리 라보엠을 다음 주 월요일에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하우스 정면에서 또 밤에 앉아서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0: 중간선거가 있습니다. 중간선거라는 것이 누구에게 중간선거냐 하면 대통령,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대통령이 연방 상원 하원에 다수당을 같은 당으로 갖고 있으면 다수당 그 지위 때문에 많은 정책들을 통과시키고 현재 2기를 맞은 트럼프 대통령처럼 자신의 뜻을 펼치는 데 훨씬 좋은 거죠. 그래서 대통령에게 이 중간 성적표, 중간 선거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편 투표에 대해서 강경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말을 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 이유도 그 때문인데 연방 하원 의원들이 올해 지금 모두 다 선거에 나서 있죠. 현역 의원이든 아니면 도전자든 도전자는 어차피 연방 의원이 아직 아니니까요. 그런데 신기하다고 말을 하는 건 마이크 존슨 연방 하원 의장이 11월 3일 올해 선거까지 단 일주일만 연방 하원 의원들이 모여서 만난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 이야기인가? 뭐 아무튼 제가 잠깐 듣고 오면서 신기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마가 진영뿐 아니라 어쨌든 보수 진영에서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성공한 비즈니스맨인데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잘 알지 않을까. 너무나 우리가 국경 문제부터 해서 민주당 시절에 이게 미국을 제대로 방어하지 못한 이것이 문제다 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다시 백악관으로 갈 수 있게 한 유권자들. 그래서 그 미국인들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의 한마디가 중요합니다. 선거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endorsement, 지지를 공식적으로 받은 후보들이 지금 계속 현역 의원까지도 떨어뜨리는 그런 예비선거들을 우리가 소식을 듣고 또 실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다면 공화당의 이 예비선거들에서 보인 영향력이 어느 정도가 될까?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260명을 endorse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 9명만 졌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굉장한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력이다라고 할 수 있죠.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자세히 보면 이 중에 반 정도는 경쟁이 없는 상태에서 나왔기 때문에 예비선거에서 바로 본선거로 간 그러니까 260명 중에 101명이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나요? 그 프라이머리 경선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이제 나가게 된 거고요. 40% 정도가 그렇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59명이 예비선거에서 승리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물론 인도스를 하긴 했지만 현역 의원이었기 때문에 이 현역 의원들의 그 인컴번트로서의 장점이 인지도에서도 그렇고 자금을 또 동원하는데도 유리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인도스먼트가 실제 승리에 얼마나 영향을 줬는가 이거는 확실하진 않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뉴욕타임즈의 지금 분석인데요. 이번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하고 정말 안 될 거다라고 걱정을 했었는데 승리한 연방 상원 예비선거는 린지 그램 세상을 떠난 연방상원의원의 여동생 달린 그레엄이 승리한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연방상원의원 예비선거에서의 승리가 가장 대표적이다. 직접 사우스캐롤라이나를 방문해서 유세를 또 도왔고 또 막 가상, 그러니까 virtually 온라인으로도 지지하는 그런 선거 유세를 개최하기도 했고 80만 달러 이상을 여기에 투입하기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보람을 느끼는 지지. 엔돌스 그리고 승리였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또 듣고 있습니다. 유.S. 오픈 테니스 플러싱 메도우스 퀸즈 초읍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지만 전 세계 사람들까지 합쳐서 미국 전체에서 110만 명 정도가 유.S. 오픈 테니스 대회 때 뉴욕을 찾는다라고는 하지만 티켓도 너무 구하기 힘들고 5월 말에 메모리얼 데이 끝나고 나서 그때부터 티켓이 판매되기 시작해서 지금은 뭐 리셀 마켓에 나온 US 오픈 테니스 한번 보고 싶다 하면 테니스를 알건 모르건 그 현상을 가서 경험하고 싶어서 생각해도 이게 참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 치더라도 이 퀸즈에서 뉴욕에서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US 오픈에 대한 관심은 무척 많습니다. 그중에서 퀸즈 우드사이드의 작은 한 블럭에 식당과 빽빽한 이 상점들이 모여있는 그 거리, 그쪽을 리틀 마닐라라고 부르는데 뉴욕에서 이 필리핀 이민자들이 모여 사는 곳 중에 하나여서 이 퀸즈의 우드사이드. 이 지역에 지금 필리핀 문화를 아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원래 그런 곳인데 요즘에 US 오픈 테니스 시작과 함께 미니 이 필리핀 마닐라에서 한 선수를 중심으로 해서 필리핀의 디아스포라 이 마음이 다 함께 모여진 아주 특별한 현상이 또 목격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필리핀의 이 선수의 이름은 알렉산드라, 그러니까 알렉스 이알라 선수입니다. 올해 나이 21살로 어떻게 해서 이 필리핀의 이 많은 인구가 그전에 그 본투 복싱으로 8개 체급에서 챔피언을 경험했던 이 필리핀 선수 본투가, 그러니까 복싱이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였던 이 나라의 테니스로 이것을 바꿀 수가 있었고 필리핀의 아이콘이 됐나. 왼손잡이. 지난달에 이 이알라 선수가 필리핀 역사상 최초로 남녀 통틀어서 메이저 대회 단식 타이틀을 차지하는 그런 아주 이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필리핀 대통령이 이 축전을 보냈을 뿐더러 모든 사람들이 필리핀 그리고 필리핀 밖에서 사는 사람들이 이알라가 새롭게 상징하고 있는 필리핀에 대한 필리핀을 상징하는 이 문화에 빠져 있습니다. 실제로 돈이 있거나 없거나 이 선수가 경기를 하는 날은 거길 가서 봐야 된다는 그런 집념. 이게 작년부터 이 선수가 특히 이 국제대회에서, 그러니까 주니어 챔피언도 했는데 시니어로 옮기는 과정에서 그렇게 특별히 우승을 하지 못했는데 작년부터 시작했는데 그 여파가 2026년 올해 첫 번째 그랜드슬램 대회인 호주 오픈에 너무나 많은 한 5,000명 정도의 필리핀계 사람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 테니스에 대해서 에티켓이 소홀했는지 상대 선수가 실수를 해도 막 환호를 지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노박 조코비치한테 이런 거 이거 매너가 아닌데 이걸 어떻게 가르쳐야 하니까, 노박 조코비치는 또 태연하게 테니스를 이렇게 열광하면서 그동안 테니스를 보지 않던 사람들이 와서 모여든다는 건 이건 좋은 현상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팬들은 이건 뭐 가수로 말하면 리아나 정도냐라고 말을 하는데, 이 알렉스 이알라의 현상은 그 전에 마리아 샤라포바가 엄청나게 인기를 얻었던 그것과 버금가거나 아니면 능가하는 그런 현상으로 지금 필리핀계 그리고 많은 또 이 선수를 지켜보는 세계의 테니스 팬들이 열광하고 있습니다. 이번 US 오픈 여자 단식에서 17번 시드를 받아서 1라운드, 2라운드까지 이기고 3라운드에 올라가 있습니다. 한번 지켜보시죠. 이알라 선수, 필리핀의 영웅입니다.
1: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델센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2: 요즘 부쩍 오른 물가에 외식하기 망설여지셨죠? 지난 17년 동안 한결같은 맛과 최고급 재료로 여러분과 함께해온 노던 194가 갈비마을이 푸짐한 오리고기, 돼지갈비를 29불 99 할인 가격으로 드립니다. 가족들과 부담 없이 행복하게 식사하세요. 노던 블러바드 194가 갈비마을 917-704-9400 917-704-9400
3: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제 강대상 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교회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3-9047 646-283

세상의 모든 아침 K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롱 위켄드 하루 더 쉬는데 왜 이렇게 야단이냐. 이맘때가 되면 여름이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비공식적으로. 그리고 자녀들이 이미 학교 시작했거나 역시 공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목요일 좀 멀찌감치 떨어져 있지만 아무튼 학교로 돌아가게 되기 때문에 한 해가 시작되는 것이다. 캘린더를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세상의 모든 아침 다이아몬드 딜러스 클럽 정식형 킴스 보석 자체 직영 공장으로 복잡한 유통 마진 없이 최상의 다이아몬드 보석 그리고 첨단의 세팅을 지난 45년간 소개해온 맨하탄 다이아몬드 디스트릭트의 킴스 보석 47스트리트 5에베뉴 6에베뉴 사이 2층 높이의 한글 간판 킴스 보석 보입니다. 재테크형 골드바 실버바도 킴스가 싸고 그동안 킴스가 소장해왔던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행한 골드코인, 실버코인 또 소장품을 풀면서 세일 가격으로 이젠 구하기도 힘든 이 금, 은 코인들 여러분께서 보실 수 있습니다. 구입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녁 또 뭐 해먹나 주말에 얘도 좀 쉬고 싶은데 어디를 안 가도 이 음식하기 좀 그렇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오늘도 뉴저지 푸트리에 위치한 한남친 아내 만나방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이모랑 정혜씨가 엄마의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만들어서 소박했던 밥상이 금세 풍요로워지고요. 나물들도 특별하고 국찜 반찬 걱정 끝 잔치 음식 주문도 역시 만나방입니다. 뉴저지 한담체인 문이 열리면 직진하세요. 그 끝에서 만나요. 만나방. 에스더화 재단의 핫라인 24시간 365일 언제나 연결됩니다. 기다리는 상담원이 꼭 받는 핫라인 무료 상담 전화. 우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과 위로를 주는 목소리에 정신건강정보와 기관도 안내합니다. 에스더화 재단의 핫라인 800-713-9336. 드디어 오픈했습니다. 플러싱 154가 노던 볼라바드에 위치한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 뉴욕 최초 골프존 2 비전 NX와 GDR Max Pro 연습 시스템 PGA 티칭 프로의 맞춤 레슨까지 시원한 생맥주와 다양한 음식도 기다리고 있고요. 한국 최신 시설의 플러싱 당구장도 동시에 오픈하고 있습니다. 빌리존 디지털 점수판 리플레이 카메라 시스템 스마트한 게임을 경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스크린 골프와 당구로 한자리에 모은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와 플러싱 당구장 플러싱 154가 노던 볼라바드 2층 929-766-0088로 문의해주세요. 쿠쿠와 함께하는 삶 리빙 웨드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우리 일상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듭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에 특별한 혜택 준비하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쿠쿠 렌탈 이렇게 검색하시고 쿠쿠 하세요. 쿠쿠. 퀸스 플러싱 32-38 148스트리트에 가면 장수 데이케어가 있습니다. 건강한 아침과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과 여가 프로그램, 새롭게 마련된 당구와 스크린 골프 프로그램까지 즐겁고 기운찬 노후 장수 데이케어가 함께합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 또 각종 정보 혜택 안내까지 경험 많은 스태프가 친절하게 도와드리고 즐거운 시간 보내실 수 있는 장수 데이케어입니다. 718-799-0133 내 반려동물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은 마음을 제니의 뭉치가 그대로 담았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핫한 프리미엄 반려용품을 한자리에 무더운 여름을 날려줄 쿨링 매트 여름 의류 경험하셨죠? 이제 가을과 함께 건강을 챙겨줄 영양제 수제 간식 명품 카시트 그리고 가을 옷도 준비되어 있나요? 반려동물과 보호자 모두가 행복해지는 특별한 공간 기억하세요. 제니의 뭉치는 오직 뉴저지 클러스터에만 있습니다. 레이벌데이 노동절 끝나고 다시 문을 엽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 공동 제공입니다.

0: 오늘 제가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연필 깎고 운동화 끈 메고 막내 이현이와 엄마의 새학기 준비 이렇게 했는데요. 오늘 뉴욕시 공립학교 다음 주 목요일로 다가온 학교로 돌아가기 전 4학년 학생인 배이온 양과 어머니 양정은님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오, 방학이 길었죠? 어때요?
1: 네.
0: 어떻게 대답을 해야 정답이지? 이거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연필 깎고 운동화 끈 메고 우리 양정은님, 우리 엄마 세대는 이렇게 학교 돌아갈 때 준비하지 않았나요?
2: 네, 미리 준비물도 챙기고 네. 그리고 뭐랄까요, 이렇게 방학 때 숙제도 네. 해야 되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0: 그렇죠.
2: 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또 좀 저희와는 다른 것 같아요.
0: 연필 안 깎잖아요, 일단. 그쵸?
2: 네, 연필 안 깎고요. 네. 그리고 연필이 많이 닳지 않아요.
0: 연필 쓸 일이 없나요?
2: 네, 정말 적죠, 예전보다는. 아,
0: 그러니까 연필을 깎는다는 것도 우린 옛날에 이렇게 연필 깎는 칼로 조심스럽게 깎았는데 이것도 이제 드르륵 하던 시대에서 샤프 펜슬이 나오더니 그쵸. 연필 쓸 일도 별로 없다. 그런데 이렇게 제목을 정해놓고 보니까 마음이 정말 좋은 거예요. 연필 깎고 운동화 끈 메고
2: 맞아요.
0: 상징적인 개학. 새로운 변화가 또 있는 역시 공립학교. 학교에서 AI 사용을 굉장히 완전히 중단하거나 줄이거나 이런 발표가 지금 있습니다. 4학년이에요. 이제 배이온 양. 어때요? 3학년 때까지 하고 비교해서.
1: 3학년에 있을 때는 네. 더 어린애로 사람들이 보는데 네? 4학년 올라가니까 약간 고학년 와. 고학년 느낌이 나서 네. 더 학교에 더 재밌는 것도 할 수 있고 어허. 책도 많이 읽고 그리고 네. 공부도 더 많이 할 수 있어서 네. 기대돼요.
0: 진짜요?
1: 네.
0: 고학년이다. 4학년부터 그렇게 됐나요? 이제 어린아이가 아니다. 이제 어른들도 페이온 양을 볼 때 이렇게 고학년으로 봐주는구나. 조금 떨리기도 하잖아요. 새 친구도 만날 때 항상 적응을 잘하는 편이에요? 새로 친구 빨리 만들어요?
1: 저는 진짜 빨리 만들고 그런데 저는 제 학교에는 dual language 클래스가 있는데 킨더가든 친구들이 있는데 전학 가고 전학 오는 애들도 몇 명 있어요.
0: 네. 그러니까 dual language니까 영어하고 한국어를 그만큼 우리 한국어를 할 수 있는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 맞아요?
1: 네, 맞아요.
0: 네. 그런데 그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쭉 올라오니까 진짜 가족처럼 가깝겠다. 그죠?
1: 네, 맞아요. 많이 가까워요.
0: 그런데 배이온 양 언니 오빠도 있다고 들었어요?
1: 네, 맞아요. 언니도 있고 오빠도
0: 네.
1: 있어요.
0: 네. 몇 살 차이에요?
1: 저랑 우리 언니는 4살 차이고 저랑 우리 오빠는 3살 차이에요.
0: 네. 진짜 고학년 언니 오빠네.
1: 네, 맞아요.
0: 막내로 집에서 이 언니 오빠들이 하는 걸 나를 못하게 하는 그런 경우도 가끔 있었어요?
1: 네, 있었어요.
0: 어떤 게 그랬어요?
1: 약간 제가 그냥 놀고 있을 때 네. 그림 그리거나 그러고 있을 때 네. 언니 오빠가 뭐를 막 내가 잘 모르는 거 뭐 하고 있어요 네. 라고 내가 가고 나도 놀아도 되냐 라고 물어볼 땐 네. 아니라고 이거는 큰 애들만 놀라고 그렇게 해요 계속
0: 그런 거를 많이 그동안 이렇게 겪었네요 그럴 때마다 나도 빨리 커서 언니 오빠 같이 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4학년이 되잖아요 고학년 배이온양 방학 동안엔 어떻게 보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이번 여름방학의 일들 몇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1: 이번 여름방학에 제일 네. 기억 남은 거는 네. 우리 엄마 아빠 비즈니스 트립 폴란드 앤 시애틀 갈 때 진짜 네. 재밌었고 수영장도 가고 친구들도 만나고 네. 진짜 재밌었어요 거기
0: 그러니까 서부네요 그죠? 웨스트 코스트 갔다 온 거예요? 시애틀 그러면 그쪽 태어나서 처음 간 거예요?
1: 네 처음 간 거예요
0: 네. 거기서도 또 친구 많이 만들고 왔어요?
1: 네.
0: 네. 그런데 학교에서 3학년 때까지 그 AI, 인공지능 또 뭐 태블릿이라든가 뭐 스마트폰 이런 거 사용했던 거 맞죠?
1: 네, 맞아요.
0: 어느 정도, 언제 썼어요? 학교 가서 있는 동안에?
1: 한 1학년쯤에 네. 아이패드를 받아서 아이패드로 리딩도 하고 러닝도 하고 그랬어요.
0: 네. 도움이 많이 됐어요?
1: 네. 도움 됐어요.
0: 네. 어머니, 아버지, 엄마, 아빠가 이미 말씀을 해 주셨는지 I'm not sure. 그런데 이제 학교 돌아가면 역시 공립학교에서 이렇게 AI를 사용하거나 이런 스크린 타임 이걸 제한한다, 리밋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알아요?
1: 그럼 안 들었어요.
0: 그렇죠. 네. 네. 3학년 때까지는 숙제하거나 또 공부할 때 학교에서 이 노트북, 스마트폰, AI 관련해서 사용해서 그 정보를 갖고, 인포메이션 갖고 숙제를 하는 일이 얼마나 자주 있었어요? How frequent?
1: 거의 맨날 숙제 있을 때 네. 한 I ready 30 minutes 그런 게 있었어요.
0: 아, 숙제할 때 AI에게 물어보면 금방 가르쳐 줬어요?
1: 네, 정말 가르쳐줬어요.
0: 예를 좀 들어보세요. 어떤 숙제를 하면 AI가 알려줘서 내가 편하다, 빨리 할 수 있었다.
1: 약간 퀘스천 있는 거, 네. 그런 거 한번 네. 물어볼 궁금한 때 거. 네. 약간 더 쉽게 네. 이해 잘하게 네. AI가 얘기해줘서 네. 더 잘 생각할 수 있어요.
0: 네. 그러면 내가 이렇게 글을 써야 할 때 에세이 라이팅 같은 거 그것도 AI한테 부탁한 적 있어요? 혹시?
1: 아니요. 에세이는 네. 그냥 제가 써요.
0: 아. 근데 사실 어른도 이렇게 뭐 문장을 이렇게 많이 크게 뭔가 좋은 주제를 갖고 써야 할 땐 좀 어려우니까 내가 이런 생각으로 글을 쓰고 싶은데 뭐 써줄래? 이러면 확 써주잖아요. 금방.
1: 네, 맞아요.
0: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앞으로 우리한테 그게 어떤 영향을 줄까?
1: 저는 그게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왜냐하면 네. AI가 내 에세이를 다 써준 거는 네. 치팅 같은 거라서 내 생각에는 네. 에세이 같은 건 AI 안 쓰고 네. 자기 생각으로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0: 네. 이건 진짜 4학년, 고학년 대답이다. AI를 학교에서 쓰는 걸 금지하고 혹은 제한하고 시간을 뉴욕시 공립학교에서 이번 학년에 그렇게 한다라는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학교 계약해서 가서 보면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그죠? 네. 평소에 스마트폰, 뭐, 이런 태블릿, 아이패드, 예를 들어서 그런 거는 얼마나 많이 사용해요? 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하루가 24시간인데, 자는 시간 빼고, 먹는 거, 노는 거 빼고?
1: 저는, 여름에는, 네. 한, one day 30 minutes? 그렇고, 그리고 학교 가는 데는, 위켄드에 볼 수 있어요. 한 시간 정도.
0: 그러면 집에서 이미, 양정은님, 이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그 제한을 두시기 시작한 거예요?
2: 대화로. 그러니까 네. 보통 많은 어머니들이 스크린 타임 이런 걸 사용하더라고요. 네. 저는 그런 걸 쓰진 않고, 네. 좀 스스로 정하도록 하는 편이에요.
0: 네. 그래서
2: 얼마나 더 할 거야? 뭐 이렇게 질문해서 네. 그런 것들을 좀 스스로 하도록 하려고 하는데
0: 네.
2: 근데 어느 정도 그런 평일에 숙제를 하기 전이나 뭐 바로 학교 끝나고 오자마자 하는 것은 안 되고
0: 네.
2: 주말에 하자 뭐 이런 정도는 제가 정해주고요.
0: 네.
2: 그 외에는 좀 스스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편이에요.
0: 네. 어떤 걸 사용하는가 이런 거 뭘 보나 이런 건 좀 자주 가서 이렇게 확인하고 그러시는 편인가요?
2: 네, 그런 편이에요. 그리고 네. 아이들이 뭘 하는지 얘기를 해줘요.
0: 네.
2: 그리고 주로 저희 집에 딸들은 네. 음악, 댄스, 노래 이런 걸 좋아해서 그런 걸 보는 일이 네. 되게 많고요. 그리고 아들은 게임이죠. 친구들과 대화하고
0: 네.
2: 그런 것들이라서
0: 네.
2: 네, 그래도 오픈된 공간에서 아이들이 뭘 하는지는 알고 네. 그렇게 이용하고 있어요.
0: 네. 세 자녀를 키운다는 게 요즘 시대에 그렇게 흔치 않은 것 같은데 젊은 부부에게 있어서 주변에 보면 또 세 자녀 가정이 좀 보이나요? 어떤가요?
2: 좀 미국엔 좀 있는 편인 것 같아요. 한국엔
0: 오히려.
2: 정말 적거든요. 네. 친구들 보면. 근데 여기는 그래도 꽤 다자녀 네. 집이 많고
0: 네.
2: 그래서 참 좋더라고요. 네. 이렇게. 네.
0: 이 막내가 이제 4학년에 올라가는데 아무래도 남편분하고 이렇게 일을 좀 분담을 해야지 아이들을 어디 데려다 주기도 하고 집에 있을 때는 또 뭐 먹을 것도 좀 챙겨줘야 하고 그렇게 될 것 네. 같은데 어때요?
2: 그렇죠. 저희는 분담이 아주 확실하게 되어 있고요.
0: 그래요? 처음부터 약속을 하신 거예요? 아이는 셋 낳고 우리 이렇게 이렇게 일을 나눠서 하자.
2: 사실은 넷 낳자 우리
0: 그렇게 하긴 했었어요.
2: 아이를 한 명도 낳기 전에.
0: 이혼양 동생이 생길 뻔했는데 배이혼양.
1: 저 동생 네. 진짜 원했어요. 왜냐면 네. 저 아기들이 진짜
0: 예쁘죠?
1: 귀여워서
0: 그쵸?
1: 너무 아기랑 노는 게 재밌어서 네. 엄마한테 그 동생 내놔.
0: 맞아요. 동생 내놔. 엄마가 갖고 계시는데 안 주는 것 같이. 동생 내놔. 근데 셋에서 그래도 그치셨어요?
2: 네네.
0: 네.
2: 그리고 아이들 아빠가 지금 요리를 많이 맡아서 해주거든요. 그래서
0: 좋다.
2: 그게 굉장히 확실하게 분담이 되어 네. 있어서 너무 고맙더라고요.
0: 네.
2: 아이들이 부모님께 편지 쓸 때 보면
0: 네.
2: 아빠 맛있는 음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지가 거의.
0: 아빠가 뭘 맛있게 특히 만드세요?
1: 아빠 메인 메뉴는 네. 약간 파스타 같은 거, 볶음밥 같은 거예요.
0: 네. 볶음밥 이렇게 시켜갖고 진짜 맛있어요?
1: 네.
0: 와, 그래서 그 아빠에 대해서 감사 편지 쓸 때 맛있는 거 만들어주는 거기에 대한 감사가 그렇게 많다. 사실 이게 한인 가정에서 뭐 두 부부가 다 일을 할 경우에는 가사 분담이 쉽지 않고 아이들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이런 건 남편께서 좀 도와주시지만 음식을 하게 된다는 건 좀 젊은 엄마 아빠 이 가정에서 요즘 좀 트렌드로 그렇게 나오는 건가요? 어때요?
2: 그렇죠. 워낙 남자들이 요리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됐고 네. 같이 이제 나눠서 하는 일들이 많으니까요.
0: 네.
2: 그런데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잘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잘하는 걸 하자 각자
0: 네.
2: 그렇게 해서 하게 된 건데
0: 네.
2: 라이드 같은 건 서로 시간이 가능할 때 하고요.
0: 네.
2: 셋이다 보니까 할 일이 많잖아요.
0: 그렇죠.
2: 얘 다녀오면 또 쟤도 가야 네.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걸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러다 보면 엄마도 잘하시는 게 어떤 걸 주로 하세요?
2: 네. 저는 그 외에 간식이라든지 뭐.
0: 간식 쪽으로 가신다.
2: 네, 그런 쪽으로.
0: 아, 그리고 새 아이를 네, 낳아주셨잖아요.
2: 네,
0: 네. 네. 계약을 맞이하면서 모든 부모들의 마음이 반반이잖아요. 시원하기도 하고 또 마음이 또 한편으로는 약간 걱정도 되면서 좀 아쉽다. 어떠세요?
2: 이번 방학에 네. 아이들이 서머스쿨을 처음으로 안 갔어요. 그래서 다 집에 있었거든요. 두 달을
0: 네. 네.
2: 같이 여행도 하고 했지만 근데 저는 아이들에게 되게 좀 새로웠던 시간일 것 같아요. 정말 마음껏 쉬고
0: 네.
2: 먹고 그리고 자율적으로 뭔가를 선택해서 하고 그렇게 했는데
0: 네.
2: 이제 충전을 정말 풀리 했으니까
0: 네.
2: 이제는 돌아가서 또 다른 느낌으로 이렇게 일상들을 좀 다시 쫙 스트레칭해서
0: 네.
2: 그렇게 해보는 시간이 더 귀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0: 성장한 만큼 또 학교 가서 새로운 뭔가를 배워오고 뭐 다녀야 되는 학교기는 하지만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도 새롭게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다.
2: 네.
0: 지금은 뭘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2: 아이들이요?
0: 네.
2: 아이들이 사실 저희 애들은 좀 그 색깔이 좀 뚜렷해요. 그러니까
0: 네.
2: 음악을 좋아하고
0: 아하.
2: 첫째는 노래를 너무 좋아하고 잘해요.
0: 네.
2: 그리고 여기 막내도 딸은 음악을 좋아하는데
0: 네.
2: 아들은 모르겠어요. 좀
0: 아들은 모르겠어요.
2: 전적으로 하는 걸 좋아해서
0: 네.
2: 저희가 스포츠를 시키고 있긴 한데
0: 네. 네,
2: 어쨌든 저희는 다 크리스찬이라서
0: 네.
2: 음악을 다 각자 해서
0: 음악을
2: 그런 것들을 또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0: 네.
2: 네, 가르치고 있습니다.
0: 네. 네, 여름이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방학 동안에 학교 가기를 기다렸던 우리 베이온 양 같은 뭐라 그러죠? 고학년생들에게 한번 얘기해 줘봐요. 뭐 어떻게 학교 가는데 우리 해보자 뭐 이런 거 있잖아. 화이팅!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1: 화이팅!
0: 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역시 공립학교 4학년에 올라가는 배이온 양. 언니, 오빠가 고학년, 더 고학년인데 올해 고학년이 됩니다. 어머니, 양장훈님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말로 향하는 마음이 좋습니다. 이제 비도 더 이상 오지 않을 것 같고 맑은 뉴욕의 하늘 아래서 먼 곳까지 가지 않더라도 아름다운 뉴욕의 숲과 물과 또 생각나는 사람을 만나면서 이 시간을 보내야겠다. 네이버데이 다음 주 월요일 바라보는 오늘 금요일 세상의 모든 아침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7,000개가 넘는 섬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나라면서도 필리핀이라는 나라는 가난과 자연재해로 항상 힘들어온 나라인데 거기서 4살 때부터 할아버지가 주신 라켓으로 테니스를 시작해서 지금 US 오픈에 나와 있는 알렉스 이알라 여자 선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도 감동과 또 희망을 줍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 월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김경주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하이라디오 게시판입니다. 하이트론스 레이버데이 파격적인 대세일. 가전 전 품목 대형 매장 가격 매칭을 실시합니다. 삼성 3도어 냉장고는 46%, 월풀 4도어 냉장고는 무려 50% 할인하고 김치냉장고 최저가로 무료 배달합니다. 세탁과 건조를 원스톱으로 삼성 콤보 세탁 드라이어 최저가 판매. 세련된 디자인의 전신 안마의자 솔라라는 일시불 $2,399 또는 디파짓 없이 한 달 62불에 오십니다. 더불어 1260개 체형 포인트를 초밀도 스캔하는 파나소닉의 최신형 EPMAN1 최대 3000불 할인해드리고 척추 안마 기술과 온열 기능이 뛰어난 안마의자 세라젬 파우제 M10 모델은 40% 할인합니다. 허리와 어깨 통증 치료에 좋은 매그니플렉스 매트리스와 함께 상체를 원하는 각도로 올려 코골이 및 역류성 식도염 완화와 소화 개선이 되는 모션 베이스를 50% 할인. 한국 대표 스타 셰프들이 극찬한 5중 스텐 구조로 열을 고르게 전달해 맛있고 빠르게 요리 가능한 알텐바흐 저함 냄비는 뉴욕 뉴저지 독점 판매합니다. 레이버데이 세일은 9월 12일까지 진행됩니다. 뉴저지 201-941-0024 베델전자 한남체인 내 201-956-0033 뉴욕 베델전자 718-445-2005 올 가을 뉴저지가 한국의 흥과 정으로 물듭니다. 올해는 제25회 뉴저지 추석 대잔치와 제44회 미동부 추석 대잔치를 통합하여 미주 한인축제로 여러분께 다가옵니다. 오는 9월 25일 금요일과 26일 토요일 뉴 오버팩 카운티 공원에서 펼쳐지는 뉴저지 최대 규모의 한인축제. 500명이 함께 한복을 입고 부르는 아리랑 대합창, 화려한 태권도 시범, 케이팝 댄스 콘테스트, 동포 노래자랑, 한국 전통 무용과 라인 댄스는 물론 초등부 동요 대회와 20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는 뜻깊은 시간까지. 세대와 국적을 넘어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추석 축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한국의 멋과 맛, 그리고 따뜻한 정을 만나는 시간. 2026년 9월 25일과 26일 오버팩 카운티 공원에서 열리는 제25회 뉴저지 K-페스티벌. 자세한 문의는 732-213-7361, 732-213-7361 또는 www.kaanj.org에서 확인하세요. 올 추석 가장 한국다운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동포 노래자랑 예선을 위한 30초 노래 영상을 9월 22일까지 보내주세요. 결선 진출자들에게 개별 통보해드립니다. 가장 아름다운 계절, 가장 특별한 약속, 결혼을 준비하는 마음까지 조금 더 여유롭고 품격 있게 선선한 바람과 아름다운 계절, 가을, 두 분의 소중한 시작을 준비하는 시간도 따뜻하고 설레는 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에벤에셀 토탈 웨딩 서비스는 결혼 준비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편리하고 합리적으로 준비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드레스, 한복, 예물, 예단, 웨딩 촬영, 헤어와 메이크업, 연회장, 피로연까지 여러 업체를 따로 알아보며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꼭 필요한 것은 알차게, 원하시는 품격은 그대로, 예산과 취향, 결혼 형태에 맞춰 두 분만을 위한 맞춤 웨딩 플랜을 세심하게 준비해드립니다. 초혼, 재혼, 시니어 웨딩까지 인생의 소중한 순간마다 정성과 품격을 더해드립니다. 결혼에 대한 모든 것, 한 곳에서 더 편리하게, 더 합리적으로, 그리고 더 아름답게, 올 가을 가장 소중한 약속을 준비하세요. 에벤에셀 토탈 웨딩 서비스 917-359-1578 917-359-1578 부담은 덜고 품격은 높이는 토탈 웨딩 에벤에셀.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피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 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주세요. 멀피스 모터 문의전화 917-977-1489 201-844-4535.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이지만 이번 주말은 조금 특별합니다. 월요일이 바로 레이버데이인데요. 많이 기다리셨죠? 돌아보면 참 감사한 한 주였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자신의 몫을 해내며 벌어오셨을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온전한 쉼이 허락되는 것 같네요. 이번 휴일은 그동안 흘려온 땀과 수고에 건네는 감사의 인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다가올 사흘간의 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가볍고 편안하게 시작해보시죠. 여러분의 금요일이 좋은 마무리와 설렘으로 채워지기를 바라면서 투데이 출발합니다.

기분 좋은 금요일 9월 4일 투데이 인사드립니다. 와, 오늘 날씨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햇살도 좋고 이 기온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화창하기도 하고요. 이 휴일을 앞두고 또 좋은 선물을 이렇게 주는 것 같네요. 좋은 날씨로. 여러분들 오늘 어떤 계획들 세우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이제 앞으로 한 4일 정도 또 쉬게 되실 텐데 여행 계획을 갖고 계신지 아니면 가족 모임이 있으신지 여러분의 이 계획들이 궁금합니다. 오늘 즐거운 날이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 조금 더 즐겁게 해드리고 싶어요. 금요일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재밌는 퀴즈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매일매일 많이 쓰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저도 그렇고 내가 사용하는 평소에 사용하는 말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고 누가 물어보면 정확한 그 뜻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0: 긴가민가한 경우가 있는데 오늘 그런 우리말에 대한 퀴즈를 좀 준비해봤어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귀를 조금 세우시고 우리가 평소 아무렇지도 않게 쓰는 말 가운데 뜻을 물어보면 의외로 설명하기 어려운 말들. 단순하게 이제 오늘 상식 퀴즈가 아니라 정답을 듣고 나면 아 이게 그래서 그런 말이었구나 싶은 우리말 퀴즈 준비를 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정답을 보내주시는데요. 오늘은 제가 세 분께 상품권을 드릴 거예요.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선정을 하기 때문에 일단 양해 말씀을 구합니다. 정답자가 여러 명 있을지라도 추첨을 하기 때문에 세 분께만 오늘 돌아가고요. 오늘 혹시 못 받으셔도 또 기회를 계속 드릴 테니까 너무 심려치 마십시오. 네, 오늘 여러분들께 드릴 상품은요. 아, 우리 정말 국수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네, 저희 회사에도 국수 좋아하시는 분이 계신데 저도 좋아하고요. 이 국수집에서 제공하는 20불 상당의 상품권을 드릴 거예요. 이 직접 뽑은 건강한 면으로 만드는 정말 건강한 국수입니다. 건강한 국수인데 거기다가 아주 맛도 일품이에요. 이 사장님의 철학과 뚝심이 그대로 배워나온 그 음식들이 가득가득한 플러싱 노던블러바드 160가에 있는 국수집에서 제공한 상품권 드리는데요. TV 없는 거 아시죠? TV 없는 국수집에서 이 상품권 가지고 가셔서 국수 한 그릇 드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께 드릴 퀴즈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러면 제가 바로 문제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카톡은 K-Radio US입니다. K-Radio US로 들어오셔서 정답을 남겨주셔야 돼요. 자, 1번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이게 정말 마지막 마지노선입니다. 이게 마지노선이에요. 더 이상 저는 안 됩니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자, 이 마지노선이라는 말은 원래 어디서 나온 말일까요? 제가 이거는 객관식으로 준비했습니다. 보기를 드릴게요. 1번 프랑스 정치인의 이름에서 나온 방어선. 2번 프랑스의 한 도시 이름. 3번 독일과 프랑스 사이의 옛날 지명. 4번 프랑스 군대의 계급 이름. 이거는 사실 객관식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비슷하다 싶은 거를 찍으셔도 되죠. 우리 마지노선이란 말 많이 합니다. 그런 말들 많이 하는데 과연 이 마지노선이라는 말의 유래가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는지 궁금해요. 한 번 더 불러드릴게요. 1번 프랑스 정치인의 이름에서 나온 방어선. 2번 프랑스의 도시 이름. 3번 독일과 프랑스 사이의 옛날 지명. 4번 프랑스 군대의 계급 이름. 자, 1, 2, 3, 4번 중에서 골라주시고요. 자, 정답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아, 역시 우리 K-Radio 애청자들께서는 너무 똑똑하세요. 네, 정답이 벌써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러면 제가 곧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문제를 조금 더 드릴 거거든요. 두 번째 문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문제도 한번 맞춰보세요. 이번에는 또 우리가 정말 자주 쓰는 표현이에요. 사족을 달다는 말이 있죠. 아, 왜 이렇게 사족을 달아? 이런 말 하잖아요. 설명을 충분히 했는데 괜히 내가 사족을 달았네. 자, 여기에서 사족. 사족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도 제가 객관식으로 드리겠습니다. 1번 사람의 내 다리. 2번 뱀의 발. 3번 말의 내 발. 4번 네 가지의 불필요한 행동. 자, 내가 말하는데 사족 좀 달지 마세요. 사족을 달지 말라는 말을 할 때의 이 사족의 뜻입니다. 1번 사람의 내 다리. 2번 뱀의 발. 3번 말의 내 발. 4번 네 가지의 불필요한 행동. 자, 이것도 객관식입니다. 여러분 편하시게 제가 객관식으로 준비했어요. 네, 정답 아시는 분들 1, 2, 3, 4번 중에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의 퀴즈를 냈는데요. 그래요? 갑자기 지금 오 라디오를 못 들으셨어요? 오, 그러면 2번 문제를 못 들으신 건가요? 네, 한번 껐다 켜보실래요? 앱을? 네. 두 번째 문제를 드렸고요. 제가 마지막 한 번, 3번, 오늘 한 가지 문제 더 쏩니다. 3번 드립니다. 여러분 이 표현도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제가 한번 드려볼게요.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아유, 그 사람 둘 다 독인 개긴이야. 독인 개긴이지 뭐. 이런 말 하죠? 여기서 도와 개는 어디에서 나온 말일까요? 독인 개긴이다. 이 말 들어보셨죠? 사실요, 이 발음을 혹시 도칭개찐 이렇게 쓰셨나요? 그거 원래 틀린 말입니다. 표준어로요, 독인 개긴이라고 쓰고 발음도 독인 개긴이라고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뭐 도칭개찐이야 아니면 뭐 독인 개긴이야 이렇게도 말씀하시는데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독인 개긴이라는 말은 어디서 나온 말일까요? 1번 장기, 2번 바둑, 3번 윷놀이, 4번 고스톱. 자, 네 가지 중에 고르시면 됩니다. 둘이 뭐가 달라? 독인 개긴이지. 이럴 때의 이 도와 개 어디서 나왔을까요? 마지막 1번 장기, 2번 바둑, 3번 윷놀이, 4번 고스톱. 자, 이 중에서 고르시면 됩니다. 자, 제가 잠깐 또 우리 투데이를 도와주시는 분들 소개하는 동안 여러분들 제가 드린 이 문제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정답을 계속 지금처럼 올려주십시오. K-Radio US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투데이 도와주시는 분들 저는 소개하고 돌아올게요. 돌아와서 정답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데이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오늘 점심은 뭘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에 지치셨다면 노던블러바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십시오.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으로 입안에 착착 감기는 맛이죠. 엄마 손맛으로 직접 만든 반찬이 무제한 무료에 팁도 없습니다. 오늘 명품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한 그릇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 플러싱 32-38 148 스트릿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과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과 여가 프로그램, 새롭게 마련된 당구와 스크린 골프 프로그램까지 즐겁고 활기찬 노후를 장수 데이케어가 함께합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과 각종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 많은 스태프가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편안하고 즐거운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성큼 다가온 가을이죠. 국보와 함께 준비하세요. 가을 신상품이 풍성하게 입고되었습니다. 멋과 품격을 더해줄 남성복, 세련되고 감각적인 여성 가을 패션, 포근한 가을 겨울 이불까지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가을 신상품 특별 할인 행사도 함께합니다. 나를 위한 쇼핑, 소중한 분을 위한 추석 선물도 좋은 상품 좋은 가격에 국보에서 준비하세요. 올가을 새로운 시작 국보와 함께 718-886-3344 718-886-3353 제1회 홀 19배 뉴욕 유저지 스크린골프 팀 대항전이 펼쳐집니다. 이번 대회는 우승팀 상금 캐쉬로 5,000불, 준우승팀 1,000불, 홀인원 1,000불 및 다양한 이벤트상과 참가 선물도 있습니다. 9월 30일까지 선착순 등록 마감이고요. 예선전은 10월 19일 월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참가 자격은 뉴욕과 뉴저지 남녀 4인이 한 팀이 된 32개 팀이에요. 참가비는 1인당 100불입니다. 제1회 홀라인 팀배 팀대항 스크린골프 토너먼트에 많은 팀들의 신청 기다리겠습니다. 참가 신청은 929-766-0088, 929-766-0088입니다. 건강한 프리미엄 라이프의 시작. 900여 가지 대한민국 유기농 농수 특산물과 건강식품을 만나는 공간 올가닉 원이 플러싱에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4개월 신생아부터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과 350가지 유기농 건강 먹거리까지 건강을 드리는 올가닉 원 플러싱 154-08 노던블러바디에 있습니다. 929-845-0958 929-845-0958 드디어 오픈했죠. 플러싱 154가 노던블러바드의 홀라인틴 스크린 골프라운지죠. 뉴욕 최초 골프존 투비전 NX와 GDR 맥스프로 연습 시스템 있고요. PGA 티칭 프로의 맞춤 레슨까지 시원한 생맥주와 다양한 음식도 즐기세요. 또한 한국 최신 시설의 플러싱 당구장도 동시 오픈했습니다. 빌리존 디지털 점수판과 리플레이 카메라 시스템으로 스마트한 게임을 경험하세요. 스크린 골프와 당구를 한자리에서 플러싱 154가 노던블러바드 2층 홀19 스크린 골프라운지와 플러싱 당구장 오픈 기념으로 프로모션 있습니다. 929-766-0088 투데이 곧 돌아와서 정답 발표할게요.
1: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호이모고구마 15파운드 한 박스 44불 99, 아삭이 고추 1불 99, 제스프리 골드키위 싱글 박스 27불 99, 라고포도 6파운드 한 박스 18불 99. 오리온과 메일유업 인기상품 특별행사. 맛있는 간식부터 신선한 유제품까지 온 가족이 좋아하는 인기 브랜드를 좋은 가격에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세요.
2: 중국 여행인데 쇼핑도 옵션도 없다고요?
1: 중국 비자 받는 것도 어려우세요?
2: 이젠 걱정 마세요. 안전한 원스톱 케어 푸른투어와 함께하세요.
1: 모든 일정 5성급 호텔 중국 비자 전문 대행까지 프리미엄 중국 여행
2: 백두산 천지 4일 9월 20일 10월 15일 $750 플러스 항공
1: 장가계 원가계 5일 11월 2일 출발 $890 플러스 항공
2: 백두산 북경 상해 완전 일주 9일 $1999 플러스 항공
1: 쇼핑 없이 옵션 없이 여행은 더 품격 있게 푸른 투어 201-778-4000번 718-928-3333
3: 여행은 역시 푸른 투어.
4: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미노시 직후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5: 구매 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4: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5: 면역 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 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4: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5: 866-566-9191, 866-566-9191.
6: 그날 저는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 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 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3800.
7: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윽하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카니발의 목소리로 들으셨어요. 그땐 그랬지. 자, 여러분들 또 이 노래가 나가는 동안 정답을 보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참 똑똑하세요. 잘 맞추셨습니다. 세 문제 중에 한 문제 맞추신 분도 계시고 다 맞추신 분도 계시고 한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방송 후에 추첨을 통해서 각각 개인 카톡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드린 퀴즈의 정답을 좀 맞춰볼까요? 제가 드렸던 1번 문제는 마지노선이라는 말이 원래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답은 바로 1번입니다. 프랑스 정치인의 이름에서 나온 방어선. 정확하게 말하면 이 마지노선은 프랑스가 국경 방어를 위해서 만든 요새화된 그 방어선의 이름이에요. 근데 그 이름은 프랑스 정치인이었던 앙드레 마지노의 성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이 마지노는 프랑스의 전쟁부 장관을 지냈고요. 독일의 공격에 대비한 방어시설 건설을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한 정치인이었는데 그래서 그 방어선이 마지노선으로 불리게 됐고요. 오늘날 이제 한국어에서는 그 의미가 넓어져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최후의 한계라는 뜻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 마지노는 사람의 성이었구나. 마지노선은 그 사람의 이름에서 유래한 방어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1번. 1번 맞추신 분들 제가 이따가 좀 골라볼게요. 자, 2번 문제는 우리가 정말 자주 쓰는 표현이었죠. 사족을 달다. 너는 내가 말끝마다 이렇게 사족을 다니? 라는 말을 할 때 그 사족. 사족은 무슨 뜻일까요? 자, 사족은 한자어로 뱀의 발이라는 뜻입니다. 2번이 되겠죠? 뱀의 발. 뱀을 이렇게 다 그려놓고요. 뱀을 그렸어요. 어떤 사람이. 뱀을 다 그려놓고 아 그리긴 그렸는데 뭔가 좀 부족한데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거기다가 발을 만약에 그려넣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그림을 망치겠죠.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나온 표현이 사족을 달다. 그러니까 이미 충분한데 쓸데없는 것을 덧붙인다는 의미로 사용하는 게 바로 이런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사족을 달다라는 말도 쓰지만 이런 말도 쓰죠. 아, 저 사람 진짜 나만 보면 사족을 못 쓰네? 이런 말도 쓰잖아요. 사족을 못 쓰다라는 말도 많이 쓰시죠. 아, 저 사람 진짜 사족을 못 쓴다. 여기서의 사족은 한자가 달라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사족을. 사족을 달다는 뱀의 발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사족을 못 쓰다라는 것은 내 발이라는 뜻이에요. 발음은 같은데 다른 말인 거죠. 그러니까 사족을 못 쓴다는 말은 너무 좋아가지고 막 빠져가지고 꼼짝을 못한다. 이 내 발을 못 쓰는 거예요. 네, 그럴 때 쓰는 말입니다. 같은 발음인데도 뜻이 달라요. 되게 재밌는 것 같습니다. 저만 재밌는 거 아니죠? 우리만 얘기하면 저는 재밌는데 3번 마지막 답은요. 둘이 뭐가 달라? 독인 개긴이지 라는 말 쓰시잖아요. 이 도화개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정답은 3번 윷놀이입니다. 그 국립국어원 자료에서는 이제 독인 개기는 윷놀이에서 나온 말로 설명을 하는데 윷놀이에서 이 도로 독에 걸륜 모 하시잖아요. 도로 남의 말을 잡을 수 있는 거리와 이 개로 잡을 수 있는 거리가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데서 나온 표현이에요. 도나 개나 그 다른 말을 잡을 수 있는 거리가 크게 다르지 않다. 비슷하다. 그러니까 그냥 차이가 없을 때 독인 개긴이다 이런 거죠. 그냥 조금 낮고 못한 차이는 있는데 본질적으로는 비슷해서 뭐 굳이 따질 필요가 없다 이럴 때 둘 다 거기서 거기야 이런 말 쓸 때 바로 독인 개긴이다 라고 말을 하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표준어 표기도 독인 개긴이고 발음도 독인 개긴이다 라는 것 알아두세요. 독진 개찐이야 이렇게 쓰지 마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재미있는 퀴즈 같이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지금 참여해주신 분들도 있고, 네. 앞으로도, 제가 퀴즈를 좀 가능하면 내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많은 참여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제가 보내드리는 상품권, 국수집에서 제공하는 상품권 가지고 가셔서 정말 맛있게 드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투데이, 저는 또 잠시 후에, 아주 즐거운 오늘. 여행 이야기. 진짜 오늘이야말로 여행을 떠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여행 이야기 하러 다시 돌아올게요.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0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정준호 변호사.
2: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3: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4: 라고 포도 박스당 14불99, 제스프리 골드 키 박스당 24불99, 적상추 청상추 번들당 99장, 노란 옥수수 4개당 1불99, 냉동 우삼겹살 스마트 카드 고기 간정 파운드당 13불99, 양념 목등심 불고기 파운드당 8불99, 양념 LA 갈비 파운드당 16불99.
3: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5: 엄마, 이번 휴가 튀르키예랑 그리스, 산토리니 어때? 이스탄불부터 파파도키아에서 열기구도 타고.
6: 아이고, 말만 들어도 좋네. 근데 힘들지 않을까?
5: 국내선 항공으로 안탈리아 해변, 파묵칼레 온천도 여유롭게 볼 수 있나 봐.
6: 버스 대신 비행기로? 그럼 관광할 시간도 많고 편하겠네. 그 파란 지붕집들 많은 산토리니도 가니?
5: 당연하죠. 메테오라 절벽 수도원도 보고 산토리니에서 1박하며 아름다운 노을도 볼 수 있대.
3: 10월 12일 동부관광의 넘버원 가을 유럽, 튀르키예, 그리스, 산토리니 13일 코스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번 동부관광.
7: 뉴 택시.

0: 오늘도 행복한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요즘 동유럽 여행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동부관광에서 선보이는 동유럽의 향기. 8박 9일 상품을 중심으로 서유럽과 그리스, 터키, 스페인 상품까지 재미있는 여행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행을 소개하고 여행이 삶이 되는 순간을 전하는 동부관광의 카일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어서 오십시오. 네. 9월도 됐고 오늘 날씨도 굉장히 좋은데 어떠신가요? 가을을 맞는 느낌.
1: 네, 맞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제 출장을 북유럽으로 네. 다녀왔는데.
0: 아, 그러셨어요?
1: 물론 뭐 여기는 비도 오고 조금 더웠었던 모양인데.
0: 맞아요.
1: 거기는 아주 시원한 날씨였죠.
0: 그래요?
1: 오전에는 한 50도.
0: 오.
1: 오후에는 뭐 더울 때가 한 70도 정도의 그 날씨니까요.
0: 네네.
1: 너무 재밌게 즐겁게 다녀왔고요.
0: 네.
1: 그러고 보니까 이제 가을이 됐어요. 그죠?
0: 맞습니다. 네. 네. 아, 북유럽을 다녀오셨군요. 네네. 지난번에.
1: 여름에만 다녀올 수 있는 상품이라고 제가 몇 번 소개를 해드렸고.
0: 네.
1: 아마 이제 올해는 이제 시즌이, 북유럽 시즌은 끝났고. 내년을 네. 기약해야 되고요.
0: 그렇죠.
1: 저는 개인적으로는 빨리 러시아가. 네. 오픈이 돼서 러시아도 아. 가는 날이 다시 오기를
0: 맞아요.
1: 기대하고 있습니다.
0: 맞습니다. 그런 날이 오겠죠. 자, 지난주에 이제 북유럽 다녀오셨으니까 오늘은 동유럽의 이야기를 해주실 거죠?
1: 네, 맞아요. 이제 봄가을에 다닐 수 있는 곳.
0: 네.
1: 봄가을은 어느 나라, 어느 지역을 가도 좋죠.
0: 그렇죠.
1: 미국 기준 아니고. 네. 현지 기준으로.
0: 맞습니다.
1: 유럽은 다 적도 위에 있는 북반구 지역이기 때문에 계절 때는 뉴욕과 같죠.
0: 네.
1: 그러니까 9월, 10월이 어딜 가나 계절이
0: 네.
1: 여행하기 좋은 시즌입니다.
0: 맞습니다.
1: 예를 들면 비슷할 겁니다.
0: 네.
1: 뭐 로우가 한 50도, 하이가 한 70도, 75도쯤 되기 때문에
0: 네,
1: 나들이 다니기, 야외 활동하기에는 적당한 온도일 것 같고요.
0: 네.
1: 그리고 그 예쁜 풍광이
0: 네.
1: 날이 좋기 때문에 더 예쁘게 눈에 들어오겠죠.
0: 그렇죠.
1: 네.
0: 더 빛날 것 같은데 동유럽을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동유럽
1: 네,
0: 여행은 어떤 곳이에요?
1: 동유럽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뭐 우리가 서유럽, 동유럽을 굳이 구분을 하는데 그
0: 네.
1: 경계가 됐었던 게 예전에 그 독일이죠. 서독과
0: 그렇죠.
1: 동독 시절에.
0: 맞습니다.
1: 서독 왼쪽으로는 서유럽이라고 칭하고 동독 오른쪽으로는 동유럽이라고 어? 칭해서
0: 네.
1: 예를 들면 우리 어르신들한테는 옛날 사회주의 국가들이
0: 네.
1: 이제 다수 포진되어 있는 그 지역이죠. 그래서
0: 네.
1: 대표적인 나라로는 오스트리아,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이런 데가 이제 동유럽에 해당이 되고요.
0: 네.
1: 최근의 여행 트렌드는 예전에는 동유럽 가고 그다음에 크로아티아, 발칸 이렇게 가고 그랬는데
0: 네.
1: 그걸 굳이 이렇게 나눠서 갈 필요가 있겠느냐. 그리고 발칸 지역은 사실은 항공이 쉽지가 않습니다.
0: 그래요.
1: 있긴 있어요. 근데 뭐 데일리 플라이트 없는 경우들도 있고.
0: 네.
1: 미국 존에 들어오는 시간이 지금 뭐 가끔 여행사들이 물어보니기나 이게 발칸 지역에서 이렇게 미국 들어오는 항공을 이용하긴 하는데.
0: 네.
1: 제가 알기로는 새벽 3시, 4시, 뭐 오. 6시, 7시 이렇게 비행기를 타야 해요. 그러면
0: 그래요?
1: 마지막 날 기분 좋게 여행하고
0: 네.
1: 새벽에 아침밥도 못 먹고
0: 그렇죠.
1: 뜬 눈으로 이렇게 와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0: 네.
1: 저희들은 그 독일의 뮌헨 지역에서 들어가서 뮌헨으로 나오는 그런 일정으로 좀 구성이 돼 있다는 게 좀 색다를 수 있겠고요.
0: 네.
1: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던 우리 오스트리아, 헝가리, 체코 이렇게 도는 지역이 동유럽 구간으로
0: 네.
1: 8박 9일간 이용할 수가 있고
0: 8박 9일
1: 또 그 헝가리부터 시작하는 헝가리부터
0: 네.
1: 크로아티아 그 발칸 지역까지 가는 뭐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이렇게 같이 도는 발칸
0: 네.
1: 지역도 8박 9일로 다녀올 수가 있고
0: 그렇군요.
1: 그러면 같이는 갈 수 없느냐
0: 그렇죠.
1: 갈 수 있습니다.
0: 있어요?
1: 그래서 같이 가면 전체 일정이 네. 13박 14일 일정입니다.
0: 그것도 좋네요. 네. 네, 한 번에
1: 네네
0: 네네.
1: 그래서 체력적으로 부담이 없거나 시간적으로 부담이 없는 분은
0: 네.
1: 기왕에 가신 김에
0: 그렇죠.
1: 다음 바퀴 돌기를 권하는 거고요.
0: 네.
1: 나는 체력이 조금 부족하거나 아니면 나는 휴가 내기가 쉽지가 않아 하는
0: 네.
1: 분들은 한번 이렇게 나눠서 다니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0: 좋습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 체코. 와, 이게 좀 안 가보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동유럽 여행은 좀 어떤 점이 좋아요?
1: 예쁘죠.
0: 예뻐요.
1: 일단, 네. 역사 유적지 때문에 조금 서유럽이 아픈 여행이라면
0: 네.
1: 뭐 영국, 프랑스, 이태리 전쟁을 많이 치렀고
0: 네.
1: 역사가 아주 깊죠. 뭐
0: 맞습니다.
1: 수백 년 된 역사, 수천 년 된 역사.
0: 네.
1: 그리고 뭐 300년, 500년 된 건물들.
0: 네.
1: 그래서 눈도 즐겁지만 머리가 조금 아플 수 있는 여행이라면
0: 네.
1: 동유럽은 사실은 조금 눈과 귀가
0: 네.
1: 더 즐거운 그런 여행이라고 볼 수 있고요.
0: 네.
1: 늘 갈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아, 조상을 잘 만나면 후세들이 참 잘 먹고 잘 사는구나.
0: 네네.
1: 뭐 동유럽은 모차르트가 다 한다고 보시면 아, 뭐 과언은 아닙니다.
0: 그렇군요.
1: 사실.
0: 네. 모차르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쁘다. 정말 사진 찍거나 이러기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그 나라마다 혹시 조금 짚어주실 수 있으세요? 특징 그쵸. 같은 거를?
1: 이번 여행은 사실은 우리가 여행을 다니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매일매일 호텔이 바뀐다는 거거든요.
0: 맞아요.
1: 근데 저희가 동유럽 구간에서도 이틀 연속 자는 구간이 두 구간이 있고
0: 네.
1: 발칸 구간에서도 이틀 연속 자는 구간이 두 번이 있어서
0: 좋네요.
1: 조금 편안함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0: 네.
1: 오스트리아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차르트가 다 하는 겁니다.
0: 네.
1: 예쁜 호수와 아, 정원. 그러니까 인생껏 하나 남기기는 너무너무 좋은 곳이죠. 네. 부족함이 없다라고 제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0: 네.
1: 체코 프라하.
0: 프라하.
1: 놓치면 안 되는 관광지죠.
0: 그렇죠.
1: 그리고 야경이 평생 남는 그런 야경을 우리가 그 프라하 다리에서
0: 네.
1: 느껴볼 수 있고
0: 네.
1: 헝가리 부다페스트는 이제 부다하고 페스트라는 동네를 왔다 갔다 하면서 볼 수 있는데
0: 네.
1: 여기 또한 야경이 아마 관광지마다 야경이 다 유명한데
0: 네.
1: 제일 유명하죠.
0: 그래요.
1: 왜냐하면 야경의 그 대표 건물들의 불빛이
0: 네.
1: 이렇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다행히 아마 지난달에는
0: 네.
1: 아마 전력 소모 때문에 일시적으로 전등을 다 소동하는
0: 아, 그래요?
1: 그런 현상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0: 네.
1: 이제 다시 밝혀준다고 하니까요.
0: 아,
1: 국회의사당
0: 네.
1: 등등등 해서
0: 네.
1: 야경을 보는 게 그 유람 그 다뉴브강이거든요.
0: 이 다뉴브강 야간 유람선이 있어요. 그래서
1: 그게 이제 뭐 도나우강, 다뉴브강 이제 나라마다 말이
0: 네.
1: 좀 다른데 너무 유명하죠. 그래서 한 시간 남짓 이렇게 한 바퀴를 도는데
0: 네.
1: 거기서 보는 야경은 죽기 전에 꼭 봐야 하는 그런
0: 진짜요?
1: 야경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0: 그렇습니다. 네, 야, 이렇게 멋있는 곳을 지금 이번에 갈 수 있다니 가을에 그것도 이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뭐 할슈타트 마을이라는 건
1: 네, 맞아요. 할슈타트가 네. 사실은 다른 여행사에서는 잘 안 가는 곳인데 아주 작고 아담한 도시인데
0: 아 그래요?
1: 호숫가를 따라서 네. 형성되어 있는
0: 네.
1: 작은 마을이에요.
0: 오,
1: 최소 한 2000세대가 살지 않은 작은 마을인데
0: 네.
1: 버스도 제한돼서 들어가게 하고
0: 네.
1: 버스 정류장에서부터 관광지 끝까지 왕복하는데 최소 한 20분, 30분밖에 안 걸리는데
0: 네.
1: 그 20분, 30분간이 계속 그 엽서 같은 풍경들입니다.
0: 아.
1: 옆에 호숫가를 끼고 있는 작은 도시거든요.
0: 네,
1: 그래서
0: 네.
1: 작은 커피숍 뭐 작은 소비니어샵 그리고 600년 된 성당
0: 네.
1: 이런 것들이 아직도 간직되어 있는 아주 작은 그래서 주거민보다는
0: 네.
1: 관광지가 한 10배쯤 많은
0: 그렇군요.
1: 그런 도시.
0: 네, 그 마을 주민들 괜찮으실지 네. 모르겠네요. 네.
1: 그들이 먹고 사는 또
0: 네.
1: 버팀목이
0: 맞습니다.
1: 되니까요.
0: 네. 그 비투스 성당도 아까 그 말씀하신 그 성당이에요?
1: 네. 아니요. 그 성당은 아니고요.
0: 다른
1: 비투스
0: 거예요?
1: 성당은 이제 다른 좀 큰 성당이고요.
0: 네.
1: 아슈타트에 있는 거는 아주 작은
0: 아.
1: 시골 마을의 성당 같은.
0: 너무 멋질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런 코스들이 지금 저희가 다 가볼 수 있는 코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1: 그렇죠. 그렇게
0: 네.
1: 이제 동유럽은 대표적으로
0: 네.
1: 세세하게 설명되는 건 우리 여행에 참여하시면
0: 네.
1: 자세하게 들을 수 있고요.
0: 네.
1: 발칸 같은 지역은 사실 크로아티아가 제일 대표적이죠. 크로아티아 두브로브닉.
0: 그렇죠.
1: 그래서 거기 전망대에 올라가서
0: 네.
1: 찍은 사진이 우리가 늘 캐란다에서 보는 크로아티아의 그 전경.
0: 맞습니다. 네. 크로아티아 발칸반도 지금 4개국도 가게 되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상품들이 지금 10월 언제 출발하나요?
1: 네. 10월 15일에 동유럽은 출발하고요.
0: 네.
1: 발칸만 하시는 분들은 10월 20날
0: 20.
1: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0: 네.
1: 따로따로 가시는 분들은 2,590불에
0: 네.
1: 여행을 함께 할 수 있고요.
0: 네.
1: 전체 다 하시는 분들은 13박 14일로
0: 네.
1: 3,890불
0: 네,
1: 이렇게
0: 좋습니다.
1: 여행에 참여가 가능하고요.
0: 네.
1: 아직은 자리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전화하셔가지고 문의하시면
0: 네.
1: 좋을 것 같고요.
0: 맞습니다.
1: 전화번호 한번
0: 네.
1: 말씀드릴까요? 동방광 전화번호는 718-939-1000번입니다.
0: 좋습니다. 718-939-1000번 10월 15일 출발을 하니까요. 그리고 10월 20일 4개국 발칸반도도 준비되어 있고 전화 빨리 주십시오. 동유럽도 굉장히 평생 한번 꼭 가봐야 되는 곳이기도 하고 이 서유럽도 잠깐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1: 네. 가을에 어쨌든 유럽 지역이 여행하기 좋다고 그랬잖아요.
0: 네.
1: 서유럽이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일본 투어잖아요.
0: 그렇죠.
1: 역사, 전쟁,
0: 네.
1: 문화 그리고 화려함까지 있는 맞아요. 도시들이죠.
0: 네.
1: 뭐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 이태리 로마.
0: 네.
1: 그리고 살짝 휴양지 느낌의 카프리섬까지.
0: 카프리섬.
1: 그리고
0: 네.
1: 바티칸 시국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전체 일정인데.
0: 네.
1: 보통은 서유럽 여행은 네. 유럽 여행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0: 그래요?
1: 조금 바쁘고 힘든 여행일 수 있는데
0: 네.
1: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 못 보니까
0: 맞아요.
1: 워낙에 관광지가 많기 때문에
0: 네.
1: 그래서 이거는 지금 9월 14일, 11월 2일 두 번 출발을 해요. 그리고 9월 14일은 아직 이제 날짜가 얼마 안 남았죠?
0: 네,
1: 네. 네, 그래서 조금 서둘러 주셔야 되고요.
0: 네.
1: 서유럽 마찬가지고 스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페인도
0: 네.
1: 올해가 그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가족 성당이라고 하는 곳
0: 네.
1: 바르셀로나에 있죠. 그게 이제 완공되는 해거든요.
0: 와, 그럼 볼 수
1: 그래서
0: 있겠네요.
1: 최근 몇 년 사이에 아마 사그라다 파밀리아를 다녀오셨던 분들은 늘 성당 옆에 그 웅장한 거대한 성당 옆에 크레인이 서 있었던 걸 보셨을 거예요. 근데
0: 네.
1: 그 크레인은 이제 치워졌으니까
0: 네.
1: 한 번쯤은 더 볼만하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0: 네.
1: 그 스페인 같은 경우는 지금 스페인, 포르투갈, 모로코까지 이렇게 모로코. 함께 갈 수 있는 게
0: 네.
1: 또 10월 13일에 출발합니다.
0: 그렇군요. 뭐 스페인 하면은 사실 맛있는 것도 굉장히 미식의 나라?
1: 맞아요. 그러니까 일단 야채, 과일이 조금 신선하고 맛있기
0: 네.
1: 때문에요.
0: 네.
1: 전통 음식들은 여러분 먹죠. 하몽도 먹고.
0: 그렇죠.
1: 네. 저기 뭐야, 그 빠에야.
0: 그것도 먹고.
1: 네. 늘 우리 그 마지막에 바르셀로나에서 빠에야는 바닷가 전망대에 네. 있는 그 식당에서
0: 네.
1: 마지막을 또 마무리하는 그런 그렇죠. 일정으로 늘 구성이 돼 있고.
0: 네.
1: 스페인은 뭐 아시겠지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세비야, 그라나다.
0: 그렇죠.
1: 이 네 개 도시가 이제 대표적인 도시라고 볼 수 있겠고요.
0: 네.
1: 그 중에서는 이제 뭐 마드리드를 가면 미술관, 프라도 미술관 정도가 대표적인.
0: 그렇죠.
1: 그리고 세비야에서는 대성당.
0: 대성당 아.
1: 뭐 그라나다야 뭐 아람브라 궁전 넘나들 네. 다 잘 아실 테고.
0: 네.
1: 아람브라 궁전이 예약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요즘에. 왜냐 인원 제한이 있어가지고.
0: 네.
1: 그라나다라고 하는 곳이 현지 말로 성류라는 뜻이에요.
0: 아, 성류.
1: 네.
0: 오, 그렇군요.
1: 거기가 이제 이슬람 마지막 사원을 네. 아직도 그들은 파헤치지 않고 그대로
0: 와.
1: 보존하면서
0: 네.
1: 관광지로 잘 활용을 하고 있는 거고.
0: 그렇군요.
1: 바르셀로나는 아시겠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성가족 성당 그리고
0: 네.
1: 구엘 공원.
0: 공원?
1: 네. 이 구엘이 또 대부분 또 다 한다고 보시면 바르셀로나에.
0: 그렇죠. 네. 뭐 플라멩코 이런 거 막.
1: 맞습니다. 그래서 플라멩코 쇼는
0: 쇼를
1: 그
0: 보고 문화...
1: 시간차에 따라서 세비야에서 볼 수도 있고 그라나다에서
0: 네.
1: 볼 수도 있고 마드리드에서 볼 수도 있고.
0: 그래요.
1: 저희 일정에도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0: 아, 좋습니다. 네. 그리스도 굉장히 좋죠.
1: 그리스는 참 요즘에 많이들 네. 망설이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0: 왜요?
1: 그 전쟁 지역하고 좀 멀지 않다라는 것 때문에 좀 꺼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0: 네.
1: 산토리니는 가고 싶은데 그리스 이게 좀 망설이는 분들이 많으신데
0: 어떻게 해요?
1: 뭐 그리스 터키를 다 같이 가실 수도 있고요.
0: 네.
1: 터키만도 또 선택해가지고 가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는 다음 기회에 이렇게 미루더라도
0: 네.
1: 터키만도 가실 수 있다. 그래서 10월 12일에
0: 네.
1: 예. 터키만 가면은 조금 저렴하게 갈 수 있거든요.
0: 네,
1: 1890불에 8박 9일 일정의 터키를 할 수 있고.
0: 그렇군요.
1: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 열기구가 늘 생각나잖아요.
0: 열기구 투어 해야 돼요. 네.
1: 가파도키아나 파묵갈레에서 타는
0: 네.
1: 새벽에 일출을 바라볼 수 있는 열기구 투어.
0: 네.
1: 물론 준비되어 있고요.
0: 네. 너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이제 서유럽, 뭐 동유럽부터 시작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이렇게 정리하면서 마무리를 할까요?
1: 네. 네. 동유럽 투어. 10월 15일과 20일에 동유럽과 발칸 투어
0: 네.
1: 출발하고요. 서유럽은 9월 14일과 11월 2일 이렇게 출발합니다. 그리고
0: 네.
1: 스페인, 포르투갈 역시 모로코까지 가는 일정으로 13일 일정인데요. 10월
0: 그쵸.
1: 13일 그리고 그리스 터키는 10월 12일
0: 네.
1: 이렇게 해서 9월 10월에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상품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0: 많이 있습니다.
1: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고.
0: 네.
1: 단풍 여행 아직도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0: 네.
1: 예, 고국 투어 단풍 여행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0: 네.
1: 싱가포르하고 백두산은 이미 마감이 됐고요.
0: 네.
1: 오사카 지역을 가는 걸로 상품은 아직은 조금 룸이 있습니다. 그래서
0: 아직은요?
1: 고국 투어 플러스 오사카 투어는
0: 네.
1: 그러니까 11월 1일에 출발합니다.
0: 좋습니다. 단풍도 아직 놓치지 않으실 수 있네요. 정말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다양한 유럽 여행 상품 살펴봤는데 특별히 그 10월 15일 출발하는 동유럽의 이 향기를 맡으실 수 있는 8박 9일 놓치기 정말 아까운 일정인 것 같습니다. 자세한 상담과 예약은 동부관광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718-939-1000번 718-939-1000번으로 연락을 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대리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이 시간마다 이렇게 여행을 떠났다 보니까 너무 행복해요.
1: 네, 저희들이 전화를 네. 주시면 네. 저 좀 자세한 일정표 사진이 들어가 있는 일정표를 좀 보내드려요. 그래서
0: 아, 그래요?
1: 그거를 읽어보시면 선택하는데 조금은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 싶으니까 좋네요. 전화하셔가지고 이메일 주소만 주시면 네. 바로 저희 직원들이 아. 보내주실 수 있을 겁니다.
0: 좋습니다. 받아보시고 심사숙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여행 함께하는 여행 우리 동부관광과 함께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네, 생일 봄날은 간다. 켄의 목소리로 들으셨습니다. 네, 이제 아무래도 그 우리가 휴일을 앞두고 있으면 그 전 금요일이 많이 바쁘잖아요. 그날의 일들을 또 많이 해 놓으시려고 오늘 분주하실 것 같습니다. 힘도 조금 더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또 쉼이 있으니까 여러분 기분 좋게 오늘 잘 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저도 이제 물러나야 할 시간이 다 되어서 여러분께, 여러분들을 좀 치얼업 해 드리려고 해요. 노래로요. 트와이스가 부릅니다. 치얼업 들으시면서 여러분 저는 쉬러 가겠습니다. 3일 잘 쉬고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봬요. 건강하고 행복한 연휴 보내십시오. 지금까지 투데이 우진숙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 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주시 내추럴 영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뉴욕 유저지의 모든 중고차 샤프한 가격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매입해드립니다. 모든 차량은 배준범 대표가 직접 고객님과 소통하며 구매 전 과정을 최대한 편리하고 전문적으로 진행해드립니다. 토요타, 혼다, 렉서스는 물론 깡통밴과 패신저밴까지 모두 구매합니다. 리스 차량부터 페이먼트가 남아있는 차량, 귀국 차량, 회사 차량까지 차량 종류와 상태에 관계없이 매입합니다.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가격에 최대한 맞추어드립니다. 배준범 대표가 여러분이 중고차 매입을 도와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오전 11시 생활의 지혜는 이제 라디오에서 배우세요. 라디오 생활 백성. 지금 이 순간

0: 그래서 자주 뵈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0: 네. 근데 지난주랑 오늘이랑 또 날씨가 이렇게 훅훅 달라지네요. 요럴 때 감기 조심해야 되는데 두 분 컨디션 괜찮으세요?
2: 네, 좋습니다.
1: 완벽합니다.
0: 완벽. 네, 네. 부럽습니다. 자, 그렇다면 네. 일단 그 실제 사례들 보기 전에 업데이트 소식이 있을까요?
2: 예, 뭐 특별히 업데이트 된 거라기보다는요. 근데 네. 뭐 지금 5월달 이제 비자 블루튼 영주권 문어 날짜 그 차트가 나왔는데요.
0: 네. 네.
2: 이번에도 근데 그렇게 큰 진전은 없습니다, 날짜에.
0: 네.
2: 그런데 보통 이제 그 정부, 미국 정부 회계년도가 10월 1일부터 시작이 돼서요.
0: 네.
2: 보통은 이제 9월달은 원래 거의 움직임이 없고, 이제 10월달부터는 그래도 조금 오픈이 좀 많이 되는 편이거든요. 지금까지 네. 봤을 때는. 그래서 9월달은 좀 스탑이 됐지만, 그래도 10월달에 좀 그 영주권 문어 날짜가 많이 좀 어느 정도는 좀 풀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해마다 이렇게 쭉 지켜보면 10월에는 그 문어가 좀 이렇게 확 열리는 분위기인가 아니면 조금 열리나요?
2: 그것도 뭐 연도마다 틀린데 어쩔 때는 뭐 예전에는 한번 10월 달에 이제 전부 다 오픈된 적도
0: 오,
2: 있었고
0: 예.
2: 거의 다 커넥트도 있었어요. 그런 적도 있지만 근데 조금 조금씩 움직인 적도 있고 그래서 그 다음 달께 가는 거 뭐 예측하기는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열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네. 어느 정도의 진전은 확실히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0: 네. 아, 기대를 해보면서.
1: 네. 예. 뭐, 이, 솔직히 이제 영주권이 뭐, 기다림의 연속이잖아요.
0: 맞습니다. 예.
1: 네. 그리고 이제 특히 뭐, 취업 영주권 같은 경우, 비숙연공, 숙연공, 뭐, 석사, 2순위, 3순위 이렇게 있지만.
0: 네.
1: 4년. 비숙연공 같은 경우, 영주권 신청을 하는 문호가 확 열려서.
0: 네.
1: 접수를 하신 분들이 꽤 있으세요.
0: 네.
1: 근데 이제 근래에 저희 같은 경우도 그때 신청하셨던 분들이
0: 네.
1: 문호가 이제 열리면서
0: 예.
1: 건강검진이 유효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건강검진을 다시 해서 아. 보내라 이런 추가 서류가 이제 네. 많이 옵니다.
0: 네.
1: 근데 이제 또 좋은 소식은
0: 네.
1: 그렇게 건강검진만 해서 보내라 하고 추가 서류가 왔을 때
0: 네.
1: 건강검진을 다시 해서 보내고 나면
0: 네.
1: 그냥 영주권이 한 2주?
0: 오.
1: 3주 이렇게 빨리 금방들 받으시더라고요.
0: 야, 너무 좋네요.
1: 네, 근데 네. 요새 막 뭐 강화되고 뭐 뭐가 많이 생기고 어려움도 있지만
0: 네.
1: 또 결국에는 좋은 소식으로 또 받습니다.
0: 네. 아이, 네. 오늘 또 마음 편하게
1: 잃지 마시고요.
0: 네. 진짜 제가 인생에 살면서 뭐 영주권 이민 관련해서 이걸 기다리는 기간이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 시간만 되면 특히 우리 양미미 사무장님 참 편안하게 해주세요.
1: 네, 감사합니다.
0: 네, 기다리면 언젠가 좋은 소식이 온다. 그리고 실제로 최근에는 그 건강검진 이제 기간이 지나가지고 다시 제출하는 추가 서류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 받고 나면 심지어 한 2주 만에 이렇게 영주권이 날아오기도 하니까 이런 좋은 기운 안고 또 이번 한 주 잘 지내시길 바라면서 하나하나 케이스를 또 열어보겠습니다. 케이스를 열기 전에 저희 광고 먼저 듣고 올게요.
2: 네.
0: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은 밀러앤최로펌의 최창호 변호사 양미미 사무장과 함께 이민법 상담 함께합니다. 밀러앤최로펌의 오피스는 뉴욕 플러싱 노던 블러버드 158-14 7층이고요. 뉴욕 상담 전화는 718-461-2334번. 뉴저지는 607반 에비뉴 스윗 넘버 109호입니다. 잉그루드 클립스에 있고요. 뉴저지 상담 전화 201-674-1456. 맨해튼에도 있습니다. 390 5th Avenue 스윗 넘버 900호고요. 맨해튼 상담 전화는 212-889-5830번입니다. 이민 관련 질문이 있고 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생방송 중에 카카오톡으로 메시지 올려주시면 바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답함을 시원하게 풀어드릴게요. K-Radio US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시면 됩니다. 친구 추가 아이디가 K-Radio US예요. 이 시간 라디오 생활백서는 플러싱 32-38 148 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과 여가 프로그램 새롭게 마련된

0: 장과 스크린 골프 프로그램까지 즐겁고 활기찬 노후 장수 데이케어와 함께하세요.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 각종 정보 혜택 안내까지 경험 많은 스텝이 책임집니다. 편안하고 즐거운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오늘 점심 결정하셨어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이 질렸다면 노던 플러버드 160과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에 입에 착착 감기는 시원한 맛, 엄마 손맛으로 직접 만든 반찬이 무제한 제공, 여기에 팁도 없어요. 오늘은 명품 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한 사발 어떠세요? 노던 160과 국수집 718-799-0885. 드디어 오픈 플러싱 154가 노던 플러버드 119 스크린 골프 라운지, 뉴욕 최초의 골프존 2비전 NX와 GDR 맥스 프로 연습 시스템, PGA 티칭 프로의 맞춤 레슨까지 시원한 생맥주와 다양한 음식도 즐기세요. 또 한국 최신 시설에 플러싱 당구장도 동시에 오픈. 빌리존 디지털 점수판과 리플레이 카메라 시스템으로 스마트하게 게임을 즐기세요. 스크린 골프와 당구를 한자리에서 플러싱 154가 노던 블러버드 2층 홀 19 스크린 골프라운지 그리고 플러싱 당구장 오픈 기념 다양한 프로모션이 쏟아집니다. 929-766-0088. 성큼 다가온 가을 국보와 함께 준비하세요. 가을 신상품이 풍성하게 입고됐습니다. 멋과 품격을 더해줄 남성복, 세련되고 감각적인 여성 가을 패션, 포근한 가을 겨울 이불까지.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서 가을 신상품 특별 할인 행사도 함께합니다. 나를 위한 쇼핑, 소중한 분들을 위한 추석 선물도 좋은 상품, 좋은 가격에 국보에서 준비하세요. 올가을 새로운 시작, 국보와 함께. 718-886-3344, 718-886-3353, 공동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1: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2: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1: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3: 잘 먹고 잘 자고 깊이 있는 여행. 이제 유럽 여행도 속도를 늦추세요. 푸른투어 프리미엄 유럽 패키지. 첫째, 스페인, 포르투갈, 모로코 11일 5성급 호텔과 바르셀로나 자유시간 8대 택시까지 완전 포함. 10월 19일, 11월 9일 출발. 3,199달러 항공료 별도. 둘째, 여유로운 이집트 10일 월드체인 호텔과 5스타 디럭스 크루즈 휴양도시 후루가다 올 인클루시브 호텔에서의 자유일정 11월 10일, 1월 12일, 3월 16일 출발. 3,490달러 항공료 별도. 머물며 느끼는 여행 푸른 투어 201-778-4000번 718-928-3333.
4: 여행은 역시 푸른 투어.
5: 한국소독제공 긴급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6: 아유,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있고.
5: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7: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8: 교통사고 나면 646-808-7375 샌더센 김동석 법률그룹 김동석 변호사에게 전화하세요. 646-808-7375 24시간 대표 전화 646-808-7375로 전화하시면 뉴욕 유저지 어디든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646-808-7375 교통사고 해결의 또 다른 이름 김동석 변호사. 사고 나면 646-808-7375.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0: 백서. 지금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생활백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밀라앤최 로펌의 최창우 변호사님, 양민미 사무장님과 함께 이민 관련 여러가지 얘기들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을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2년 임시 영주권이 11월에 끝나는데요. 10년 영주권을 신청하라는 통지서를 받아서 서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혹시 신체 검사도 다시 받아야 하나요? 또 인터뷰는 나오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궁금한 게 많습니다. 라고 질문 주셨네요.
1: 네, 일단 2년 임시에서 10년짜리 이제 하시는 거는 보통 시민권 배우자를 통해서 영주권을 받으셨을 때 상황이고요.
0: 네.
1: 751을 신청하시는 거고 신체 검사는 다시 안 하셔도 되고요.
0: 네.
1: 이때는 어떤 서류를 준비하셔야 되냐면 두 분의 사실혼 관계 증명할 서류들을 좀 많이 보내셔야 됩니다.
0: 네.
1: 네, 그럴 경우 인터뷰 없이
0: 예.
1: 대부분 한 99%가 인터뷰 없이 서류 심사로 승인이 되고요.
0: 네.
1: 네, 단지 기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751이 요새 한 up to 2년까지도 네. 걸릴 수 있어요.
0: 네.
1: 네.
0: 오래 걸리긴 하지만 기다리면 나오는 거죠?
1: 그렇죠. 그리고 네. 그 접수증이 임시 영주권처럼 또 사용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0: 네.
1: 뭐 편리하게 뭐 해외를 다니신다든지 영주권을 사용하실 일이 있으실 때 그 접수증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0: 네, 사실혼 증거 서류를 충분히 보내면 좋다 그런 말씀해 주셨는데 뭐 일단은 사진 지금 현재 지내고 있는 사진들 떠오르고 그 무슨 전기나 뭐 이런 서류 편지 같은 거 떠오르는데요. 또 다른 꼭 챙기면 좋은 그런 서류들 있을까요?
1: 뭐 사실혼 자료들이 기본적으로 뭐 세금 보고 같이 하시는 거.
0: 아, 네.
1: 네, 또 사진 많이 찍으신 거, 뭐 빌, 은행, 정크 메일도 됩니다.
0: 네. 예. 자, 여기까지. 예. 그래서 일단은 서류를 많이 보내면 99% 일단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 참 기분 좋네요. 다음 질문도 네. 드리겠습니다. 노동허가서 폼 승인서를 받았습니다. 2025년 회사 세금 보고서가 아직 안 나왔는데요. 노동허가서 만기되는 날짜는 다가오고 세금 서류가 준비 안 되면 그 전해 세금 보고서를 우선 보내도 되는 건지요? 라는 질문 주셨거든요.
2: 네, 지금 상황에서는 우선 그 노동허가서 만기 날짜는 절대 넘기시면 안 되고요.
0: 네.
2: 그래서 지금 그 이럴 때는 제일 좋은 방법은 이제 작년 세금 보고서 하고요. 그리고 담당 회계사님이 지금 뭐 아직 2025년 회계연도께 준비가 안 돼서 지금 준비 중이다라고 뭐 하여튼 그런 편지 좀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간단한 편지 하나 같이 해서 보내시면 되고요. 그러면 아마 나중에 이제 대부분 그냥 그 추가 서류 요청으로 그 2025년 거 보내달라라고 그렇게 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준비가 안 됐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데 지금 만약에 만기 날짜 전에 준비가 절대 안 될 것 같다라고 싶으시면은 그냥 우선 빨리 I-140은 지금 작년 세금 보고서로 우선 접수를 하시고요. 나중에 추가 서류 요청으로 오면은 이제 그걸로 2025년도 거 보내시면 됩니다.
0: 네. 지금 뭐 어차피, 안 나오니까 2025년 세금 보고서, 그러니까 그 전년도 세금 보고서랑 회계사분이 이 현재 이런 상황이어서 지금 아직 안 됐다라는 편지를 같이 좀 우선 보내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2: 네, 그렇게 하시면은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0: 네, 역시나 네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 다음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지금 H1B 비자, H1B 말만 나와도 그냥 H1B 비자로 있는데요. 다른 회사로 옮기려고 합니다. 요즘 H1B 트랜스퍼 신청서가 많이 힘들어졌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어떨까요? 걱정입니다. 하셨거든요.
1: 네, 저희가 이제 뭐 이민 일은 뭘 할 때 되면 이제 네. 요새는 걱정부터 앞서죠.
0: 그죠. 예.
1: 네, 근데 이제 뭐 다른 회사로 옮기는 게 자동으로 되는 건 아니고요.
0: 네.
1: 모든 서류를 다 갖춰서 이제 새로운 심사를 받는 거는 맞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제 옮기시려고 할 때 지금 현재 H1으로 있는 회사에서 받으셔야 되는 급여를 제대로 받고 계신지,
0: 네.
1: 또 옮겨가는 회사에서 받으신 급여는 어떻게 되는지, 또 뭐 전공 분야라든지 하는 일이 이렇게 연관성이 있는지,
0: 네.
1: 또 회사의 뭐 규모라든지 이런 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거를 또 다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0: 네.
1: 그래서 제일 중요하신 거는 그 급여.
0: 네.
1: 급여를 제대로 받고 계신지,
0: 네.
1: 또 옮겨가는 곳에서 또 급여가 어느 정도를 워퍼를 받으셨는지 그걸 좀 한번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현재 회사의 급여, 그다음에 옮길 회사의 급여는 어떻게 되는지 요거 중요하다 하셨고요. 뭐 전공이나 이런 관련성이 있는지 회사 또 옮겨가는 회사의 규모는 어떤지 이런 것도 챙겨봐야 되고 이외에도 아마 전문 변호사님하고 이렇게 챙기다 보면 챙길 것들이 더 꼼꼼히 있지 않을까 싶은데 한 가지 저는 H1B 트랜스퍼 신청서를 내는 분들이 사유가 뭐가 있을까요?
1: 뭐 지금 회사에 일하는 게 만족스럽지가 않겠죠?
0: 네.
1: 네. 그리고 뭐 회사가 뭐 어려워져서 이제 안 될 것 같으니까 다른 데 알아봐라 뭐 이럴 수도 있고요.
0: 네.
1: 예, 그거야 뭐 각각의 이유니까 그럼 저희도 모르죠.
0: 아, 각자 어떤 사정이 있겠지 뭐. 네.
1: 어쨌든 그럼요.
0: 네.
1: 휴가도 갈 수 있는 거고 네. 회사에서 더 이상 이 사람이 필요 없어서 다른 데 가라 할 수도 있는 거고.
0: 네. 또 네. 이게 또 저기 이런 걸 잘 모르는 분들이 힘든데 그냥 꿋꿋하게 이거 비자 때문에 버티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쵸?
1: 네. 네. 만약에 뭐 지금 현재 계신 회사에서 영주권 스폰서를 해주겠다.
0: 네.
1: 네, 그런 또 사례가 많이 있는데, 그거를 해주겠다고 하고 안 해주고 계속 붙잡고 있는 회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제 그걸 판단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0: 네.
1: 왜 그런 말 있잖아요. Grass looks greener on the other side. 딴 데 가면 더 좋을 것 같지만 또 다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0: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1: 네.
0: 아, 갑자기 엄마 말씀 생각해. 그 남자, 그 남자, 그 남자, 그 남자다.
1: 네. 그거는 아니에요.
0: 아니에요?
1: 네.
0: 세상에 좋은 남자.
1: 절대 아닙니다.
0: 네. 아, 나 좋은 남자는 더 많이. 아, 예. 한번 멀리 가봤자, 네. 자,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교회에서 반주자로 봉사하면서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한대요. 근데 교회에서 해줄게 하기도 했는데 교회 규모가 굉장히 작습니다. 40명 정도. 이게 가능할까요? 뭐 EB4 비자가 가능하다고 얘기는 하는데 이게 되는 건지 걱정스러운 마음에 질문 한번 드립니다 하셨거든요.
2: 예, 지금 그 반주자분들이 교회에서 영주권 스폰서를 받으시려면은 지금
0: 네.
2: 그냥 그 취업 이민으로 EB2나 EB3로만 진행이 가능하세요. EB4는 그 이제 스페셜 이미그랜트 릴리지스 워커인데요.
0: 네.
2: 그 지금 그 완전히 광고 다 막혀 있습니다. 완전히 그 올스탑이에요. 지금 EB4는.
0: 네.
2: 이게 카테고리 4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옵션이 안 되시고요. 이제 EB2나 EB3로 하시는 건데 그리고 이제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이제 그 텍스 익셈션이 있으실 거예요. 아마 IRS로부터 이제 받으신.
0: 네.
2: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이제 뭐 아이온폴이나 이제 그 재정 심사에 들어갈 때도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그 보통 영리 회사들보다는 그 재정 심사가 기준이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규모가 좀 작다고 해도 뭐 몇 분 나오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도
0: 네.
2: 지금 얼마 정도 이렇게 좀 그 헌금이 얼마 정도 들어오고 또 이렇게 지출이 얼마 정도 나가는지 그런 거 다 계산해서 1년에 그거를 다 계산했을 때 반주자분의 1년 연봉을 커버할 수 있는 그 금액만 되면 되는 거고요.
0: 네.
2: 그래서 예, 충분히 가능은 하십니다. 근데 4가 아니라 카테고리 2 아니면 3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0: 네. EB4는 안 되지만 지금 꽉 막혀 있다 말씀해 주셨고요. EB2나 EB3로 진행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질문 주신 분이 눈물 막 그렇게 쿡쿡 찌르면 찍으셨어요. 그러면서 연봉은 얼마나 돼야 될까요? 하셨는데 이게 연봉도 관계가 있을까요? 반주자 연봉?
2: 연봉은 이제 케이스를 시작할 때 노동청에 그 이 포지션에 이 지역에서 근무를 하시게 되면 얼마 정도 받으셔야 되나라는 걸 이제 노동국에 요청을 합니다. 그럼 노동청에서 미니멈 임금이 딱 책정이 돼서 나와요.
0: 네.
2: 그래서 그 금액을 뭐 나중에 이제 실제로 영주권 취득을 하시면은 그 금액을 이제 받으셔야 된다라고 그건데 실제로 그 금액을 받으시는지 안 받으시는지 뭐 나와서 확인하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그 대신에 이제 그 교회에서 그 정도 이제 1년 연봉을 폐할 수 있는 재정 능력이 있는지를 그걸 이제 심사를 하는 겁니다.
0: 네. 그래도 일반적으로 봤을 때 반주자의 미니멈 연봉은 요 정도까지는 돼야 된다.
2: 미니멈으로 봤을 때는 네. 뭐 한 4만 불 정도.
0: 4만 불
2: 제일
0: 정도.
2: 낮게 잡았을 때는 4만 불 조금 넘기에 한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거고요.
0: 네.
2: 근데 요, 요것도 이제 만약에 뭐 3순위로 하실 경우에 미니멈 요 정도 될 수도 있고, 근데 만약에 2순위로 하시게 되면 뭐 10만 불이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네. 그 레인지가 꽤 좀 폭이 넘습니다.
0: 네. 이게 1이냐, 야, 입이 2냐, 입이 3냐에 따라서 또 다를 수도 있고, 이제 이거를 뭐 얼마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답변하기 굉장히 난해하네요. 그죠?
2: 예, 예. 먼저 네. 그래도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뭐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0: 네. 근데 이분이 보통 교회에서 반주자 하면 한 달에 1,000불 정도 받는데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2: 네, 그 현실적으로는 그런데요. 근데 네. 그 이민국에서 책정해 놓은 그 임금 그 금액이 있습니다. 이 포지션에는 미니멈 이 정도는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라는 그 금액이 다 정해져 있어요.
0: 네.
2: 그래서 그 밑으로 내려가면은 케이스 자체를 시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0: 네. 요 관련해서 이제 변호사님하고 직접 상담을 하다 보면 뭐 어떤 방법을 찾을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 질문도 드리겠습니다. 영주권자 성인 자녀 케이스로 신청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머님이 얼마 전에 시민권 받으셨는데요. 제 케이스도 시민권자 자녀로 카테고리를 변경해야 됩니까? 또 수속기간은 얼마나 앞당겨질까요? 이렇게 설레는 질문 주셨네요.
1: 이게 실제로 참 원래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시민권자 자녀일 경우 더 빠를 것 같잖아요.
0: 네.
1: 네,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요번 9월에 나온 거는 시민권 자녀가 좀 더 빨라졌네요. 그전에는 네. 영주권 자녀가 좀 빨랐었는데
0: 네.
1: 시민권 자녀가 이제 조금 더 몇 개월 빠른 걸로 뒤바뀌어졌네요.
0: 네, 축하합니다.
1: 네, 참 이 비자블루튼이라는 게 그때그때
0: 네.
1: 그때 이렇게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엄마가 시민권자가 됐다면
0: 네.
1: 이분이 미국에서 485를 신청하기 위해서 기다리신 분인지 아니면 한국 미대사관을 통해서 비자를 받고 오실 분인지에 따라
0: 네.
1: 이제 액션을 하실 게 달라집니다.
0: 네.
1: 만약에 이분이 지금 한국에 합법적으로 계시고
0: 네.
1: 아니 미국에 합법적으로 계시고 미국에서 예. 차후에 485 영주권을 신청하실 분이면 굳이 지금 업데이트를 안 하셔도 되고요.
0: 예.
1: 그냥 이제 그 시민권자 자녀의 카테고리를 참고를 하시고
0: 네.
1: 파일링 데이트 열렸을 때 485를 신청하면서 이민국에 업데이트를 해달라고 리퀘스트를 하시면 되고요.
0: 네.
1: 만약에 한국 대사관을 통해서 받아오실 분이면 지금 빨리 업데이트를 하셔야 되고요.
0: 네. 미국에서 지금 진행 중이고 485 낼 때 그때 미국에서 진행하시는 분은 업데이트를 하면 되고 한국에서 하시는 분은 이제 대사관을 통해서 빨리 예, 해야 된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1: 네, 비자센터에 업데이트를 하셔야 됩니다.
0: 네, 그리고 시민권자 자녀로 카테고리 변경하면 약간 빨라졌다라는 좋은 소식도 함께 주셨습니다.
1: 지금 9월 문호에는 영주권 자녀는 2019년 8월 22일이고요.
0: 네.
1: 시민권자의 자녀는 2020년 1월 22일입니다.
0: 네. 네.
1: 한 5개월 차이 있네요.
0: 5개월이 어디예요? 네.
1: 그러니까요.
0: 네. 네. 아이고. 자, 또 지금 카카오톡으로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아들이 미 영주권자인데 한국에서 군대 영장이 나와서 군대를 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영주권을 포기해야 되나요? 포기하지 않을 방법도 있다고 들었는데, 군복무하러 가면 영주권 포기해야 되나요? 저도 궁금하네요. 영주권자 등 복무자 입영 희망원 제도를 믿어도 될까요? 이렇게 주셨는데 제가 이걸 잘 모르겠네요.
2: 네, 군대 가시는 것 때문에 뭐 만약에 이제 한국에 좀 오래 계셔야 된다고 하면은 뭐 영주권을 꼭 포기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
0: 네.
2: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영사관하고 상의를 하셔서 이렇게 해서 그 어떻게 어레인지를 하셔야 될지는 영사관하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0: 네. 먼저 영사관에 문의해서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를 한번 문의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남편이 시민권자고요. 영주권 서류가 접수된 상태입니다. 근데 아직 노동카드도 안 나왔는데 인터뷰가 덜렁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나요? 믿기지가 않네요. 하시는 질문이거든요.
2: 네, 요즘에는 대부분 케이스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카드가 오히려 지금 훨씬 더 딜레이가 되고 있고요.
0: 네.
2: 영주권 인터뷰가 더 빨리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대부분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이상한 상황은 아니고요.
0: 네.
2: 인터뷰 때문에 그 인터뷰 그 날짜 전에 그 서류만 잘 준비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0: 네.
2: 그 문제가 있어서 이런 건 아니고요. 요즘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0: 네. 영주권 서류를 접수한 상태고 노동카드가 안 나오는데 인터뷰가 나오나요? 굉장히 궁금해하셨는데 요즘 분위기가 이렇게 예, 인터뷰 날짜가 먼저 나오는 경우가 있다니까 크게 뭐 이상하거나 내가 좀 이상한 문제가 있어서 인터뷰를 먼저 하자 이런 거 아니니까 편하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결혼할 사람이 세 번 이혼한 기록이 있어요. 영주권 인터뷰 때 이전 결혼 생활에 대한 질문도 받습니까? 저는 참 궁금하네요. 미국에서 세 번 이혼하는 케이스가 흔한지도 한편 또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영주권 인터뷰 때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나요?
1: 뭐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이민관에 따라 이제 질문이 다 틀리기 때문에요.
0: 네.
1: 이런 거에 대해서 당연히 질문을 할 수도 있죠.
0: 네.
1: 그리고 그 결혼할 분이 세 번을 이혼을 하셨다는데 그 중에 혹시
0: 예.
1: 영주권, 만약에 그분이 시민권자라면,
0: 네.
1: 그 전 배우자를 영주권 신청을 해준 적이 혹시 있으신지,
0: 네.
1: 네, 그런 걸 한번, 미리 이제 이렇게 의논을 해보시고요.
0: 네.
1: 당연히 인터뷰 때는 이런저런 질문들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0: 네.
1: 예, 준비는 해가시는 게 좋습니다.
0: 네. 전 배우자, 그러니까 세 번 이혼하면서 그 전 배우자에게 영주권을 진행한 적이 있다면 이게 또, 좀 안 좋은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1: 안 좋은 건 아닌데요. 이제 네. 알고 가야죠.
0: 아, 이 상황을. 네.
1: 네.
0: 다음 질문.
1: 당연히 이민국에는 그런 기록들이 다 있을 거니까요.
0: 아, 네.
1: 네. 전혀 모르고 가셔서 당황하시는 것보다
0: 에?
1: 그걸 이제 알고 가셔서 어떻게 대답을 하실지를 준비를 해 가시는 게 좋죠.
0: 네. 예. 이거 뭐 모르고 갔다가, 에? 뭐? 그런 적 있어. 막 이런 눈빛 주고받으면 좀 안 좋긴 하겠네요.

0: 유기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델센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임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지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lliller.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1: 요즘 부쩍 오른 물가에 외식하기 망설여지셨죠? 지난 17년 동안 한결같은 맛과 최고급 재료로 여러분과 함께해온 노던 194가 갈비마을이 푸짐한 오리고기, 돼지갈비를 29불 99 할인 가격으로 드립니다. 가족들과 부담 없이 행복하게 식사하세요. 노던 블러바드 194가 갈비마을 917-704-9400 917-704-9400
2: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제 강대상 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교회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3-9047 646-283

0: 생활백서.
1: 지금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생활백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생활의 지혜, 이제 라디오에서 배우세요. 특히 이민 관련해서 불안한 마음은 밀러앤최 로펌의 최창호 변호사님, 양무미, 양미미 상장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통해서 마음 좀 편안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밀러앤최 로펌 최창호 변호사, 양미미 상장님을 만나려면 뉴욕 뉴저지 맨하탄 오피스로 가실 수 있는데요. 뉴욕은 플러싱 노던 블러버드 158-14 7층이고요. 뉴욕 상담 전화 718-461-2334번 그리고 뉴저지입니다. 600 실반 에베뉴 스윗 넘버 109 잉그루드 크립스에 있습니다. 뉴저지 상담 전화는 201-674-1456 맨해튼입니다. 390 5th 에베뉴 스윗 넘버 909고요. 맨해튼 상담 전화는 212-889-5830번입니다. 제가 뭐 나름 또박또박 읽지만 그래도 못 적으셨다면 언제든지 카톡 주시면 제가 바로 요 정보를 쫙 다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미미 사무장님, 제가 아까 미국에서 이렇게 세 번 이혼하는 케이스가 흔합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는데 어떻습니까? 흔합니까?
2: 흔하지는 않지만 네. 제가 과거에 한 다섯 번째 결혼한 분도 있었습니다.
1: 오, 예. 아무 문제가 없는데 네. 다섯 번째 결혼인가요? 와, 진짜.
2: 네네네. 그분이 이제 다섯 번째 결혼한 분을 영주권을 해주셨는데 그 전에 이제 네 번을 하신 거죠.
1: 네.
2: 그 중에서 두 분은 영주권 신청을 해주신 적이 있고요.
1: 예.
2: 뭐, 다 성격 차이로 헤어지신 거고. 음흠. 다섯 번째 하신 분도 영주권 잘 받았었습니다.
1: 네. 지금 네. 어떤 분이 이제 제가 이제 그런 게 궁금해요 그랬더니 카톡으로 첫 번째 결혼해서 시민권자와 결혼하고 영주권 신청하고 헤어지고 그 뒤에도 결혼했는데 또 짧게 결혼 생활하고 이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영주권이 없던 당시에 시민권자와 결혼해서 영주권 신청을 했었는데 아직 영주권 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혼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하고 결혼을 했는데 시민권자는 아니고 영주권자입니다. 이번 배우자는. 근데 결혼 생활이 맞지 않아서 또다시 이혼을 하고 지금은 다른 시민권자를 만나서 살고 있습니다. 라는 질문을 해주셨네요. 근데 영주권 신청을 계속 이어가고 있긴 하는데요. 불안하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혼할 때 기존에 신청했던 I-485가 자동으로 무효가 됐거든요. 이럴 때 다시 신청해야 한다고 듣긴 들었는데요. 세 번째 결혼한 시민권자를 통해서 가족이민 신청서, 가족이민 청원서 다시 신청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만 불법 체류기간이 있다는 게 좀 마음에 걸리네요 하셨어요.
3: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번 그 서류를 다 가지고 한번 오셔야 됩니다.
1: 네.
3: 저희가 요런 이렇게 복잡한 상황을 지금 전화상으로 어떻게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1: 네.
3: 저희는 어차피 뭐 첫 번째 상담은 다 무료니까요.
1: 예.
3: 뭐가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서류 다 가지고 한번 오십시오. 저희가 네. 그냥 봐드리겠습니다. 예.
1: 네. 이미애님 직접 한번 방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지금 이 카톡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읽으면서도 좀 헷갈렸는데 아마 직접 상담을 하시면 더 속 시원하게 답변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뉴욕에 계시다면 상담 전화 먼저 알려드릴게요. 718-461-2334번이고요. 뉴저지는 201-674-1456. 맨해튼이라면 212-889-5830번입니다. 진짜 이렇게 사연이 길어질 수 있군요. 저는 그냥 한국적인 마인드로 이혼을 세 번이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스틴에 다녀올 일이 있는데요. 공항 분위기가 요즘 어떨까요? 저는 현재 다카로 있고 리얼 아이디는 있습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3: 네, 다카하고 리얼 아이디 가지고 계시다면은 뭐 국내선 타시는 거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요즘 뭐 공항에 아이스 우연들이 뭐 다 기다리고 있다, 상주하고 있다고 뭐 그러는데요.
1: 네.
3: 그렇게 크게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리고 뭐 리얼 아이디 있으시니까 다카도 있으시고 하니까 다녀오시는 거는 전혀 문제 없을 겁니다.
1: 네. 현재 다카로 있고 리얼 아이디 있다면 국내선 공항 이용하시는데 큰 무리가 없다. 너무 걱정하지 말아달라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워낙 흉흉한 소식들이 들리니까 사실 대부분 그 많은 분들이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계시면서도 괜히 문제 만들지만 가지 말자 뭐 이러는 분들도 봤거든요. 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머님이 영주권을 받은 지가 10년 되셨고요. 연세가 65이신데 한국어로 시민권 시험을 볼 수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네요.
2: 네, 그러니까 연세 나이로는 충분하신데 네. 10년밖에 안 되셨기 때문에 자격이 안 되십니다.
1: 아, 네.
2: 한국어로 보실 수 있는 자격 조건이
1: 네.
2: 50세 이상이고 영주권 가지고 계신 지 20년이 넘어야 되고요.
1: 네.
2: 아니면 55세 이상이고 15년 이상 영주권.
1: 네.
2: 또 아니면은 65세 이상이고 20년이 되셨으면 진짜 제일 쉬운 걸로 보시고요.
1: 와, 아 이런 게 있어.
2: 저는 이 어머님 같은 경우 네. 이제 10년밖에 안 되셨기 때문에 5년은 더 기다리셔야 됩니다.
1: 네. 5년만 더 기다리면 그러면 시험을 보실 수가 있겠네요. 한국어로.
2: 네.
1: 네. 50세 이상이면 영주권 보유하고 20년 후에 한국어로 시민권 시험 볼 수 있고 55세 이상이면 15년 영주권 보유 후에 한국어 시험. 65세 이상이면 15년인가요?
2: 65세 이상이고 20년이면 완전히 쉬운 버전으로 시험을 보신다고요.
1: 아, 네. 저 오늘 처음 들어서 와, 이런 것도 있구나 그 생각을 했네요. 자, 다음 질문을 또 드리겠습니다. 영주권 신청 때문에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를 떼야 하는데요. 한국에서 결혼한 적이 없는데도 혼인관계 증명서를 떼야 됩니까? 이 서류들은 한국에서 원본으로 와야 되나요? 라는 궁금증을 주셨네요.
3: 네, 결혼한 기록이 없으시면은 혼인관계 증명서는 뭐 떼지 않으셔도 됩니다.
1: 네.
3: 근데 이제 한국에서 이제 대사관을 통해서 영주권 신청하고 오시는 분들은 혼인하신 적이 없으셔도 만 18세 이상이시면은 혼인관계 증명서는 무조건 다 떼셔야 하는데요.
1: 네.
3: 미국에서 진행되는 영주권 케이스는 이제 한국에서 결혼한 기록이 없으시다. 그러면 혼인관계 증명서는 안 떼셔도 됩니다.
1: 네.
3: 그리고 서류들은 꼭 한국에서 원본이 올 필요는 없고요. 요즘에는 온라인으로도 뭐 출력하실 수 있고 그리고 네. 대부분 다 영사관에서 이제 원본을 다 카피해가지고 오십니다.
1: 네.
3: 서류 들어갈 때는 뭐 카피만 들어가면 되니까요. 우선 원본은 당장 필요한 건 아니고요. 원본은 우선 주고 가지고 계시다가 나중에 인터뷰 있을 때는 그때 이제 가져가시면 됩니다.
1: 네. 미국에서 진행할 때는 뭐 결혼한 적이 없다면 혼인관계 증명서 뗄 필요가 없고 한국에서 할 때는 대사관에 이 부분도 서류를 떼야 된다 말씀해 주셨고요. 한국에서 원본 서류가 꼭 와야 되는 건 아니고 일단 온라인으로 뗄 수도 있고 또 영사관에서 이게 서류를 떼서 제출을 하는데 제출은 사본으로 하기 때문에 원본은 꼭 잘 보관하고 있어라 라는 말씀까지 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분이 영주권 재정 보증권 때문에 문의를 하네요. 지난해 저희 부부가 7만 불을 보고했고 그중에 6만 불이 제 W2 개인 인컴입니다. 근데 이럴 경우에 재정 서류는 저만 사인하면 되나요? 아니면 제 아내까지 싹 다 동의를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 주셨네요.
2: 네, 지금 한 분께서 거진 6만 불이면은 뭐 7만 불 중에 90%를 하시는 거라
1: 네.
2: 네, 아내분 것까지는 필요 없고요. 본인것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1: 네. 자, 본인만 하셔도 된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분이 3만 불이면 아내분도 같이 동의를 해야 되나 보죠?
2: 이제 이 재정보증인의 가족이 몇 분이냐에 따라 이제 틀려지는 거기 때문에
1: 네.
2: 네, 그거는 또 계산하는 방법이 이제 있습니다.
1: 아, 네. 저는 정말 네. 단순한 산수로 반이면은 해야 되나 그 생각을 했네요. 자, 다음
2: 네. 해야 될 확률이 높아요.
1: 아, 네. 확률은 높지만 또 이렇게 정확하게 계산도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주권자가 한국에서 장기 체류를 위해서 받아야 되는 허가서는 비용이 얼마 정도 드는지 그리고 나오려면 또 얼마나 걸리나요? 거절될 수도 있습니까? 라는 질문해 주셨어요.
3: 네, 그 이민국 수수료는 630불이고요.
1: 네.
3: 체류 서류는.
1: 네.
3: 요즘에는 신청 들어가시고 한 한 달 정도 있으면 이제 지문 편지가 오고요.
1: 네.
3: 그리고 그 허가서 자체는 발급 받으시는 데까지 한 1년 반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 네.
3: 그래서 급히 나가셔야 될 경우에는 우선 신청해 놓으시고 지문만 찍으신 다음에 이제 그 지문 찍으신 그거 들고 한국으로 나가시면 되고요. 여기서 발급이 되면 이제 그거를 이제 한국으로 누가 보내드리면 됩니다.
1: 아.
3: 그리고 거의 100% 다 승인이 될 겁니다. 거절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1: 네. 이럴 경우에 거절될 경우가 없다. 일단은 말씀드리고요. 비용은 630불 정도 장기 체류 서류 그리고 제출하고 나면 한 달 후에 지문 찍으라는 서류 나오니까 지문까지는 찍고 그 증서를 들고서 나가시면 괜찮다. 그리고 한 1년 반 후에 허가서 나오면 그건 여기서 또 한국 쪽으로 보내주면 되겠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취업으로 영주권 서류 접수됐는데요. 인터뷰 날짜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에서 학생 비자로 10년 있었고요. 10년 이상 있었습니다. 제일 염려되는 부분이 인터뷰 때 이제 너 10년 동안 생활비 어떻게 충당했냐라는 질문인데 이 질문 때문에 영주권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까? 라는 답을 주셨어요. 질문 주셨어요. 네.
2: 네, 이게 거절될 수 있습니까? 그 질문은 뭐 될 수도 있죠.
1: 아, 네.
2: 그렇지만
1: 네.
2: 안 되게끔 준비를 해 가셔야죠.
1: 하긴 모든 네, 케이스가 거절될 수도 있죠. 네.
2: 그럼요. 네. 어떻게 준비를 해 가냐. 이제 그게 중요한 겁니다.
1: 그래서 네.
2: 10년 동안 이렇게 학생 신분으로 오래 계신 분들이 많이 이제 계십니다.
1: 네.
2: 생활비를 어떻게 충당했냐? 이것도 이제 이민관에 따라 틀립니다. 꼼꼼히 모든 서류를 하나하나 다 보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1: 네.
2: 어느 정도 준비를 해갔을 때 그냥 이렇게 슬슬 넘어가는 이민관일 수도 있고요.
1: 네.
2: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담당 변호사님이 계시다면 한번 의논을 해보시고,
1: 네.
2: 제일 좋은 거는 한국에 있는 가족분들이 이렇게 보내준 근거라든지
1: 네.
2: 아니면 또 미국에 살고 있는 다른 뭐 가족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1: 네.
2: 뭐 그런 분들의 도움을 받았다든지 이제 그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네, 한번 담당 변호사님하고 의논을 하셔서
1: 네.
2: 본인이 진짜 10년간 어떻게 생활비를 충당하셨는지 한번 앉으셔가지고 의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2: 무슨 서류를 준비를 하실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떤 거를 좀 더 보충하실 수 있는지.
1: 네. 이게 사실 학생 비자로 10년을 머물면서 실제로는 네가 공부 안 하고 어디 가서 돈 벌고 그런 거 아니야? 이거 보려는 거죠?
2: 그렇죠.
1: 네. 생활비는 어떻게 충당인? 야, 이거를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면은 그 은행 뭐 이렇게 송금 내역이나 이런 걸 모아뒀을 텐데 참 걱정 많으실 것 같아요. 이거를 다 모으기도 10년이니까 어쨌든 핵심은 담당 변호사님하고 잘 상담을 해서 방법을 찾아보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2: 네. 근데 대부분 이 알기 때문에 또 준비를 해두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 네. 이 질문 때문에 영주권이 되려면 될 수도 있겠지만 충분히 잘 준비해가면 괜찮다라는 말씀 역시 해주셨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시민권자 자녀가 부모 영주권 신청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은 아직도 있습니까? 주변에서 그거 곧 없어진대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하셨어요.
3: 네, 아직 있고요. 전혀
1: 네.
3: 뭐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시민권자 자녀분들이 많이 부모님들 신청해 드리고 있고요.
1: 네. 이게 뭐 곧 없어진다 이런 얘기가 있었나 보죠?
3: 예전에 잠깐 있었는데요. 근데 뭐 지금은 뭐, 예. 지금은 그런 소식 없습니다.
1: 네. 잠깐 떠돌던 소식을 마음 푹 놓으시고 시민권자 자녀가 부모 영주권 신청 가능하다 답변해 주셨습니다. 미국 태생딸이 12월이면 21살 되는데요. 제가 한 10년 전에 음주운전 기록이 있었거든요. 영주권 신청할 때 괜찮을까요? 케이스는 다 디스미스 됐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3: 예, 보통 이민국에서는 이제 무슨 그 범죄 기록이 있으실 경우에 5년이 지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많이 봐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경우 10년 전에 음주운전 기록이 하나 있으시고 그리고 다 디스미스 되셨다고 하니까 영주권 신청 때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모든 그 사건들이 다 해결이 잘 됐다라는 디스포지션이라는 그 다 해결됐다는 내용의 편지를 하나는 원본으로 하나 꼭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1: 네. 일반적으로 5년이 지나면 대충 그렇게 큰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는 말씀해 주셨고 당시 이제 사건이 잘 해결됐다는 편지를 꼭 준비해라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혼으로 2년 영주권 취득했는데요. 한국에 다녀올 일이 있습니다. 사정상 갔다가 좀 오래 체류해야 될 수 있는데 이럴 경우에 반드시 2년 영주권 만기 날짜 전에 입국을 꼭 해야 되나요? 아니면 한국에 있으면서 10년 영주권을 또 신청할 수도 있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거든요.
2: 네, 이제 길어진다는 게 얼마나 길게 계실 건지 여기서 아셔야 될 거는 영주권자는 해외에 나가셔서 6개월 이상 체류를 하시면 안 됩니다.
1: 네.
2: 만약에 6개월 이상 계셔야 된다면 그 장기 체류를 신청하셔야 되는데요.
1: 네.
2: 그래서 그걸 꼭 신청을 하시고요.
1: 네.
2: 이제 여기서 문제는 2년 후에 10년짜리 영주권, 본 영주권을 하실 때 네. 사실혼 자료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1: 네.
2: 이제 받자마자 한국에 가셔서 쭉 한국에 계시면 그런 사실혼 자료를 어떻게 준비를 하실 건지.
1: 아, 네.
2: 그게 문제죠.
1: 남편이 뭐 자주 왔다 갔다 했다 이런 것도 될까요?
2: 네, 뭐. 일단 무슨 이유 때문인지를 만나서 상담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 네.
2: 만약에 뭐, 몸이 아프셔서 병원, 미국에서는 치료를 받을 수가 없고,
1: 네.
2: 한국에서 꼭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상황이다. 이제 그런 거는 당연히 이제, 이유가 합당하죠.
1: 네.
2: 네. 그래서 일단 무슨 이유이신지 그걸 먼저 의논을 해보시고,
1: 네.
2: 앞으로 이제, 뭐 2년짜리 받았지만 결국에는 10년짜리 퍼메넨트 카드를 받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1: 네.
2: 그거를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꼭 의논을 하고
1: 네.
2: 행동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한국으로 가서 장기 체류하는 그 사유가 합당한지 이 부분을 꼼꼼하게 챙겨서 이제 상담을 좀 해보시고 이 사유에 따라서 한국에 안 가는 편이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2: 뭐, 그쵸.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몸이 아픈 사유는
1: 네.
2: 합당하죠. 치료 때문에. 저희
1: 네.
2: 손님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시고요.
1: 예.
2: 이제 그렇지만 그분 같은 경우는 그 사이에서도 남편이 이제 한국을 많이 왔다 갔다 하셨고,
1: 네.
2: 또 와이프 분도 중간중간에 미국에 좀 오셨었고,
1: 예.
2: 그래서 사실은 자료는 계속 준비를 잘 하셨습니다. 세금 보고도 계속 같이 하고.
1: 네.
2: 또 이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저 사진도 많이 찍고 은행 어카운트 계속 같이 조인트로 가지고 계시고.
1: 네.
2: 근데 이분 같은 경우 이제 모르죠. 이제 무슨 이유 때문인지 그걸 들어봐야죠.
1: 네. 요런 건 이제 좀 사적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꼭 변호사님하고 상담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밀러앤 최로범의 최창호 변호사님, 양미미 사무장님과 함께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민권자고 남편 될 사람이 신분이 없는데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남편 이름을 올리고 싶습니다. 관리사무실에서는 소셜번호가 없으니까 안 된다는데 영주권 신청할 때 리스 계약서는 꼭 필요합니까? 라는 질문 주셨어요.
3: 네, 이럴 경우에는 뭐 소셜 번호가 없으셔서 안 된다고 하면은 뭐 어쩔 수 없고요. 근데 네. 이제 리스 계약서가 조인트 공동 명의로 되신 서류 그 중에 하나로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1: 아.
3: 반드시 절대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아니지만 그래도 있으면은 도움이 되는 서류인데 그래도 뭐 어쩔 수 없다라고 하면은 뭐 다른 자료로 다 별도로 이제 충당을 하셔야죠.
1: 네. 영주권 신청할 때 리스 계약서가 반드시 꼭 필요한 거는 아니다. 다만 있으면 좋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변호사님, 사무장님 아마 지금 이 시간에 방송을 들으면서 혹은 내 주변에 이민 관련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민 변호사를 고를 때는 이런 점을 좀 보면 좋겠다. 혹시 있을까요?
3: 주변 분들의 추천이라고나 할까요?
1: 네.
3: 그게 중요하지 않을까 하네요.
1: 네. 네. 주변 분들이 실제로 이제 케이스를 하긴 아무리 이렇게 많은 분들이 추천해줘도 케이스 진행은 그 상황에 따라 다 달라지니까요. 저는 밀러앤최로펌의 최창호 변호사님 추천드립니다. 양미미 사무장님은
3: 감사합니다.
1: 네. 양미미 사무장님은 어떠세요?
2: 네.
1: 아, 추천, 아, 이렇게 네. 천천히 추천하시는 거, 예. 자,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이민 상담이라는 게 심각하려면 너무 심각할 수 있는데 언제나 마음 편안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밀러인 최로펌의 최창호 변호사님, 양미미 사무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1: 자, 오늘 상담 함께한 밀라인 체로펌의 최창우 변호사님, 양미미 사무장님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뉴욕 뉴저지 맨해튼에 사무실 있습니다. 뉴욕은 플러싱 로던 블러버드 158-14 7층이고요. 뉴욕 상담전화 718-461-2334번. 뉴저지는 잉글로드 클립스에 있습니다. 뉴저지 상담전화는 201-674-1456번이고요. 맨해튼 390 Fifth Avenue 스윗 넘버 900호입니다. 맨해튼 상담전화 전화는 212-889-5830번입니다. 오전 11시 생활의 지혜 득템하세요. 라디오 생활백서 지금까지 저는 김소영이었습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하이트론스 레이버데이 파격적인 대세일. 가전 전 품목 대형 매장 가격 매칭을 실시합니다. 삼성 3도어 냉장고는 46%, 월풀 4도어 냉장고는 무려 50% 할인하고 김치 냉장고 최저가로 무료 배달합니다. 세탁과 건조를 원스톱으로 삼성 콤보 세탁 드라이어 최저가 판매. 세련된 디자인의 전신 안마의자 솔라라는 일시불 $2,399 또는 디파짓 없이 한 달 62불에 모십니다. 더불어 1260개 체형 포인트를 초밀도 스캔하는 파나소닉의 최신형 EPMAN1 최대 3000불 할인해드리고 척추 안마 기술과 온열 기능이 뛰어난 안마의자 세라젬 파우제 M10 모델은 40% 할인합니다. 허리와 어깨 통증 치료에 좋은 매그니플렉스 매트리스와 함께 상체를 원하는 각도로 올려 코골이 및 역류성 식도염 완화와 소화 개선이 되는 모션 베이스를 50% 할인. 한국 대표 스타 셰프들이 극찬한 5중 스텐 구조로 열을 고르게 전달해 맛있고 빠르게 요리 가능한 알텐바흐 저함 냄비는 뉴욕 뉴저지 독점 판매합니다. 레이버데이 세일은 9월 12일까지 진행됩니다. 뉴저지 201-941-0024 베델전자 한남체인 내 201-956-0033 뉴욕 베델전자 718-445-2005 올 가을 뉴저지가 한국의 흥과 정으로 물듭니다. 올해는 제25회 뉴저지 추석 대잔치와 제44회 미동부 추석 대잔치를 통합하여 미주 한인축제로 여러분께 다가옵니다. 오는 9월 25일 금요일과 26일 토요일 뉴 오버페 카운티 공원에서 펼쳐지는 뉴저지 최대 규모의 한인축제, 500명이 함께 한복을 입고 부르는 아리랑 대합창, 화려한 태권도 시범, 케이팝 댄스 콘테스트, 동포 노래자랑, 한국 전통 무용과 라인 댄스는 물론 초등부 동요대회와 20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는 뜻깊은 시간까지 세대와 국적을 넘어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추석 축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한국의 멋과 맛, 그리고 따뜻한 정을 만나는 시간. 2026년 9월 25일과 26일 오버팩 카운티 공원에서 열리는 제25회 뉴저지 K-페스티벌. 자세한 문의는 732-213-7361, 732-213-7361 또는 www.kaanj.org에서 확인하세요. 올 추석 가장 한국다운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동포 노래자랑 예선을 위한 30초 노래 영상을 9월 22일까지 보내주세요. 결선 진출자들에게 개별 통보해드립니다. 가장 아름다운 계절, 가장 특별한 약속, 결혼을 준비하는 마음까지 조금 더 여유롭고 품격 있게 선선한 바람과 아름다운 계절, 가을, 두 분의 소중한 시작을 준비하는 시간도 따뜻하고 설레는 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에벤에셀 토탈 웨딩 서비스는 결혼 준비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편리하고 합리적으로 준비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드레스, 한복, 예물, 예단, 웨딩 촬영, 헤어와 메이크업, 연회장, 피로연까지 여러 업체를 따로 알아보며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꼭 필요한 것은 알차게, 원하시는 품격은 그대로, 예산과 취향, 결혼 형태에 맞춰 두 분만을 위한 맞춤 웨딩 플랜을 세심하게 준비해드립니다. 초혼, 재혼, 시니어 웨딩까지 인생의 소중한 순간마다 정성과 품격을 더해드립니다. 결혼에 대한 모든 것, 한 곳에서 더 편리하게, 더 합리적으로, 그리고 더 아름답게, 올 가을 가장 소중한 약속을 준비하세요. 에벤에셀 토털 웨딩 서비스 917-359-1578 917-359-1578 부담은 덜고 품격은 높이는 토털 웨딩 에벤에셀.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피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 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주세요. 멀피스 모터 문의전화 917-977-1489 201-844-4535.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0: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감정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재홍의 한판 승부 오늘 하루 진행을 맡게 된 정옥임입니다. 네팔 대홍수로 우리 국민 9명의 연락이 끊겨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사실 12년 전에 이미 히말라야의 빙하가 붕괴될 것이라고 경고했던 우리나라의 다큐멘터리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호르무즈 파병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정치권이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의도 외전, 오늘 김승원 용의인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부터 국민의힘 내부 상황까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재홍의 한판 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2: 내전보다

0: 국회의원회관에도 안 나왔대요. 네. 그러면서 모처에서 뭐 준비를 한다 그러는데 지금 이제 음주운전까지 나왔어요. 이거는 일단 사과했어요. 일단 빨리 끊고 나가는 것이죠. 네. 그런데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청탁 의혹 있잖아요. 이 식약처 관련해가지고. 이건 정치인들의 행위 중에 하나다. 또 송영길 의원은 국회의원 입문은 민원이 있으면 전달하고 알아보는 것이다. 이제 옹호 모드예요. 그러니까 용혜인 후보 쪽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1: 아니 저는 좀 일단 후보한테 맡겨주고 당에서 무작정 감싸려고 하는 듯한 언행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논리적 으로나 법적으로 정당하다는 것과 이제 국민들이 보기에 감정적 정서적으로 그 사안을 바라보는 거는 많이 다르거든요. 근데 법적으로 뭐 기소유예니까 기소된 건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국회의원이 민원 처리하다 보면 그런 것도 있는 거지 뭐가 문제냐. 이제 그렇게 얘기를 민주당에서 자꾸 하시는데 그럴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법적으로 아무리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그래도 스토리라인이 너무 안 좋아요. 우리도 민원 다 처리해 봤지 않습니까? 국회에 있을 때. 근데 일단 전제는 공익적이어야 되는데 이걸 과연 공익적이라고 볼 수 있느냐, 첫 번째. 그렇게 보기가 좀 어렵잖아요. 특정 그 바이오 제약업체가 자기 신약 개발하는데 임상시험 빨리 해달라고 그것도 직접 국회의원을 만나서 민원을 낸 것도 아니고 브로커를 통해가지고 좀 비정상적인 경로를 말하자면 만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식약처장한테 보통 이런 거 받으면 본인 스스로도 확신이 안 서기 때문에 그럴 때 좋은 방법은 보좌관하고 상의해서 보좌관이 해당 부처의 실무자하고 상의해서 이렇게 하는 게 보통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할 만한 얘기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기관장한테 전화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아니고.
0: 아, 그 말씀 들으니까. 예. 그거보다 훨씬 가까운 관계 아니었을까요? 오빠 동생 하는 관계라서 그랬나?
1: 아니 그러니까 이게 좀 일단 중간에 브로커가 꼈다는 것 자체가 정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임위 활동하다 보면 업체나 이런 데 만날 수도 있죠. 근데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좀 억울해. 그리고 이 사람들 하는 얘기가 일리가 있어. 그러면은 그 해당 부처에 전달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직접 만나서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브로커가 전달해준 문자를 그대로 식약처장한테 보내고 식약처장한테 받은 피드백을 그대로 또 그 브로커한테 보내고 이 자체가 비정상적 경로에 그리고 지금 녹취가 막 나오잖아요. 그 김성원 후보자를 네. 두고서 그들 사이에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근데 이거를 정치검찰이 뭐 어떻게 하고 있다. 뭐 한동훈이 어떻게 하고 있다. 이렇게 반응하면 여론은 더 악화된다.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그리고 주의할 건 주의하고 그러나 법적으로는 뭐 직을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는 정도다. 이렇게 접근을 해야지 뭐 송영길 의원님 이거 이 나쁜 놈들이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0: 직을 수행하는데 문제 없어요?
1: 그건 이제 판단해 봐야죠. 뭐 더 나오면
2: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 김승원 후보자는 용혜인 후보자는 민주당 소속이 아니잖아요.
0: 그렇죠.
2: 그러니까 뭐 좀 놔두는데 이 김승원 후보자는 민주당 의원인데다가 또 법무부 장관은 정말 중요하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한마디씩 거들어서 어떻게 나서려고 하는데 저는 적어도 청탁에 관해서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서영교 의원님은 말씀을 안 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사실은 지금 박원석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국회에 있다 보면은 민원을 하게 돼요. 성영길 그 의원님 말씀 맞죠? 그리고 이제 하는데 정말로 이게 그 자칫하면은 어떻게 보면 권력을 가지고 개입하는 게 될 수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지역구에 있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의 청을 들어주는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신중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초선이면서 법사위 간사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민원인들의 청탁이 문제가 아니라 같은 당 의원님들이 뭐 재판받거나 하는 걸 가지고 청탁을 해요. 제가 그걸 선배 의원들을 찾아내면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동료 의원들이 뭐 선거법 위반 재판받는데 뭐 이런 거 저런 거 얘기를 하면 아이 배우신 분들이 그러면 됩니까? 그럴 순 없잖아요. 그렇다고 또 진짜 법원이나 이게 전달하면은 정말로 힘들고 한 게 있어서 아까 박원석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금 저 김승원 이런 케이스 진짜 제약회사에서 본인 얘기로는 뭐 이 뭐 절차를 좀 빠르게 해달라.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니까 뭐 이 얘기를 하고 싶을 텐데 정말로 그런 건지 아니면 이제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진짜 이상한 약인지 이거를 모르는 상황에서 또 사실은 이 청탁하는 쪽에서는 이게 될 건데 빨리 좀 해달라는 거지만 식약처에서는 이게 성분이 이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럴 때는 보좌진 통해서 알아봐야 됩니다. 부탁을 하기 전에. 그래서 만약에 진짜 이게 좀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아유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 정말로 진짜 오만하지 않았나. 저는 진짜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0: 아니 그래서 어떻게 법무장관직을 수행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2: 제가 30

0: 18년 이상 법률가로 법조인으로 살아온 입장으로서 네. 이런 분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된다는 것 자체가 정말로 부끄럽습니다.
1: 네. 그게 답변입니까? 네. 김영우 의원님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2: 그야말로 미니스터 오브 저스티스. 그죠?
1: 저스티스.
2: 예, 예. 법무부 장관님은 정의를 실현해야 되는 그 최고 책임자인데 저도 10년 동안 국회에 있으면서 민원과의 사실 전쟁이죠. 정치인이라고 하면 특히 이제 지역구가 있고 하면 그런데 이제 민원이 들어오면은 딱 그런 생각을 먼저 합니다. 이게 어떤 개인이나 개인 기업이 이게 투자와 관련된 건가? 그러니까 돈을 버는 일과 관계된 건가? 그런 거는 정말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는 개인의 금전적인 이익을 위한 거면 이게 어떤 개인이나 개인 기업이 무슨 불법적인 대우를 부당하게 받았다든지 말이죠. 네,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든지 이랬을 때는 그걸 알아봐줄 수는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김승원 의원은 식약처장한테 직접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내고 하면서 이거는 고충 처리가 아니라 이거는 완전히 강압이에요. 예, 법사위원이 말이죠. 법사위원이었죠. 그렇죠? 그 당시에도?
3: 그 당시에,
2: 그건 잘 모르겠네.
3: 그 당시엔 보건복지위원이었죠.
2: 네. 어쨌거나 판사 출신의 현역 국회의원이 시작처장한테 전화를 하고 이런 거는 저는 그 일반적인
1: 위원님은 더 무서운 거 아니에요?
3: 아, 그럼요.
2: 기관을 해당하죠. 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이제 군수업체 관련해 가지고 뭐 무기 제조업체라든지 아니면 그런 거 감시 카메라 엄청나게 민원이 많았습니다. 이거 좀 알아봐 주세요. 뭐 이런 민원. 그런 거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죠. 저도 국방위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했어요. 더더군다나 이거는 이 관련 그 주식이 뭐 떡상을 하면서 엄청나게 또 이득이 있었다가 이걸 또 매도하면서 또 주가가 떨어져가지고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그랬어요.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리고 국민 건강과 관련된 문제 아닙니까? 코로나 신약 개발 아니에요? 야, 그러면 온 국민을 어떻게 만들 뻔했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일반적인 고충 처리라고 생각하는 서영교 의원, 송영길 의원, 이거는 정상적인 고충 처리에 대한 그 상황 인식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엄청나게 민주당은 지금 위험한 고충 처리에 대한 기준 잣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법무부 장관을 시킨다 이런 사람을 그 온 국민을 어떻게 만들려고 그러죠?
1: 네.
2: 야, 그래서 저는 이거는 정말 문제고 이거는 뭐 인사청문 갈 것도 없이 그만두지 않으면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하락 더 촉발시킬 것 같은데요.
1: 그래서 지금 김영우 전 의원 말씀하신 것 중에 이 김승원 신약 로비 의혹 이 타임라인을 보니까 우선 그 김승원 의원이 김광리 당시 식약처장에게 임상시험 승인을 좀 신속하게 해달라 요청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10월 19일 세종메디칼이 제넨셀 주식 66만 주를 인수를 해요.
2: 네.
1: 이게 이제 50억 원에 62억 9천만 원인데 전환사채 50억 원을 인수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27일에 그 식약처의 임상시험 승인이 떨어져요. 그러자 세종메디칼 주가가 7,560원 그리고 나서 8,760원으로 약 16%가 상승한다고 그러다가 곧 5,300원으로 고점 대비 거의 40%가 떨어져요.
2: 그렇습니다. 이게 그리고 제가 이렇게 그 문자 메시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지금 제가 기억하는 거는 양모 씨하고 김승원 의원 간에 야 이거 큰돈 벌겠다 얼마 벌겠다 이런 그 문구 왔다 갔다 한 것 같던데요.
1: 네.
2: 이거는 엄청나게 문제고 그 다음에 뭐 감사하다는 뜻으로 이제 후원금을 드리겠다고 하니까 아마 후원 계좌를 또 보내준 모양이에요.
1: 예,
2: 근데
1: 그렇죠.
2: 후원 계좌가 이제 다 차니까 받진 못했지만 그건 후원금을 받겠다고 하는 의도가 분명히 전달된 거 아닙니까? 그거 법적으로 문제 아닙니까, 의원님?
0: 아, 문제죠.
1: 아니, 지금 이제 세 분 말씀을 들었으니까 네. 지금 막 도착하신 이동학 최고.
2: 언제 오셨어요?
1: 네.
4: 아니, 지금 재판을 하고 계시네요, 여기서. 근데 2024년 12월에 판결 나온 거는 이거 다 그냥 무혐의로 다 된 거잖아요. 무죄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판부에 왜 이런 판단을 내렸는지에 대한 항의는 가능하다 봅니다. 지금의 그 성격이. 근데 재판부에서 예를 들면 뭐 이 대가를 명시적으로 약속하였다는 내용은 발견되지 않는다. 당연히 그 부분과 관련돼서 얘기한 거고 지금 얘기하신 대로 심사 절차의 강압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게 진짜 강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법의 판결로 나와 있어요. 네, 아니라고 판결이 나와 있습니다. 12월 19일 날 1심 판결 나온 거예요. 물론 이건 최종심은 아니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나와 있고 이거를 능가하는 혹은 뒤집는 다른 판결이 있으면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판결이 아니고 여기에서 다른 사람들이 제3자들이 판결하는 문제 있다 뭐 있다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정치공세적 성격이 지금은 있다 이런 생각인 거고 이 김승원 이 후보자가 식약처에 뭐 청탁을 했다고 하면 실제로 그 받은 사람들이 강압을 느꼈다고 진술을 하거나 혹은 실제로 뭔가 순서가 바뀌거나 뭐 정황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없어요. 근데 이분들도 다 무혐의 처리됐거든요. 3년 동안 36회를 출석조사해가지고 실제 조사를 했는데 7명을 조사했는데 다 무혐의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약간 과하게 지금 이 정치공세를 하는 측면이 있다. 그리고 주가 조작과 관련된 부분은 아마 김승원 후보자는 전 몰랐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알았다면 정말 큰 문제이고요. 네, 이것까지는 전 알았을 상황은 아니었을 것 같다니까요.
3: 그 얘기를 제가 조금 받아서 조금 더 보완을 김승원 후보 측의 입장에서 하자면 그렇죠. 법적으로는 그 강모 씨라는 제넨셸 제약업체 대표가 기소가 됐는데 실제 처벌받은 것은 임상시험 조작으로만 처벌을 받았어요. 그로 인한 업무방해. 그리고 뇌물 약속 관련해서는 무혐의로 판단이 됐고 그건 이제 앞서 이동학 최고도 얘기했듯이 사전에 그런 약속이 없었고 대가성에 관한. 그리고 김승원 후보자의 그런 어떤 식약처장에게 보낸 문자로 인해서 그 임상시험, 임상 이상이죠. 그게 이제 확정이 됐다는 것도 그렇게 단정할 수 없다라는 게 이유거든요. 때문에 마치 이제 이게 부정한 청탁이 있었고, 그러나 이제 판결에서 뭔가 석연치 않은 그런 결과가 나온 거 이렇게 그냥 단정적으로 볼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거는 법률적인 문제보다 태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민주당에서 자꾸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원래 이런 거 국회의원이 직업적으로 하는 거지. 그걸 가지고 뭐 국민의힘에서 일방적으로 정치 공세하고 한동훈이 무책임하게 폭로하고 그리고 수사상의 정보를 어떻게 입수해가지고 공격을 하고 이런 식으로 반응하면 안 되고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그 양모 씨라는 사람하고 김성원 의원하고 주고받은 문자 내용도 그렇고 양모 씨하고 또 다른 제3자가 김성원 의원을 놓고 주고받은 그 녹취도 지금 공개가 됐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이렇게 적절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다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이를테면 주가 조작과 같은 그런 머니게임에 본인이 이용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본인이 설령 몰랐다 하더라도. 때문에 이걸 그렇게 당당하게 고개 들고서 아무 문제가 없어. 왜 정치 공세? 이럴 이슈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정의당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저스티스에서 좀 알아요. 그래서 미니스터 오브 저스티스로서 이 사람이 적격인지 아닌지는 조금 더 보고 판단하자.
0: 제가 지금 이동학 최고가 말씀하시는 거를 보면 뭐 뇌물 부분에 대해서는 무혐의가 났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사실 잘 아시지만 제가 예전에 검찰에 있을 때 직전 검찰총장이 이제 그 말을 사건에 암 엮는 거를 수사를 했어요. 저희가 이제 사실은 그때까지만 해도 직권남용 유죄 판결 받는 일이 거의 없었는데 그때 대검찰청에 근무하는 모든 검사가 제가 대검찰청에서 제일 막내 검사인데 저를 제외한 모든 검사가 그 총장께 온 분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수사를 해가지고 했는데 실제로 보면 이 뭐 부당한 압력, 강압, 뭐 청탁 이런 것들이 내가 뭐 이거 해주면 얼마 줄래 이런 거지 않아요. 그때도 결국은 그 전직 총장이 대법원까지 유죄 확정 판결이 났는데 그분 얘기는 자기가 이제 그냥 알아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검사가 아 이거는 덮어도 된다 그래서 덮었지 강압한 게 아니다 그러는데 그거를 실제 수사하는 사람들은 다 알거든요. 법무부 장관이 되면 사실은 전국의 검사들은 뭐 이제 검찰도 없어졌지만 법무부 장관한테 인사권이 다 있는 거고 거기를 쳐다봅니다. 만약에 전화해서 했는데 이렇게 청탁하는 사람이 장관이 된다는 거는 정말로 이거는 심각한 문제.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뭐 그 기소할 건데 뭐 이러면은 정말 더군다나 지금 평상시가 아니라 제가 최근에 이제 검찰총 얘기 들어보면 이제 10월이면은 중수청 출범하고 검찰이 없어지는데 정말로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제가 이제 아직까지도 검찰에 근무하는 후배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요즘 언론에 보도되는 거 보면 검찰이 하도 이제 뭐 검찰도 없어지고 하니까 검사실마다 사건이 1000건, 500건 있다 그런 보도가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 10월에 그 사건 어떻게 되냐? 경찰 보내냐? 아니면 지금 이제 검찰은 수사권이 없어지니까. 그랬더니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고 뭐 법무부에 물어봐도 모르고 그런 상황에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 오는데 이렇게까지 정말 이게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법무부를 지휘한다는 건 저는 진짜 이해가 안 가는.
2: 아 그리고 제가 진짜 걱정되는 거는 만약에 이게 괜찮다 민주당에서도 생각한다면 앞으로 정치인들 국회의원들이 말이죠 정말 민원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부담 없이 그 피감 기관이 됐던 기관장들한테 전화해서 이것 좀 알아봐 주시오. 다 괜찮은 겁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 물꼬를 터준다는 거는 너무나 위험한 짓이에요. 근데 이거를 지금 집권 여당의 법사위원장이 막 괜찮다 그러고 일반적인 민원 고충 처리다. 아 그러면은 국회의원하고 연줄이 있거나 줄이 있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국회의원들한테 이거 해줄 수 있는데 왜 전화 안 해주나 말이죠. 어 원안 사죠. 그러면은 부담 없죠. 국회의원들이 바로 기관장한테 전화하죠. 그냥 알아봐 주십시오.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근데 그거 자체가 압력이에요. 그래서 민주당이 이거를 너무 쉽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십니다.
0: 아니 그리고 이거 사실은 뭐 우리가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지만 아마 정호 의원님도 잘 아실 텐데 우리끼린 다 알잖아요. 제가 옛날에 초임 검사 시절에 정말 사파란 어린 검사 시절에 갑자기 그 지금 여기서 이름 얘기하면 아마 다 아실 어떤 이제 정치권 언론인 다선 의원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저는 일면식도 없는 분인데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말하자면 청탁을 하는 거예요. 자기 지역구에 어떤 사람이 이게 돼 있는데 검사실에 수사를 하고 있는데 정말로 제가 그 전이나 이후나 들어본 그러니까 정말로 겸손하게 자기는 아무것도 모른다. 사건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검사님이 알아서 하시는데 하도 부탁을 해서 내가 전화를 하는 거니까 그럼 이제 그러니까 이 지금 저기 저 이 문자 같은 게 다 나오잖아요. 이 오고 가는 내용을 보면 이 국회에 있어 봤던 사람은 이거 해도 되는 건지 안 이게 문제가 되는 건지 다 알잖아요. 우리는 이건 정말 이상한 겁니다.
3: 아니 그러니까 네. 이게 저는 네. 다른 거보다 네. 김승원 의원이 국회의원이고 또 본인이 공직에 있었어요. 국회에 들어오기 전에. 그러면 민원 청탁 이런 게 어떤 건지 더군다나 판사셨잖아요. 네, 모르지 않는 분이라고 봐요. 때문에 적어도 어떤 내용인지를 알고 이거를 내가 기관장한테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걸 판단한 이후에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보지도 않았어요. 내용. 그냥 대충 자기가 평상시에 그 알고 있었고 네. 그다음에 본인이 신뢰하는 이런 이제 동생이 얘기하니까 그냥 전달한 겁니다. 그리고 식약처장이 뭐 부처들 이렇게 해가지고 알아봐 주겠다고 하니까 다시 전달해 준 거예요. 잘 됐지? 고맙습니다 하니까는 뭐 고마우면 뭐 500만 원 나중에 뭐 하고 이런 얘기 오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문제고 김승원 의원이 어떤 특별한 여기에 있어서 말하자면 불법적인 의도를 가지고 이걸 한 걸로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말씀은 할 수 있죠. 아니 그런 사람이 법무부 장관에도 돼 그러면?
2: 이게 이제 전국에 있는 여동생들이 전화할 거예요.
3: 때문에 민주당이 저런
2: 납니다.
3: 때문에 민주당이 저런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문제냐고.
2: 저는 모르지만 또 오빠가 그런 사람들이
1: 아니 제가 좀 정리를 네.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아주 이 전직 국회의원 세 분이 그 여동생에 대한 성토가 상당히 이제 강하게
3: 민주당 그리고 오빠 때문에 주의해야
1: 그러니까 오빠 주의보가 내려졌다는 말까지
4: 어떡하니 여동생 없는데
1: 지금 김승원 후보에 대한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 녹록지 않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는데 또 한 사람 있잖아요 용혜인 후보 지금 본인이 그 국회의원직까지 사수하겠다 하는 바람에 지금 계속 파묘가 되고 있고 과연 이제 인사청문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데 이 언도조직 활동 의혹이 상당히 지금 이제 부각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진영 밖에 있는 사람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어떤 여성 활동가에 대해서 결혼도 하지 말라, 연애도 하지 말라, 뭐 출산도 하지 말라 그랬다 해가지고선 그런 상황에서 용혜인 후보자가 이 언더 조직을 묵인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인데 다른 지금 그 법무부 장관이 다른 부처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인데 이런 일이 있는 거에 대해서 지금 흥분하셨는데 성평등가족부잖아요. 이런 파묘와 관련한 그리고 지금 언더 조직 활동과 관련한 이 의혹 이거는 어떻게 보시는지?
2: 제가 볼 때는 학생운동 뭐 다 하셔서 아시겠지만은 학생운동권이라는 게 옛날에 이제 학생회 조직이라는 게 네. 있고 그 언더에서 이제 그 학생회장, 학생회를 조직하는 그 언더 그룹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게 이제 이게 더 가시화돼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근데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그 왼쪽 사람들 좀 챙겨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왼쪽을 챙긴다는 게 이제 용혜인 의원을 이렇게 떡하니 성평등가족부 장관직에 임명을 하다 보니까, 임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문제는 왼쪽에서 들고 일어났습니다, 사실은요. 그 생리를 너무나 잘 아는, 그 다음에 용혜인 의원이 걸어왔던, 그 다음에 기본소득당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고, 어떻게 해서 두 번씩이나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됐는지를 너무 잘 아는, 그 생리를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고, 또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와 관련해서 모든 여성단체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그만큼 이재명 대통령 그 청와대가 인사 문제에 대해서 좀 뭘 모르는 거죠. 적당히 그냥 나이 젊고 그런 그 비례대표 국회의원 장관 시켜주면은 이게 무마될 줄 알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완전히 패착이죠. 그래서 이거는 정말 패착이고 이거는 뭐 여기도 인사청문회 가기도 어려울 텐데 근데 용혜인 의원이라면 아마 버티려고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정도 나는 장관직까지 끝까지 유지하면서 가겠다? 그거는 20, 30대를 완전히 더 등 돌리게 만드는 패착일 것 같은데요?
3: 저는 지명철의 결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청와대가 그렇게 언제 임명한 지 얼마 안 돼서 자기 부정하기가 어렵다면 여당에서 강하게 의견을 내야 됩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여론이 악화되는 거를 돌이키거나 막을 방법이 없다. 첫 번째 말씀드리고요. 일단 용혜인 의원은 두 번 그 위성정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들어왔는데 그 두 번 반칙을 한 거예요. 그렇게 두 번 반칙한 사람을 그렇게 장관 후보로 지명하는 거는 전 민주주의를 기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고. 근데 의원직도 내려놓지 않겠다. 관례와 다르게. 그러니까 소수정당의 그 특수성을 이해해달라 그러는데 그건 국민들이 이해해줄 문제가 아닙니다. 그 소수정당으로 출마해서 당선된 의원이 아니잖아요. 그냥 법률권의 일원인데 의석은 법률권으로 가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무슨 차이가 있냐. 왜 그걸 우리가 이해해야 되냐 이런 생각을 저는 할 거라고 보고요. 언더조직 문제는 오늘 그 김윤영 씨라고 노동당 여성위원장이었던 분이 어떤 프로그램에 나와서 증언을 했어요. 당시에 그 조직 내에서 있었던 굉장히 가부장적이고 반여성적이고 폭력적 그런 문화를 용혜인 의원이 옆에서 보면서도 외면했고 그런 어떤 그 말하자면 성차별주의자들 편에 서서 오히려 그 많은 여성들을 좌절시켰다. 그런 분이 성평등부 장관을 하는 게 맞느냐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여전히 그 조직과의 연관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데 왜냐하면 그 조직의 핵심 멤버들이 지금 고스란히 기본소득당의 지도부로 혹은 주요 핵심 당직자로 가 있는데 그러면 성평등부의 의사결정을 어떤 언더조직에서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추정도 가능한 거예요. 이거 사실은 심각한 일이죠. 저는 학생운동을 했고 시민운동을 했고 진보정당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거 많이 봤어요. 제가 처음에 속했던 당에서도 이것 때문에 당이 깨진 겁니다. 통합진보당에서도 물론 이제 표면적으로 경선부정 사태라는 게 있었지만 그 밑에는 민주노동당부터 있었던
0: 비선조직.
3: 네, 비선조직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두 번이나 당이 깨지는 그런 결정적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건지 잘 알아요. 저게. 근데 여기는 그보다 훨씬 더 작은 그룹인데 폐쇄성은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이동학 위원장하고 저하고 같은 조직 출신이고 제가 상선이에요. 이동학 위원장은 저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 조직의 그 말하자면 조직원을. 그리고 저한테만 지침을 받고 저한테만 문서를 받고 읽은 문서는 반드시 태워야 되고 이런 걸 2010년대까지 했던 조직인 겁니다. 그런데 그런 조직에서 그런 규율 속에서 훈련됐던 사람이 지금 국회의원 한 거는 어떻게 뭐 해서 불가피했다 치더라도 장관을 한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 맞지 않습니다. 아니, 이 시대에 그리고 이 정부의 성격에.
0: 이게 그 저 지명철회를 저도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저는 그걸 좀 지나서 지금 저 그 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 뭐 비선 조직 또 이 나오는 얘기들을 사실은 정치권에서도 자세히는 몰랐거든요. 용혜인 의원이 어떤 출신인지 그걸 몰랐는데 그러나 용혜인 의원이 그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의원이 저 장관 후보자를 지명됐다고 하는 순간 거의 저는 정치권에 있는 모든 사람은 아니 이게 무슨 생각이야. 다 그랬을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번 인사를 보면 대통령 지지율이 부동산하고 주식시장 저 변동성 때문에 굉장히 안 좋아지고 공소취소 문제에 대해서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몇 안 되는 굉장히 강력한 반전 무기인데 부동산 뭐 경제부처 장관들은 바꿨지만 그냥 차관 올리는 수준이고 저 법무부 장관은 공소취소 의원 모임 대표하던 사람 올려놨고 성평등 가족부 장관은 이런 논란의 인물을 올려놓은 거 보면 도대체 지금 청와대 인사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가. 예를 들어서 정말 지금 비서실장 강훈식 실장이 저도 잘 알지만 이런 판단을 했을 것 같진 않거든요. 만약에 이런 인사안이 들어오면은 제가 아는 강훈식 실장의 이제 판단력이면 이게 누가 이거 만들어온 거야? 이게 나왔을 텐데 과연 누가 인사안을 짜며 그러니까 용해인을 했을 때 만약에 정말 이 최연소 이거고 20, 30대 여성들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으면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그 부분을 좀 봐야 된다고 봅니다.
1: 네, 이동혁 최고님.
4: 저는 이제 연합정치의 일환이 굉장히 클 거다라고 초반에 이제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여성계에서도 비토가 상당히 나오고 또 젊은 청년계에서도 상당히 비토가 나오고 아니나 다를까 지금 내부에서 함께 활동했었던 사람들로 하여금 엄청난 비토와 오히려 풍모가 지금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이거 참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인데 더 중요한 건 후보자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아까 김승원 뭐 후보자도 마찬가지고 의혹들이 나왔을 때 이거를 그냥 다 모아가지고 며칠 뒤에 해야지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막기가 어려워지니까 즉각 바로 대응해서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약간 느긋하다는 생각도 들고 청문회 때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10일 동안 우리 기다려달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그 안에 해명이 안 되고 오히려 더 많은 폭로들이 나와서 청문회 때까지 간다는 건 전략을 쓴다는 건데 그 전략 카드가 반전이 있을 때 하는 거예요. 근데 반전이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 저는 이거 설명이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3: 근데 지금 금태섭 의원님 말씀하신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지금 청와대 조성주 그 인사수석이 있습니다. 이분 공무원 출신이세요. 근데 거기서 한 인사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정무라인이나 아니면 대통령이 직접 관심을 가지고 한 건데 그렇다면 정말 판단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2: 거예요. 부속실 라인 가능성 없습니까?
3: 그런 소문도 도는데 뭐 그걸 라인이 아니면 어떻게 또 그렇다고 얘기합니까?
1: 그러니까 청와대의 인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0: 네, 왜냐하면은 사실 진짜 지금 김승원 이제 법무부 장관 후보자 또 뭐 용해인 성평등 가족부 이 두 분이 만약에 낙마하거나 지명 처리하거나 되면 인사 라인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사실은. 근데 과연 지금 아마 당에서도 여당에서도 모를 걸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인사가 됐는지.
2: 그리고 이번 인사는 굉장히 무계획적이라는 게 인사를 해가지고 이제 저걸 하려고 했지만 김영범 실장을 나중에 사퇴시켰잖아요.
5: K라디오.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6: 1회 홀 19 대 뉴욕 유저지 스크린 골프 팀 대항전이 펼쳐집니다. 이번 대회는 우승팀 상금 캐시 5,000불, 준우승팀 1,000불, 홀인원 1,000불 및 다양한 이벤트상과 참가 선물이 있습니다. 9월 30일까지 선착순 등록 마감이며 예선전은 10월 19일 월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참가 자격은 뉴욕과 뉴저지 남녀 4인이 한 팀이 된 32개 팀이고 참가비는 1인당 100불입니다. 제1회 홀 19배 팀대항 스크린 골프 토너먼트에 많은 팀들의 신청을 기대합니다. 참가 신청은 929-766-0088, 929-766-0088입니다. 오늘 저녁 뭘 드실 건가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에 지치셨다면 노던블러바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으로 입안에 착착 감기는 맛. 엄마 손맛으로 직접 만든 반찬이 무제한 무료에 팁도 없습니다. 오늘 명품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한 그릇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번 718-799-0885.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1: 라고 포도 박스당 14불99 제스프리 골드 키 박스당 24불99 적상추 청상추 번들당 99장 노란 옥수수 4개당 1불99 냉동 우산급살 스마트카드 고기 한정 파운드당 13불99 양념 목등심 불고기 파운드당 8불99 양념 LA갈비 파운드당 16불99
0: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네, 뜨거운 1부에서의 토론이었는데요.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잠시 보셨죠? 지금 자리를 비운 박재용 앵커의 메시지, 영상 편지 잘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뜨거운 응원과 격려를 기대합니다. 다시 용혜인 후보자로 돌아가겠습니다. 지금 청와대에서 강훈식 비서실장이 기준은 실력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민주당도 상당히 문제의식을 갖는 것 같아요. 이번 기회를 통해 청와대의 검증 단위를 다시 살펴봐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청와대 어디를 들여다보고 어디를 고쳐야 되는지 아까 금태섭 의원님 잠시 말씀하셨었는데
1: 아니요 뭐 저 그 이제 그거는 대통령이 어떻게 이 말하자면 시스템을 만드느냐에 달려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지금은 이제 뭐 지난 정권도 그렇고 지지난 정권도 그랬었는데 이 공개적인 어떤 라인에서 인사가 과연 이루어지는 건지 그러니까 누구한테 물어보면 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용혜인 그 장관 후보자가 지명이 됐는데 다들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아 이거 잘못하면 우리 지지율 오히려 깎아먹은 거 아니야 이 생각을 할 때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지 참 그게 궁금하고 저는 이제 그 같은 젊은 분으로서 평가가 어떠세요 용혜인 의원에
2: 대해 안 좋아요 좀 당혹스러울 정도이고요 네. 왜냐면 오늘도 전에 같이 노동당에서 일했던 여성위원장께서 네. 눈물을 훔치면서 네. 뭐 얘기하는 장면들도 그렇고 그런 측면에서 이게 처음에 원래 인사할 때 이렇게 그 주변에 다
1: 했잖아요.
2: 물어봐서 네. 하잖아요. 수만 군데 돌리잖아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없었나? 있었을 것 같은데. 이제 물론 뭐 저희들은 몰랐지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약간 처음에 할 때 파격적인 인사였는데 그만큼의 어떤 충격이 있는 것 같고 근데 우리가 가진 게 많으면 조금씩 이렇게 깎아 먹으면서 뭐 내어주면서 이렇게 챙겨갈 수도 있을 텐데 지금은 전혀 이제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지 않고 오히려 정권에 좀 부담을 주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앞으로 어쨌든 좌우 할 것 없이 뭐 천하의 인재를 쓰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기조는 이제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청와대에서 미리 손절을 하는 것은 그건 그것대로 또 다른 또 시그널로 읽힐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 속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정 부분 당에서 또 여러 가지 뭐 이 시그널을 또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0: 그 김민석 대표가 지난번에 왜 인요한 대한적십자사 회장 취민준 제거해달라 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왜 용혜인 후보자에 대해서 깊이 생각 중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3: 그거 가지고는 너무 부족하고요. 네. 그 상황인식이 너무 아니한 거예요. 사실 그 강훈식 실장이 이번 인사는 뭐 실력 유지의 인사였다. 실력을 바탕으로 뭐 그런 취지의 말을 네. 했는데 거꾸로 생각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용혜인 의원에 대해서도 두 번 비례를 했고 하는 거를 젊은이가 노력을 해서 여기까지 올라왔다라는 착각을 하는 모양이에요. 그 최민희 최고도 똑같은 얘기를 했더라고요. 남들은 다 야 그 젊은 나이에 비례대표 두 번 하는 거는 너무 희한한 일인데 비판을 했거든요. 근데 최민희 의원은 두 번을 비례대표로 할 정도였으면 얼마나 실력이 있다는 거를 보여준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강훈식 실장하고 한 얘기가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거는 심각한 착각이죠. 어떻게 비례대표 두 번을 무슨 특별한 경우라면 가능해요. 정말 의정활동을 잘했다든지 대한민국이 원하는 그런 탤런트를 가지고 있다든지. 근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 용혜인 의원이 굉장히 특출나서 그 실력을 바탕으로 우리가 임명한 거다라는 판단을 한다면은 정말 세상 물정 모르는 거고 지금 특히나 제대로 된 좌파들의 어떤 여러 가지 의식에서도 굉장히 벗어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는 이거 심각하다. 이런 인사를 할 정도고 그게 문제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김민석 대표도 이거에 대해서 심각성을 못 느낀다면 사실 오늘 정도에 김민석 대표는 어젯밤 정도에 다 청와대하고 조율해가지고 날리는 그런 그 작업에 들어갔어야 돼요. 오늘 정도에는. 근데 깊이 생각해 보겠다? 생각할 게 뭐 있어요? 다 드러났는데.
4: 그 오늘 여론조사까지 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난주에 비해서 2%포인트 떨어지고 최저치가 나왔는데 지난주하고 이번주하고 변수는 개각밖에 없어요. 그리고 갤럽 여론조사, 주간 여론조사랑 화수목 돌리거든요. 용혜인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증폭될 때 딱 여론조사가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아직 다 반영 안 됐어요. 더 반영될 겁니다. 이제 그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또 악재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게다가 조금 경우는 다르지만 대법관 후보자도 뭐 처남 찬스 전반적으로 이 정부 인사가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 이제는 화살이 그 각각 후보들이 아니고 청와대와 대통령한테 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어디를 점검해야 되느냐 다죠 다 총체적으로 이거는 인사 민정 그다음에 정무 제가 보기엔 뭐 하나 정상이 아니에요. 아니,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어떻게 이런 판단을 합니까? 이 인사를 할 때는 어떤 기대치를 갖고 했을 겁니다. 인사가 곧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게 국민들이 보기에 이를테면 좋게 보여서 20대 지지율 회복이나 뭐 여성계의 지지나 진보 진영의 내부적으로 뭐 이런 그 연대를 더 공고히 하거나 근데 어디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안 나고 실패한 겁니다. 실패했으면 빨리 접어야 돼요. 이걸 가지고 버티면 아 버티는구나 이렇게 문제 있는 사람을 인사해 놓고도 그 자기 그 동굴에 갇혀가지고 아까 최민희 의원처럼 뭐 두 번 했으니까 실력이다 그러면 이제 꽝인 거죠. 근데 저는 다행히 김민석 대표가 이게 청문회 갈 일이라는 식의 인식을 갖고 있어요. 어제 얘기했던 그 행간 메시지 행간을 보면 청문회 가야 되는 거는 뭔가 숨겨졌던 비리가 드러나서 그걸 가지고 공방이 막 진행되고 이런 건 청문회를 통해서 의혹이 해소돼야 될 문제지만 이건 청문회 이전에 그냥 판단할 수 있는 문제 아니냐. 저는 내심 이게 청문회 못 갈 사안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빨리 정리해야 됩니다. 하루라도 빨리.
1: 아니 근데 이게 그 잘 아시겠지만 인사라는 게 정권 말기가 되면은 이상한 인사들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은 그때 청와대 쪽에 왜 이런 사람 쓰냐 그러면은 사람이 없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다 오기 어려워하고 또 청문회 무용론도 한참 나왔었는데 청문회 와서 다 털리기 싫어한다. 근데 지금 이재명 정부는 3년도 훨씬 넘게 남았잖아요. 이제 지금 이 우리가 계속 앉아가지고 또 우리도 이거 평론을 하다 보니까 청와대에서 어떻게 지지율 관리해야 되냐, 여당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관점에서 보는데 국민 입장에서 보면 앞으로 3년간 이런 인사를 봐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제 오늘 보도되기 시작한 게 지금 저 호르무즈 파병 얘기가 나오는데 네. 사실은 이거는 엄청나게 논쟁적인 사안이고 정부도 정말 어려운 미국에서는 이제 압력이 되면 이걸 해야 되냐 우리 내부에서는 정말로 많은 의견이 나올 텐데 이런 거를 중심을 잡고 이 국민들하고 의견도 묻고 하면서 결정을 하려면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번 인사를 보면 아무 신뢰가 안 돼. 저부터도 이 정부가 도대체 어떻게 그러면 이제 호르무즈 파병 문제를 놓고 이 청와대에서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얘기를 할 때 저 결정은 도대체 누가 앉아서 한 걸까? 정말 뭐 여당하고 의논을 하는 걸까? 그냥 결정하면 지금도 사실은 3년 이게 정권 초기이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뭐 하면 여당은 일단 디펜스를 쳐주잖아요. 그러면 우리 국민들의 운명이 걸리고 우리 이제 젊은 장병들이 가야 되는 파병 문제 같은 것도 신뢰가 팍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외교적이거나 국제적인 관계에서 반드시 택해야 되는 길을 국익에 가장 맞는 길을 못 택하게 되는 겁니다.
0: 아,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네. 청와대가 이 호르무즈 파병 관련해 가지고 대비 태세 손상 없는 범위에서 운신할 수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다양한 선택지를 두고 검토하겠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내부에서는 일정 정도 결정이 된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조국 혁신당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예를 든다면은 김준영 조국 혁신당 원내대표죠. 파병은 정부가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될 선이다. 이제 이렇게 좀 선을 긋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은 조국 원장 그 레드팀 때문에 자신을 비판한 친명 의원들을 향해서 은혜를 제대로 갖기 위해 경고 신호로 대문을 크게 두드렸더니 시끄럽다며 오물을 투척한다. 거의 경문에 가깝거든요. 지금 호르무즈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지금 이 조국 혁신당과의 관계 특히 조국 원장 갈수록 더 그 뭐라 할까 강도가 세진다 그러나?
4: 근데 일단
0: 좋게
4: 두산이,
0: 말해서 오물투척이지. 네,
4: 두 사안이 좀 다른데 네. 호르무즈 파병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압력이 있는 건 객관적 사실이고 우리로서는 뭐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건 맞지만 저거는 불법적인 침략 전쟁이에요. 국제법이나 유엔 헌장이 승인하는 전쟁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먼저 침략을 받았을 때 혹은 어떤 집단적 안보 차원에서 그 이외엔 다 불법입니다. 근데 저건 너무도 명백한 침략 전쟁이잖아요. 거기 들러리를 선다는 거는 우리가 예전에 약소국 시절에 대한민국인 모르겠는데 글로벌 책임 있는 중진국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선택이고 그거 하는 순간에 조국 혁신당이 아니고 제가 보기엔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대 여론이 저는 빗발칠 거라고 보고요. 정부가 오판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조국 대표가 오물투척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민주당에서 보기에는 먼저 투척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할 것 같아요.
0: 김영우 의원님.
3: 근데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이게 과거에도 이라크 전쟁 때 그 노무현 대통령이 어려운 결정하고 그랬을 때 우리가 다 봐왔지만은 하다못해 우리가 후방에서 그러면 재건이라도 참여하자. 라는 식으로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4: 그거 아닌 것 같아요.
3: 아니
4: 전투병 파병인 것 같아요.
3: 그러니까 동맹관계라는 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신뢰가 한 번 깨지면은 그거를 회복하기도 어렵고 이런 어려운 압박이나 어려운 요청이 들어올 때 그러면 동맹국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제 물밑 접촉을 해서 그러면 뭐 우리의 선원들, 우리 그 상선들의 호위, 안전을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파병을 하되 우리가 해야 되는 임무는 어느 정도까지는 하겠다라는 식의 디테일에서 이제 외교력을 발휘해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이거 야 미국이 이거 저기 전쟁 벌여놓고 우리한테 이렇게 강압적으로 나오는데 우리가 그러면 이거 가야 되느냐 말이죠. 가지 말자라고 하면은 조국 혁신당하고 비슷한 노선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이재명 정권이 이렇게 되면은 한미 동맹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미 간에 풀어야 될 많은 숙제들이 있는데 이거 다 우리가 제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정권은 이 상황에서 그럼 우리가 택할 수 있는 게 뭔가 임무를 굉장히 세분화하고 그다음에 시간 그 스케줄을 잘 짜야 되는 거죠. 언제까지 뭘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예, 그런데 그거를 과연 해낼 수 있을까? 저는 그게 걱정이죠.
0: 아직 호흡무주 얘기를 제가 이렇게 던지니까 이 얘기는 따로 시간을 따로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너무 열띤 토론을 해주셔갖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밌는데 요 얘기는 꼭 해야 돼요 오늘. 장동혁 대표 네. 최근 당 연찬의 만찬 자리에서 출입 기자에게 기사에 대해 언급하면서 신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발언했다는 주장이 나왔거든요. 신의 심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씩 듣겠습니다.
1: 사실 옛날에 좀 황교안 대표도 약간 그런 쪽이었는데 그랬나요? 이 정치인은 굉장히 종교적인 발언하는 거는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정치라는 게 다양한 의견을 나하고 다른 의견이더라도 이 저런 의견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일단은 존중해야 토론이 가능하고 어느 협상이 가능한 건데 이거를 옳고 그른 것, 선과 악의 문제, 신의 심판 이런 식으로 보기 시작하면 협상이 안 되는 겁니다. 뭐 국민의힘이 꼭 그거 때문이 뭐 온갖 문제가 많이 있지만 저는 정치를 하시는 분이면 일단 뭐 좀 여론 언론에서 보도 중에 억울하거나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비판할 수도 있고 우리의 본뜻과 다르게 보도한다고 할 수 있는데 신의 심판 운운하는 거는
2: 아니 저는 이게 장준혁 대표가 미국 드라마 자주 보시나? 이게 God bless you 뭐 이런 거.
0: 그건 God bless you잖아.
2: 아니 그러니까 미국 정치에서는
0: 정치 blame you가 아니잖아.
2: 아니 그러니까 여러 경로로 신을 얘기하는데 네네. 미국 정치에서는 뭐 지금 사실상 종교적인 어떤 측면들이 지금 굉장히 강조되고 있고 특히나 지금 마가 세력은 더더욱 그런 거 아닙니까? 좀 약간 이상하게 변질된 쪽으로 가고 있는 건데 너무 그쪽에 지금 경도되어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사실 지금 따져물어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호르몬 문제도 그렇고 정상적이게 시각을 가지고 지금 물어야 될 문제들이 있는데 지금 기사를 뭐 잘못 쓴 기자에게 신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게 보통 정치인들이 요즘에 얘기할 때는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다. 네. 이거는 이 언론중재위에 제소하겠다. 뭐 이런 정도 정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지금 다른 레벨에서의 이야기라서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3: 아니 저게 천벌받는다는 얘기잖아요.
1: 그렇죠.
3: 근데 그게 자기한테 조금 비우호적인 기사가 나갔다 그래서 그 젊은 기자를 향해서 당신 천벌받을 거야. 이게 당대표라는 분이 할 원사인가요? 그러니까 저는 예전 같으면 저 기자협회에서 성명 나올 일입니다. 그리고 취재 거부 들어갈 일이에요. 근데 요즘 뭐 언론도 좀 물렁물렁해져서 그런지 지난번에 장동혁 대표 기자회견한테 질문 안 하는 것 정도로 대응을 했는데 아니 저거는 국민의힘에서도 굉장히 경계해야 됩니다. 저러면 더 비우호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메시지 관리를 저렇게 하죠? 아무리 술자리였다지만.
0: 술자리였습니까?
3: 뭐 술자리였다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0: 그래요?
3: 이게 뭐 경계도 경계고 거의 중세시대로 돌아간 느낌이잖아요. 왜냐하면 신의 영역에서 그 신의 어떤 그 계시를 받고 정치하는 분이 만약에 저렇게 발언한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평론을 하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 네. 무슨 좀 겁이 납니다. 천벌받을까봐. 예, 네, 거기까지.
2: 아니, 근데. 겨냥은 네. 언론에 대한 정론 집필,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네. 오히려 진보지로 분류되는 기자들은 보수 전체를 그냥 비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아프지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보수신문에서 자기를 콕 집어가지고, 오히려 한동훈은 우호적으로 써주고, 그 나는 얘기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3: 그 얘기예요.
2: 그러면 신의 심판을 받게 돼 있는 겁니다.
1: 아니, 근데.
0: 아니, 근데 왜 저를 보고 얘기하세요?
1: 아니, 이게 그. 이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정치가 이제 극단화가 되고 적개심들이 깊어지니까 상대방에 대한 공격도 많이 하고 사실은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뭐 저 윤석열 정부 때도 다 가리지 않고 강성 지지층들은 언론 매체 공격을 많이 해요. 뭐 저 영부인이라고 안 불렀다고 뭐 불매 운동하고 또 이제 작은 매체는 실제로 존립의 위기를 겪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저는 꼭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국가 지도자가 되면 언론에 대한 개개 비판을 좀 삼가했으면 좋겠어요. 전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이 뭐 가지고 트위터에 올려서 이거 이렇게 일일이 비판하는 게 굉장히 악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이 하면서 제1야당 대표 이거 비판할 수는 없어요. 그럼 제1야당 대표도 합니다. 사실은 대통령이 특정 기사를 놓고 하면은 정말 그 기자가 얼마나 위축되고 그 시시각각으로 제목이 바뀌잖아요.
3: 그러니까 아니, 속으로 아무리 미워도
4: 그래도 대통령이 신의 심판 같은 얘기는 안 했잖아요.
1: 아니, 물론 그렇긴 하죠.
4: 정말 받을 거라고는 안 했죠.
1: 점점 나빠지잖아요.
3: 그러니까 아무리 속으로 미워도 뭐 비행기 해외 출장 갈 때 비행기 안 태운다든지 이제 그런 일은 하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장동혁 대표는 지금 이제 생각해야 될 게 본인은 열심히 싸우는 사람이 필요하다 우리 당에 말은 그렇게 하지만 솔직히 스톱 가놓고 장동혁 대표가 한 그 얘기가 언론에서 많이 관심을 갖습니까? 한동훈 의원이 지금 인사청문 과정에서 하는 얘기가 언론에 주목을 받습니까? 누가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제대로 싸우고 있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싸워서 이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열심히 싸우는 사람 많다고 그게 당의 미래가 있느냐? 저는 그게 황당한 거죠. 나중에 선거에서 이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열심히만 싸우면 뭐합니까?
0: 평가. 오늘 네. 그 윤상현 의원이 네.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 광장의 분노에 올라타서 구호만 외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다라고
4: 구호만 외치지 않아요. 북도 칩니다.
0: 그래서 바로 그거야. 올림픽 공원 집회에서 이제 북도 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지켜보고 있다 이런 발언을 했다고 저 지금 그 자료 있는 대로 읽고 있어요. 네. 혹시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4: 아니 저 북치는 장면을 봤더니 뭔가 되게 신났어요. 그래서 올공의 북치는 소년 이런 뭐 별명 붙지 않을까 싶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를 지켜본다는 얘기는 너무 황당한 얘기입니다. 일단 사실일 가능성이 저는 거의 없다고 보고요. 그렇죠. 네. 소위 말하는 그 이제 극우 네트워크 한미 여기서 만들어내는 얘기일 거고 설령 그게 사실을 하더라도 그게 무슨 사대적인 발상입니까?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켜보고 있으니 우리는 시위를 열심히 해야 돼. 아니 무슨 뭐 마가 책봉받아요 지금 트럼프한테. 저는 너무 어처구니 없는 언행인데 왜 당대표의 저런 언행에 대해서 김영우 의원님 당에서 가만히 있습니까?
0: 김영우 의원님 한 말씀 해보세요. 김영우 의원님 무슨 어떤 의견이신지 갑자기 궁금해져요.
3: 제가 사실 부산에서 지금 이제 서병우 선배님하고 얘기를 많이 하고 지금 올라오는 길인데 왜 과거 같으면 중진 의원들이 이 정도 되면 가만히 안 있었다는 거예요.
4: 쫓아냈죠.
3: 예, 쫓아냈지. 이게 무슨 지금 제도 따지고 있을 때냐. 무슨 이런 상황에서 뭐 최고위원들 두 명, 세 명 그만둬야 이제 당대표가 내려오는 이거 따질 때냐. 지금 12대 4로 진 판에 너무 비정상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뭐 이미 지금 끈 떨어진 원외 둘이 이제 저 얘기하니 이게 심히 이제 안 실리는 건데 지금 정상적이지가 않아요. 이런 적이 없습니다. 이런 적이 없어요.
5: 중진 의원분들이 제가 볼 땐 뭐 개혁신당 젊은 의원들은 살찐 고양이라고 비판을 하잖아요. 뭐 제대로 움직이지도 않고 권력만 누리고 도대체 왜 그 자리에 있느냐. 그러니까 그런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본인들 스스로도 힘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중진회의 같은 거 해도 과반도 안 모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 그 나오는데 장동혁 대표에 오히려 힘을 실어주는 막 중진 의원들도 있어요. 뭐 나경원, 안철수 이런 분들. 그러니까 이게 중진 의원들이 힘을 모을 수도 없고요. 개혁파라고 하시는 분들이 스스로 말실수해서 혹은 멱살 잡아서 스스로 그냥 쓰러지시고. 그러니까 장 대표 입장에서는 힘을 내 앞에서 다 쓰러지고 무릎 꿇고 뭐 이러다 보니까 하나도 무섭지 않을 것 같습니다. 4개월 전에 장 대표 어디 가라는 유튜브를 시작을 했어요. 동영상 4개 올라오고 더 이상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올공 가시는 거 다 찍어서 거기 올려주세요. 보고 싶습니다. 장 대표님.
1: 아니 근데 이게 네. 저기 저 사실은 그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는 저는 국민의힘 속사정은 모르지만 장동혁 대표 이제 바꿔야 된다. 이대로 안 된다. 책임져야 된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저는 장동혁 대표 비판은 뭐 마찬가지로 여기도 같은 의견이지만 이 국민의힘 전체를 남의 당이 뭐 전 소속이 없습니다만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저 안에서 도대체 뭘 하나. 장동혁 물러나라 내가 하겠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잖아요. 장동혁 대표가 옛날에 오죽했으면은 나하고 자리 걸고 당원 투표해보자 이거 하는데 아무도 안 나서는 거예요. 이기건 직원 해야지 사실 어떻게 보면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나는 당원들의 손에서 선출된 사람이지 임명된 사람도 아닌데 물러나려고 하려면 그 정도 얘기를 해라. 근데 다들 안 나서는 게 첫째는 뭐 다른 것보다도 지금 당대표가 되면 공천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전부 이해, 자기 이익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될 리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0: 아, 결론이 너무 허무하잖아요. 답이 없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 이렇게 끝내야 된다라는 게 조금 좀 참담한 정도로 좀 그렇습니다. 오늘 여의도 회전 여기까지입니다. 네 분 모두 고맙습니다.
6: 고맙습니다.
0: 박재홍의 한판 승부 오늘 여기까지고요. 저는 진행을 맡은 정옥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주말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호이모 고구마 15파운드 한 박스 44불 99, 아삭이 고추 1불 99, 제스프리 골드 키위 싱글 박스 27불 99, 라고 포도 6파운드 한 박스 18불 99. 우리용과 매일 유업 인기 상품 특별 행사. 맛있는 간식부터 신선한 유제품까지 온 가족이 좋아하는 인기 브랜드를 좋은 가격에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세요.

0: K-Radio 게시판입니다.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 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뉴욕 유저지의 모든 중고차 샤프한 가격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매입해드립니다. 모든 차량은 배준범 대표가 직접 고객님과 소통하며 구매 전 과정을 최대한 편리하고 전문적으로 진행해드립니다. 토요타, 혼다, 렉서스는 물론 깡통밴과 패신저밴까지 모두 구매합니다. 리스 차량부터 페이먼트가 남아있는 차량, 귀국 차량, 회사 차량까지 차량 종류와 상태에 관계없이 매입합니다.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가격에 최대한 맞추어드립니다. 배준범 대표가 여러분이 중고차 매입을 도와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0: 자, 일단 박수 한번 쳐야 돼요.
1: 왜요? 무슨 좋은 일 있나요?
0: 네, 월요일입니다. 아, 고대 로마인들은 휴식을 위한 단순한 노동의 중단이 휴식을 네. 단순한 노동의 중단이 아닌
1: 네.
0: 영혼을 고향하는 오티움, 오티움의 시간이라고 그렇게 칭했죠.
1: 오티움이 뭐예요?
0: 모르겠어요.
1: 근데요, 지금 여러분 계세요? 혹시 지금 다 벌써 어디 여행 떠나신 거 아니죠?
0: 네, 지금 집에 아무도 없어요. 네, 아무도 없습니다.
1: 아마도 여기저기 길이 슬슬 막히기 시작할 것 같아요.
0: 벌써 그죠?
1: 그러니까요.
0: 네. 노동절 롱 위켄의 위대한 시작을 알리는 문명의 네. 폭소리죠. 둥둥 둥둥 이제 출발이 시작되는 거예요. 둥둥 여기... 출정하라.
1: 여기저기 또 얼마나 또 길이 막힐까요.
0: 그리고 또 그래서 꼼짝 안 하실 계획이죠.
1: 네, 저는 꼼짝 안 하고 집에서 콕 박혀 있으랍니다. 그래도 또 맛있는 건 먹어야죠.
0: 먹어야죠.
1: 네. 또 아마 마트가 오늘 길에 그 도로에 차가 꽉 막힌 것만큼이나 마트도 복작복작할 것
0: 맞아요.
1: 같아요.
0: 맞아요. 네. 네. 차라리 내일 가.

자, 노동절 연휴로 설렘과 기쁨이 장렬한 장렬하는 금요일 오후 1시 음악다방의 문을 화들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 들으시는 분들, 아, 정말 이상훈 씨야. 정말 하실 것 같은데. 소리가 여기까지 들린다. 자, 신나는 거를 한번 쭉 끌어올려볼게요. 퀸!

0: Crazy Little Thing Called Love. 예, 사랑이라고 불리는 이 미친 것. 이런, 예, 이렇게 지각하면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런 노래였습니다. 아, 제가 중학교 시절에 이 노래를, 예, 중학교 1학년이죠. 예, 국민학교 막 졸업하고, 예, 퀸의 아, 처음 들었던 노래가 이제 Love of My Life였고, 그래서 이제 그때 굉장히 집에 큰 전축들이 있어요. 한 허리쯤까지 오는 그
1: 당시에는 네. 전축이 정말 컸어요. 네. 네.
0: 그래서 그 전축들 그 형이죠. 제 친구의 형이 맨날 듣던 그 음반 네. 가서 듣고 충격을 받았었던데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제 음악 인생의 출발이었습니다. 이 퀸의 Crazy Little Thing Called Love라는 노래였어요. 뭔가요, 이 침묵은?
1: 어쩔, 네. 어쩌라고.
0: 뭔가 뭐 어쩌라고 이런 거 같고. 알겠습니다. 네, 저희 단골 손님들 만나 뵙도록 할게요.
1: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에스더재단의 헬프라인은 24시간 365일 여러분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위로해드립니다. 정신건강정보 기관을 안내하는 무료 상담 전화 에스더재단 헬프라인. 여러분 우울한 마음들 또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들 24시간 365일 여러분의 이야기 들어드리고 에, 여러분 편이 되어드립니다. 전화 800-713-9336번입니다.
1: 쿠쿠와 함께하는 삶, 리빙 위드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의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

0: 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1: 자연을 연구하고 가치를 증명하는 프리미엄 브랜드 야엘. 이스라엘 장미초기세포의 생명력 야엘 발효 화장품. 240시간 저온에서 발효해 동충하초와 산삼까지 더해 더 깊은 효능을 갖고 있는 야엘 동충하초 사양 고흥진단. 최상위 1% 이스라엘 사막 청정에너지 야엘 네게브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오일. 시간은 되돌릴 수 없어도 젊음과 건강은 다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야엘 문의전화는 718-500-3350, 뉴저지는 201-500-3350번입니다.
0: 플러싱 154가 노던 블루바드의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가 오픈을 했습니다. 뉴욕 최초의 골프존 투어 비전 NX와 GDR 맥스 프로 연습 시스템, PGA 티칭 프로의 맞춤 레슨까지 드리고요. 시원한 생맥주와 다양한 음식도 즐길 수 있습니다. 한국 최신 시설의 플러싱 당구장도 동시에 오픈했어요. 빌리존 디지털 점수판과 리플레이 카메라 시스템으로 스마트한 게임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스크린 골프와 당구를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곳 플러싱 154가 노던블루바드 2층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와 플러싱 당구장 오픈 기념으로 다양한 프로모션이 제공됩니다. 929-766-0088번입니다.
1: 네, 이상 공동 제공으로 1시의 음악다방. 긴 연휴가 시작되는 금요일 1시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금요일 주간 베스트 특집 이번 주 주제는 미국 내가 살고 있지만 야 미국 문화 정말 이럴 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이해가 안 된다.
1: 예. 맞아요.
0: 예, 이런 주제가 되겠었죠.
1: 네 여러분들이 그 여러분의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왜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문화들이 많은지요?
0: 너무
1: 네,
0: 많아서.
1: 맞아요.
0: 근데 좀 너무 짧거나 또 혹은 그냥 다 뭐. 좀 연결하기가 어려워서
1: 네 성훈 씨가 엄청 이제 보내주신 사연들을 이렇게 만지고 저렇게 만지고
0: 좀 해보려고 하는데
1: 재미있게 만들려고 네, 노력을 많이 하는데
0: 안 되는 건 또 안 네, 돼서
1: 너무 짧게 네, 보내주시면 네, 이게 좀 만들기가 힘들어가지고요.
0: 특히 또 한 가지 중에 또 아쉬운 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지난번에 심사위원 선물 찾으러 갔다가 끝났다고 해서 황당했어요. 날짜가 없어서 아무 때나 가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멀리서 왔다고 주셔서 한 끼 식사 잘 먹었어요. 이번 황금 연휴 잘 보내세요 해주셨는데 뭘 드렸었죠?
1: 저희가 심사위원 선물로 그 저기 갑자기 그 음식 선택하실 수 있는 유기농원
0: 네,
1: 네 보내드렸었죠.
0: 아 그런데 날짜가 아무 때나 가면 안 된다.
1: 저희가
0: 없다.
1: 다시 한번 연락을 좀 드려서 네, 여쭤보도록 할게요.
0: 불편을 드리면 네, 서 죄송하고요.
1: 네.
0: 저희가 카톡으로 개인 카톡으로 한번 연락을 드릴게요.
1: 네. 네. 그나저나 저는요 다음 주 화요일이 무섭습니다. 성훈 씨가 이제 연휴를 긴 연휴를 다 보내고 와가지고 네, 월요병이 아닌 이번에는 화요병 단단히 들어서 오실까봐 아주 걱정이 돼요.
0: 저를 잘 아직 모르시는군요.
1: 너무 띄엄띄엄 알고 있나요?
0: 네, 월요일만 그렇지.
1: 네.
0: 월요일이 또 쉬는 날이잖아요.
1: 네.
0: 그러면 화요일부터 시작되면 그 한 주가 굉장히 짧거든요.
1: 아하.
0: 금방 주말이 와요.
1: 아 그러면 또 이제 주말이 한 곳 가까워진 화요일로 네, 돌아오는 거니까.
0: 월요일이 없어요.
1: 아,
0: 저는 화요일부터 굉장히 가까워지거든요.
1: 좋아요,
0: 주말이.
1: 좋아요. 네,
0: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1: 알겠어요.
0: 미국에 그 많이 배우신 분들이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Don't worry. be happy. 네, fine, thank you, and you. 네, 선문정원 영어 18페이지 밑에 하단 하단에서 세 번째 줄에 있던 강력한 표현이죠. 그러나 미국 왔더니 거의 안 쓰더라.
1: 그러니까요. 네, 오늘은 주간 베스트 특집으로
0: 함께 네, 네, 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사연 보내주신 분들께는 어떻게, 야, 이거 좀 내 사연이 좀 나오나. 그렇다 딱 나오면 얼마나 재밌게요. 자 오늘 주간베스트 장원이 되신 분께는 H마트에서 제공하는 20불짜리 상품권 댁에서 편안하게 받아보실 수 있고요.
1: 네. 또 두 번째로 표를 많이 받으신 차서 네, 부장원님께는 네, 저희가 국수집에서 드리는 20불 상품권 보내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침사위원상도 있죠.
0: 있죠.
1: 네. 역시 국수집 20불 상품권
0: 네,
1: 그 심사위원 투표에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
0: 네,
1: 한 분을 추첨을 해서 그분께는
0: 네,
1: 국수집에서 드리는 20불 상품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하겠습니다. 오늘 사연 듣고 오늘 네 분의 사연으로 오늘 주간 베스트 꾸미는데요.
1: 네.
0: 네 개의 사연 중에 아, 이 사연 참 괜찮다 하시는 거는 복수로 투표를 해주셔도 괜찮아요.
1: 그럼요.
0: 네, 올려주세요. 가장 많은 표를 받으신 분이 장원. 두 번째로 표를 받으신 분이 차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 문화. 아, 그 얘기가 있었어요. 소수 의견 중에. 그 미국만 이렇게 야드라든지 피트 이런 거를 쓰다 보니까 이 단위가 다르잖아요. 마일.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미국 오셔서 그거 참 힘들었다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해도 재밌게 만들기가 어려워가지고 죄송합니다. 그거 오늘 못 읽어드렸다는 거
1: 아,
0: 미리 알려드려요.
1: 그런데 그 차이는 정말 힘들긴 힘들어요.
0: 힘들어요.
1: 네, 그 온도 같은 경우에 특히 70도. 오늘 70도예요. 네? 70도요? 근데
0: 네,
1: 알고
0: 맞아요.
1: 보면 한국 섭씨로는 21도.
0: 저는 지금도 계산이 잘 안 돼요.
1: 맞아요.
0: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네. 80도? 아, 약간 후덥지근 하겠구나. 90도? 와, 더워서 어떡하지?
1: 맞아요.
0: 100도? 큰일 났네. 그냥 이런 거지. 정확히 섭씨로
1: 네, 우리 몇 몸에 체감이 되는지? 어느 정도 네, 될지는 딱 이렇게 와닿지가 네, 않죠.
0: 저는 딱 한국식으로 섭씨로 35도 이래야
1: 네,
0: 죽었구나. 딱 알죠.
1: 저는 키나 몸무게도 마찬가지예요.
0: 그러니까.
1: 네. 파운드, 네, 킬로그램,
0: 킬로그램으로 5프트 10일 막 이렇게 하면
1: 네,
0: 잘 가늠이 안 돼요.
1: 그래서 몇이라는 걸까?
0: 그렇죠.
1: 네. 센티미터로 네. 딱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감이 오죠.
0: 전 세계가 다 킬로그램을 쓰는데 왜 이렇게 유독 미국만 이렇게 유난을 스럽게 하는지 좋은 점도 있겠습니다만 불편한 점도 있는 네, 그런 또 미국 문화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미국 문화 나는 참 이런 거 어렵다. 첫 번째 사연 만나보도록 할게요.

0: 전비스트 후보 1번.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시영 씨 안녕하세요. 한시의 음악다방으로 눈과 귀를 정화하고 있는 펠팍의 몽이 엄마입니다. 어, 여자분이구나.
1: 안녕하세요, 몽이 어머니.
0: 한시의 음악다방으로 눈과 귀를 정화, 한시의 음악다방으로 눈과 귀를 정화하시는 몽이 엄마, 이번 주 창원입니다. 야, 귀도 정화한다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 눈도 정화한다고 하니까 정말 사심이 끌어오르네요.
1: 갑자기
0: 네.
1: 막 장원을 막 네, 드리고
0: 싶네요. 아, 저도 사람인지라. 이번 주 미국 문화 이해 안 되는 순간 제 트라우마과 경험담이 생각나 한번 사연 한번 던져봅니다. 네, 던져주셨어요. 아니 근데 미국은 여름만 되면 도대체 왜 그렇게 남자들이 우통을 홀라당 벗고 길거리를 뛰댕기는 걸까요? 맞아요. 맞아요. 저희 동네도 한 4명 있어요. 몸짱 청년들이면 눈욕이나 하지. 실상은 배가 진짜 남산 많은 아저씨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죠. 제가 살고 있는 이곳 뉴저지 지난달 엄청 무더운 날이었어요. 저희 집 강아지 몽이 산책시키려고 동네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요. 저 멀리서 엄청난 중력의 파동을 일으키며 누군가 뛰어오더라고요. 가까이 오는데요. 세상에, 상의 탈의는 기본이고 배는 남산만한데 바지는 반쯤 내려가 있고 땀을 비워드 흘리며 헉헉거리며 오시는 거예요. 아 근데 하필 그때 제가 햇빛을 정면으로 받는 역광 위치에 서 있었거든요. 찬란한 태양빛이 아저씨 등 뒤에서 쫙 내리쬐는데 그 아저씨 가슴과 배에 수북한 그 검은 털들이
1: 어떻게 상상된다.
0: 마치 우주를 떠도는 까만 실타래처럼, 아니 바닷속 해초처럼 햇살을 받아 출렁거리고 있었어요. 그 풍성한 가슴털 아래로 뱃살은 또 둥둥둥둥 젤리처럼 출렁거리며 햇빛 속 까만 실타래들과 출렁이는 뱃살의 그 환상적인 콜라보. 순간 눈이 멀 것 같고 속이 울렁거려서 강아지 줄을 그대로 낚아채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 근데 문제는 그날 이후에요. 요즘도 가끔 맑은 하늘의 햇빛을 바라보거나 푸딩이 출렁거리는 것만 봐도 그때 그 역광 속 가슴털과 뱃살의 춤사위가 자동으로 재생되니 속이 미스거려요. 남의 시선 신경 안 쓰는 그 참 미국식 문화가 좋긴 합니다만 유교 패치 100%인 저는 평생 가도 이런 거 이해가 안 돼요. 성화씨 영화씨 동네에서 이런 우통탈의 아저씨들 마주치면 두 분은 눈을 도대체 어디다 두시나요? 1번 사연이었습니다.
1: 아 근데 몽이 어머님 필력이 네. 정말 대단하신데요.
0: 잘 쓰신다.
1: 너무 잘 쓰시네요. 네. 아 너무 재밌게 들었습니다.
0: 햇빛 속 까만 실타래들과 출렁이는 뱃살의 환상적인 콜라보.
1: 햇살을 받아 흩날리더라고요.
0: 바닷속 해초처럼 햇살을 받아 흩날리는.
1: 아 정말 너무 재밌게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아니 어찌나 재밌게 표현을 해주셨는지 네. 이렇게 듣기만 해도 그 모습이 머릿속에 그대로 상상이 돼요. 네, 어떤 분이 달려오셨을지 이 중력의 파동을 받아서 네. 둥둥둥 뛰어오셨을지 그대로 그려집니다.
0: 그 동네 있나요?
1: 저도 한두 번 보는데
0: 세금 많이 내는 동네라 거기는 좀 몸이 좀 좋을 것 같은데 남자들이.
1: 근데 정말 왜 그러는 거예요?
0: 에?
1: 성훈 씨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0: 아, 저는 이유를 알고 있어요.
1: 이유가 뭐예요?
0: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1: 궁금합니다.
0: 아, 방송에서 제가 대놓고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1: 네.
0: 왜냐하면 저항을 하실 거거든요. 그런 분들이
1: 네.
0: 그래도 저희 청취자들 많으시지만 그래도 한 번의 청취자가 정말 소중한데 그런 분들 잃고 싶지 않아요.
1: 아니 이유를 말하는데 그렇게 대단하게
0: 아니요.
1: 그 숨겨야 되나요?
0: 네, 이유가 있는데
1: 네.
0: 제가 대놓고 말씀드리지는 않겠는데
1: 아, 뭘까요? 나 궁금하네.
0: 하지만
1: 네.
0: 잠시 후에 이제 제가 노래 한 곡을 틀어드릴 텐데
1: 네.
0: 그게 이유거든요.
1: 아 그래요? 네. 오케이 한번 네. 들어보도록 할게요.
0: 자, 이분들이 이렇게 뱃살을 내놓으시고 뛰어다니시는 이유가 있는데, 바로 본인들을.
1: 제목 봐버렸어.
0: 네. 이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네, 바로, 그래서 그런데 노래를 들려드릴게요. 네, JYP와 유재석이 함께 부릅니다. I'm so sexy.

0: 여보, 이 집으로 하자. 집도 예쁘고 애들 케어기도 딱이다.
1: 모기지는?
0: 홈모기지도 뱅크오프 홈모기지. 저번에 나 봤던 집 오퍼됐거든?
1: 모기지는?
0: 홈모기지도 뱅크오프 홈모기지.
2: 요즘 모기지 이자가 올라가던데?
1: 재융자는 아직 괜찮아.
0: 재융자도 뱅크오프 홈모기지.
3: 뱅크오프 홈모기지.
4: 뱅크오프 홈모기지는 이퀄 하우징 랜드.
5: 잘 먹고 잘 자고 깊이 있는 여행. 이제 유럽 여행도 속도를 늦추세요. 푸른 투어 프리미엄 유럽 패키지. 첫째, 스페인, 포르투갈, 모로코 11일 5성급 호텔과 바르셀로나 자유시간 8대 택시까지 완전 포함. 10월 19일, 11월 9일 출발. 3,199달러 항공료 별도. 둘째, 여유로운 이집트 10일 월드체인 호텔과 5스타 디럭스 크루즈 휴양도시 후루가다 올 인클루시브 호텔에서의 자유일정 11월 10일, 1월 12일, 3월 16일 출발. 3,490달러 항공료 별도. 머물며 느끼는 여행 푸른 투어 201-778-4000번 718-928-3333.
6: 여행은 역시 푸른 투어.
7: 그날 저는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 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3800.
8: 뉴 택시.

0: 자, 한식의 먹다방 주간베스트 특집. 오늘 미국 문화 이럴 때 참 이해 안 된다. 주간베스트 후보 두 번째 후보 만나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미국 이민 2년 차 아직도 여전히 가끔 한국이 그리운 초보 미국러입니다. 미국 와서 신기하고요. 이해 안 되는 문화가 참 많지만 제 영혼을 쏙 빼놓은 독보적 1위는 바로 공중 화장실의 문틈입니다. 성원 씨도 방송 중에 이 얘기를 하셨었죠.
0: 네, 맞아요. 네.
1: 처음 미국 마트에 갔다가 화장실에 들어갔는데요. 제 눈을 의심했어요. 문 위아래가 뻥 뚫려 있는 건 기본이고요.
0: 그 문틈.
1: 네, 문과 벽 사이에 네. 좋게 1cm는 넘는 틈새가 당당하게 열려 있더라고요. 열려 있는 것이 아닌데 언제 열려 있는 것 같은 그 느낌적인 느낌. 네. 화장실에 앉아있는 사람의 바지 내린 게 그대로 보이더라고요. 바닥이 더럽던데 전 제 옷을 꽉 붙잡고 있었죠. 그렇게 긴장하면서 안에서 거사를 치르고 있는데 밖에서 지나가는 사람과 눈이 마주칠까봐 온몸의 세포가 바짝 긴장하는 그 기분 두 분 아시나요? 속이 안 좋아서 긴박하게 그렇게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밖에서 손을 씻던 분이 갑자기 옆쪽 다른 칸 문을 두드리더니 아주 밝게 Hey, how are you? 하고
0: 아, 이런 사람이 있어요.
1: 안에 사람이 있는지 안부를 묻는 겁니다. 아니, 문이 잠겨있으면 사람이 있는 거 아닌가요?
0: 그러니까.
1: 아니, 본래 보는 그 거룩한 순간에 굳이 그렇게 대화까지 주고 받아야 하는 거냐고요. 이 광활한 문틈으로 사람들이 쉴 새 없이 지나다니고 떠들고 사라지고 영어도 서툰 저에게 제 칸에 누가 문을 두드릴까봐 정말 아 조마조마했답니다.
0: I'm fine, thank you.
1: 이 미국 공중 화장실 문화 저만 불편한가요? 하셨습니다.
0: 아야. 정말 이 미국 문화지만 약간 이런 부분들 저희도 정말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이 문을 두드리시는 분들은 정말 약간 뭐라 그럴까요? 매너가 없으신 게. 그 밖에서 보인단 말이에요. 안에 그 바지 내린 게 보여요. 남자 화장실은.
1: 아니 그런데 꼭 그 목소리가 듣고 싶었나요? 아니면 방해를 하고 싶었나요?
0: 왜 그러는 거예요?
1: 성우 씨 왜 그러는 거예요? 나 궁금해.
0: 아니 저는
1: 아니 근데 정말 문을 두드릴 필요도 없어요. 밖에서 그냥 그 사이로 다 보여요.
0: 보인다니까 이분이, 사람이 있는지
1: 이분이 앉아 계신지
0: 바지를 내리고 있는지 책을 보는지 아니면 아이패드를 보는지 밖에서 다 보여요.
1: 그러니까요.
0: 굳이, 아니면은 이렇게 고개를 내려갖고 밑으로 이렇게 내리잖아요. 네. 그럼 또 얼굴 마주칠 수 있어요.
1: 아니 고개를 굳이 밑으로 막 내릴 필요도 없어요. 이게 얼마나 높은지 조금만 살짝만 이렇게 기울여도 다 보입니다.
0: 아니면은 그 키가 크신 분들이 많으니까 이강수처럼 안기범수처럼 위로 그림으로 위로 이렇게 얼굴 내밀어서 서로 얘기하면 되잖아요. 아, 참 정말 매너 없어.
2: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델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자, 이 사연에 이게 왜 맞는지 모르겠는데 힘을 내요 미스터 김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잠깐 듣고 올게요.
1: 미스터 김 힘내요.
0: 정말 거기서 힘이 필요하죠.

0: 네. 롱 위켄을 앞두고 함께하는 그런 주말이라 그런지 아주 주간베스트가 더 신나네요. 자, 우리 화장실에 계신 분들에게 전하는 그런 곡이었죠. 힘을 내요. 미스터 킴 롤러코스터의 노래였습니다. 저희 네, 단골손님도 한 번 더 만나뵐게요.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성큼 다가온 가을 국보와 함께 준비하세요. 가을 신상품이 풍성하게 입고됐습니다. 멋과 품격을 더해줄 남성복, 세련되고 감각적인 여성 가을 패션, 포근한 가을 겨울 이불까지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가을 신상품 특별 할인 행사도 함께합니다. 나를 위한 쇼핑, 소중한 분을 위한 추석 선물까지 좋은 상품, 좋은 가격에 국보에서 준비하세요. 올가을 새로운 시작, 국보와 함께하세요. 718-886-3344.
0: 우리 반려동물들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은 여러분의 그 마음, 제니앤 뭉치가 그 마음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핫한 프리미엄 반려동물 용품이 한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쿨링 매트, 여름 의류, 건강을 챙겨줄 영양제, 수제, 손으로 만든 간식, 명품 카시트까지 반려동물과 보호자 모두가 행복해지는 특별한 공간, 제니앤 뭉치는 뉴저지 클러스터에만 있습니다.
1: 식품이 아닌 건강을 드리는 유기농 원, 900여 가지 대한민국산 유기농 농수특산물과 엄선된 건강식품 유기농 원이 플러싱에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생후 6개월 아기부터 온 가족이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건강 먹거리, 품격 있는 건강한 식탁 유기농 원과 함께하세요. 플러싱 노던블루바드 154-08 929-845-0958 올가닉 원.
0: 제1회 홀 19배 뉴욕 뉴저지 스크린 골프 팀 대항전이 펼쳐집니다. 이번 대회는 우승팀 상금 캐시 5,000불, 준우승 팀도 1,000불. 네, 홀인은 하셔도 캐시 1,000불이고요. 다양한 이벤트상과 참가 선물이 있습니다. 9월 30일까지 32개 팀 선착순으로 등록 마감이고요. 예선전은 10월 19일 월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참가 자격은 뉴욕과 뉴저지 남녀 4인이 한 팀을 이루셔서 참여하시면 됩니다. 참가비는 1인당 100불입니다. 제1회 홀 19배 팀대항 스크린 골프 토너먼트에 많은 팀들의 신청을 기대합니다. 참가 신청은 전화번호 929-766-0088, 929-766-0088번입니다.

0: 네, 주간베스트 특집 미국 문화. 이럴 땐 참 나는 이해 안 된다. 우리 특집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3번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러분, 투표를 끝까지 기다렸다가 하지 않고 사연 듣고 바로바로 투표를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0: 네.
1: 중복 투표도 가능하니까요.
0: 3번 사연입니다. 성훈 씨, 영화 씨, 그래프트는?
1: 그래프트는?
0: 방송 잘 듣고 있어요. 이곳 뉴욕에 산 지도 벌써 15년이 넘었는데 이해 안 되는 미국 문화 얘기를 들으니 정말 몇 년 전에 제 인생 정말 황당한 잊을 수 없는 일을 겪은 게 있어. 혹시나 해서. 사연 보내봐요. 혹시나 해서가 혹시나 무슨 말인지 알겠네요. 네. 혹시나 해서 사연 보내봐요. 그때 회사 일로 알게 된 미국인 변호사 어머님의 99세 생일. 우와, 장수하셨네요. 99세 생일 모임에 초대를 받아갔어요. 롱아일랜드에 있는 진짜 고급 레스토랑이었는데 1인당 스테이크 한 끼에 $250 가까이 드는 어마어마한 곳이었습니다. 기분 좋게 식사하다가 남자 화장실에 갔는데 와, 세상에 화장실이 제 방보다 깨끗하고 향기가 무슨 최고급 스파 뺨치더라고요. 여기서 살고 싶다. 이런 생각까지 하며 시원하게 볼일을 보고 손을 씻었죠. 그런데 세면대 옆에 호텔 카페 직원처럼 차려입은, 아주 멀끔하게 차려입은 신사한 분이 서 계시더라고요. 제가 물을 손으로 털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정중하게 페이퍼 타월을 쏙 뽑아서 건네주는 거예요. 그 아저씨 옆을 보니 각종 명품 향수에 로션, 민트, 사탕에 껌까지 줄비하게 깔려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야, 250불짜리 레스토랑은 화장실이 서비스 차원이 아예 다르구나. 아, 이렇게 속으로 감탄하면서 오, 땡큐 하면서 쓱 닦고 기분 좋게 나왔습니다. 근데 나올 때 왠지 뒤통수가 살짝 뜨끈하고 레이저가 꽂히는 그런 기분이 들긴 했어요. 잠시 후 식사를 마치고 집에 가기 전에 화장실을 갔을 때였습니다. 볼일을 보고 손을 씻는데 제 옆에 미국 아저씨가 손을 닦더니 아, 주머니에서 자연스럽게 그 아저씨에게 5달러짜리를 꺼내서 그 직원 손에 딱 죽어나가는 게 아니겠어요? 순간 망치로 머리를 마르는 것처럼 번뜩 깨달았습니다. 아, 이거 레스토랑 이 친절 직원이 아니라 팁으로 먹고 사는 화장실 어텐던트였구나. 그러면서 얼마 전에 봤었던 그 영화 내부자들의 이병헌 씨가 화장실에서 수건을 쥐어주고 돈 받던 장면이 머릿속을 번쩍 스쳐 지나가는데 설마 하고 눈치를 보아니 진짜 유료 팁 서비스였던 거예요. 아니, 손 씻는데 페이퍼 타월 한 장 뽑아줬다고 오불을 내야 하다니, 이 멀쩡한 길거리에서 삥 뜯기는 기분이고 정말 억울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또 그냥 나가자니 아까 첫 번째 갔을 때 공짜로 닦고 튄 동양인이 된 것 같아 뒤통수가 터질 것 같고 지금 와서 일본어를 한들. 결국 주머니를 털어 1불짜리 몇 장을 쥐어지고 씁쓸하게 화장실을 나왔습니다. 손 닦아주고 팁 받는 고급 화장실 문화. 네, 15년을 살아도 정말 이런 미국 문화는 적응이 안 되네요. 송은 씨, 영원 씨, 두 분은 고급 화장실에서 이런 의문의 팁 삥 뜯겨봤나요? 3번 사연이었습니다. 아, 이런 화장실이 저도 경험해본 적이 있어요.
1: 네, 네,
0: 진짜로 이런 데가 고급 레스토랑 가면 있어요.
1: 맞아요. 아니, 괜히 눈치가 보인다니까요.
0: 제가 한 바퀴도 좀 그렇고.
1: 아니, 근데 그렇게 이렇게 그 화장실에서 상주를 하시잖아요, 이분이.
0: 맞아요.
1: 그러니까 참 이렇게 화장실을 편안한 마음으로 보기가
0: 어렵죠.
1: 좀 어려워요. 네. 네. 남의 집 안방 가갖고 네. 볼일 보는 그런 기분이 든달까요?
0: 그렇죠. 그 남자 화장실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게 그 꼭 방에 들어가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1: 네.
0: 아, 그분하고 이 눈길이 각도가 약간 애매하거든요.
1: 아, 그러네요. 옆에서 같이 쳐다보고 있는 것 같지.
0: 아, 좀 그 안에 사람이 있는 게.
1: 네, 여자 화장실하고는 조금 다르네요, 또.
0: 네. 뭐 아, 그런 게 좀 있어요.
1: 아니, 저는 괜히 막 물 튀기는 것도 눈치 보이고 물 이렇게 튀기면 막 싹싹싹 닦아버리니까.
0: 그러니까.
1: 괜히 눈치 보이고 좀 어렵더라고요.
0: 아, 근데 여자 화장실에도 있어요?
1: 네.
0: 어텐던트가?
1: 네. 그렇게 조금 고급스러운 화장실 가면은 다 옆에서 지키고 있다가 말씀대로 이렇게 페이퍼 털을 탁. 손 닦자마자 바로.
0: 노땡큐 할 수도 있죠. 노땡큐 할 수도 있죠.
1: 노땡큐 할 수도 있지만 또 바로 이렇게 옆에서 내미는데 거기서
0: 무안하실까봐.
1: 무안할까봐. 네. 그냥 땡큐 하고 봤죠.
0: 그렇게 하고 정중히 배꼽 인사를 드리고 나오면 되나요?
1: 그렇죠.
0: 아, 정말 이런 거 저도 그렇지만 정말 공감이 되는 그런 네, 사연이었습니다.
1: 원하지 않는 친절. 너무 네. 과다한 친절. 네. 네.
0: 3번 사연이었습니다. 화장실의 이병헌. 자, 제 광고 듣고 돌아와서 이제 마지막 4번 직업베스트 후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시의 음악다방 금요일 너무나 기분 좋은 금요일 네, 함께하고 계십니다.
2: 미미와 함께하는 이민법 로펌 변호사 밀러 앤 최 영주권 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이민 전문 변호사들이 여러분 가까운 곳에서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사무장 양미미와 김수잔을 찾아주세요. 변호사 밀러 앤 최 합동 법률 사무소 맨해튼 플러싱 유저지에 있습니다. 대표 전화 201-674-145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민호시 축구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2: 구매 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1: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2: 면역 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 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1: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2: 866-566-9191, 866-566-9191.
3: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제 강대상 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3-9047 646-283

임플란트와 레이저 잇몸 수술 고민이신가요? 20년 경력 잇몸 질환 전문의 닥터 심과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갖춘 닥터 최가 함께하는 그레인넷 쿠우지 치과를 만나보세요. 자가열 뼈 이식부터 까다로운 임플란트, 상악동 수술까지 거의 모든 PPO 보험과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로 치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프지 않고 편안한 치과, 쿠우지 치과로 지금 문의하세요. 516-304

11시 음악다방 네. 롱 위켄 금요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간 베스트 특집 미국 문화. 네, 미국에 살고 있지만 참 이런 건 이해 안 된다. 주간 베스트 특집 이제 마지막으로 4번 사연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자고로 자식은 말로 키우고 귀하게 키워야 한다지만 미국 와서 살다 보면 참다 참다 혈압 터질 것 같은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1: 정말 발음이 터질 것 같다. 와.
0: 얼마 전에 퇴근길에 지하철을 탔을 때 일이에요. 안 그래도 하루 종일 일하느라 피곤해 죽겠는데 초등학교 저학년쯤 되어 보이는 아이 둘이 전철 안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숨바꼭질을 하고 난리가 난 겁니다. 의자에 신발 신은 채 올라가고 지나가는 승객들 다리를 치고 다니는데 아니 정작 황당한 건 그 애들 부모였어요. 자기 자식들이 공공장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는데 옆에서 휴대폰만 보면서 허허 웃고만 있는 거예요.
1: 아이고.
0: 아니 야단치기는커녕 얘들아 조심해.
1: 맞아요.
0: Watch out. Be careful. 이 한마디가 전부더라고요. 아이, 더 기가 막힌 건
1: 한국 예능을 보는 사람인가요?
0: 주위 승객들도 그 난리통을 다 참고 아무도 뭐라고 안 한다는 겁니다.
1: 왜냐면 총이 있거든요.
0: 한국 같으면 벌써 어디 남한테 피해를 주냐 이러면서 그렇지. 기겁을 하고 당장 앉혀서 가르쳤을 텐데
1: 그걸 참교육이라고 하죠.
0: 네. 기죽이지 않는 육아도 유분수지. 아니 이게 뭡니까. 속에서 천불이 나다 못해서 진짜 그 부모 얼굴에 대고 크게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야 조심히 좀 시켜라. 자녀 교육이 이렇게밖에 못하냐. 이렇게요.
1: 맞아요.
0: 남에게 피해 주지 않는 게 공공예절의 기본인데 참는 게 미덕인 것처럼 방관하는 미국식 육아 문화. 정말 10년을 넘게 살아도 도무지 적응이 안 되네요. 두 분도 버스나 지하철에서 이런 방임형 육아 때문에 속 터지셨던 적 없으신가요?
1: 아, 있고 말고요. 네. 아, 있고 말고요. 근데 무엇보다 이 사연에서 굉장히 재밌었던 거는 저는 네. 개인적으로
0: 네.
1: 중간에 이분들이 한국 예능을 옛날 걸 보셨나 봐요. 그 목소리 톤이 너무 웃기네요.
0: 아니 이런 마음이셨을 것 같아요 정말.
1: 아, 그러니까.
0: 네 얼마나 정말 일하고 퇴근길에 몸이 네. 녹초가 돼가지고 네. 좀 조용히 편안하게 좀 쉬면서 가고 싶은데 이렇게 옆에서 애들이 막 이러면은 힘들잖아요.
1: 힘들고
0: 네.
1: 뭐 이렇게까지 난리치는 건 아니지만 비행기에서 또 애들이 울 때가 있어요.
0: 진짜
1: 힘듭니다.
0: 뭐라고 하지도 못하고 참.
1: 어떡하겠어요 애가 보는데
0: 또 어디로 피할 수도 없고 피할 데도 없고 참 힘듭니다.
1: 이렇게 딱 제한된 공간 안에서
0: 네.
1: 이렇게 서로 이렇게
0: 공우나,
1: 예의
0: 미우나.
1: 지켜야 돼.
0: 네.
1: 예의를 지키지 않는 특히 이런 것들을 겪게 되면은
0: 네.
1: 굉장히 어렵죠.
0: 맞습니다.
1: 하지만 참아야 됩니다.
0: 그렇죠.
1: 왜냐하면 미국엔 총이 있어요 여러분.
0: 근데 저는 다행히도 그렇게 방임형 육아를 저는 이곳에 살면서 많이는 못 본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미국 분들이 굉장히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 딱 이제 누가 무슨 짓 하려고 그러면 바로 불러가지고 behave 딱 이러면서
1: 그게 사실은 개인주의인데
0: 네, 이렇게 딱 잡는
1: 아니, 그런 모습을 많이 정말 봤거든요. 개인주의거든요.
0: 네. 네. 근데 또 이렇게 참 두 종류의 부모님들이 계시죠.
1: 그렇기도
0: 네.
1: 하죠. 또 개인주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오늘 이런 것처럼 behave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0: 네.
1: 또 그냥 우통을 까고 출렁출렁 이런 개인주의도 있다는
0: 맞습니다.
1: 거
0: 맞습니다. 네. 확실하게 두 가지로 나뉘네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정말 이해 안 되는 문화 중에 하나가요
1: 네.
0: 신발 신고 집에서 다니는 거예요.
1: 아 한동안 진짜 그거 되게 적응한다고 그 정말 황송한 느낌 이래도 되나 싶어.
0: 너무
1: 남의 집 가서.
0: 예, 문 앞에서부터 뭔가 주춤하면서
1: 네.
0: 나 들어가도 되니?
1: 그러니까.
0: 이제 꼭 묻게 되고 괜찮아 이러는데도
1: 네.
0: 좀 뭔가 죄스럽고 조금 미안한 그런 느낌이 들죠.
1: 그렇죠.
0: 네.
1: 석연차는 신고 들어가면서도 기분이 찜찜한.
0: 네. 그렇죠.
1: 똥밟은. 이번 주 계속 어제도 방송 몇 번 들었는데 다시 듣기로 저희도 이제 듣는데 이번 주 정말 똥연기 때문에 정말 너무 재밌었어요. 자 이민자로 살아간다는 거는 서로 다른 문화와 격차를 매일 확인하고 어쩌면 그걸 좀 포용해 나아가는 또 그런 여정인지도 모르겠어요.
0: 맞습니다.
1: 좀 이해가 안 가는 문화 때문에라도 속상할 때 있지만 또 어떡하겠어요. 우선 옮기면서 또 함께 어울리면서 이해하면서 조금씩 물러나면서 살아야 되겠죠.
0: 맞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금, 토, 일, 월 긴 위켄드가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안전하고 행복하게 보내십시오.
1: 자, 우리 시카고의 Saturday in the Park라는 노래를 보내드리는데 오랜만에 보내드리네요. 내일은 말 그대로 정말 Saturday in the Park 내일 난리나는 그런 날이라
0: 아 공원에도 정말 북적북적하겠네요.
1: 북적한 토요일이 될 것 같습니다.
0: 네, 바베큐 준비하시고 또 네.
1: 쌈 채서 씻어야 되고.
0: 네, 맞아요. 네. 그 파크 가면은 또 맛있는 냄새 네. 솔솔 풍겨오겠네요.
1: 고구마, 옥수수 또 구워서 먹고 아. 소세지 구워 먹고
0: 아 추룩추룩추룩
1: 추룩추룩
0: 네.
1: 아, 잘못해서 너무 또 가까이 갔다가 또 손바닥 굽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시고요.
0: 여러분 화요일에 1-2kg쯤 이렇게 듬뿍 늘어난 네. 네, 여유 있는 모습으로 다시 만나면 되겠어요.
1: 표현 좋다. 여유 있는 모습으로 자 눈가기가 호강을 한다는 한시의 음악다방 아, 오늘 이렇게 인사드리고요. 여러분 월요일 날은 저희가 아주 그동안 재미났었던 민담 막 이런 거 묶어서 하이라이트로 멋지게 구성해서 저희가 방송을 할 테니까 많이 많이 월요일도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네, 여러분 2시까지 오늘 들으신 사연 네 가지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사연 네. 투표해 주십시오. 저희가 화요일 날 장원, 부장원, 네. 심사위원 특별상까지 발표해 드릴게요.
1: 자,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고요. 네, 연휴 잘 쉬세요. 한시의 막대방 이성훈이었습니다.
0: 성령하였습니다.

하이라디오 게시판입니다. 하이트론스 레이버데이 파격적인 대세일. 가전 전 품목 대형 매장 가격 매칭을 실시합니다. 삼성 3도어 냉장고는 46%, 월풀 4도어 냉장고는 무려 50% 할인하고 김치 냉장고 최저가로 무료 배달합니다. 세탁과 건조를 원스톱으로 삼성 콤보 세탁 드라이어 최저가 판매. 세련된 디자인의 전신 안마의자 솔라라는 일시불 $2,399 또는 디파짓 없이 한 달 62불에 모십니다. 더불어 1260개 채용 포인트를 초밀도 스캔하는 파나소닉의 최신형 EPMAN1 최대 3000불 할인해드리고 척추 안마 기술과 온열 기능이 뛰어난 안마의자 세라젬 파우제 M10 모델은 40% 할인합니다. 허리와 어깨 통증 치료에 좋은 매그니플렉스 매트리스와 함께 상체를 원하는 각도로 올려 코골이 및 역류성 식도염 완화와 소화 개선이 되는 모션 베이스를 50% 할인. 한국 대표 스타 셰프들이 극찬한 5중 스텐 구조로 열을 고르게 전달해 맛있고 빠르게 요리 가능한 알텐바흐 저함 냄비는 뉴욕 뉴저지 독점 판매합니다. 레이버데이 세일은 9월 12일까지 진행됩니다. 뉴저지 201-941-0024 베델전자 한남체인 내 201-956-0033 뉴욕 베델전자 718-445-2005 올 가을 뉴저지가 한국의 흥과 정으로 물듭니다. 올해는 제25회 뉴저지 추석 대잔치와 제44회 미동부 추석 대잔치를 통합하여 미주 한인축제로 여러분께 다가옵니다. 오는 9월 25일 금요일과 26일 토요일 뉴 오버팩 카운티 공원에서 펼쳐지는 뉴저지 최대 규모의 한인축제, 500명이 함께 한복을 입고 부르는 아리랑 대합창, 화려한 태권도 시범, 케이팝 댄스 콘테스트, 동포 노래자랑, 한국 전통 무용과 라인 댄스는 물론 초등부 동요 대회와 20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는 뜻깊은 시간까지 세대와 국적을 넘어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추석 축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한국의 멋과 맛 그리고 따뜻한 정을 만나는 시간. 2026년 9월 25일과 26일 오버팩 카운티 공원에서 열리는 제25회 뉴저지 K-페스티벌. 자세한 문의는 732-213-7361, 732-213-7361 또는 www.kaanj.org에서 확인하세요. 올 추석 가장 한국다운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동포 노래자랑 예선을 위한 30초 노래 영상을 9월 22일까지 보내주세요. 결선 진출자들에게 개별 통보해드립니다. 가장 아름다운 계절, 가장 특별한 약속, 결혼을 준비하는 마음까지 조금 더 여유롭고 품격 있게 선선한 바람과 아름다운 계절, 가을, 두 분의 소중한 시작을 준비하는 시간도 따뜻하고 설레는 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에벤에셀 토탈 웨딩 서비스는 결혼 준비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편리하고 합리적으로 준비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드레스, 한복, 예물, 예단, 웨딩 촬영, 헤어와 메이크업, 연회장, 피로연까지 여러 업체를 따로 알아보며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꼭 필요한 것은 알차게, 원하시는 품격은 그대로, 예산과 취향, 결혼 형태에 맞춰 두 분만을 위한 맞춤 웨딩 플랜을 세심하게 준비해드립니다.

0: 초혼, 재혼, 시니어 웨딩까지 인생의 소중한 순간마다 정성과 품격을 더해드립니다. 결혼에 대한 모든 것, 한 곳에서 더 편리하게, 더 합리적으로, 그리고 더 아름답게 올 가을 가장 소중한 약속을 준비하세요. 에베네셀 토털 웨딩 서비스 917-359-1578 917-359-1578 부담은 덜고 품격은 높이는 토털 웨딩 에베네셀.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피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 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주세요. 멀피스 모터 문의전화 917-977-1489 201-844-4535.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2시의 비타민 김전입니다. 때는 참 먹고 싶은 것도 많고 궁금한 것도 참 많았습니다. 이건 또 왜 그럴까? 저건 또 왜 그럴까? 근데 꼭 그래야만 하는 건가 하면서 별것 아닌 것에도 눈이 반짝반짝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왜? 왜? 왜를 달고 살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어느 순간부터는요. 뭐 그런가 보지. 그럴 이유가 있겠지. 그냥 뭐 그런 거지 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일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아마 살다 보니 알게 된 것도 많고 겪어본 것도 많아서겠죠? 근데 오늘은 금요일이니까요. 잠깐 그러려니를 살짝 내려놓고 다시 한번 궁금해져 볼까요? 어머, 뭐 그런 것까지 궁금해해 싶은 별난 이야기부터 듣고 보면 피식 웃음이 나는 이야기까지 나른한 오후에 호기심 한 스푼, 웃음 한 스푼 얹어드리는 김전의 2시 비타민. 와우, 금요일이에요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 비타민 퀴즈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생방송 카카오톡 들어오시고요. 2시 비타민 금요일의 텐션으로 기분 좋게 시작합니다. 이효리 유고걸

0: I'm bringing back, back, back, girl.
1: Okay, I like that, that, that, girl. And then she is bringing back, back, back, girl.
2: 여러분의 귀를, 마음을, 주파수를 2시에 고정! 애들은 뉴욕과 뉴저지의 오후 2시를 신나는 음악과 유쾌한 이야기로 꽉 채워드리는 인간 비타민 김지연의 2시의 비타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도 비타민 퀴즈부터 시작해서 새롭게 입장해주실 분들을 기대하며 K-Radio 비타민 친구 맺어보실게요. 휴대폰을 꺼내시고요. 카카오톡 메인 화면을 여세요. 메인 화면 맨 위에 사람 모양 플러스 버튼을 클릭! 자, 아이디로 추가가 보이시죠? 클릭하시고요. 껌뻑껌뻑 커서 옆에 K-Radio 카카오톡 아이디죠. K-Radio US, K-R-A-D-I-O-U-S 치시고 검색. K-Radio 카카오톡 창이 뜨면 친구 추가 꼭 눌러주시고요. 신청곡 사연 보내주시고 퀴즈의 정답도 보내주시고 인사도 남겨주세요. 자,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K-Radio 라이브라고 검색을 하시면 모든 진행자들과 함께 보고 듣고 함께 달려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1년이라는 건 누가 정한 걸까요? 일주가 7일이란 건 또 누가 정한 걸까요? 왜 우리는 꼭 하루 세 끼를 먹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할까요? 이런 금요일은 이렇게 빨리 오는 것 같고 주말은 그렇게 빨리 지나갈 수가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별것 아닌 것 같으면서도 참으로 엉뚱한 질문들을 또 쓸데없이 해봅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그 모든 순간 어디쯤이었을까요? 어른이 되면서부터였을까요? 그냥 뭐 그러려니 하고 하는 이런 익숙함에 몸을 바뀝니다. 오늘처럼 금요일 좋고 너무 좋은 금요일 오후에는 조금은 엉뚱한 궁금증에서 출발해보면 어떨까 하도 싶어요. 금요일 오후에 작은 호기심, 2시의 비타민 퀴즈 잠시 후에 있으니까요. 생방송 카톡창 활짝 열려 있습니다. 카카오톡 아이디 K-Radio US고요. 준비하세요.

금요일의 퀴즈, 비타민 퀴즈쇼. 자, 오늘의 퀴즈는요. 사람을 먼저 웃게 하고 그 다음 생각하게 만드는 기발한 영구에게 주는 상입니다. 조금 더 들여다보면요. 엉뚱하고 우스꽝스러워 보이는 질문들. 실제 과학적인 방법으로 아주 진지하게 연구한 연구자들에게 주는 상입니다. 키스란 무엇인가? 소변은 왜 튀어야만 하는가? 속옷은 땅속에서 얼마나 빨리 썩는가? 이런 정말 황당한 질문까지 연구의 대상이 되죠. 자, 여기서 비타민 퀴즈 나갑니다. 웃음으로 시작해서 호기심으로 이어지는 엉뚱한 과학상. 이 상은 무엇일까요? 자, 오늘도 보기가 나갑니다. 1번 노벨상, 2번 크로아상, 3번 이그노벨상. 오늘도 정답자 가운데 두 분 추첨해서요.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H마트 20불 상품권과 직접 뽑은 건강한 면으로 만드는 건강한 국수집 플러싱 노던 블루바드 160가 국수집에서 20불 상품권을 두 분 함께 가시라고 두 장 쏩니다.

오늘 2시 비타민 오늘도 변함없이 동행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사고상해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전문가와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SR재단의 헬프라인은 24시간 365일 여러분들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위로해드립니다. 정신건강 정보 및 기관을 안내하는 무료 상담 전화번호입니다. SR재단 헬프라인 전화 800-713-9336, 800-713-9336번으로 연락주세요. 쿠쿠와 함께하는 삶, Living with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에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플러싱 32-38 148 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와 다양한 수업. 여가 프로그램, 새롭게 마련된 당구와 스크린 골프 프로그램까지 즐겁고 활기찬 노후를 장수 데이케어가 함께합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과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이 많은 스텝이 도와드립니다. 편안하고 즐거운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718-799-0133.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1: 라고 포도 박스당 14.99, 제스프리 골드 키 박스당 24.99, 적상추 청상추 번들당 99장, 노란 옥수수 4개당 1.99, 냉동 우삼겹살 스마트 카드 고기 간정 파운드당 13.99, 양념 목등심 불고기 파운드당 8.99, 양념 LA 갈비 파운드당 16.99.
0: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2: 엄마, 이번 휴가 튀르키예랑 그리스, 산토리니 어때? 이스탄불부터 카파도키아에서 열기구도 타고.
3: 아이고, 말만 들어도 좋네. 근데 힘들지 않을까?
2: 국내선 항공으로 안탈리아 해변, 파묵칼레 온천도 여유롭게 볼 수 있나 봐.
3: 버스 대신 비행기로? 그럼 관광할 시간도 많고 편하겠네. 그 파란 지붕집들 많은 산토리니도 가니?
2: 당연하죠. 메테오라 절벽 수도원도 보고 산토리니에서 1박하며 아름다운 노을도 볼 수 있대.
0: 10월 12일 동부관광의 넘버원 가을 유럽, 튀르키예, 그리스, 산토리니 13일 코스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번.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신나는 금요일 축구가 불러 파리 투나잇 퀴즈 정답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전하세요.

재미있는 퀴즈 한 번 더 안내드립니다. 사람을 먼저 웃게 하고 그 다음 생각하게 만드는 기발한 연구에게 주는 상. 이 상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 조금 더 들여다보면요. 엉뚱하고 우스꽝스러워 보이는 질문을 실제 과학적인 방법으로 아주 진지하게 연구한 연구자들에게 주는 이 상. 이 상은 무엇일까요? 키스란 무엇인가? 소변은 왜 튀는가? 속옷은 땅속에서 얼마나 빨리 썩는가? 이런 황당한 질문까지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웃음으로 시작해서 호기심으로 이어지는 엉뚱한 과학상. 이 상은 무엇일까요가 이번 주 비타민 퀴즈입니다. 자, 보기 나갔죠? 1번 노벨상, 2번 크로아상, 3번 이그노벨상. 안녕하세요. 문제는 어려운데 정답 보기는 쉽네요. 김지연 DJ님 감사해요. 정답은? 하고 보내주셨어요. 확실하신가요?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퀴즈의 수준이 상당하다고 올려주셨어요. 정말 상당하죠? 너무 쉬어도 재미가 없잖아요. 진짜 상당한 거 맞죠? 자, 오늘 날씨가 그냥 행복해지는 날씨예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진짜요. 너무 좋아요. 날이 좋은 건가요? 요일이 좋은 건가요?

0: 금요일 2시 비타민 동행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성큼 다가온 가을 국보와 함께 준비하세요. 가을 신상품이 풍성하게 입고되었습니다. 멋과 품격을 더해줄 남성복, 세련되고 감각적인 여성 가을 패션, 포근한 가을, 겨울 이불까지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가을 신상품 특별 할인 행사도 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한 쇼핑, 소중한 분을 위한 추석 선물도 좋은 상품, 좋은 가격에 국보 가격에서 국보에서 준비하세요. 올 가을 새로운 시작 국보와 함께 718-886-3344 718-886-3353 드디어 오픈! 플러싱 154가 노던 블루바드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 뉴욕 최초 골프전 투비전 NX와 GDR 맥스프로 연습 시스템, PGA 티칭 프로의 맞춤 레슨까지 시원한 생맥주와 다양한 음식도 즐기세요. 또한 한국 최신 시설의 플러싱 당구장도 동시에 오픈. 빌리존 디지털 점수판과 리플레이 카메라 시스템으로 스마트한 게임을 경험하세요. 스크린 골프와 당구를 한자리에서 플러싱 154가 노던 블루바드 2층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와 플러싱 당구장. 오픈 기념 다양한 프로모션이 제공됩니다. 929-766-0088 929-766-0088 건강한 프리미엄 라이프의 시작. 500여가지 대한민국 유기농 농수 특산물과 건강식품을 만나는 공간 올가닉 원이 플러싱에 새롭고 문을 열었습니다. 4개월 신생아부터 아이를 위한 350가지 유기농 제품과 건강 먹거리까지 건강을 드리는 올가닉 원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 929-845-0958 929-845-0958 내 반려동물들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은 마음, 제니의 뭉치가 그 마음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핫한 프리미엄 반려동물 용품이 한자리에 무더운 여름을 날려준 쿨링 매트와 여름 의류부터 건강을 챙겨줄 영양제, 수제 간식, 명품 카시트까지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반려동물과 보호자 모두가 행복해지는 특별한 공간 기억하세요. 제니의 뭉치는 오직 클로스터에만 있습니다.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당신의 지친 피부 이젠을 리셋할 시간입니다. 매일 새롭게 설계될 수 있도록 자연의 에너지로 완성한 프리미엄 스킨케어. 건강을 다시 설계하자. 새로움을 연구하는 야엘. 제품 문의 718-500-3350, 201-500-3350.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호이모고구마 15파운드 한 박스 44불 99, 아삭이 고추 1불 99, 제스프리 골드키위 싱글박스 27불 99, 라고포도 6파운드 한 박스 18불 99. 오리온과 메일유업 인기상품 특별행사. 맛있는 간식부터 신선한 유제품까지 온 가족이 좋아하는 인기 브랜드를 좋은 가격에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세요.
1: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인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분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주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aylealer.com
2: 전화하세요. 201-346-3800.
3: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4: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3: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Young Brain Body GC Natural 714-870-7582.
5: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윽하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탕후루탕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6: 거의 다 오셨습니다. 퀴즈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세요. 늦게 들어왔어요 하시는 분들 위해서 마지막 퀴즈 나갑니다. 사람을 먼저 웃게 하고 다음을 생각하게 만드는 기술을 기술한 연구해 주는 상. 다시 한번 사람을 먼저 웃게 하고 그 다음 생각하게 만드는 기발한 연구해 주는 상입니다. 키스란 무엇인가? 또 소변은 왜 튀는가? 속옷은 땅속에서 얼마만에 썩는가? 이런 질문까지 연구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 자, 퀴즈는요, 웃음으로 시작해서 호기심으로 이어지는 이 엉뚱한 과학상, 이상은 무엇일까요가 이번 주 비타민 퀴즈입니다. 자, 보기 나갑니다. 1번 노벨상, 2번 크로아상, 3번 이그노벨상.

우리가 지금 집에서 너무 아무렇지 않게 당연하듯이 쓰고 있잖아요. 이 그 전자레인지. 근데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나 봤더니요. 어느 날 한 연구원이 레이더 장비를 연구하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주머니 속에 있던 초콜릿이 녹아버린 거죠. 뭐 보통 같으면은 너무 온도가 높은데 옆에 있어서 녹았나 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요. 왜 녹았지? 여기서 멈춘 게 아니죠. 그래서 한 번 더 들여다보고 또 실험을 해보고 그래서 마이크로웨이브 전자레인지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초콜릿 하나가 전자레인지까지 되기까지 와 이런 또 에피소드가 있었네요. 그리고요 요즘에 흔히 그 찍찍이라고도 하죠. 벨크로 있죠. 옷 같은 데 이제 단추 대신에 붙였다 떼쳤다 하는 거 찍찍. 옷이나 운동화에 붙였다 떼었다 하는 그 벨크로 이것도 아주 시작은 사소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산책을 다녀왔는데 옷이며 강아지 털이며 이 도깨비풀 씨앗이 잔뜩 붙어있던 거죠. 우리 어릴 때 그런 적 많잖아요. 사람 옷 딱 갔다 오면 도깨비풀이라고 해야죠. 옷에 양말에 뭐 신발에까지 다닥다닥 붙어있던 그 풀. 보통은 아 막 떼고 그냥 끝내버리잖아요. 근데 이분은 또 아 잠깐만 얘는 왜 이렇게 옷에 잘 달라붙는 걸까 하면서 현미경으로 들여다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주 작은 갈고리 같은 구조의 옷감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게 오늘날의 찍찍이 벨크로였다는 겁니다. 남들은 초콜릿이 녹으면은 닦고 세탁을 하고 또 도깨비풀이면은 그냥 붙은 거를 떼어버리는 걸로 끝인데 이렇게 뭔가 달랐나 봐요. 질문을 하나 더 한 거죠. 왜? 라는 질문. 이건 아직도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세계 어디서나 의견이 갈릴 것 같은 호기심, 이 궁금증이 하나 있죠. 남자와 여자는 친구가 될 수 있는가? 이거죠. 아마도 깻잎 논쟁 같은 그런 거죠. 친구가 될 수 있지. 안 될 말씀. 그래서 제가 이것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실제로 남녀가 친구가 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를 연구한 학자들이 있어요. 근데 인터넷에는요 아주 재미있는 결론도 하나 돌아다닙니다. 연애의 한 길만을 걸어오셨다는 모 과학자께서 아주 오랜 연구 끝에 내린 결론은 여자가 못생기면 친구가 될 수 있더라. 뭐 이건 어디까지나 과학 논문이라기보다는 우리 주변에서 떠도는 아주 오래된 농담 같은 이야기죠. 근데 또 생각해보면은 이쁘고 못생기고는 또 지극히 개인적인 취향이잖아요. 누군가에게는 매력적인 사람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그냥 친구일 수 있고 매력을 못 느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연구의 결론은 결국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해요. 어쨌든 남녀가 친구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아직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리고 아마 앞으로도 계속될 논쟁이 아닐까도 싶네요.

7월 마지막 금요일 2시에 비타민 퀴즈쇼. 자, 오늘의 정답 발표 시간입니다. 사람을 먼저 웃게 하고 그 다음에 생각하게 만드는 기발한 연구에 주는 상. 바로 이그노벨 상이었습니다. 우! 정답 맞추신 분들 가운데 두 분께 추첨해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이 끝나고요. 개별적으로 축하드립니다 하고 제가 카톡 드릴게요. 축하드립니다.

금. 이번 주도 정말 쌩하게 지나갔죠. 8월과 9월이 교차하는 그런 지점이었네요. 하루빛이 이렇게 달라요. 하루하루 갈수록 정말 가을이다 싶다가 어제는 또 전쟁 중인가 봅니다. 아, 전쟁이란 단어는 쓰고 싶지 않네요. 아, 이그노벨리 정답 맞추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오늘의 결론은 하나입니다. 세상에는 정말 별별 연구가 다 있고 그 별난 궁금증이 때로는 과학을 더 재미있게 만든다는 사실. 예전에는 참 어릴 때죠. 호기심이 가득했어요. 한창 먹을 나이다. 네, 궁금할 거 많은 나이다. 이런 소리 많이들 들었는데 순간부터는 궁금증도 그냥 이래도 그냥 저래도 그냥 그러려니 하게 되는 이런 모습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아무튼 롱 위켄의 시작입니다. 오늘 레이블데이까지 있고 그래서 조금 더 여유로운 금요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웃고 생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퀴즈는 끝났으니까 정답에 대한 아쉬움은 잠시 날려버리시고요. 모두 맛있는 건 많이 드시고 푹 쉬시면서 즐거운 주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2시 비타민 김주연이었습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귀신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 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쥐씨 내추럴 영브레인바디 2+1 세일. 뉴욕 유저지의 모든 중고차 샤프한 가격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매입해드립니다. 모든 차량은 배준범 대표가 직접 고객님과 소통하며 구매 전 과정을 최대한 편리하고 전문적으로 진행해드립니다. 토요타, 혼다, 렉서스는 물론 깡통밴과 패신저밴까지 모두 구매합니다. 리스 차량부터 페이먼트가 남아있는 차량, 귀국 차량, 회사 차량까지 차량 종류와 상태에 관계없이 매입합니다.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가격에 최대한 맞추어드립니다. 배준범 대표가 여러분이 중고차 매입을 도와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K-Radio
2: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3: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라랜드의 송은경입니다. 괜히 멋부리고 싶은 날 있습니다. 아무 날도 아니고 만날 사람도 없는데 위아래 옷 색깔 맞추고 머리 단장도 하고 누구한테 딱히 잘 보이려고 그러나 하고 물으면 답을 하죠. 나한테 잘 보이려고. 이런 날은 왠지 척추가 바로 서는 느낌이고요. 목소리에도 힘이 실리는 것 같지 않나요? 내가 나한테 잘 보였으니 자신감이 두 배거든요. 어깨에 뿡뿡. 어떻게 오늘 멋좀 부리고 나오셨나요? 박진영입니다.

0: 늘 남한테 잘 보이고 눈치 보고 살다가 어느 날 나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좀 신경 쓴 적 있으시죠? 그리고 나서 거울 보면 뭐 이 정도면 나도 그런 날 있잖아요. 정말 가끔은 날 위한 날도 필요하긴 하더라고요. 예전에 뉴욕에서 방송할 때 같이 방송하던 한미옥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방송을 아주 잘합니다. 특히 남성 팬들에게 인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퇴근하기 전에 화장실에 들렀는데 그 친구가 화장을 고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뭐 약속 있나 봐요 라고 물어봤더니 아니요 그냥 집에 가요 그러길래 아니 집에 가는데 근데 왜 화장을 해요? 그랬더니 혹시 알아요? 집에 가는 도중에 괜찮은 남자 만날지. 그때 그 친구 싱글이었거든요. 와 그때 제가 뒤통수 한 대 얻어맞은 듯한 느낌? 기회는 항상 준비된 자만이 잡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사건이나 사고 뭐 이런 거 한순간이잖아요. 남자나 여자나 만났을 때 뿅 가는 거 이것도 한순간이거든요. 누구나 예상할 수 없으니까 항상 준비를 해야 하는데 괜찮은 누군가를 만나고 싶다면 내가 먼저 괜찮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 그래야 상대방도 나를 만나지 나는 뭐 준비도 하나도 안 되어 있으면서 상대 방만 준비된 사람을 찾는다는 건 아우 그건 욕심쟁이 후후후 설사 좋은 사람 만난다 하더라도 아유 상대방이 뭐 저를 만나 주겠어요. 그래서 특히 싱글들은 항상 깨어 있어야 하고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회라는 거 행운이라는 거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올지 모르니까 늘 익숙한 사람과 익숙한 곳에서 일한다고 너무 나를 이뻐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신경 좀 써주시고요. 여자분들이라면 솔직히 아침에 어떻게 입고 출근하느냐에 따라 그날 기분도 그렇고 뭔가 다릅니다. 유난히 외모에 신경을 쓰고 나간 날은 많은 사람들을 만났으면 하는 마음도 있잖아요. 뭐 설사 영화 같은 일이 안 일어나더라도 뭐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으니까 어쨌든 꾸준히 나의 외모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아 오늘 하루는 뭐 좀 괜찮겠지 해갖고 괜히 모자 쓰고 후줄근한 티 입고 나온 날 정말 오랜만에 보는 사람 만난 적 없으세요? 그런 날은 또 왜 이렇게 아는 사람도 잘 만나는지. 오늘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퇴근하실 때 거울 한번 더 보시고 척추 펴고 꼿꼿하게 당당하게 걸으시기 바랍니다. 괜히 사람 마음 설레게 만드는 금요일 오후 오늘은 2026년 9월 4일 금요일입니다. 잠시 후 날씨 이야기에 이어서 생활상식 이어지겠습니다. 2부에서는 금요일의 남자 H마트 정육부의 우리 방정일 부장님 나오셔서 주말 상품과 관련된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라라랜드 도와주시는 분들 계시죠?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화재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화재 보험. 엘리코세리는 물론 에란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 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세 척추신경. 보험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세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워싱턴 대표 중식당 에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0: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 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 반점입니다.
1: 사장하면 역시 장원 반점. 장보하면 역시 장원 반점. 내 생이 누룽지
0: 703-354-1950 703-354-1950.
2: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3: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라고포드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12.99불, 고구마 파운드당 2.99불, 감자 100당 2.49불, 샘표 진간장 개당 3.99불,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9.99불, 풀무원 들기름 재래김 파래김 개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6.99불,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4: 우민호 시즈쿠 호콜단 신제품 출시 기념 특별 할인. 낮과 밤 이제 건강 케어도 다르게.
5: 낮에는 활력을, 밤에는 더욱 집중적인 건강 케어로.
4: 하루 24시간 이어지는 건강 관리. 우민호 시즈쿠 호콜단의 새로운 선택을 만나보세요.
5: 신제품 출시 기념 단 한 달간 특별 할인. 8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4: 오리지널과 리미티드 제품 세트 구매 시 최대 $100 할인 혜택.
5: 우민호 시즈쿠 호콜단 무료 상담과 무료 샘플 신청은 1866-566-9191, 866-566-9191.

이야기. 호주 기상청은 9월부터 11월까지 호주 남부와 동부 일부 지역의 강수량이 평년보다 적고 서부 지역은 많을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열대 이남 지역의 낮 기온도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히말라야 고산지대 빙하가 자동차 배기가스와 석탄 발전소, 공장 등에서 나온 블랙 카본에 덮여 더 빠르게 녹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나왔습니다. 블랙카본은 화석 연료 등이 불완전 연소할 때 발생하는 미세한 검은 입자로 흔히 그름이라고 불리는데요. 남아시아로부터 넘어온 블랙카본이 히말라야 빙하 질량 감소량의 약 3분의 1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연구진들에 의하면은 남아시아발 블랙카본이 빙하 융해를 촉진하고 강수량을 줄여 2007년부터 2016년 히말라야 빙하 질량 감소량의 33.7%를 유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얼음이 녹으면서 생긴 물이 아래로 흐르면 내부에 터널을 만들어 빙하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며 심할 경우 빙하가 붕괴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는데 블랙카본이 빙하 표면에 쌓이면 눈과 얼음의 햇빛 반사율이 떨어집니다. 대개 깨끗한 고지대 눈은 햇볕의 최대 90%를 반사하고 있으나 그을음이 눈과 얼음에 쌓이면 태양 에너지를 더 많이 흡수해 빙하가 빠르게 녹는다는 거죠. 특히 네팔 랑탕과 같은 고산 지역이 블랙카본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지역으로 해당 지역은 이번에 남아시아로부터 오염된 공기가 유입돼 얼마 전 빙하 붕괴로 대홍수가 발생한 곳이기도 합니다. 뉴질랜드 오타고대 연구진도 비슷한 연구 결과를 내놓았는데요. 연구진은 6년간의 위성 자료를 분석해 파키스탄 산업지대에서 발생한 블랙카본과 광물성 먼지가 히말라야 고지대 빙하까지 이동하는 과정을 조사했는데 오염물질이 빙하 표면에 쌓여 얼음을 어둡게 만들고 녹는 속도를 높이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고 합니다. 이에 연구원들은 오염이 통제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더 많은 손실을 볼 수 있다며 네팔에서 봤던 것과 같은 홍수가 더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블랙카본은 강설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해요. 블랙카본이 산악지역 공기에 열을 가두고 구름 형성을 변화시키면서 눈이 내리는 양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인데 오염물질이 눈과 함께 빙하 내부로 들어가 빙하 내부에 추가적인 융해, 다시 말해 고체 상태인 빙하 물질이 열을 흡수하게 되면서 액체 상태인 물로 변화하는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빙하 표면의 어두운 층이 열을 흡수하면 주변 얼음을 녹이고 그 아래 갇혀있던 먼지와 잔해층을 다시 드러내는 악순환이 발생하게 된다는 이야기인데 주요 대기 오염원으로는 휘발유 차량 배기가스와 가정용 취사 난로, 전통 벽돌 가마, 농경지, 산림 화재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다만 블랙카본은 대기 중 떠도는 기간이 수일에서 수주 정도로 짧아 배출량만 줄인다면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데 블랙카본 배출량을 줄이는 방안으로는 전기차와 재생에너지, 친환경 취사 시설 활용 등이 있습니다. 실제 2020년 코로나19 봉쇄 기간에는 대기 오염이 일시적으로 감소하면서 히말라야의 눈이 더 밝아지고 눈 녹는 양이 최대 40%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해당 연구진은 대기오염을 줄이는 노력이 히말라야 빙하를 보호할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아, 오늘도 정말 더위는 무덥습니다. 여기에 높은 습도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뇌우 가능성이 지속되는 변덕스러운 날씨 보이고 있는 금요일 오후. 현재 기온은 93도, 섭씨 34도이네요. 높은 습도로 인해 체감 온도는 100도 안팎. 지역에 따라서는 그 이상이 되는 곳도 있습니다. 오후와
저녁에는 소나기와 뇌우가 점점 더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요. 일부 뇌우는 강풍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강풍과 폭우로 인해 국지적인 홍수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고요. 오늘 밤도 워싱턴 DC 바로 남쪽에 걸쳐있는 경계선을 따라 비와 뇌우가 계속되겠으며 밤사이 악천후 위험은 줄어들겠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집중호우와 잦은 번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지역에 오늘 밤 기온은 70도 초중반까지 떨어지겠고요. 내일 토요일은 흐린 날씨로 연휴 주말이 시작되겠고 찬 공기 전선이 남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토요일 오후까지 비가 내릴 찬스 있습니다. 습도는 오후 늦게부터 낮아지겠고 낮 최고 기온은 83도, 섭씨 28도로 눈에 띄게 선선해지겠습니다. 일요일은 주말 중 가장 좋은 날씨가 예상되고요. 맑은 하늘과 더욱 낮은 습도를 보이겠는데요. 아침에는 60도대로 쾌적하게 서늘하게 시작이 되겠고 오후 낮 최고 기온은 81도, 섭씨 27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뒷마당 바베큐와 피크닉을 즐기기에는 뭐 완벽한 날씨가 아닌가 하네요. 다음 주 월요일 노동절 날씨는 대체로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루 대부분 건조하고 쾌적하며 최고 기온은 80도 초중반에 머물겠고 습도는 훨씬 낮아질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긴 연휴의 마무리는 매우 기분 좋은 날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날씨는 이달 중순을 넘어서까지 이어지겠고 다음 주 수요일과 목요일 다시 깜짝 무더위가 찾아오겠으나 주말부터는 전형적인 가을 날씨 보이겠습니다. 오늘 저녁 해지는 시각은 오후 7시 35분이고요. 내일 해 뜨는 시각은 오전 6시 42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DMV 지역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북버지니아 요일별 날씨였습니다.

생활 상식.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고무 패킹 주름 사이로 까만 곰팡이 자국 보셨나요? 이거 한번 보이면 계속 눈에 띄어서 볼 때마다 닦기는 하지만 표면에 살짝 낀 얼룩과 주름 깊숙이 자리 잡은 곰팡이는 애초에 오염의 정도가 다르다고 합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표면은 가볍게 닦아내는 정도로 해결될지는 모르겠지만 틈새는 곰팡이균이 뿌리 내린 자리라 방치 시간과 도포 방식을 달리해야 합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같은 방법으로 계속하게 되면 표면은 깨끗해져도 틈새 곰팡이는 며칠 지나 다시 올라오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래서 오늘 생활상식은 베이킹소다로 곰팡이를 없애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무 패킹 표면에 가볍게 낀 얼룩이라면 베이킹소다를 물에 녹여 사용하는 정도로 충분합니다. 물 한 컵에 베이킹소다 한 스푼을 풀어 헝겊에 적신 뒤 패킹 표면을 닦아내면 되는데요. 이 단계에서는 오래 방치할 필요 없이 바로 닦아내도 됩니다. 하지만 주름 사이 깊숙이 낀 곰팡이는 접근이 다릅니다. 베이킹소다에 물을 조금씩 섞어 치약 정도의 대기로 반죽을 만든 뒤 곰팡이가 낀 틈새에 두툼하게 발라줍니다. 이 상태로 20분에서 30분가량 그대로 두면 반죽이 마르면서 곰팡이 찌꺼기를 밀어 올리는데 방치가 끝나면 칫솔로 주름 사이를 꼼꼼히 문질러 닦아냅니다. 오염이 심해 한 번에 지워지지 않는다면 반죽을 다시 발라 방치하는 과정을 한두 차례 반복하는 편이 무리해서 문지르는 것보다 안전하니까 참고 한 번, 두세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냉장고를 산 후 단 한 번도 냉장고 고무 패킹 청소하지 않았다면 곰팡이 자국이 유독 진하게 남아있을 수 있을 텐데요. 이럴 때는 베이킹소다 반죽 위에 식초를 약간 뿌려서 기포 반응을 일으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반응이 찌는 때를 느슨하게 만들어주는 덕분에 칫솔질이 한결 수월해질 수 있는데 다만 식초는 반죽이 어느 정도 마른 뒤 살짝 뿌리는 정도로 쓰는 편이 좋고 처음부터 흥건하게 부으면 반죽이 흘러내려 틈새에 머무는 시간이 짧아지게 되니까 이 또한 잊지 마시고요. 이렇게 칫솔질이 끝나면 젖은 헝겊으로 패킹 전체를 한 번 더 닦아 남은 베이킹소다 가루를 제거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렇게 닦아낸 이후가 가장 중요한 단계인데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완전히 닦아내고 냉장고 문을 잠시 열어두어 패킹을 바짝 말려야 합니다. 물기가 남아있으면 며칠 안에 곰팡이가 같은 자리에 다시 생기기 쉽기 때문입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고무 패킹은 강한 화학 성분이나 거친 재질에 약한 편이라 락스 원액을 직접 붓거나 철수 세미로 문지르는 방식은 절대적으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락스를 병행하고 싶다면 물에 충분히 희석한 뒤 짧게 접촉시키고 바로 헹궈내는 정도로 최소화하는 편이 고무 손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베이킹소다를 이용한 냉장고 패킹 관리는 결국 표면과 틈새를 구분해서 접근하고 마지막 건조 과정에서 챙겨야 완성이 되는 방법인데요. 습기가 많은 계절이라면 이 과정을 한 달에 한 번 정도 반복해 관리하는 편이 곰팡이 재발을 줄이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계절마다 옷 정리하듯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음식을 저장해 두는 곳, 냉장고도 반드시 정기적으로 청소해 주므로 우리 가족의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3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1: 아,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2: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3: 그거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4: 그럼 딱 한 모금?
3: 어, 한 모금 아니잖아.
4: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 맛?
3: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로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4: 마지막 딱 한 모금만.
5: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6: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2: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6: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어떤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일어났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중국에서 다른 사람의 가려운 부위를 긁어주는 이색 서비스가 등장을 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중국 남부 광둥성 선전에서 가려움을 해소해주는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장 씨는 지난 5월 초 첫 매장을 연 데 이어 한 달 뒤 두 번째 매장을 열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는 직원들이 고객의 가려운 부위를 직접 긁어주는데 직원들은 길고 뾰족하게 다듬은 손톱이나 특수 제작한 도구를 이용해 침대에 누운 고객의 등과 신체 부위를 부드럽게 긁어줍니다. 서비스 이용료는 시간당 300위안, 약 40달러 정도인데 업주 측 말에 의하면 가려움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스트레스를 줄이고 숙면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두 매장의 월 매출은 합쳐 10만 위안, 약 15,000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이미 손익분기점을 넘겨 수익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고객은 남성이 약 70%로 여성보다 많았으며 일부 고객들은 마사지보다 더 편안하다고 말한다며 재방문하는 고객도 많다고 합니다. 이런 이색적인 사업을 시작한 계기는 소셜미디어에서 본 영상 때문이었는데 지난해 짧은 영상을 보던 중 한 여성이 남편의 등을 긁어주는 영상을 본 장 씨는 댓글에서 누군가 대신 긁어준다면 돈을 내겠다는 반응을 발견했고 어린 시절 아버지가 등을 긁어주던 기억을 사업 아이디어에 영향을 줬다고 합니다. 장 씨는 앞으로 중국 전역에 100개 매장을 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단순한 이색 서비스에 그치지 않고 등 긁기를 하나의 직업으로 자리 잡게 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하네요. 아이, 가려운 곳이 어디 시간 맞춰 가렵나? 이? 순간적으로 가렵지? 그러고 계속 등짝이 가려우면 긁지 말고 때를 밀어, 때를. 때가 매나서 가려운겨. 바퀴벌레의 우유를 연구하고 코를 푸는 방법을 분석한 과학자들이 엉뚱하면서도 독창적인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 올해 이그 노벨상을 받았다는 황당한 소식입니다. 이그 노벨상 시상식은 어제 스위스 쥐리히에서 열렸는데 미국 외 지역에서 시상식이 열린 것은 올해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그 노벨상은 매년 웃음을 자아내면서도 생각하게 만드는 연구를 선정을 해 시상하는 행사로 미국의 과학 유머 잡지인 Annals of Improbable Research, 불가능한 연구 연보가 주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모두 10개 연구팀이 수상을 했는데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와 미국 플로리다 공과대학교의 연구진은 키스의 진화 역사를 재구성한 공로로 상을 받았고 또 다른 박사는 코를 푸는 과정을 과학적으로 연구한 공로를 인정받아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 바퀴벌레의 우유를 연구한 과학자들도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으며 또 다른 연구자들은 사람이 입던 속옷을 토양에 묻어 토양 속 생물들이 섬유를 분해하는 과정도 연구했는데 이 연구에는 25개국 이상에서 약 1,000벌의 속옷이 사용이 되기도 했습니다. 연구진은 속옷이 토양에 묻힌 뒤 어떻게 분해되는지를 관찰해 토양 속 동물과 미생물의 활동을 분석했는데 이 내용은 지난주 지구촌 소식 이 시간에도 알려드렸던 내용입니다. 이 밖에도 죽은 생물을 활용을 해 3D 프린팅 기술을 개발한 연구팀 독사가 사람을 무는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뱀의 몸 여러 부위를 밟아본 연구팀들도 수상에 영예를 안았습니다. 시상식은 전통에 따라 관광객이 종이 비행기를 무대에 날리는 것으로 시작이 됐으며 수상자들에게는 버섯과 사람의 발을 연상시키는 독특한 모양의 트로피가 전달되기도 했습니다. 이그 노벨상 시상식은 35년간 미국에서 열렸지만 올해 처음 유럽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주최 측은 미국을 찾는 참석자들의 비자 발급과 입국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그 노벨상 편집장 겸 사회자는 지난 3월 이메일을 통해 지난 1년 동안 우리 손님들이 이 나라를 방문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아졌다라고 밝히면서 앞으로 시상식은 스위스 쥐리히와 유럽 내 다른 도시를 오가며 열릴 예정이고 내년 행사도 벨기에에서 개최된다고 하네요.
우리 트럼프 정부의 강화된 미국 입국 절차로 인해 손해 많이 보게 생겼네. 여행사들 조만간 문 닫을 판이오. 나라 꼴이 어찌게 돼가는지. 미국 전역에서 차량 번호판과 차량 특징을 자동으로 기록하는 감시 카메라를 둘러싼 논쟁이 선거판으로까지 번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 후보들이 설치 제한과 정부 지원 중단, 영장 발부 의무화 등을 잇따라 주장하면서 사생활 보호와 범죄 예방이 새로운 선거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논란의 중심에는 애틀란타에 본사를 둔 블록 세이프티의 감시 카메라가 있습니다. 이 카메라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차량 번호판과 색상, 차종 등 차량 특징을 기록하는데 법 집행기관은 축적된 데이터를 검색하거나 다른 기관과 공유할 수 있다고 합니다. 회사 측에 따르면 블록 감시 카메라는 알래스카를 제외한 미국 49개 주 약 6천 개 지역사회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경찰은 범죄 수사와 실종자 발견에 효과적인 도구라고 주장을 하지만 시민단체와 일부 정치인들은 차량 이동 정보와 광범위하게 축적되면서 영장 없는 대규모 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블록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인 공익법률단체는 일부 후보들이 카메라 금지와 정부 자금 지원 중단, 영장 발부 등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며 전국적인 반발이 선거 쟁점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블록 세이프티는 기술의 효과를 강조했는데 자사 기술이 약 100만 건의 범죄 해결과 약 1만 명의 실종자 재결합을 지원했다고 밝히면서 기술을 무조건 금지하기보다는 지역사회와 함께 이용 규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감시 카메라 논쟁은 전국의 주지사 및 의회 선거로도 확산하고 있는데 텍사스 민주당 상원의원 후보는 집단 촬영 카메라는 텍사스에 설 자리가 없다라고 밝혔고 펜실베니아에서는 민주당 소속 주지사와 공화당 후보 모두 감시 카메라 금지를 지지했습니다. 위스콘신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밀워키 카운티에서 블록 카메라 사용을 제안한 사실을 강조했으며 공화당 후보 역시 주 정부의 자금 지원을 중단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공유 제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로드아일랜드에서도 민주당 댄 맥키 주지사가 사생활 보호와 투명성 문제를 이유로 새로운 카메라 설치를 중단했으며 미시간과 플로리다에서도 후보들이 감시 카메라를 비판하며 선거 쟁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경찰 측은 기술 자체를 없애기보다는 오용을 막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일리노이 주에서도 블록과 같은 기술이 경찰에 매우 귀중하다며 카메라를 없애기보다는 사용 지침과 책임 체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달 백악관 집무실 행사에서 블록 감시 카메라에 대해 현재 검토 중이라며 곧 이에 대한 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혔는데 전문가들은 감시 카메라 논쟁이 개인정보 보호를 넘어 AI와 빅테크에 대한 미국인들의 불안과 맞물려 확산되고 있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미국 선거에서 범죄 예방을 위한 기술 활용과 시민의 사생활 보호 사이에서 어느 선까지 허용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라고 하네요. 지는요 절대적으로다가 찬성이요. 물론 워싱턴 DC 곳곳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 징글징글 맞도록 싫지만서도 어쨌든 지는 찬성이요. 한국 봐요. 그놈 CCTV 때문에 아무것도 못요. 누가 놓고 간 거 훔치지도 못하고 기껏 도망가봤자 금방 잡히고 말이요. 무엇을 못요. 미국 정치인들 CCTV 싫어하는 거 멋이 구려서 그려. 사생활보 좋아하시네. 음흉한 사생활 뽀록날까봬 저러는겨. CCTV 달어. 아주 그냥 곳곳에 다 달어. 다 달어.
네팔 정부는 빙하 홍수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을 기리기 위해 오는 7일을 국가 애도의 날로 설포했다고 합니다. 내무부는 네팔 전역의 정부기관과 해외 대사관 등 공간에서 조기를 개항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다만 공휴일은 아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수색 및 구조 작전에 참여하는 보안 요원과 공무원에게 위험 수당과 식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부상자는 무료 치료를 받게 되며 구조 작전 중 사망한 인원의 유족에게는 사망자 1인당 100만 루피, 약 7천 달러 정도가 지급될 것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정부는 아시아개발은행으로부터 홍수 피해 지역 사회 구조 및 구호를 위해 500만 달러의 지원금을 받기로 했다고 하는데 유럽연합 또한 인도적 지원금을 추가로 제공하기로 해 이로써 유럽의 재난 긴급 지원 총액은 2억 95만 달러로 늘어났다고 하네요. 여기저기서 도와준다고 하니 참 너무 슬퍼하진 마시고요. 조금만 추스리고 남은 전 세계적으로다가 사람들이 몰릴 경우 자고로 나라는 안 망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네팔 빙하 홍수 피해자들에게 무료 천만 달러를 기부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팔 재무장관은 젠슨 황에게 감사를 표하며 매우 중요한 지원이라며 구호 및 재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젠슨 황의 기부가 다른 개인과 단체들이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데 동참하도록 장려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는데요. 앞서 네팔 정부는 어제도 아시아개발은행으로부터 홍수 피해 구조 및 구호를 위해 500만 달러의 지원금을 받기로 했으며 유럽연합은 인도적 자원금 250만 달러를 추가로 제공하기로 했다고 하네요. 오, 젠슨 황 이분은 스케일 자체가 다르네요. 근데 얘들 이러다 안 도와주면 국가한테 삐지거나 서운하다고 할 경우 물질이라는 것이 그렇잖요. 요 타임에서 할 말은 아니지만서도 자꾸 받다 보면 그것이 권리인 줄 알고 착각한다니까. 고맙다가 아니라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말이 좋지만은 계속해서 네팔 티벳 빙하 홍수 발생 9일 만인 오늘 진흙과 잔해로 가득한 수력발전소 터널에서 네팔인 근로자 2명이 극적으로 구조가 되면서 추가 생존자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현재 사망자는 1290명으로 늘었으며 실종자는 외국인 601명을 포함을 해 4798명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전체 사망자 수는 1311명, 실종자는 5339명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트리슐리강을 따라 건설이 된 수력발전소와 터널에서 구조된 사람 말에 의하면 600여 명이 더 갇혀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네팔 구조대는 수력발전소 터널 등 네 곳을 중심으로 수색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터널에는 통신, 휴식 장소로 이어진 관련 시설이 있어 식량과 물이 있어 터널 안에 생존자가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곳은 산소 파이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산소가 공급되고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하는데요. 극적으로 구조된 두 명의 말에 의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는 동안 자신은 터널에 갇혀 만트라를 외우며 버텼다고 말했는데 만트라는 마음을 뜻하는 만과 도구나 수단을 뜻하는 트라가 합쳐진 말로 반복해서 외우는 말로 구절 등의 주문이라고 합니다. 힌두교 등에서 신비한 영적 힘을 불러일으키거나 마음을 보호하기 위해 외우는 것이라고 하네요. 뭐 기독교적으로다가 굳이 말하자면 뭐 주기도문 같은 것인가? 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아멘, 아멘.
눈빛은 여기에 하나 더예요. 눈 뜨면서 늘 반복하는 구절인데요. 여러분도 아실게요.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우리 연미님은 그 때미러가 웃기셨었나 봐요. 아니 근데 진짜로 저도 이거 지구촌 소식 준비하면서 가끔 좀 이해 못하는 그런 기사들이 있더라고요. 아니 등이 가려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뭐 늘 가렵다는 거는 이거 문제가 있는 거죠. 진짜로 때를 안 밀어서 가려운 것도 있고 아니면은 뭐 알러지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또 환절기 같을 때 이렇게 좀 트잖아요. 그럴 때도 좀 간지럽거든요. 그럴 때는 로션을 발라주면은 안 간지럽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때를 미루셔야 돼요. 네. 자, 라라랜드 1부 순서 여기서 잠시 줄이고요. 2부에서는 우리 금요일의 남자 H만테의 방정일 부장님 출연해서 또 셀프먹 소개해 주실 텐데요. 지금 아마 이 방송 들으시면서 열심히 오고 계시지 않을까 합니다. 천천히 안전운전 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라라랜드 이 시간 도와주시는 분들요.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의 보험은 물론이고요.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입니다. 옴니화재,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화재 보험. 엘리코3는 물론이고요. 에난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세이 척추신경. 보험 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립니다.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치료병원 멀세이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만요.
1: 그거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그럼 딱 한 모금?
2: 어, 한 모금 아니잖아.
1: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 맛?
2: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도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1: 마지막 딱 한 모금만.
3: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촉촉 진한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4: Talking to your kids about the dangers of vaping can be hard. Getting them to listen to hot gossip is easy. So here's some drama you could share with your kid. Dude, did you hear about Cassie and Jake? No, but did you hear that vaping can cause irreversible lung damage and nicotine affects brain development? Nuh-uh. You don't need to gossip if you want to have an open conversation about vaping. So if you want to get tips on when and how to talk to your kids, visit talkaboutvaping.org. Brought to you by the American Lung Association and the Ad Council.
5: 라디오 워싱턴 AM 1310에서 광고 영업과 마케팅에 관심이 있거나 관련 경력을 가지신 분, 소통 능력과 열정이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광고 및 마케팅 경력자,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분을 우대하며 신입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력서는 info@ec1310.com. 문의는 703-273-4000, 703-273-4000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동부 최고의 한인 라디오 방송, K-라디오 워싱턴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키워보세요.

0: K라디오 워싱턴 AM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혼자 계신 부모님이 걱정되시나요? 말벗이 필요한 어르신이 계신가요? 워싱턴 가정상담소는 한인 시니어들의 정서적 건강과 따뜻한 일상을 위해 동무지기 K-Care라인과 Q라인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동무가 필요할 때 전화할 수 있는 K-Care라인과 전문 교육을 받은 봉사자들이 정기적으로 전화를 드려 안부를 확인하는 Q라인을 통해 따뜻한 말벗이 되어드리며 외로움과 고립감을 덜어드립니다. 멀리 떨어져 계신 부모님이 걱정되는 자녀분들께도 든든한 연결망이 되어드립니다. 모든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며 자율적인 기부로 운영됩니다. 전화 한 통이 어르신의 하루를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워싱턴 가정상담소 동무지기 K-Care라인과 Q라인을 신청하세요. 571-991-3033 571-991-3033으로 전화주세요.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라디오 워싱턴 AM1310 안내였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2: 2026년 9월 4일 금요일입니다. 한 주가 이 연말로 갈수록 빨리빨리 오는 것 같아요. 주급을 탈 수 있어서 기분은 좋습니다만 근데 너무 빨리 오는 것 같아서 이 돈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요. 받는 사람이야 빨리 오는 게 너무 좋지만 주는 분들은 허리 휘어지지 않을까. 요새 우리 한인분들 경기 어떠세요? 잘 되는 분들은 여전히 잘 되시고 또 안 되는 분들은 그야말로 죽어라 죽어라 한다는데 결국은 오래 버티는 자가 승리한다고 합니다. 확실한 거 아니면 버틸 때까지 한번 끝까지 버텨보시고요. 혹시 이 방송이 여러분들 비즈니스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도울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김명옥님께서 노래를 신청해 주셨는데요. 제가 이거를 보질 못했어요. 아이고, 죄송해서 어떡하죠. 예. 지난번 초설을 맞이했을 때 보내주신 신청곡이었는데 이렇게 쭉 검색을 하다 보니까 왜 이거를 제가 스킵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김상희의 코스모스 피어있는 길. 낮에도 햇살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가을이 왔는데도 말이죠 하시면서 김상희의 코스모스 꽃길인가 하셨는데 제목은 코스모스 피어있는 길입니다.

가까이 있어도 마음이 없으면 먼 사람이고 아주 멀리 있어도 마음이 있다면 가까운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가까운 사람인 거죠.

한주 동안 짊어졌던 무거운 짐은 잠시 내려놓으세요. 오늘 밤은 오직 당신만의 시간입니다. 금요일 저녁의 공기가 유독 달콤한 이유는 치열하게 일주일을 살아낸 당신의 땀방울 덕분입니다. 불금에 읽기 좋은 시, 불금의 분위기에 맞춰 마음을 움직이는 시 두 편도 선물합니다.

축제 같은 밤을 위하여 금요일 저녁에 마법한 주라는 긴 터널을 지나 마침내 도착한 금요일의 저녁. 그 자체로 하나의 다정한 축제. 모니터 앞에서 지쳐가던 눈빛도 시계바늘이 퇴근을 가리키는 순간 새벽녘 별빛처럼 다시 살아난다. 서두를 필요 없는 내일이 있기에 오늘 밤의 시계는 천천히 흘러가고 우리가 나누는 잔마다 행복한 웃음이 가득 차오른다고 생각했다. 고생했다. 정말 고생 많았다. 불타는 이 밤 마음껏 빛나기를. 두 번째는 고난기에 사는 친구들에게 하시면서 헤르만 헤세의 시를 보내주셨어요. 사랑하는 벗들이여, 암담한 시기이지만 나의 말을 들어주어라. 인생이 기쁘든 슬프든 나는 인생을 탓하지 않을 것이다. 햇빛과 폭풍우는 같은 하늘의 다른 표정에 불과한 것. 운명은 즐겁든 괴롭든 나의 훌륭한 식량으로 쓰여져야 한다. 굽이진 오솔길을 영혼은 걷는다. 그의 말을 읽는 것을 배우라. 오늘 괴로움인 것을 그는 내일이면 은총이라고 찬양한다. 어설픈 것만이 죽어간다. 다른 것들에게는 신성을 가르쳐야지. 낮은 곳에서나 높은 곳에서나 영혼이 깃들인 마음을 기르는 그 최후의 단계에 다다르면 비로소 우리는 자신에게 휴식을 줄 수 있으리.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며 하늘을 우러러

오늘 성경 말씀 많이 하네요. 1부 2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보내주셨습니다. 복별님, 기쁨이 가득한 축복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하셨어요. 언제나 행복을 꿈꾸며 살아가는 삶이 꿈과 같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잘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평화와 평안이 깃들고 평강의 세상을 똑같이 평등히 주심에 존귀와 영광을 올리며 언제나 감사의 기도를 드리옵니다. 라라랜드 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시면서 패티김의 9월의 노래 신청해 주셨습니다.

한 마리가 휙 날아가면서 하늘엔 먹구름이 끼면서 뭔가 쓸쓸함이 느껴지는데요. 패티김의 노래, 9월의 노래 들으시겠습니다.

요새 자주 좋은 글 보내주시는 분이시죠. 뉴저지의 김윤호님. 오늘도 아름다운 만남, 소중한 인연이라는 글 보내주셨습니다. 한번 왔다가 소리소문 없이 가는 세상.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맛나는 삶을 살아가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예측 가능한 만남과 관계를 맺고 살아갔으면 한다. 이런 말이 있다. 여자는 민낯으로도 만날 수 있는 남자를 만나야 되고, 남자는 지갑이 없어도 만날 수 있는 여자를 만나야 된다. 여자의 지조는 남자가 빈털터리가 되었을 때 드러나고, 남자의 지조는 그가 모든 것을 다 가졌을 때 드러난다.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낸다고 절친한 것도 아니고, 자주 못 만난다고 소원한 것도 아니다. 말이 많다고 다정한 것도 아니고, 말이 없다고 무심한 것도 아니다. 무엇보다 속이 더 중요하다. 장점을 보고 반했으면 단점 보고 돌아서지 말아야 한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최고 자산은 좋은 사람과의 관계이다. 좋은 친구와 정담을 나누는 즐거운 연휴 되세요 하시면서 신청곡 박상민의 중년 신청해 주셨습니다. 노래 들으시고 광고 들으시고요. H마트에 우리 황정일 부장님

0: 워싱턴 대표 중식당 N&D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N&D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1: 사장하는 역시 장원반점, 장봉하는 역시 장원반점, 내 생이 누룽지 창동.
0: 703-354-1950, 703-354-1950.
2: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3: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4: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라고포드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12.99. 고구마 파운드당 2.99. 감자 100당 2.49. 샘표 진간장 개당 3.99.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9.99. 풀무원 들기름 재래근 파래근 개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6.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0: 오늘은 장 보러 가는 날. 안 사면 손해보는 투팸 오늘도 많이 많이 가져오셨을 것만 같은 우리 예, 황정희 부장님 스튜디오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한중에 안녕하셨죠?
0: 네네. 네. 아니 근데 어제 아유 밤새 안녕하셨고.
1: 뭐 밤새 진짜 오, 안녕하셨는지 네. 모르겠네요. 진짜 밤잠 설 치신 분들이 지금 꽤 계실 것 같아요.
0: 아니 저 전쟁 난 줄 알았어요.
1: 뭐 이렇게 아니 어떻게 천둥에 그냥 구구공 번개치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하늘이 쪼개지는 듯
0: 진짜 아니야 하늘이 쪼개지는 게 아니라 하늘이 쪼개지는 듯 진짜로
1: 아 그거 아주 좋은 표현 쪼개지는 듯한 거죠.
0: 네. 아니 그 천둥 소리나 그 번개 소리가 오 정말 어제는 그 아이들 우는 아이들도 이렇게 이쁘게 선하게 우는 아이들이 있고 정말 찢어지게 우는 애들이 있거든요.
1: 찢어지게 우는 아이들
0: 맞아요 맞아요. 어제 번개가 그랬어요. 천둥 번개가. 좀 무섭더라고요.
1: 많이들 밤잠 설치했을 것 같고요. 저도 어저께 그 천둥 번개 치는 소리를 들었는데 네. 그걸 듣고 내심 걱정을 했어요.
0: 왜요?
1: 강풍이 불잖아요.
0: 네.
1: 강풍이 불어가지고 밖에 있는 화분이 또 어떻게 될래나 했더니 앵이나 달라.
0: 앵이나 달라.
1: 제가 아침에 나가봤더니 이게 저
0: 바이바이.
1: 꽁지가 있더라고요. 뭐 그래서 이제 그 가지를 심어놨던 건데 저 멋지 날아가지고 아이고 그나마 몇 개 따먹으려고 했던 가지가 꽃이 또 다 떨어져가지고 아이고. 속상했어요.
0: 당국에서 협조를 안
1: 지금도 날이 꼼꼼해졌어요.
0: 지금 우리 뽀돌련더님께서 챈틀리 곧 쏟아질 것 같아요라고 했는데 지금 페어팩스 저희 방송국에 있는 하늘도 지금 온통 새카맣습니다.
1: 그러니까 제가 오면서 잠깐 봤더니 네. 돌풍.
0: 아유, 방송 끝날 때까지는 좀 잠잠해졌으면 좋겠는데.
1: 근데 오면서 제가 들었는데 30분 후에 온다 그랬으니까 저희 방송 끝나고 나면 병자 쏟아질 것 같아요.
0: 어떡하지? 그러게 말해요.
1: 아, 근데 저 개인적으로 비 오는 거 참 좋아요.
0: 저도 너무 좋아요.
1: 그래서
0: 너무
1: 어저께 좋아요. 천둥 치고 번개 쳤지만, 천둥 소리도 나고 했지만,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네. 오는 거를 즐겼어요.
0: 아, 그러셨구나. 네. 자, 그러면 오늘은 또 어떤 세일 품목인지 또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1: 예, 네, 첫 번째로요. 항상 제가 이제 건강 코너에서 판매되는 거 이제 안내를 드리는데요. 네. 좀 뭐 전주에도 안내 드렸지만 우리 정관장 제품 지금 세일이 나와 있고요. 네. 정관장 에브리타임 그 30 스틱짜리가 69불 99 지금 세일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파워폴 녹용 스틱, 요거는 10개 스틱인데 9불 99잔. 그 다음에, 에브리타임 파워폴을 요것도 10개 스틱 14불 99전. 그 다음에 정관장 에브리타임. 아까 69불 99짜리는 30 스틱이었었는데요. 네. 요거는 이렇게 10개 스틱 해가지고 24불 99. 그래서 또 계산을 해보니까 69불 99를 사는 게 낫다.
0: 아유, 100번 낫죠?
1: 24불 99 곱하기 2 하니까 75불 정도 나오더라고요.
0: 아유, 그럼요.
1: 그러니까 한 5불 정도 차이가 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면역 서포트 14불 99 요것도 10개 스틱이고요.
0: 네.
1: 그 다음에 에브리타임 칼로트림 요것도 10개 스틱이 14불 99. 그죠? 세일 나와 있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품목 한 40%쯤 디스카운트 세일을 진행하고 있고요. 여기 이제 8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한 달간 진행하니까 네. 정관장 제품 믿고 드셔도 됩니다.
0: 아, 그럼요.
1: 이거는 뭐, 말이 설명이 아유, 필요 없죠.
0: 그럼요.
1: 이거는 좋은 제품이니까요. 이렇게 평상시에는 이게 많이 비싸잖아요.
0: 네.
1: 뭐, 예, 30스틱짜리 뭐 에브리타임 같은 경우는 거의 뭐 100불도 있는데 69불 99 이렇게 세일하니까 이렇게 저렴할 때 세일할 때 사놓으셨다가 가족들 또 이렇게 환절기에 또 이렇게 감기 오잖아요. 이렇게 면역력 키우는데 도움이 되니까 이렇게 저렴할 때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0: 특히 환절기 앞두고 저는 이 정관장 중에서 면역 서포트 요거 아주 마음에 드네요. 가격도 아주 저렴하고.
2: 예.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4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이게 또 믿고 곳곳에서야 이게 효과가 나는
0: 거예요.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예.
1: 아, 다음은 40주년 세일 아이템인데 첫 번째는 이제 모찌 아이스크림 제가 오늘 가지고 나왔어요.
0: 모찌 아이스크림은 다 좋아하죠.
1: 종합 아이스크림 기획팩으로 해가지고요.
0: 네.
1: 12개의 모찌가 들어가 있어요. 그 그린티 4개, 그 다음에 딸기.
0: 네,
1: 바닐라 4개에서 12개 들어가 있고요. 이게 5불 99전.
0: 이게요? 네. 지금?
1: 이게 12개 5불 99전이에요.
0: 완전 저렴한데?
1: 아주 완전히 저렴하지요.
0: 완전 이거 고전대 고죠. 예.
1: 우리 그 옛날 시골에 뭐 잡쌀떡, 메밀 뭐 그렇게 많이 팔았잖아요. 예. 그런 그 추억을 생각하면서 모찌 아이스크림
0: 네.
1: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5불 99전 12개.
0: 그러게요.
1: 너무 좋습니다.
0: 너무 싼, 완전 예. 싼데요?
1: 다음은 이제 하우스웨어 제품에서 나온 것 중에 잘 풀리는 집. 미용 티슈.
0: 아,
1: 이거 어떻게 이름을 이렇게 예쁘게 줬는가 모르겠어요.
0: 술술 잘 풀리는.
1: 예. 잘 풀리는 집 미용 티슈. 아, 그래서 저는 이거 잘 풀리는 집 미용 티슈가 이게 뭘까? 그것도 한번 잠깐 찾아봤어요.
0: 네.
1: 그런데 이게 미래생활 주식회사에서 나온 건데, 요거는 이제 그 미래생활 주식회사고, 요건 상품에 대한 명예예요.
0: 오.
1: 상품에 대한 명인데,
0: 예.
1: 이야, 이게 참 잘 지은 것 같아.
0: 그러게.
1: 잘 풀리는 집이 되는 것, 미래 생활의 꿈입니다.
0: 이야, 요거 갖다 놓으면 집 잘 풀리겠네.
1: 여기에서, 네. 저기, 그 여섯 개의 박스가 8불 99전이에요.
0: 예, 예, 예.
1: 8불 99전이고, 한 그 박스에 250개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여섯 개니까. 요게 8불 99전.
0: 아유, 너무 싼데요?
1: 너무 좋잖아요.
0: 너무 싼 거예요? 완전.
1: 그래도 요거 우리 여성분들, 화장 지우고, 화장 많이 할 때 많이 쓰잖아요. 이거.
0: 두루두루, 이거는 뭐.
1: 두루두루 쓸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름이 너무 옆에서 그 상품에 대한 신뢰감이가.
0: 그러니까.
1: 잘 풀리는 집. 미용 티슈.
0: 아유.
1: 이거 사가다 가져갔으면, 뭐 다들 잘 풀리지는 집이시지만, 혹시 가다가 딱 막, 쳤던 집도 네. 잘 풀릴 것 같아요.
0: 아니 우리 방부장님은 외모는 마초적인 느낌이 나는데 말씀하시는 거나 이런 거 보면 굉장히 감성적이세요.
1: 아, 저는 감성적이라는 얘기를 그렇게 많이 안 들어봤어요.
0: 그래요? 근데 말씀하시는 건 굉장히 감성적인데. 네.
1: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0: 예, 예. 예.
1: 다음은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 우리들의 노동절, 날이잖아요.
0: 노동절, 노동절.
1: 노동절 날 여기 쉬나요?
0: 저 쉽니다.
1: 아이고, 좋겠다.
0: 안 쉬세요?
1: 저희 에치마트 직원들은
0: 맞아요.
1: 365일 근무를 합니다.
0: 쉬면 어떻게 해?
1: 네, 안 되죠. 근데 이제 노동절 관련해가지고 우리 수산부에서 특별하게 빅세일을 나온 게 있는데,
0: 네.
1: 우리 노동절 때 보면 이제 바베큐 많이 해서 드시잖아요.
0: 그렇죠.
1: 그럴 때 이제 뭐 고기도 바베큐 하시지만 이제 새우, 새우 바베큐 많이 하시는데, 머리 있는 새우, 요게 5파운드에 5불 99전 지금 세일 나와
0: 세상에,
1: 있습니다.
0: 사진은 아주 맛있게 네. 생겼네요.
1: 우리, 근데 이거 새우 보통 어떻게 드세요?
0: 새우 글쎄 저는
1: 뭐 쪄서도 먹기도 하고
0: 그렇죠 그렇죠
1: 뭐
0: 구워 먹기도
1: 밖에서
0: 하고
1: 밖에서 이제 그릴에 그릴에 구워서 드시고 또 한국 분들이 옛날에는 그릴이 없으니까 소금구이에서 많이 드셨잖아요.
0: 맞아요 뭐, 맞아요.
1: 우리 기억을 더듬어 보면 강화도에 양식장이 있었어요.
0: 네네.
1: 제 강화도에 가면 거기 하우스 같은 이런 식당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소금구이를 해서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이게 소금구이를 하면은 소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
0: 그래요?
1: 왕소금이 너무 그 후라이팬에 이렇게 깔고 그러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근데 밖에서 그릴에 하실 땐 그릴에 구시고
0: 네.
1: 만약에 그렇게 안 된다 그러시면 집에 보시면은 이런 산발이 석쇠
0: 네, 산발이?
1: 같은 게 있잖아요.
0: 예, 예, 예.
1: 그거 그냥 후라이팬에 올려놓고 뚜껑 덮으셔도
0: 그 쪄서?
1: 5분, 예, 아니요. 오븐 형태로 해서 구워서 드실 수가 있어요.
0: 그래요?
1: 꼭 뭐 소금을 깔아야 된다 뭐 그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되고요.
0: 네,
1: 뭐
0: 네.
1: 소금이 좀 넉넉하게 있으시다 그러면 왕소금 깔아가지고 옛날
0: 지금 이 네. 그림이 이게 소금이군요. 밥인 줄 알았어요.
1: 소금이에요.
0: 이야 그럼 이거 소금 한 통 다 들어가겠는데?
1: 예. 그러니까 이거 머리 새우 새우 좋아하시는 분도 이렇게 또 599 사이즈 너무 좋아요. 이 사이즈 보니까 599 너무 좋은 거예요.
0: 새우도 머리를 이렇게 구워서 먹으면 바삭바삭하고 맛있다 그러고
1: 예. 예, 맞아요.
0: 그리고 또 새우는 꼬리를 먹어야 뭐 콜레스테롤이 뭐 안 높아진다라는 그런 썰도 있고.
1: 근데 이게 새우를 제가 이렇게 구워서 먹고 이제 몸통 이렇게 네네. 따서 먹으면 맛있잖아요. 네. 근데 나중에 이제 머리만 이렇게 남아요. 이렇게 다.
0: 아, 근데 그럼 그걸
1: 근데 이렇게 해서 바삭하게 구워가지고 네. 그거 먹으면은 아주 짭짤하니 고소하니 아주 맛있어요.
0: 나는 저 눈이 징그러, 다리도 네. 그렇고 옛날에 못 먹었었어요.
1: 그다음에 이거 이제 머리 이렇게 이제 바짝 그렇게 구우셔가지고 네네. 이제 이렇게 갈아가지고 이제 양념으로 쓰셔도 되고. 하여튼간 이제 머리세요.
0: 일단 너무 싸게 나왔어요.
1: 99전 나와 있습니다.
0: 네.
1: 자 이제 9월달 하면 우리들의 명절이
0: 아,
1: 돌아오잖아요.
0: 추석이잖아요.
1: 예, 예.
0: 해피 해피
1: 주에,
0: 추석.
1: 추석이 9월 25일인가가 아마 추석일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애치마트에서 항상 보면은 추석 그 사전 예약을 받잖아요.
0: 네.
1: 또 고국통신해가지고 이제 보내드리고 하는데 예. 이번에도 똑같이
0: 좀 볼 수 있어요.
1: 제품이 나와 있고요. 책자가
0: 네.
1: 어, 나와 있고요.
0: 아,
1: 특별히 이번에는 매장에서
0: 예.
1: 300불 이상 구매하시면은
0: 네.
1: 40불 드려요.
0: 오~
1: 20불짜리 쿠폰 두 개 드려요.
0: 근데 이거 네. 한국으로 보내는 거잖아요.
1: 한국으로
0: 예,
1: 보내는
0: 예, 예, 예.
1: 어, 저번에도 지금 뭐 항상 설날이라든지 추석 때 제가 항상 말씀드렸는데
0: 네.
1: 상품 구성이 아주 잘 돼 있습니다.
0: 이야.
1: 뭐 고기도 있고 한가도 있고 경과도 있고 생선도 있고
0: 어,
1: 그다음에 건강식품까지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요.
0: 네.
1: 어, 가까운 매장 들리시면은 우리가 팜플렛이 지금 다 그 매장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보시고 근데 이렇게 또 가격대를 보니까 300불이 금방 넘어갈 것 같더라고요.
0: 아, 금세 넘어가겠네,
1: 금방.
0: 뭐.
1: 그래서 예.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20불짜리 기프트콘 드린다고만 했었는데,
0: 예.
1: 이번에는 이제 300불 이상, 어, 구매 고객, 어, 40불.
0: 예,
1: 요거,
0: 예.
1: 우리 애치마트 상품권 그 자리에서 바로 드립니다.
0: 바로?
1: 근데 지금 이제 팜플렛 보시면은 디스카운트 된 가격이 나와 있잖아요.
0: 예, 예.
1: 거기에 또 20불, 40불. 이렇게 디스카운트 되니까
0: 여기서도
1: 예, 여기서도
0: 예, 예, 예, 예.
1: 얼마나 싼 거예요.
0: 이야.
1: 그러니까 너무 이번에 너무 좋으니까요.
0: 네.
1: 한번 매장 들리셔가지고 한번 팜플렛 차근차근 넘기셨다가
0: 아니 근데 자. 지금 팜플렛이 그리고 팜플렛도 그렇지만 너무 너무 포장이 이뻐요.
1: 포장이
0: 굉장히 고급스럽고
1: 한국은 이 포장 기술이 진짜.
0: 이야.
1: 옛날에는 그냥 보자기에 샀잖아요. 보자기에 샀는데 그렇게 포장 안 돼서 아주 깔끔하고 받는 사람이 기쁜 마음으로 받을 수 있게
0: 네.
1: 포장이 된 제품이니까요. 가까운 애치마트 들려서 한번 팜플렛 보시기 바랍니다.
0: 어우, 요거 꽃감 호두마리 세트 요거 아주 좋네요.
1: 네. 또 뭐 정육도 구성이 아주 좋아요.
0: 흑화고. 흑화고는 또 뭐야? 어머. 야, 정말 별게 다 있네요.
1: 근데 그 우리가 추석하면은
0: 네.
1: 생각나는 음식이 이게 동양권에도 있더라고요.
0: 뭐요?
1: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0: 추석 송편.
1: 송편이잖아요. 네. 근데 제주도에서는
0: 예.
1: 달떡이라는 게 또 있다 그러더라고요.
0: 달떡이요?
1: 달떡이라고. 그다음 중화권에서는 뭉케이.
0: 뭉케이.
1: 월병.
0: 아, 월병. 예, 예, 예. 그쵸, 그쵸.
1: 또 일본에서는 쯔키미 당고. 그러니까 저 쌀.
0: 아.
1: 요거로 만든 당고가 있더라고요.
0: 네네네.
1: 그래서, 어, 우리가 지금 세일 나와 있는 거는 월병.
0: 월병.
1: 월병이 28불 88전에 지금 세일이 나와 있습니다.
0: 네.
1: 이게 월병도 이게 대표적인 게 한 세 가지가 되는데요.
0: 네.
1: 광동식 월병.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중화권에서 전통적으로 먹던 월병이고요.
0: 네.
1: 라마 커스터드 월병. 요게 그 커스터드 크림이 들어가 있는 월병이고요.
0: 네.
1: 스노우 스킨 월병은 아이스크림이나 어, 과일이 들어가 있는 월병이라고 합니다.
0: 네네.
1: 그럼 이런 제품을 지금 한 자리에 모아서 저희 애치마트에서 지금 월병 세일을 진행하고 있고요.
0: 오, 예,
1: 이게
0: 예.
1: 28불 88센트. 그래서 또 28불 88센트가 왜냐. 이게 궁금하잖아요. 29불 9금은 29불 9분인데.
0: 맞아.
1: 네.
0: 왜 그래요?
1: 근데 이게 어, 이 중화권 사람들이
0: 예.
1: 이 팔자를 무척 좋아한대요.
0: 그렇죠. 그렇죠. 그건 뭐 워낙 유명하니까.
1: 그래서 어, 숫자 자체도 28불 88센트 이렇게
0: 네.
1: 가격이 선정됐고 뭐 우리 한국도 사자를 싫어하잖아요.
0: 사자 죽을 사자라 그래서 싫어하잖아요.
1: 근데 뭐 이 아시안권은 다 비슷하더라고요.
0: 아, 그래요?
1: 그래서 사자의 가격대가 잘 나오질 않아요.
0: 아
1: 뭐 예를 들어서 뭐 24불 99 예. 이렇게 나올 바에는 예. 25불 99가 나오는 거예요.
0: 차라리
1: 아하. 아니면 23불 99
0: 아하.
1: 그래서 4자 뭐 4불 49전 이거는 끝장이에요. 아우. 그거는 안 판다는 소리하고 똑같아.
0: 사자 너무 불쌍해.
1: 그래서 그걸 안 쓰니까.
0: 사자는 근데 사자 들어가는 직업은 좋아하잖아.
1: 그러네요.
0: 의사 뭐야 이.
1: 아무튼 그 우리가 마트에서 가격 선정할 때 그런 그 뭐 해프닝이라면 예, 예, 해프닝 예. 그런 게 있어요.
0: 네.
1: 그래서 월병이 28불 80% 네. 지금 세일 나와 있습니다.
0: 예.
1: 또 하나는 이제 전주에 제가 설명드렸었던 그 우리원 모험전 2주간 진행하는데요. 지금 네. 이제 한 주 이제 남아 있습니다. 우리원 가자 너무 좋잖아요.
0: 너무 좋죠.
1: 초코파이 마차 3불 99전 나와 있고요. 꼬부칩 4개 믹스 들어가 있는 박스가 8불 99전 세일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 제품에 뭐 초코파이 고소미 뭐 여러 가지 제품 한 자리에 모아서 지금 세일 진행하고 있거든요.
0: 네.
1: 이거 아이들 그 간식거리도 너무 좋잖아요.
0: 네.
1: 우리 과자 이렇게 저렴하게 팔 때 과자 사다 놓고 아이들 착한 일 했을 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하나씩 끊어주는 그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0: 예.
1: 야 너 오늘 착한 일 했으니까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과자 하나 줄게 하는 그렇게 쓰시면 너무 좋은 우리 꼬부칩 박스 네. 그다음에 초코파이 세일 진행하고 있습니다.
0: 네.
1: 아 그리고 전체 또 제가 한번 안내해드렸던 저희 페펙스 매장에서만 A1 그릴 연기 안 나는 그릴
0: 네. 오.
1: 세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게 지금 199불 99에 지금 세일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0: 네.
1: 요거 연기 안 나는 그릴 구매하시면요. 저희 정육부에서 생산겹살 1.5파운드 이상 되는 생산겹살을 프리로 드리고 있습니다.
0: 이번 주도?
1: 이번 주도 네. 그렇게 있으니까요. 다른 매장에서는 진행을 하지 않고 있어요.
0: 오로지
1: 페펙스 매장에서만 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제품이 진짜 너무 좋은 게 우리 삼겹살 굽다 보면 연기 너무 많이 나잖아요.
0: 네.
1: 근데 스위치 탁 누르면은 연기가 옆으로 싹
0: 그러니까
1: 사라져버려요.
0: 그렇다면서요.
1: 진짜 요거 쓰면 진짜 너무 집안에서 고기 굽어요. 미국 집에서 고기 구우면은 연기 때문에 삑삑삑삑삑 창문 열어라 현관문 열어라 난리 벌써 치잖아요.
0: 한참 가요.
1: 그리고 또 냄새도 오래 가고.
0: 네.
1: 근데 요거 연기가 안 납니다. 버튼만 눌러주시면. 그리고 또 손질 세척도 너무 간편해요. 그냥 물로 세척하시면 되고.
0: 네.
1: 요거 제품 너무 좋으니까요. 또 H마트 페펙스점에서 요거 199불인데 또 요거 구매하시면 또 한 20분 상당의 생산겹살. 진짜 생산겹살 프리로 드리고 있습니다.
0: 안 사면 손해네. 네.
1: 다음은 이제 첨가부쩍 안내해 드릴 건데요.
0: 네.
1: 저 첫 번째로요. 저 미니 스웨 페퍼. 요게 패키지에 2불 99전 나와 있고요.
0: 네.
1: 아보카도가 개당 99센트 세일 나와 있습니다. 스윗 멜론 파운드에 1불 29전이고요. 씨 없는 청포도 파운드에 2불 99전 나와 있습니다. 오리 만다린이 파운드에 1불 29전이고요. 무화과 박스가 8불 99전 나와 있습니다. 셀러리 번치에 1불 49전 나와 있고요. 핵고구마 요게 2불 99전 파운드에 세일 나와 있습니다. 그럼 표현장 판매로 한국 오이가 2불 99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양성이 버섯 패키지에 1불 29전 나와 있습니다. 금토일 한정 판매로요.
0: 예.
1: 깻잎 세 번째 2불 49전 나와 있고요.
0: 예.
1: 자, 5파운드 백 감자가 한 2불 49전 세일 나와 있습니다.
0: 네.
1: 이번 주에는 대파가 세일이 나와 있는데요. 번치에 1불 99전 나와 있고요.
0: 네.
1: 전버 블루베리가 3불 99전 패키지 세일 나와 있습니다. 씨 없는 수박 스마트카드 멤버십 운이로요. 전주와 동일하게 개당 4불 99전이고요. 전주에도 제가 수박이 무척 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에도 확인해 보니까 수박이 평상시보다는 많이 크더라고요. 믿고 사셔도 됩니다.
0: 예, 수박은 뭐 이제 귀에 딱 지나치셨을 것 같아.
1: 예. 예, 그다음에 우리 아무래도 이제 노동절날 우리 바비큐 많이 드시니까 우리 한국 분들은 상추에 고기 싸서 많이 드시잖아요.
0: 네네네.
1: 그래서 청상추 번치에 1불 29전. 그 다음에 노란 옥수수가 4개의 2불 세, 지금 세일 나와 있습니다. 다음 문제는 스마트카드 멤버스 온리 세일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로 하루하루 쌀 15파운드짜리가 9불 99전이고요. 풀무원 들기름 재래김 파라김이 6불 99전 세일 나와 있습니다. 동서 맥싱 커피믹스 14불 99전. 아, 요게 많이 좀 비싸졌죠. 그래도 네네. 싼 가격 14불 99전. 옛날에 세일 나올 때 뭐 12불 99전 이렇게 했었는데 네. 지금은 14불 99전인데 원재료 가격이 올라갔어요. 오, 커피. 예예. 그래서 14불 99전 요 가격도 너무 좋은 가격이고요. 라거포도 박스에 12불 99전입니다. 전체 14불 99전 나오는데 라거포도가 또 2불이 디스카운트 돼가지고 12불 99전 세일 나와 있습니다.
0: 네.
1: 자연 담은 자연이 흰쌀밥 9불 99전 12개 들어가 있는 게 9불 99전 세일 나와 있고요.
0: 네.
1: 가도야 참기름 요게 14불 99전 리밋이 2개 걸려 있습니다.
0: 그렇군요.
1: 다음은 일반 그로저리 상품 안내 드릴 건데요.
0: 네.
1: 첫 번째로 스르마이 현미 15파운드짜리가 12불 99전 세일 나와 있고요.
0: 네.
1: 경기미 가바살 26불 99 세일 나와 있네요. 오뚜기 라면 짜장 짬뽕 멀티팩이 4불 99전 나와 있고요. 삼양 불닭볶음면 작은 컵이 8불 99전 세일 나와 있습니다.
0: 네.
1: 샘표 양자건장 2.2파운드짜리가 쌈장이요. 5불 99전 나와 있고요. 아메리도 이제 바베큐 많이 해서 드시니까 바베큐 소스, 헤어룸, 소갈비, 소 돼지 물고기 해가지고 모두 3불 99전 세일 나와 있습니다. 또 이게 바베큐 하면 이제 물을 싸서 먹어야 되니까 쌈무.
0: 그렇죠, 그렇죠.
1: 쌈무. 요게 개당 1불 99전 나와 있고요. 또 이렇게 또, 쌈무만 싸서 먹냐. 또 소스에 찍어 드셔야 되기 때문에. 제, 또, 그, 양파 겨자 소스가 요게 2불 49전 세일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샘표 진간장 금 S 요게 3불 99전 나와 있습니다. 요게 저번 주에도 제가 그 양조간장 잠깐 설명드렸는데요.
0: 네.
1: 우리 주부님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진간장하고 양조간장하고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요리할 때 네. 다르더라고요.
0: 어, 그래요?
1: 네. 진간장은 이 조림.
0: 네.
1: 조림하는 요리에 많이 쓰고
0: 네.
1: 양조간장. 양조간장은 무침.
0: 무침.
1: 무침. 그러니까 무침을 하니까 그 간장의 고유의 향이 그대로 남아있죠.
0: 아, 근데 그거 들어도요. 막상 살 때 보면 또 까먹은 그러니까 양조간장은 양념 무침. 요렇게 외우면 되겠네. 네. 양념. 네.
1: 그러니까 우리 진간장하면 예를 들어서 국 끓이거나 뭐 고등어조림이나 이런 좀.
0: 진국 이렇게 외우면 되겠다. 진국.
1: 그런데 양조간장으로 해가지고 조림을 하면 안 된다는 건 아닌데 양조간장은 향이 열을 받으면 날아가 버리니까 그 간장의 고유한 맛을 못 느낀다고 네네네네. 하더라고요. 근데 진간장은 그 향이 그대로 살아있다고 하더라고요.
0: 알겠습니다.
1: 그래서 그거를 구분해서 쓰는 그런 지혜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0: 네.
1: 헤어룸 튀김가루 부침가루가 2불 49전 세일 나와 있고요.
0: 네.
1: 그다음 곰표 밀가루 이게 다목적용이 3불 99전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바다넘어 부산넘어 3불 99전 나와 있고요. 전주와 동일하게 오사키 게맛살 5불 99전 세일 나와 있습니다. 아, 그 다음에 해태 맛동산, 요거 3불 49전 나와 있고요. 하겐다즈 아이스크림이 3개에 11불 99전 세일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수산부 쪽 안내 드릴 건데요. 아유, 살아있는 랍스타 9불 99전 나왔었는데 요번에 또 899 세일 나왔는데. 아니, 그러니까
0: 한 마리에. 나 사갔잖아, 세 마리나.
1: 그러니까요.
0: 아, 오, 그래. 나 또 사야 되겠네.
1: 요거, 8불 99전 파운드에 지금.
0: 아,
1: 세일
0: 파운드에.
1: 나와 파운드에
0: 예, 예.
1: 나와 있고요. 메콩 꼬막 무침. 요거, 이건 엄지네 꼬막 무침은 아니고요.
0: 네네.
1: 벌거 꼬막 무침인데.
0: 네.
1: 요거, 9불 99전 나와 있고요. 대구 정감. 파운드에 9불 99전. 그 다음에 양신 농어. 파운드에 7불 99전.
0: 네.
1: 스노 크랩이 파운드에 15불 99전 나와 있고요. 쭈꾸미 요게 파운드에 5불 99전 세일 나와 있습니다. 요거 쭈꾸미 또 데쳐가지고 뚜껑 딱 찍어 먹으면 좀 진짜 맛있는데
0: 예, 저도 천지 아니에요?
1: 예, 어저께 네. 집사람이 연락이 와서 쭈꾸미 한번 먹을 것만 사다 줘. 그래가지고 제가 사갔는데, 저도 배가 아프네요. 육국을 사갔는데, 원국을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 아무튼 쭈꾸미 이렇게 사갔다가 아주 맛있게 이렇게 저녁할 때 먹었습니다. 아, 다음은 이제 정육부 쪽 안내 드릴게요. 아, 정육부 요거 강력추천.
0: 뭐?
1: 부분에 양념육이 다 나왔어요.
0: 어, 우리 그래요?
1: 한국분들이 좋아하는 양념육. 첫 번째, LA갈비.
0: 아, LA갈비!
1: 12불 99점, 파운드.
0: 야
1: 너무 좋아요, 가격.
0: 너무 좋은데.
1: 그 다음에, 불고기. 양념, 불고기가 파운드에 9불 99전.
0: 오.
1: 그 다음에 양념 돼지 불고기 파운드에 3불 99전.
0: 와.
1: 양념 돼지 LA 갈비 파운드에 5불 99전.
0: 헐.
1: 간장 양념 벌집 목살 스테이크가 파운드에 5불 99전이고요. 양념 닭사태살, 이거 춘천 닭갈비에서 드시면 맛있게 드실 수 있는 양념 닭사태살이 파운드에 299도 아닌 2불 79전 세일 나와 있습니다.
0: 네.
1: 가격, 이번에 노동절 관련해가지고 바베큐 재료 해서 드실 수 있는 상품을 한 자리에 모아서 세일을 진행하고 있어요. 이렇게 저렴하게 판매할 때 한번 구매하셔가지고 노동절 쉬시는 날 네. 가족들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네. 바랍니다.
0: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자, 매주 금요일 세일 상품 소개해 주고 계시는 우리 방장일 부장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봬요.
1: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라라라 퀴즈 들으시면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다섯 곡 들으시면서 공통점 찾아주시는 라라라 퀴즈. 자, 첫 번째 곡은 김정민의 슬픈 언약식이고요.

자, 두 번째 곡은 조성모의 다짐. 자, 이 다섯 곡들의 공통점 무엇일까요? 지금 K-POP에 힘입어서 우리나라 뭐 노래는 물론이고요. 드라마, 뭐 화장품, 뭐 영화, 옷. 전부 외국 사람들이 카피하기도 하고, 예, 여러 가지로 참 바꿔서 부르기도 하고. 제가 열심히 힌트를 드리고 있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눈치를 못 채시면은 할 수 없는 경우. 자, 세 번째 곡은 윤도현의 사랑했나봐.

네, 윤도현의 사랑했나봐. 자, 다음 네 번째 곡은 구창모의 희나리. 당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 아시아 쪽에서 굉장한 인기를 얻었습니다. 여러 가수들에 의해서 리바이벌 되기도 했고요. 제가 지금 열심히 힌트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은 조용필의 친구요. 자, 이렇게 다섯 곡 들려드렸고요. 공통점 아시는 분 카톡을 이용하시면 되겠고, 맞추시는 분 H마트에서 마음껏 쇼핑하실 수 있는 20불 상당의 상품권 드립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저 송은경이었고요. 저는 월요일 푹 쉬고 화요일 날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0: 박희윤의 부동산이 보인다.
1: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아직도 모기지 이자는 떨어질 줄 모르고 오히려 조금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도 크게 내릴 것이라는 기대가 없어 보입니다. 모기지 이자가 기대했던 것보다 높다면 같은 액수의 돈을 빌리더라도 더 많은 월 페이먼트를 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커지고 때문에 생각했던 집보다 밸류를 좀 낮춰서 집을 봐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런데 막상 매물도 별로 없고 집값이 조금 주춤하는 것 같기도 해서 더 기다려봐야 하나 싶기도 하고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은 마켓입니다. 은행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운영이 됩니다. 즉 많은 돈을 안전하게 빌려주어야 실적이 좋은 은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자가 올라서 사람들이 돈을 빌리지 않는다면 은행은 이자를 낮춰서라도 돈을 빌려주던가 이자를 낮출 수 없는 환경이라면 고객들이 돈을 안심하고 빌릴 수 있도록 그에 맞는 다른 상품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팬데믹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기록적으로 낮은 이자율 덕분에 30년, 15년 고정 이자 프로그램이 가장 인기가 좋았었지만 앞으로 모기지 이자가 계속 이렇게 오른 상태로 유지된다면 고객의 요구에 맞춰서 다시 인트레스트 온리 프로그램이나 어저스터블 레이트 모기지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도 있을 듯 싶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고정이자 프로그램, ARM이라고 불리는 변동이자, 그리고 이자만 지불하는 인트레스트 온리의 차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0년 혹은 15년 고정 프로그램은 아모르티제이션 테이블을 참고하셔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매달 2,000불씩 내고 계신다면 첫 해는 100불이 원금이고 1,900불이 이자, 둘째 해에는 200불이 원금이고 1,800불이 이자, 이런 식으로 30년 중에서 앞부분은 대부분 이자의 비중이 훨씬 크고 점점 원금이 상환되어지는 하향 곡선에 그리는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그래서 2, 3년 열심히 지불했는데 막상 집을 팔려고 보니까 원금이 조금밖에 줄지 않았다고 말씀하시게 되는 것이지만 계약한 이자는 30년 또는 15년 동안 바뀌지 않고 보장을 해준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이자만 내는 프로그램은 수평적인 그래프를 그리게 됩니다. 즉 2,000불을 지불한다면 2,000불 전부가 이자인 것입니다. 원금은 항상 그대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집값이 혹이라도 떨어지게 된다면 지불해야 하는 원금이 집값보다 많아지는 업사이드 다운의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ARM이라고 불리는 변동이자는 일정 기간 동안은 일반적인 30년 고정 프로그램보다 조금 낮은 이자를 적용하고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시장 금리에 따라 바뀌게 되는 어저스트 되는 경우입니다. 5-1 ARM이라고 한다면 처음 5년은 고정이자를 이후에 1년에 한 번씩 금리 변동에 따라 바뀌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모기지 이자가 팬데믹 때처럼 낮아지는 것을 기대하기는 이제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주택 구입의 장애물이 되거나 마켓의 폭락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는 전문가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의 금리 수준에서 큰 변화 없이 시장은 결국 안정을 찾아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조급함보다는 정확한 진단과 무엇보다 나에게 맞는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 전문인들과 상담하고 여러 융자 프로그램을 비교하면서 앞으로의 주택 계획과 함께 장기적인 플랜을 세우셔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2: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3: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4: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치유를 기다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숨과 눈물뿐이었던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주님, 당신의 눈길로 세상을 보기 원합니다. 속히 치유가 필요한 곳으로 달려가게 하소서. 상처를 싸매고 눈물을 닦아주게 하소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할 첫 곡은 평화의 기도 로고스 남성 중창단의 찬양입니다. 이어서 유창원의 음성으로 192장 임하소서 임하소서 보내드립니다.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무너진 우리를 일으키기 위하여 그분은 자기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정의와 공의, 사랑의 하나님께 우리 삶을 맡깁니다.

를 글로리아 합창단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오 놀라운 구세주 391장을 경주시립합창단의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0: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델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이장희의 찬양이었습니다. 박운성님께서 청해 주신 곡이었고요. 그에 앞서 들으신 곡은 정결하게 하는 셈이 서울 바합창단의 찬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문균의 음성으로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보내드렸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0: 들보님 감사합니다. 처음 참여하셨어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금빛님께서는 오늘의 모든 시간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여 은혜와 지혜로 모든 것을 잘 감당하도록 역사소서 기도하셨고요. 신청곡 적어주셨는데 2부에 보내드릴게요. 0380번님 사랑하는 주님 영광 받으소서 사랑합니다. 또 리치리치님 새로운 직장에 잘 적응하게 해주시고 하루빨리 반찬 담는 이모로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관절이 아프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반찬을 준비하시는 분이신가 봅니다. 그리고 오뚜기님께서는 병상에 계신 어머님께서 기침 감기로 어제 저녁부터 열이 많이 납니다. 주님 보혈로 씻어주시사 통증 없이 긍휼 베풀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안주하는 여행자님, 저와 제 아내가 대학 신입생 때 처음 만난 날입니다. 3대 국경일 중에 하나죠? 철없는 남편과 살아주시는 아내님께 늘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이렇게 보내셨어요. 이 방송을 들으신 아내분께서 지금 환하게 웃고 계실 것 같으네요. 행복하십시오. 란시님, 날씨가 가을인가 보네요. 얇은 겉옷 걸치고 나왔습니다. 교회 에어컨이 약간 부담스러운 그런 때가 되었네요. 그러게요. 어느새 우리 곁에 가을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샬롬규님께서 아미의 터치를 청해 주셨어요. 준비했고요. 이어서 꽃마리님 신청하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유은성 박요한의 찬양 함께합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1: 은혜로운 찬양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받고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CBS 홈페이지 라디오 클릭하시고 음악 FM에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게시판에 신청곡과 함께 사연 남겨주십시오. 방송 듣는 중에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의 게시판 이용하셔도 되고요. 휴대폰 문자메시지 보내실 분들은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휴대전화 뒷번호 7003번, 7살 손주 하율이와 새벽 예배 가는 중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듣고 싶습니다. 적어주셨어요. 하율이가 이 곡 좋아하겠죠? 나의 사랑하는 책 동행의 찬양입니다. 피처링 박필규의 곡으로 보내드릴게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잠시 후 2부 이어집니다.

0: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직은 더위가 한창입니다. 그런데 마음 한쪽에선 슬슬 여름을 보낼 준비를 하게 되죠. 몸으로는 거창한 것보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아침에 물 한 잔 더 마시고 늦은 밤에 야식은 줄이고 에어컨 바람 대신 가볍게 걸으며 땀을 내보는 겁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올여름에 미뤄둔 일을 마무리하고 괜히 마음에 걸렸던 사람에게 안부를 건네보고요. 이번 여름을 잘 버텨낸 나에겐 이렇게 말해보세요. 잘한 일은 잘했다고. 아쉬운 일은 다음 계절에 천천히 해보자고요. 조금씩 천천히 가을을 맞을 자리를 만들어 보시죠.

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스페셜 DJ 배우 박건영입니다. 토요일 아침의 첫 곡으로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오페레타 박쥐 중 서곡을 카를로스 클라이버가 지휘하는 바이에른 국립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아, 이제 여름이 약간은 풀렸죠, 좀. 저는 개인적으로 여름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막 너무 뜨거운 그 열대야까지 계속 이어지는 그 나날들이 여러분들 좀 힘드셨겠지만 저는 좋았고, 그 열대야가 살짝 서늘해질 때 오히려 저는 좀 아쉬움을 느끼거든요. 아, 여름은 뜨거워야 제맛인데 이런 생각을 하고, 저는 반대로 겨울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여름에는, 뜨거운 여름엔 겨울을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여름의 끝은 아쉬움이 아니라 또 다가올 계절을 기분 좋게 맞이하기 위한 다정한 쉼표라고 또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CBS 음악 FM 아름다운 당신에게는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바흐의 프랑스 모음곡 5번 G장조 BWV 816번 중에 세 번째 곡 사라방드를 안드라스 시프의 피아노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이 아이디가 이게 재밌네요. 옆모습 송강호님께서 미국 배우 율 브린너 닮은 저음 목소리 매력 있는 박건영님 환영합니다. 이분이요. 그 옛날에 그 제가 어렸을 때 봤던 그 그게 뭐였더라? 그 성경 10개 뭐 이런 거에 나오신 분 아닌가요? 굉장히 옛날 배우 닮았나요, 제가? 아, 제가 이따가 방송 끝나고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 근데 이분이 머리가 없지 않으세요? 아, 예. 옆모습 송강호님. 저는 지금 보내신 분의 옆모습이 정말 궁금하네요. 음악 들으시죠. 글루크의 오페라 오르페우스와 에우리디체 중에 에우리디체 없이 어떻게 사나. 메조소프라노 제니퍼 라모 카롤 리치가 지휘하는 웰시 내셔널 오페라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으시죠.

글로게 오페라 오르페우스와의 에우리디체 중에 에우리디체 없이 어떻게 사나. 메조 소프라노 제니포 라모, 카를로 리치가 지휘하는 웰시 내셔널 오페라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맞아요. 아까 그 율브린너 그 뮤지컬 왕과 나. 왕과 나에도 그러니까 뮤지컬이 아니고 영화인가요? 그건 영화고. 어쨌든 멋진 분이신 거잖아요. 네, 고맙습니다. 이류고사님, 쓰레기 분리수거 끝났어요. 집 정리정돈, 청소기 밀기 겨우 끝내고 나서 목욕하면 모든 게 끝나요. 개운하게, 시원하게 함께 할게요. 아, 이게 참 저도 하는 일인데요. 이게 집안일은 정말 끝이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거 왜 이렇게 매일 해야 되는데 이게 참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렇게 개운하게 우리를 개운하게 시원하게 만들어주려고 이게 계속 생기나 봐요. 그런 거죠. 기분도 좋고 맞습니다. CBS 음악 FM 아름다운 당신에게 스페셜 DJ 배우 박건영입니다.

시사주간지에서 일하던 성우재 기자는 2001년 뉴욕 출장길에 캐나다 토론토에 들린 적이 있다. 이른 아침 출근하는 시간에 시내버스를 탔다. 어느 정류장에서 버스기사가 지팡이를 들고 다니는 시각장애인의 손을 잡고 함께 내렸다. 두 사람은 같이 길을 건너갔다. 버스기사는 그 승객이 혼자 안전하게 길을 찾아갈 수 있을 때까지 안내했다. 그런데 바쁜 출근 시간에 장애인 한 사람을 위해 버스가 몇 분 동안이나 멈춰서 있어도 불평하는 사람이 없었다. 우리 눈에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특별한 배려로 보이는 일을 캐나다 사람들은 당연한 일로 여기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캐나다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남달리 약자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가짐과 태도를 지니고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들도 오랜 세월을 걸쳐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학교에서 미래의 사회인인 학생들에게 꾸준히 교육한 덕분일 것이다.

코펜하겐 외곽에 있는 로슈 덴마크는 2012년 덴마크에서 가장 일하기 좋은 회사로 선정되었다. 이 회사는 일주일에 두 번씩 직원들과 가족들을 위해 저녁 도시락을 준비한다. 그 덕분에 퇴근한 직원들이 집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즐길 수 있다. 세탁할 것을 회사로 가져오면 퇴근할 때 찾아갈 수 있게 해준다. 우체국에 갈 일이 있어도 회사에서 대신해준다. 성가신 일을 하면서 시간 낭비하지 않고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배려해주기 위해서이다. 로슈 덴마크의 직원들은 출근할 때 발걸음이 사뭇 가벼울 것이다. 배려는 도와주거나 보살펴주려고 마음을 쓰는 것이다. 등불에서 두 아이가 배려하는 모습을 보면 시를 읽는 이의 마음도 저절로 환해진다. 오봉옥 등불. 이렇게 환한 등불 본 적 있나요? 개미 두어 마리가 죽은 나방을 움켜쥐고 영차영차 손짠등만 한 언덕을 기어오를 때 공놀이하던 한 아이가 잠시 길을 비켜줍니다. 순간 개미의 앞길이 환해집니다. 이렇게 빛나는 등불 본 적 있나요? 7살짜리 아이가 허리 꺾인 꽃을 보고는 냉큼 돌아서 집으로 달려가더니 밴드 하나를 치켜들고 와 허리를 감습니다. 순간 눈부신 꽃밭이 펼쳐집니다. 오늘 난 두 아이에게서 배웁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등불이 될 수 있다는 걸.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영화 브루클린으로 가는 마지막 비상구 중에 A Love Idea, 데이빗 놀란의 바이올린 연주였습니다. 앞서 제가 소개한 이야기는 작가 고광석의 책 이 세상 그 무엇도 부럽지 않을 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배려라는 단어의 뜻을 찾아보면 도와주거나 보살펴주려고 마음을 씀 이라고 나옵니다. 어려운 것도 아니고 힘든 것도 아니죠. 그렇지만 누군가의 배려를 받거나 또 내가 베풀었을 때 고마움은 굉장히 크게 다가옵니다. 발 아래 개미가 지나가는 길을 막지 않고 비켜주는 아이, 꽃의 꺾인 부분을 밴드로 감아주는 아이, 이런 모습을 마음에 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정말 누구나 할 수 있는 이 배려에 대해서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죠. 0860님, 환영합니다. 아당의 또 다른 가족 박사님. 연극은 1열 관람을 너무 좋아하는데요. 그날은 격한 감정의 대사를 하실 때마다 너무 깜짝깜짝 놀라 혹시 방해될지 모르겠다는 생각하며 완전 몰입해서 보고는 아픈 마음 부여잡고 왔습니다. 아, 1열에서 제 연극을 보셨군요. 아, 근데 1열 관람은 사실 좀 힘들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무대가 살짝 높으니까 1열에서는 고개를 좀 많이 드셔야 되고, 그래서 가운데가 아니고 또 왼쪽이나 오른쪽이면 한쪽 방향으로만 계속 목을 돌리고 있어야 되니까 나름 공연을 보시는 그 시간도 좀 필요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몰입해서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연기를 보고 이렇게 놀라시는 부분이나 아니면 재밌어서 박수를 치시는 부분이나 웃으시는 부분이나 전혀 배우들에게 방해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맞는 감정이니까요. 되게 재밌는 씬을 하는데 오히려 안 웃어주시면 그게 더 당황스럽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베버의 오페라 마탄의 사수 중 아가테의 카바티나, 검은 구름이 태양을 가릴지라도, 소프라노 엘리자베스 그린머, 요제프 카일베르트가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시죠.

베버의 오페라 마탄의 사수 중 아가테 카바티나, 검은 구름이 태양을 가릴지라도, 소프라노 엘리자베스 그림머, 요제프 카일베르트가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들꽃 연인님께서, 박건영님 거의 1년 만에 스페셜 DJ로 다시 뵙게 됐네요. 반가운 인사드리며 멋진 진행 기대하며 응원합니다. 저 1년 만 아닌데요. 저 2월에 또 들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6개월 만에 왔죠. 6개월을 들꽃 연인님 딴 데 계셨군요. 뭐 6개월이든 1년이든 어떻습니까? 다시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라는 게 저한테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좋은데 여러분들도 좋았으면 더 좋겠네요. 네. 세자르 프랭크의 바이올린 소나타 A장조 중 4악장, 알레그레토 포코 모소, 제임스 에네스의 바이올린, 앤드류 암스트롱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시죠.

세자르 프랭크의 바이올린 소나타 A장조 중 4악장 알레그레토 포코 모소, 제임스 웨네스의 바이올린, 앤드류 암스트롱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킹 데레사님께서 손주한테 라디오 들려주니 음악에 따라 반응이 다르게 나오는 게 신기합니다. 그래요? 어떤 반응이, 어떤 음악에는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그게 참 아이들은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분명히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아이들이라고 다 우르르 까꿍을 다 좋아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르르 까꿍하면 제가 느끼기엔 속으로 아기도 이러는 것도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비웃는 듯한 내가 지금 우르르 까꿍 정도로 웃을 거라고 생각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아기들도 있거든요. 저희 둘째 딸이 그렇습니다. 약간 뭐지? 그 순간에 갑자기 소름 끼친 아이가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우리 킹 데레사님 손주는 어떤 음악을 들었을 때 어떻게 다르게 나오는지 나중에 또 한번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음악 들으시죠. 슈만의 연가곡집 시인의 사랑 옵스 넘버 48번 중 12번째 곡 맑게 갠 여름 아침에 테너 브리츠 분덜리 후베르트 기젠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릴게요.

슈만의 연가곡집 시인의 사랑 옵스 넘버 48번 중 12번째 곡 맑게 갠 여름 아침에 테너 프리츠 분덜리 후베르트 기전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아 정말 음악이 아 정말 제목하고 비슷하네요. 분위기가 참 잘 만들었습니다. CBS 음악 FM 아름다운 당신에게를 듣고 계십니다. 1부 끝곡으로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3번 C단조 옵스 넘버 37번 중 3악장 론도 알레그로 프레스토를 에밀 길레스의 피아노 조지 셸 지휘의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리면서 저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올게요.

0: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2부 첫 곡으로 김효호 작시, 김동진 작곡, 저 구름을 흘러가는 곳, 메조소프라노 김항남의 음성이었습니다. CBS 음악 FM 아름다운 당신에게, 저는 스페셜 DJ를 맡은 배우 박건영입니다.

라흐마니노프의 첼로 소나타 G단조 옵스 넘버 19번 중 3악장 안단테를 린 하렐의 첼로 블라디미르 아시케나지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HJK 주디님께서 박건영님 안녕하세요. 작년에도 들어서 친숙함으로 다가오네요. 끝나는 시간까지 잘 듣겠습니다. 어떠세요? 제가 이제 세 번째 왔는데 정말로 아당 가족분들께서 이렇게 친숙하신가요? 이제 조금? 저는 되게 좋아요. 정말 여기 PD님도 작가님도 그렇고 여기 스튜디오도 그렇고 참 낯설지가 않고 편안합니다. 정말 행복한 시간이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생기네요. 음악 들으시죠. 멘델스존의 모테트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중 All for the wings of a dove.

맨델스존의 모테트,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 저 중에 All for the Wings of a Dove. 아, 비둘기에 날개가 있다면. 보이 소프라노 알레드 존스의 노래로 들으셨습니다. 아, 정말 이 변성기 전에 이 음성은 정말 참 묘하고 좀 마법 같은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5784님께서 요즘 손수건에 꽂히셨어요? 당근에서 세 번 구매했어요. 두 번은 각각 다른 동백 패턴이라 구매하고 한 번은 모임하는 친구들과 나누려고 잔꽃무늬 6개 구매했어요. 박배우님은 뭔가 꽂히면 파는 스타일이신가요? 최근에 그런 적이 있으세요? 저는요, 막 이렇게 꽂혀가지고 막 깊이 들어가고 그런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아, 물론 좋아하는 것들이 있죠. 뭐 예를 들면 저는 아기 담요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블랑켓이라고 하나? 그런 거 좋아해요. 그러니까 제가 아이 두 아이를 키우면서 그 썼던 그 아기들 덮어줬던 담요 있잖아요. 그거 제 와이프는 다 버리라고 하는데 저는 그걸 갖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건 이유는 설명을 못 하겠어요. 근데 지금 5784님이 손수건에 꽂히셨다니까, 손수건 하니까 저도 생각이 나는 게 손수건을 꼭 챙겨서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게 굉장히 근사해 보이더라고요. 그냥 보통 이렇게 티슈 이렇게 뽑아가지고 쓰시거나 아니면 뭐가 있었는데 갑자기 뭘 흘리거나 아니면 뭐에 묻거나 이렇게 닦았을 때, 그러니까 뭐가 휴지게 티슈가 필요할 때 손수건을 이렇게 딱 꺼내주는 모습을 봤는데 그게 굉장히 근사해 보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손수건 얘기가 나오니까 저도 집에서 그 놀고 있는 손수건을 좀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음악 들으시죠.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협주곡 A장조 중 2악장 아다지오, 자비네 마이어의 클라리넷, 한스 봉크 지휘의 슈타츠카펠레 드레스덴의 연주로 감상하시죠.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협주곡 A장조 중 2악장 아다지오, 자비네바이어의 클라리넷, 한스 봉크 지휘의 슈타츠 카펠레 드레스덴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5922님, 여기는 한계령 오색 약수터 주전골 산책 중입니다. 새소리가 아름답게 들립니다. 아, 궁금하네요. 저 안 가봤습니다, 여기. 피디님 가보셨어요? 와, 참 많이 다니세요. 저는 아 이렇게 안 가본 데가 많은데 이게 저 여기 한번 꼭 가보겠습니다. 한길은 오생약수터. 궁금해서 제가 직접 그 새소리를 들어봐야겠습니다. 이렇게 알려주셔서 감사드려요. 슈페 오페레타 경기병 중 서곡, 볼프강 자발리 씨가 지휘하는 바이에른 국립 교향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시죠.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 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슈페 오페라타 경기병 중 서곡을 볼프강 자발리 씨가 지휘하는 바이에른 국립교향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5240님, 암 판정받고 하루 슬퍼하다가 다시 평정심 유지하고 음악 듣고 있어요. 추후의 치료 과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무섭지만 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름다운 당신에게가 언제나 친구처럼 함께 해주세요. 그럼요. 물론입니다. 아, 그래도 많이 씩씩하시네요. 딱 하루만 슬퍼하시고 다시 이렇게 평정심을 찾으신 게 기도 열심히 하시고요. 아름다운 당신에게가 정말로 힘이 될 수 있게 친구처럼 함께 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쇼팽의 피아노 협주곡 1번 2단조 옵스 넘버 11번 중 2악장 로망스 라르게토 조성진의 피아노 야체크 카스프치크의 지휘 바르샤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쇼팽의 피아노 협주곡 1번 2단조 옵스 넘버 11번 중 2악장 로랑스 라르게토 조성진의 피아노 야체크 카스프치크의 지휘 바르샤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1548님께서 주말에는 시골에서 농사를 주중에는 서울에서 손주와 부모님 케어를 하며 퇴직 후 일상을 알차게 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손주와 부모님 케어를 하신다고요? 그럼 손주도 있으신 그러면 엄청 지금 장수 가족이네요. 와 대단하십니다. 이게 주말에 농사를 지으시고 주중에는 아유 이게 사실 저는 애들 보는 것만으로도 얼마 전에 이제 방학 끝나기 전까지 방학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랬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끄럽네요. 이렇게 지내시는데도 일상을 알차게 보내고 계신다니까 그렇게 행복한 시간 계속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CBS 음악 FM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마지막 곡으로 오펜바우의 오페레타 지옥의 오르페우스 중 서곡 캉캉을 세몬 비츠코프가 지휘하는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페셜 DJ 배우 박건영이었고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0: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그래도 나름대로 대단했던 선수였어요. 앞으로 뭐 다른 일 못하겠다 뭐 이런 생각이 정말 강하게 박혀 있었어요. 아, 나 한국에 있고 싶지 않아, 아무도 보고 싶지 않아 라는 상태까지 가게 됐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슬럼프 번아웃만 1년 정도를 지내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불현듯 생각난 게 있었어요. Why not? Why not?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 스케이트 선수였고 지금은 멜로페라는 브랜드를 운영을 하고 있는 박승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떨리네요, 생각보다. 일단 저를 많은 분들이 뭐 올림픽 최초의 전 종목 메달리스트 혹은 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로 아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제 입으로 좀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저는 최초의 전종목 메달리스트뿐만 아니라 또 최초로 쇼트트랙과 스피드스케이팅을 함께 올림픽에 출전했던, 그래도 나름대로 대단했던 선수였어요. 네, 이런 저를 조금 어떻게 보면 부자라고 돈이 많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금수저도 아니고요, 뭐 수십억 자산가도 아니고. 이런 어떻게 보면 좋은 결과를 좀 내었던 선수여서 여러 가지 과장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멜로페는 저 이외에 직원이 한 명이에요. 저와 직원 이렇게 두 명이서 뭐 경영부터 시작해서 생산, 디자인, 뭐 공장까지 제가 다 다니고 있고요. 아주 굉장히 작디작은 브랜드입니다. 나름 선수 시절 제가 봐도 남부러울 것 없이 잘 나갔고, 또 나름 나이는 30대지만 경력은 50대라고 생각하는 제가 어떻게 이렇게 다른 분야를 이렇게 바닥부터 시작을 하게 됐을까요? 오늘 저는 세바시에서 인생 2막을 시작하기 위해 꼭 필요한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저는 27살에 은퇴를 했어요. 굉장히 좀 이상하죠? 27살에 은퇴라고 말을 하면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해 하시는데, 저는 10살 때 운동을 시작해서 17년 만에 운동을 은퇴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 머릿속에는 이제 나이 너무 많아가지고 앞으로 뭐 다른 일 못하겠다 뭐 이런 생각이 정말 강하게 박혀 있었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 거 하기엔 좀 늦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제가 쇼트트랙에서 스피드스케이팅으로 한번 전향을 하기도 했고, 또 그때 바닥부터 시작하는 어떻게 보면 좀 고된 역경과 좀 힘든 일들을 겪어봐서 그런지 도전을 하는 게 쉽지가 않구나라는 거를 이미 20대 때 알고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은퇴를 하고 고민에 빠져 있을 때 저는 아주 소중한 기회로 S모드 서울이라는 패션 학교의 장학생으로 한 달, 굉장히 짧지만 한 달이라는 과정을 수료를 하게 됩니다. 패션을 공부하는 학교인데요. 직접 옷도 만들어보고 또 디자인도 해보고 실전과 가장 가까운 경험들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아, 내가 이 분야를 정말 좋아하는구나 라는 이 느낌을 그때 처음으로 느끼게 됐고요. 그렇게 한 달 과정을 수료하고 그 다음 스텝을 생각하게 됩니다. 인생 2막을 성공적으로 열려면 첫 번째로는 그 전까지 여러 가지 작은 도전들을 여러 번 거쳐야 합니다. 낯선 분야에 도전했기 때문에 저도 분명 이 분야가 내가 좋아하는 거구나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마음처럼 쉽지는 않았습니다. 네, 이유는 제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뭐 대부분 아실 것 같은데 전혀 모르는 분야에 도전을 했잖아요. 너무나도 큰 두려움이 많았었고, 두려움 때문에 망설이는 시간이 한 달이 되고 뭐 두 달이 되고 점점 길어지면서 그렇게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가장 어두웠던 시기가 시작이 됩니다. 사람도 만나지 않고 집에만 항상 있고 또 뭐 SNS 같은 것도 하지 않고 굉장히 우울한 시간을 보내기 시작을 했어요. 뭐 가족들과의 대화도 없어지고요. 아, 나 한국에 있고 싶지 않아 라는, 아무도 보고 싶지 않아 라는 상태까지 가게 됐고, 아무런 준비 없이 뭐 어학연수도 아니고 또 패션 공부도 아니게 그냥 영국으로 도피처럼 떠나버리게 됩니다. 정말 작은 아마 영국에서는 은퇴 후에 나이 많으신 분들이 살고 계시는 해안가의 브라이튼이라는 굉장히 작은 마을에 심지어 영국인 할아버지 할머니와 6개월을 영어 저 잘 못해요. 근데 함께 살게 됐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혼자 마트에 가서 뭐 하나 뭐 사는 것도 두려울 정도로 집 밖에 나가지 않았었는데요.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조금씩 나아지고 헬스장에 가서 혼자 등록해서 운동도 하고 뭐 카페에서 어학연수 온 한국 선수 그러니까 한국 친구들이 저를 알아봐주면서 같이 조금 놀기도 하고 하면서 제가 많이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한 5개월 정도가 지났을 때였는데요. 나 너무 재밌다. 이제 조금 다른 데도 가보고 더 오랫동안 있어보고 싶다 한 찰나에 저에게 혹시 이게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치성 부비동염이라는 건강 악화가 굉장히 심하게 영국에서 오게 돼요. 열이 정말 미친 듯이 오르는데 이 볼 쪽에 염증을 빼주지 않으면 약이 들지 않는 질환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 하루에 8알씩 막 해열제를 먹는데도 열이 떨어지지 않았고 너무 아프기 치아까지 아프기 시작하면서 무서운 조금 느낌을 많이 받게 돼서 이거 나 지금 당장 한국에 안 가면 여기서 죽을 것 같아 막 이런 생각에 휩싸여서 뭐 뒤에 일정들이 제가 막 되게 많았는데 바로 다 취소를 하고 당일날 제가 한국 가는 비행기를 예약하면서 급하게 한국으로 오게 돼요. 근데 저는 분명히 이 힘든 시간을 도피하기 위해서 영국에 갔던 건데 돌아와 보니 전혀 나아진 게 없었고 더 나의 건강 악화만 얻게 되고 조금 더 많은 우울증과 좌절감이 많이 왔었는데요. 또 거기에 상실감까지 오게 됩니다. 그렇게 결국 힘든 시간들이 1년 정도 훌쩍 넘어가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슬럼프, 번아웃만 1년 정도를 지내고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제가 갑자기 불현듯 생각난 게 있었어요. 그건 제가 영국 생활에서 저를 가끔씩 즐겁게 해줬던 정말 그림 실력이 좋진 않지만 끄적였던 가방 디자인이었어요. 그냥 심심해서 한 번씩 끄적이고 할 게 없으니까 노트에 맨날 끄적이고 이랬었는데 영국에서 가방 디자인을 했을 때 되게 아이디어들이 많이 떠오르고 쉽게 떠오르고 쉽게 그려지고 했던 기억이 나서 가방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기 시작을 합니다. 만약에 제가 큰 성공을 바라고 그 전에 작은 도전의 기회를 좀 무시했다면 인생 2막도 제가 봤을 땐 불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처럼 인생 2막은 어느 날 갑자기 가능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 후에 저는 내가 가방을 하려면 어떤 거를 먼저 해야 될까? 막막하잖아요. 뭘 해야 되지? 하고 생각을 하던 찰나에 내가 이걸 정말 좋아하는지 알아봐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다른 도전에 나서게 되는데요. 정말 생전 모르는 가죽을

그때서야 저는 이제, 아, 이거 망설이면 안 되겠다. 1, 2년을 이렇게 날려버려? 뭐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 그런 결심을 했을 때 정말 감사하게도, 제가 도전을 할수 있게 중요한 역할을 해준 한 모임에 나가게 돼요. 뭐 그러려고 나간 건 아닌데, 거기서 지금의 제 남편도 만나게 됐고요. 그때 당시에 제가, 막내였어요. 그 모임에서 막내였고 거의 30대, 40대 정도의 분들이 계셨는데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도전들을 하고 계시는 걸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심지어는 너무 행복해하시는 그 모습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충격으로 왔고 새로운 도전을 한발더 다가갈 수 있게 해준 큰 원동력이었던 것 같아요. 저에게 전환점이 되어준 이 모임이 오프라인으로 많이 뛰고 직접 겪어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해줬어요. 그 이후 저는 가죽 시장을 처음으로 혼자 돌고 샘플실과 공장도 알아보고 했는데,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막 시작했는데 한 300만 원 정도를 날려요. 초반에 가죽 시장을 돌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지퍼 있잖아요. 많이들 보시는 가방에 달린 지퍼인데 그 지퍼를 제가 생산에 맡겨야 되는데 그 지퍼를 재는 방법을 몰랐던 거예요. 길이를 재는 방법을 몰라서 몸으로 부딪혀 봐야 되니까 그냥 제가 이렇게 재서 드렸는데 그게 잘못 나온 거죠. 그렇게 재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 2, 300개의 지퍼를 네, 이제 그 돈을 날리게 되는데 아직도 그 지퍼는 제 사무실 옆에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도 너무 쓰고 싶어요. 근데 이 실수가 저의 실수이기도 하고 분명히 그랬지만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아요? 저는 시작도 하기 전에 실패한 느낌이었고 너무나도 큰 좌절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생각의 전환을 했었는데요. 근데 이거 이런 실수들 혹은 여러 가지 다른 실수들을 지금 내가 혼자 할때 해보지 않으면 만약에 직원이 이렇게 많이 생겼는데 제가 그걸 어떻게 만드는지도 모르고, 뭐 어떻게 재는지도 모르고, 이런 걸 내가 몰랐다면 어땠을까? 차라리 지금 한게 다행이라고 생각해보자, 라는 생각의 전환을 가졌고, 저를 응원해주게 되더라고요. 인생 2막을 열때 필요한 마지막 한 가지는 그 전에 하던 일을 하면서 얻은 결과와 깨달음입니다. 선수로서 제가 17년이라는 인생을 살면서 정말 많은 일을 겪었고, 크고 작은 실패와 좌절, 또 무언가를 이뤄내기도 했는데요. 제가 소치올림픽 때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500m에서 다른 선수 때문에, 넘어지면서, 스테로이드를 바로 맞아야 될 정도의 부상을 입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엔 정말 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게 아마 올림픽 때첫 번째 종목이었는데, 앞으로 남은 경기가 세 종목이나 돼요. 근데 스테로이드를 맞으면서까지 이런 부상이면 난 이제 끝났다. 이번 올림픽 끝났다라는 생각을 하던 와중에 너무 아깝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거를 안 되겠다. 그래도 한번 시도는 해봐야겠다 해서 스케이트 훈련을 하지 않고 치료에만 매진을 합니다. 그러다가 다행히 다리에 붕대를 감고 제가 스케이트를 신게 됐고요. 올림픽 기간이 되게 짧았는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1000m와 3000m에서 금메달을 획득을 하면서 2관왕에 오르게 됐는데요. 이러려고 제가 말한 건 아닌데 굉장히 사실 힘들었어요. 붕대를 감고 한다는 게 힘들었고 정신력으로 정말 버티고 있었어요. 사실 근데 이런 경험들, 정말 좌절과 실패와 이런 어떻게 보면 제가 또 그걸 겪고 일어나서 금메달을 획득했다는 이런 경험들이 없었다면, 제가 혼자 방황했던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더더욱 무너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도전이라는 말에 대해서 조금 새롭게 정의를 하고 싶어요. 도전이라는 단어는 무언가를 포기하고 다른 무언가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전은 그동안에 살아왔던 삶의 그 많은 경험들을 그대로 가지고 이어나가는 것이고요. 힘들다고만 생각했던 순간들에 저도 모르는 사이 선수 시절 경험들을 아주 자주 떠올리고 있습니다. 작은 도전과 시행착오를 통해서 인생 2막을 열었기 때문에 저는 또 다른 도전이나 인생 제3막에도 굉장히 마음이 열려 있고요. 도전을 계속하는 한 어려움에 부딪힐 가능성이나 실패의 위험도 높아지겠죠. 근데 안전하게 책상에서 배울 수 있는 일들도 세상에 굉장히 많아요. 제가 생각해도 뭐 책으로 배울 수 있는 거 많잖아요. 요즘 유튜브도 너무 잘돼 있고. 근데
인생에서 이런 좌절, 실패, 혹은 행복이나 즐거움

0: 이런 것들을 책상에서 배울 수 있을까요? 저는 단 한 번도 이런 감정들을 앉아서 배운 적이 없습니다. 몸으로 부딪히고 확인하고 수백 번 연습해야 이런 것들이 얻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비결인데요. 이게 비결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여러분이 인생에서 꾸준히 할수 있는 운동을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뭐든지 체력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은퇴하고 운동은 정말 쳐다보기도 싫어서 하지도 않았었는데 은퇴하고 여러 가지 도전들을 거치다 보니까 체력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걸 지금도 느끼고 있고요. 여러분도 규칙적인 생활을 할수 있는 뭐큰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좋아요. 작은 운동부터 시작을 하셔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도전에 성공하려면 나의 가능성을 최대한 끌어내야 하잖아요. 몸도 마음도 최상의 컨디션으로 항상 유지하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도 즐길 수 있는 운동을 찾아서 꾸준히 체력 관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박승희였고요. 이렇게 너무 좋은 자리에서 제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저는 카자흐스탄에서 온 산수 같은 여자 오네게입니다. 심사위원분들이 도미노처럼 저를 쳐다보시는 거예요. 이거 됐다. 이거 되는 주식이다. 실제로 대상까지 받았습니다. 6개월 만에 신제품 매출만 27억 원을 넘었습니다. 한국 회사에서 일을 잘하면 주는 보상이 뭔지 아시나요? 일이 더 많이 늘어나는 겁니다. 예, 한국에 오자마자 이게 웬 떡이냐 하면서 일이 하나둘씩 이렇게 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일이 잘 안 풀리거나 좀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할 때 점검하는 딱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자흐스탄에서 온 한국 생활 12년 차 오네게입니다. 여러분은 재능은 타고나는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어릴 때부터 아나운서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신앙송 대회에 참가하고 실제로 글 쓰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고 이렇게 사람들 앞에 나서서 말하는 것도 좋아했습니다. 집에서는 볼펜을 입에 물고 이제 발음 연습도 열심히 했는데요. 그래서 카자흐스탄에서 신문 방송학을 전공한 것도 아나운서가 되고 싶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인생은 생각보다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건 분명한데 특별히 잘한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는데요. 더군다나 이 카자흐스탄의 방송국 생태계 자체가 저랑 결이 좀 안 맞고 정서가 좀 안 맞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카자흐스탄 사람이 좀 카자흐스탄 정서가 안 맞다라고 생각하는 게 좀 이상하긴 하지만 이런 생각 하나로 저는 오히려 내가 재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닌가? 이게 내 길이 아니어서 그런 게 아닌가? 하면서 상당히 위축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 와중에 어느 날 갑자기 한국에 푹 빠졌습니다. 정말 블록버스터급 전환이긴 한데 어느 날 한국문화원에 다니던 제 고등학교 후배가 저를 꼬셔서 어떤 콘서트를 같이 보러 가자고 엄청 조르고 졸라서 따라갔는데요. 알고 보니까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문화교류 콘서트인 거예요. 그 콘서트에서는 이제 아주 유명한 송일국 배우님께서 축사도 좀 해주시고 한국의 유명한 드라마 노래들이 나오고 또 장구와 가야금의 그런 전통 공연들이 펼쳐졌는데요. 저는 그 공연을 보는 순간 가슴 한켠이 좀 아려왔습니다. 여기가 내가 옛날부터 속해 있어야 했던 그런 데가 아닌가 하면서 상당히 좀 애틋하면서 애절하고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요. 물론 공연 자체가 그런 애틋한 공연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제 앞에 이제 앉아 계셨던 고려인 두 분도 한국어로 대화를 하시고 또 한국어로 주고받은 메시지를 저한테 보여주시는데 와, 정말 한글이 너무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는 바로 다음 날 한국문화원에 가서 한국어 수업을 등록해서 열심히 배우기 시작했는데요. 그래, 한번 하는 거 제대로 한번 해보자. 이 길이 내 길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열심히 했더니 어느 날 한국에 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냥 온 건 아니고요. 카자흐스탄에서 이제 한 명 내지는 두 명씩 뽑는 정부초청 장학생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뽑혀서 운 좋게 이렇게 한국에 왔는데요. 한국에 오는 도중에 제가 카자흐스탄에서 신문방송학과를 2학년 1학기까지 다녔었는데 아버지께서는 아 너무 아까운 거 아니냐 그냥 졸업하고 석사를 차라리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거는 다 아예 안 듣고 포기하고 편입이 아닌 반수를 선택해서 이렇게 한국에 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온 지 이제 3개월 만에 저한테 아주 뜻밖의 좋은 일이 생겼는데요. 세계 한국어 말하기 대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학당을 다니고 있었는데 저희 어학당 선생님에게 가서 아 선생님 여기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한다는데 저 여기 나가서 대상 받을 것 같은데 혹시 제 스피치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하면서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했는데요. 아, 마음씨 착한 선생님께서 다행히도 저를 열심히 지도를 해주시고 둘이서 빈강의실을 찾아다니면서 막 발음 연습도 하고 내가 심사위원들을 어떻게 마음을 사로잡아야 될지 그런 스피치 가르침을 많이 받았습니다. 실제로 선생님이 저한테 해주신 말이 아직까지도 생생한데요. 무대 위든 인생이든 절대 움츠러들면 안 된다. 전부 다 기세다. 기세 있게 나가라라고 해서 저는 무대 위에서 최대한 뻔뻔해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남들은 이제 상당히 평범한 자기소개를 하는 도중에 저는 나와서 딱 당당하게 저는 카자흐스탄에서 온 산수 같은 여자 오네게입니다 하고 딱 이렇게 당당하게 외쳤더니 심사위원분들이 거의 도미노처럼 저를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때 든 생각이 이거 됐다. 이거 되는 주식이다 하면서 정말 신나가지고 막 엄청 열심히 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대상까지 받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한국에 온 지 두 달밖에 안 된 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카자흐스탄에서도 똑같이 무대에 서는 걸 좋아하고 말하는 걸 좋아하는 똑같은 원예계였지만 한국에 오자마자 이게 웬 떡이냐 하면서 일이 하나둘씩 이렇게 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런 일은 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는데요. 저는 지금 화장품 회사에서 신제품 개발이라는 업무를 맡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처음부터 이 일을 했던 건 아닙니다. 처음에는 회사 자체 브랜드의 이제 홍보와 마케팅 일을 담당했는데요. 실제로 동남아 마켓을 운영하고 스토어 팔로우 수를 3명에서 900명까지 올리고 실적을 냈습니다. 역시 난 또 뭔가를 해냈다 하는 거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제가 제 일에 손을 많이 못 대게 됐습니다.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회사에 오가면서 그럼 뭐 사내 정치 뭐 이렇게 다양한 이제 이해 관계자들의 얽히고 설킨 그런 사연 때문에 제가 제 일에 권리를 많이 행사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시부터 6시까지 하는 일이 현저히 낮아지다 보니까 나는 이제 뭐하지? 시간이 너무 안 가는 거예요. 점심때까지는 어떻게든 좀 때우겠는데 점심 먹고 나서는 막 졸리고 시간이 너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럴 바에는 그냥 열심히 일하자 하면서 이제 대표님이나 제 상사들에게 이것 좀 해보고 싶습니다. 저것 좀 해보고 싶습니다 하면서 결제를 받으러 갔는데 다 반려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약간 좀 삐뚤어진 마음에 나도 그냥 시키는 것만 해야겠다 하면서 상당히 좀 게으른 직원처럼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와중에 저희 회사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신제품 개발 부서의 담당자분이 갑작스럽게 퇴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퇴사함과 동시에 그분이 맡던 업무가 고스란히 저한테 넘어왔는데요. 처음에는 많이 억울했습니다. 나는 브랜드 마케팅을 하러 들어온 사람인데 이런 업무를 나한테 맡기는 건 무슨 심보지? 하면서 별로 내키진 않았는데요. 하지만 생각보다 상당히 재밌는 일이었고 특히나 저희 KBT가 지금 엄청 활발하잖아요. 실제로 이제 돈이 들어오는 그런 아주 좋은 광경을 제 눈으로 보니까 사람이 너무 신나는 거예요. 내 새로운 도파민을 찾았다. 이 일이다 하면서 아주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에 담당자분들이 안 해주던 것들을 저는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면서 이제 열심히 해주기 시작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원하는 품질은 상당히 고퀄리티의 품질은 원하는데 가격은 상당히 낮은 가격을 원하는 그런 요청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거기서는 바로 자르지 않고 이제 다양한 거래처들과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서 으쌰으쌰 하면서 좀 이렇게 매출을 열심히 좀 올리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그렇게 해서 제가 신제품 개발을 맡은 지 6개월 만에 신제품 개발 성사율은 98%를 넘었고요. 신제품 매출만 27억 원을 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결과가 보이고 하니까 사람이 너무 신이 나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돈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저는 아, 나는 이런 일도 잘하는 사람이야 하면서 어느 정도의 좀 보상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한국 회사에서 일을 잘하면 주는 보상이 뭔지 아시나요? 일이 더 많이 늘어나는 겁니다. 예. 네. 그렇게 해서 저는 이 일 저 일 다 맡아서 지금 엄청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저는 제가 이런 일을 할 줄 아는 인간인 거를 몰랐습니다. 저희 대표님도 아마 모르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뼛속까지 문과였는데 이런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성분들의 이런 신비로운 과정이 저한테 재미있고 제가 그 일을 해서 실제로 성과까지 이뤄낼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거든요. 하지만 하나의 자리가 만들어지고 제가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무대가 만들어지니까 아, 정말 다양한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 자리가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또 동아리에 들어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아리 면접날 딱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요. 세상에 웬 천사 같은 차은우 같은 선배님이 딱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별의 시련의 아픔이 정말 순식간에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을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참 신기했습니다. 그 전날까지만 해도 밥이 한 숟갈도 안 넘어가던 저였는데 그날은 제가 삼겹살에 소주에 김치찌개 밥 두 공기까지 비웠습니다. 그래서 아, 이 사람은 자신의 마음이 안 좋거나 힘들 때 자리를 바꾸거나 자신을 좀 색다른 환경에 노출하면 어느 정도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구나를 또 한번 확신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렇게 자리의 중요성을 한국에서 살면서 상당히 많이 깨닫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제가 정말 기억에 남는 대회가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독도 사랑 말하기 대회입니다. 대회의 취지는 뭐냐면 독도에 대한 사랑을 글이나 스피치나 혹은 춤, 노래, 연극과 같은 그런 다양한 유형으로 해서 이제 표현을 하는 건데요. 저는 그때 팀으로 출전을 했고 저희 팀 이름은 BTS가 아니라 DTS였습니다. 독도 소녀단이었거든요. 이렇게 저는 이제 팀원들의 신뢰로 실제로 연극을 이제 시나리오를 짜고 연극 연출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극의 내용을 아주 잠깐 이제 언급을 하자면 독도 근처에서 낚시를 하다가 어떤 일본 어부도 같이 낚시하시는 걸 보고 아 여기가 조선 땅인데 돈은 왜 여기서 낚시하고 있냐 너 여권 어딨냐 약간 이렇게 해서 좀 일본 그 자치구에 잡혀가서 독도가 한국 땅이다 조선 땅이다라는 걸 주장하는 그런 일화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일화를 현대적으로 좀 재해석을 해서 안영복 선생님께서 인스타그램을 하던 와중에 어떤 일본 어부가 아 다케시 마스바라시 하고 올리는 그런 게시글을 보면서 분노하는 거를 좀 표출을 했고요. 그리고 방탄소년단 노래에 독도는 우리 땅 이 노래 많이 아시죠? 이 노래에 이제 개사를 해서 실제로 최우수상까지 받았습니다. 실제로 이 대회에서 최우수상도 좋았지만 저는 독도에 갈 수 있었던 게 정말 제 인생의 큰 선물이었거든요. 혹시 여기 계신 한국 분들 중에서 독도에 가보신 분 계신가요? 그렇죠. 너무 어렵죠. 왜냐하면 독도가 이 조상 3대가 덕을 쌓아야지만 갈 수 있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배가 뜰 수 있는 최적의 날씨가 다 뒷받침되어야만 갈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대회가 개최되던 이제 10년째 개최되었었는데 독도에 갈 수 있었던 기수는 두 기수뿐이었고 그중에 조이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 와서 말하기 대회에서 또 대상을 받고 공연을 하고 또 시나리오를 쓰고 회사에서 신제품 17개를 만들고 하늘이 점지해줘야지만 갈 수 있다는 독도까지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는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된 게 아닙니다. 카자흐스탄에 있을 때도 저는 충분히 말하는 걸 좋아하고 글 쓰는 것도 좋아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좋아했고 무슨 일이 생겨도 열심히 하는 성격도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오니까 제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것들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계속 생겼습니다. 말하는 걸 좋아하니까 말할 기회가 생기고 글을 좋아하니까 글 쓸 일이 생기고 이야기를 만드는 걸 좋아하니까 시나리오를 쓰게 되고 일을 좋아하니까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을 맡게 됐습니다. 돌이켜보면 회사에서도 비슷했습니다. 처음에는 홍보와 마케팅을 하던 자리에서 제 능력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제 능력을 꺼내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점점 작아졌죠. 그런데 신제품 개발이라는 일을 맡자 다시 달라졌습니다. 제가 원래 다른 사람이 된 게 아니고 자리가 달라졌을 뿐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노력은 뒷받침되어야 할 텐데요.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나에게 맞는 자리가 없다면 그 능력은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일이 잘 안 풀리거나 좀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할 때 점검하는 딱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지금 내가 알맞는 장소, 알맞는 환경에 있는가. 두 번째는 내가 거기에 걸맞는 사람으로 행동을 하고 있는가. 저는 한국에서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아주 철학적인 그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어떤 일이 생겨도 자기 자신을 너무 섣불리 판단하거나 그런 결론을 내린다기보다는 아, 이 자리가 정말 나의 능력을 꺼낼 수 있는 자리인가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여러분도 실컷 빛나실 수 있는 무대를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본 방송은 굿TV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오색 오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사단법인 교과서 진화론 개정 추진회 김호현 연구소장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제 강의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큰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릴 내용은 여기 보시다시피 후추나방과 핀치부리에 대한 변화, 그것이 얼마나 진화의 증거로서 합당한가, 이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직선적 세계관을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제시를 했는데 여기에 제시된 그림처럼 후추나방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핀치새라는 것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이 상징적인 내용처럼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최고의 지향점을 향해서 직선적으로 나아가는 이론이지 뒤로 갈 수도 없고 S자 형처럼 꺾일 수도 없습니다. 이게 진화론의 대표적인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정향진화설이라고 합니다. 목적 지향적인 어떤 진화를 해가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우리가 그 진화론적인 세계관 안에 소진화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대진화라는 게 있습니다. 자, 소진화가 모아져서 대진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 대진화가 이루어지면 결국에는 새로운 생명의 시스템이 바뀐 전혀 다른 생명체가 나온다는 논리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두고 설명을 하면서 진화론의 양날개인 돌연변이와 자연선택,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 여기에 보시다시피 돌연변이라고 하는 것 또는 자연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소위 하등동물이 고등동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아니라 된다는 것이 진화론입니다. 그러면 소위 하등생명체가 고등생명체로 될 때 시스템이 바뀌는 그런 진화가 된다는 얘기인데 과연 그게 그렇게 되는 것인지 이 시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오랜 시간 동안 비행을 하다 보면 결국에 저 그림처럼 날개도 나오고 다른 기관도 나오고 전혀 다른 새로운 기관들이 등장해서 새로운 생명체가 된다는 논리들입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참고 삼아서 보면서 자, 교과서의 소진화라고 하는 한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변이가 쌓여서 진화가 된다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 내용을 보시다시피 그 변이가 쌓여서 진화가 된다라고 하는 논리는 우리 가운데 어디에도 그렇게 된 생명체는 없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만큼 우리에게 설명되고 있는가, 여러분들. 그 내용들을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곧 진화의 정의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살펴봤지만 하등동물이 고등동물이 되는 것을 200년 동안 가르쳐왔던 것이 진화론 논리입니다. 이번엔 대진화의 한 예를 초등학교 교과서를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면 자, 여기 보시다시피 양서류가 물고기에서 진화해서 물에서 땅으로 나오는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초등학교 교과서입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유일하게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어요. 대진화가 이루어진 것처럼. 그리고 본 내용들에 대해서 간단한 내용으로 여러분에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흔히 아는 초파리, 여기에서 100년이 넘는 실험이 진행됐지만 정상적인 돌연변이체가 생긴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논리들이 우리의 교과서에 가르쳐지고 있는데 실제로 소진화를 일반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제가 여기에 초, 중, 고, 대학이라고 표기를 했는데 핀치부리에 대해서 전 교육 과정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초등학교 교과서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새의 여러 부리 모양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스갯 얘기지만 새의 부리에 대해서 무엇이 그렇게 알아볼 내용이 많을까요? 자, 다시 또 하나 중학교 교과서 내용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여기에 생물이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환경에 따라 변화하는 것을 진화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는 전혀 다릅니다. 변이를 이루어서 진화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변이는 일반적으로 적응 현상이지 이게 대진화, 시스템이 바뀌는 그런 현상은 아닙니다. 그 다음 고등학교로 넘어와서 또 다른 내용을 하나를 보면 여기에 제시된 내용은 생존 경쟁, 적응 이런 걸 통해서 다양한 종으로 진화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 역시나 진화는 아닙니다. 근데 진화라고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외국 교과서 내용의 그림까지 등장해서 이렇게 핀치새가 진화했다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핀치새뿐만이 아니고 후추 나방까지도 소질환을 가지고 대진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학생들에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내용에서 우리가 보시면 이러한 내용들의 오류가 충분히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았기 때문에 교진치는 4차 청원을 통해서 호추 나방의 공업 암화는 진화의 증거가 아니다라는 주제로 교육당국에 이 내용을 삭제 내지는 수정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또 하나 핀치 부리에 대해서도 역시나 저희들이 청원을 했습니다. 핀치 부리의 변형은 진화의 증거가 아니다. 이게 보시면 2014년도, 2013년도에 이루어진 내용들인데 이후로 이 내용들이 우리 교과서에 여전히 등장하고 있고 상당 부분이 교과서 안에서 자연선택의 내용으로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보시면 자 핀치 부리 무엇이 문제인가? 과연 자연선택으로 부리가 점점 계속 두꺼워질 수 있는 것인가?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우리가 하나 더 눈여겨봐야 될 것이 핀치 부리에 대해서 말을 할 때 부리의 두께에 대해서 처음에는 말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날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 내용들 중에 보시면 부리가 점점 다양해졌다는 내용을 가지고 지금 교과서들은 진화를 가르칩니다. 뭔가 지금 그 뉘앙스적인 관점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부리가 두꺼워졌다는 내용과 여기 보시다시피 부리가 점점 다양해졌다는 것. 이 내용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 이 그림을 우리가 유심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핀치 부리가 두꺼워질 때 건기와 우기에 따라서 부리가 변화된다는 것이 애초에 논문들이 제시했던 결과들입니다. 핀치 부리가 두꺼워지는 과정 중에 보시면 우기에는 먹이가 부드럽기 때문에 얇은 부리가 먹이를 먹기가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건기가 찾아오게 되면 다시 두꺼운 부리가 나타납니다. 진화론 논리에 의하면. 그래서 여기까지 놓고 보면 자 얇은 부리가 두꺼운 부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정황진화설에 의하면 이 두꺼운 부리는 지속적으로 자연선택을 받아서 두꺼워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들. 코믹한 내용이지만 이런 부리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들의 논리대로 하면.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두꺼운 부리가 나타났다가 다시 비가 오게 되면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얇은 부리로 돌아갑니다. 이걸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자, 비가 오고 안 오고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이 부분이 반복됩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자연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비가 오면 얇아지고 비가 안 오면 두꺼워지고 실제로 그들이 맨 처음 제시했던 내용들을 본다면 부리는 계속 두꺼워져야 맞습니다. 그러나 진화론 논리는 여전히 진동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역시나 핀치 부리에 관련된 최근 연구 결과들인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핀치 부리의 변화는 DNA가 아니라 단백질이라는 사실입니다. 진화가 이루어지려면 DNA가 변해야 그 다음 단계의 새로운 생명체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연구된 내용을 보면 핀치 부리의 변화가 DNA가 아니라 단백질이라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후속 유전학이라고 하는 게 최근에 발달하고 있는데 이 후속 유전학은 신다인주의의 한계를 지적하는 학문이에요. 신다인주의의 학문은 뭐냐면 DNA가 변해서 돌연변이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 돌연변이가 대진화를 일으킨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후속 유전학에 의하면 DNA와 생명체의 변화는 전혀 무관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본 시스템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한 간단한 예로 우리가 아이가 어른이 돼가는 과정 중에 DNA가 변하지 않습니다. 모든 생명이 근본 시스템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형태적인 어떤 변화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진화론자들도 지금 차츰 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하다 보니까 이 후속 유전학조차도 오늘날 진화론자들은 자기들의 논리에 맞도록 각색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내용은 다인주의의 대진화 방식입니다, 여러분들. 자, 유전자의 돌연변이를 통해서 일어난다. 이게 다인주의의 대진화 방식이에요. 지금까지 그렇게 교육해왔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하나 우리가 좀 살펴보면 핀치의 부리는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유전자 돌연변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자, 오늘날 모든 교과서는 이것을 소진화, 즉 변이라고 말합니다. 소진화에 포함된 여러 가지 현상들은 오늘날 모두 관찰되는 현상들입니다. 자, 그런 현상들이 털이 변하거나 몸집이 변하거나 형태적으로 뭐가 좀 변했다고 해서 그것이 전혀 새로운 생명체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모든 교과서는 대진화에 대해서는 교과서가 절대 침묵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교과서까지 또는 대학교 교과서까지 대진화를 말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모두가 소진화를 가지고 대진화를 된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오늘날 변이는 종내의 다양성에서 수없이 관찰되는 현상, 반복적으로 설명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은, 자, 교과서 2015 개정, 2015년도에 교과서 개정됐습니다. 자, 이때 이후 현재 오늘날 교과서는 돌연변이라는 단어가 거의 삭제되고 없습니다. 그리고 이 다양성이라는 말을 가지고 진화 메커니즘을 설명을 합니다. 이만큼 진화론자들은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논리에 따라서 그때그때 새로운 변신을 해가는 것입니다. 다양성을 가지고 진화를 설명하려고 하지만 이 내용조차도 아마 논리적으로 말을 만들어서 교과서에 등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호추나방 무엇이 문제인가? 이제 자,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핀치부리 자연 선택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걸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호추나방에 대해서 볼 텐데 여기 보시면 진화론 초점 자연 선택에 따른 검정색 호추나방의 개체수 증가. 이게 초점입니다. 개체수가 증가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자, 오늘날에는 검정나방 개체수 감소, 여러분들. 다시 한번 흰나방 개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개체수 평형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자, 근데 이 내용이 우리 교과서에 가르쳐지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호추나방에 대해서 많은 잘못된 부분들이 우리 안에 제시되고 있습니다. 자, 호추나방의 자연선택의 원동력을 보면 공업암화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끼, 도시가 공업화되면서 이끼가 위장색으로 역할을 했는데 죽어버린 나머지 그 위장색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천적. 자, 천적으로서 일반적으로 새가 등장하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여기 앞에 제시된 이 세 가지 내용들, 공업암화, 이끼, 천적, 이런 것들은 환경적인 요인으로서 유전자 변이와는 전혀 무관한 내용들입니다. 자, 보시면 그 부분에서 이걸 연구했던 당시 영국의 버나드 캐틀웰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 시대가 1953년도인데 이분이 이걸 연구하는 과정 중에 그 시기적으로 너무나 자연 선택을 설명할 수 있는 환경적인 조건이 갖추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나방에 관련된 정보를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보면 나방은 주로 밤에 활동하는 생명체입니다. 낮에 활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나방은 운신체를 보게 되면 햇빛이 들지 않는 둥그렇게 늘어지는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 가지 밑에 보통 낮잠을 잡니다. 얘들은. 그리고 이 나방을 잡아먹는 천적들, 즉 새를 보면 새는 낮에 활동하는 동물입니다. 밤에 활동하는 생명체와 낮에 활동하는 생명체가 어떻게 만날 수가 있을까? 이러한 사실들이 세간에 널리 알려져 있는데도 교과서는 아이들에게 이걸 전혀 제시하지 않습니다. 자, 그 공업암화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이 그림을 설명하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공업암화라고 하는 것은 1953년 이전에 영국의 공업도시가 만들어지면서 도시가 굉장히 어두운 상태가 진행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 어두운 시대가 진행되는 과정 중에 이제 나타나는 현상인데, 자, 보시면 맨 처음에 1700년대를 보면은 나방의 흑백 비율이 같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자, 19세기 들어서 영국의 공업도시가 발달하면서 이제 이렇게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도시가 어두워집니다. 그럼 매연이 발생하면서 이끼들이 매연 때문에 죽어버리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그런 과정이 지속되는 중에 이제 캐틀웰이 1953년 이 시점에 와가지고 이제 실험을 완성합니다. 자, 우리가 이 그림에서 보시면 흑백 비율이 상대적으로 까만색 나방이 월등히 개체수가 증가합니다. 자, 자연 선택이 맞으면 자, 월등히 증가한 이 검정색 나병은 지속적으로 그 개체수를 증가시켜야 맞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영국이 실질적으로 이 시대 캐틀레를 실험했던 이때쯤에 그 나라에서 다시 도시를 맑게 하는 공해방지법이 입법됩니다. 그러면서 도시가 상대적으로 이제 다시 밝아지고 깨끗해지면서 이 상황이 역전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 와가지고는 다시 흑백 비율이 일정한 상태에 도달해 있다는 거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현재 제시되고 있는 정보들의 결과입니다. 흑백 비율이 역시나 여기서도 핀치 부리처럼 개체수가 증가했다가 다시 감소하는 이 현상을 반복합니다. 그럼 만약에 다시 공업이 발달해서 영국의 환경 조건이 돌아간다면 분명히 검정 개체수가 다시 증가할 것입니다. 이 논리로 보면. 근데 이걸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이걸 자연선택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 대진화를 일으키는 자연선택.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제가 그 내용들을 간단히 여기 정리를 했는데, 자연선택, 핀짓의 호추나방, 부리가 두꺼워지고 개체수가 증가하고, 그 다음에 유전적인 변화, 없습니다, 어디에도. 핀짓의 부리가 변하는 것, 아까 단백질 변화라고 했습니다. 호추나방의 개체수 변화하는 것, 전혀 유전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환경적인 조건 때문에 그렇게 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우리가 제시된 이 내용들을 보시면 우리가 인정하는 부분이 있고 인정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선택적으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이 현상들 속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러한 잘못된 내용들을 교과서가 아이들에게 바른 내용을 가르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시된 내용처럼 진화론적으로 불가한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학생들에게 가르쳐주고 그 가르쳐준 내용을 가지고 학생들이 스스로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그걸 판단할 줄 아는 그런 교육체계가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교육을 할 때 보시면 여기 밑에 이제 결론처럼 제가 여러분에게 제시했는데 진동하는 자연선택, 여러분들. 진동하는 자연선택. 왔다 갔다 시속게임처럼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현재 교과서에 유일하게 자연선택이라고 해서 제시되고 있는 후추다방과 이 핀치부리는 오류가 많은 가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 학생들에게 대진화가 가능한 것처럼 자연선택을 가르치는 것은 큰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관점에서 여러분에게 잘 아는 누구나 아는 동서고금에서 이 그림을 모르는 학생들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자, 맨 밑에는 아마도 아메바 정도 수준의 생명체, 그리고 세 줄기의 가지가 뻗어 올라가면서 오른쪽 위에 사람이 진화돼서 정점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진화하지 않았다면, 자연선택이 틀렸다면, 자, 우리 가운데는 저렇게 진화하는 그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자, 이 그림을 재구성한다면 저는 이렇게 이거를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실질적으로 가지를 제거한 이 상태가 원래 맞는 그림이라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진화한 흔적이 없고 자연선택에 의해서 하등동물이 고등동물이 된 사실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신앙적 관점에서 한번 재구성해 본다면 자,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각기 종류대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오른쪽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시면 그 종류대로라고 표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남은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형상대로 모양대로 존재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전부 다 하나로 묶어서 얘기한다면 이것들은 말 그대로 종류대로입니다. 그런데 이 종류대로라고 하는 이 말 속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걸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제가 한 세 가지 종류로 구별해 드리면 여러분이 보시면 첫 번째, 자, 종래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자, 자연선택도 종래의 변화입니다. 어떤 생명체도 종을 뛰어넘는 변화는 관찰된 적도 없고 다윈이 그걸 본 적도 없고 그 후대 과학자들도 본 적도 없고 어느 교과서에도 실린 적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종래의 변화입니다. 자, 두 번째로 보시면 이 내용 중에 하나가 종의 장벽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DNA는 모든 생명체의 고유의 시스템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그 DNA가 변해서 새로운 생명체가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 이거는 오늘날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해본 결과입니다. 종의 장벽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것, 이거는 이제는 모든 과학자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종의 장벽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해서 진화론의 새로운 변신을 해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시면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진화가 아니라는 말을 감히 여러분에게 저는 전달해 드립니다. 자, 종래의 변화 좋습니다. 자, 그러나 종의 장벽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종의 장벽이 있을 수 없다면 진화는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모든 생명은 생명 안에서만 변화가 가능하지 생명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생명체로 가는 그런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본 방송은 한국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1: 그때는 너무 힘들어서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됐나? 좀 사라져야겠다. 막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때는.
2: 어떤 마음이 동주 씨를 가장 버틸 수 있게 하셨나요?
1: 엄마를 혼자 두고 떠날 수가 없는 거죠.
2: 아.
1: 네. 그냥 엄마가 또 그때 항암하고 막 이러는 시기인데 제가 사라지면은 또 엄마는 또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니까.
2: 안녕하세요. 내가 매일 기쁘게 신은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00마리의 양 중에서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리시면은요, 99마리의 양을 놓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나서는 그런 분이시잖아요. 오늘 모실 분이 너무나 귀한 그 한 마리의 양입니다. 특히 이분은요, 하나님께서 정말 다재다능한 달란트를 주셔가지고, 보세요. 미국 변호사, 화가, 작가, 사업가, 그리고 최근에는 연기자까지 도전을 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방송인 서동주 씨,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1: 네, 안녕하세요. 네, 한 마리 양 서동주입니다. 반갑습니다.
2: 야, 오늘 이 보라색 의상이 너무 화사하게 느껴집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2: 언제 봐도 그대로세요. 너무 예쁘고, 너무 그대로고,
1: 네.
2: 세월이 멈춰 있는 것 같아요, 동주 씨한테는.
1: 사실 저는 이제 매일 제 얼굴을 보다 보니까 불평, 불만이 많긴 한데.
2: 큰일 나요.
1: 선배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사실 똑같은 마음이거든요. 뵐 때마다. 어떻게 이렇게 늘 한결같으시지? 근데 여기서 뵈니까 더 약간 인자해 뵈는 느낌은 있어요, 확실히.
2: 여기라서 그런 것 같아요.
1: 진짜 뭔가 성스러운 느낌이 있고. 그래서 오늘 좀 마음이 편안합니다.
2: 저도 너무 편합니다. 동주 씨 오래간만에 뵈가지고 저도 너무 좋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만나니까 더 반가운데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어머니가 이제 서정희 작가님이신데 정말 늘 기도하시고 믿음이 대단한 분이시잖아요. 제가 데뷔했을 때도 기도하는 분 하면은 서정희 작가님 다들 믿음이 너무 좋으신 분인데 여기 나간다고 하니까 작가님께서 뭐라 하세요?
1: 무조건 나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반대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엄마는 굉장히 믿음의 사람이고 아마 이 시청자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교회 다닌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이제 한 반년 좀 넘었나? 그래요. 굉장히 초신자이기 때문에 반대할 줄 알았는데 아니다. 그냥 무조건 나가라. 왜냐하면 너처럼 믿음 없는 사람들도 있다는 걸 알아야 사람들이 부담 없이 또 시청할 수 있고 또 저와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도 좀 더 한 발짝 다가갈 수 있지 않겠냐 해서 응원을 또 의외로 해주셨어요.
2: 참 등 뒤에서 기도해 주시는 어머니도 계셨고 주변에서 동주 씨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 많았는데 시간이 참 오래 걸린 케이스예요. 그렇죠?
1: 그렇죠. 사실 이제 어렸을 때는 부모님 따라서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다녔기 때문에 성경 말씀도 막 필사도 막 해보고 이미 다 했어요. 했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유학을 가면서 중학교 때부터는 이제 교회와 굉장히 멀어졌죠. 그리고 나서 대학 가서는 이제 머리가 커졌죠. 제가 인간적인 마음도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지식이 쌓이고 하니까 좀 내 잘난 맛에 지냈던 세월이 되게 길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지내다가 지금 이제 마흔이 넘은 거죠. 근데 이 시점에
2: 거짓말하지 마세요.
1: 거짓말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저는
2: 말도 안 돼. 와, 서동주가 마흔이 넘었다니.
1: 그러니까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저희 부모님 세대 분들은 와, 그 조그만 아이가 이렇게 컸다니 하실 텐데 마흔이 넘었어요.
2: 믿어지잖아요.
1: 저도 믿고 싶지 않고 나이 얘기를 안 하고 생각 안 하고 사는데 그래서 근데 그렇게 그 어린 시절에 떠났던 정말 한 마리 양처럼 그냥 길을 잃었던 양인데 마흔이 넘어서 갑자기 이렇게 다시 돌아오게 된 거죠. 근데 그 사이에는 물론 굉장히 많은 분들의 기도가 있었고요. 또 제가 믿지 않고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걸 넘어서서 아주 안 좋아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 약간 좀 알러지 반응을 일으킨다던가. 근데 그럼에도 계속 너를 위해 기도한다라고 했던 네. 주변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제 결국엔 이렇게 돌아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2: 그런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이 너무 소중하지 않으세요?
1: 아, 너무 소중하죠. 네. 네, 사실 요즘에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요. 예전에는
2: 그래 보이세요.
1: 화가 많았어요. 지금도 뭐 예민하고 화도 많지만은 화가 유지되는 그 기간이 네. 굉장히 네. 짧아요. 물론 이제 체력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네. 마음적으로 편안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2: 네.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에 계심이 느껴지는 동조 씨입니다. 아, 오프닝에서 소개해드렸듯이 정말 못하는 게 없을 정도로 달란트가 굉장히 넘치는데요. 이야, 어떻게 여기 도전했다가 또 이것도 했다가 와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방송에서 뭐 MC도 보시고 이제 연기 데뷔하셨잖아요.
1: 연기 데뷔라고 네. 하면은 너무
2: 데뷔죠.
1: 아니 선배님 앞에서는 너무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2: 아 저는 그냥 이렇게 후배들이 출연. 많아지는 거 너무 좋아요. 좋은 후배님들이 많아지는 거.
1: 감사합니다. 아니 저는 그냥 까메오 출연 네. 잠깐 정말 몇 초 나왔어요. 대사도 네. 한마디밖에 없었고요. 네. 근데 제가 잘하는 거는 이렇게 도전을 한다고 얘기를 많이 하지만 네. 사실은 도전보다는 약간 틀어서 생각해보면 그냥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기회가 주어지면 그냥 하는 거절을 안 하는 스타일이라 이렇게 다양한 일을 하게 된 케이스인데요. 네. 연기도 사실 뭐 연기라고 하기도 좀 부끄러운데 네. 그냥 배우고는 있었어요. 네. 근데 배웠던 이유는 연기를 하기 위해서만은 아니고 제가 좀 딱딱하다, 약간 네. 로봇 같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 워낙 이제 감정을 좀 누르고 오랫동안 살다 보니 이제 제가 사회생활을 오랫동안 하고 하니까 늘 좀 편안해야 평온해야 이게 네. 일이 잘 되잖아요. 네. 그래서 감정을 많이 누르고 살다 보니 방송을 처음 시작했을 때 항상 뭐 먹는 걸 먹어도 맛있다 했는데 네. 안 맛있게 먹는다고 자꾸 다시 먹어보라고 하고
2: 무슨 느낌인지 알아요?
1: 네,
2: 아.
1: 놀래는 거에서도 와 했는데 안 놀래 보인다 더 이렇게 놀래라 하고 웃어도 안 행복해 보이는데 더 웃으라고 하고 아 뭔가 이게 아 내가 감정 표현을 이만큼이나 잃었나 싶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연기 공부를 조금 네. 그러다 어느 날 예능을 다른 예능을 찍으러 갔는데 그 복도에서 네. 다음 생은 없으니까라는 이제 김희선 선배님, 진선 선배님 나오시는 네. 그 드라마를 찍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근데 거기에 계시던 캐스팅 디렉터님이 저한테 동주 씨 아니냐 하면서 옆에 지금 감독님 계시는데 네. 그냥 인사해볼래요 해서 인사를 드렸다가 갑자기 이제 내일 촬영하는데 카메오로 올래요 해가지고
2: 그
1: 간 거예요.
2: 캐스팅이 되신
1: 네. 네. 그러니까 제가 그 받아들인 거예요. 그날도. 그냥 와 신기하다 이런 우연이 어떻게 나한테 이런 감사한 일이 네. 받아들이자 해서 그냥 그렇게 카메오 출연을 하게 되고 네. 그 뒤로는 이제 그런 현장에 갔다 오는 거를 되게 또 좋게 봐주시는 분들이 생겨서 또 다음에도 또 뭐 있으면 뭐 출연 조금 작은 역할에 네. 할 수 있냐 이제 이래서 저도 그러면 만약에 그렇다면 불러주세요 요 정도 예요. 그래서 막 데뷔라고 하기는 부끄럽습니다.
2: 아, 데뷔죠. 잠깐 나왔는데 그게 데뷔인 거예요.
1: 그런가요?
2: 어땠어요? 할 때 재밌었어요?
1: 너무 재밌었어요.
2: 그러면 맞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준비하고 연기하시고 이러면 너무 좋은 연기자가 될 것 같아요. 감성이 너무 좋으시잖아요.
1: 감사합니다. 아, 진심이시죠?
2: 진심이죠. 제가 여기서 연기학원 선생님도 아니고 등록하세요도 아니고요.
1: 그렇죠, 우리는
2: 진심이에요,
1: 그
2: 진짜.
1: 이해관계가 없으니까 굉장히 순수한, 그죠?
2: 네. 네. 근데 원래 평소에 감정을 많이

0: 어디 가서 뭐 일희일비 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강박 같은 게 생겨서 그런지 좀 누르고 살고 또 이렇게 그냥 봤을 때는 굉장히 평탄하게 살았을 것 같지만 또 저희 집도 또 다양한 매체를 통해 뭐 뉴스도 나고 해서 아시겠지만 뭐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을 이렇게 수면 위에 이렇게 끌어내서 올려놓는 게 오히려 더좀 마음이 아플 때가 많아서 그냥 안 보고 살고 안 느끼고 살고 이게 나한테 좀 정신적으로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1: 받아들이지 못할 그 나이 때 받아들여야 하는 것들이 좀 많았잖아요.
0: 네.
1: 힘드셨을 거예요, 사실.
0: 그렇죠.
1: 저는 그게 기억나요. 어렸을 때 작가님께서 옷을 하얗게 항상 이쁘게 입혀가지고 어디 내보냈잖아요. 사진
0: 네.
1: 찍히면은 너무 항상 예쁘게, 뭐 신발도 예쁘게.
0: 네, 완벽하게.
1: 예.
0: 네.
1: 참, 그래서 대단한 어머니시다.
0: 근데 엄마는 진짜 신기한 게 저한테 성적 가지고는 한 번도 말을 안 해요. 어렸을 때부터 클 때까지 너뭐 1등 해야 돼, 몇등 했니, 뭐 이거 어떻게 했니 신경 아예 안 써요. 그리고 저 유학 가서도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유일하게 엄마 신경 쓰는 게뭐 흘리면 화내요. 옷에 뭐 흘리면 너 이거 엄마가 막 이렇게 하면서 예쁘게 해줬는데 이걸 흘리면 어떻게 하면서 그럴 때 되게 혼났어요.
1: 야, 신기하다.
0: 네, 그러니까 엄마는 딱그 포인트에서만 화를
1: 아니, 근데 공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했는데도 너무 공부 잘했잖아요. 꽤 어린 나이에 변호사가 되지 않았어요?
0: 변호사는 사실 한참 나이 먹고 됐어요.
1: 그래요?
0: 35세 됐어요,
1: 근데
0: 선생님.
1: 왜 사람들이 참 어린 나이에 변호사가 됐다고 생각을 할까요?
0: 그러니까
1: 그 이유가
0: 제가
1: 뭐 같아요?
0: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제 노출이 돼 있어서 아직도 이제 어른분들은 저를 어디서 만나나 아이고 너 누구 아니니 하면서 바로 반말하시고 바로 머리를 쓰다듬어 주세요.
1: 친근하고 거기 시간에
0: 네.
1: 머물러 있는 것
0: 막
1: 같죠?
0: 엉덩이 두들겨 주시고 막너 이제 대학 가니 막 이러니까 이 생각이 어렸을 때 너무 봐서 거기에 다 이제 멈춰 계신 거죠. 그래서 좀 친근하다 보니 그런 게 아닐까? 근데 변호사는 사실 제가 로스쿨을 32에 가서 이제 35세 됐어요, 저는 그래서.
1: 야,
0: 네. 늦은 나이에 됐습니다.
1: 근데 거의 많은 분들이 제 주변도 그렇고 동주 씨가 유학 가서 공부 열심히 해서 변호사 됐다.
0: 바로,
1: 네,
0: 예.
1: 바로바로. 다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0: 맞아요. 이력서만 보면 어쨌든 그 중간 단계가 안 보이다 보니 되게 화려해 보이죠, 사실. 뭐, 유학 가서 이제 대학 때 1학년 때 이제 제가 미술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수학과로, MIT 수학과로 편입을 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도 이제 한두 번 떨어지고 이제 두 번째 됐고, 그러고 나서 대학원 갈 때도 또한 번은 다안 돼서 1년 있다 다시 해서 또 대학원을 갔고, 또 그러고 또뭐 여러 가지 뭐 이혼도 하고, 뭐그 시기가 엄청 길게 있다가 또 변호사도 되고, 종이 한 장에 담기지 않는 이야기들이 있죠. 네.
1: 어릴 때부터 어머니 등에 업혀서 이제 교회도 다니고 기도원도 다니고 그랬다고
0: 네.
1: 들었어요. 그런데 교회 하면은 늘안 좋은 기억이 있다면서요.
0: 그러니까 제가 교회 생활을 그래도 열심히 어렸을 땐 많이 했는데 초등학교 때는 왜냐면 그 합창단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새벽 기도도 엄마 따라 많이 다니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처음 좀 열심히 갔던 교회에 목사님이 이제 횡령을 하셔가지고 건축
1: 아이고야.
0: 자금을 그래서 이제 쫓겨나는 일이 있었어요. 이제 그러고 나서 좀덜 교회를 안 가다가 제가 뭐 미국에서 교회를 다시 다니게 됐는데 개인적으로 근데 그때는 참 열심히 다녔는데 또 목사님이 이제 성도분이랑 바람이 난 거예요.
1: 아이고.
0: 그래서 또 이제 쫓겨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막 없어지고 막 난리가 나는 일이 있었고 이제 그러다가 또 저희 부모님 일도 막 여러 가지 일어나고 하니까 늘좀 뭔가 교회에서 안 좋은 일들이 늘 있다고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
1: 충분히
0: 당시에는. 네.
1: 그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0: 네.
1: 야, 그게 막쉼 없이 계속 그렇게 돼버렸나요?
0: 그래도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 하면 그런 일이 있고, 그래도
1: 야,
0: 다시 한번 믿어볼까 하면 이제 그런 일이 있고 하니까, 시험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실망감?
1: 어허.
0: 네, 실망감이 좀 드는 순간들이 있었죠.
1: 그래도 좋은 기억 하나쯤은 있지 않을까요?
0: 기억이라기보다, 이제 엄마가 항암을 하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저는 너무나 걱정.

0: 정말 많이 했던 게 이제 엄마가 뭐 이혼하시고 막 이럴 시기에 정말 힘들어하셨어요. 몇
1: 그렇겠죠.
0: 년을 힘들어하시고 막 치료도 받으러 다니시고 막 상담도 많이 하시고 막 이런 걸긴 기간을 그러셨던 걸 봤기 때문에 이제 겨우 좀 다시 또 새로운 짝을 만나서 행복해지려는 시기에 갑자기 암이라는 일이 찾아오니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얘 한번 무너졌다 일어났는데 또 넘어지면은 너무나 아프잖아요. 제대로 아직 회복이 안된 상태에서. 그래서 엄마가 또 이렇게 또긴 기간 힘들어하진 않을까? 너무나 너무나 걱정이 됐는데 정말 신기한 게 엄마는 그 시기를 정말 의연하게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엄마를 생각하면은 매체에서 보면은 뭐 그냥 예쁘고 뭐 얌체 같고 새침하고 아기 같고 뭐 이렇잖아요. 근데 제가 그 기간 동안에 본 엄마는 굉장히 어른스럽고 아 믿음이 강한 사람은 이렇게 이 시기를 지내는구나라를 좀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엄마는 어떻게 이 힘든 시간들 속에서 교회를 놓치지 않고 계속 잡고 가는가를 궁금해했었는데 이제 그 시기에 좀그 답이 보이는 것 같은 느낌. 아, 이래서 엄마가 절대 놓지 않았구나. 그리고 그 시간을 이제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면서 굉장히 밝은 모습. 오히려 더 운동 열심히 하고, 더 건강한 거 먹고, 또 항암 할 때마다 저희가 다 가족끼리 다 같이 막 근교에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쇼핑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항암 하는 날을 저희끼리는 되게 해피한 날로 정해놓고 매번 그렇게 시간을 보냈었는데, 그게 저한테는 좀, 아, 이 믿음이 좋은 사람은 이렇게 이 시기를 보낼 수 있구나를 좀 알게 해준 시간이었어요.
1: 어머니를 통해서요.
0: 네.
1: 어머니 투병 소식 접했을 때 당연한 거겠지만 어떠셨어요? 충격 너무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0: 맞아요. 막 드라마 보면은 뭐다막 울고불고 막 듣자마자 막 세상에 막 이렇게 넘어지고 하잖아요. 근데 안 그러더라고요.
1: 너무
0: 오히려, 네, 너무 놀라니까. 그래? 그럼 어떻게 하래? 너무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오히려 변해서 네, 시간이 좀 흐르고 엄마가 항암하면서 머리도 다 빠지고 엄마가 머리숱이 엄청 많고 머릿결이 되게 좋거든요. 되게 튼튼한 머리인데 그래서 전 엄마가 그래도 좀 머리가 덜 빠지지 않을까? 보통 사람에 비해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다 빠지고 막 이제 뭐 안색도 안 좋아지고 막 이런 걸 보면서 저는 좀 원망하는 마음이 되게 컸어요. 하나님을. 왜냐하면 엄마가 그렇게 믿음 좋게 매일매일 평생을 새벽에 일어나서 큐티를 하시고 필사를 하시고 기도하시고 매일 아침 두세 시간을 그렇게 보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인데 이제 막 행복해지려는데 왜또 이런 시련을 주시냐 하고 저는 원망하는 기도를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1: 충분히 그럴 수
0: 그때는.
1: 있죠.
0: 네, 근데 그럼에도 제가 이제 그러지 말아야겠다 한 거는 아니, 당사자인 엄마도 원망을 하지 않는데 내가 뭐라고 또 원망을 하는 기도를 하냐. 그냥 엄마의 마음이 다치지 않게 잘 보다듬어 주세요라는 기도로 좀 바꿨어요,
1: 하나님이 어머니 엄청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사랑하는 자식들한테는 좀더 많은 것을 보여주고 많은 것을 느끼게 해주고 싶은 어떤 부모의 마음처럼 뭐 저의 해석은 그렇습니다. 엄마의 기도의 힘을 느끼신 적이 꽤 많으실 것 같아요.
0: 사실 정말 정말 많죠. 정말 많고 저는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운이 좋았다라고 생각했던 일들도 지금 생각해보면은 엄마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1: 맞아요.
0: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좀더 행복하고 안정감을 느끼는 것 같고요. 뭐 사실 나이 먹고 변호사 시험 보고 이런 과정 자체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1: 그렇죠.
0: 네. 제가 이제 35세 변호사 시험 봤는데 처음에 이제 떨어졌어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뭐 한인 커뮤니티 막 이런 데 글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걔안 됐다더라. 서동주 안 됐다더라. 나이 먹고 되겠냐. 지가 이제 똑똑해 봤자 얼마나 어떻게 이제 막 댓글이 달리잖아요.
1: 아, 그놈의 커뮤니티 한
0: 그러니까 커뮤니티가. 그래서 안 보면 되는데 또 친구가 그거를 막 캡처해서 보여주면서 야, 너 기분 많이 상하겠다. 아니 근데 저는 거기 가입도 안 돼 있는데 굳이. 그래서 너랑 손절해야겠구나. 제가 이제 막 그 생각을 하고.
1: 이제 막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0: 맞아요. 근데 뭐 걱정을 했다고 하니 알았다. 근데 보내지 말아라 이제. 그랬죠. 이제 그런 압박 속에서 두 번째 시험을 준비하고 다시 하고 이러는데 제가 믿음이 그때만 해도 교회도 안 다니고 믿음이 없는데도 늘 저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엄마한테 전화를 해요.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이니까 엄마가 기도를 해라.
1: 기도해줘.
0: 나 변호사 시험 이번에는 꼭 성공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뭐 그때 이제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컨디션이 안 좋을 수 있잖아요. 일단 컨디션을 최상으로 유지하게 해달라. 이런 기도라도 좀 해달라. 당연히 공부를 안 해놓고 1등 하게 해달라는 말이 안 되지만 컨디션만이라도 배탈 안 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엄마는 기도를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엄마 기도는 분명히 들어줄 거야. 지금 와서 내가 기도하기엔 너무 염치가 없으니 엄마가 해줘 이러면 엄마가 네가 해야지 소용이 있지 막 이러면서 또 항상 기도를 전화로 해주세요. 그러면 아멘 하고 그래서 믿음이 없는데도 그런 순간순간들에 항상 제가 엄마한테 전화해서 기도 빨리 기도해 엄마 빨리 이런 걸 했더라고요.
1: 저도 엄마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문자하거든요. 엄마 좀 기도해줘. 그러면 장문으로 저를 이렇게 안심시키고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는 문자를 성경 말씀하고 같이 이렇게 보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참 힘든 일을 하는 곳이잖아요. 맞아요. 연예계라는 게. 그래도 그런 엄마의 따뜻한 진심 어린 말씀 하나 뭐 이런 것들을 붙잡아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0: 맞아요.
1: 그래서 등 뒤에 기도해 주시는 어머니, 아버지, 네. 친구, 남편 이런 분이 계시다라는 건 정말 은혜고 축복이지 않나 싶어요.
0: 맞아요. 네. 그러니까 평소에는 저희 엄마가 굉장히 직설적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뭐 예전에 유학 다니고 뭐 이럴 때는 공항에서 내려서 나오잖아요. 출구로. 그러면 보자마자 너 왜 살쪘어? 너 왜 이렇게 돼지가 됐어? 막 바로 그러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제 기도를 해달라 하면은 아니야, 맞아. 좋은 말. 성경을 인용해서 하니까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들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항상 엄마한테 뭘 할 때는 늘 기도로 표현해달라고 해요. 그러면 굉장히 따뜻한 말을 많이 들을 수 있어요.
1: 야, 재밌다. 이거 재밌다. 네. 와. 맞아요. 그게 진심이죠.
0: 예. 네, 사실은 그 마음인데, 그냥 평소에는 아무 말이나 나오지만, 이제. 하나님을 통해서 기도해서 저한테 얘기를 해준다 생각하면 어머님, 엄마도 좀 그런 따뜻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인 거죠.
1: 흥주 씨가 이제 신앙이 없었을 때 아픈 어머니를 위해서 간절히 두 손 모아서 분명히 기도를 했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0: 사실 믿음이 없지만 그래도 어렸을 때 다녔던 그 교회 다녔던 그게 있잖아요. 그래서 얼추 비슷하게 이제 기도를 흉내내 가면서 이제 엄마를 위해서 그때 많이 기도했죠. 그때 수술하러 들어가던 엄마의 뒷모습이 아직도 생각이 나는데 굉장히 말랐잖아요, 엄마가. 원래도 말랐는데 그때는 좀 더 말랐었고 그리고 엄마 키도 조그맣고 그런데 이제 수술을 하러 들어갈 때 여기 머리가 백이면 안 돼서 양쪽으로 이렇게 머리를 따주거든요. 머리가 긴 사람들은. 너무 애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얼굴 조그맣고 마르고 막 이렇게 조그만 애기 같은데 양갈래를 하고 엄마 다녀올게 이러고 씩씩하게 또 들어갈 때는 걸어서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약간 그때는 이제 막 씩씩하게 아장아장 걷는 느낌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1: 딸의 시선에는
0: 그 눈물이 막 그래서 원래 눈물이 많이 없기도 하고 날 것 같으면 많이 참는데요. 그날은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막 제가 막 오열을 하고 이제 그때 아저씨가 같이 계셨는데 아저씨도 엄청 우시고 그러면서 둘이서 엄마의 수술 끝나기만을 계속 기다렸죠. 기다렸는데 그때 기도를 살면서 제일 많이 했죠. 네.
1: 지금 어머니 어떠세요?
0: 다행히도 너무나 건강하시고 이제 완치 판정까지 한 1년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이제 그렇게 되고 나서도 열심히 관리를 해야죠. 이제 끝이 아니니까.
1: 오래오래 사실 거예요. 이제 행복한 일만 가득할 것 같아요. 두 분 모두. 작년에 에세이 책을 내셨는데 표지의 주인공이 어머니였죠. 네. 어머니의 뒷모습. 사진도 아니고 그린 거 아니에요?
0: 네, 그렸어요. 네.
1: 동주 씨가 표지를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신 이유가 뭐예요?
0: 이제 엄마가 항암을 마치고 나서 없던 머리가 다시 나기 시작했었어요. 근데 그때 두피가 정말 맨들맨들해지거든요. 항암할 때는. 아예 그 모공이 없다 그러나요? 정말 맨들맨들맨들해요. 그래서 다시는 머리카락이 못 나오는 거 아니야 할 정도로. 이 무릎 만지는 느낌이에요, 정말. 네. 근데 거기 항암이 끝나고 조금 시간이 흐르니까 정말 거짓말 같이 새싹이 돋듯이 머리가 이렇게 자라나는데요. 그 얇은 머리카락이 그 두꺼운 두피를 뚫고 나와요. 근데 막 힘이 들어서 그런지 머리가 곱슬곱슬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직진으로 안 나오고 직선으로 안 나오고. 그래서 꼬불꼬불꼬불 머리가 나오니까 그 머리카락이 난 모양이 좀 갓난아기 베넷머리 나듯이 이렇게, 예, 이렇게 뭔가 회오리 치듯 막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너무나 좀 회복의 상징 같고 새 생명의 상징 같고 저한테는 굉장히 희망을 주는 그런 뒷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을 좀 그림으로 남겨놔야겠다 해서 그렸고 네. 그렇기에 이제 에세이 표지에도 그 그림을 실었어요.
1: 기도하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면 어떠세요?
0: 엄마는 자기만의 이제 이 다락방 같이 만들어 놓은 조그만 기도방이 있어요. 거길 문 열고 보면 엄마가 항상 이렇게 글을 쓰고 필사를 하고 있거든요. 성경책을. 그래서 저는 엄마의 뒷모습을 많이 볼 기회들이 있었죠. 그래서 제 기억에 가장 남는 뒷모습이 엄마가 성경 필사하고 있는 그 뒷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그것 또한 굉장히 엄마한테 감사하죠. 그걸 저한테 선물로 준 거잖아요. 네. 그런 엄마의 이미지를 평생 가져가야 되는 이미지가 엄마가 이렇게 필사하고 성경 공부하던 뒷모습이라는 게 감사한 일이죠.
1: 제가 또 얘기를 하지만 이제 동준 씨도 그렇게 된다?
0: 제가 그렇게 될까요? 근데 저는 믿음이 왜 이렇게 안 커지는지 모르겠어요.
1: 아유, 이거 막 초조해하지 마세요.
0: 저도 막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야, 나 여기 있어, 나 믿어, 막 이렇게 해주면 좋겠고 제가 막 예전에 막 다른 분들한테도 막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새벽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형상으로 나타나서 목소리도 들었다, 막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나도 그렇게 하면 나도 믿음이 확 커질 것 같은데 왜 나한테는 안 나타나주지?
1: 저는 다이나믹한 것보다 이런 설레임으로 계속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더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타이밍이라고 그러잖아요.
0: 네.
1: 어느 순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좋은 타이밍 때 이렇게 음성도 들려주시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신앙은 정말 기다림인 것 같아요.
0: 다른 사람들은 방언도 하고 모도 하고 모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게 하나도 없고 자꾸 교회 가면 졸리고 그리고 찬송가 할 때도 입이 안 떨어질 때도 많고요.
1: 대부분 다 그러시죠.
0: 그런가요? 그래서 아,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지? 근데 옆을 보면은 하다못해 저희 남편도 열심히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나만 이렇게 이게 잘 안 될까?
1: 초조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남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동주 씨 너무 사랑하니까 계속해서 그 끈을 놓지 않고 이렇게 여기까지 왔잖아요.
0: 네.
1: 그게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나중에 어머니보다 더 너무 좋은 믿음을
0: 그런 날이...
1: 네, 또 많은 분들한테 알려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머니께서 딸에게 미리 믿음의 유산으로 물려주신 게 있다고 들었는데요. 워낙 신실하신 분이라서 아주 특별한 걸 주셨을 것 같은데 어떤 건가요?
0: 아, 엄마가 뭐 그 몇 년 전부터 시작해서 한 건데요. 그 오디오 바이브를 녹음을 해가지고 네. 유튜브에 올리고 계세요.
1: 예.
0: 네. 매번 이제 녹음하시고 항상 저한테 보내주시고 하는데 직접 그 녹음하는 스튜디오 가서 네. 이제 하루에 몇 시간씩 하고 계신데요.
2: 제가 이번에 성경낭독 채널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3: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0: 이제 거의 끝났어요. 이제 거의 이제 성경책 한 권 다 해야 되니까 네. 굉장히 긴 시간이 걸렸는데
1: 야, 쉬운 게 아닙니다.
0: 네, 그걸 엄마가 저한테 선물로 남겨주신 거죠.
1: 야.
0: 그래서 뭐 돈 뭐 이런 것도 재산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는 추억이고 기억이고 막 이런
1: 맞아요.
0: 것들이잖아요. 근데 엄마가 제일 저한테 남겨주고 싶은 거는 엄마가 널 위해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를 남겨주고 싶었다.

0: 이 방송은 굿TV에서 제공합니다.
1: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2: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지혜의 문을 두드립니다.
3: 안방으로 찾아가는 명강사들의 명강 초대 굿 클래스.
2: 예. 우후. 아, 그 두 자녀 있으시죠?
1: 네네.
2: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1: 저는 네 8살 쌍둥이가 있고 4살 막내가 있습니다.
2: 맞아요.
4: 그렇다 4살 이쁘죠.
1: 이쁘죠 막내는 뭐.
2: 자녀가. 네.
3: 저는 17살짜리 2살짜리 이렇게 둘 딸 둘이 있습니다.
2: 아 딸 둘.
3: 딸딸이 엄마.
2: 아 그러면은 혹시 자녀한테 성교육 같은 거 여긴 좀 아직 어리니까.
1: 네 아직 어려서 저는. 네.
2: 뭐 성교육이나 아니면 성에 대해서 뭐 질문을 받거나 얘기하거나 그런 적 있으세요?
3: 아니, 우리 아이가 그런 거를 질문하는 성격은 아닌데 첫째가 첫째 성인 씨 때 해보려고는 했는데
2: 아 하시려고?
3: 해보려고 했어요. 네. 이거 해야 되잖아요. 중요한 거잖아요.
2: 알려줘야죠.
3: 알려주려고 했는데 북한은 성교육이라는 단어 자체도 없어요. 아예 남자 손을 잡으면 임신한다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내가 이게 배울라 어떻게 해주려고
2: 성경은 임신한 거 아니에요?
1: 맞아요.
3: 아유, 맞아요. 야.
2: 알겠습니다. 오, 저 뭐 해본 게 없어가지고.
3: 예, 네, 자, 청각이니까. 어, 청각은 모르지 이제 보니까 성교육이 필요하네 이 동무가.
2: 수청각.
3: 수청각이니까 저도 그래서 해주려고 하다가 내가 교육이 안 돼 있어, 내 머리가 비어 있으니까 못했어요.
1: 네, 저는 애들이 아직 어려서 그게 아직 먼 미래인 것 같은데 또 어떻게 보면 먼 미래도 아닌 것 같아요.
2: 맞아요.
1: 또
2: 금방
1: 요즘에 금방. 너무 빨라서 금방금방들 그런 질문들을 하니까. 네. 그래서 오늘 굿클래스를 찾아오신 명사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네, 꼭 필요한 성경 안에 담겨있는 올바른 성가치관과 교육법에 대해서 준비를 해오셨다고 합니다.
2: 와우.
1: 네, 저희는 이제 너무 배워야 되고 영춘님은 이제 미리 예습하시고
2: 저부터 배워서 나중에 네네. 자식에게.
1: 네. 그래서 오늘 강의를 함께 해주실 김지연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5: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0: 이렇게 대화를 나누시는 것을 제가 몇 들었거든요. 네. 근데 오늘 굉장히 구성이 좋은 것 같아요. 예, 결혼 안 하신 분도 계시고 네. 그리고 미취학 아동도 있으시고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북한군이 못 쳐내려오는 이유는 우리나라에 중2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지금 중2를 데리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든든하시고 또 불안하시고 그러시겠어요. 그래서, 그래서 오늘 이렇게 골고루 여러분들이 지금 다양한 가족 구성원을 같이 경험하고 있는 상태에서 저를 만난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성교육하면 뭐가 떠오르느냐 하면 부담스럽다. 또는 요즘에 좀 논란이 많다. 안 하는 게 낫겠다. 얼쩍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굉장히 의견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본적인 성교육의 개념, 특히 성경적 성교육의 효과, 또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나, 그 전에 우리가 먼저 탑재해야 되는 개념이 무엇인가? 성경적인 성가치관 교육에 있어서 사랑이란 무엇인가? 날시스 프라울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랑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규명해 주지도 않은 상태에서 사랑이 최고다, 사랑이 최고다 이 말만 하는 것은 잘못하면 도덕률 폐기론이 될 수 있다. 왜냐면 지금 가만히 보면은요. 갈 때까지 가보자, 오빠는 강남 스타일. 그러니까 가늠하자는 노래인데 이걸 사랑이라고 말하며 문화적 헤게모, 좀 더 해볼까요? 네. 문화적 헤게모니인 강남 스타일이라고까지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현상 속에서 아이들은 사실은 우리가 교육하지 않아도 이미 성교육을 미디어로부터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성교육은요, 우리가 구두로 전하는 것, 또 비언어적인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주는 것, 기타 사회현상적으로 환경이 가르치는 것,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모두에 우리가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정답은 그렇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그래서 이 세 가지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영향을 주고 많은 영혼들을 옳은 대로 오게 하며 성경적인 삶을 살게 할 것인가. 성경적인 성교육의 목표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들을 더 잘 믿게 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믿게 하는 것. 그래서 전도와 성화의 개념이 함께 또 나오게 됩니다. 실제로 제 성경적 성가치관 교육 프로그램을 하시면서 개종하신 분, 예수님 믿게 되신 분도 덜어 있습니다. 놀랍죠? 탈동성에 탈성전환 하신 분들은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이미 친구가 된 동성애 기왕력자도 계시고요. 성전환 기왕력자도 계시고요. 그래서 모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셨더라고요. 예, 동성애 하시다가 에이즈에 걸렸는데 왜 걸렸는지 난 이유를 모르고 있었는데 저희 협회를 한국가족보험협회 찾아오신 케이스였습니다. 전화로. 그래서 그럼 내 강의를 한번 들어보셔라. 이유를 짚이는 게 있을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이분이 제 강의장마다 나타나셨었어요. 열심히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눈물을 흘리고 회개도 하시고 정말로 이제 왜 이것이 나에게 왔는지 알게 되었다. 그리고 난 이것을 막아서는 운동을 하겠다. 그래서 실제로 그걸 알리는 성교육 강사가 되신 분이 계십니다.
1: 어머 세상에.
0: 역사다 보시면 또 인터넷에도 있는 분인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게 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거룩한 가치관 사관학교에 들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오늘 제목 자녀를 안고 주님께로 나아가다. 여러분, 자, 의자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우리 주제 파악을 먼저 좀 하도록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주제 파악입니다. 우리가 이제 저런 의자를 보면은요, 이 광경을 봤을 때 어떤 사람은 와, 저렇게 생긴 의자, 나 너무 좋아. 나 저렇게 생긴 의자에서 엄마한테 자장가를 들은 적이 있어. 이게 무의식적으로 기억을 하든 안 하든, 인지적으로 조망을 하든 안 하든, 어쨌든 우리의 생각이 섞여서 투사가 됩니다. 난 뭔가 저 의자가 마음에 안 들어.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의 기억나지 않은 경험 중에 이렇게 생긴 의자로 두드려 맞은 적이 있는 거예요. 또는 이렇게 생긴 의자에 너 앉아있어. 그런 경험이 또는 우리의 선입견이 배경 지식이 합쳐져서 우리가 보는 대상과 현상에 투사됩니다. 이걸 뷰라고 그래요. 관점.
2: 뷰.
0: 뷰. 그렇죠. 네. 우리는 사실은 같은 걸 보고 있지만 다른 걸 보고 있어요.
2: 맞아.
0: 네, 그러니까 그 본질 그 자체를 꿰뚫어 볼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요동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한 현상이나 한 대상을 바라볼 때 절대로 오류가 없고 왜곡이 없고 과장이 없고 틀림이 없는 온전하게 그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시선을 갖기를 우리는 소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혜다. 나한테 후히 구해라. 나는 죽어 꾸짖지 않는다. 너희들이 안 구하면 안 된다. 우리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 도다. 그래서 우리가 참 지혜와 지식을 주님으로부터 구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함이 없으면 뭘 하나를 봐도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의자 하나를 봐도 그 느낌이 다른데 성전환, 낙태, 동성애, 결혼, 때미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너무나 다양한 의견과 투사가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때로는 전쟁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특히 성교육 현장에서는 이게 전쟁거리가 돼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어떤 오류도 틀림도 과장도 없이 한 대상과 또는 현상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 시선을 바로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또는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오류가 없기 때문에 성경적 세계관으로 꿰뚫어 보기 시작하면은 그 사람은 속일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을 탑재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기독교 세계관은 여러 가지 세계관 중에서 하나의 버전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기독교는 단순 종교가 아니며 진리잖아요. 기독교라는 이름을 붙여놓은 거지. 그래서 우리가 그 대전제를 안다면 우리는 기독교 세계관을 탑재, 성경적 세계관을 탑재한 상태에서 기독교 성가치관을 또 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가치관은 굉장히 의견이 뭐 아니면 도식으로 점점 극단적으로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을 성혁명의 시대라고 부르기도 해요. 기존에 우리가 죄라고 인식하던 것들을 죄가 아니다라고 선포할 뿐만 아니라 그게 도리어 권리다라고 말하는, 그래서 기존의 죄를 죄라고 알고 저지르던 시대와는 달리 이제는 성매매를 합법화시킨 나라가 53개나 돼요. 동성결혼 통과시킨 나라가 30개나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도를 통해 하나님이 죄라고 하던 것들을 회개가 아니라 제도화를 통해서 아예 그건 인권이야, 다양성이야, 성적 차기 결정권이야 라고 말하는 세대를 이제 성혁명 세대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혁명을 겪고 나면은 회개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정확하게 그 사물을 꿰뚫어보고 그 현상을 꿰뚫어보고 미혹되지 않을 수 있는 길을 박탈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 성가치관의 교육, 기독교 세계관 교육 중에 가장 핵심적인 세계관 교육이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떤 오류도 없는 시선을 성령 충만함을 탑재해야 될 것이다. 거기 이제 유일한 길라잡이는 무엇이냐, 유일한 텍스트는 무엇이냐, 성경 말씀. 선악의 구별 기준에 대해서 아이들과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엄마, 교회에서는 낙태를 죄라 그러는데 학교에서는 인권이라고 배웠어요, 얼마 전에. 이럴 때, 자, 기준이 무엇일까?
2: 성경.
0: 그렇죠. 우와, 우와, 진짜 지금 아빠가 될 수 있는 모든
1: 준비를 갖춰
0: 시츄에이션이 돼 있는 것이죠.
1: 네. 그렇죠.
0: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살인이 왜 죄냐면은 성경의 도덕법상 살인하지 말라고 돼 있기 때문에 살인이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남한테 피해주니까 내 양심에 찔리니까 법적 처벌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왜 이렇게 공리주의적 결론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남한테 피해 여부를 떠나 법적 처벌 여부를 떠나 합의했냐 안 했냐 여부를 떠나 하나님 죄라 그러면 죄인 것이다. 도덕법상의 죄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회개해야지 되는 거지. 그것을 인권이네 다양성이네 포장 왜곡해서는 안 된다. 악을 선이라 말하며 선을 악이라 말하는 자, 어둠을 광명이라 말하며 광명을 어둠이라 말하는 자, 쓴 것을 달다고 말하며 단 것을 쓰다고 말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성경적 성가치관 교육 중에 또 핵심 중에 하나가 말씀을 통해서 선악의 분별을 통해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고 나아가 죄를 저질렀다면 회개를 통해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것. 죄를 죄라고 인지하는 것은 복입니다. 그래야 죄를 피하죠. 그리고 서로 연약하여져서 넘어졌다 하더라도 회개를 통해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셨습니다. 제가 저도 딸 둘을 우리 윤설미 선생님처럼 키우고 있거든요. 아, 다 컸네요. 큰아이는 벌써 성인인데요. 그 아이들에게 정말 최고의 것을 주고 싶어서 썩지 않는 비유를, 썩지 않는 생명을 주고 싶어서 성경 암송만 교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영어 학원을 안 다녔어요. 우리 애 둘 다. 그러니까 성경 암송을 어릴 적에 세팅하느라. 근데 그렇게까지 했던 이유는 영혼이 썩지 않은 걸 주고 우린 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말씀의 절대성. 그래서 거꾸로 질문해 보는 거죠. 도둑질이 왜 죄인지 알아? 남한테 피해주니까 죄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죄라고 했어. 그래서 도둑질하면 회개해야 되고 주님께서는 기뻐 받으신다. 그래서 이 도식화된 교육을 좀 하는 게 필요해요. 왜냐면 많은 아이들이 인간의 다수결로 정해지는 게 선악이라고 많이 생각을 해요. 왜냐면 지금 인권조례라든지 여러 가지가 그렇게 변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말씀의 절대성을 심어주는 것이 좋다. 네. 그다음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주제 파악이라고 아까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이 성경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유일한 존재입니다. 개는 개처럼, 소는 소처럼, 돼지는 돼지처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개를 보면 진짜 딱 개 같아요. 소를 보면 딱 소 같아. 근데 우리 인간만은
2: 오해가 있을 수 있겠네.
0: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은 만들어지지 않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만들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유일한 존재인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구현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가페, 나는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게 아가페거든요, 원어로. 그러니까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네, 찬양을 들으며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로 입증이 안 돼. 그게 뭐냐면은 그럼 내 양떼를 먹여라 이렇게 나오시는 거죠. 너를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떼를 먹이게 돼 있다 이 말씀인 거죠. 내가 사랑하는 존재를 사랑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아가페 하셨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방식으로다가 아가페 해버린 거예요. 아가페는 영원한 거예요. 그것을 위해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 없이 했다면 이거 아무리 멋들어지게 방언해도 꽹과리. 네, 그래서 그 사랑이 누구를 향한 거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이웃들을 향해야 된다. 그래서 사랑은 어떤 설레임이나 끌림이나 이런 게 아니라 위를 의지에 가깝다고 CS 루이스가 얘기했죠. 굉장히 동의됩니다. 성경은 사랑을 블링블링 로맨틱 이런 걸로 얘기하지 않아요.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아가페로 향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이제 처음으로 받은 명령이 야, 에덴 동산 완전 완벽해. 창조세계 완벽해. 보시기에 완전 좋아. 건드리지 말고 가만 냅둬잉.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많아져라. 이게 첫 번째 명령이에요. 잘 기억해 보세요. 많아져라. 여러분, 결혼 제도가요. 사람이 죄짓기 전에 이미 에덴 동산에 있었어.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하와가 이미 선악과를 매길 때 뭐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 매길 때 예, 남편에게 주매. 그러니까 이미 배필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결혼 제도는요. 인간이 선악과 따먹기 전에 이미 결혼 제도가 창조의 원형 안에 있었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처음 주신 명령이 많아지라는 거였어요. 우리가 지금 보통 문화 명령이라고 그래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더 나아가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이 일반화되도록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많은 영혼들을 옳은 데로 오게 하라. 나아가 복음 듣지 못한 민족이 없을 만큼 초원과 광야를 달려가라. 그래서 우리가 받은 문화명령은 사실 성경 명령과 동떨어진 게 아니에요. 반드시 다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이 only marriage, 결혼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예. 우리 또 제자화의 개념이 있잖아요. 마태복음에. 그래서 우리가 투트랙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을 주셨는데 우리가 육을 입고 있는 동안에 이 marriage, 결혼의 개념에 대해서 이 문화명령과 다 있는 첫 단추인 결혼의 개념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 왜 그 자체가 명령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침받은 유일한 우리가 많아지기를 바라셨다. 어느 정도로 우리의 차세대가 많아져서 초원과 광야를 달려 복음 듣지 못한 민족이 없이 히브리인들마저 돌아올 그때까지 많아져라. 자, 인류의 역사는 그렇게 엔딩되는 거예요. 사탄의 역사는 그렇게 엔딩되고 하나님이시고 완벽한 평화의 왕이신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오신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성경적 성가치관 교육을 받다 보면요, 진짜 마음이 웅장해지고 나 진짜 사랑하는구나. 사실 최고의 사랑 고백이 명령이에요. 첫 명령. 예, 이제 성가치관 교육이니까 일단 기독교 성교육이라는 걸, 이건 성윤리 교육과 좀 다릅니다. 성교육은요 바로바로 현실에서 적용되어져야 되고 답변되어져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적용편, 실천편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바로 답변이 되고 실천이 되어져야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며 간음하지 말고 배우자의 품만 좋게 여기라. 예, 그래서 우리가 삶의 주기 가운데, 생애 주기 가운데 이때 태어났을 때 죽는다고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요. 본다면 한 요쯤을 결혼 시기로 본다면 결혼 전의 시기와 결혼 후의 시기로 좀 나눠 본다면요. 결혼 전에도 성적인 욕구나 충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 후에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것 자체를 문제시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러니까 그게 음욕의 죄로 가는 것을 문제시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천연의 에너지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음욕의 죄로 가는 것을 문제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 전에는 그러한 욕구나 충동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절제하고 승화하고 인내하고 도파민을 더 좋은 데 쓸 수 있는 그 시간을 연단의 시간으로 보내다가 결혼을 통해서 성관계 지평을 열어가라고 교육하는 것입니다. 결혼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성관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신의 배우자와. 근데 이때 각방도 쓰지 말라 이렇게 나오시는 거죠. 아주 자기 몸도 주장하지 말라. 아주 서로 그냥 한 몸이 돼서 서로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살아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육을 하고 싶은데 학교 공교육 현장은 어떨까요?
2: 자,
0: 그렇죠. 지금 한국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요. 세속적 성교육이 학교를 뒤덮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성경적, 세속적 뭐 이렇게 단어를 썼는데 좀 종교색이라고 사람들이 표현하는데 이걸 빼고 얘기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분류는 됩니다.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금욕과 성경적인 삶 또는 가족, 삶, 아가페, 관계 이런 걸 중시하는 교육이 있고 상호 존중과 피임, 안전한 성관계를 추구하는 성교육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일명 세이프섹스 교육, 앱스턴스 교육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분류를 한 지가 좀 몇 년 됐는데 지금 많이 국내에 일반화됐더라고요. 이 분류가 저는 맞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세이프섹스 교육, 세상 성교육의 핵심 아젠다는 뮤추얼 리스펙트입니다. 상호 존중. 그러니까 상호 존중이 나쁘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상호 존중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성교육은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의미하는 바가 많습니다. 근데 남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면 안 돼. 성관계는 합의한 사람과 하는 거야. 상호 존중하에 서로를 사랑하고 끌리는 마음이 충분하고 책임질 수 있을 때 애가 생겨도 기를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그때는 성관계 하는 거야. 단 원치 않는 성병이나 이제 임신은 피해야 되니까 피임을 잘해야 돼. 콘돔 잘 챙겨야 돼. 피임약 이런 게 있어.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가 중1 때 예. 교과서에서 질외사정법 이런 걸 배우는 걸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자기에게 맞는 피임법을 고르시오. 근데 이게 전제하는 건 뭘까요 도대체? 결혼하지 않고도 할 수 있다. 성관계를. 그 전제는 윤리에 대한 터치거든요. 뮤추얼 리스펙트 안에는 다 해도 돼. 인간이 합의했으면 그게 동성애든 뭐든 다 해도 돼. 근데 상호 존중하지 않았으면 절대 건드리면 안 돼. 이렇게 치달아 버린 거예요. 시작은 좋았어요. 상호 존중하자. 근데 나중에는 상호 존중이면 뭐든 된다라고. 아주 공리주의적인 말세주기인 성교육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합의했으면 하나님이 껴들 데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합의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절대 선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잘못했다 그러면은 왜 혐오하세요? 막 그래요. 그런 얘기 들을까 봐 또 말을 못해. 근데요. 에스던스 교육은 비블리컬은요. 여기서는 핵심 용어가 뮤추얼 리스펙트가 아닙니다. 바이블이에요. 그리고 아가페예요. 패밀리예요. 생명 라이프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핵심 용어이다 보니 인간이 아무리 합의했다 하더라도 성경에서 죄라 그러면 죄인 거예요. 아까 했던 그 얘기가 다시 나오는 거죠. 거꾸로 말하면 성매매가 왜 죄인지 알아? 어? 성매매가 죄예요?
1: 합의했는데?
0: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합의했어도 죄인 거예요. 맞아요. 합의했다 하더라도.
1: 전쟁 안 해도 되는 성경만 딱.
0: 그렇죠. 그러니까 어릴적부터 성경 공부 잘 되는 애들은 기독교 세계관 교육도 잘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세계관 교육을 잘하다 보면은 성경 공부가 날이 서요. 아주 예리해집니다.
1: 대박이다 이거.
0: 네. 앱스턴스 교육은요. 성관계는 합의한 사랑과 하는 게 아니라 배우자랑 하는 거야. 성관계는 사랑하는 사람과 하는 게 아니라 배우자랑 하는 거야. 쉽죠? 네. 그 이외에 루트라면은 간음인 거예요. 그렇게 치면 난 간음했네요. 이런 애들이 나오거든요. 회개해라. 하나님께서 너의 회개를 기뻐하신다. 쉽죠? 그러니까 뭐냐면은요. 경계를 애매하게 둬서는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바로 삶과 죽음에 관련된 것들. 생명에 관련된 것들은요. 절대로 애매하게 놔두면 안 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아니 지금 지키건 지키자. 성관계는 부부끼리 하는 것이다. 이런 교육이 효과가 있습니까? 네, 교회에서나 먹히는 거 아닙니까? 그러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공교육에서 이렇게 많이 절제 성교육을 했었어요. 성경적인 가치관에 기반한 교육. 전 절제 교육이라고 부르는 것도 좀 사실 약간 전 아가페 교육이라고 하고 싶은데요. 아가페는 오래 참는 거거든요. 절제할 줄 아는 것이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죠. 근데 이런 예를 들어 뉴욕주에서요. 난 미, 난 나오 이 교육을 했어요. 5번. 난 아직 성관계할 나이가 아닙니다. 뭐 이런 교육인데요. 이 교육을 했더니 실제로 아이들의 간음률이 떨어지고 원치 않는 임신율이 떨어지고 낙태율이 떨어지더라는 거죠. 그건 놀라운 거예요. abstinence only. 절제만이 살길이다. 이런 교육이거든요. 실제로 아이들이 절제를 하더라는 거죠. 이런 교육의 효과는 짱이더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요즘 애들 다 13.6세에 성관계 했는데 이런 교육이 뭔 상관이 있어요? 가짜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거짓말입니다. 북한 말로 뭐라고 하나요?
1: 소리라고 그런다.
0: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비슷했어요? 13.6세가 뭐냐면요. 전체 평균이 아닙니다. 정말 이게요. 간음을 한 아이들, 어, 난 이미 성적 일탈을 했어요. 라고 익명으로, 국가가 조사했을 때 익명으로 아이들이 밝혀옵니다. 놀랍게도. 근데 그 5%의 평균이 13.6 중2나이고요. 나머지 95%는 이러다가 졸업한다, 이 말이에요. 성관계를 안 하고 어른이 되는 거예요. 바빠, 애들이요. 그리고 아이들이 굳이 절제 교육이나 정조 교육을 하지 않아도 난 지킬 게 있어라는 금지 체계라는 게 있어요. 탑재되어 있는 넌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상담을 해보면 예, 이미 간음을 해버리고 배우자가 아닌 자와 성관계 하는 게 간음이라고 도식적으로 말한다면 간음을 경험한 10대들의 금지 체계가 훼손되는 경우를 정말 내가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른들 중에서도 아 내가 10대 때 진짜 성관계 해보기를 진짜 안 해봐가지고 너무 후회가 돼요. 10대 때 해봤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 못 만났어요. 오히려 10대 때 아, 그러고 돌아다녔더니 후회가 됩니다. 이런 분을 만나지만 이게 금지에 관련된 얘기예요. 믿지 않은 자들도 가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성매매를 경험한 남성들이 자신이 원해서 했지만 이후에 금지가 높아지진 않아요. 보통. 맞아요. 훼손되는 분들이 훨씬 많거든요.
2: 맞아. 부끄러워요.
0: 그렇죠. 우리가 풀 게 굉장히 많단 말이죠. 네. 하나님의 질서를 어겼을 때 우리가 기뻐 날뛰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평균은 이제 국가 통계긴 합니다만 15세에서 59세 기준으로 봤을 때 24.14세가 첫 성경험 나이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80세, 90세 어르신들까지 전체 통계 낸다면은 더 늦춰지겠죠. 그런데 지금 이제 대표적인 세이프섹스 성교육이 이른바 포괄적 성교육입니다. 이 포괄적 성교육은요, 여러 나라 언어로 번역되어 있고 유니세프, WHO 등 UN 전문기구 5개가 뛰어들어서 만들었는데 예, 많은 학부모들이 항의하고 있는 내용은 저도 원문을 다 확인했습니다, 일일이. 그래서 국회 포럼 때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생명경시, 청소년들의 성관계 옹호, 동성애 옹호, 성전환 옹호 등을 문제시했습니다. 크게 이 네 가지를 문제시하고 있는데 누가 이걸 옹호하고 있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문제시했다 이 말이에요. 이 가이드라인은 그대로 배우다 보면은 이상하게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동성애 옹호하고 성전환 옹호하고 청소년의 성관계를 옹호하고 등등.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예. 대표적인 세이프섹스 교육이 엄청난 국가 기부에 의해서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건요. 10대 때부터 성관계를 한 아이들은 미국 조사에 따르면, 헤리티지 재단의 조사에 따르면은 가난해지고 저항력이 되고 미혼모 미혼부가 되거나 성병에 걸리거나 결혼이 파탄날 확률이 훨씬 높았어요. 놀랍죠. 근데 20대 중반부터 성관계를, 즉 이 중에 상당수는 결혼을 통한 성의 지평이겠죠? 그런 분들은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10대 때는 성관계가 해로울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간음이며 심지어 연애도 해롭더라는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무슨 얘기일까요? 자세한 얘기는 또 우리가 예, 2부에서, 예, 2차 시에서 성경적 성가치관 A랩 사관학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첫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라고포드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14불 99, 고구마 파운드당 2불 99, 송강무 열무 포페츠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6번대까지 구매 가능, 금토일 한정 3번들당 1불 99, 케이타운 훌라면 박스당 10불 99, 헤오룸 북어채 개당 12불 99, 헤오룸 평양 함흥 동치미 물냉면 개당 4불 4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더 베스트 오브 에이시아.

0: 오직 예수교회 민정재 목사가 전하는 구속사 강해입니다. 구속사 강해는 성경에 기록된 창조와 타락, 그리고 회복과 완성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알기 쉽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민정재 목사의 구속사 강해를 통해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구속사 강해 청취자 여러분, 이 시간에는 구속사 시리즈 제9권 신묘한 영광의 비밀 성막과 언약궤의 내용 중 성막의 명칭과 그 건축 과정에 대해 살펴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막은 한자로 볼 때 거룩할 성자에 막 막자로서 거룩한 막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성막이 세속적인 모든 것으로부터 분리되고 구별된 거룩한 장소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성막과 동의어로 장막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장막은 한자로 볼 때 휘장장, 막, 막자로서 둘러치는 막, 가리는 막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성막을 가리키는 헬라어 단어로는 스케네, 스케노스, 스케노마 등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막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단어들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로 미식환입니다. 미식환은 살다, 거주하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샤칸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거주하는 처소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미식환이 성막이나 장막으로 번역될 때에는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처소라는 의미가 강한 것입니다. 시편 26편 8절 말씀 볼 때 여호와여 내가 주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 미식한을 사랑하오니 또 시편 74편 7절 말씀 볼 때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 미식한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이렇게 미식한은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장막이란 뜻으로 성소와 지성소와 성막들 전체를 가리킬 때 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거처를 정하시고 자기 백성과 함께 거주하심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미식하는 출애굽기에서는 대부분 성막으로 레위기에서는 장막으로 번역이 되었고 민수기에서는 성막 또는 장막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3장 7절에서는 회막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미식한이 증거를 뜻하는 히브리어 에드투와 함께 쓰일 때는 주로 지성소를 가리키는 증거막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막의 지성소 안에 증거궤가 있고 그 증거궤 안에는 증거판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성막을 증거막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두 번째 히브리어 단어는 오헬입니다. 오헬은 장막, 막이라는 뜻으로 일상생활에서 쓸 때는 주로 유랑하거나 유목생활을 하던 고대 중근동 사람들의 이동식 가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동물의 가죽이나 검은 염소털로 짠 거친 천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가죽이나 천이 팽팽하게 펴지도록 말뚝을 땅에 박고 줄로 고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오헬은 조상들로부터 구전으로 전해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는 곳을 가리킵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서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거로 장막에 거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야곱은 아브라함 이삭과 함께 한 장막에서 15년을 같이 살면서 언약을 유업으로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오헬은 사람의 장막처럼 쉽게 무너지거나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안정되고 견고한 처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3장 20절을 말씀을 바른 성경으로 보게 되면 우리 절기의 성 시온을 보아라. 너희 눈은 예루살렘을 볼 것이니 안전한 거처이고 옮겨지지 않을 장막이다. 그 말뚝이 결단코 영원히 뽑히지 않고 그 밧줄이 결단코 하나라도 끊어지지 않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장막은 대적들이 알지 못하는 절대 안전지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장막을 내 거처로 삼는 자는 환난을 당해도 절대 요동하지 않고 평안합니다. 시편 91편 9절과 10절 말씀 볼 때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장막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자는 하나님의 우정이 그 장막 즉 오헬 위에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히브리어 단어는 미크다시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의 말씀 볼 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소는 히브리어 미크다시로서 거룩하다, 분리되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카다시에서 유래하였습니다. 그 뜻은 신성한 곳, 거룩한 곳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미크다시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거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주시는 장소이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하고 구별된 곳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30절에서는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히브리어 단어 소크와 바이트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미시칸, 오헬, 미크다시 이외에도 성막을 가리키는 단어로 히브리어 소크, 히브리어 바이트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소크는 은신처, 장막, 초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소크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막이 모든 성도의 은신처요 절대적인 보호의 피난처임을 비유할 때 사용이 되었습니다. 시편 27편 5절 말씀 볼 때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여기 초막이 히브리어 소크입니다. 또 시편 76편 2절 말씀 볼 때 그 장막이 또한 살렘에 있으며 그 저소는 시온에 있도다. 여기에서의 장막 역시 히브리어 소크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바이트는 집, 가정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하나님과 결합되어 사용될 때에는 예배의 장소 또는 성막을 가리키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사기 18장 13절에 하나님의 집, 사무엘상 1장 7절에 여호와의 집, 출애굽기 23장 19절에 여호와의 전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막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를 통해 우리는 어떠한 구속사적 의미를 알 수 있는 것일까요? 성막의 신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구조물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을 계시해 주실 때 글이나 말로 하지 않고 그 식양을 보여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9절 말씀 볼 때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대로 장막과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눈의 복음으로 불렸습니다. 40년 광야 노정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시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셨던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완벽한 모형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신비가 최절정에 이른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과 관련된 성육신의 의미는 첫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실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볼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여기서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표현으로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장막으로 이제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실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 가운데 계신 움직이는 성막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임마누엘 언약의 성취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심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하반절 말씀 볼 때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영광은 헬라어 독사라는 단어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 하나님의 현현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카보드의 번역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그 영광을 나타내신 것과 같이 이제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 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거하심으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이며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절정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구름과 함께 아버지의 영광, 곧 자기 영광으로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장막을 우리 가운데 치고 우리와 함께 거하심으로 그 영광을 완전히 드러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장막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이 친 장막은 무방비요,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장막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이요, 하나님의 능력과 절대 보호가 한결 같은 곳입니다. 따라서 그 장막 안에 거하는 자는 모든 환난에서 보호를 받으며 눈물과 애통과 사망이 다시 없고 넘치는 위로와 평안으로 날마다 호위를 받는 것입니다. 그 장막은 더위와 추위로 상하지 않게 하는 절대 보호의 장소요, 환난 중에 원수를 피하는 절대 안전의 피난처입니다. 그래서 그 장막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성막이 담긴 이러한 구속사적 의미가 성취되는 영원한 세계를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 말씀 볼 때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마침내 완전히 성취될 것을 표현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성막의 건축 과정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의 모든 식양들을 보이셨습니다. 모세가 제6차로 시내산에 올라 40일 40회를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직접 모든 식양을 보이시며 장막 즉 성막을 지으라고 지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의 각 부분의 정확한 치수, 무게, 색상, 재료, 형태 그리고 문양까지 직접 모세에게 보이셨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9절 말씀 볼 때 물론 내가 네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식양은 히브리어로 타브니트로서 이것은 모양, 형태, 구조물이라는 뜻입니다. 그 밖에도 출애굽기 25장 40절 말씀 볼 때 너는 삼과 이 산에서 네게 보인 식양대로 할지니라. 또 출애굽기 26장 30절 말씀 볼 때 너는 산에서 보인 식양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때 성막에 관해서는 인간의 생각이나 고안은 하나도 없고 세밀한 부분 하나까지 모두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막의 건축 기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주전 1446년 1월 15일에 출애굽하여 그해

0: 3월에 시내 광야에 도착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 말씀 볼 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곳에서 약 1년 동안 머물렀으며 성막은 출애굽한 지 제2년 1월 1일에 완성되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7절 말씀 볼 때 제2년 정월 곧 그달 초일일에 성막을 세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막을 완성한 후 이스라엘은 시내 광야에서 떠나기 직전인 출애굽 제2년 2월 1일에 군대를 기수하였습니다. 민수기 1장 1절에서 3절 말씀 볼 때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가 그 대상이었는데 이때 계수함을 입은 자의 총계가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제2년 2월 22일에 시내 광야를 떠나 바란 광야로 출발하였습니다. 민수기 10장 11절과 12절 말씀 볼 때 제2년 2월 20일에 구름이 증거막에서 떠오르며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행하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을 세우고 약 50일 동안 시내 광야에 더 머물렀던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 마지막 제8차 등정 때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온 날, 곧 출애굽 제1년 7월 10일부터 출애굽 제2년 1월 1일까지 성막이 완공되는 데에는 169일 정도 걸렸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다시 말해 성막을 짓기 시작한 지 약 24주 만에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 전후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모세는 시내산에서 세 차례에 걸쳐 40일 기도를 드렸는데 제1차 40주야 금식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성막 설계도와 제사 규례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다 모세는 이 말씀을 듣고 두 돌판을 받아서 내려오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돌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 모세는 제2차로 40주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올렸고 제3차로 40주야 금식 기도를 하면서 다시 십계명을 두 돌판에 받았던 것입니다. 모세는 산에서 내려와 이스라엘 온 회중을 모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출애굽기 34장 31절에서 33절 말씀 볼 때 모세가 그들을 부르니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35장 4절부터 40장 16절까지에서는 성막의 건축 과정이 기록되어 있고 성막은 출애굽 제2년 1월 1일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성막을 건축할 때 모세는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책임자를 세우고 수많은 지원자들이 각종 기구를 완성하게 하였으며 그 후에 각종 기구를 조립하여 성막을 완성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성막 건축의 예물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여 성막의 재료를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절과 3절 말씀 볼 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예물은 성막의 재료가 되는 물질을 가리키는데 이것은 히브리어로 테루마로서 높이다, 높이 들다 라는 뜻의 히브리어 룸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높이 올려 바치는 고귀한 물품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테루마는 출애굽기 29장 28절에서 거제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11조에 11조를 바칠 때 그리고 거제로 바치라고 한 것은 11조가 매우 거룩한 예물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떠한 모습으로 성막 예물을 드렸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 건축에 필요한 예물을 자원하여 바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참된 헌신의 자세인가를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집중하여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1절 말씀 볼 때 무릇 마음이 감동된 자와 무릇 자원하는 자가 와서 성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 여호와께 드렸으니 또 출애굽기 25장 2절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네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즐거운 마음의 즐거운이란 단어는 히브리어 나다부입니다. 이것은 자원하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다라는 뜻입니다. 이 자원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그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드리고자 하는 열망이 솟아나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원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의 결과였습니다. 즉 자원하는 마음은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바칠 마음을 갖도록 감동하셨기 때문입니다. 실로 예물을 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태에서 그들은 드렸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소유 중에서 취하여 드렸습니다. 출애굽기 35장 5절 말씀 볼 때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취하되 자 여기서 소유 중에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모든 소유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임을 나타내는 것이라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소유는 황량한 광야에서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에게서 거저 얻은 것이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들이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6절의 말씀 볼 때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을 체결하실 때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또한 소유 중에서라 함은 이웃에게 물질을 빌려서 드리거나 자신과 가족들의 생계를 위협할 정도의 무리한 예물을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과시욕이나 허영심으로 바치거나 혹은 강요를 이기지 못하여 어쩔 수 없이 바치거나 자기 믿음의 분량과 능력의 한계를 벗어나서 바치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시험거리와 올무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내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되려 하나님께서는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가난한 과부가 연복에 두 렙돈을 넣는 것을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자신이 가진 것 중에 최선을 다해 아낌없이 드리는 헌신이야말로 가장 충성스럽고 온전한 헌신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은 즉시 순종하여 직접 가지고 와서 드렸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여호와의 명하신 일을 구하자 그들은 모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자기 처소로 돌아갔다가 각자 예물을 가지고 지체 없이 모여들었습니다. 이것은 모세의 지시가 떨어지자마자 곧장 순종한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 선포된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었으므로 서로 의논하거나 다른 사람의 눈치를 살피며 얼마를 바칠까 망설이지 않고 즉시 순종하여서 직접 가지고 나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은 조금도 지체되지 않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가 가진 것 중에 제일 귀한 것으로 드렸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2절 말씀 볼 때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가슴핀과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왔을 때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에게 귀하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가슴, 핀, 귀고리, 가락지, 목걸이, 여러 가지 금품은 소중히 보관하는 귀중품들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기꺼이 하나님께 바친 것은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일이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인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성막을 위하여 드리는 예물에 대하여 조금도 인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 건축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전 백성이 재료를 최상의 상태로 완성시켜 준비하는 수고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6장 6절 말씀 볼 때 모세가 명을 내리며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가로되 무릇 남유하고 성소에 들을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정지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막에 관한 일들이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재료를 어느 정도 완성시켜서 가져오는 수고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참으로 온 백성이 지혜를 발휘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막 건축에 동참하였고 백성들은 합심합력하여 세심하게 배려한 끝에 성막 건축이 활기를 다시 띄었으며 건축기간이 엄청나게 단축시켜 빠른 시간에 완성하는 데 큰 동력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은 자신이 온전히 헌신하고 수고를 아끼지 않을 때 진전되며 그것을 보는 기쁨과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은 이루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해서 다양한 재료가 필요하듯이 주의 일을 행할 때에 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다양한 재료가 하나로 모여 성막이 완성되듯 우리 각자가 서로 연합할 때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하실 저소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오늘도 하나님의 구속사의 한마음 한뜻으로 동참하여 기쁨으로 헌신함으로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며 헌신하는 은혜와 큰 기쁨이 떠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구속사 강의는 휘선 박아브라 목사님의 구속사 시리즈 제9권 신묘한 영광의 비밀 성막과 언약궤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검색창에 구속사 5분 메시지를 입력하시면 매일 5분 동안 구속사 시리즈 말씀을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1: 오직 예수교회 민정재 목사였습니다. 오직 예수교회 올해 표현은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응답받아 구속사를 성취하는 교회입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입니다. 오직 예수교회는 구속사의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기쁨이 충만한 찬양이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를 통한 신앙의 회복이 있습니다. 교회 주소는 1980 갤러스로드 비엔나 버지니아 22182이며 문의는 240-753-5321로 해주십시오. 이상으로 오직 예수교회

0: 폴스처치에 있는 워싱턴 비전교회 김찬영 목사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삶이 되는 교회, 온 성도님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 워싱턴 비전교회입니다.
1: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부활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거기서 1장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를 얼마나 사랑할까를 제가 묵상하게 됐어요. 1장 1절을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됐다. 사도라는 것은 스승의 권위를 가지고 세상으로 파송된 대인을 말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권위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던 것을 전하러 갔던 파송들, 곧 특정한 임무를 부여받아서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이라는데, 또 사도란 말은 뭘까 한자로 돼가지고 한번 찾아봤어요. 이 한문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이것도 거기 찾아보니까 사도라는 것은 스승의 가르침을 온전히 전수받은 제자인 동시에 그 스승의 권위와 임무를 이용받아 세상으로 파견된 대사라고 그 사자는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온전히 존수받았던 그 제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임무를, 그 의무를, 위임을 받아서 세상으로 파견된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가?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가르쳤던 그걸 가지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 대사로 내가 임명되어 살아가는 사람이다. 근데 2절을 보니까 너무 놀라운 이야기 해주셨어요. 2절. 자,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는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곧 교회, 하나님께 택하셨던 그 교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졌던 성도라고 부르는 그들에게, 곧 택함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에게, 곧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 편지를 쓰노라. 이 편지를 쓰면서 축복을 한 게 3절이 그리스도의 모든 그 은혜, 그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라는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 한 말이 뭐냐면 너희에게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쓰이기를 원한다. 너무너무 자기가 사랑하는 그 고린도 교회들에게 하나하나씩 하나하나씩 자기가 간절했던 걸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 웬 이 편지를 썼느냐.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실 것이고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믿으시라 하면서 이 편지를 써. 근데 그 다음 절부터 어떤 이야기 하냐면 그런데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너희들에게 왜 분쟁이 있느냐. 분쟁. 어떤 사람은 바울 파라. 어떤 사람은 바벌로 파라. 어떤 사람은 개밥 파라.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 파라. 나는 그에게 속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러죠. 내가 언제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아닌 다른 걸 전하느냐. 뭐라고 그래요? 언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뉘었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뉘었느냐. 13절. 그리스도께서 도대체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받았냐? 바울이 내가 죽고 너를 위해서 살렸냐?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세례를 내 이름을 네가 받았느냐? 아니지 않느냐? 개바울도 아니고 아벌로도 아니고 나도 아니냐? 오직 예수라는 그 이름 그 복음을 전하러 내가 이것을 행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7절에 마지막 보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자기는 삶을 살고 싶은 것이 보람이나 바람이다. 그러면서 오늘 18절에 이르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18절에 그가 말하기를 그 모든 것 여러분들이 다른 이야기 하는 건데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오직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더라.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차가 날라진 걸 보면서 너무 가슴 아픕니다. 내가 이게 아닌데, 내가 전하는 것은 복음인데, 내가 전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인데, 내가 전했다고 김찬영파, 장모님파, 누구파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을 보면서요, 우리가 하나 알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세상의 방법들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방법들과 다르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참 이상하게, 너무나 이상하게 보이는 방법들이 하나님께서 사용할 때가 참 많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적 있으지 않으세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만 장군이 옵니다. 아람 군대의 대장군이었어. 그 사람이 와가지고 문둥병이 있어서 나병이 있어가지고 이제 고침받으려고 나옵니다. 이스라엘 그 나라에. 근데 아람의 그 왕이 편지를 써줘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장군이니까 이 좀 고쳐달라. 그러니까 이 왕이 막 옷을 찢어가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냐고 하면서 놀라워요. 그때 하나님께 지혜줘서 엘리사가 나에게 보내라고. 그래서 엘리사에게 나아간 장군 보내요. 근데 나아간 장군이 나병이 있는데 고침을 받으려고 엘리사에게 갔어요. 근데 엘리사가 나아보지도 않고 뭐라 하냐면 저기 요단강에 가서 몇 번? 일곱 번 나왔다 들어갔다는 들어갔다 나왔다 해라 목욕해라. 나아간 장군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아람 군대 대장군 내가 왔는데 그가 가만히 있어 나에게 와서 나에게 암수를 하든지 하나님 놀란 기적을 보이는 그런 걸 해야지. 우리 아람 군대에게 아람 나라에 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강보다 더 좋은 강이 너무나 많은데 이 요단강에 일곱 번 들어갔다 나오라 하면 자기 사람으로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 방법이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근데 거기 따라왔던 사람이 그러죠. 아니 장군이요 당신에게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일을 시켜도 당연히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렵냐. 갔다 오라고. 정말 갔다 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어린아이 피부처럼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내가 나만 장군이고 여러분이 나만 장군인데 여러분들이 그 문둥병을 고치려고 왔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아무것도 치료도 안 하고 저기에 포토맥강에 가서 몇 번 들어갔다 나오시오. 한단 믿어지면 너무나 이상한 방법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 미련해 보이는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나타나 들어간 거예요. 그럼 역사가 있게 들어간 거예요. 존 스토트가 이렇게 말합니다. 세계 종교는 너무나 우리 기독교와 다르다. 세계 종교는 화려한 성전들을 갖고 있고 템플들을 가지고 있다. 저 태국에 가본데 태국의 부처를 모신다는 그곳에 정말 막 금으로 다 있다는 어마어마하게 만들었어. 또 어떤 다른 다른 종교는 성상을 그렇게 해놓더라는 거. 그런데 우리 기독교만은 참 이상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 그렇게 템플이 어마어마한데 우리 기독교만은 사형풀을 가지고 그것이 기독교 곧 성경이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십자가 있다니까 무섭고 험악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들 가끔씩 뉴스에 나와요. 어떤 사형수를 죽였던 그 의자, 전기 의자 앉아서 거기에서 그를 죽이는 그 의자가 나오기도 하고 약물로 그를 죽이는 그 아찔한 그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면서 이것이 너희들의 구원의 평화라고 말한다는 게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미쳤다고 하죠. 그것이 오늘 그 성경의 그 이야기하는 세상 사람들 철학을 가지고 있고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스토아파 그런 사람들 그리스의 철학자들이 말한 것이 뭐냐면 어떻게 십자가 그 죽음이 너희들에게 능력이냐 미련한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난 도대체 그것이 미련한 것을 받을 수가 없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십자가의 그것은 세상의 눈을 미련하다는 거예요. 자 18절 앞에 3반대만 읽을게요. 자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뭐라? 미련한 것이라 미련한 것. 이 미련하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그냥 어리석다 정도가 아니라 소문이 없고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지금 말로는 완전히 헛소리다 헛소리다. 어떻게 사형틀, 그 사형틀이 우리의 구원의 증거가 될 수 있느냐? 너무나 미련스럽다는 거예요. 우리들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예수란 그 이름을 우리는 전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란 그 이름이 어떻게 너희들에게 구원이 되냐? 모슬렘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함께 살아냈던. 그 친구가 나에게 그런 놈. 야, 예수가 언제 자기가 하나님을 한 적이 있느냐고. 하나님을 한 적에서 내가 믿겠다고. 야, 요한복음 읽어봐. 요한복음 하나님이라고 나오잖아. 안 봐요. 그들은 보이지가 않을 뿐이지. 그 눈에.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한테 터무니없는 소리, 헛소리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형은요, 로마 제국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그 일이었어요. 거기에 죽는다는 것은요, 극악범들, 반역자들, 노예자들, 그들만 죽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구원한 십자가의 그 형태리, 우리를 살려내는 능력이라고 말하는 그들을 봤을 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미련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고 여기서 말을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십자가에 달렸다는 그것은요, 유대인들에게 저주예요, 저주. 신명기 21장 3절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유대인들도 그래서 그것은 저주야. 저주인데 어떻게 그가 하나님이실 수 있어. 미련하다고 받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상한 분이 나왔어요. 십자가의 형태로 죽었던 예수를 우리는 우리의 주요, 우리의 구원자라고,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들이라는 것입니다. 22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한번 읽어볼게요. 22절 시작.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유대는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아덴에 가는 거기는 아테네, 아테네. 아테네라는 게 뭐냐면 거기에 옛날에 철학자도 있었어요. 그곳에서 철학자들이 수사학을 배우고 말하는 언변들을 배우면서 예수라는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예수를 전하는 그 사람들을 이렇게 말하면 30절에 어떤 사람은 바울을 조롱했다. 조롱했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세상이 어리석은 모습으로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참 우리가 보기 어리석은 일들이 참 많아. 예를 들어 여호수아서 6장을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와요?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여리고성은 엄청 굳건한 성이었다고 그렇게 말해요. 마차가 성이를 달릴 정도로 넓고 성이 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성을 무너뜨리라는 방법이 세상 생각을 하면 너무나 이상한 일. 지금 우리는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니까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지만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저 여리고성 우리가 주님께서 명령한 적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 첫 발을 들어가야 되는데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으면 어찌할까요? 하나님 뭐라는 자세요? 야, 니네들 매일 가서 한 바퀴씩만 돌고 와. 그리고 마지막에 일곱 바퀴 돌고 와. 여러분 상상해 가세요? 미친 짓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야 너희들은 무기를 만들어야 돼. 사다리를 만들어야 돼. 그래서 거기를 넘어가서 너희들이 이겨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야 될 하나님이신 것 같은데 세상 사람 보기에 너무나 어리석은 일. 일곱 바퀴. 그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일곱 바퀴 돌아오고 해요. 그 견고한 성. 그 성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미련에서 보였던 그 방법이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구원이 됐어요. 여리고성은 지금도 가면 그대로였어요. 몇천 년이 지났습니다. 그만큼 어마어마한 여리고성, 그것을 하나님의 세상 사람들 보기에 가장 어리석은 방법이었는데 가장 강력한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방법이 그곳에 있더라는 거예요. 세상은 여전히 십자가의 메시지,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비유사예요. 집사님이나 어떤 누구에게 만나 예수님을 알았다가 떨어졌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하던 말이 나왔던 기억이 나오셨죠. 성도예요. 아니면 형제예요. 예수 믿으라. 그들이 비웃어요. 목사님 그 교회 가봤자 뭐가 그냥 좀 즐겨야 되지 않냐고 세상. 그러면서 주말이 되면 얼핏이나 뭐 한 잔씩 하고 또 사람들과 다니면서 지내는 그것이 더 좋지. 내가 왜 따분하게 교회 가냐고. 근데 열교성을 물질을 할 때 아마 많은 사람들은 그 모습을 말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여러분들 예수를 전할 때 그 사람들 분명히 말할 거야. 야, 예수는 그분이 예수는 그분이 참 미련스러운 거 아니야? 미련스러운 거 아니야?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다시피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자, 18절 우리 중간 이후 처음부터 이렇게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뭐라?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이 능력은 다이나마이트가 된다는 폭발적인 능력을 거기서 만들어내는 뭐 우리를 살려낼 수 있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자를 특별히 보니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능력으로 다가오세요? 아니면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고 되는 얘기죠. 구원받은 자만이 그것이 능력으로 다가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로마서 1장 16절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 주시는 뭐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란 그 복음. 그 복음의 가장 증거되어야 되는 사람이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예쳤지만 바울 같아요. 바울은 다 한 번으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자기의 구세주로 영접하며 살아갔어요.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인생은 바뀌었어요. 그 전까지는 바리새인이었고 또 이스라엘에서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연구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근데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변화된 모습을 보았어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바울에게 복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능력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아닌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찬송가에서 자주 우리가 찬송을 불렀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것을 존 뉴턴이셨다는 걸 잘 아시잖아요. 존 뉴턴에 대해서 옛날에 듣고 참 은혜가 됐어. 청년 때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잊혀지지가 않아요. 존 뉴턴은 노예들을 아프리카에 잡아다가 유럽이나 그곳에 팔았던 그 배의 선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많은 노예들을 잡아다가 팔려고 했어.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풍랑을 만나고 나서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걸 보고 그때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는 나중에 목사가 되고 그래서 그는 노예를 해방시키는 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미국까지 전해져서 노예가 완전히 해방될 수 있도록 했던 사람이 그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능력이 아닌가. 우리들은 예수를 믿는다 하는데 내 삶 속에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가를 봐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나타나세요?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또 짓고 또 짓고 있는 내 모습을 본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내가 계속 이 세상에 어떤 이 세상에서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그렇다면 우리 삶 속에 그 주님이 오셔야 될 그 능력이 임하셔야 될 때라고 믿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게 해달라. 그래서 그 능력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줄 줄도 믿습니다. 세 번째 24절에 하나님 도대체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은 세상 사람 중에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은 사람을 하는 능력인데 24절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람인가? 24절입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 하나님의 능력이 저는 지혜 지혜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지 우리에게 구원과 능력이 나타나는 거고, 그게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은 의롭다는 것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이 이루어져요. 근데 이 세상의 지혜로서는 사랑과 정의가 함께 갈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아무도 찾아서 없어요. 내 자녀들을 내가 사랑한다면 야단 안 치는 것이 옳아요. 그러나 내 자녀가 잘못했을 때는 그 자녀에게 정당하게 매를 그는 것이 정의예요, 정의. 그럼 사랑과 정의가 어떻게 갈 것인가? 없더라는 게 이 세상에. 이 세상의 지혜로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자비가 되는 것이 정의가 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십자가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자비가 되고 정의가 되더라고요. 어떻게? 예수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그가 정의로움이 되셨고, 그로 통하여 나를 살리셨던 것이 사랑이 되었다. 그것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한 방법들을 참 구원해주는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코리 텐붐이라는 사람이 있죠? 옛날 나치 수용소에서 잡혀있었던 자매예요. 이 자매가 나치 수용소에 들어갔을 때 그 언니와 함께 잡혔는데, 그때 벼룩이 너무 많더라는 게 벼룩이. 벼룩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 원망을 했어요. 하나님, 내 삶이 절망입니다. 이 벼룩이 나를 너무나 뜯어먹고 나를 피곤하게 힘들어서 나의 삶은 절망입니다고 그런 기도했답니다. 근데 조금 지나고 나서 자기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인 걸 알았어요. 벼룩이 너무 심하니까 거기 있는 경비병들이 그것을 들어오지 못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심하게 벼룩이 많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가 말하기를, 이 벼룩이 내가 그대 하나님 말씀을 보고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었다는 걸 그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라 얘기합니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제가 청년 때 들었던 이야기가 하나 생각이 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듭니다. 어떤 군인이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적군들에게 쫓기게 됐어요. 쫓기게 돼가지고 이가 도망을 가다가 조그만 굴이 있어서 그 굴 속으로 뛰어들어갔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그런데 거미 한 마리가 나타나거든요. 거미 한 마리가 나타나서 그 동굴, 조그만 구멍 위에 이들이 막 움직이면서 거기다 거미줄을 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군들이 쫓아와요. 그걸 잡으려고. 근데 그 거미줄이 그 동굴 안에 있는 것을 보고, 여기는 사람이 안 들어간 거야 하고 가져갑니다. 그래서 그가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미줄이 하나의 성벽이 되더라.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여리고 성벽도 거미줄처럼 무너지더라.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더라. 거미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를 지키시는 성벽이 되고, 여리고성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성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거미들처럼 한순간에 무너져버리는 것이 그 모습이더라. 세상 눈에는 아무런 힘이 없이 보이는 십자가, 모든 세상 사람들 비웃는 그 십자가가 구원받은 나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된다는 여러분들 그 삶을 사시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세상의 눈에는 미련해 보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며 하나님의 지혜라. 우리를 살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되더라 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복음서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두 강도의 이야기가 나와요. 한 강도가 이렇게 말하죠. 자기도 똑같이 죽어가 있는 그곳에 예수에게 기도를 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다른 사람들 늘 비우셨을 거예요. 야, 너나 잘 챙겨라. 예수, 저도 죽어가고 있는데 네가 그 기도를 한다고 뭐가 달라질 거냐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비웃고 그를 비웃었고 그가 십자가에 죽어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마 사람들이 손가락해 줬던 그 이야기. 예수여, 당신의 나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한 그 말 한마디가 영원한 생명을 확보했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건가 하는,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전할 때 어느 누가 나를 비웃을지라도 그것이 내 영혼을, 내 영생을 바꾸는 말씀이 된다는 걸 알고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여러분 가족과 자녀들에게 말씀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또 십자가의 능력이 미치지 못한 영역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주님 나에게도 그 능력이 되게 하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또한 바랍니다. 세상에 미련하다고 하는 그런 방식들일지라도 여러분들 계속 복음을 전하고 또 당연히 사랑과 용서, 희생의 방으로 통해서 세상 사람 손가락질을 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사람의 능력이 나타나는 여러분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2: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0: 워싱턴 비전교회 김찬영 목사의 말씀이었습니다. 폴스 철치에 있는 워싱턴 비전교회는 495에서 루트 7으로 나와 마샬 하이스쿨 건너편에 있습니다. 예배 시간은 주일 오전 10시.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제 강대상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교회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3-9047 646-283-9047

0: 뉴욕 우리 교회의 시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수님의 증인되는 공동체 뉴욕 우리 교회의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뉴욕 우리 교회의 조원태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1: 여러분들은 마음이 보여집니까? 마음이 보여져요? 근데 여러분들 안에 마음이 있다는 거는 알겠습니까? 그죠? 마음은 있는데 마음은 보여지지 않죠. 내 삶의 테두리 안에 내 마음은 있겠죠. 그 마음으로 뭔가를 작동을 하고 우리 각자의 삶이 움직여지겠죠. 근데 마음은 만질 수도 없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 마음에는 참 많은 우선 말들이 마음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데 사랑하면서도 하지 못한 말도 있을 거고 정말 감사한데 표현하지 못한 말도 마음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미안하면서도 미안해라고 하는 말을 못하고 살 수도 있고 보고 싶은데 보고 싶다는 한마디를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에 있다고 해서 모두 다 전달되는 것은 아닙니다. 뭐 사랑하는 줄 알겠지. 고마운 줄 알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며 살지만 마음에서 마음이 여기에 있을지 여기에 있을지 어디 여기에 있을지 모르지만 분명히 있는 그 나의 마음에서 안 나오면 입술로 안 나오면 평생 상대는 듣지 못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마음에서 입술까지의 거리는 내 테두리 안에 있기 때문에 매우 짧지만 실제는 세상에 가장 누군가에게는 먼 거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믿음도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은 그 얘기를 합니다. 마음으로 믿는다고 하면서 분명히 마음으로는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 입술에는 아무 고백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입술로는 주님을 반복해서 부르면서도 여전히 삶에서는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으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바로 그 마음과 입술 그리고 우리의 삶 이 세 가지를 하나로 이어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은 빈손으로 기대해라 였던 말씀입니다. 바울이 봤던 자신을 포함한 유대인들의 문제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부리는 것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열심을 지나치게 의존했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가 붙잡는 최선의 힘이 아니고 나를 붙잡아주신 그리스도께 내가 기대는 것이 신앙의 첫걸음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주에 이어서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께 기대기 시작하는 믿음, 그리스도께 의지하는 믿음, 이 믿음은 어디에 있나요? 믿기 시작해, 기대해서 믿기 시작했는데, 나는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원자로 믿기 시작했는데, 그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마음 속에 숨어 있기만 합니까? 아, 마음 속에 있긴 한 겁니까? 아니면 마음 속에만 숨어 있기만 합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마음에서 시작하지만 반드시 입술에 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믿음이 입술에 닿을 때입니다. 오늘 8절의 말씀의 상반절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바울은 믿음을 얘기하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먼저는 distance, 거리를 꺼냅니다. 가까이 있다. 너에게 가까이 있다. 너의 입에도 있고 네 마음에도 있다. 하나님은 얼마나 멀리 계신가? 또 얼마나 가야 우리가 그분께 닿을 수 있는가? 난 닿고 있는가? 닿았던 적이 있는가? 이렇게 묻는 우리에게 바울은 뜻밖의 대답을 하는 겁니다. 아니다. 말씀은 너하고 매우 가까이 있다. 네 마음에 있다. 그리고 네 입술에 닿을 수도 있다. 첫 번째, 복음은 또 예수는 이미 가까이, 내게 가까이 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귀한 것, 가치 있는 것, 이런 것들은 주로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까이 있으면 약간 시시해집니다. 특별한 곳까지 그래서 가야 하고 오랫동안 시간이 걸려서 공부해야 내가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 생각하고 어떤 훌륭한 사람이 되는 레벨까지 도달해야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에도 자꾸 계단을 만듭니다. 스텝을 만듭니다. 기도를 더 많이 해야 한 계단 올라가고 그 다음에는 성경을 또 더 많이 알아야 또 한 계단 올라가고 그 다음에는 착하게 살아야 하나님께 가까워진다. 뭐 이런 경우로 계단을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실수했을 때, 아차 실수했을 때 올라갔던 데서 거꾸로 몇 계단 내려옵니다. 또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아주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뭐 윷놀이처럼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도했다가, 어떨 때는 개했다가, 어떤 날은 빠꾸토했다가. 바울은 이런 식으로 거리를 꺼냅니다. 말씀이 내게 가까워.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다가 우리가 충분히 노력해서 올라간 뒤에 중간 어느 지점에서 우리가 랑데뷰할 수 있다, 만날 수 있다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 발자국도 떼기 전에, 올라가기 전에, 다가가기 전에, 그만한 자격을 갖추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가까이 다가오셨다는 것. 그래도 아주 가깝게 오셨다는 것. 여러분들 국민 그 1970년도에 국민 CM송 아시나요? 하늘에서 별을 따다 오란시. 제가 이거 잘 될지 한번 같이 해볼까요? 하늘에서 별을 따다, 하늘에서 달을 따다, 두 손에 담아주려요 오란시. 아이 잘하시네. 그것만 보셨나 봐. 하늘에서 별을 따다, 하늘에서 달을 따다, 두 손에 담아드려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지금 오란시 광고인데 이게 지금도 있더라고요. 오란시. 예, 상표를 바꿔가지고 오란시 해가지고. 여튼 하늘에서 별 따오고 하늘에서 달 따와서 그래야 소중한 것을 두 손에 담아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귀한 것은 멀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말하는데 바울은 자기가 창작해서 쓴 편지글이 아니고 두 가지의 자기가 기억하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을 하는데 먼저는 신명기 30장 12절에 14절을 인용을 합니다. 이런 말씀, 저 보시면 됩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것을 우리에게로 가져오게 할까 하지 말라. 이것은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할까 하지 말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뒷부분은 오늘 읽는 말씀 8절과 동일한 말씀이죠.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은즉

할까? 사람들은 거기에 도리어 호기심과 흥미를 갖습니다. 오디세이라고 하는 제가 몇 주 전에 소개했던 영화도 결국은 그 얘기입니다. 어딘가에 가면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하지만 결국은 집으로 가는 자신의 마음 안에 있었다는 것. 이게 선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궁극적인 질문이었고 여전히 3400년이건 3000년이건 지나도 여전히 우리에게도 적용 가능한 질문이에요. 하늘에 올라가 말씀을 가져올 필요도 없고 바다 건너 깊은 곳까지 가서 말씀을 모셔올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말씀을 너에게 매우 근접하여 접근 가능하게 네 바로 옆에 가져다 놓았다는 것. 바울은 자기가 인용한 이 신명기 30장의 말씀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읽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바다를 건너가서 말씀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모셔올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는 네 옆에 있다. 가까이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를 이미 보내셨고 네게 보낸 그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잡아다가 그 막 때려가지고 모함하고 해가지고 죽여버렸고 매장했는데도 그 무덤에 살게 해가지고 다시 네 곁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출발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찾아내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데에 복음이 있습니다. 상당히 깊은 얘기를 오늘 바울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늘 들어왔던 얘기고 제가 17년 동안 사역하면서 거의 같은 결론의 디렉션을 매 설교마다 하는 이야기지만 오늘 바울은 상당히 깊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가까이 가져오셨느냐? 바울이 말하죠. 내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신과 인간의 거리는 보통 통상적으로 고대나 지금이나 어떤 종교를 불문하고 하늘과 땅 사이의 초월의 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거리를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의 깨달음을 통해서 마음과 입술 사이의 거리까지 줄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내게 주변에 널려있는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나님이 가까워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론 내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날 그럼 말씀이 가까이 있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를 불문하고 바로 네 가까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은 내 컨디션이 좀 별로여서 찬양하는데 깊이 몰입이 안 돼서 내 생각이 저 멀리 달아났다가 오는 경우도 있죠. 지금도 여기 이 자리에 저기 생각이 저기 멀리 외출했다가 지금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 자연스러운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까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를 불문하고 우리가 주님을 찾기도 전에 주님은 이미 우리 곁에 와 계신다. 이게 과연 내 삶에 어떤 작동을 하게 하는 건지, 실제 이 실체는 뭔 건지, 오늘 바울은 그 깊이를 들어가 맛본 겁니다. 신앙에서 어쩌면 가장 먼 거리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가장 먼 거리는, 뭐, 여기 뉴욕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어떤 성지 사이의 거리가 아니고, 그런 현장과의 거리가 아니고 아니면 이 텍스트가 읽고 있는 오늘 나와 이 텍스트가 쓰여져 있는 이 경전이 쓰여져 있는 2000년 전 아니면 3400년 전 그때 시간적 거리가 아니고 마음에서 입술까지의 거리가 가장 멀지만 가장

0: 중요한 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거리를 어떻게 조정하고 있습니까? 이 거리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습니까? 마음에 믿음이 있는데 그것이 입술까지 잘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나는 DNA가 원래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천성이 그럴 수도 있고, 난 남자야. 나는 그래도 한국 사람이야. 그럼 늘 미국 사람은 다르고 한국 사람은 또 다르고, 늘 제너레이션 갭은 있고, 근데 이거는 생각해 보십시오. 지리, 거리, 시간, 성별, 제너레이션 모든 걸 극복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넌 다르고 난 다르고 이 조그만한 거에 매몰돼서 이슈를 붙잡고 해결하려고 하니까 시야가 확장되지 않는 거죠. 이거는 모든 거를 비욘드 하는 거 아닙니까? 마음에 감사가 있는데, 있어요. 고마움이 있죠. 그런데도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너무 오늘 맛있게 먹었습니다. 야, 기가 막히게 이 찰나를 내가 지나쳤습니다. 이런 게 나오지 않는 경우들이 태반입니다. 마음에 사랑이 있어요. 정말 사랑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죠. 근데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이런 게 나오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그 마음이 있으니까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모여 있겠죠. 하지만 정작 삶의 결정적인 찰나에 난 주님을 믿습니다. 세상이 다 망해져 가는데도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잘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전히 신문을 분석해야 되고, 여전히 세상의 데이터를 손에 놓고 계산해야 되고, 그게 똑똑한 신앙인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타당한 상식처럼 여겨지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 곳으로 가라 하지 않았습니다. 뭐 이렇게 거창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먼 곳에 가라고 한 게 아닙니다. 아주 짧지만 때로는 긴 여행을 하라고 하십니다. 마음에서 입술까지 이 거리를 가라고 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은 바로 내 가까이 계신다는 거죠. 마음에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아멘? 아멘. 우리 이현정 집사님 마음에 예수님이 계세요? 계세요? 예. 안 보이는데 있나요? 이 실체를 우리는 진짜 믿나요?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는데 이 마음에 내 가까이에 말씀이신 예수가 계시나요? 이걸 어떻게 나는 증명하나요? 난 증언할 수 있나요? 내가 꺼내 입으로 고백할 수 있나요? 그 믿음이 내 입술에 닿을 수 있나요? 두 번째로 믿음은 입술로 시인하는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9절 그 다음 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에 두 곳이 나옵니다. 하나는 마음이 나오고 하나는 입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두 가지 행동이 따라옵니다. 하나는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 고백하는 겁니다. 10절도 동일한 말씀을 약간 다른 문장으로 반복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시인한다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는 호몰로게오인데 이건 인정한다, 나 그걸 인정한다, 고백한다, 공개적으로 선포한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속에만 두고 있는 가치가 아니라 입 바깥으로 드러난다는 것. 우리는 이걸 약간 왜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입술의 소리가 예수가 나의 구원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주문을 외우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이렇게 입을 통해 나오면, 모든 게 워킹하는 건가? 상당히 난해하는 문제입니다. 또 예수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모두 다 천국에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보다 예수님의 이 좀 전문적 용어로는 큐자료, 예수님 직접 하신 말은 훨씬 가치가 있게끔 전문가들은 핸들링을 하는데, 여튼 그렇다고 한 성경 안에 두 가지의 말씀이 다 있습니다. 문장을 말하면 자동으로 구원이 작동하는 건가? 이 고백, 이 시인은 마음에 있는 믿음이 입술까지 끌어올려지는 겁니다. 왜 굳이 말해야 됩니까? 고백은 마음의 방향을 분명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이해로 결혼을 할 때 서약을 합니다. 신랑 신부가. 뭐 다른 시스템 어떤 제도적인 무기는 필요 없습니다. 서로 서약을 합니다. 그런데 그 효과로 전혀 다른 새 것이 창조가 됩니다. 그거에 의지해서 새로운 삶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바울도 이 믿음이 입술에 닿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입술에 닿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아주 반복해 바울이 막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뿜어내는 건데, 그 마음에 있는 너가 믿고 있는 걸 입술에 닿게 하라고 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 그러면 그 내용이 뭐냐? 입술에 닿게 해야 될 내용이 뭐냐? 이겁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시인하는 건 행동하는 거니까 그 내용은, 컨텐츠의 내용은 예수가 주다. 이게 뭘까? 아, 단순히 예수님이 좋은 분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정말 좋습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예수가 주님, 주입니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주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로드고 헬라어로는 퀴리오스인데, 이 뜻은 주권자, 주인이란 뜻입니다. 이게 왕정시대를, 유럽 왕정시대를 넘어서서 서구 사회에서 혁명이 일어나서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이 판군주제가 시작되게 된 것. 이 아이디어에서 온 겁니다. 어떻게 왕이 모든 걸 우리의 삶을 결정하냐? 아니다. 이젠 모든 시민들이, 모든 국민들이 결정하자. 우리 너무 바쁘니까 우리 모여서 하면은 아마 배가 산으로 갈 테니까 우리를 대표하는 소수를 우리가 뽑아서 그들에게 임시로 맡기자. 그들의 월급은 우리가 주자. 이게 입헌군주제에 기반을 두고 있는 미국이나 한국이나 대부분의 나라의 민주주의 시스템입니다. 이 아이디어가 여기서 왔습니다. 큐리오스, 주권자가 누구냐. 근데 성경은 이 주권자를 우리가 아니라 예수가 주권자라는 겁니다. 특별히 마틴 루터가 15세기에 종교개혁을 하는데, 이 신부였던 마틴 루터가 보니까 모든 교회 신앙 형태의 결정을 사제가 하는 거예요. 모든 걸 사제가 하면서 그들의 이익과 이익에 맞추어서 결정을 합니다. 주권이 사제에게 있었습니다. 교황에게 있었습니다. 아니다. Jesus is the Lord. 예수만이 주님이시다. 이게 목숨 걸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 제가 공부했던 영국이나 유럽의 교회들을 들어가 보면 십자가가 걸려있지 않고 이 문구가 적혀있는 경우가, 강대상에 적혀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Jesus is the Lord. 이거는 엄청난 선언입니다. 예수가 모든 것의 주인이다. 예수가 모든 것의 주권자다. 이거를 마음으로 믿으면,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면, 이걸 오늘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Jesus is Lord. 라고 하는 고백은 결국 최종 결정권자, 최종 모든 것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좋은 차 사도, 좋은 집 사도 그걸로 흥분하는 거 3일이면 족하고 서로 함께 예수의 이름을 나누는 거에 주목하고 예수, 야, 너, 나는 요즘에 예수가 주인이 아닌 것 같아. 야, 나를 위해 기도해줘.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내가 내 자식들을 괴롭히는 것 같아. 예수가 주인인데 나 어떻게 될지 몰라. 그 고심들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메스터키인, 유일한 메스터키인, 이 세상 온 우주의 유일한 주권자인 예수의 이름을 가져다가 함께 열어가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거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가까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그걸 깨달은 겁니다. 다메섹까지 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가는 길에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자기를 불렀습니다. 귀에 쟁쟁쟁 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거를 입으로 시인하라는 겁니다. 그게 바울의 모든 커리큘럼의 훈련입니다. 마음으로 믿으십시오.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그리고 그 고백대로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실패해도 다시 고백하십시오. 흔들려도 부르십시오. 예수는 나의 로드입니다. 믿음이 작아져도 주님이 작아지진 않습니다. 우리 고백이 업앤다운함에 흔들려도 그리스도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에만 두지 마십시오. 믿음을 입술까지 데려오십시오. 입술에만 두지 마십시오. 그 고백을 삶으로 데려가십시오. 고귀한 그 이름을 부르십시오. 예수. 누구든지 부르십시오. 예수.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믿음이 마음에만 머물지 않게 하십시오. 믿음이 입술에 닿을 때 그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삶을 움직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각자 삶에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뉴욕 우리교회 조원태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청취하셨습니다. 메스페스 성전 예배 시간 안내입니다. 이른비 예배는 오전 8시, 큰비 예배는 오전 11시로 실시간 유튜브로 방송됩니다. 늦은비 예배는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새벽 예배는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있으며 실시간 유튜브로 방송됩니다. 메스페스 성전 주소는 53-71 72 플레이스 메스페스 뉴욕 11378이며 교회 웹사이트는 www.nyurichurch.org입니다. 전화번호는 718-565-6555, 718-565-6555입니다. 이상으로 뉴욕 우리 교회 시간을 마칩니다.

0: K라디오.
1: 본 방송은 굿TV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2: 요즘처럼 개성이 존중받는 시대는 없었어요. 그 자체는 정말 좋은 일입니다. 맏없게 살아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분위기. 각자의 기질과 성향이 인정받는 사회. 하지만 이 개성 존중이 성장과 변화의 필요성마저 밀어내기 시작할 때 문제는 복잡해집니다. 서로 조금씩 맞춰가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끊기게 되고 결국에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는 말이 관계의 끝처럼 들리게 되죠.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조용히 상처받는 사람은 관계에서 멀어지고 자신의 말과 태도를 성찰하지 않는 사람은 변화하지 않고 공동체는 점점 안전하지 않은 공간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말을 종종 듣습니다. 목사님, 저는 원래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서요. 그건 제 성격상 정말 어렵습니다. 그것이 곧 자신을 변화시킬 의지를 포기하는 말로 사용될 때 목회자로서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공동체는 다름을 품는 곳이기도 하지만 성장하지 않아도 되는 안전지대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결국 성령의 역동적인 변화보다는 개성과 기질이 신앙의 한계선처럼 작동하는 모습이 더 자주 보이게 되는 것 같아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번에 전교인 수련회를 한번 진행을 했거든요. 제가 그때 굉장히 중요한 이 간식팀, 팀을 제가 구성을 했어요. 근데 팀을 구성하고 보니까 어떤 성도님은 굉장히 계획적이고 그리고 준비된 대로 일이 진행돼야지만 편하신 분이었고요. 한 분은 조금 그런 거와는 다르게 그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응하는 사람이었어요. 분명 그 일을 진행하면서 갈등이 생기고 충돌되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에 자기가 이런 성향이었고 그래서 내가 이런 말을 표현해서 미안하다. 또 한 분은 내가 그 진행되는 것들을 잘 지키지 못해서 죄송하다 하면서 자기를 인정하고 내가 조금 더 바뀌겠다라고 말하는 그 대화 모습 속에서 굉장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내가 이런 성향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의 다스림을 받겠다라는 그 결단과 노력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감동과 도전을 줍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공동체, 내가 속한 조직, 내가 일하는 직장, 그곳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성경에서도 자신의 기질이 두드러지고 그것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요한은 형제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고 예수님은 이 두 형제를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들이라고 부르셨어요. 누가복음 9장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자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요한은 본래 격정적이고 경계심이 강하고 거절에 민감한 기질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십자가의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는 사랑의 깊이를 깊이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공동체를 세우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절에 민감한 요한이 사랑의 사도가 되었다라는 이 말은 자연스러운 성격의 변화라기보다는 성령 안에서 기질이 변화되고 다듬어진 하나님의 성품이 지배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성격적으로는 열정이 넘쳤고요. 정의감이 강했고 앞뒤 안 가리고 돌진하는 저돌적인 사람이었어요. 그 기질 때문에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도 앞장섰고 초대교회를 박해하기 위해 담대히 다메섹까지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바울이 회심한 뒤에도 그 기질이 바뀐 건 아니었어요. 그 열정은 여전했고 추진력도 여전했지만 이제는 그 열정과 추진력이 성령님 다스림 안에 있을 때 바울은 놀랍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바울은 복음을 위해 자기의 생명을 걸었고 끊임없이 달려가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정은 교회를 세우고 신약 성경 절반 가까이 쓰는 열매로 맺히게 된 거예요. 바울은 더 이상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기질보다 성령의 다스림이 우선이라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주신 개성은 존중받아야 돼요. 그러나 그 개성이 그대로 방치되면 공동체 안에서 분열의 씨앗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손에 붙들릴 때 그 기질은 열매를 맺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신앙생활은 자기 다음을 포기하는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동시에 원래의 나를 성령님께 맡기고 다듬어가는 여정이 되는 거예요. 기질이 성령의 다스림 아래에 있을 때 그 기질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도구가 되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는 단순히 다양한 개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름이 성령의 열매로 다듬어지는 곳이에요. 개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개성이 성령의 성품의 옷을 입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는 어떤 모습일까요?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곳에는 유대인 출신 바울, 키프로스 출신 바나바, 북아프리카 사람 루기오, 흑인 시몬, 그리고 헤롯과 함께 자란 로마 귀족 마나인 등 출신도 문화도 배경도 제각기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었어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MBTI도 다르고 성격도 완전히 다른 이들이 모여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결코 잘 맞는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다르다는 이유로 각자의 고집을 내세우지 않았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한 마음이 되어 복음을 위해 나아갔다는 거죠. 이 다양한 개성은 그 자체로 아름다운 것은 아니에요. 진짜 아름다움은 뭐냐면 각자의 개성이 성령 안에서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가 되기를 위해서 노력할 때 진짜 아름다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개성을 없애라고 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나요? 내가 너희에게 준 각각의 소리를 성경이라는 말씀의 악보 위에서 성령이라는 지휘자 안에서 아름답게 한번 연주해보지 않겠니? 진짜 아름다움은 각자의 소리를 고집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악보 위에서 조화를 위해 자기 소리를 조율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몸에 뿌리는 향수에는 상상도 못할 원료들이 들어갑니다. 향유 고래 장에서 만들어진 앰버그리스, 10의 고양이의 분비물, 선인장의 꽃, 심지어 베이컨 향까지도 쓰인다고 합니다. 이렇게 독특한 향들이 어우러져서 하나의 아름다운 향수를 만들어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개성이 강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공동체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목적이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나는 지금 누구에게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내 기질이 나를 통제하고 있는가? 아니면 성령님께서 나를 이끌고 계신가?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는 말 대신에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해보세요. 우리의 삶이 혼자가 아닌 서로 화합하며 하나의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0: 본 방송은 굿TV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쉽게 얘기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집, 학교, 그리고 학원 이렇게 계속해서 주관 없이 열심히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게임 용어로 이야기하면 좀비 같은 인생, 난 플레이어 캐릭터라고 주변 인물과 같은 NPC 라이프, 그런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영혼이 없는 것 같아요. 마치 헬스장에 가면 러닝머신이 있잖아요. 열심히 뜁니다. 그런데 항상 제자리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그런 아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두더지가 굉장히 열심입니다. 이리도 파고 저리도 파고 굉장히 치열하게 그렇게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나중에 지나고 나면 결국 제자리예요. 속도는 있는데 방향은 없는 그런 두더지 인생. 바로 그런 인생이죠. 저도 굉장히 열심히 살았습니다. 제가 인생은 속도전이다. 이게 제 인생의 모토였어요. 수학의 정석? 수십 번 뛰었어요. 예? 성문 종합영어? 수십 번 뛰었습니다. 또 카이스트를 가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24살에 결혼도 했고 그 다음에 집도 20대에 샀고 30대 초반에 아파트 3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런 건 몰랐지만 아파트가 아파트를 낳고 이런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허무함이 찾아옵니다. 그 첫 번째 허무함은 박사학위 받을 때였습니다. 제가 만 28에 박사학위 받았는데 이게 다야?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 박사학위 받는 순간에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 게 뭡니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저는 당시만 해도 소주, 맥주, 탑주, 양주, 육대주에 대해서 마스터를 한 적이 있어요. 카이스트에 또 스탠포드에 혁혁한 연구 성과에 이런 것들만 보면은 굉장히 부러움에 찬 그런 사람이었지만 저의 신앙 이력은 아주 미천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얻은 별명이 나일론 뻥으로 얻은 집사다. 그래서 나 집사. 거기에 급기야 광팔이. 하루는 광을 팔아도 안 되는 날이 있었어요. 모든 돈을 다 잃었죠. 집에 오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인생은 원코인 게임이야. 코인 한번 들어가면 게임이 끝날 때까지 끝나는 거야. 우리 인생도 원코인 게임이야. 두 번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과연 이렇게 살아도 될까? 그러면서 나 자신을 볼 때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야, 하나님께 너무 미안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I'm sorry, 미안합니다. 제가 정말 그 수학의 정석은 수십 번 뛰었고 성문 종합용어도 수십 번 뛰어봤는데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도 뛰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이 제 인생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있었다는 사실을 그날 밤에 처음을 알았어요. 11장 32절 여기 보니까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진짜 자기만의 삶을 살다가 죽어버린 그 퇴진 인생이었구나. 그 순간에 저도 데라 같은 인생을 살지 않았을까요? 이게 내 인생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제 인생의 방향을 결정해 주셨어요. 데라 같은 세상이 아니다.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과 같은 그 인생을 한번 살아보지 않겠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오늘날에 어떻게 보면 강남 금수저였지만 그거 다 때려치고 아주 홀가분한 마음으로 이제 그 게임을 얘기하면 로그아웃을 했어요. 거기에서 안전지대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의 인생은 신앙지대에서의 삶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먼저 떠나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그 모든 세상적인 것부터 제가 떠나겠습니다. 그리고 가겠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근데 마침 그때 또 스탠포드에서 레터가 날라온 거야. 연구소에서 재정 생활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거야. 35년 전에 월 1000불을 그 다음에 월급 그대로 받아. 그리고 갔다 오면 또 승진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 근데 하나님 나에게 꿈을 주셨잖아. 그게 뭐냐? One more nation. 한 민족 더. 한 민족 더 복음을 전해보지 않겠니? 이 꿈을 주셨는데 이걸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연구소장에게 사표 내겠습니다. 사표 내겠습니다. 연구소장이 미쳤다고 했습니다. 미쳐서. 최 박사, 미쳤어. 우리 인생은 미쳐야 된다고 생각해. 왜? 예수에게 미쳐야지 누구에게 미치겠습니까? 근데 진짜 아 미치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세상은 넘버원을 지금 요구하기 때문에 다 줄을 세워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 두려움 가운데 학원을 보내는 거야. 9등급? 아니 생각해봐요. 인생에 9등급을 받았어. 그 인생이 영원히 9등급이 됩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자녀들을 날게 하려고 하잖아요. 독수리같이. 그런데 그 독수리의 다리에다가 사슬을 묶어가지고 바위돌에다가 고정시켜놓은 거예요. 두려움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 성경에서 찾아보자. 창세기 3장 8절. 죄에 빠진 뒤에 인류가 가장 먼저 보인 행동은 그들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게 두려움의 시작이었어요. 근데 현대판 동산나무 사이가 있어요. 자녀의 성공, 돈 많이 버는 거, 출세하는 거, 성공하는 거, 인정받는 거, 이게 다 현대판 동산나무 사이야. 지금 우리가 다 거기 찾아 헤매고 있는 거예요.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실패의 두려움에 쫓기는 겁니다. 또 저희 학교에는 이제 그 시스템이 있는데 그 시스템에 몇 번 들어왔는지 그 카운트가 다 되게 돼 있어요. 그 부모님이 하루에도 몇 번씩 들어오는 거야. 아이의 성적을 보기 위해서, 아이의 어떤 생활을 보기 위해서 수십 번이 될 정도로. 이건 어떻게 보면 집념이 아니라 집착이에요. 사랑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과도한 간섭입니다. 부모님하고 상담하면서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아예 딱 눈을 걸어 잠갔어요.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와. 그러고 나서 6개월 지난 다음에 그때 이 부모님들이 회개한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자녀에게 자유함을 주고 싶습니다. 이 아이가 그 뒤부터 행복하게 공부를 했어요. 최고 명문대학에 가게 되었습니다. 칭화다쉐, 칭화대학이 컴퓨터 학과는 MIT보다 높아요. 전 세계 1등이야. 그렇기 때문에 쇠사슬을 끊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 쇠사슬은 두려움이에요. 부모의 두려움. 우리 부모님들에게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 아이에게 가르치는 가생의 삶이라는 거 솔직히 누구 기준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내 아이의 인생을 너의 불안에 맡기겠느냐? 아니면 나의 약속에 맡기겠느냐? 그 질문 앞에 기꺼이 떠남을 선택하면서 세상이 말하는 그 가생이 아닌 홀리 라이프를 꿈꾸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0: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1: 성경 말씀 시편입니다. 시편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2: 제32편 다윗의 마스길.
3: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쥐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2: 제33편
1: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함도다. 구원하는데 군만은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화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0: 제34편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1: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관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0: 제35편 다윗의 시.
1: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의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사오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리로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배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임이요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마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이를 갈도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유혹을 당하게 하소서. 나의 의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0: 제36편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1: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인은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0: 본 방송은 사전 제작된 한국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1: Welcome aboard.
2: EBT는 영어.
3: Hello and welcome back, everyone. This is EBT는 영어 on EBS FM.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석입니다.
1: Yes, hello and welcome back, everyone, to EBT는 영어. I'm Jennifer Clyde.
3: 자, 입티영의 모든 주제는 여러분이 다 신청을 주제 신청방을 통해서 해주시는 주제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저작권에 관련된 주제입니다. 저작권 관련된 글을 올려주신 분이 있어서 사연으로 올려주신 건 아닌데요. 익명을 올려주셨어요. 자, 저작권 관련된 주제 자체를 저희가 그래서 영어로 설명하는 기회를 좀 만들어봤습니다. 저작권을 일단 영어로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1: Copyright.
3: Copyright. 저작권을 보호한다고 하면 copyright protection이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것도 알아두시면 좋은 단어고. I guess things that are protected by copyrights are music, videos, books, and even articles, right?
1: Mm-hmm.
3: You have to get the permission from the copyright holder
1: Absolutely.
3: In order for you to use it somewhere, such as on an online blog or something.
1: Mm-hmm.
3: 여러분이 이제 온라인상에 우리가 영상이나 글 이런 걸 이제 다양하게 포스팅하는 시대다 보니까 저작권이 보호되는 영상이나 음악 혹은 글귀 같은 것들을 조심해 잘 써야 되죠. 그렇죠? 본인이 허락을 받고 쓴다든가. 입티영 교재 내용과 방송 내용도 사실 저작권의 보호를 받고 있거든요.
1: 그렇죠.
3: 여러분 네. 이제 자기 개인 블로그라든가 이런 데 이제 그냥 다 전문을 막 포스팅하거나 이거는 조금 저작권 침해 요소가 있어서 조금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됩니다.
1: 네. 그러고 보니까 또 piracy, 뭐 plagiarism, plagiarize 이런 단어들이 생각이 나는데 copyright, 뭐 저작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아무래도 무단복제 이런 단어를 나오잖아요.
3: 그렇죠.
1: 무단복제,
3: 그러니까 piracy죠, piracy.
1: 네, 맞아요. 네.
3: plagiarize는 약간 표절하다라는 뜻이죠.
1: Exactly.
3: plagiarize.
1: 아하.
3: 그러니까 음악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1: 뭐
3: 논문에서 논문 표절.
1: 그렇죠. 논문 표절.
3: 논문 표절 진짜 많이 들어보죠.
1: 맞아요. plagiarize 그거를 표절 자체를 plagiarism이라고 하잖아요.
3: 그렇죠. Yeah. 그러니까 이게 더 큰 맥락에서는 intellectual property rights거든요.
1: Yes.
3: 이게 이제 지적 재산권인데 거긴 뭐 상표권도 있고 특허라고 하죠. patent도 있고요. 오늘 다루는 copyright 저작권도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일단 핵심 단어 몇 개 좀 만나봤고요. 저작권 관련된 글을 저희가 만들어서 일단은 영어 문장을 좀 만들어봤습니다. 신청해 주신 주제 저작권 들어봅니다.
4: Talk about copyright protection. The more advanced a society is, the better it is in protect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mong those rights, copyright refers to the exclusive right to something that was created by someone. Music, videos, books, and articles are all under the protection of copyrights. These days, it's very common to post content online. However, you can't post other people's videos or music willy-nilly if they are copyright protected. AI technology that can block such actions has become very advanced. Published books also receive copyright protection. If you take content from a book and post it on social media, on a blog, on YouTube, or on an online community, it's a clear case of copyright infringement. Doing so is a big no-no and is punishable by law.
3: 자, 사회가 선진화될수록 저작권이 잘 보호가 됩니다. 이런 문장 만들어 볼게요.
1: The more advanced a society is, the better it is in protect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3: 우리가 이제 the 다음에 비교급을 쓰고 바로 뒤에 또 the 다음에 비교급을 쓰면 뭐뭐 할수록 뭐뭐 하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다다익선 예전에 저도 중고등학교 때 the more the better 이렇게 배웠던 기억이 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뒤에 뭘 붙여서 쓰는 문장인데요. The more advanced a society is, 사회가 선진화되면 될수록 the better it is in protect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더 잘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드릴게요. The more, the better. 이거 쓰는 연습입니다.
1: The more advanced a society is, the better it is in protect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3: 자, 지적재산권 발음 다시 한 번만 드릴게요. 천천히요.
1: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3: One more time.
1: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3: 자, 이런 이제 지적재산권 중에서 저작권이란 것은 누구의 창작물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1: Among those rights, copyright refers to the exclusive right to something that was created by someone.
3: What is exclusive?
1: Exclusive. Pertaining to that person, for example. That
3: only
1: one thing. Only.
3: That person.
1: Yes.
3: 우리말에 약간 배타적이라는 얘기인데 독점적인, 배타적인의 의미가 exclusive입니다. 자, 발음 드릴게요.
1: Exclusive. E-X-C-L-U-S-I-V-E. Exclusive.
3: Exclusive right 하면 독점적 권리를 말하겠죠. 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저작권이 뭔가 하면은 refer to는 뭘 지칭한다라는 얘기니까 copyright.
1: Among those rights, copyright refers to the exclusive right to something that was created by someone.
3: 누군가에 의해서 창작된 것에 대한 독점적 권리. 자, 음악이나 영상, 서적, 기사 등이 모두 이러한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1: Music, videos, books, and articles are all under the protection of copyrights.
3: Under the protection of 뭐뭐의 보호를 받는의 의미를 쓰실 때 앞에 under를 많이 쓰거든요. Something is under the protection of something. 이렇게.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다시 한번요.
1: Music, videos, books, and articles are all under the protection of copyrights.
3: 자, 요즘에는 인터넷에 콘텐츠를 게시하는 것이 상당히 좀 보편화된 시대입니다.
1: These days, it's very common to post content online.
3: It's very common to post content online. 자, 온라인상에 뭘 올린다고 할 때 문장 끝에 그냥 online 붙이면 되거든요. 요즘엔 인터넷상에 뭘 올리는 경우가 많다. 다시 한번요.
1: These days, it's very common to post content online.
3: 자, 그 다음 문장 잘 보세요. 그러나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다른 사람의 영상이나 음악을 마음대로 막 올려서는 안 된다.
1: However, you can't post other people's videos or music willy-nilly if they are copyright protected. So you can post other people's videos or music. 다른 사람의 뭐 영상이나 음악을 willy-nilly 하게 올릴 수 없다라는 건데 willy-nilly, W-I-L-L-Y hyphen N-I-L-L-Y, meaning carelessly, without thinking, 정말 아무 생각 없이.
3: 그러니까 약간 우리말에 무분별하게.
1: 아무렇게나.
3: 아무렇게나.
1: 막.
3: 약간 제멋대로.
1: 그렇죠.
3: 아, willy-nilly. 참 재밌는 단어네요. 발음이 또 라임도 돼요. willy-nilly. 자, 스펠링 중간에 하이픈을 넣어주시는 게 맞는데요. willy-nilly. You cannot do something willy-nilly 하면 제멋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1: 그렇죠.
3: 보시면 됩니다. If they are copyright protected.
1: Yes. If they are copyright protected, 만약 저작권의 보호를 받고 있는, 받는 뭐 영상이나 음악이라면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말이죠.
3: 그러니까 copyright에다가 protected 붙여주면
1: right.
3: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이라는
1: 그렇죠.
3: 형용사가 된다는 뜻입니다. 자, 다시 한번 드릴게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그런 것들을 마음대로 막 올려선 안 된다.
1: You can't post other people's videos or music willy-nilly if they are copyright protected.
3: 자, 이런 것을 막는 인공지능 기술도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1: AI technology that can block such actions has become very advanced.
3: 그러니까 뭐 영상이나 아니면 음악 같은 것이 배경에 있는데 그것이 저작권 침해인지를 사람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이 판단하는 그런 기술들이 많이 좋아졌어요.
1: 그리고 찾아내기도 해요.
3: 그렇죠.
1: 네.
3: So AI technology, artificial intelligence의 약자죠. 자, 인공지능 기술이 that can block such actions. 이와 같이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것을 게시하는 것을 말하죠. Has become very advanced. 상당히 선진화됐습니다. 자, 출판된 책도 마찬가지예요.
1: Published books also receive copyright protection.
3: 자, publish 자체가 출판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미 출간된 서적을 published books라고 합니다. 출판사는 뭐라고 하나요?
1: Publishing company or publisher.
3: Publisher.
1: Yeah.
3: 네, 출판사도 그렇게 부르죠. So published books also receive copyright protection. 자, 저작권의 보호를 받기도 합니다. 출간된 서적도요. One more time.
1: Published books also receive copyright protection. If you take content from a book and post it on social media, on a blog, on YouTube, or on an online community, it's a clear case of copyright infringement.
3: 자, 책의 내용을 이제 소셜 미디어라든가 블로그라든가 유튜브나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그런 카페나 그런 데 올리면 이것은 아주 명백한 저작권 침해 행위입니다. So if you take content from a book. 자, take content from a book. 요 구조 잘 보세요. 책에서 콘텐츠를 따온 거죠. And post it on social media, on a blog or YouTube or on an online community, it's a clear case of copyright infringement. 자, 저작권 침해라는 말도 이번 기회에 잘 알아두세요. Infringement 발음이요.
1: Infringement. Infringement. I-N-F-R-I-N-G-E-M-E-N-T 해서 copyright infringement.
3: 네, 저작권 침해죠.
1: Yes. 그러니까
3: 저작권 침해 사례가 될 수 있는데 clear case 그랬으니까 명백한 저작권 침해 행위라고 볼 수 있겠다. 자, if you take content, one more time.
1: If you take content from a book and post it on social media, on a blog, on YouTube, or on an online community, it's a clear case of copyright infringement.
3: 자, 이러한 행위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고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1: Doing so is a big no-no and is punishable by law.
3: Okay?
1: 자, doing so, 그렇게 하는 것이 그런 행위는 is a big no-no. A big no-no 하면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안 돼요. 이런
3: no,
1: 거잖아.
3: No. No, no. That's a big no-no.
1: Casual, informal 한 표현이긴 하지만 that's a big no-no 하면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이거거든요.
3: 그쵸.
1: 절대 해서는 안 되며 and is punishable by law. Punishable, 처벌을 받을 수 있대요. 즉, 법적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3: Punish 하면 처벌하다.
1: Yeah.
3: Punishable 하면 처벌 받을 수 있는.
1: 있는.
3: 법으로, by law.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붙여서 많이 쓰죠. Is punishable by law.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입지형 책의 컨텐츠도 마찬가지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요거 마무리할게요. 자, 내용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4: Talk about copyright protection. The more advanced a society is, the better it is in protect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mong those rights, copyright refers to the exclusive right to something that was created by someone. Music, videos, books, and articles are all under the protection of copyrights. These days, it's very common to post content online. However, you can't post other people's videos or music willy-nilly if they are copyright protected. AI technology that can block such actions has become very advanced. Published books also receive copyright protection. If you take content from a book and post it on social media, on a blog, on YouTube, or on an online community, it's a clear case of copyright infringement. Doing so is a big no-no and is punishable by law.
3: 자, 입지형 공부하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제가 실시간 답변 드리는 단톡방이 있습니다. 오픈 단톡방에 EB 튀는 영어 치시면 단톡방 두 개 나오고요.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 넣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둘 중에 하나로 들어오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오늘 주제가 지적재산권 중 저작권이기 때문에 지적재산권이라는 단어부터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자, 첫 번째 문장이요.
1: Protecting intellectual property has become more important than ever.
3: 지적재산권을 이제 보호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졌다. One more time.
1: Protecting intellectual property has become more important than ever.
3: 그렇죠. 최근 몇 년간 지적재산에 대한 의식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1: Awareness of intellectual property has increased in recent years.
3: One more time.
1: Awareness of intellectual property has increased in recent years.
3: Awareness라는 단어가 조금 어려운데 이게 인식이란 얘기죠. 사람들의 의식 수준을 awareness라고 많이 합니다. 자, 발음 다시 한번 도와드릴게요.
1: Awareness.
3: 이음절 강세예요. Awareness.
1: Awareness.
3: 오케이. 자, 그다음에 willy-nilly라는 단어 이해하시면 상당히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데 우리말로 제멋대로 무분별하게란 뜻입니다.
1: You can't post other people's videos or music willy-nilly.
3: 다른 사람의 영상이나 음악을 마음대로 인터넷에 올려서는 안 된다. Willy-nilly. 문장 끝에 one more time.
1: You can't post other people's videos or music willy-nilly.
3: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을 좀 후회할 수도 있을 거예요. You will regret.
1: You will regret saying things willy-nilly.
3: One more time.
1: You will regret saying things willy-nilly.
3: 아무 생각 안 하고 돈을 전부 흥청망청 써버렸습니다.
1: I spent all my money willy-nilly.
3: 어떻게 쓰시는지 감이 오시죠? One more time.
1: I spent all my money willy-nilly.
3: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Is a big no-no라고 하죠.
1: Posting the content from a book online without permission is a big no-no.
3: 자, 책의 내용을 허락 없이 인터넷에 올리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위이다. One more time.
1: Posting the content from a book online without permission is a big no-no.
3: 한국에서는 실내에서 신발을 절대 신지 않습니다.
1: Wearing shoes indoors is a big no-no in Korea.
3: 그럴때도 쓰셔도 되겠네요. 자, 오늘 주제 관련된 대화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Let's listen, everyone.
1: Dialogue practice.
5: Where did you print that out from?
6: It was online, so I printed it.
5: Really? But the content is from a monthly publication.
6: Oh, I suppose taking content from a book and posting it online can be a problem.
5: That's right. It's clearly copyright infringement.
6: You're right. I should tell the person who posted it to stop doing that.
3: "이제 출력을 어디에서 한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어디 인터넷에 올라가 있는 걸 출력했다고 하니까 이제 저작권 위반 아니냐 이렇게 대화 내용이 이어집니다. 자, 그거 어디서 출력한 거니 영어로요?
1: Where did you print that out from?
3: 그때 from이 좀 필요하거든요. 어디에서 출력한 거야? Where did you print that out from? 자, 이게 조금 어렵죠? 끝에 전치다가 One more time.
1: Where did you print that out from?
3: It was online, so I printed it. 온라인상에 있어서 내가 좀 그렇게 출력한 건데 그랬더니 이거 월간지라는 얘기를 합니다.
1: But the content is from a monthly publication.
3: Monthly publication이라고 하면 매월 출간되는 출간물을 말하죠. 다시 한번요.
1: The content is from a monthly publication.
3: Okay. 그래서 온라인상에 이렇게 이런 내용을 올리는 건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겠네. I suppose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1: I suppose taking content from a book and posting it online can be a problem.
3: 그렇죠? 그러면서 명백한 저작권 침해 행위지. 영어로요.
1: It's clearly copyright infringement.
3: Clearly 하면 명백하게라는 뜻이죠. Clearly, it's clearly copyright infringement. 그랬더니요, 마무리요.
1: You're right. I should tell the person who posted it to stop doing that.
3: 이렇게 게시하는 사람한테 게시 중단하라고 말을 해야겠다. 이렇게 서로 온라인상에서도 저작권을 보호하는 그런 문화를 같이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Okay,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1: Yes, everyone. Thanks for tuning in. We hope you have a wonderful day.
3: Bye, everyone.
1: Bye-bye.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라고포드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4불 99, 고구마 파운드당 2불 99, 송강무 열무 포페츠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6번째까지 구매 가능, 금토일 한정 3번들당 1불 99, 케이타운 훌라면 박스당 10불 99, 헤오룸 북어채 개당 12불 99, 헤오룸 평양 함흥 동치미 물냉면 개당 4불 4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2: AI는 보고서를 요약하고 자료를 비교하고 번역하고 코드를 작성합니다. 오랜 훈련이 필요했던 일을 불과 몇 초 만에 해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능력은 무의미해질까요? 아닙니다. 능력의 종류가 바뀔 뿐입니다. 무엇보다 AI가 갖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미래학에서 창발성이라고 부르는데요. 정답이 공짜가 된 시대에 가장 가치가 높은 것은 역설적이게도 겪어본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 시간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0: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에서 미래학을 가르치고 있는 서용석입니다. 그 미래학자라고 소개하면 사람들이 꼭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교수님, AI 시대는 어떤 직업이 사라지고 어떤 직업이 유망할까요? 저는 이 질문이 사실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직업이 사라지느냐 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살아남느냐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 뒤에는 늘 세 개의 후보가 따라붙습니다. 능력일까요? 태도일까요? 아니면 그냥 운일까요? 우리는 오랜 동안 능력을 많이 아는 것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남보다 더 많이 알고 더 빠르게 일하고 더 정확하게 기억한 사람이 유능하다고 평가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AI가 등장하면서 이 기준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AI는 보고서를 요약하고 자료를 비교하고 번역하고 코드를 작성합니다. 오랜 훈련이 필요했던 일을 불과 몇초 만에 해냅니다. 글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신문 칼럼도 쓰고 논문도 씁니다. 그런데 요즘 AI가 쓴 글을 보면 사람보다 더 사람답고 더 매끄럽습니다.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문장의 완성도만 놓고 보면 이미 인간을 앞서는 영역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학계에서는 논문 작성에 AI를 썼느냐 안 썼느냐를 두고 논쟁이 벌어집니다. 저는 그 논쟁이 핵심을 비껴간다고 봅니다. AI를 썼던 쓰지 않았던 중요한 것은 하나입니다. 저는 그래서 논문을 심사할 때 기존 연구에 비해서 무엇이 새로운가, 그래서 어떤 학술적인 기여를 했는가를 묻습니다. 도구를 검문할 것이 아니라 새로움을 심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능력은 무의미해질까요? 아닙니다. 능력의 종류가 바뀔 뿐입니다. AI가 답을 잘 낼수록 무엇을 물어야 하는지 문제를 정의하는 능력이 중요해집니다. AI가 선택지를 많이 내놓을수록 그것을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중요해집니다. 이 정보가 정확한가? 무엇이 더 바람직한가? 이 일이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가? 그리고 그 결과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모든 판단은 결국 우리의 몫입니다. 무엇보다 AI가 갖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미래학에서 창발성이라고 부르는데요. 먼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1: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0: 여러분은 이 영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사실 그 인터넷에서 그 이미지가 많이 좀 돌고 있는 그런 영상을 이제 구글 제미나이 그로 이제 만들어 본 영상이에요. 사람들은 이 영상을 보고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이 영상을 따라했습니다. 다리미판을 들고 암벽을 올랐습니다. 다리미판을 들고 윈드서핑도 하고 패러글라이딩도 했습니다. 저마다 새로운 장면을 만들어냈습니다. 하나의 아이디어가 수십, 수백 개의 새로운 아이디어로 번졌습니다. 이것을 AI가 할 수 있을까요? AI는 이 장면을 설명할 수는 있습니다. 특이한 장면이네요, 라고요. 근데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이 장면을 보고 그럼 이걸 다른 상황에서도 해보면 어떨까 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뻗어가는 일, 그 일은 아직 인간만큼 잘하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다리미와 다리미판이 아닙니다. 인간은 아무도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조합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미래학에서는 이걸 작은 변화의 씨앗, 약신호, 위크 시그널이라고 부릅니다. 아직 두드러지지는 않지만 앞으로 새로운 가능성으로 자라날 수 있는 변화의 징후입니다. 아직 데이터가 되지 못한 것, 세상의 가장자리에서 이제 막 피어오르는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차리는 일, 그것이 바로 창발이고 창발은 여전히 인간의 영역입니다. AI가 과거의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하고 정리하는 것은 잘합니다. 하지만 과거의 평균값에서 미래에 씨앗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답을 많이 아는 사람보다 정답이 바뀌었음을 먼저 알아차리는 사람이 능력자다. 예, 물론 태도도 중요합니다. 아, 또 뭐 열심히 하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 아닙니다. 이 실패하는 태도입니다. 실패를 자산으로 만드는 태도입니다. 백수십 년 전에 사진 기술이 등장했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회화는 끝났다. 그때 발터 벤야민이라는 독일의 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완벽하게 복제해도 복제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이 원본만이 가진 독특한 아우라다. AI가 인간을 모방하고 닮아가는 시대 끝까지 남는 것이 바로 이 아우라입니다. 그런데 이 아우라 예술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최근 제조업 현장 엔지니어들의 노하우를 AI가 학습하도록 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제조 강국입니다. 그런데 우리 제조업의 경쟁력은 매뉴얼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수십 년을 생산 현장에서 보낸 사람들의 몸에 새겨져 있습니다. 35년 동안 용접을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불꽃 색깔만 봐도 온도를 가늠할 수 있다. 그리고 숙련된 설비공은 기계의 진동과 소음만 들어도 이 기계의 이상 여부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암묵지라고 부릅니다. 건물은 돈으로 살 수 있습니다. 설비도 돈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 몸에 새겨진 시간과 암묵지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간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정답을 많이 맞춰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하고 책임지고 다시 해본 시간, 바로 그 시간이 사람의 아우라를 만들고 암묵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의 경쟁력은, 경력은 정답 목록이 아니라 시행착오의 서사입니다. 정답이 공짜가 된 시대에 가장 가치가 높은 것은 역설적이게도 겪어본 사람입니다. AI가 여러분의 결과물을 흉내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물에 이르기까지 지나온 시간은 흉내낼 수 없습니다. 그 시간이 바로 여러분의 경쟁력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때문에 현장에서는 이런 걱정도 나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다 넘기고 나면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닌가. 숙련된 노동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AI에게 쉽게 내놓지 않는 이유입니다. 저는 그래서 AI 시대에는 새로운 약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험을 나눈 사람에게는 그에 걸맞은 지위와 보상이 따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 수없이 실패하면서 쌓아올린 한 사람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운은 우리를 살아남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절반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그 운이 아닙니다. 사실 AI의 충격은 무작위로 오지 않습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벽에 부딪히는 사람은 노동시장에 새로 들어서는 청년입니다. 신입이 하는 일은 사실 AI가 가장 잘하기 때문입니다. AI는 자료 정리를 잘하고 초안도 매끄럽게 씁니다. 데이터 분석도 훌륭합니다. 모두 신입이 하는 일입니다. 여기에 한국 노동시장의 특성이 겹칩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에 고용 유연성이 가장 낮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뽑으면 해고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업은 이 미래가 불확실해질수록 신규 채용부터 줄입니다. 청년의 취업 자체가 막히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경험을 쌓을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누적되면 개인은 좌절하고 국가는 미래의 인재를 잃을 겁니다. 반면 이미 안에 들어와 있는 40에서 50대 경력자에게는 AI는 날개와도 같습니다. 그들에게 AI는 생산성을 몇 배로 올려주는 도구입니다. 효율성도 높아집니다. 같은 기술이 누구에게는 사다리를 치워버리고 누구에게는 날개를 달아줍니다. 세대 간 고용 격차는 그렇게 벌어집니다. 지금의 청년들이 운이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운보다 더 큰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그들은 왜 하필이면 AI 시대의 취업시장에 진입해야 하는 청년이 되었을까요? 이것은 운이 아니라 구조 문제입니다. 청년이 뭘 잘못한 게 문제가 아닙니다. 청년이 서 있는 자리 자체가 위험합니다. 개인이 던진 주사위라면 개인이 감당해야겠죠. 그러나 구조가 정한 운이라면 그것은 개인의 숙제가 아니라 사회의 숙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취업을 하지 못한 청년들을 통계에서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쉬었음입니다. 단어만 들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 같습니다. 저는 이 쉬었음 청년들을 실제로 만나봤습니다. 한 10명 이상 인터뷰를 했어요. 물어봤습니다. 왜 쉬었어요? 왜 일을 안 했어요? 청년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 안 쉬었는데요. 쉰 적이 없다는 겁니다. 뭐 했냐고 물어봤더니 치매 걸린 할머니를 돌봤다고 합니다. 또 다른 청년에게도 물어봤습니다. 왜 일 안 하고 쉬었어요? 그 청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치로 세상을 바꾸고 싶어서 선거 캠프에서 일했는데요. 근데 쉬었음 청년으로 분류됐습니다. 또 다른 청년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분명 누군가에게 필요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쉬었으므로 분류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 그 활동에 시장이 값을 매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GDP에 잡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이 청년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계산법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쉬었음 청년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왜 돈은 버는 일만 가치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을까? 이 질문을 오래 고민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한나 아렌트입니다. 정치이론가 한나 아렌트는 통념에 반박했습니다. 생존을 위한 노동만이 인간의 전부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살면서 하는 모든 활동과 행위도 인간을 구성하는 요소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통계와 제도는 오직 시장에서 값이 매겨진 노동만 인정합니다. 돌봄과 공동체에 대한 헌신은 사회를 실제로 지탱하면서도 장부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AI 시대에도 변화에 따라 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요합니다. 저는 새로운 사회계약이 이런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 중심에서 다양한 사회적 기여, 행위를 인정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돌봄과 사회적 헌신, 또 공동체 활동처럼 시장에서 값이 매겨지지 않던 행위를 사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연금 가입이나 또 학습, 창업에 쓸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 첫 번째 시작은 청년들의 행위들을 쉬었음이 아니라 기여했음으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히 통계 용어를 바꾸자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사회의 가치로 인정할 것인가를 다시 정하자는 제안입니다. AI 시대 국가의 역할은 뒤처진 사람을 나중에 돕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더 많은 사람이 도전할 기회를 갖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좋은 운의 구조를 만드는 것. 저는 그것이야말로 AI 시대의 새로운 사회 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운은 개인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만들어야 할 구조입니다.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AI 시대의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것은 능력일까요? 태도일까요? 아니면 운일까요? 저는 셋 중 하나를 고르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능력은 오늘의 나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나만으로는 내일을 살 수 없습니다. 태도는 내일의 가능성입니다. 하지만 태도만으로는 애초에 설 자리조차 주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남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누가 어디에 서게 되느냐, 그 자리를 우리가 어떻게 만드느냐. 그래서 저는 운을 우연이 아니라 구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구조를 만드는 것은 개인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미래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AI가 내 일자리를 빼앗으면 어떡하지? 내가 배운 것이 더 이상 쓸모 없어지면 어떡하지? 나의 경험과 노력이 아무 의미 없이 사라지면 어떡하지? 어쩌면 지금 우리가 느끼는 불안의 본질은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가 아니라 미래에 내가 설 자리가 보이지 않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미래학자로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미래를 만드는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누가 미래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가? AI 시대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변화의 과정에서 뒤처질 수 있습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 세대, 통계에서 보이지 않은 쉬었음 청년들, 자신의 경험이 가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어려운 사람들, 그들의 목소리를 대신 듣고 대신 질문하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이런 논의가 이미 펼쳐지고 있습니다. 현재 복지, 재정, 환경, 법률 전문가들이 철저히 미래 세대의 입장에서 현재 세대와 토론하는 시스템, 바로 이게 미래 사회 옴부즈만입니다. 우리가 지금 만드는 제도와 선택은 미래 세대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주어지는 운이 됩니다. 그 운은 우연히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사회를 만드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몇 명의 승자를 만든 사회가 아니라 더 많은

0: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는 사회. 저는 그것이 AI 시대에 우리가 만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는 일부 천재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그 사회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AI 시대의 진짜 경쟁력은 가장 빠른 사람이 아니라 가장 많은 사람이 함께 미래를 만들 수 있는 사회입니다. 감사합니다.
1: 자, 이번에는 우리 연사분들의 강연을 듣고 AI가 질문을 하는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AI가 질문을 합니다. 자, 먼저 서영석 교수님께 던지는 AI의 질문 들어보시죠.
2: 서용석 교수님에게 질문드립니다. 교수님은 AI 시대의 승패를 가르는 것이 개인의 능력이나 태도만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만드는 구조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데이터로 보면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좋은 구조를 만들자는 말은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구조는 잘 바뀌지 않는 걸까요? 교수님이 보시기에 구조를 바꾸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입니까?
1: 어휴, 세상에 어떡하면 좋죠? 이런 질문은 네가 답해야지 라고 우리가 AI한테 물어볼 것 같은데 AI가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 세계 최초의 세바시반의 시도입니다. 자, 액션!
0: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결론. 가장 큰 장벽은 결국 갈등이다.
1: 갈등.
0: 아, 사회적인 갈등인데 예? 이 구조가 변한다라는 것은 이게 기존의 균형이 깨진다라는 거거든요.
1: 그죠. 예?
0: 그 균형의 깨지면서 또 거기에 그 얽혀있었던 여러 이해관계자들. 그러니까 이게 충돌하고 예? 결국 이제 갈등으로 번지게 되는데 예.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 사회가 워낙도 이 갈등이 높다 예.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갈등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하긴 하지만 이게 워낙 우리 사회가 빠르게 변화해 왔고 지난 예. 또 70여 년 동안 압축 성장과 압축적인 사회 발전을 추구하다 보니 예. 거기서 나오는 부작용이 결국은 갈등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서구 사회도 물론 이제 우리처럼 이제 갈등이 있었고 또 이런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막 2, 300년 동안 꾸준하게 뭐 피해 투쟁도 벌이면서 이제 이거를 나름대로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합의의 기제를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근데 예.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는 그런 좀 합의의 기제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부분 다 이제 법정으로 끌고 간다는 거죠.
1: 예.
0: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좀 그 사회적인 합의의 기제를 좀 만들어 갈 수 있을까? 예. 이게 국회가 될런지 아니면 무슨 뭐 광장이 될런지 아니면 온라인 공론장이 될런지 잘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예.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 결국은 구조를 뭔가 바꾸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갈등이고 또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사회적인 합의의 기제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으로 좀 정리드리고 싶습니다.
1: 예, 구조가 변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진단은 갈등이고 이 갈등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 갈등은 결국 정치를 풀어야 되고 결국 이광재 위원장께서 풀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자, 두 분께 다시 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너무 좋았어요. 후!

안녕하세요. 내 삶의 찬양 이성훈입니다. 9월이 시작되고 이번 주말은 조금 더 특별한 노동절 롱 위켄입니다. 가족들과 차를 타고 어디론가 떠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공원에서 바베큐 준비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이들은 공원에서 뛰어다니고 누군가는 또 고기를 굽고 누군가는 그 옆에서 과일과 쌈채소를 씻고 있겠죠. 늘 바쁘게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번 주말에는 그래도 조금은 여유로운 그런 주말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에도 계절이 있지 않나 싶어요. 여름처럼 뜨거웠던 시간도 있었고 반대로 무언가 천천히 식어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마음이 그랬을 수도 있고요. 일에 대한 마음이, 직장에 대한 마음이 그랬을 수도 있고요. 우리 믿음도 그런지도 모릅니다. 처음에는 참 모든 게 참 분명했습니다. 기도하면 마음이 움직였고 작은 일에도 감사했었는데요. 그런데 어느 순간 기도가 조금씩 줄어들고 감사도 그만큼 줄어들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무감해지기도 하죠. 그럴 때면 우리는 혼자 생각하죠. 나 믿음이 약해졌나? 하고요. 그런데 믿음이란 늘 뜨거운 것만을 말하는 걸까요? 늘 그렇게 확신에 차 있어야만 하는 걸까요? 새로운 계절 앞에서 우리의 믿음도 더 새로워지기를 다들 바라고 계실 텐데요. 오늘 내 삶의 찬양은 새로운 계절을 맞으며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하면 새로워질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밀라노 한인교회 솔리스트 앙상블이었습니다. 1992년 스페인 바르셀로나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영국의 육상선수 데릭 레드먼드, 그에게는 이번 올림픽이 그 누구보다 특별했습니다. 왜냐하면 4년 전 서울올림픽 때 경기를 시작하기 불과 몇 분 전 부리의 부상 때문에 그 경기에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그 뒤로 그는 그렇게 4년을 더 준비해서 마침내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다시 출발선에 섰습니다. 400m 준결승. 탕! 하고 총성이 울렸습니다. 일제히 선수들이 다름질 쳐 나갔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달리다 결승선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순간 갑자기 오른쪽 허벅지를 붙잡고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햄스트링이 끊어진 것입니다. 다른 선수들은 계속 달렸습니다. 관중들은 그렇게 경기가 끝났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레드먼드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한쪽 다리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었고 그래서 절뚝거리며 걷기 시작했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경기는 이미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관중석에서 한 남자가 뛰어나왔습니다. 보안요원을 밀치며 트랙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레드먼드의 친아버지 짐 레드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옆에 섰습니다. 그리고 함께 걸었습니다. 아들은 절뚝거리며 걷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옆에서 그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6만 5천 명이 넘는 관중도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결승선을 통과했을 때 관중석에서 일제히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메달은 없었습니다. 기록도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수많은 사람의 마음에는 잊을 수 없는 감동의 여운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혼자같이 느끼지만 사실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곁에는 레드먼드 곁에 레드먼드의 아버지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곁에는 우리와 함께 걸어주시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9월의 첫 주말입니다. 새 계절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삶이 갑자기 달라지지도 않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일들이 있고 여전히 마음에 걸리는 사람들이 있고 아직 응답을 받지 못한 기도도 있습니다. 그래도 계절은 바뀝니다. 조용히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말이죠. 오늘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신가요? 뜨거웠던 예전보다 지금은 많이 약해졌다고 그렇게 느끼시나요? 나무도 계절이 바뀔 때 잠시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 아세요? 하지만 나무 그 안에는 다음 계절을 준비하고 있는 거라고 하네요. 우리 믿음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겉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다시 시작되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믿고 싶어 할까요? 사람을 다시 믿어보고 싶으세요? 아니면 무너졌던 나 자신을 조금 다시 믿어주고 싶으신가요? 혹은 말로 설명하기 힘든 어떤 막연한 기대와 소망을 품고 계실까요? 이번 주말 노동절 연휴인데 가족과 떨어져 외롭게 지내는 사람, 오늘 우리의 한 통의 전화가 필요한 사람은 혹시 우리 주변에 없을까요? 여러분 자신에게도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너무 오래 괜찮은 척하고 있지는 않은 건지, 너무 오래 지난 과거의 실패를 붙들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다시 시작해도 된다는 것을 잊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말이죠.

오늘 새로운 계절에 새로운 믿음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고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믿음은 뭘까요? 믿음은 모든 것을 다 아는 마음이 아니라 잘 모르면서도 한 걸음 주를 의지하며 내딛는 마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길이 과연 내일 어떻게 이어질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래도 걸어보는 것, 그런 마음으로 이번 새 계절을 맞아보는 건 어떨까요? 9월 첫 주말 노동절이 있어 긴 연휴인데요. 여러분 어디에 계시든 조금은 여유롭게 천천히 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과 함께라면 웃음이 오래 머무시기를 바라봅니다. 혹시 혼자 계실까요? 혼자라면 지금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는 말씀 오늘 제가 드렸는데요.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까지 외롭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새로운 계절 앞에 믿음도 다시 새롭게 시작해 보시죠. 크게 결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저 주어진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채워가면서 여러분의 3개월 뒤, 3년 뒤, 그리고 10년 뒤에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3개월, 3년 뒤에 여러분이 어떤 모습일까를 구체적으로 상상하실 수 없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루하루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흘려보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주말 롱위켄인데요. 꼭 한번 여러분의 3개월 뒤, 3년 뒤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하루가, 여러분의 한 달이, 여러분의 1년이 많이 달라질 거예요. 오늘도 함께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주에 더 따뜻한 이야기, 좋은 찬양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내 삶의 찬양, 저는 이성훈이었습니다. 행복한 연휴 잘 보내십시오. 샬롬.

0: 본 방송은 K-라디오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오전 11시 생활의 질, 이제 라디오에서 배우세요. 라디오 생활백성, 안녕하세요. 저는 김소영입니다. 자, 오늘 생활백서 넘기면 어떤 얘기가 나올까 궁금하시죠? 오늘은 여러분의 마음도 안아드리고 몸도 안아드릴게요. 사실 타국에서 살다 보면 애 키우고 일하고 그러느라 내 몸은 그야말로 방치 아닌가요? 그러다 어느새 왜 이렇게 허리 아프지? 무릎이 시큰해 하는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그때는 진짜 그냥 서글프죠. 뭐 누가 알아줘. 그렇지 않나요, 박사님?
1: 그렇죠.
0: 네. 속상할 때가 있을 텐데. 자, 오늘 K-라디오, 라디오 생활백서에서는 우리 몸의 기둥, 중심, 이렇게 표현하면 될까요?
1: 그럴 것 같아요.
0: 그렇죠. 네. 뼈 얘기를 좀 해볼까 하거든요. 뼈? 아유, 나는 아직 뼈 문제는 없다. 아유, 내 친구가 얼마 전에 넘어졌는데 다 하시는 분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몸에서 가장 묵묵히, 하지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뼈, 뼈 건강을 연구하시는 우리 박사님입니다. 차세대 나노바이오 센서 기반 헬스케어 기업입니다. 마라 나노텍의 설립자고요. 대표이신 이혜연 박사님 오셨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이혜연입니다.
0: 아, 박사님이라는 이 과학 박사시잖아요.
1: 네, 이학 박사. 네, 맞습니다.
0: 박사님. 아, 내가 또 박사님을 뵙겠는데요. 아, 30년간 나노바이오 센서, 바이오 전자 기술을 연구하셨고, 현재는 골다공증 치료 반응, 후속 관리를 더 잘하기 위해서 헬스케어 프로그램을 또 준비하고 계시다. 이런 네.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사님, 예. 네. 이게 저한테는 좀 어렵긴 하네요. 나노바이오 센서? 이게 뭘까요?
1: 아, 나노바이오 센서는 그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네. 이제 제가 지금까지 한 20, 30년 동안 해왔던 나노바이오 센서는 나노라는 어떤 구조체를 만들어서 네. 이제 그 구조체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바이오 물질을 음흠. 우리가 센싱하는 그런 네. 어떤 연구 과제였었습니다.
0: 네.
1: 저는 원래 이제 반도체 전공을 했었기 때문에 반도체로 나노 구조체를 만드는 거를 한 30년 동안 해왔었고,
0: 와.
1: 그리고 이제 그것을 이용해서 이제 바이오 센서, 결국 이게 말하자면은 우리가 이제 병원에 가서 진단하는 데 사용하는 건데,
0: 네.
1: 그 연구를 한 25년을 해왔더라고요.
0: 이제 결과물이 나왔습니까?
1: 예세, 결과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0: 네.
1: 거기에 대한 논문은 굉장히 많고요. 논문은 한 뭐 100편 정도 제가 썼고요.
0: 네. 자, 그래서 현재는 이제 골다공증 치료 반응, 후속 관리를 더 잘 연결하기 위한 어떤 프로그램도 만들고 계시는데, 오늘 또, 하나하나 얘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은, 저희가 그 얘기 먼저 할게요. 오늘 이 얘기는 뭐, 의사선생님하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1: 그렇죠.
0: 네. 실질적으로 그 본인이 어떤 아픈 데가 있다 이런 개인적인 진단이나 약 처방이 필요하신 분들은 꼭 주치의와 상의를 하시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대표님, 오늘은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얘기를 풀어보는 건가요?
1: 예, 오늘은 뭐 골다공증 이런 병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의사가 아니고 과학자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떤 과학적인 어떤 그 근거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100세까지 우리가 요새 뭐 거의 뭐 100세 이상 사시는 분들 굉장히
0: 맞아요.
1: 많으니까
0: 네.
1: 우리가 100세까지 살 때 병원에서 살면 안 되잖아요.
0: 안 되죠.
1: 그러니까는 내 두 발로 걸어 다니면서 네. 이제 건강하게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하고 맛있게 먹으러 다닐 수 있고 그다음 무언가를 보러 다닐 수 있는 그 힘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0: 우와, 좋다. 자, 사실은 잘 걸어 다닐 수 있고 뼈 건강 그러면 제일 먼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나는 게 엄마가 푹 구워주셨던 곰탕.
1: 맞아요.
0: 아, 난 진짜 어릴 때 너무 싫어했거든요. 근데 키가 작아가지고 우유 먹어라 뭐 곰탕 이 국물 끝까지 마셔라 그리고 뭐 심지어 콩나물 먹으면 키 큰데 이래서 콩나물도 많이 먹었던
1: 그렇죠.
0: 기억이 있는데
1: 예, 예.
0: 이 곰탕 사골국 이게 단순한 음식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이거 과학적으로 봐도 뼈 건강에 굉장히 좋은 음식입니까?
1: 거기에 이제 예스 노를 네. 하자고 하면은 저는 이제 중간 정도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일단
0: 네.
1: 곰탕이라고 하는 거는 간단히 얘기하면 어떻게 보양식이죠? 그러니까 그쵸. 엄마가 뭐 지금 뭐 곰탕집도 많지만 대체적으로 우리 지금 아나운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엄마가 할머니가 네. 열심히 만들어주신 거기 때문에 그거는 사랑이죠.
0: 곰탕은 사랑이다.
1: 곰탕은 저는 곰탕은 사랑이고.
0: 그러면서 저기 박사님 침대는?
1: 네. 침대는 기력을 회복시켜주는 곳.
0: 침대는 과학이고 곰탕은 사랑입니다.
1: 네. 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곰탕을 많이 먹으면 뭐 이게 뼈 건강에 예방이 된다 이것보다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기력을 회복해서 여러 가지 움직일 수가 있는 거니까.
0: 네.
1: 그래서 뭐 곰탕을 먹어서 전혀 관계가 없다 이거는 아니고
0: 네.
1: 곰탕을 드시고 이제 기력을 회복하셔가지고 뭐 많이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일단 이런 뼈 건강을 많이 움직이고 걸어 다니셔야 되는 거니까.
0: 네.
1: 이제 그렇게 하고 실제는 그걸 드시면서 이제 그 외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뭐 뼈에 좋은 그런 어떤 칼슘들 이게 네. 제품들이 되게 많으니까요. 무슨 네. 유제품도 있고 뭐 멸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우리 요즘에 나오는 보충제도 많은데 또 보충제도 너무 많이 드시면 안 좋으시니까
0: 다 이렇게 배출된다고
1: 예. 네. 그러니까 또 너무 보충제만 의존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는데 너무 과하면 항상 과하면 안 되니까 내가 좀 근데 내가 칼슘이 좀 부족한 것 같아. 뼈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걸 자각하는 거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0: 그럴 것 같아요.
1: 네. 그러니까 이제 건강검진 잘 받으시고 약간 그게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무조건 곰탕 드시고 그다음에 뭐 멸치 드시고 그다음에 보충제 드시지 마시고 하면서 병행으로 그 의료진하고 같이 의논하셔갖고 검사 네. 받고 그리고 진행하시는 게 가장 정확한 거죠.
0: 곰탕 하면 근데 뼈를 이렇게 구우잖아요. 네. 그러면 뼈 안에 있던 칼슘이 쏙 다 빠져나올 것 같은데.
1: 네, 이제 그렇게 많이 상상들을 하시는데
0: 네.
1: 실제적으로는 이제 그거는 상상 속의 이미지고 네. 그렇게 뼈 속에 나와 있는 칼슘이 국물에 막 흘러나와서 하지는 않으니까
0: 네.
1: 이제 오히려 거기에는 뭐 나트륨, 뭐 지방 이런 것들도 계속 네. 많으니까는.
0: 지방 많다. 네. 네.
1: 국물을 너무 많이 드시면 네, 우리가 또 그냥 국물만 먹는 게 아니라 거기에 소금, 후추도 많이 집어넣으시고
0: 그쵸.
1: 또 저는 거기에 김치하고 깍두기 넣어서 먹는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0: 왜 먹고 싶지?
1: 네, 그러면 칼슘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그냥 뭐 나의 뭐 푸근함?
0: 네. 자, 어쨌든 이제 그 물론 정성이 가득 담긴 음식이어서 보양식으로는 도움이 되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뼈 안에 있는 칼슘이 쏙 빠져나와서 내 몸에 쏙 들어가는 건 아닐 수 있다라는 말씀은 해주셨고요. 자 대표님 사실 아까 그런 얘기 얼핏 하셨거든요. 뼈가 약해진다는 거를 우리가 그냥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알기가 쉽지는 않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이런 신호가 집에서 있을 때 나타난다면 이게 뼈 건강에 문제다 뭐 이런 것들 있을까요?
1: 집에서 나타났다기보다도 아마 그런 건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가장 그 쉽게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키를 재보면
0: 네.
1: 옛날하고 키가 많이 줄었다라는 걸 느끼실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그거는
0: 아,
1: 우리가 네. 병원에 가서 이제 검사를 해도 그렇고 뭐 집에서 아이들하고 같이 장난치면서 이제 키 검사를 할 때
0: 네.
1: 옛날에 내가 있던 키하고 한 2cm에서 4cm 정도가 좀 줄었다. 이러신 분들은 약간 골감소증 정도를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0: 네.
1: 그런 분들은 그냥 막연하게 아 줄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거는 병원에 가서 한번 검사를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1: 왜냐하면 모든 그 뼈에 관해 대한 그 근본적인 문제가
0: 네.
1: 100%는 아니지만 이런 골감소증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0: 골감소증이라는 게 살짝 조금 난해하긴 해요. 키가 줄어드는 게 골감소증인가요?
1: 그렇죠.
0: 네. 네.
1: 아니 왜냐하면 이제 골이 골 밀도도 그렇지만 여기 조금 조금씩 내려가면서
0: 네.
1: 사실 키가 줄어가는 그 경우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간단하게 뭐 지금 뼈에 관해서는 골다공증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골에 대한 그런 병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0: 네. 네.
1: 그러니까 그런 자각 증세가 좀 있으실 때는 기본적으로 의료진에 가서 검사 받고 그다음에 치료를 시작하시는 게 굉장히 좋은 거죠.
0: 네. 일단 일반적으로 뭐 갑자기 뼈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은 잘 없기 때문에 키가 갑자기 좀 준 것 같다. 여기서 조금 애매한 포인트는 저는 항상 키를 키워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1: 네.
0: 아 이게 진짜 내 키인가 보다. 항상 이렇게 수긍하는 입장이었는데 그러고 보니까 좀 준 것 같긴 해요.
1: 사실 저도 계속 줄어가고는 있는 것 같거든요.
0: 네. 네.
1: 근데 사실 뭐 그러려니 했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사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이런 우리가 골다공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침묵의 죽음이라고 얘기를 이제 하는 경우가
0: 네.
1: 사실상 많은 자각 증세가 있었는데 아 그냥 뭐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니 뭐 내가 뭐 갱년기가 와서 그런 거니 하고 네.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0: 네.
1: 그러니까 고혈압 같은 경우는 내가 막 혈압이 올라가는 게 눈에 뭐, 보이고
0: 쓰러지고 막 이러는데.
1: 그렇죠. 네. 그리고 그다음에 당뇨 같은 경우는 뭐 워낙 많이 측정을 하니까
0: 네.
1: 알 수가 있는데 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부러지기 전에는 모르거든요.
0: 맞아요.
1: 네. 네.
0: 그전에는 뼈 건강 자체를 생각도 안 하는 어릴 때는 차라리 키 크라고 뼈 하는데
1: 그렇죠.
0: 네, 어느 순간부터는 뼈에 관심을 안 둔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1: 거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많은 병들이 있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병까지는 생각을 잘 안 하게 되니까는
0: 맞아요.
1: 중요한 거를 놓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뭐 우리가 만성질환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것도 물론 관리를 해야 되는데 걷지 못하면 사실상 어떤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문제도 생기고 모든 기본적인 생활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뼈 건강이 굉장히 저는 기본적으로 중요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0: 네. 자,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잠시 후에 광고를 듣고 나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생활백서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은 궁금한 뼈 이야기 제대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세대 나노바이오 센서 기반, 아 발음이 안 돼. 나노바이오 센서 기반 헬스케어 기업 마라 나노텍의 이혜연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아니 근데 나노는 알겠어요. 근데 마라는 뭐예요?
1: 마라 가끔 물어보시는데요. 네. 저 마라탕은 절대로 아닙니다.
0: 탕, 탕, 마라탕 네, 아니고.
1: 오늘 곰탕 얘기도 했는데 마라탕 네. 아니고 마라는 이제 제가 그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네. 출애굽기에서 그 안에 이제 마라라는 그 단어가 나오는데 네. 뭐 간단히 얘기하면 이제 마라는 자체 우물을 얘기해요.
0: 우물,
1: 우물, 네. 작은 우물인데. 이제 마라는 사실 이제 쓴물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네. 이제 성경책에서는 그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이제 기적의 이제 우물로 하나의 네. 이제 의미가 돼 있는데 네. 사실 제가 이제 대학 교수 그만두고 이제 벤처 기업을 설립을 할 때 네. 주변에 많은 분들이 반대를 하셨어요.
0: 벤처 뭐, 다 되는 거 아니다.
1: 그렇죠. 뭐 네. 군인과 뭐 교수와 뭐 몇몇 분들은 절대로 하면은 안 된다 이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네. 제가 아주 열심히 할 자신은 있었는데 이거를 정말 그 성공리에 이 모든 편견을 깨고 내가 돌파를 할 수 있는 거는 사람의 노력도 있고 플러스 기적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마라라는 이름을 줬고 네. 나노텍은 제가 원래 전문 분야가 나노테크놀로지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마라 나노텍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0: 네. 기적의 한 스푼을 더해서 마라 나노텍이 된 겁니다. 마라 나노텍의 이혜연 박사님과 함께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대표님, 그 아까 앞서서 이제 골다공증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주변에서 이제 골다공증입니다. 그러면 약 드세요. 진단을 받고 나면 병원에서 약 먹고 뭐 주사도 맞고 그러는데 이거를 계속 확인하는데 효과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뼈가 튼튼한 건지 뭐 만져봐서 티가 나는 게 아니니까 중간에 그냥 아 그만할란다 이런 분들이 꽤 많다고 들었거든요.
1: 그렇죠. 제가 네. 이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번에 마라 본케어 360이라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이제 개발을 했고요. 네. 이제 그거를 지금 이제 뉴욕 뉴저지에 있는 의사 선생님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면서 진행을 하려고 지금 저희가 이제 준비 중에 있는데 네. 우리가 그 고혈압이라든가 아니면은 그런 당뇨병에 대한 약을 먹으면 네. 바로 표가 나거든요.
0: 그쵸.
1: 수치 떨어지고 막 하니까. 근데 이 골다공증 고래 관한 거는 표가 안 나니까 뭐 좀 먹어도 주사를 맞아도 이게 실제적으로 이게 회복이 된 건지 전혀 모르니까 네. 거의가 일단 평균적으로 봐서 많은 분들이 6개월 정도 되면은 전부 다 드랍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0: 네.
1: 그러면은 이제 병원에서는 사실 뭐 개인적으로 전부 다 관리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럼 그 다음에 오시는 거는 실제로 뼈가 부러졌을 때 이제 오시게 되는 경우라서 네. 그래서 저희가 한 3개월에 한 번씩 이제 체크업에 들어가고 골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 어떤 하나의 질병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그런 프로그램을 이번에 개발을 좀 했습니다.
0: 본케어 360이라는
1: 예, 마라 본케어 360.
0: 네. 이 프로그램은 어떤

0: 프로그램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1: 예, 네. 요거는 저희가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오셔가지고 이제 실제로 지금 병원에서 많은 분들이 이거는 맨데토리는 아니기 때문에 다 하지는 않으시는데 많은 분들이 뭐 P1NP, CTX라는 거를 이제 검사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요거는 네. 좀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네. 이제 그걸 검사를 잘 하셨는지 보고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이제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그 뭐 치료제를 처방을 받으셨을 거니까
0: 네.
1: 그 처방 받으신 그 약이 3개월 만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고
0: 네.
1: 그래서 확인을 할 때 이제 실제로 저희 지난번 과와 비교해서 이 효과가 있으면은 그대로 또 처방을 받으셔갖고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되고
0: 네.
1: 근데 간혹 가다가 보면은 처방전을 받으셔서 약을 복용을 하거나 주사를 맞으셨는데 효과가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0: 나랑 안 맞는 건가?
1: 그렇죠. 네. 근데 세상에는 약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럼 다른 약으로 또 갈아타서 처방을 받으셔서 또 진행을 하셔도 되는 거니까
0: 네.
1: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그다음에 또 3개월 뒤에 보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계속 그게 하나의 치료와 예방이 반복이 되는 거니까
0: 네.
1: 그러면 이게 하나의 워크플로우가 이게 그 순환이 되게 되면은 그러면 다른 질병군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방이 잘 되는 거죠.
0: 네.
1: 네. 그래서 저희가 그런 하나의 원 시스템을 그러니까 순환하는 거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0: 마라 본 케어 360.
1: 예.
0: 네. 그러면 이제 내가 약을 먹고 어떤 효과가 보인다. 그래서 또 3개월 더 먹는다. 뭐 이런 것들을 쭉 그러니까 내 뼈 건강을 쭉 볼 수 있겠네요.
1: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네. 3개월에 한 번씩 다 끝나는 게 아니라 3개월에 보고 그다음에 또 보고 이렇게 되면 그러면은 환자인 우리도 좋고
0: 네.
1: 그다음에 병원도 계속 그 개인적으로 안 알려주고 이게 자동적인 저희가 시스템으로 알리게끔 해서 하게 되니까 그러면 병원도 사실 편해지고
0: 네.
1: 의료진들도 환자들이 갑자기 몇 년 뒤에 다리가 부러져서 너무 당황해서 안 네. 오셔도 되는 거고
0: 네.
1: 또 그렇게 되면 사실 보험회사도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뼈가 부러져서 오시면은 요양병원에 가시거나 하게 되면
0: 네,
1: 보험 폭탄금이 나오니까 결국은 보험회사도 또 병원하고 싸우게 되거든요.
0: 네.
1: 뭐 여러 가지 보험이 있지만 근데 그것도 예방하게 되고 그다음에 제약회사들도 사실 우리 골다공증에 관한 약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0: 네.
1: 먹는 약도 있고 뭐 이렇게 주사 맞는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러면은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그런 약들을 마련을 해놨는데
0: 네.
1: 다들 그 약 안 드시고
0: 뭐 늘 먹던 것만 쭉 먹고
1: 그렇죠.
0: 예. 네. 네.
1: 그렇게 되면은 정말 우리 비싼 임상 기간 다 거쳐가지고 약 인허가 다 받으셨는데
0: 네.
1: 그게 놀고 있는 것보다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약이 되니까. 제약해서도 좋고
0: 네.
1: 그래서 하나의 에코 시스템을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만들려고 지금 야심차게 이제 거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0: 와, 근데 진짜 그 실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라볼 수 있는 시각들인 것 같아요. 어떻게 제약회사 약을 만들었는데 이것까지 다 세세하게 신경을 쓰셨어요?
1: 이제 그거는 이제 저희가 과학자들이 제일 잘하는 게
0: 네.
1: 이제 한 단계 한 단계를 하다 보니까 아 이거는 정말로 이렇게 그래서 360이거든요. 이게 원 사이클 돼서
0: 아, 360.
1: 하나만 끝날 네. 그러니까 1에서 10에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네.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360 이게 네. 원을 생각을 한 거예요.
0: 이게 왜
1: 지속적으로 계속 이거는 네. 이제 왜냐하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저는 조금 폐경기가 빨리 왔는데
0: 네.
1: 폐경이 오면은 보통 여성분들이 골다공증이 남성분들보다는 빨리 와요.
0: 네.
1: 왜 그러냐면 우리가 폐경이 되면은 호르몬 여성 호르몬 수치가 확 줄어가는데
0: 네.
1: 사실 그 여성 호르몬이 우리가 뼈를 생성하는데 굉장히 어떤 메인 팩터 역할을 하거든요.
0: 아, 네.
1: 근데 보통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우리가 태어나면 뼈를 갖고 태어나니까 그냥 뼈가 그대로 성장을 쭉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0: 네.
1: 우리 몸 안에 뼈는 보이진 않지만 뼈가 형성도 됐다가 또 낡은 거는 없어졌다가
0: 오.
1: 결국 요 밸런스가 계속 이루어지면서
0: 네.
1: 우리가 뼈를 구성해서 우리가 걸어 다니고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얘가 호르몬이 없어지는 순간
0: 네.
1: 뼈를 더 이상 생성을 못 하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뼈는 더 이상 생성이 안 되는데 뼈는 계속 부서지고 있는
0: 네,
1: 그런
0: 노화되고
1: 예, 네. 그런 형상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호르몬 제를 조금 드시고 뼈에 관한 것도 막 드셔야 되는 게 호르몬 그 폐경기 이후에는 정말로 중요한 거고요.
0: 네.
1: 남성분들은 이제 여성보다는 이제 평균적으로 조금 늦게 오시는데 네. 한 60대 중반부터는 남성분들도
0: 아, 남성도
1: 사실 네. 왜냐면 요즘에도 많이 얘기가 되듯이 여자는 이제 폐경이 되고 나면은 여성 호르몬이 없어지면서 뭐 이제 시체말 남성 호르몬이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하고
0: 네.
1: 남성들도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가시면
0: 네.
1: 남성 호르몬 많이 없어지고 뭐 여성 호르몬 많아서 많이
0: 여리여리해지고 아니, 진짜 뭐, 아니었어요?
1: 아니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일단은 각각에 대한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들이 나이가 네. 드시면서 많이 없어지는 거는 사실이니까
0: 네.
1: 거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사실 뼈라는 인지가 많이 없었어요.
0: 네. 그래서 그랬구나. 그, 저희 주치의 선생님께서 혹시 폐경이 왔는지, 그 시기가 되면 꼭 병원을 와야 된다.
1: 그렇죠.
0: 네. 뼈 건강을 네. 체크해봤는 그런 네. 얘기 하시더라고요.
1: 굉장히 중요한 그 이슈가 돼서.
0: 네.
1: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가셔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여자들 폐경이 되고 또 남성분들 갱년기가 되시면은 사실 뼈 말고 눈에 보이는 우리가 치료를 해야 될 병들이 많거든요.
0: 네.
1: 뭐 기본적으로 뭐 콜레스테롤, 당뇨, 뭐 고혈압 많으니까 어떻게 보면 뼈는 보이지 않아서 자꾸만 뒷전으로 밀려가게 되는데
0: 네.
1: 어떻게 보면은 이 뼈 건강을 가장 앞서서 관리를 하시면서 그 다음에 계시고 갖고 계시는 그런 만성 질환들을 치료를 하시는 게
0: 네.
1: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서 지금 요 뼈에 대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게 됐습니다.
0: 네, 사실. 진짜 여러 가지 성인병이라든지 나이 먹고 하나 둘 뭐 약 안 드시는 분이 없을 정도로 건강 문제들이 생기는데 그건 눈으로 보이니까 그렇지만 뼈는 우리가 확인을 못하니까 그냥 방치하게 되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뼈 건강 무시했다가는 나중에 진짜로 크게 네.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침묵의 죽음.
1: 예. 네.
0: 자 오늘 뼈 건강에 대해서 제대로 또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쭉 내 뼈 건강을 보고 케어하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바로 마라 본 케어 360이라는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을 지금 연구 개발하셨고 추후에 또 어떻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될지 어떤 효능들이 있을지 하나하나 잠시 후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마라 나노텍의 이혜연 박사님과 함께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0: 박사.
1: 마라탕 아니고요. 마라 나노텍의 이혜연 박사님과 함께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마라 본케어 360 프로그램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뭐 체계적으로 착착착착 굴러가요. 동그라미를 네. 계속 그리겠는데 이거 근데 어떻게 하다가 개발하시게 되셨어요?
2: 가장 커다란 그 시작점은 이제 유전이라는 그런 단어가 되는 건데
1: 네.
2: 저희 외할머니가 굉장히 건강하셨었어요. 근데 93세 정도 되셨을 때 갑자기 넘어지셨어요.
1: 네.
2: 갑자기 넘어지시고 그리고 병원에 가시고 그리고 6개월 정도 있다가 돌아가셨는데 저도 너무 충격적이었었고
1: 네.
2: 그때 이제 결국은 뭐 나중에 다른 합병증이 됐지만 넘어지신 게 원인이 되셨고 그때 얘기 들어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되셨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저희 어머니도 굉장히 건강하셨는데
1: 네.
2: 계속 허리 아프시고 무릎이 아프시더니 요즘에 이제 지팡이를 짚고 다니시는데
1: 네.
2: 근데 저희는 딸만 셋인데 저희 동생들이 언니가 혹시 유전 아니겠어? 이제 그 얘기를 시작을 했고
1: 네.
2: 제가 보니까 이제 그래서 연구를 다시 이제 시작을 하게 돼서 보니까는 유전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생활이라든가 환경적인 요소도 있지만 유전이라는 것도 굉장히 무시 못 하더라고요.
1: 네.
2: 그러면은 당연히 그러면 우리한테도 오고 저도 어머니 많이 닮았는데 아 그러면은 나는 내가 죽을 때까지 열심히 걸어 다니다가, 이제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생각을 했었는데, 저렇게 어느 날 갑자기 넘어져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넘어져서, 그래서 병원에 가게 돼서, 그냥 그대로 생활 마감을 할 수도 있겠구나.
1: 네.
2: 그러면 미리 준비를 좀 하자. 이제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요거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1: 네.
2: 하고, 주변에 많이 보니까, 정말 넘어지셔가지고, 그대로 병원이라든가 요양병원에 가셔서 그래서 돌아가시는 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1: 네. 네. 아니, 저도 시댁에 가면 그 시골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 하시는 얘기 뭐 이웃집에 뒷집에 누구는 병원 갔는데 병원 갔다가 아들네 있는 서울에 가서 거기 병원에 입원했다 이유는 넘어지셨다. 이런
2: 맞아요.
1: 얘기 하시더라고요.
2: 예, 예. 예. 그래서 요새 가끔 또 얘기 들어보면은 뭐 기침하다가 뼈가 부러져가지고
1: 그런 얘기 들었어요.
2: 그런 얘기 들었는데 예. 결국 그게 다 이런 거거든요. 뼈가 그냥 기존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움직이긴 하지만 그리고 또 나이가 드시면 많이 또 움직이지는 않으니까
1: 네.
2: 근데 그거를 방치해놨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실은 뭐 진짜 뭐 암도 아니고 뭐 이런 치명적인 것도 아니고 이제 그런 뼈가 부서짐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것들에 의해서 바로 그냥 누워 계시다가 돌아가시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연구는 사실 남을 위해서 아, 이제 이런 병들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연구를 하자 그랬는데, 이제 이번에는 나를 위해서 한번,
1: 네.
2: 연구를 한번 해보자 해서 와. 이제 여기 시작을 하게 된 거죠.
1: 나를 위한 연구이지만 모두를 위한 연구가
2: 그렇죠.
1: 되겠습니다.
2: 그렇죠. 기본적인,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존엄, 우리가 걸어 다니는 게 너무, 그러니까
1: 당연한
2: 너무
1: 거고.
2: 기본값이잖아요.
1: 네네.
2: 그렇기 때문에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고마움이 하나도 없거든요.
1: 무슨
2: 당연히 얻는 거니까.
1: 네. 네.
2: 근데 이거를 지키지 않으면 그럼 나머지 어떤 그런 상황들이 많이 무너지겠다.
1: 네. 어떤 질병에 대한 위험성 이런 거는 워낙 많이 듣고 보고 해서 아 위험하구나 이걸 아는데 뼈 건강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 그렇죠.
1: 네. 네. 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조금 어려웠던 용어입니다. 그 아까 대표님이 뭐 P1NP, CTX
2: 예.
1: 요것은 무엇인지 한번 예 쉽게 얘기를 들어볼까요?
2: 그렇죠. 이제 P1NP, 뭐 CTX 제가 이제 이 마라 본케어 360의 가장 기본은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1: 네.
2: P1NP, CTX를 측정을 했는지 이제 거기에 대한 수치를 보고 이제 그걸 기본값을 해서 그다음에 이제 하는 건데 P1NP, CTX라는 거는 뭐냐면
1: 네.
2: 기본적으로 우리가 뼈가 생성이 됐는지
1: 그다음에 뼈가 만들어지는지
2: 네, 그리고 네. 뼈가 그러니까 만들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뼈가 얼마만큼 부서지고 있는지
1: 아 뼈가 부서진다는 거 참 쇼킹하네요. 네. 몰랐어요.
2: 뼈가 부서지고 있거든요.
1: 예.
2: 그거를 이제 측정하는 게 P1NP CTX라는 건데 얘는 그냥 무조건 그것만 갖고 어떤 값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내가 어떤 측정 수치가 있었는지 그거를 비교를 해야 돼요.
1: 네.
2: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니던 병원에서 늘 같은 검사소에서
1: 네.
2: 해야 되고 더군다나 P1NP는 또 간단하게 할 수가 있는데 CTX는 좀 측정하는데 조금 많은 조금 불편함은 좀 있어요. 아침을 뭐 안 먹고 간다든가 그거는 이제 병원에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네. 제가 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요건 의사의 지시를 좀 받아갖고 움직여야 되는데
1: 네.
2: 그 기본 수치를 기본으로 해서 뭘 그것만 갖고 그게 이제 뭐 변화가 됐다 안 됐다 이거 갖고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거를 기본 베이스로 해서 각 사람에 대해서
1: 네.
2: 왜냐하면 어떤 분은 콜레스테롤이 있고 고혈압이 있고 어떤 분은 저혈압이 있으니까 그분들의 상황에 따라서 이제 그 복약 그러니까 네. 말하자면 처방전이 달라지게 되죠. 그러니까 네. 그 처방전은 전부 다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내리시는 거니까 저희 프로그램에 안에서 이런 것들을 기본값으로 드리게 되면 그거를 의사 선생님들이 보시고 이제 처방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데이터가 이제 쌓이게 되면은 결국은 또 우리 요즘에 또 AI 엄청나게 좀 잘 네. 돌아가고 있으니까 네. 얘가 의사 선생님들의 판단을 도와주기 위해서 얘가 또 정리해서 네. 의사한테 권장을 하면은 의사 선생님은 판단은 사람이 하는 거니까 그러면 네. 의사 선생님이 판단을 하셔갖고 이걸 지시를 하게 되면 그러면 환자도 좋은 거고 네. 의사 선생님도 좋은 거고 거기에 일하시는 행정 직원들은 편하신 거죠. 착착착만 하면 되는 거니까.
1: 네.
2: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제가 이제 만든 거죠.
1: 야, 이 진짜 단순한 게 아닌데 이거를 발상 자체가 일단 내 마음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이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P1NP가가 뼈가 얼마나 만들어졌는지를 그렇죠. 보는 거고
2: 네.
1: CTX는 뼈가 또 얼마나 부서지고 있는지
2: 그렇죠.
1: 요 수치. 근데 단지 요 수치만으로 이 프로그램을 돌리는 건 아니고 개개인의 상황에 딱 맞춰서.
2: 그럼요.
1: 예. 네. 와, 그러면 진짜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 약 개발하시는 분들한테도 큰 도움이 되겠어요.
2: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하나 에코시스템을 만들려고 했던 거죠.
1: 네.
2: 실제로 지금 뭐 알람 앱 같은 거 개별적으로 하는 것들은 되게 많은데 이게 연결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1: 네.
2: 전부 다 그냥 좋은 프로그램들이 분산돼서 있는 거를 저희는 하나의 워크플로우를 다 형성을 해서 이걸 이제 돌리는 거죠. 이렇게.
1: 네.
2: 예. 그러면은 정말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저희 같이 이제 골다공증이 있거나 앞으로 있을 분들을 위해서
1: 네.
2: 이제 예방도 되고 치료도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병원에 계속 근무하시는 이제 행정 직원들 그리고 이제 제약회사
1: 네.
2: 특히 이제 보험회사 우리가 결국 나이가 들면 의료보험회사하고 좀 친밀하게 갈 수밖에 없잖아요.
1: 계속 연락을 해야죠.
2: 네. 네. 그러면 의료보험회사가 좀 안정적으로 움직여야 이제 우리가 다른 것도 보험 혜택을 많이 받을 수가 있을 거니까.
1: 맞습니다. 그냥 윈윈이 아니라 윈윈윈윈윈이네요.
2: 네. 네.
1: 그 3개월 뭐 이렇게 주기적으로 본다 그러셨는데 결과가 딱 나오니까 환자들이 덜 답답할 것 같아요.
2: 그렇죠. 이제 제가 사람이 눈으로 보게 되면 그러면 아, 이게 되는구나. 아, 이게 안 되는구나. 그걸 알 수가 있거든요.
1: 네.
2: 그러면 실제적으로 3개월 간격으로 우리가 가게 되면 이제 그 머릿속에 이제 인지가 되는 거죠. 아, 3개월 전에 내가 갔는데 이게 이렇더라. 그래서 약을 먹고 그러면 이제 한 1년이나 2년 뒤에 가면 잊어버리는데
1: 네.
2: 3개월이라는 기간은 내가 생각을 하거든요.
1: 그렇죠.
2: 거기서 계속 또 이제 알림도 갈 거고 나중엔 조금 제가 더 개발을 하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체크 포인트가 또 들어갈 거니까
1: 네.
2: 그러면은 골로 시작을 하지만 여러 가지 내가 갖고 있는 다른 질병군들도 이제 이거를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1: 네.
2: 어떻게 보면 관리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1: 네. 자, 관리를 위한 첫 걸음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마라 본 케어 360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케어가 가능한지 말씀 나누고 있고요. 근데 아까 P1MP, CTX 같은 이 검사를 누구나 다 받아야 하는 건지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는 건지 궁금하네요.
2: 아, 그것 또한 이제 의사 선생님이 결론을 지어야 되는 거죠.
1: 네.
2: 이제 각각의 이제 보험이 되는 경우도 있고 보험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뭐 내가 보험이 없는데 나는 이걸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의사 선생님한테 의논을 하시고 이거를 조금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1: 네.
2: 또 기본적으로는 의사 선생님이 이제 권장을 해갖고 이제 검사를 받는 경우가 많은 거죠.
1: 네.
2: 이거는 집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실제 뭐 뉴욕에 있는 뭐 랩콥이라든가 퀘스트라든가 큰 검사소에서 이제 검사를 하는 거니까
1: 네.
2: 그건 반드시 이제 기본적으로 자기의 주치의와 의사 선생님과 네. 의논을 해야 되는 겁니다.
1: 네. 지금 이제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 들으니까 AI 시대에 의료 체계가 좀 획기적으로 바뀔 수도 있는 그 첫 걸음일 수도 있겠다는
2: 그렇죠.
1: 생각도 들고
2: 네.
1: 굉장히 발빠르시네요, 박사님.
2: 그러니까 지금 사실 AI가 잘 돌아가는 거는 AI한테 쓰레기 데이터를 주면은 얘는 쓰레기 판단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1: 그렇죠.
2: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한 인포메이션을 줘야지 얘가 정말로 똑똑하게 잘 움직일 거니까.
1: 우리를 위해서 움직이겠네요.
2: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우리를 위해서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확한 인포메이션을 얘한테 주고 그럼 얘가 이제 수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판단을 할 수 있게 해서 네. 어떻게 보면 얘가 판단을 한다는 게 아니라 얘가 우리한테 정리된 데이터를 주면 그거를 의사가 판단을 하는 거죠.
1: 네. 네. 결국은 인간이 판단하지만 그 과정들을 훨씬 더 명확하고 수월하게 볼 수 있게끔.
2: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AI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우리 시스템이 더 필요한 거죠.
1: 그러네요. 네. 네. 아니 근데 AI가 없는 세상은 이제 없으니까.
2: 그렇죠.
1: 그렇다면 AI하고 어떻게 발맞춰서 나갈까.
2: 지금은 그렇게 했죠. AI가 너무 발전을 해나가고 있으니까 네. 아이고 AI 잘한다 이게 아니라 제가 저렇게 발전을 하니까 우리의 인생에 얼마만큼 도움이 될 수 있는가 네. 그거를 또 생각해서 제를 시켜야죠.
1: 예, 그냥 역시 그 과학 박사님이어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AI 잘한다. 아이고 똑똑해져 더 똑똑해 이러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 자체를 어떻게 인간에게 유용하게 더 이용할 수 있을까를 또 앞서서 생각하고 그렇죠. 네, 프로그램 만드셨네요. 마라 본케어 360 프로그램 얘기였고요. 그 뼈를 위해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 또 걷지 마라. 뼈 안 좋은데 그냥 가만히 있어라. 그러다 부러지는 이런 얘기들도 하거든요.
2: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수영을 많이 다니시거든요.
1: 그건 또 뼈에 괜찮다 얘기 들었어요. 네. 네.
2: 수영을. 네. 근데 뭐 어디 안 좋으실 거면 뼈를 위해서 골다공증을 위해서 수영을 다니신다는데.
1: 맞아요.
2: 그 물의 부력 때문에 어떤 부담은 안 가니까 네. 이렇게 운동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데 그 부력 때문에 이 땅에 대고 약간 하는 그런 운동들이 돼야 되는데 골다공증은 전혀 그게 안 되니까 사실상 오. 수영이 골다공증에 그렇게 최적화된 운동은
1: 그래요?
2: 아니에요. 수영은 좋은 운동인데 네. 수영이 골다공증에 최적화된 운동은 아니에요.
1: 야,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나 뼈가 약하대, 골다공증 뭐 초기 증상이 나타나 그러면 뼈에 물이 안 가게 그냥 물에 둥둥 떠서 수영하면 그게 최고래 이렇게 얘기했는데
2: 제가 아는 바로는 땅 위에서 두 발로 걷는 거예요.
1: 아, 걷기.
2: 네. 예. 걷는데 그거를 이제 요거는 이제 제 친구 그 의사가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해준 건데.
1: 네.
2: 10분 동안 나는 어떻게 걸어야 돼? 만보를 걸어야 돼? 이건 절대로 하지 말고
1: 네.
2: 네 몸에 가장 맞게끔 내가 너무 컨디션이 안 좋으면 천천히 걷고
1: 선생님 그러면 네. 내 몸에 맞게끔은 난 걸음을 안 되는데 네. 넌 앉아 쉬어야 돼. 네,
2: 그거는 이제 자기 합리화죠. 귀찮아가지고 게을러가지고 나는 뭐 아니, 이런 거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는 뭐 하다 못해 네. 이 책상을 잡고라도 서서히 우리가 움직일 수가 있는 거니까
1: 네.
2: 그거는 굉장히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한 8년 전에 사실 굉장히 무리를 좀 해가지고 저혈압으로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어요.
1: 예.
2: 갑작스럽게 이제 응급실에 가가지고 그래서 이틀 동안 누워있다가 이제 나왔는데 퇴원할 때 의사가
1: 네.
2: 너 이제 걷지를 못할 거야. 그러니까 일단 뭘 잡고
1: 네.
2: 계속 집안에서라도 이렇게 걸어다니는 연습을 해.
1: 예.
2: 근데 제가 아니 꼴랑 이틀 누워 있었는데 뭘 네. 걷지를 못해 그러니까, 날아다녔었는데
1: 그러니까요 저 깜짝 놀랐잖아요
2: 그런데 네. 진짜로 못 걷더라고요 침대에서 일어났는데
1: 네.
2: 발을 못 대요 다리가 후들거려가지고 이게 맞구나
1: 네.
2: 그래서 집에 와갖고는 정말 이렇게 식탁 이런 거 잡고 집에서 걷는 연습을 계속 조금씩 하니까 한 뭐 일주일 지나니까 정상적으로 걸음이 돌아왔는데 그것처럼 땅에 내 발을 딛고 내 바디 컨디션에 맞춰서 걷는 게 사실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1: 네. 그 내 몸의 컨디션은 내가 제일 잘하니까.
2: 그렇죠.
1: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무리가 아니다 싶은 만큼만 걷기는 참 좋은 뼈 운동이다. 이런 말씀을
2: 그렇죠.
1: 해주셨습니다.
2: 네. 어떻게 보면 걷는 건 뇌 건강에도 굉장히 좋다고 뇌과학자도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1: 네. 발 이렇게 자극이 되는 거예요.
2: 예, 뭐 많은 분들 어떤 분들은 뭐 엄지 발가락을 하게 되면은 연결이 된다는데 거기까지는 뭐 저희 또 확실하게 제가 과학자로서 그거는 그렇다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발을 일단 땅에 대고 천천히 걸으시는 거는 골다공증도 괜찮으시고 뇌에도 괜찮으시니까
1: 네.
2: 가능하면은 특히 요즘에 이제 날씨도 좋아지시고 하니 좋아지고 있으니까
1: 맞아요.
2: 예, 네. 뭐 핑계 대지 말고. 네. 나와서
1: 네, 10분, 20분. 말고,
2: 네. 네. 걷는 거.
1: 네, 맞아요. 저는 여기 집이 가까운데 네. 출퇴근도 차를 한번 타고 하니까 참 편하더라고요.
2: 그렇죠.
1: 이제 날도 좋아지고 살살 걸어볼까 합니다.
2: 차를 네. 좀 버리셔야 될 것 같아요.
1: 그게 문제예요.
2: 네.
1: 내가 문제가 아니라.
2: 그렇죠. 그렇게 합리화를 또 시키는 거죠.
1: 네. 자, 오늘 뼈 건강에 대한 얘기들을 쭉 이제 함께 함께 나눠봤는데 앞서서 이제 곰탕은 뭐 칼슘을 쏙 빼서 내 몸에 칼슘을 쏙 집어넣어주는 그런 음식은 아니지만 보양식이어서 기력 회복에는 필수, 또 걷기는 뼈 건강에 진짜 좋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방송을 들으시면서 나도 내 뼈 건강을 좀 더 체계적으로 좀 알아봤으면 하시는 분들에게 끝으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저희가 지금 이제 마라텍USA.net이라는 그 홈페이지를 저희가 지금 거의 다 열고 있는데 네. 거기는 완전히 그 골 건강에 대한 그것만 오, 예. 저희가 지금 만들 거라고 저희 홈페이지하고는 달리 마라텍USA.net을 저희가 지금 이제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지금 검색하면 들어가
2: 지금은 되고 있어요.
1: 네.
2: 저희 지금 디자인팀이 거의 다 만들었고요. 그리고 거의 계속 업데이트를 할 거고 그리고 저희 healthmara.com에
1: healthmaranano.com
2: 네. 네. 네. 거기에 그 보면은 저희가 그 구글 애드센스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제 골에 대해서 이제 저희 어머니 경험치, 저의 경험치, 이제 그리고 또 이제 과학, 저는 이제 과학자이기 때문에 저는 의사는 아니지만 과학자이기 때문에 이제 최신에 나와 있는 그런 동향들, 뭐 CDC에서의 동향들이라든가 네. 아니면은 많은 과학자들이 정말 많이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과학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일반적인 분들이 찾아보기 힘드실 거니까 그런 인포메이션들을 저희가 주기적으로 계속 좀 올리고 있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한 2주 정도 못 올렸는데 바빠서. 네. 네. 거기 들어오시면은 여러 가지 좀 뼈에 대한 그런 인포메이션을 또 볼 수 있고 네. 또 사람이 그거를 보게 되면 사실 또 이게 자각을 하게 되거든요.
1: 맞아요.
2: 네. 그래서 그걸 한번 들어와서 보시고 그리고 저희가 마라텍USA.net에는 이제 코너를 만들 거예요.
1: 네.
2: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이제 저희한테 물어보고 그다음에 자료 부탁하시는 분들한테는 오, 네. 드릴 수 있게끔 예. 그것도 지금 이제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제 다음에 또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다음에 나올 때는 좀 그거를 제가 네. 또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네. 자, 일단은 마라텍USA.net 들어오셔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얻으실 수 있고요. health.maranano.com 들어가시면 그야말로 고급 정보들, 꿀 정보들을 제가 다 모아놨습니다. 뭐 의학 뉴스 띄엄띄엄 하나 읽을 때마다 뜨끔뜨끔하고 놀랍긴 한데 여기는 정말 최신 소식들, 고급진 네. 정보들 담겨 있으니까 꼭 한번 들어가 보세요. 어디라고요? health.maranano.com입니다. 예. 자, 이제 한 3, 4분 남았거든요.
2: 예.
1: 네. 끝으로 이제 많은 분들에게 뼈를 좀 정말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해야 된다 한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 오늘 계속 얘기했지만
1: 네.
2: 일단은 차를 버리시고 나가셔가지고 네. 예, 한 10분, 20분 자기 바디 컨디션에 맞게끔
1: 네.
2: 걸어 다니시라는 거. 그리고 걸으실 때 반드시 등을 피시고
1: 네.
2: 이게 우리 보면은 구부정한 저도 애들한테 맨날 혼나는데 네. 구부정하게 있거든요.
1: 맞아요.
2: 지금도 구부정하게 있지만
1: 등을 이렇게,
2: 등을 피고 네. 등을 피고 이렇게 한번 매일 하루에 10분에서 20분 정도 걸어 다니시는 걸 목표로 하면 어떨까?
1: 네. 지금 허리를 쫙 이렇게 등을 쫙 펴고 이렇게 걸어 다니라 그러셨는데 제가 한때 어깨가 너무 아파가지고 봤더니 누가 그렇게 약간 거만한 태도죠?
2: 그렇죠.
1: 눈높이 조금 위로 해가지고 아, 내가 낸데! 이렇게 맞아요. 딱 걸어 다니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진짜 몇 번 했더니 훨씬 어깨도 좋아지더라고요. 아픈 게.
2: 저도 경험이 있어요.
1: 네. 네. 자, 허리를 쫙 펴고 말 나온 김에 지금 나가셔요. 예, 방송도 끝나가니까 나가셔서 걸으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걸으면서 내 뼈 건강도 챙기고 진짜 꼼꼼하게 내 뼈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 health.maranano.com 들어가셔서 정보도 넣고 또 뭐 답변도 받으시고요. 또 여러 가지 알찬 정보들을 얻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마라본케어 360 프로그램이 잘 돼서 진짜 여기 당장은 우리 이렇게 몇 명들 또 가족들 이렇게 쭉 퍼져서 전 세계적으로 뼈 건강하면 마라 본케어 360 프로그램이 딱 떠오를 수 있는 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박사님.
2: 어우 고맙습니다.
1: 예. 너무 많이 애써 주셨고요.
2: 예.
1: 잘 되겠죠?
2: 잘 될 겁니다.
1: 자, 일단은 박사님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차 버리기로 하셨잖아요. 저한테 버리시면 돼요.
2: 예, 알겠습니다.
1: 자, 이렇게 또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자동차인들을 얻어가는 기분? 실제로 우리가 뼈 건강을 소홀하게 생각하면 어쩌면 나중에는 자동차 100대를 버리는 꼴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2: 그렇죠.
1: 예. 네. 항상 건강하시고요. 마라나노텍의 이혜연 박사님이었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2: 네, 고맙습니다.
1: 뼈.
2: 네. 건강.
1: 고맙습니다.
2: 네, 고맙습니다.

0: 본 방송은 사전 제작된 한국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1: Welcome aboard.
2: 입이 트이는 영어.
3: Hello and welcome back, everyone. This is 입이 트이는 영어 on EBS FM.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석입니다.
1: Yes, hello and welcome back, everyone, to 입이 트이는 영어. I'm Jennifer Clyde.
3: 자, 입티영의 모든 주제는 여러분이 다 신청을 주제 신청방을 통해서 해주시는 주제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저작권에 관련된 주제입니다. 저작권 관련된 글을 올려주신 분이 있어서 사연으로 올려주신 건 아닌데요. 익명으로 올려주셨어요. 자, 저작권 관련된 주제 자체를 저희가 그래서 영어로 설명하는 기회를 좀 만들어봤습니다. 저작권을 일단 영어로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1: Copyright.
3: Copyright. 저작권을 보호한다고 하면 copyright protection이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것도 알아두시면 좋은 단어고. I guess things that are protected by copyrights are music, videos, books, and even articles, right?
1: Mm-hmm.
3: You have to get the permission from the copyright holder
1: Absolutely.
3: In order for you to use it somewhere, such as on an online blog or something.
1: Mm-hmm.
3: 여러분이 이제 온라인상에 우리가 영상이나 글 이런 걸 이제 다양하게 포스팅하는 시대다 보니까 저작권이 보호되는 영상이나 음악 혹은 글귀 같은 것들을 조심해 잘 써야 되죠. 그렇죠? 본인이 허락을 받고 쓴다든가. 입티영 교재 내용과 방송 내용도 사실 저작권의 보호를 받고 있거든요.
1: 그렇죠.
3: 여러분 예. 이제 자기 개인 블로그라든가 이런 데 이제 그냥 다 전문을 막 포스팅하거나 이거는 조금 저작권 침해 요소가 있어서 조금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됩니다.
1: 네. 그러고 보니까 또 piracy, 뭐 plagiarism, plagiarize 이런 단어들이 생각이 나는데 copyright, 뭐 저작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아무래도 무단복제 이런 단어들 나올 법하잖아요.
3: 그렇죠.
1: 무단복제,
3: 그러니까 piracy죠, piracy.
1: 네, 맞아요. 네.
3: plagiarize는 약간 표절하다라는 뜻이죠.
1: Exactly.
3: plagiarize.
1: 아하.
3: 그러니까 음악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1: 뭐
3: 논문에서 논문 표절.
1: 그렇죠. 논문 표절.
3: 논문 표절 진짜 많이 들어보죠.
1: 맞아요. plagiarize 그거를 표절 자체를 plagiarism이라고 하잖아요.
3: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더 큰 맥락에서는 intellectual property rights거든요.
1: Yes.
3: 이게 이제 지적 재산권인데 거긴 뭐 상표권도 있고 특허라고 하죠. patent도 있고요. 오늘 다루는 copyright 저작권도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일단 핵심 단어 몇 개 좀 만나봤고요. 저작권 관련된 글을 저희가 만들어서 일단은 영어 문장을 좀 만들어봤습니다. 신청해 주신 주제 저작권 들어봅니다.
4: Talk about copyright protection. The more advanced a society is, the better it is in protect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mong those rights, copyright refers to the exclusive right to something that was created by someone. Music, videos, books, and articles are all under the protection of copyrights. These days, it's very common to post content online. However, you can't post other people's videos or music willy-nilly if they are copyright protected. AI technology that can block such actions has become very advanced. Published books also receive copyright protection. If you take content from a book and post it on social media, on a blog, on YouTube, or on an online community, it's a clear case of copyright infringement. Doing so is a big no-no and is punishable by law.
3: 자, 사회가 선진화될수록 저작권이 잘 보호가 됩니다. 이런 문장 만들어 볼게요.
1: The more advanced a society is, the better it is in protect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3: 우리가 이제 the 다음에 비교급을 쓰고 바로 뒤에 또 the 다음에 비교급을 쓰면 뭐뭐 할수록 뭐뭐하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다다익선 예전에 저도 중고등학교 때 the more the better 이렇게 배웠던 기억이 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뒤에 뭘 붙여서 쓰는 문장인데요. The more advanced a society is, 사회가 선진화되면 될수록 the better it is in protect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더 잘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드릴게요. The more, the better. 이거 쓰는 연습입니다.
1: The more advanced a society is, the better it is in protect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3: 자, 지적재산권 발음 다시 한 번만 드릴게요. 천천히요.
1: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3: Mm-hmm. One more time.
1: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3: 자, 이런 이제 지적재산권 중에서 저작권이란 것은 누구의 창작물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1: Among those rights, copyright refers to the exclusive right to something that was created by someone.
3: What is exclusive?
1: Exclusive. Pertaining to that person, for example. That
3: only
1: one thing. Only.
3: That person.
1: Yes.
3: 우리말에 약간 배타적이라는 얘기인데 독점적인, 배타적인의 의미가 exclusive입니다. 자, 발음 드릴게요.
1: Exclusive. E-X-C-L-U-S-I-V-E. Exclusive.
3: Exclusive right 하면 독점적 권리를 말하겠죠. 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저작권이 뭔가 하면은 refer to는 뭘 지칭한다라는 얘기니까 copyright.
1: Among those rights, copyright refers to the exclusive right to something that was created by someone.
3: 누군가에 의해서 창작된 것에 대한 독점적 권리. 자, 음악이나 영상, 서적, 기사 등이 모두 이러한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1: Music, videos, books, and articles are all under the protection of copyrights.
3: Under the protection of 뭐뭐의 보호를 받는의 의미를 쓰실 때 앞에 under를 많이 쓰거든요. Something is under the protection of something. 이렇게.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다시 한번요.
1: Music, videos, books, and articles are all under the protection of copyrights.
3: 자, 요즘에는 인터넷에 콘텐츠를 게시하는 것이 상당히 좀 보편화된 시대입니다.
1: These days, it's very common to post content online.
3: It's very common to post content online. 자, 온라인상에 뭘 올린다고 할 때 문장 끝에 그냥 online 붙이면 되거든요. 요즘엔 인터넷상에 뭘 올리는 경우가 많다. 다시 한번요.
1: These days, it's very common to post content online.
3: 자, 그 다음 문장 잘 보세요. 그러나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다른 사람의 영상이나 음악을 마음대로 막 올려서는 안 된다.
1: However, you can't post other people's videos or music willy-nilly if they are copyright protected. So you can post other people's videos or music. 다른 사람의 뭐 영상이나 음악을 willy-nilly 하게 올릴 수 없다라는 건데 willy-nilly, W-I-L-L-Y hyphen N-I-L-L-Y, meaning carelessly, without thinking, 정말 아무 생각 없이.
3: 그러니까 약간 우리말에 무분별하게
1: 아무렇게나
3: 아무렇게나
1: 막
3: 약간 제멋대로
1: 그렇죠.
3: 아, 이거 참 재밌는 단어네요. 발음이 또 라임도 돼요. Willy-nilly. 자, 스펠링 중간에 하이픈을 넣어주시는 게 맞는데요. Willy-nilly. You cannot do something willy-nilly 하면 제멋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1: 그렇죠.
3: 보시면 됩니다. If they are copyright protected.
1: Yes. If they are copyright protected. 만약 저작권의 보호를 받고 있는, 받는 뭐 영상이나 음악이라면 그렇게 할 수 없다란 말이죠.
3: 그러니까 copyright에다가 protected 붙여주면
1: right.
3: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이라는
1: 그렇죠.
3: 형용사가 된다는 뜻입니다. 자, 다시 한번 드릴게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그런 것들을 마음대로 막 올려선 안 된다.
1: You can't post other people's videos or music willy-nilly if they are copyright protected.
3: 자, 이런 것을 막는 인공지능 기술도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1: AI technology that can block such actions has become very advanced.
3: 그러니까 뭐 영상이나 아니면 음악 같은 것이 배경에 있는데 그것이 저작권 침해인지를 사람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이 판단하는 그런 기술들이 많이 좋아졌어요.
1: 그리고 찾아내기도 해요.
3: 그렇죠. 네. AI technology, artificial intelligence의 약자죠. 자, 인공지능 기술이 that can block such actions. 이와 같이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것을 게시하는 것을 말하죠. has become very advanced. 상당히 선진화됐습니다. 자, 출판된 책도 마찬가지예요.
1: Published books also receive copyright protection.
3: 자, publish 자체가 출판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미 출간된 서적을 published books라고 합니다. 출판사는 뭐라고 하나요?
1: Publishing company or publisher.
3: Publisher.
1: Yeah.
3: 출판사를 또 그렇게 부르죠. So published books also receive copyright protection. 자, 저작권의 보호를 받기도 합니다. 출간된 서적도요. One more time.
1: Published books also receive copyright protection. If you take content from a book and post it on social media, on a blog, on YouTube, or on an online community, it's a clear case of copyright infringement.
3: 자, 책의 내용을 소셜미디어라든가 블로그라든가 유튜브나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그런 카페나 그런데 올리면 이것은 아주 명백한 저작권 침해 행위입니다. So if you take content from a book, 자, take content from a book, 이 구조 잘 보세요. 책에서 콘텐츠를 따온 거죠. and post it on social media, on a blog, or YouTube, or on an online community, it's a clear case of copyright infringement. 자, 저작권 침해라는 말도 이번 기회에 잘 알아두세요. Infringement 발음이요.
1: Infringement. Infringement. I-N-F-R-I-N-G-E-M-E-N-T 해서 copyright infringement.
3: 저작권 침해죠?
1: Yes. 그러니까
3: 저작권 침해 사례가 될 수 있는데 clear case 그랬으니까 명백한 저작권 침해 행위라고 볼 수 있겠다. 자, if you take content, one more time.
1: If you take content from a book and post it on social media, on a blog, on YouTube, or on an online community, it's a clear case of copyright infringement.
3: 자, 이러한 행위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고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1: Doing so is a big no-no and is punishable by law.
3: Okay?
1: 자, doing so, 그렇게 하는 것이 그런 행위는 is a big no-no. A big no-no 하면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안 돼요. 이런 거잖아. No-no.
3: That's a big no-no.
1: Casual, informal 한 표현이긴 하지만 that's a big no-no 하면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이거거든요.
3: 그쵸.
1: 절대 해서는 안 되며 and is punishable by law. Punishable. 처벌을 받을 수 있대요. 즉, 법적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3: Punish 하면 처벌하다.
1: Yeah.
3: Punishable 하면 처벌 받을 수 있는.
1: 있는.
3: 법으로 by law.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붙여서 많이 쓰죠. Is punishable by law.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입지형 책의 컨텐츠도 마찬가지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요거 마무리할게요. 자, 내용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4: Talk about copyright protection. The more advanced a society is, the better it is in protect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mong those rights, copyright refers to the exclusive right to something that was created by someone. Music, videos, books, and articles are all under the protection of copyrights. These days, it's very common to post content online. However, you can't post other people's videos or music willy-nilly if they are copyright protected. AI technology that can block such actions has become very advanced. Published books also receive copyright protection. If you take content from a book and post it on social media, on a blog, on YouTube, or on an online community, it's a clear case of copyright infringement. Doing so is a big no-no and is punishable by law.
3: 자, 입지형 공부하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제가 실시간 답변 드리는 단톡방이 있습니다. 오픈 단톡방에 EB 튀는 영어 치시면 단톡방 두 개 나오고요.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 넣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둘 중에 하나로 들어오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오늘 주제가 지적재산권 중 저작권이기 때문에 지적재산권이라는 단어부터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자, 첫 번째 문장이요.
1: Protecting intellectual property has become more important than ever.
3: 지적재산권을 이제 보호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졌다. One more time.
1: Protecting intellectual property has become more important than ever.
3: 그렇죠. 최근 몇 년간 지적재산에 대한 의식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1: Awareness of intellectual property

0: 생각 없이 한 말을 좀 후회할 수도 있을 거예요. You will regret.
1: You will regret saying things willy-nilly.
0: One more time.
1: You will regret saying things willy-nilly.
0: 아무 생각 안 하고 돈을 전부 흥청망청 써버렸습니다.
1: I spent all my money willy-nilly.
0: 어떻게 쓰시는지 감이 오시죠? One more time.
1: I spent all my money willy-nilly.
0: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It's a big no-no라고 하죠.
1: Posting the content from a book online without permission is a big no-no.
0: 자, 책의 내용을 허락 없이 인터넷에 올리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위이다. One more time.
1: Posting the content from a book online without permission is a big no-no.
0: 한국에서는 실내에서 신발을 절대 신지 않습니다.
1: Wearing shoes indoors is a big no-no in Korea.
0: 그럴때도 쓰셔도 되겠네요. 자, 오늘 주제 관련된 대화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Let's listen, everyone.
2: Dialogue practice. Where did you print that out from?
3: It was online, so I printed it.
2: Really? But the content is from a monthly publication.
3: Oh, I suppose taking content from a book and posting it online can be a problem.
2: That's right. It's clearly copyright infringement.
3: You're right. I should tell the person who posted it to stop doing that.
0: Ja. 이제 출력을 어디에서 한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어디 인터넷에 올라가 있는 걸 출력했다고 하니까 이제 저작권 위반 아니냐 이렇게 대화 내용이 이어집니다. 자, 그거 어디서 출력한 거니 영어로요?
1: Where did you print that out from?
0: 그때 from이 좀 필요하거든요. 어디에서 출력한 거야? Where did you print that out from? 자, 이게 조금 어렵죠? 끝에 전치다가. One more time.
1: Where did you print that out from?
0: It was online, so I printed it. 온라인상에 있어서 내가 좀 그렇게 출력한 건데 그랬더니 이거 월간지란 얘기랍니다.
1: But the content is from a monthly publication.
0: Monthly publication이라고 하면 매월 출간되는 출간물을 말하죠. 다시 한번요.
1: The content is from a monthly publication.
0: Okay. 그래서 온라인상에 이렇게 이런 내용을 올리는 건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겠네. I suppose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1: I suppose taking content from a book and posting it online can be a problem.
0: 그렇죠? 그러면서 명백한 저작권 침해 행위지 영어로요.
1: It's clearly copyright infringement.
0: Clearly 하면 명백하게라는 뜻이죠. Clearly, it's clearly copyright infringement. 그랬더니요, 마무리요.
1: You're right. I should tell the person who posted it to stop doing that.
0: 이렇게 게시하는 사람한테 게시 중단하라고 말을 해야겠다. 이렇게 서로 온라인상에서도 저작권을 보호하는 그런 문화를 같이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Okay,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1: Yes, everyone. Thanks for tuning in. We hope you have a wonderful day.
0: Bye, everyone.
1: Bye-bye.

0: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이강민의 잡지사 8월호 마지막 페이지. 폴리페모스도 세이렌도 칼립소도 만날 일 없지만 집에는 늦게 돌아가고 싶은 남자 썬킴 역사 스토리텔러와 썬문답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2: 안녕하십니까. 만약에 헬리오스의 그 소가 한우 투뿔이라고 하면은 미래고 멋이 이거나 잡아먹을 남자 썬킴입니다. 예.
1: 자, 최근 영화 오디세이의 흥행과 함께 고대 그리스 이야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오디세우스가 신화 속의 영웅이라면 실제 역사에는 신화보다 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인물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알키비아데스라는 인물인데요. 오늘 썬문답에서 이 인물에 대해서 썬킴 씨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알키비아데스가 고대 그리스 역사에서 가장 많은 논란을 일으킨 문제적 인간이라고 하던데 도대체 뭐 어떤 인물입니까?
2: 일단 오디세우스는 실존 인물이었는지 아니면 신화 속의 인물이었는지 확실하지가 않죠.
1: 그렇죠, 그렇죠.
2: 하지만 오늘 소개시켜드릴 이 주인공은 진짜로 역사에 등장한 인물이면서도 네. 삐삐 고생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닌 인물입니다. 맞아요. 오늘 주인공은 알키비아데스.
1: 아, 어떤 인물입니까, 알키비아데스?
2: 알키비아데스는 진짜 금수저 오브 금수저고.
1: 아, 그래요?
2: 우리 소크라테스는 다 아시죠?
1: 네.
2: 소크라테스가 진짜 사랑했던 애 제자였습니다.
1: 아.
2: 이 알키비아데스가 기원전 450년경에 아테네에서 태어났어요.
1: 아, 예.
2: 요 때가 막 페르시아와 그리스 연맹의 전쟁이 끝나고, 언제 페르시아가 또 쳐들어올지 모르잖아요.
1: 불안하죠.
2: 불안하죠. 그래가지고 동맹을 맺자라고 하면서 뭉칩니다.
1: 네.
2: 근데 그 전에요. 펠로폰네소스 동맹이라고 있었어요.
1: 네.
2: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해서 네. 펠로폰네소스 동맹이라는 게 원래 있었어요.
1: 아.
2: 근데 거기에 맞서가지고 네. 아테네도 델로스 동맹이라고 만들어요. 근데 이게 델로스 동맹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스파르타가 야, 저거 저러다가 우리 치겠다? 한 거예요. 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존의 강력한 세력이었던 스파르타가 네. 라이징 스타, 떠오르는 신흥 세력인 아테네를 아테네. 두고 볼 수가 없어가지고 구 세력이었던 스파르타와 신흥 세력이었던 아테네가 내전을 벌이는 것이 아, 펠로폰네소스 전쟁이에요.
1: 펠로폰네소스 동맹과 델로스 동맹 사이의 내전이네요. 예예.
2: 요때 태어났어요.
1: 누구야? 알키비아데스가?
2: 알키비아데스가요.
1: 예, 예, 아테네에서 예.
2: 그리고 당시에 델로스 동맹 아테네를 이끌었던 사람이 페리클라스라고 하는 델로스 동맹이 점점 커지다가 보니까 제국이 돼버려요.
1: 네네.
2: 아테네 제국이요.
1: 네.
2: 페리클라스가 아테네를 제국으로 만들면서 약간 있어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1: 예.
2: 아테네가.
1: 예.
2: 그러면서 여러 신전들을 만들어요. 아테네. 아,
1: 신전을. 네.
2: 그 대표적인 것이 파르테네 신전.
1: 아, 그때 만든 거예요?
2: 그게 오. 페리클라스가 만든 거예요.
1: 예.
2: 이때 페리클라스의 조카로 태어납니다.
1: 알키비아데스가요? 아, 그래요?
2: 진짜
1: 금수저네.
2: 금수저였어요. 이 외가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1: 아, 그러네.
2: 외삼촌이었거든요.
1: 네.
2: 진짜 금수저였어요.
1: 근데 얼굴도 엄청 잘생겼다던데.
2: 아, 네. 이 알키비아데스가 진짜 똑똑하고 예. 정말 능력있고 전략가고 하지만 최대의 무기는 얼굴이었습니다.
1: 아, 그래요?
2: 얼굴 천재. 어떤 기록이 있었냐면 이런 기록이 있었거든요.
1: 네.
2: 아, 이걸 아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당시 그리스 아테네에서는요.
1: 네.
2: 성인 남성이 미성년자인 남자, 아이죠. 어린 남자 아이를 약간 멘토, 멘티 같이 이끌어주면서 동성애를 하는 당시의 관습이 있었어요.
1: 아, 그래요? 예, 예.
2: 한번 들어보셨겠지만, 알키비아데스의 또 애인이자 스승이 바로 소크라테스였거든요.
1: 아, 그 둘이 그런 관계예요?
2: 그런 관계였습니다.
1: 아, 그래요, 그래요.
2: 얼굴 잘생겼죠. 집안 빵빵하죠. 똑똑하죠. 한 가지 결함이 있었어요.
1: 알키비아데스의 유일한 결함.
2: 유일한 결함.
1: 그게 뭘까?
2: 시 건방졌어요.
1: 아, 성품이 건방졌다?
2: 아니, 내가 다 가졌는데 네. 아쉬울 게 없으니까, 나, 진짜로, 이건 그 야사가 아니라 굉장히 거만했다.
1: 그래요?
2: 소크라테스가 딱 봤을 때 저 친구가 진짜 능력이 있고, 굉장히 그 포텐셜이 있어 보이는데, 너무 건방져 보이잖아요.
1: 네.
2: 내가 쟤를 꺾어보겠다. 해서 자발적으로 스승이 돼요. 원래 이 약간 그 성인이 어린 남자아이를 이끌어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동성애 쪽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었는데 네. 소크라테스는 딱 절제랍니다. 알키비데스가 접근하면 워 물러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크라테스는 안 넘어가요.
1: 아 결정적인 순간에 너 자신을 알라.
2: 너 자신을 알라. 워워워워
1: 선 넘지 마.
2: 선 넘지 말라. 하여간 이 페리클라스 지금의 아테네를 제국으로 만든 페리클라스가 역병으로 인해서 이제 사망을 하게 됩니다.
1: 네.
2: 그러면서 이 알키비데스가 이제 삼촌 자리를 치고 들어오면서 아테네의 정계의 중심에 들어와요. 근데 이때
1: 네. 네.
2: 이때는 한참 지금 그 펠로폰네소스 전쟁 그 스파르타와 아테네가 전쟁을 하고 있던 때였어요.
1: 네.
2: 27년 동안 전쟁을 했거든요.
1: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2: 전쟁이요.
1: 예, 예.
2: 그러다 보니까 아테네도 지치고 스파르타도 지쳤어요.
1: 그랬겠죠. 예.
2: 그래가지고 아테네 니키아스라고 하는 정치인이 있었거든요. 협상을 합니다.
1: 네.
2: 우리 더 이상 전쟁하지 말고 잠깐 휴전하자. 그래서 이 니키아스의 협정이라고 해가지고 휴전협정이죠.
1: 네.
2: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잠깐 창 내려놔라고 휴전에 들어가 버려요.
1: 네.
2: 온건주의자였어요. 니키아스는요. 니키아스가 협상을 하고 전쟁을 딱 그만두는 걸 보고 이때 알키비데스가 정계에 진출했던 거죠. 이게 마음에 안 든 거지.
1: 아 평화 무드로 가는 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알키비데스가.
2: 아니 이거 네. 보십시오. 지금 전쟁한 거 마무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당신 마음대로 휴전하십니까. 니키아스님. 그래서 충돌하게 돼요. 니키아스파와 그다음에 알키비아데스파.
1: 알키비아데스파는 그러면 아테네 입장에서 스파르타를 치자는 거네요.
2: 이왕 네. 시작한 전쟁 스파르타를 박살낸 다음에 끝을 보자 하였고 니키아스는 워워워워 그냥 평화를 유지합시다.
1: 예예. 예.
2: 파가 대립을 해요.
1: 예.
2: 그러다가 알키비아데스가 아테네인들을 설득을 하는 거죠. 아테네 시민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약간 어중간한 휴전 상태로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진짜 금은보화를 다 가지고 패권 국가의 시민을 살고 싶습니까? 어떻게 하실래요?
1: 넘어가겠습니다.
2: 넘어가죠. 네. 여기서 이 알키비데스가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딱 하나 해요.
1: 아테네 사람들한테?
2: 아테네 사람들한테.
1: 뭐 어떡해요?
2: 제 목표는 지금은 휴전 상태예요. 제 목표는 스파르타가 아닙니다. 그럼 어디를 목표로 합니까? 시칠리아를 치려고 합니다.
1: 시칠리아를 예.
2: 이탈리아 반도의 축구공처럼 뻥 앞에 있는 섬이요.
1: 예. 아 요충지다 저기가.
2: 시칠리아를 점령해가지고 지중해 패권을 우리가 아테네가 장악을 하겠습니다. 제안을 한 거죠.
1: 네.
2: 아테네가 굉장히 시민들이 그 안전 그러니까 하라고 해요. 하라고 하지만 약간 못 믿었던 것 같아요.
1: 너 해 하고 싶으면 해야 하는데.
2: 마음대로 해. 단
1: 속은 안 믿고 있어.
2: 조건이 있어.
1: 네네네.
2: 조건이 뭐냐면. 알키비데스고 네가 원정군 사령관 해. 근데 부사령관을 니키아스로 따라가게 해.
1: 아 그렇게 아까 평화 무드를 만들려고 했던 사람을 부사령관으로.
2: 그리고 또 진짜 전쟁터에서 잔뼈 걸고 굵은 노장 한 명, 세 명 같이 보내요.
1: 그냥 감시 붙이는 것 같아요.
2: 감시 붙이는 거죠. 알키비데스 나 혼자 가야 되는데 나랑 방금까지 싸웠던 사람이잖아.
1: 그렇죠.
2: 니키아스. 진짜 가시려고요? 나랑? 출발해요.
1: 그렇죠. 아, 출발해요. 예.
2: 근데 출발하기 바로 전날에 네. 일이 벌어집니다.
1: 어떤 일이요?
2: 그 헤르메스 있죠. 명품 말고요.
1: 헤르메스.
2: 헤르메스라고 그 그리스 신화에서.
1: 전령.
2: 전령이죠.
1: 예, 예.
2: 그 메신저요.
1: 예.
2: 전령 겸, 여행, 그러니까 항해를 지켜주는 신이에요. 그래서 집집마다, 그 바다를 항해하는 집집마다 헤르메스의 얼굴과 밑에 돌기둥, 을 집집마다 이렇게 세워놓는 풍습이 있었어요. 오늘도 무사히 잘 갔다 오겠습니다. 이거거든요.
1: 예.
2: 알키비아데스가 출항하기 바로 전날에 이 모든 집집마다 있던 그 헤르메스의 그 장승들이 훼손되는 일이 발생해요.
1: 누가 그랬어 그거? 왜 그랬어?
2: 아직까지 몰라요. 누가 있는지.
1: 저주한 건가?
2: 그래서 찝찝한 상태에서 이제 알키비아데스가 이제 시칠리아로 출발합니다.
1: 예.
2: 출발을 해요.
1: 예.
2: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소크라테스가 늘 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안티 만들지 말라고.
1: 알키비아데스한테.
2: 건방 떨지 말라.
1: 건방 떨지 말라.
2: 안티 만들지 말라 했거든요. 얼마나 안티가 많았겠어요. 아테네에.
1: 그렇죠.
2: 알키비아데스에서.
1: 예. 네네.
2: 야, 이 기회에 쟤 날리자.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석성 그런가 보다 해서 출발을 해요. 출발을 해가지고 시칠리아에 도착하기 전에
1: 예.
2: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아테네에 있던 알키비아데스의 그 정적들이 네. 이게 아무리 봐도 아무리 봐도 알키비아데스 짓이다.
1: 아, 헤르메스 훼손한 게
2: 석상 목나라는 거.
1: 아.
2: 아테네에서 신성 모독은 굉장히 엄한 범죄예요. 그렇겠죠. 소크라테스도 나중에 그 사형 당하는 것이 젊은이들을 유혹한 죄 신성 모독이었어요.
1: 그러니까 정치적 모함을 받은 거죠.
2: 모함을 지금. 받은 거죠. 누가 범인든 간에.
1: 야, 이제 고생길 시작되는 느낌이다.
2: 이때부터 예. 아, 오디세우스는 명함도 못 내밀어 진짜.
1: 들어볼게요.
2: 예.
1: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시칠리아 가던 중인데.
2: 가 가지고 소환 명령을 내립니다. 너 오라고.
1: 아, 다시 본국으로 오라고.
2: 재판 받으라고.
1: 아, 그래요? 예, 가면 큰일 날 것 같은데.
2: 알죠, 알키비아데스도 이거 아무리 봐도 내 정적들이, 내 안티들이 꾸미낸 덫이다.
1: 그렇죠.
2: 그리고 저가 딱 보니까 내 제목이 뭔데요? 너 신성 모독. 신성 모독은 사형이잖아요. 곰곰하게 지금 고민에 빠지는 알키비아데스. 아. 내가 지금 아테네로 돌아가면은 개죽음이다. 여기서 내가 죽을까? 내가 여기서 끝나면 안 되지. 에라이 망명이다.
1: 어. 어디로?
2: 망명을 해버려.
1: 어디로?
2: 어디로 가냐? 나의 적국이었던 스파르타로 가버려.
1: 스파르타로 갑니까? 알키비아데스가 지금 아테네 뭐 스파르타 치자고 한 사람인데.
2: 스파르타랑 전쟁하자고 막 했던 사람이 스파르타로 가버린 거예요 지금요.
1: 야, 적국으로 망명을 가?
2: 스파르타도 처음 당황한 거예요. 어, 네. 잠깐. 알키비아데스니 맞냐고. 나 맞다니까 여기 신분증 보여드릴까 저. 근데 왜 오셨냐고. 아, 일단 여기서도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한 거죠.
1: 어떻게요?
2: 당신들 스파르타에게 끼쳤던 손해 이상의 이익을 가져드리겠습니다.
1: 왜냐면 알키비아데스는 아테네에 대해서 빠삭하니까.
2: 다 알고 있으니까.
1: 그렇죠. 예.
2: 모든 정보를 다 넘겨드리겠다.
1: 지난주 매국노 특집에 이 사람을 했어야 돼.
2: 내 말이! 예. 베네딕트 아놀드보다 이 참, 이게. 아놀드는 안 됐어요, 저.
1: 그렇죠. 네. 스파르타에서 그럼 받아주나요?
2: 받아줘요. 정보를 갖고 왔는데.
1: 그렇지.
2: 정보를 갖고 왔는데. 그래서 남은 거는 니키아스잖아요, 지금요.
1: 니키아스.
2: 니키아스는 그냥 펜 때만 굴리시는 행정가예요.
1: 예.
2: 나 이거 어떡하냐. 약간 전쟁이 정말 빡 한 방에 끝내야 되는데 야, 어떡하냐. 일로 와봐요. 나 니키아스 어떻게 되냐. 그래서 질질질 끌어줘요.
1: 예.
2: 처음에 그 시칠리아를 전부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1: 네.
2: 그 시라쿠사라는 도시가 있어요.
1: 네.
2: 여기가 스파르타와 동맹 도시 국가죠.
1: 아, 네.
2: 처음에는 이 알키베데스가 온다고 하니까 하다가 항복을 해요. 근데 왜 점령을 안 하지?
1: 알키베데스가 갑자기 없어졌네.
2: 어디 갔냐? 모르겠는데요. 망명했다는 소식도 들리고 딱 보니까 니키아스라는 행정가가 있고 항복을 했는데 항복을 안 받아줘요. 니키아스가
1: 항복을 안 받아줘. 예.
2: 잠깐만. 항복 잠깐.
1: 항복을 했는데 받아주질 않아.
2: 하다 보니까 질질 끌다가 시간이 끌어지니까 이제 그 시라쿠사도 전력을 모으면서 반격을 하게 돼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전투에서 아테네 함대가 박살이 납니다.
1: 아테네가 피해를 받구나 오히려.
2: 그리고 이 니키아스도 전사를 해요.
1: 예.
2: 이 전투가 네. 펠로폰네선 전투에서 아테네 함대가 거의 전멸을 한 첫 번째 케이스. 그리고 쭉 펠로폰네선 전투 끝까지 네. 아테네 함대는 지금 전투력까지 올라오지 못해요.
1: 야, 결정적인 순간에 그 알키비아데스 변수가 있었네요. 예. 스파르타 가서는 뭐 별일 없었습니까?
2: 스파르타에 와가지고 예. 진짜 스파르타인이 됩니다. 저는 이제부터 스파르타인이에요.
1: 예.
2: 왜냐하면 알키비아데스는 민주공화정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1: 아 그래요?
2: 이 모든 혼란을 통합시키기 위해서는 한 명의 독재자가 필요하다. 주의자. 이거를 또 교육시키기 위해서 소크라테스가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민주정이 정말 좋다.
1: 아 예. 금쪽이네, 금쪽이. 예.
2: 근데 스파르타가 약간 독재 국가잖아요.
1: 네.
2: 군사 국가. 너무 체질에 잘 맞는.
1: 잘 맞는구나.
2: 나는 원래 스파르타에 태어났다 잘못했다. 원래 스파르타인이었어요.
1: 네.
2: 정말 적응을 잘해요. 그리고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정보를 활용해가지고 아테네 해군을 다 박살내기 시작해요.
1: 잘 사네. 오디세우스급 아닌 것 같은데요.
2: 그런데 네. 사고를 쳐요.
1: 사고를 쳐요.
2: 당시에. 네. 스파르타 국왕이 이제 아기스 2세란 사람이었거든요.
1: 아기스?
2: 아기스 2세의 왕비와 바람을 펴버려요. 왕비와 바람을 핀 걸 모자라가지고 아들을 낳네.
1: 아들까지 낳아요?
2: 아들을 낳아요.
1: 아, 이러면 또 내가 볼 때 고생 시작이다, 여기서. 예.
2: 그러면 보통 도망을 가야 되잖아요.
1: 네.
2: 같이 뭐.
1: 도주.
2: 도주합시다, 우리. 아들 우리가 키웁시다 해야 되는데,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왕비랑 사랑한 거 맞다. 아들 태어난 거 왜 그러냐? 내 후손이 스파르타의 왕이 되는 거를 내가 바라기 때문에 아들을 낳았다.
1: 아기스 2세가 가만 놔둡니까?
2: 적분하죠.
1: 처형해야 되는 거 처형 아니야?
2: 처형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요.
1: 왜요, 왜요?
2: 너, 지금 아테네와의 전쟁에서 전승을 너무 지금 기록하고 있으니까.
1: 공이 또 있어요.
2: 스파르타 내에서는 인기 짱인 거예요.
1: 그렇구나.
2: 아, 참. 진짜.
1: 야, 잘 나긴 잘 났는데, 진짜 건방지다, 예.
2: 야, 아우, 야, 너 진짜 우리 국민들의 그 인기만 없었어. 너 확 그냥이 아니라 지금, 뭐, 아휴.
1: 뭐, 어떡해요?
2: 네?
1: 어떡해요?
2: 그래서, 자객을 보냅니다.
1: 자객을요?
2: 네.
1: 알키비아데스 죽여라.
2: 알키비아데스 죽여라. 근데 또 눈치 또 만렙이에요.
1: 알키비아데스가.
2: 자객이 오는 순간, 어? 너 자객? 그럼 튀어야지. 아싸! 튀자.
1: 아, 눈치 채고 도망. 어디로 가 이제?
2: 어디로 가냐? 이때부터 이거 진짜 매국노래 이거.
1: 왜 어디 가는데?
2: 아테네로 가가지고 빌어야지 솔직히.
1: 내가 잘못했다.
2: 내가 잘못했다. 페르시아로 가버려요.
1: 페르시아는
2: 이게 진짜 꼭 선 넘은 거예요.
1: 그리스 전체의 적이잖아.
2: 이건 아테네고 스파르타고 델로스고 머시기건에 다 필요 없고 그리스 전체의 적이에요.
1: 이야 대단하네.
2: 페르시아로 건너가요.
1: 예예. 예.
2: 지금의 그 소아시아, 네. 튀르키예로 건너갑니다.
1: 페르시아에선 받아주나요?
2: 페르시아요?
1: 네.
2: 그 당시 이제 그 페르시아는 네. 어떤 스탠스였냐면 바라보고 있었어 지금. 잘한다, 잘한다. 너희들끼리 잘 싸워봐라. 우구 누가 이기나 보자, 누가 이기나 보자. 자기와 맞서 싸웠던 스파르타와 아테네 적들끼리 싸우니까 집안 싸우는.
1: 손 안 대고 코 풀려고 지켜봐.
2: 네. 꿀잼 보고 있는 거죠. 여기에 이제 그 알키비아데스가 들어와가지고 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정말 전략 잘했다. 그러니까 여기 균형추를 맞추는데 내가 네. 두 국가의 정보를 다 갖고 있다.
1: 예, 예.
2: 그래서 스파르타가 이기려고 하면은 약점 내가 알려드리겠다. 아테네가 이기려고 하면 내가 아테네의 약점을 알려드리겠다. 요거 두 나라의 힘을 다 뺄 때까지 내가 다 도와드리겠다.
1: 정말 이제 페르시아의 편에 서서 정착하려는 생각이었던 건가요? 아니면 또 속내가 또 다른 속셈이 있었나요?
2: 아니죠.
1: 아니에요?
2: 알키비아데스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테네로 돌아가는 거였어요.
1: 아, 그렇습니까?
2: 아테네 돌아가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 아테네 상황 상당히 안 좋게 돌아가요, 지금요.
1: 예, 예.
2: 왜냐면 일단 페르시아의 국왕 측, 다리우스 네. 2세였거든요.
1: 네.
2: 다리우스 2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스파르타를 밀어주자 쪽이었어요.
1: 네.
2: 왜? 페르시아 2차 페르시아 전쟁에서 페르시아군이 박살난 게 아테네의 해군 때문에 박살났거든요. 살라메스 해전 때문에.
1: 예, 예.
2: 그래서 스파르타는 뭐 걔네들 있어봤자 육군이니까 머릿수는 우리 페르시아가 더 많거든. 중요한 건 아테네 해군이야. 해군을 박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약간 스파르타 쪽을 좀 밀어주자.
1: 네.
2: 그래야지 아테네 해군이 박살나고 공멸하게 된다. 였거든요.
1: 예.
2: 그래서 알게 모르게 이 페르시아는 그 스파르타에게 계속 몰래 지원을 해주고 있던 때였어요.
1: 네.
2: 그러다 보니까 아테네 해군은 점점점 이제 슬슬슬 박살이 나고 있던 때였거든요. 여기서 먼저 아테네에서 손을 내밉니다.
1: 누구한테요?
2: 이
1: 페르시아?
2: 아니요, 알키비아데스한테요.
1: 알키비아데스한테. 예.
2: 돌아와줄 수 있냐?
1: 아, 그래요?
2: 돌아와줄 수 있냐?
1: 예.
2: 그래가지고 바로 안 들어가고 아비도스 해전이라고 있어요.
1: 네.
2: 그럼 내가 먼저 증명을 해보겠다.
1: 네.
2: 내가 진짜 아테네를 위한 사람인지.
1: 네.
2: 아, 약간 시험 무대였어요. 아비도스 해전에서 큰 공을 세워요. 그랬더니 아테네에서도 그래 아무리 정말 우리를 배신했어도
1: 난 놈은 난 놈이야.
2: 야 이기니까 받아주자. 여기도 두 파가 나눠요.
1: 예.
2: 받아주자 파 어떻게 한 번 배신은 계속 배신이다.
1: 저 고민됐겠다.
2: 아비도스 해전에서 이겼다고 하지만 뭐 또 질 수도 있는 거지.
1: 철새도 이런 철새가 없어요, 진짜. 예, 예.
2: 여기에 그 네. 알키비데스가 한 큰 걸 준비합니다.
1: 어떤 걸요?
2: 그래.
1: 예.
2: 내가 진짜 불멸의 이순신이 아니라 불멸의 알키비데스라는 걸 보여주자.
1: 어떡해요?
2: 네?
1: 어떡해요?
2: 한 건 이번에 그럼 스파르타의 해군들 내가 박살 내겠다. 라고 하면서 기원전 406년경에
1: 예.
2: 당시에 그 스파르타의 함선이 약 80척이었어요. 80척이었는데 알키비아데스가 모든 가용할 수 있는 함선을 다 긁어모아요.
1: 예.
2: 다 긁어모아서 예. 86척을 만들어요.
1: 수적으로 일단
2: 그리고
1: 만들고.
2: 숨겨요.
1: 86척을 숨겨요.
2: 우리가 이렇게 예. 함선이 많다는 거를 스파르타 쪽이 알지 못하게 숨깁니다.
1: 네.
2: 우리는 아직까지 약하다. 그래서 연막 자체를 펼치는 거죠. 아, 우리가 뭐 많아봤자 한 스무 척밖에 안 돼요. 그다 분산시켜요. 3분의 1로.
3: 예.
2: 이쪽 한 스무 척, 스무 척, 스무 척 이런 식으로요. 예. 그리고 엄명을 내리고 아, 이 말을 해요.
3: 예, 뭐라고요?
2: 어차피 지금 우리가 믿는 거는 와, 우린 외톨이다. 지금 스파르타도 우리 적이고 알고 보니까 페르시아도 우리 적이다. 우리 혼자밖에 안 남았다.
3: 네.
2: 진짜로 죽을 각오로 싸우자.
3: 그래요?
2: 약간 문제적 인물을 맞아요. 나부터 먼저 죽겠다. 그러니까 너들 따라와라. 그래가지고
3: 네.
2: 그 스파르타 측 해군 그 이 제독이죠.
3: 네.
2: 또 속이게 만들어요.
3: 네.
2: 그래서 분산시킨 다음에 접근을 해요.
3: 네.
2: 딱 보니까 스파르타 측에서도 야야야. 저 아무리 그 알비키아데스가 뭐 날고 기운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80척이고 저도 20척밖에 안 되네. 야 박살!
3: 오.
2: 했는데
3: 함정이었죠.
2: 예. 이것도 약간 학익진이에요. 3분의 1로 나눠가지고 약간 펼친 상태에서 입체적으로 협공을 해버립니다.
3: 전술가는 전술가야. 예.
2: 그래서 여기서 스파르타의 함선을 거의 다 박살낸 다음에 그 노획을 또 해버려요.
3: 예.
2: 압도적인 승리였어요.
3: 그럼 아테네에서도 여론이 이제 기울겠죠.
2: 예. 그래서 아테네에서도 미워도 다시 한번.
3: 진짜.
2: 진짜 그 약간 안 좋은 과거도 있지만
3: 예.
2: 알키비데스는 진짜 알키비데스다. 라고 하면서 금이 환영을 해요.
3: 컴백홈을 해왔네 진짜 결국에는.
2: 이마스 컴백홈이 된 거예요.
3: 그러니까 전쟁하러 나갔다가 한참 지나서 고국으로 돌아온 건 오디세우스랑 진짜 비슷하긴 한데 아 아테네로 돌아왔습니다. 예 어떻게 되나요? 이제
2: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그 여러 번의 해전 끝에 마지막으로 스파르타 해군을 박살낸 다음에
3: 네.
2: 그대서야 이제 그 금이 환영을 하고 스파르타 아테네인들이 이제 받아들여줘요.
3: 네.
2: 아 그렇지만
3: 네.
2: 그렇지만 요 다음에 마지막 해전이 있었어요.
3: 최후의 결
2: 여기서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안 튀면 끝까지 안 튄 거 아시죠?
3: 네, 그럼요.
2: 저희 알키베데스 언젠가 두고 봐. 꽉 그냥 허점만 잡히기만 해봐.
3: 예, 예.
2: 이거는 구설수만 올라봐 진짜. 그 일이 발생을 합니다.
3: 어떤?
2: 한번 스파르타와의 또 해전에 들어가는데
3: 네.
2: 잠깐 자리를 비워요.
3: 네.
2: 그리고 자기의 부관한테 명령을 내립니다.
3: 예.
2: 나 없을 때 절대로 시작하지 말아요, 전투를. 절대 나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근데 부관이 분명히 가지 말라고.
3: 가지 말랬지.
2: 야. 나도 알키비아데스처럼 내가 한번 영웅이 돼볼까?
3: 아, 또 출세해보고 싶었어.
2: 출세해보고 싶어서. 나, 야, 스파르타 해군, 우리 상관께서 알키비아데스가 박살냈잖아요. 얼마 안 남았어. 솔직히 그걸 노렸어요, 스파르타 해군도요.
3: 아, 그래요?
2: 우리도 반대로 전술을 쓰자. 유인해가지고 박살내자. 여기 걸려든 거예요, 부관이요. 그 부관 이름은 네. 안티오코스라는 부관이에요.
3: 아, 이름도 안티야. 유인에 넘어갔어요.
2: 아, 그 전투에서 져요.
3: 져요.
2: 근데 그렇게 큰 패배도 아니었어요.
3: 예.
2: 완전 박살난 것도 아니었는데, 예. 이거를 그 안티, 이.
3: 다른 안티들이.
2: 알키비데스가 딱 걸렸어. 야! 너 왜 졌어? 가 된 거예요.
3: 아, 알키비아데스한테 책임을 다 묻는구나. 상관이니까.
2: 그러니까요. 솔직히 알키비아데스가 책임을 질 건 아니에요.
3: 그렇죠. 억울하죠.
2: 근데 그걸 또 뒤집어 엎어요. 네가 왜 자리 비웠어? 네가 자리 비웠기 때문에 진 거 아니야.
3: 기회만 노리고 있었는데 기회가 왔네요.
2: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더 이상 이제 아테네에서 있을 수가 없어요.
3: 아, 예.
2: 그래서 또 도망을 가요.
3: 아, 또 가. 야, 진짜 오디세우스는 아무것도 아니다, 진짜. 아,
2: 이걸 영화로
3: 야,
2: 만들어야 돼.
3: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 어디로 그러니까 가 이제
2: 또 페르시아로 가요.
3: 아유 불쌍하다 이제. 아니,
2: 스파르타를 갈 수가 없어요.
3: 예예예. 예.
2: 가자마자 그 자객한테 암살을 당하는데
3: 아...
2: 누가 죽였는지는 아직까지 몰라요. 그리고 이때부터 아테네는 진짜 급격하게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3: 그래요?
2: 아무도 사령관 안 하려고 해요. 딱 봤잖아. 지면은
3: 그렇죠. 다 책임 묻고
2: 린치 당하잖아요 지금.
3: 그렇죠. 예. 그럼 결국에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끝은
2: 스파르타의 승리로 끝나는데 이게
3: 예.
2: 상처뿐인 영광이었어요.
3: 예.
2: 27년 동안 싸웠잖아요.
3: 그렇죠. 예.
2: 27년 동안 저 치고받고 싸우다 보니까
3: 예.
2: 스파르타가 승리를 했다고 치더라도 진짜 상처투성이었어요. 그래서 인류 국가였던 스파르타와 아테네가 다 삼류가 돼버립니다. 쫙 이때 등장했던 원래 삼류 국가가 있었거든요.
3: 어디죠?
2: 마케도니아.
3: 마케도니아, 알렉산더 나오는구나.
2: 그렇죠. 마케도니아 위주로 그리스가 또 통일이 되고 있습니다.
3: 여기부터는 썬문답 알렉산더 대왕편을 보시면 아주
2: 연결이 돼요.
3: 그렇습니다. 고대 그리스 역사상 최고의 풍문화로 불리는 문제적 인물이었습니다. 알키비아데스에 대해서 선생님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3: 네, 이강민의 잡지사 2026년 8월호를 마감합니다. 이강민의 잡지사 너튜브 채널에 오시면 잠시 후 8시 30분부터 심야 라이브 소통 콘텐츠, 편집장실, 새롭게 시도해보는 콘텐츠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혹시 시간이 되시면 들르셔서 같이 야근하시면서, 퇴근하시면서, 혹은 야참 드시면서 편하게 틀어놓고 들으셔도 좋겠습니다. 이제 9월에는 9월 26일 잡지사 창립 기념일이 있는데요. 이제 벌써 횟수로 4년째를 채우게 됐는데, 추석 연휴와도 시기가 겹치고 해서 잡지사 최초의 야외 특집도 저희가 준비해볼까 합니다. 저희 너튜브 채널 구독하셨다가 또 라디오 방송 이상의 다채로운 컨텐츠를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그만 셔터 내립니다.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라고포드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14불 99, 고구마 파운드당 2불 99, 총각무 열무 풋배추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6번대까지 구매 가능, 금토일 한정 3번들당 1불 99, 케이타운 훌라면 박스당 10불 99, 헤오룸 북어채 개당 12불 99, 헤오룸 평양 함흥 동치미 물냉면 개당 4불 4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본 방송은 굿TV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2: 오자유 MC 배우 송근호입니다. 통일을 위해 함께 마음과 기도하는 통일가족 여러분 함께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3: 네.
2: 네, 북녘당 하면 딱 떠오르는 찬양 있으신가요?
3: 아, 찬양. 아, 많은 찬양이 있긴 한데 네. 요즘 제일 많이 생각나는 찬양이 네. 그 아마 아실 거예요. 그 북에서 기도하신 분들 생각하면 쓴 찬양이거든요. 네.

0: 아멘.
1: 야, 역시 찬양하면 아, 방찬, 방찬하면 찬양. 네.
2: 은혜롭습니다, 은혜로워요.
3: 강한 찬양.
4: 아, 이렇게 또 은혜로운 찬양으로 시작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네, 오늘은 과연 또 어떤 이야기 주제로 한 시간을 채워갈지 주제부터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남북극장.
0: 상태야, 내 진짜 어제 깜짝 놀랐잖아.
3: 무슨 일이 있는데 왜 그래?
0: 아는 있어? 언니한테 부고장이 왔는데.
3: 어머 어떻게?
0: 아이가.
3: 엄마 아이가
0: 하늘로 갔다.
3: 하늘로. 어머 세상에.
0: 너무 걱정되잖아. 내 바로 전화했어.
3: 그래서.
0: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키우던 고해가. 키우던 고해가. 무지개다리 걷는 거였더라고. 아, 나 진짜. 참. 아, 나도 정말 좋아해. 그래, 나도 좋아하는데 이건 좀 살짝 그렇지 않아?
3: 야, 사실 요즘 뭐 반려동물 키우는 거 뭐 천만 시대 그러는데 그건 좀 선을 좀 넘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0: 그러니까.
3: 만약에 내 딱 친구였으면 그냥 너, 아유, 이거 그냥, 아우, 그냥, 아우.
0: 참아. 오. 아니, 근데 우리 북한에서는 동물들을 대하는 문화가 어떻게 다를지 궁금하지 않아?
3: 궁금하지. 그래서 내가 준비했지.
0: 뭐를?
3: 나무! 동물극장.
0: 이야!
4: 아, 역시. 네. 아, 오늘은 특별하게 또 동물 소리로 함께 해주신 우리 남북극장. 자, 오늘도 이 대사 안에 북한말이 쏙쏙 들어가 있었습니다. 지철호 씨. 네.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5: 네, 북한에서 고양이를 고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람도 뭐 음식을 조금씩밖에 안 먹거나 네. 그리고 하는 행동이 좀 고양이처럼 놀 때는 아 고해 같아 고해 같아 이렇게 얘기를
6: 하고 고해는 근데 절대 좋은 말이 아니에요. 왜요? 북한에서 고해는 욕이에요. 북한에서
7: 그렇죠. 고해처럼 논다.
6: 이 고해 같은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예, 못되고 사람이 차갑고 정이 없고 이 고양이 이미지가 그래서
1: 맞아요. 예.
7: 아 근데 뭐 사실 북한에서 고양이는 네. 도고하고 건방지고 못되고 네. 이럴 때 아 쟤는 딱 고해처럼 생겨가지고 맞아요. 이러거든요.
4: 아, 다 네, 욕인가. 네,
7: 저 여기인데 네, 한국에 네. 오니까 그러니까. 여성들 일이 알죠. 고양이상. 네.
6: 아,
7: 네,
6: 제 진짜. 이상형이에요.
7: 네.
6: 고양이상.
7: 네.
0: 고양이상.
6: 네. 아니 집집마다 고양이 그렇게 많은데 고양이상은 없어요.
4: 아니 유나 씨는 고양이상 아니세요?
3: 그 유나 씨 고양이상.
0: 진짜 유나가.
6: 아 여기는 고해상.
4: 고해상.
6: 아 그럼 고해상. 아 차가워요. 아 살 살 맞아요.
0: 네, 내가 얼마나 부드러운데.
6: 뭐라고요? 살 좀 찌세요.
7: 그만 싸우세요. 아, 네.
4: 고해는 고양이. 예. 네.
0: 그리고 딱 친구.
4: 딱 친구. 맞아요. 딱 친구.
0: 딱 친구.
3: 네. 딱 친구.
0: 응. 뭘
3: 베프 베프.
0: 베프.
3: 어떤 친구?
0: 절친. 어, 그걸 딱이에요.
3: 아, 그래요?
0: 딱 친구.
3: 단짝 친구.
0: 아, 맨날 붙어 다니는. 야, 나 딱 친구야. 이렇게 하면 계속 붙어 다니는 친구. 네.
4: 참 북한 말은요. 조금씩 알아가니까 또 심리적으로 그게 그죠? 심리적으로도 가까워지고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주제 동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남북 동물 농장. 반려동물 1천만 시대라고 하죠. 길거리에서 참 아이들 만나는 것보다 이 강아지들 더 쉽게 볼 수 있는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실감하시죠?
3: 아, 그럼요. 네. 저도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4: 아, 맞아요, 맞아요. 네.
3: 라라라고.
4: 라라?
3: 강아지. 라라, 이쁘네. 어떨 때 보면 애들보다 말을 더 잘 듣고, 일 정말 늦게 끝나고 집에 문을 열었을 때 아이들은 뭐 휴대폰 보고 있고, 그냥 소파에 앉아있는데. 네네. 가장 먼저 찾아주는 이는 바로, 라라!
4: 아니 혹시 탈북가족분들 중에서 반려동물 키우신 분들 계세요?
6: 저는 지금 고양이가
4: 고양이 있어요. 이름이?
6: 우주.
4: 우주.
6: 우주. 네,
4: 그렇죠. 의미가 있어요 우주? 네.
6: 아 우주가 네. 의미가 있어요. 저희 그 어머니가 이제 제가 이제 분가를 해서 나가고 나서 네. 고양이를 딱 데리고 왔는데 어 얘가 내가 키우던 아들보다 낫다. 얘가 나의 온 우주다.
4: 아 유성 씨보다
3: 아들보다 낫다.
4: 아 유성 씨보다.
0: 고양이한테 자리 뺏기니?
6: 그래서 뺏겼어요.
4: 뺏기셨어요. 네.
6: 근데 이게 물리적인 시간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반려견들은 주인들과 함께 있는 시간들이 많잖아요.
4: 네 맞아요.
6: 그러다 보니까 그 누구에 비교했을 때 사랑을 더 많이 받고 또 사랑받는 법을 알고
4: 네, 얘가 네, 맞아요. 네,
6: 그래서 저는 안 돼요. 전 졌어요.
4: 졌어요.
7: 저는 이제 집에서 네. 그 우리나라의 상징 있잖아요. 진돗개.
4: 진돗개.
7: 아~ 진돗개하고 진돗개 일본의 상징인 그 시바견.
4: 시바견.
7: 그래서 저희는 맨날 그래요. 예. 우리 집에서 매일 한일전 한다고. 이게 저희는 이제 우주라고 했잖아요. 네. 저희는 이제 강아지 이름도 북한식으로
4: 뭐라고 지었어요?
7: 저희 사람 인간 아들이 하나 있어요. 네. 그 아들 이름이 일석이에요.
4: 일석.
7: 그래서 진돗개는 삼석이.
4: 삼석.
7: 예. 그리고 시바견은 오석.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강아지 공원 같은 데 가면 다 이제 막 그 네. 보리야 우주야 나라야 하는데 저희는 이제 저희 개들이 크니까 뭔데 가요? 삼석아! 이러면요. 그 강아지 공원에 숨은 사람들 다 웃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앞에다가 삼석이라는 포마를 달고 다녀요. 예, 그래 저는 이제 지금도 그게 키우는데 오늘도 로카를 나오는데 네. 삼석이는 진돗개 우리나라 개잖아요. 대화를 해요. 근데 제가 신발을 신는데 와서 제 신발 앞에다 자기 발을 쳐 올려놔요. 엄마 가야 되겠어? 그래가지고 제가 얘기해요. 머리를 쓸어주면서 나 오늘 주님 만나러 가니까 기다려. 예, 그러니까 그냥 발을 떼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약간 거짓말일 수도 있는데 아들의 대화보다는 진돗개랑 대화하는 게 더 즐겁고 좋아요.
6: 우리 어머니가 그렇다니까요.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내 집에서 집안에서 일어나는
4: 우리 유성 씨 한 맺히셨어 지금. 네.
3: 자, 사실 뭐 우리 남한 같은 경우에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네. 뭐 강아지들 뭐 고양이 많이 키우시잖아요. 네. 진짜 궁금한 게 사실 북은 여유가 안 되잖아요.
7: 진짜.
3: 그런데 뭐 고위층은 모르겠어. 네. 뭐 반려동물 키울까요 북한에서도?
7: 아 제가 알기는 한 2000년도부터 네. 우리 동네에도 네. 반려견들이 생기더라고요. 우와. 정말 잘 사는 집. 반려견이 담은 한국처럼 이상하게 생긴 거 다 아니고 네. 항상 머리 북질북질한 반려견들을 네 그런 거 안고 나서 네. 야 저거 미쳤다
4: 왜요?
7: 그런 거 처음 봤으니까
3: 처음 봤다고? 네
7: 그리고 애를 이렇게 안고 다닌다는 거 상상도 못 네. 저거 진짜 자본주의 날라리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데 다 나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반려견이 있다는 자체는 미쳤다 왜 저런 거 끌고 다니지 하는 정도 저 그때 놀랐습니다 저거 왜 데리고 다니지? 사람은 먹을 것도 없는데 네. 저 사람들 개 뭘 먹이지 저 개인데다가 그러니까 개란 말 하는 듣는 자체를 싫어하더라고 개라 하지 말라고 우린 다 개란 말입니다
4: 이름을 얘기해라
3: 이름이 네. 강아지라고
7: 근데 네. 이름을 반려견들 함부로 못 키웠으니까 이름은 안 하고 강아지라고 하는데 어저 이렇게 하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네. 그게 좋지 않다 하더라고요
4: 소라 씨가 본 뭐 그런 거 있으세요 반려동물?
5: 저도 반려동물을 직접적으로 보지 않았는데 그때 당시 드라마 텔레비전 연속극이 나왔는데 네. 거기서 보면 이게 애가 바이올린을 치고 네. 강아지가 이렇게 그 먹이로 이렇게 장난을 치고 이런 모습들을 봤거든요. 네. 저는 그때 이해가 안 됐죠. 사람도 배고픈데 왜 저런 강아지 거지 밥을 먹여줘야 되지?
3: 라는
5: 네, 공감되죠 저희가.
3: 맞아요. 네. 진짜 아니 근데 들리는 풍문에 의하면 김일성 김정일 부자가 강아지를 좋아했다고. 근데 그 사실이 맞나요?
8: 그 예전에 우리나라 그 블랙연 중에 네. 흑극성인가? 그분이 네. 들어가서 김정일을 직무실에서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나중에 알려졌는데 흑금성인가? 흑금성인가 뭐 이렇게 돼가지고 나온 그분이 갔을 때 김정일이 강아지를 안고 나왔대요. 그래서 그게 너무 기억에 남으셔가지고 이분에 썼거든요. 그 정도로 직무실에 항상 김정일은 강아지를 앞서서 걸어가 얘가 먼저 걸어 나오더래요. 자기가 그러니까 장군님보다 앞서는 거예요. 네.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북한에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들 못하는 거 개새끼가 하는 거예요. 네. 그러고는 막 안고 나오니까 놀랐다 하더라고요.
3: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은 상당히 순수한 사람인데
6: 항상 예외는 있습니다. 항상 예외는 어딜 하나 있어요. 예. 아, 진짜로요. 예외는 있습니다. 딱 북한에 하나 있는 게 그거예요.
3: 아 예외는 있다.
6: 예외는 하나 있는 거 그게.
4: 아니 유성 씨가 입담이 너무 좋아.
7: 맞아요. 예. 진짜 장난.
4: 혹시 뭐 이렇게 아는 이렇게 들은거나 반려동물에 관해서 우리 유성 씨가
3: 북에서.
6: 아 네. 북에서요?
4: 네 북에서.
6: 그러니까 이제 김정일이 여크셔테리어를 키웠던 거는
7: 예,
6: 여크셔테리어를 키웠던 거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중앙당 간부들이 아 강아지를 애완용을 키우면 이게 약간 파워구나. 라는 문화로 이제 정착이 네네. 됐어요.
4: 네.
6: 그래서 이게 이제 평양으로 시작해서 이제 지방까지 쭉 내려오다가 그 국경지대에서는 하교 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분들은 강아지는 여권 필요 없이 가지고 왔거든요. 강아지는 그냥 데리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교 분들이 많이 중국에서 이 애완견을 북한에 유입을 했어요.
4: 분양을 그냥 해주셨어요.
6: 네, 그래서 네. 와서 이제 새끼를 낳으면 또 사람들 하나씩 나눠주고 해서 저희도 하나 키웠었고.
4: 아, 네, 요크셔테리아?
6: 아니요, 그럼... 저희는 그 푸들이었던 푸들. 것 같아요.
8: 네, 푸들 많이 나와요.
6: 털이 안 빠져서 아~ 네, 푸들이 되게 유행을 많이 푸들 했었고. 많이 네, 많이들 키웠습니다. 저도 키웠었고.
7: 나는 리에도 못할 소리를 하고 있다.
8: 야, 아니 근데
7: 북경 지역에서는 저희가 90년도 네. 그때도 아.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이나에 따라 좀 시대절 도시별 차이가 맞아, 있는데 맞아. 중국 사사 여행을 중국에 북한이 허용한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보면 네. 중국 사람들이 개를 안고 넘어왔어요. 그럼 그걸 친척 집에 놔두고 가는데 우리 아파트에도 한 7, 8집이 됐는데 저는 개가 사료를 먹는 줄 몰랐어요. 오. 강아지가. 그러니까 사료까지는 안 가져왔어요. 근데 인식이 뭐냐 됐냐면 네. 우리가 기르는 똥개는 사람이 먹던 찌꺼기를 먹지만 애완용 개는 애완용개는 고기라면 이렇게 잘게 썰어져야 된다. 그래가지고 동네에서도 그 집 딸이 만약에 애완용개를 안고 나오잖아요. 네. 그냥 이유 없이 욕을 먹어요.
8: 그렇지.
7: 사람들이. 네. 사람들이 이렇게 증오의 눈으로.
6: 그러니까 사람이 먹을 것도 없는데.
7: 그렇게 봤던 기억이. 그게 90년도였어요. 네. 네.
4: 아니 혹시 우리 천호 씨 같은 경우에 우리 영화 그 아까 김정은이 예, 강아지 예, 데리고 나온 영화 보신 적 있으시죠?
5: 네. 저도 그 영화를 보면서 네. 참 많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장군님 온 인민들만 사랑하실 줄 알았는데 개를 더 사랑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그 인민군들이 영접도로 처음 할 때 장군님보다도 개가 먼저 나오는 걸 보면서 아니 뭐 개 같은 나라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솔직히 저희가 그 북한에서 선동부에서는 그 남조선이라 하죠. 한국을 비하할 때는 정말 썩어병든 자본주의 사회 그리고 애는 병원에도 못 가는데 그 개가 우유를 먹고 우유 모욕을 하는 걸 보면서 맞아. 정말 썩어병든 사회 이런 사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도 북한에서 똑같이 꽃집이었거든요. 근데 네. 장군님이 그러는 모습을 보면 솔직히 그치. 많이 이해가 안 되죠. 예외가 있는 거죠 진짜. 네.
4: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얘기 들어보면 정말 반려 그 견들이 엄청 많이 이제 들어온 것 같아요. 그죠? 그게 2020년도에서 그 김정은이 뭐 애완동물 그 금지하려고 네, 그런 맞아요. 일들도 있었다고 하는데 네, 네, 네. 어떤 조치들이 있었나요? 거기?
7: 북한 전국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하면 사랑이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네.
3: 내로남불.
7: 김씨 일가가 했으면 자기네는 애착 강아지고 네. 인민이 했을 때 봤을 때는 야 저거는 밥 먹고 뭘 한 짓이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2020년에 평양 시내를 중심으로 애완견을 다 몰수해라 해가지고 또 이제 그런 단속대가 파견돼가지고 네. 거의 다 이제 했는데 김정은이 보기에도 이거는 비사회주의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이제 우리가 허리띠를 조이고 제2고난의 행군을 하자 하는데 혁명의 수도인 평양에 애완견이 도마는 거예요. 아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안 좋게 보였겠죠. 그래서 네. 이제 또 검열대원들이 가서 그 있는 집들을 파악해서 그리고 또 막 이렇게 몰수를 하니까 또 똑똑한 사람들은 그 집들은 딱 이제 간부들이 또 뇌물을 받고 야 그 빨빨 치워라 하니까 자기네 집 있는 애완견개를 육로를 해가지고 지방에 있는 집에 피신시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몰수당해서 중앙동물원에 가고 나머지는 뭐 이제 개장국

0: 거기 집에다 넘겨서 북한 주민들이 많이 지금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고 예, 북한 소식통들이 전언이에요.
1: 저는 네. 2년 전에 네. 탈북한 친구를 통해서 네.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코로나 시작되면서 2021년경에 네. 그 애완견을 통해서 코로나균이 증식할 수 있다 해가지고
2: 아 정보를 그렇게 흘렸어요.
1: 네, 네. 그렇게 흘려가지고 네. 그때 많이 그렇게 단속을 하고 통제를 하고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직접 식육을 하거나 아니면 그 단고기집에 팔거나 이랬다고. 네.
3: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은 동물 어느 동물을 북한에서 키워보셨어요?
2: 그럼 강아지 말고 뭐 다른 동물도 네. 있어요?
4: 사실 집집마다 동물농장이에요.
5: 아~
4: 다 있습니다. 닭 식이 없으니까 이제 닭 있어야죠. 네. 네, 아침에. 근데 이제 계란을 이제 사 먹을 수 없으니까 닭 무조건 키우고요. 네. 토끼 무조건 키워야 됩니다.
2: 토끼요?
4: 토끼. 예, 학생이 있는 집이라면 이 토끼 가죽 때문에 굉장히 많은 그 압박이나 스트레스가 있거든요. 네네. 토끼 키웁니다. 그리고 돼지.
2: 돼지.
4: 요거는 조금 이제 장사하시는, 그러니까 이 돼지로 이제 돈을 좀 벌려고 하시는 네네. 분들. 돼지 키우고요. 그리고 강아지는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 식욕으로도 가능하지만 이 모든 가축을 지키는 애가 강아지예요.
5: 그치, 그치, 그치.
4: 아~ 네, 북한에서의 강아지의 역할은 네, 네. 집을 지키는 게 주 목적입니다. 강아지는 무조건 키우고 그 외에 이제 염소도 키우고요. 네, 오리 키우는 집도 있고요.
0: 맞아요.
4: 네, 많습니다. 심지어 아파트 베란다에서 염소 키우세요. 아, 돼지도 키우고요.
2: 아이고.
0: 근데 제가 이해가 안 됐던 게 이제 유성 씨가 말한 것처럼 북한에서 개는 무는 법을 가르쳐 주잖아요. 한국에 오니까 이렇게 입마개 씌우고 맞아. 물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야, 이 개가 물지 않으면 뭘 하지? 그러니까 북한에서의 개는 무조건 물어. 아, 뭐 네. 어떻게 공격해? 막 이거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맨날 얘네는 와 이러고 있거든요.
4: 그렇죠. 근데
0: 여기 개들은 거죠.
4: 너무
0: 순해. 아니라서 만대도 다 막 이러고 이러고.
5: 개가
0: 그래서 야 이거 개가 본능에서 많이 멀어졌다.
2: 본능에서.
0: 예. 네, 그러니까
5: 개 본업에서.
0: 뭐 자기 본업에서 완전 멀어. 부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야, 이런 걸 보면서 와 여기 개 왜 키우지? 그러면 그 봤더니 무슨 감정의 결의를 하려고 키운다 하더라고요.
5: 우리 유성 씨 토끼 키우느라 고생 좀 많이 하셨다고 들었는데 아무래도 일찍 일어나야 되는
2: 아 직접 토끼를 키우느라고요? 네.
4: 그러니까 이 가축을 하는 집들은 되게 부지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토끼 뭐 닭 다 사료를 본인들이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많은 사람 먹을 것도 없는데 어디서 해결하겠어요?
2: 어떻게
4: 토끼 같은 경우는 토끼풀을 뜯으러 나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학교 가기 전에 저는 5시쯤 이제 기상을 해요.
5: 아이고.
2: 새벽 5시에. 새벽에.
4: 그리고 토끼는 저를 위한 거거든요. 집에서는. 네, 토끼 가죽을 내가 이제 내야 되는 거예요. 국가에. 학교에. 그래서 이제 걔 전담은 저예요. 근데 이제 제가 집에서 밥을 먹는 입장에서 제 것만 키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토끼 풀을 뜯고 또 닭을 먹을 수 있는 것을 또 제가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토끼 풀 뜯고 나서 뭐 하냐. 이제 개구리 잡으러 다녀요. 네.
3: 닭모이로?
4: 닭모이로.
0: 고단백이.
4: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제, 예, 풀을 먹는 것보다 고기를 예. 먹으면, 예. 그래서 개구리를 이제, 뭐, 봄, 여름, 이게 이럴 때는 이제 그냥 들어가서, 예. 물에 들어가 잡는데, 이제 겨울에 제일 어려워요.
2: 그러니까요.
3: 여기서 개구리가
2: 겨울 어떻게 잡아요?
4: 개구리들이.
5: 자고 있는 애들이.
4: 아, 정말 좀 잔인하긴 한데.
2: 네.
4: 북한에 이제 석탄재 같은 거 이제 이렇게 버리는 곳이 있어요.
2: 네.
4: 강물 옆에.
2: 네, 네.
4: 거기는 잘 안 얼거든요. 이 제 모래가.
2: 아, 네.
4: 그럼 개구리들이 겨울잠 잔다고 거기다 파고 들어가요.
2: 거기를? 네.
4: 그러면 이제 그 삽을 퍼요. 그럼 애들 자고 있어요.
5: 아이고.
4: 자고 있는 애들 그냥 이렇게 주워 담아요.
2: 아.
4: 그래서 한 바퀴쭉씩 이렇게 가져다가 이제.
0: 나쁜 사람.
5: 어휴.
2: 아, 철호 씨 같은 경우는 그 혹시 뭐 키워보셨어요?
1: 저희도 돼지. 개, 닭, 토끼 다 키웠었는데요. 네네. 이게 돼지 같은 경우에는 고기를, 돼지를 잡아서 고기를 외상으로 줘요.
2: 뭐, 외상이요?
1: 네, 외상.
2: 그러니까 왜? 왜 그 외상?
1: 가을에 네. 1kg를 주고 옥수수 8kg, 10kg씩 와. 받을 수 있어요.
2: 아.
1: 네. 그래서 가을 외상으로 주거든요. 아, 그런 것들을. 네, 가을 외상을 주고
2: 네.
1: 또 일반 주민들이 고기는 먹고 싶은데 월급으로 고기 1kg를 못 사요.
2: 네.
1: 그러다 보니까 가을에 정말 어느 정도 식량이 있을 때니까 그때를 생각해서 먹는 거고 그리고 또 그 껍질, 돼지 껍질은 네. 또 인민군들이 그 군화를 만들 때
0: 맞아, 돼지.
1: 네, 그
0: 돼지 가죽으로. 네,
1: 돼지 가죽으로 군화를 만들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쓰이고 또 토끼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2: 네, 토끼 가죽, 네.
1: 그 인민군대 장갑.
2: 장갑.
1: 네, 네. 털 장갑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 토끼 가죽이 그런 용도로 쓰이고 그 개도 가족으로

0: 어, 개털 휴바라고
1: 맞아,
0: 해가지고
1: 개털 휴바.
0: 그
1: 아,
0: 예, 군인들이 네. 잠복 쳐서 있을 때 그 개털 휴바를 입고 네. 얼음장 같은 땅에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용도로 많이 쓰이고
1: 맞아.
0: 뭐 일단 북한에서의 그 동물들의 다 임무가 있어요.
2: 아.
0: 살아서 임무는 퇴비를 만들고 죽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저는 아 정말 동물은 인간에게 유익하구나 했는데 네. 한국에 오니까 또 다른 교류? 교감의 유익함을 주더라고 해서 아 동물과 인간은 역시 같이 살아야 되는가 보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3: 북한은 반려동물은 아닌 것 같아요.
2: 네. 네. 아니죠.
4: 반려라는 말을 안 해요.
2: 그렇죠.
4: 다 식용유지. 네. 네. 식용으로 사람은.
2: 네. 네.
4: 저도 보면 저도 개도 키워보고 돼지, 토끼 뭐 다 키워봤는데 개는 개 나름대로 진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거의 사람이 쓸 수도 있지만 거의 군인들 지연. 저 학교 때 제가 좀 네. 50년대 후반인데 저 학교 때부터 토끼 기르기 운동이라는 거 있었습니다. 어, 근데 이제 이 삼촌들 말하는 게 벌써 지금도 계속 그 토끼 기르기 운동은 계속 있단 말이에요.
2: 아.
4: 학교에서 이제 등록할 때 어느 집에 토끼 몇 마리라는 것부터 이제 소년단에 입단할 때 적습니다. 나는 토끼 몇 마리. 네. 토끼 100마리 키우고 저거 소년 영웅대회 갔다 온, 소년 그 대회 갔다 온 애도 있단 말입니다. 네. 우리인데는. 그러니까 그만큼 군인들인데다가 토끼 일거양도 하는 거죠.
2: 아.
4: 그 다음 개는 개가죽도 이제처럼 이제 개 수보한데 네. 제가 16년도 탈북했는데 그 전에도 개가죽을 인민반별 그거 바치지 않으면
2: 네.
4: 너무 압이 세가지고 식량을 퍼가지고 이제 내 집에서 모입니다. 개를 잡아서 먹고 네. 계속 막 지금도 그러고 있다는데 지금도 아. 그러니까 한국처럼 교감 상상도 못
3: 하는 그렇죠.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네요.
5: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은 항상 그 이상의 뭔가 네. 하는
4: 늘
5: 네. 그것이 북한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북한에서도 충격적인 애완동물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무슨 뱀을 키운
3: 도마뱀
5: 그렇죠. 그렇죠. 도마뱀.
4: 요즘은 파충류
5: 있잖아요. 파충류. 혹시 북에서도 있습니까?
6: 이제 뭐 전 지역으로 퍼지지는 않았는데 평양에서 이제 이 반려견 문화가 강아지를 키우던 문화가 이렇게 퍼지다 보니까 또 사람이라는 거는 네. 다 하면은 내가 하는 게 약간의 의미가 없어지고 특별해 안 보이니까 원숭이를 키우는 보이충질
4: 집에서요.
3: 아, 원숭이가 쉽게 구하기 쉽지 않은데.
5: 그러니까
3: 쉽지 않은데.
4: 집에서 키우기도 쉽지 않은데.
6: 원숭이를 애완동물로 키우는 집이 있었대요.
2: 네.
6: 그래가지고 몇 집이 있었는데 그 원숭이가 유용했다고 유용하다고 하더라고요. 집에서 뭐 약간의 어떤 심부름이나 이런 것도
4: 하지마.
6: 에이, 에이, 에이.
4: 지니?
6: 네. 뭐 갖다 줘. 이러면 이제 뭐 해가지고 이제 손발을 쓰면서 갖다 주니까. 근데 그 사건이 하나 벌어졌는데, 북한 안에서, 평양에서, 이제 원숭이가 이제 인간이 하는 걸 보고 이제 따라하는 어떤 그런 습성을 지니다 보니까, 집에 이제 아기를 갓 낳은 그 집이었는데, 어머니가 잠깐 애를 놓고 잠깐 밖에 나간 사이에, 이 원숭이가 이제 엄마가 하는 듯이, 이제 그 아기를 갖다 놓고 뭐 이렇게 뭐 기저귀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잘못해가지고 애가 이제 뒤집어져가지고 죽은
5: 어머!
6: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제 사람들이 키우지 말라라고 막 이제 국가적으로 뭐라고 해서 그랬는데 그런 사건까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3: 아 진짜 무엇을 생각해도 말씀하신 것처럼 상상 이상인데 이 나만 하면 그 반려동물 하면서 막 예뻐하는데
2: 네.
3: 아주 북한에서는 사실은 이런 문화가 많이 낯설잖아요.
1: 그렇죠.
3: 어떠세요? 네.
1: 어, 좀, 아, 북한 이탈 주민들 입장에서는 좀 욕 나오는 게 많아요.
6: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 왜냐하면 유모차에다 강아지를 태우고 분명 강아지 산책을 나간대요.
2: 네, 네.
6: 그럼 산책을 나가면 강아지가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유모차에다 계속 태우고 자기가 걸어요. 이게 무슨 산책이요? 자기 산책이요.
1: 누구를 위한 산책인가?
6: 걔는 사실 강아지는 뛰는 걸 좋아하고 즐기는 아이인데.
4: 아니야, 고백인 줄 아니? 살쪄서 그래.
1: 애를 위한 문화 시설이 너무 잘 돼 있어.
6: 호텔도 있어요.
1: 어, 호텔은 장례식장. 뭐
2: 네, 네.
1: 어. 나는 너무 놀란 게 한국에 금방 왔을 때 우리 집 옆에 개 상점인데 난 거기 개를 위한 상점인 줄은 몰랐단 말입니다. 강아지 아 반려동물 상점이라고 해서 다들 예쁘게 한데 조끼가 너무 고와가지고 가서 제가 가서 그 조끼를 우리 손주가 금방 태어났을 때니까 아이고 손주 조끼에다 들어갔단 말이야. 들어가서 이거 얼마예요? 하니까 3만 원 말. 이게 비싸네요. 하고 보는데 애기가 몇 살이야? 9분도 반면이 재보고 그러면 강아지가 이렇게 하면 애기가 몇 살이야? 아 이제 돌이 지났지. 아 그러면 이걸 해도 그래 보니까 몸딱 강아지 그림인가. 이만 생각하다가 아 이거 손주가 이제 금방 돌이 지났는데 이거 입힐 수 있을까요? 하니까 저는 키는 키 한 여만해요. 네 이러면서 지금 이야기를 한다. 그 가만히 있던 게 혹시 사람 보고 이야기할 네 하니까 아 미안한데 여기는 강아지들 위한 그런 상점이라더라. 결국 그 조끼가 우리 손주 조끼 될 뻔했다.
7: 그러니까요.
1: 그리고 우리 내가 이렇게 식품 상점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저는 진짜 소고기 그거서 네. 그거 가져다 저 지금 먹었는데 거의 다 먹었는데 우리 아들이 들어왔대요.
5: 어머 어머
1: 어머니 어머니 이거 어디서 그래? 저기 식자재 마트에서 걔한테 이거 아, 어쩌니 우리 어머니 정말 망신이란 망신을 다 시키라니까 거기 강아지다는 거 고양이 음식이라더라고. 아~ 고양인데 네.
7: 아니 근데 맛은 어떠셨어요?
1: 너무 맛있고
8: 아니 맛있어
1: 정말 맛있었습니다. 아니 웃을 일이 아닌데 정말 맛있었다니까. 그리고 저는 얘를 그걸 우시마이하고 먹은 게 네. 한국은 옷들도 이렇게 짐승 그림도 많이 그러니까 아 이거는 아 이거 고양이를 그리고 강아지랑 그랬으니까 나는 그게 사람 네. 몸줄 알았는데 너무 그 그림이 너무 예뻐가지고 들어와서 먹었는데 아 맛있는 거 우리 아들이 들어와서 어머니 이게 고양이 음식이라 하세요. 어머니 이걸 안 봅니까? 근데 차라리 고양이 이렇게 썼으면 돼. 그거 네. 설명 써도 애기들이 뭐 이렇게 딱딱 썼다고 너 칼로리 몇 그램 아니 짐승인데다 주는데 칼로리 몇 그램 단백이 뭐 의미
7: 그렇죠.
1: 그러니까 아니, 저는 딱 거지도.
7: 염분은 빠져 있잖아요.
1: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7: 그렇죠. 아니 왜? 염분은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몸엔 좋아요. 몸엔 좋아.
5: 자 이렇게 뭐 송님 누님도 아주 재미있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한국에 정착을 해서 오래 사시면서 이 한국의 반려견 문화 이제는 좀 이해가 간다. 뭐 공감이 되는 부분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뭐 아니면 내 생각이 좀 바뀌었거나 뭐 어떤 게 있을까요?
8: 저는 정착 초기에 어떤 상점에 갔는데 지금 백화점인지 아울렛인지 모르겠는데 엘리베이터 왔어요. 네. 엘리베이터 와서 탁 탔는데 너무도 예쁜 유모차에 네. 거기 하얀 레이스가 보여서 네. 이 유모차에는 얼마나 예쁜 아이가 탔을까 해가지고 싹 봤는데 하얀 강아지가 있는데
5: 맞아.
8: 어 순간에 그냥 그래도 여기 이야가 너무 가 그때 그 약간은 분노가 약간 한국에 정착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네. 근데 지금도 보면요 저는 강아지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거 교회도 다니고 뭐 내가 직장도 다니고 이러지만 사람이라는 게 이게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여러 곳이 되더라고요. 근데 강아지는요 배신을 안 해요. 네. 저희 아들은요 돈이 필요하면 사랑하는 어머니하고 문자 와요. 예. 네. 그리고 돈을 다 받은 다음에는 응응 이렇게 끝나는데 강아지는 맞아요. 늦게 들어와도요. 야 그냥 어디 밖에 쓰레기 버리러 갔다 와도 30년 만에 만난 아이처럼 막 그렇게 매달리는데 사람이 그냥 같이 살면 그냥 어떻게 보면 같은 가족이 되는데요. 예, 그래서 저는 강아지를 데리고 옴으로써 강아지 때문에 또 친구들이 많아지고 아들하고 대화를 거의 안 했거든요. 강아지 때문에 대화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돈이 나가고 동물병원에 가게 되면 돈을 수십만 원을 그냥 쓰고 이러는데 또 그걸로 인해서 오는 것들이 또 채워지니까 근데 이제는 할 수 없어요. 네. 저는 선택을 했잖아요. 네. 파양은 없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냥 안고 가야죠. 네.
7: 그 동물을 또 매개로 날아가네. 외교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 특별히 아까 우리 선아 씨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 견종이 있죠.
5: 진돗개.
7: 그렇죠. 그렇다면 북한은 과연 어떠한 품종이 있을까요? 견종.
5: 그 뭐 방송에 이름. 많이 나오잖아요. 네. 뭐. 하나씩 할까요?
7: 하나씩.
5: 풍!
8: 산!
5: 개! 아~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4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풍산개.
2: 아!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풍산개. 우리는 진돗개, 북한은 풍산개. 그렇죠. 네.
3: 김재우 위원장이 2018년에 남북 정상 회담 때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풍산개 두 마리를 선물했다고 하더라고요.
2: 네, 네, 맞아요.
1: 새끼도 낳았잖아요.
2: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풍산개의 그 특징.
4: 일단 북에서 그 영상이 하나 있는데 풍산개랑. 네. 호랑이가 사자가 싸우는 영상을 항상 틀어줘요.
1: 개가 호랑이랑 네. 사자요?
4: 네.
1: 풍산개도 커요?
2: 아니 실제 영상이에요.
4: 실제 영상이에요. 그래서 얘가 개를 물어치우고 이런 이기는 영상을 이제 계속 보여줘요.
2: 네네.
4: 그리고 미국의 세파트랑 싸워서 이기고 네. 뭐 이런 영상을 보여주면서 이제 풍산개의 어떤 그 용맹함 이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저도 그렇게 접했어요. 실제로 정말 오리지널 이 풍산개를 본 적은 없어요.
5: 저는 풍산개는 바로 양강도 풍산이라는데 원지연이 거기란 말입니다.
1: 맞죠. 응.
5: 지금도 저 풍산이라는 곳에 제가 살던 양강도에 있는데
2: 네.
5: 풍산개를 기르는 원사육장이 있습니다.
2: 네.
5: 근데 진짜 원종이 지금 없어지고 있어요.
1: 아~
5: 원종이. 그리고 풍산계 사람들 말마다는 크고
1: 안
5: 절대로 안 커요.
1: 안 커요.
5: 저는 원종을 봤단 말이에요. 진짜 개가 작고
2: 네.
5: 하얗고
2: 네.
5: 요 코가 노랗고 요 코 여기 빨갛지름한데 노랗습니다. 네. 풍산계는 딱
2: 아~
5: 원종이 드뭅니다. 그래서 김일성 때부터 그 풍산개를 잘 키워서 보존하라는데 점점 안 돼서 오죽하면 그 풍산개 사나운 북을 이어보는데 안 되니까나 승량이하고도 접하시킨다.
4: 아~
5: 늑대하고도 접했구나.
4: 예, 네,
5: 그렇게 해서
4: 커졌구나.
5: 예, 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만든다는 건데 진짜 풍산개 정말 용맹하고 영특하고 충성심은 아마 제일 높은 것 같아. 진짜. 네, 그런 거 있습니다.
2: 그러니까 지금 보기가 힘들다는 얘기인 거죠? 네.
1: 그 저희 할머니가 풍산개 네. 얘기를 해줬어요. 저희 네, 어렸을 네. 때. 근데 얘가 뭐 몇십 리 떨어진 데서 이게 뭐 이게 그 집에 애기가 누가 감기 걸려 열병에 앓았대요. 썰매 끌고 3일인가를 걸어왔대요.
2: 혼자서?
1: 풍산개 혼자서. 3일인가를 걸어왔대요.
2: 혼자서?
1: 풍산개 혼자서. 아니, 왜 그래요?
4: 이게 사실 김일성 장군님께서 이제 저 설빵으로 수류탄 만드는 얘기랑 거의 비슷한 얘기예요.
1: 이게 아니라니까.
4: 이거 누가
1: 진짜로.
4: 믿습니까?
6: 아니 이나 씨 그렇게 안 봤는데.
1: 아 좋아요.
4: 오늘 많이 망가지네.
1: 아니라니까.
4: 좋다 좋아.
1: 얘가 밤새 그 끌고 왔대. 막 3일 밤을 넘어서.
4: 요만한 애가?
1: 풍산개가. 근데 근데 얘가 그때 알았다는 거야. 얘 여기 하관이 너무 특이하대요. 그래서 네. 이 아가리 힘이 장난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풍산개는 한번 물면 놓지 않는다는 거야.
2: 네.
1: 이 힘이 너무 좋아서. 네. 여기다 밧줄을 물고 왔대요. 그 우리 할머니가 진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5: 아니 나는 진짜 풍산개가 진짜 싫어합니다. 이거는.
2: 네.
5: 그 풍산개가 주인이
2: 네.
5: 산에서 바위에서 떨어졌단 말입니다. 떨어진 게 딱 보고서를 그 밤중에 와가지고 마누라 데리고 다시 동네 사람들 데리고
6: 그건 뭐
5: 그
6: 이해할
5: 가설이
6: 수
4: 이거는 가능할 수 있겠어.
5: 그걸 데리고 왔어. 네. 그 개가 그렇게 영특하단 말이야.
6: 똑똑하다.
5: 네, 그건 저가 진짜 목격한 겁니다.
6: 아, 그건 인정해드릴게요.
5: 네, 인정. 그건 진짜 목격한
1: 거야. 왜 내 거는
4: 인정? 성수 어머니 역시 거짓말 안 하네요.
5: 아, 내 사실이고 오실이고 육실이라
4: 했어. 알았어요. 네.
2: 자, 북한에서 이 풍산개가 국가 이미지 상징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정말 아까 말씀드린 원종 보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니까 그럼 어느 정도의 대접을 받고 있을까요?
3: 궁금하네요, 진짜 풍산개 위치가.
5: 정말 내가 저 사육장에 들어가다 잡혔다. 뭐 사육장에는 몰랐단 말입니다. 사실은
2: 네.
5: 외화벌이 하느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몇몇이 들어갔는데 유명한 건물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딱 잡혔는데 군인들이 다 경비 섰다.
3: 그 정도로.
5: 저기서. 그래 보니까 대가 개들도 정말 그때 그 입합을 풍산개 밥을
2: 네, 밥을
5: 네, 그냥 입합을 이렇게
2: 한쌀 밥으로
5: 네. 저는 정말 사람도 머무는데 개를 이렇게 입합을 주는구나.
1: 개 혈통이 정말 중요해.
6: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풍산개를 아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작년에 김정은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에게 풍산개 한 쌍을 선물했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김정은의 생각은 말씀하신 것처럼
2: 네.
6: 러시아랑 좀 잘해봐야겠다.
4: 그렇죠.
6: 그런 마음으로 선물을 준 게 아닐까요?
4: 그렇죠. 이제 그 2018년도에 이제 문 전 대통령한테도 선물을 줬다시피 네. 김정은이 이제 외교의 어떤 그런 물살을 트기 위해서는 본인들의 이 국견이 이제 풍산개를 계속 선물로 주면서 또 본인도 받았잖아요. 그렇죠. 본인은 강아지 주고 본인은 승용차 받았더라고.
1: 아, 그래? 야, 말도 받았죠.
4: 말도 받고. 그러니까 풍산개를 정말 자기가 키우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네. 사람들 굶어 죽는데 꼭 키워가지고 주고는 그 덕으로 이제 승용차이 많은 거, 거. 말, 하얀 백마 이런 거 받으니까 이거 정말 짭짤한
1: 남는 장사
4: 남는 장사죠. 네.
7: 아니 또 우리 푸틴 대통령이 네. 북한 중앙동물원에 네. 아우 뭐 엄청 많이 뭐 사자, 불곰, 야크, 꽝, 원앙 이렇게 약 70마리를 선물했다고 합니다. 북한과 러시아 두 나라가 서로 이렇게 친분을 쌓아가면서 관계를 공고하고 있는 모습이죠.
2: 그러니까
3: 사실 1999년 1월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네. 남북한도 호랑이 반달해서 이런 것들 교류가 있었대요.
2: 네네네. 네, 네,
3: 그러면
2: 네.
3: 친구도 쌓고 사실 평화도 다지고 했는데 지금은 진짜 너무 옛날 얘기였어요.
6: 그렇죠. 동물 외교가 네. 이제 많이 멀어졌죠.
4: 그러니까
2: 네. 자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했었던 북한의 그 중앙동물원.
6: 중앙동물원.
2: 예, 네. 혹시 뭐 가보신 적 있어요? 중앙동물원? 네. 유성 씨 가보셨어요?
4: 저는 못 가봤어요.
2: 아, 그럼 유나 씨 가보셨죠?
1: 중앙동물원 가봐도 이제 저런 선물 동물들.
2: 네. 네. 그거 외에는 없어요.
1: 아, 그러니까 그걸 죽이지 않으려고 하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2: 네네네. 네.
1: 저 어렸을 때 네. 이제 아빠가 데리고 올라가서 가봤는데. 그때는 동물들이 그렇게 막 많이 밖에 나와 있지 않았어요.
2: 아, 그래요?
1: 네. 그리고 그 막 사자가 네. 나와 있는데 너무 뼈밖에 없었어요.
2: 아.
1: 진짜 그랬어요. 아.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막 네. 사육사들이 사자한테 5kg를 먹여야 되는 걸 3kg 먹이고 2kg 빼돌리고 아. 막 이런데요.
3: 아이고, 아, 불법. 거기도 네. 불법이네.
2: 거기서도?
1: 네. 그러니까 가네들도 고난의 행군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 근데 직보가 돼가지고 네. 그 사육사들 엄청 처벌받았다고 그래요. 오. 그리고 동물들도 저는 좀 그런 거 안 시켰으면 좋겠어요. 무슨 자석 뭐 태우게 하고 뭐 이렇게 호랑이 먹어도
2: 그 서커스
1: 어 그러니까 뭐 인사해봐 하니까 또 인사시키고 지금 그때는 아 야 이렇게 했는데 지금 한국에 와서 생각해보니까 야구 다 동물 학대였네. 막 곰들도 막 꽃다발 맞아, 여기다 맞아, 걸고 맞아, 맞아, 막 맞아. 곰을 막 짐보임 시키거든요. 네, 막 자전거도 타게 하고.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야 이거 그때는 참 잘못됐던 건데 몰랐구나. 그래서 뭐 갔는데 아무튼 뭐 제가 보지 못했던 무슨 뭐 긴꼬리 원숭이부터 해가지고 네. 뭐 동물들 많긴 많았어요. 근데 제가 그 여기 한국에 와가지고 용인에 있는 그 동물원을 네. 가봤는데 아, 한국은 확실히 호랑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대접이 다르더라고요.
7: 귀티 나요.
1: 네, 그리고 이 털도 반질반질하고.
4: 그러니까 네. 네, 동물이나 사람이나 그 나라에서 잘 태어나야 돼요.
1: 그럼 아, 맞아요.
4: 네, 저희도 사실 거기서 태어나서 고생 많이 했잖아요. 네. 동물들도 똑같습니다.
1: 맞아요.
4: 나라 잘못 만나가지고 거기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요.
6: 그런데 북한은 동물원도 선전, 선동에. 이용을 한다고 하는데.
7: 네, 북한에 저 중앙동물원에 선물관이라고 했는데 제 기억에 제일 인상 남았던 게 선물관 들어가면 인공폭포에 악어가 두 마리 헤엄친데 저 나이 악어를 처음 봤단 말입니다. 그 악어를 보고 또 다시 본 게 뱀을 선물 받은 게 너무 많더라고요. 선물관에. 뱀들 너무 많아서 야 이거 우리 산골에 흔하디흔한 뱀을 왜 선물해서 여기다 놨지?
2: 네.
7: 저 생각에는 네. 정말 그때는 그게 왜 이랬다는데 무슨 인도네시아, 일본, 소련 세계 대통령들은 선물은 다 해더라고 지금. 그거 선물관에다 딱 해놨는데 정말 그 선물이 백성들 위한 게 하나도 아니잖아.
2: 네.
7: 김부자들인데다가 흠모했다고 선물 준데 강사들도 우리 장군님이 위대성, 우리 수련님이 위대성 선전함에 흠모해서 세계 각국의 국가 수반들이 수련님들 다 보내주신 선물입니다. 이렇게 해설했습니다.
8: 그리고 2013년에 북한에서 백호 네 마리가 태어났는데
2: 네.
8: 시베리아 호랑이 경우에는 이렇게 태어날 확률이 10만 분의 1 정도로 되는데 그 아이들도 운이 좋아서 태어났는데 그걸 또 어떻게 하냐. 당과 수령기의 은덕 속에서
2: 아이고야.
8: 이렇게 호랑이가 여기서 자기 새끼를 낳았 이렇게 선전을 했어요.
6: 아니 별개다 수련기 은혜 덕분이네 진짜. 별개다. 그러면 그 동물원이 그 평양에 있는 중앙동물원?
7: 네. 그
6: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면 지역마다 좀 있나요?
7: 아, 양강도도 있어요. 해산에도 있습니다.
6: 아 있어요?
2: 네. 몇 군데가 있긴 있는 거죠.
8: 도마다 저는 네. 이제 70년도 중반에 태어났기 때문에 80년도에 이제 해산동물원이 탑선동에 있는데
2: 네.
8: 정말 동물들이 많았어요. 그때 동물은 지금 한국에서 보는 호랑이처럼 생기고 저는 2초도 안 지는 게 공작새가 박수를 치면 날개를 쫙 펴더라고요. 그럼 우린 저 거기에 벤또를 사고 가서 그 실습 시간에 동물을 보고 거기서 동그랗게 밥을 먹고 근데 그게 고난의 행군부터 거기에 이제 동물들이 사료가 없으니까 하나둘 없어지기 시작하더니 그 직원들이 그 동물원 안에다 농사를 지었더라고요. 그렇게 없어졌지 옛날에는 지역 동물원도 진짜 좋았어요. 아~ 80년도만 해도.
7: 어릴 때 저도 학교 다닐 때 해산에 그 동물원에 갔대. 그때 진짜 조선 호랑이가 거기
8: 맞아요. 호랑이도 어, 너무
7: 웃기나고 진짜 소음이 있었습니다.
2: 크기가 어느 정도예요?
7: 정말 큰 호랑이가 있었는데 평양의 동물원 호랑이가 뭐 어떻게 죽었다는 게란 말입니다. 그랬다가 그 해산 동물원 호랑이 이렇게 가서 해산 동물에 호랑이가 없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생긴지는 모르겠는데 가짜가 네.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없습니다.
4: 김일성 때 북한이 네. 선물 외교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정말 희귀한 거 뭐 물소뿔 이런 걸 받는데 네. 북한에서 그 동물원에 관련돼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일성을 만나러 세계 열어나가라 해서 올 때 네. 동물 가져오는 걸 북한에서 제일 환영을 안 한대요.
8: 아~
4: 왜냐하면 이제 외교는 네. 내가 준 선물을 잘 받고 그걸 기뻐하고 그걸 계속 보존을 해야 네. 되는데 얘네가 계속 아프고 돈 들어가고 아프면 치료를 해야 되고 네. 코끼리 같은 건 기후가 바뀌어서 북한에서 잘 안 자라요. 그러니까 그걸 또 그 추운 나라에서 네. 온기를 만들어야 되고 겨울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동물이 하나 오면요 그 나라의 재정이 바닥이 나는 거예요.
2: 아~ 네.
1: 북한이 그래서 판다가 없어요. 판다를 그 북한하고 중국이면 사이 안 좋아서 못 받겠어요? 못 받는 거예요. 그 팬더를 어떻게 관리할까요?
2: 그렇죠. 대나무 계속 줘야 되고.
1: 네, 뭐 할 수가 없어요.
4: 그러니까 이게 좀 경제력이 되고 어떤 그런 게 관리가 있을 수 있는 나라에 줘야 되는데 네. 북한이라는 나라가 워낙 폐쇄적이고 외부에서 봤을 때는 그게 가능하겠다라고 이제 세계 각국 정상들이 주는데 사실 네. 북한 안에서는 그게 불가능한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 현실과 어떤 많은 갭이 있죠.
2: 그 북한 중앙동물원이 그 뭐 좋은 동물이라고도 칭호를 받지만 정말 세상에서 제일 슬픈 동물이라는 그런 칭호를 또 받았다고도 하는데 네. 그 이유가 뭐예요, 철호 씨?
9: 일단 그 제가 이번에 그 방송 나오기 전에 제가 좀 정보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모아봤는데 네. 그 미국 환경 뉴스 사이트 Mother Nature Networks 네트워크라는 네. 그 뉴스에 따르면 1997년도에 북한의 조선동물원에서 중앙동물원에서 김정일이 재미로 사자와 호랑이를 싸우게 했대.
1: 나 봤어요, 그거.
9: 네. 그리고 2006년에는 또 동물들끼리 서로 싸워서 누가 최후에 살아남느냐 라는 것을 또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월급으로 쌀도 못 사는데 이렇게 동물원이 뭐 있다는 것도 조금 이해가 안 됐지만 또 북한에도 조선중앙 동물원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것도 말 그대로 국가의 식량이 없다 보니까 네. 입장하려 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1: 네네.
9: 그 입장료가 없으니까 운영 자금이 안 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인데 뭐 항구렁이라든가 원숭이를 이렇게 밀매까지 했다고.
1: 아이고.
9: 솔직히 국가의 국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해서라도 운영 자금을 댈 수밖에 없었다고 그렇게 뉴스를 보면서 아 진짜 이게 사람도 그렇지만 동물도 그렇고 정말
2: 맞아, 맞아.
9: 잘 태어나야 되겠구나.
2: 잘 태어나야
9: 네.
2: 정말 많이 죽었을 것 같아요.
9: 그렇죠. 그렇죠? 네.
3: 북한은 동물원에 동물도 먹을 게 없어서 네. 이렇게 굶어가고 정말 앙상에 말았다고 하는데 한국 동물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먹을 거 줘도 안 오잖아요.
2: 그러니까요.
3: 아, 맞아.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네. 먹을 거 줘가지고.
2: 맞아요, 맞아요.
3: 진짜. 이번에 제가 또 미국 갔다 왔더니요. 미국은 또 그냥 동물원이 아예 우리가 없어요. 오히려 사람들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동물을 보러 가는 거고 동물은 정말 자연 그대로
2: 네, 네, 네.
3: 잘 태어나야 돼 진짜.
2: 그렇죠.
7: 결론이 그렇게 되나요?
4: 네. 결국 그겁니다. 네.
7: 철호 씨는 어렸을 때 동물원 갔던 기억 나요?
9: 저는 어렸을 때 동물원은 TV로만. 네. 왜냐하면 저희도 탄강마을의 작은 촌이다 보니까. 네, 그 TV로 보는 것도 유일한 낙이었는데 정전이 되면 또 못 보고. 솔직히 북한의 그 일요일 날에 세계 여러 나라 동물들이라
1: 맞아요.
9: 해가지고 그 어린이 다큐를 해요. 여기 그 기록 영화 같은 걸
1: 맞아요.
9: 하는데
1: 생각나.
9: 교육 영화를 보면 막 기린이 막 이렇게.
1: 맞아요.
9: 뭐 있고 그리고 새가 이렇게 물결이로 날아가고
7: 얼굴에 지금 아이가 됐어.
9: 네.
1: 네 맞아요.
9: 그걸 보던 그런 좀 뭐랄까 소중한 네, 네. 추억이 있는데 정전이 가면 그 시간 10시부터 11시 사이에 하거든요. 보통 오전에. 네. 그걸 못 보고 하면 아, 왜 불이 안 오지 막 이러면서 아~ 네, 그거 엄청 재미나게 봤죠.
6: 아까 말씀하셨어. 호랑이 하면 우리가 백두산 호랑이 생각하잖아요. 백두산. 근데 진짜 백두산에 가면 호랑이가 있어요? 있나요?
8: 다 탈북하지 않았어. 다 탈북하지 않았어.
6: 호랑이도 탈북해.
8: 아니, 백두산을 혁명 전적지 사적지로 꾸린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드니까 네. 동물들은 사람이 있는 데를 피하잖아요. 제 생각엔 다 중국으로 탈북한 거예요.
6: 아, 탈북했구나. 호랑이.
8: 네, 러시아.
3: 그래서 제가 못 봤구나.
7: 백두산. 우리나라는 정말 호랑이 하면은 진짜 동방 하면 조선 하면 호랑이잖아. 네. 그러니까 그 호랑이를 정말 우리나라의 완전 대명사 완전 이랬는데 없습니다. 호랑이가 진짜 없습니다. 저는 우리 동네 시라손이랑 많이 다니는데 호랑이 사촌한데 시라손이 별난 거 다 본다면 산에서 살았으니까 정말 호랑이 소리 나서 진짜 가보면 호랑이 아니고 시라손이란 말입니다. 호랑이 저 없습니다. 저 백두산 밑이자니까. 호랑이 없습니다.
6: 아, 네. 아, 그러면 한국에 왔을 동물원 다 가보셨잖아요.
4: 아니, 다 가봤죠. 그렇죠.
9: 에버랜드 가면 동물들이 많이 있으니까.
4: 네. 네.
9: 그리고 그 어린이 공원역.
6: 맞아요.
9: 어린이 대공원역. 아. 그 옆에도 사슴이랑 있더라고요.
6: 네. 다 있어요. 네.
9: 그래서 저도 막 거기 가서 봤는데 거기서 실제로 봤죠. 아, 사슴이 이렇게 생겼구나. 아. TV하고 좀 다른가?
6: 근데 어릴 적 하면. 봤던 TV랑은 다르게.
9: 네.
6: 아,
7: 인천에도 인천 대공원에 가면 운동하느라 쓱 걸어가면 심심치 않게 동물원이 있는데
10: 네.
7: 아니 대공원 이거 여기도 동물원이 있지 그러니까 정말 나는 난생 처음 보는 동물이 너무 많고
6: 네.
7: 이름도 이상하게 붙은 이름들이 너무 많고 내가 아는 동물들은 범, 뱀, 무슨 곰, 호랑이 이런 무슨 익숙한 거 네.
6: 한자네요 거의 한자
7: 네. 근데 우리나라에는 우리인데는 우리 선주도 집에서 이렇게 애완동물이라고 해서 도마뱀을 키우더라고 그것도 이름을 붙여서 아니 이거 왜 키우니 하는 데는 두 마리 키운데 아들 선주 거는 죽고
10: 예.
7: 그러니까 어누인데 아들 거 죽었단 말이야. 선주가 선녀 건 살았는데 그러니까 선주가 그거 죽어도 왕왕 통과감에 붙들고
6: 아.
7: 종이를 박스 만들어 땅에다 묻으려고 하는데
6: 아.
7: 내가 막 욕에다 야 이거 왜 할까 할머니 너무 슬퍼 슬퍼하는데 그거 보는데 야 애들도 이 동물에 대한 사랑이라고 애들입니다 이걸 심어주는구나 하는 생각
8: 아니 근데 한 번은 저는 또 배신감을 좀 느낀 적이
6: 왜요?
8: 있는데
6: 네.
8: 그 강원도 가면 양목장이 있잖아요 다 올라가는데 양들을 막 자연화시키고 사람들이 막 놀러 다니는데 바로 그 아래서 양꼬치 하는 거예요 양꼬치 식당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건 뭐지? 동물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보여놓고 이 아래서 양꼬치 하면 어떻게 그래서 한번 재밌게 그렇게 배신감을 느낀
10: 경우가
8: 있었어요.
9: 아,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말 이게 한국이 살기 좋은 나라라고 느낀 게 뭐냐면
10: 네네.
9: 솔직히 북한에는 동물들, 산 짐승들 보기 힘들어요.
8: 아,
9: 그런데 한국은 운전하다가 또 고라니가 튀어나오고
10: 네,
9: 그리고 또 이 길을 가다가도 이렇게 터널을 만들잖아요.
8: 맞아.
9: 동물들이 지나고 있어요. 아, 이거는 진짜 우리가 인간이 동물을 얼마나 사랑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네. 거라서 네, 그런 거 볼 때마다 아 역시 남조선 좋구나
4: 북한은 노루 하면 잡아보고
10: 노루야 잡아
7: 여기 그 수혜 씨가 그랬잖아요 처음에 남편하고 그 결혼을 살 때
10: 네.
7: 밤에 운전하고 가는데 고라니가 나온 거예요
10: 네.
7: 그러니까 여기는 한국 남편이잖아요 이거 브레이크를 밟았겠죠 그러니까
10: 네.
7: 오빠 빨리 쳐! 쳐라고! 그럼 빨리 쳐가지고 씻고 가겠다고.
10: 아~
7: 금방 왔으니까 오빠 빨리 가! 그런데 여기는 이제 브레이크 잡는 나는 집에서 그 애완용 개 그러니까 집에서 키우는 큰 개로 끌고 나왔는데 제가 무슨 생각이었냐면 아, 저 손질하면 깨 먹겠다.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했어요.
8: 그렇죠. 그렇죠.
7: 처음에
10: 아주 진짜. 네. 아니 진짜 오늘 이 남북한 동물에 대해서 야, 인식 차이가 이렇게 크다라는 걸 또 느끼게 됩니다. 그죠? 유성 씨, 어떠세요? 우리가 얘기하는 남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동물들에 관한 인식과 북한 분들이 생각한 동물들에 관한 인식, 이렇게 차이 나는 거 느껴지시죠?
4: 그렇죠. 이제 이게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네네. 북과 정말 이 애완견 어떤 반려견은 북한이 필요한 그 동물이에요.
10: 네네.
4: 북한에는 이제 강아지나 이런 동물의 역할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본인의 몸을 온전히 이제 인간한테 바치는 게 이제 그게 목적인데 네. 이 안견들은 옆에서 사랑을 주고 또 적게 먹잖아요.
10: 그렇죠.
4: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뭐 집 지키는 강아지를 대부분 키우는데 사실 애완견들이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북한에서 더 많이 키워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네. 북한에는 사실 조그만 강아지 데려와가지고 한 6개월 먹이면 크거든요. 그럼 이제 많이 먹어요. 그럼 얘가 또 컸어. 그럼 얘가 이제 또 인간을 위해서 또 희생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럼 새로운 애가 와요. 그래서 절대 북한에 있을 때는 동물한테 정을 주면 안 돼요.
10: 그렇게.
4: 절대 정을 주면 안 돼요.
10: 맞아요.
4: 네.
1: 일단은 대한민국에는 동물권이 있더라고요. 개권도 있고, 소권도 있고, 뭐 다 있어요. 근데 북한에는 사람의 인권보다 소권이 중요한 나라예요. 인간이 쏘잡아먹으면 사람을 총살시키는데.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런 반려견 문화가 잡히려면 일단 먹는 문제가 첫째 해결이 돼야
10: 그렇죠.
1: 되고,
10: 맞아요.
1: 인권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맞아. 사람의 인권도 없는데 동물권이 있으면 그건 또 뭔 세상입니까 도대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계 안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정말 멋진 나라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지. 대한민국도 예전으로 돌아가면 똑같아요, 북한이랑.
10: 그렇죠. 맞아요.
1: 그렇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 미개하다 욕할 것도 못됐고, 북한 사람들은 살려니까. 사람이 살아남으려는 건 본능이거든요. 그 본능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남았다고 비판할 수가 없거든요, 인간을. 예, 네,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미개하고 멋나고 이래서가 아니라 정말 먹고 사는 게 전쟁 같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살려고 하다 보니까 저렇게밖에 버틸 수 없는 것. 이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8: 그리고 또 우리나라도 이렇게 반려견 문화나 인식이 많이 개선됐다고 하지만 또 문명한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아직도
1: 맞아요.
8: 유기하고
1: 네, 맞아요.
8: 네, 그 병이 있다고 이런 현상들이 맞아요. 좀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아직 반려견에 대한 인식과 이런 것들이 세계적인 기준으로 봤을 땐 따라가자 멀었어요. 그러니까 북한은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이거는 한 지구에 있지만 강아지나 반려견을 둘러싸는 인식의 차이는 이게 천년 만년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
1: 맞아요.
8: 앞으로 북한이 변하지 않는 한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10: 오늘 미국의 또 큰 그 그죠? 초원의 동물들을 보고 오신 우리 목사님. 오늘 함께 하신 소감 어떠셨어요?
3: 뭐 재밌게 얘기하자면 어디서 태어나는 게 중요하다. 진짜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 동물과 같이 함께 살라고.
10: 네.
3: 또 그 사는 것 뿐만이 아니라 정복하고 다스리고 또 생명을 또 확장하고 해야 되는데 정말 그 오늘 인권보다 사실 인권이 더 중요시해야 되는 그 나라에서 동물이 학대되거나 아니면 또 누군가에게는 그것들이 또 뭐 다른 모양을 쓰이잖아요.
10: 네.
3: 좀 마음이 안타깝다는 좀 생각이 들었고요. 어쨌든 이 동물이 좀 사랑받고 동물이 한 사람과 함께 네. 멸종되지 않고 잘 살아서 나라를 우리가 더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0: 네. 네. 그렇죠. 자, 역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참 말씀대로 살기가 좋고 그런 말씀대로 살면 풍요로워지고 하는 게 당연한데 이 북한은 아직 그게 들어가지 못해서 그죠 먹는 게 제일 걱정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또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고 창세기 1장 28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물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또 하나의 귀한 생명이죠. 그렇죠? 우리는 청지기로서 창조물을 보호하고 돌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6: 맞습니다. 북한도 우선 좀 인권이 보장이 돼서 그래서 사람들이 동물도 보호하고 돌볼 수 있는 그런 작은 여유 또 삶의 여유 일상의 자유가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10: 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북한 땅에 그 날이 빨리 오기를 기도하면서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다 같이 외쳐볼까요? 복음통일의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오!

0: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사전 제작된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2: 안녕하세요. 매일 주와 함께 이정규 목사입니다.
3: 안녕하세요. 이성규입니다. 흔히 왜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 그러잖아요. 예, 예. 아프고 나면 또 아이들도 쑥쑥 크기도 하고요.
2: 네, 맞아요. 그런데 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연단의 과정 없이 결코 성장 없다. 그러니까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주님 깊이 만나게 되어지고 신앙이 잠금같이 만들어지게 하시는 주님이시죠.
3: 네. 오늘 그런 고백을 하실 분 한 분 모시겠습니다. 어떤 분인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4: 95년 SBS 공채 탤런트로 출발해 드라마와 뮤지컬 등 다양한 작품에 출연해온 배우 정나온. 그러나 카메라 밖에서는 배우가 아닌 목회자의 사모가 됩니다. 방황의 시기를 거쳐 말씀 안에서 다시 만난 주인 하나님. 인생을 주님께 드리고자 오늘도 순종하며 걸어가는 정나온 사모의 스토리가 지금 펼쳐집니다.
3: 카메라 앞에서는 배우고요. 그리고 나와서는 목사님 사모님이십니다. 배우 정나온 사모님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5: 네, 안녕하세요.
3: 네. 네.
2: 사모님이라고 하니까 더 이렇게 친밀감이 느껴지네요.
5: 네, 아, 그러세요.
2: 제가 목사다 보니까. 네. 네. 우리 그 사모님은 우리 구TV 시청하시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익숙한 얼굴이지 않을까 싶어요. 얼마 전에 후원방송 사회도 진행하셨지요.
5: 네, 맞아요. 네,
2: 그리고 사랑은 강물처럼 나레이션도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우리 구TV에서 이렇게 사역하시면서 좀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5: 구TV랑 함께 사역할 수 있다는 게 일단 너무 기뻐요. 네. 구TV가 가진 그 복음의 사명이 얼마나 큰지 아니까.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굉장히 애써서 만들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 후원방송 5년째 하면서 많은 기적도 실제로 받고 또 많은 분들과 소통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사랑은 강물처럼을 지금 사실 저는 목소리로 더 많이 친숙하실 거예요. 제가 그 다큐멘터리 나레이션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목소리, 이 이모, 이 자매님 이렇게들 얘기하세요. 근데 사랑의 강물처럼 하면서 그 소외된 계층 가운데 그리고 여러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항상 보니까요. 제가 정말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3: 네. 배우로서도 또 꾸준하게 일하고 계시죠. 소개 좀 해주세요.
5: 네. 네. 감사하게도 연기를 계속 지금까지 하고 있고요. 드라마가 있어요. 단막. 그 네. 거기에 출연할 예정으로 지금 촬영 중에 있습니다.
3: 아, 그래요?
5: 네. 그리고 또 예. 개인적으로는 예. 제가 연기를 또 가르쳐요. 그래서 연기랑 네, 운동, 자이로토닉이랑 운동을 가르치면서 네네. 저도 같이 항상 배우는 자세로 연마하면서 그렇게 있어요.
2: 근데 굉장히 바쁘신데 몸은 하나인데 해야 될 일을 많으면 가장 중요한 게 시간 관리라고 생각해요.
5: 네.
2: 우리 사모님은 시간 관리 좀 어떻게 하세요?
5: 네.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시간 관리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게 생각처럼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런저런 방법을 많이 찾아봤는데요. 일찍 자는 게 최고예요. 제가 찾은 방법은.
3: 일찍 자.
5: 네, 일찍 자야. 다음 날이 안 피곤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체질적으로도 그렇고 또 워낙 새벽 예배도 남편이 나가기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정말 일찍 자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는 할머니야? 왜 이렇게 일찍 자? 이런 얘기 할 정도로 일찍 자려고 정말 노력합니다.
3: 몇 시에 주무세요?
5: 8시 반부터 준비는 하는데요. 예. 그때 바로 잠이 드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뒤척이다가 들쭉날쭉해요. 근데 항상 그래요? 노력은 해요.
3: 그러면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스케줄이 어떨 때는 새벽 스케줄 있고 어떨 땐 밤 촬영 있고 그러잖아요.
5: 네, 맞아요.
3: 불규칙적이잖아요. 맞아요. 그럴 때는 내가 자던 패턴이 있어서 혹시 졸리거나 피곤하거나 하진 않으세요?
5: 그럴 때는 이제 커피를 많이 의존하고요. 낮잠도 많이 의존하고요. 네, 방법을 많이 찾아요.
3: 네. 근데 예쁜 애들 보면은 어릴 때 야 너 연예인 해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어요? 어땠어요?
5: 저는 어렸을 때 강변가요제 아니면 대학가요제 네. 꼭 나가고 싶었어요.
2: 오, 노래를
3: 아,
2: 잘하셨구나.
3: 노래를. 네,
5: 고등학교 다닐 때 범생이었거든요. 예. 그냥 교회하고 학교밖에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미션스쿨을 다녀서 예. 학교에서 그 합법적으로 허락한 밴드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 그룹 사운드의 리드싱어를 제가 했었거든요.
3: 아, 진짜?
5: 네. 그래서 고등학교 때 제안을 많이 받았어요. 예. 그 레코드사에서 가수 하자고. 오. 근데 연예인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3: 아, 그럼 어릴 때 꿈은 뭐였어요?
5: 어릴 때 꿈은 그 학교에서 예. 가르치는 그 교수님들이 아, 멋있더라고요.
3: 진짜? 네. 왜요?
5: 그 멋있어 보였어요. 아. 계속 공부하고 탐구하고 같이 나누고 하는 모습이.
2: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전혀 그냥 다른 길로 이렇게 인도를 하신 거네요?
5: 네.
2: 그 과정이 굉장히 궁금해요.
5: 네. 그 고등학교 때도 제안을 많이 받았는데 네. 관심을 두지 않았었잖아요. 네. 그런데 대학교 때 이제 학비를 제가 마련하고 싶어서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했어요. 그 친구가 CF 모델 아르바이트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그건 어떻게 하는 거야? 해서 시작을 했는데 SBS 공채 탤런트가 됐습니다.
3: 그냥?
5: 그냥은 아니고 이제 시험을 봤죠. 근데 네. 탤런트 시험을 보게 된 것도 그 제가 CF 모델을 하기 위해서 네. 그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모르는데 사진을 찍어서 에이전트에 돌려야 된대요. 네. 그래서 사진은 어디 가서 찍는 거야? 물어봤더니 네. 그때 마침 어떤 에이전트에서 무료로 그 모델들 사진을 찍어주는 이벤트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여름방학이어서 제가 또 거기에 돼가지고 네. 근데 제 사진이 실린 그 무가지 잡지가 방송국에 놓여 있었나 봐요. 그때 관계자가 그러니까 매니지먼트사에서 그걸 네. 보고 연락이 왔어요. 만나보자고. 그러고 그때 SBS에서 공채 시험을 막 보고 있었거든요.
3: 예.
5: 방학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한번 봤어요. 예. 이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탤런트가 됐어요.
2: 근데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렇게 쉽게.
5: 네. 이게 불과 몇 달 만에 저 실기 시험 두 번 보고 면접 두 번 보고 탤런트가 된 거예요. 감사했죠.
3: 근데 공채는 쉽게 됐지만 그다음에 탤런트들 보면 행인 1, 2, 3부터 해가지고 정말 어려운 그러니까 스탠바이는 오래 하고 잠깐 나오는 그런 시절이 있잖아요.
5: 네.
3: 어떠셨어요?
5: 집사님 말씀대로 네. 그 어려운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근데 제가 탤런트가 된 것도 참 운이 좋았고
3: 네.
5: 처음에 제가 공채생으로 들어가서 연수를 받고 있는데 네. 연수를 4주 정도 받는데 그 안에 제일 먼저 캐스팅이 또 됐어요.
3: 아, 그래요?
5: 네, 그 드라마가 고백이라는 드라마였는데요. 네. 제가 굉장히 신박하고 착한 그 은행원 역이었어요. 그래서 주일에 가서 교회 성가대하고 그래서 이미지 대사 별로 없는 그러니까 그 이미지로 제가 캐스팅이 됐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도 캐스팅이 계속 연달아서 됐는데
3: 네.
5: 그렇게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3: 네.
5: 같이 입사한 친구들은
3: 네.
5: 이 탤런트가 되기 위해서 다 전공자였고요. 전 연기 전공이 아니에요. 근데 연기를 위한 준비가 많이 돼 있는 친구들이었더라고요. 언니 오빠들이 다.
3: 네.
5: 근데 저는 멋모르고 굉장히 큰 기회를 받아서
3: 네.
5: 그냥 룰루랄라 재밌게만 그냥 촬영을 하고 연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3: 네.
5: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이 내공의 문제가 이제 저한테도 오는 거죠.
3: 네.
5: 이 연기라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거고 많은 준비를 해야 되는 거라서 그때부터 이제 고민을 많이 했죠. 차라리 정말 제가 행인 1, 2, 3부터 해서 좀 다져갔다면 실력을 좀 쌓을 시간을 자연스럽게 초반에 좀 잡을 수 있었을 텐데 너무 좋은 기회가 처음에 오니까
3: 네.
5: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제가 저를 볼 때 자신감이 좀 없고 뭔가 오히려 준비할 게 많구나.
3: 누구 동기예요?
5: 유준상 오빠,
3: 네.
5: 서혜린 언니,
3: 네.
5: 그리고 김홍표 씨 많이 하고 있어요. 네.
2: 그러면 굉장히 빨리 데뷔를 하셨네요.
5: 그렇죠. 그 언니 오빠들이랑도 7-8살 차이가 나셨으니까 아주 어린 나이에 됐으니까요.
3: 몇 년도에 데뷔하셨어요?
5: 제가 95년도 기수예요.
2: 몇 년? SBS, 거의 20년 되셨네요.
5: 네, 25년도
2: 25년?
3: 되셨네요.
5: 네.
2: 중견 배우가 되신 거 아닌가?
5: 네, 이제 중견 배우.
3: 이제 원로로 가는 거죠.
5: 네, 원로로 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2: 그런데 전혀 얼굴 모습 봐서는 그렇게 빨리 데뷔했다고 생각이 안 드네.
5: 아유, 감사합니다. 네.
2: 그러면은 그렇게 빨리 캐스팅되고 하는 과정 속에서 너무 빨리 이렇게 쉽게 풀려지면 때로는 그게 독이 될 수도 있잖아요. 좀 어떤 어려움들이 좀 있었나요?
3: 네. 작품은 계속했어요.
5: 작품은 그 SBS 계약 기간 안에는 끊임없이
3: 계약이
5: 했어요.
3: 있었구나, 네, 옛날에는.
5: 계약. 네, 옛날에는 계약이 있었어요. 네,
3: 몇 년이죠?
5: 한 1년. 아. 1년 정도 계약을 하고요. 네. 그 이후에는 이제 생각을 했죠. 내가 연기력이 너무 부족하고 연기에 대한 소망이 있었나? 나 원래 뭘 잘하지? 나 노래 잘하지? 나 가수하라고 제안도 받아봤지 해서 가수를 해야겠다.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는 네. 유명세로만 일을 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 인지도와 유명세. 예. 그래서 내가 빨리 보이는 자리를 찾아갔죠. 그래서 가수 오디션을 보고 네. 또 바로 또 계약을 하고 가수를 네. 또 준비를 했어요.
3: 근데 가수로 본 적은 없는데요.
5: 맞습니다.
3: 준비만 아, 하시다 끝난 거예요? 어떻게
5: 아니에요.
3: 된 거예요?
5: 제가 앨범을 냈어요. 앨범을 냈는데 그 시간이 참 많이 오래 걸렸고 네. 거의 20대는 다 쓴 것 같아요.
3: 아 진짜? 네,
5: 꽤 오랜 시간을.
2: 그럼 굉장히 오랜 기간의 공백기가 네. 있었던 거네요?
5: 네. 거의 한 10년 넘게 연기는 안 하고 가수를 네. 하겠다고 네. 그 고집을 혼자 피워봤던 거죠. 저는 그걸 제가 정말 좋아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어, 예, 예. 그런데 이제 저는 결국 앨범을 냈어요. 그 돌아가신 신해철 오빠가 프로듀서셨고 네. 제 친동생인 진아와 함께 네. 그 듀엣, 소프트 락 그룹을 냈었어요. 버튼이라고.
3: 예.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데 본인만 네. 알고 있는 거죠. 10년을 고생했으니까.
5: 네, 맞아요. 네, 노래는 굉장히 많이 친숙하게 들렸는데 거기까지 가기 전에 시간이 많이 아팠죠. 이제 막 계약해서 들어간 그 레코드사에서 같이 하던 친구가 이제 다른 그 기획사로 옮겨가면서 저희 팀이 그냥 무너지면서 그 프로젝트가 없어지면서 이 회사와 그 공증을 풀어야 다른 회사랑 가서 또 일할 수 있고 뭐 이런 그런 복잡한 아이고,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때 마음고생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3: 그러면 보통 이제 연기하다가 가수한다고 네. 이쪽으로 가면 연기 같이 했던 사람들이 야, 그거 그냥 여기 있었으면 잘할 수 있는데 쟤 왜 저러니? 네. 라는 얘기를 엄청히 들었을 것 같아요.
5: 많이 들었고 네. 또 이제 그 방송국에 갔을 때 또 이런 얘기도 들었던 것 같아요.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베야지. 그러니까 가수를 하겠다고 했으면 뭐 앨범을 내든지 좀 성공을 해서 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얘기도 듣고
3: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5: 양면의 칼 같은 그렇죠. 그런 시선과 그 안에서 내가 괜히 포기하는 사람과 싫으니까 끝까지 해서 또 앨범을 냈던 것 같아요.
2: 근데 가장 좋은 시기에 네. 그렇게 오랫동안 공백기가 찾아온 거잖아요.
5: 네.
2: 그 시기를 좀 어떻게 견디셨는지 궁금해요.
5: 앨범을 딱 손으로 받아본 날 느꼈어요. 와, 내가 정말 이거 하나를 위해서 이렇게 긴 시간을 보냈을까? 이런 생각도 들면서 활동은 열심히 했습니다. TV에는 홍보가 안 됐지만요.
3: 그 TV에는 홍보가 안 됐는데 어디서 활동을
5: 어디서
3: 하셨어요?
5: 많이 했냐면요. 라디오 공개 방송. 그리고 그 유리상자나 예. 더 넥스트 신해철 오빠 예, 그룹이나 예, 예. 박혜경 씨나 김범수 씨 노래 예, 잘하는 가수들의 예. 오프닝 밴드.
3: 오~ 오~
5: 예, 그러니까 라이브가 하시네. 되는 가수에서 원 없이 공연을 많이 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3: 좀 무리가 따라오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네. 전혀 요동치 않던가요?
5: 네. 그냥 저희 기획사랑 헤어지면서 네. 한 1년 정도 활동을 하고 그냥 저도 힘이 빠지면서 그때 하나님을 만났죠.
3: 아하.
2: 가장 힘든 시기.
5: 네.
3: 아하.
5: 나는 뭘 하려고 이 땅에 태어났을까? 너무나도 내 욕구, 욕망 혹은 다른 사람들의 기대 그런 것들을 이루는 모습을 위해서 살아온 거 아닐까? 지금 이렇게 멋있게 말하지만 그 당시에 이렇게 멋있게 생각은 못했고요.
3: 10년을 쏟아부었는데 네. 결국에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라는 힘듦이 꽤 있었을 것 같아요.
5: 많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같이 연기 시작했던 친구들은 자리를 잡은 것도 그렇죠. 보이고 굉장히 같이 했던 그 가수 친구는 정말 떠들썩한 스타가 되는 것도 보면서 많은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3: 나는 이게 뭐지?
5: 네.
3: 난 10년이나 공들였는데 이게 뭐야? 라는 고민이 엄청 잘못하면 늪에 빠질 수 있잖아요.
5: 그렇죠. 네. 네. 많이 좌절하고 혹은 원망하고 그리고 그때 또 IMF가 터졌기 때문에 음반사들도 많이 힘들었어요.
3: 그러니까 IMF 시절이었어요.
5: 네, IMF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2: 계속 겹쳤네.
5: 저만 힘든 게 아니라
2: 모두가.
5: 온 국민이 힘들었고 근데 그때 저는 엔터테이너로 그 힘들고 지친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을 너무 주고 싶었는데 그 기회들이 잡을 듯 잡을 듯 잡히지 않으니까 뭐 저도 그 힘듦 속에 있었죠.
3: 그러면 그 전부터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아니면 언제부터 신앙생활을 믿음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5: 감사하게도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아하. 사드

0: 끈도 사실은 안 붙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형식적으로 가는 거지 내가 가야 되니까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그 예배가 중요하고는 맞아요. 좀 소홀해지지 않으셨어요? 어떠셨어요? 네.
1: 제가 그렇게 그냥 대의 예배만 참여하고 그랬을 때 네. 저희 그 SBS가 참 믿음의 자매들이 많아요. 그래서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는 네. 소그룹 네. 모임이 있다고 네. 같은 동기가 같이 가자고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허무하던 마음에 네. 그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성경 공부에 참여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님 준비하신 자리였고 거기서부터 이제 많이 성장이 시작됐죠.
2: 그러면 가수에 도전했다가 실패를 경험하고 가장 힘든 시기에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는데 그 성경 공부 과정이 도움이 되었던 거네요.
1: 네, 다
2: 근데 그때 극복했던 그리고 하나님 깊이 만나게 되었던 그때 이 얘기를 좀 해주시지.
1: 네. 성경 공부 모임을 나가면서부터 하나님이 또 새롭게 일을 열어주셨어요.
0: 공동체 생활이 시작된 거네요.
1: 네.
0: 그러면.
1: 저희 그 연예인 공동체 생활이 시작된 거죠. 교회는 다 달랐는데 네. 그러면서 그 뮤지컬을 해보면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또 받았어요. 그러니까 왜 그동안 안 보였어? 연기자 정나온 뭐 했어? 그래서 저 가수했어요. 그랬더니 그럼 노래 잘해? 그래서 노래는 좀 잘하죠. 이러면서 저 오디션 봐봐. 이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오디션을 봐서 맨 오브 라만차라는 예, 뮤지컬 아시죠? 예, 예. 그 초연을 제가 돈키호테의 여조카 예. 안토니아 역으로 국립극장에서 예. 제 첫 뮤지컬 작품이자 다시 시작하는 예, 작품이 됐죠. 예, 예. 그렇게 연기를 다시 시작하게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저는 이 전공이 이쪽 베이스가 아니다 보니까 예, 그게 진짜 저의 첫 무대였거든요.
0: 그렇죠.
1: 네, 그렇게 시작을 네. 해서 그 이후로 뮤지컬 다시 오디션을 보면서 역할을 따서 해내고 요덕 스토리도 하고 뭐 친정 엄마까지 그리고 다시 드라마를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 힘들었던 시간이 네. 저희를 쭉 성경 공부 가르쳐 주시던 김은수 목사님이라고 사나이 교회 목사님이셨는데 지금은 개척하셔서 하고 계시는 목사님이 어느 날 저희를 다 모아서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네. 자매들은 각자의 교회의 공동체로 들어가야 된다고. 그 공동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그 나무의 가지가 돼서 열매를 맺으라고. 근데 그 말씀이 그렇게 도전이더라고요. 쉽지가 않았어요. 집사님. 정말로. 그냥 우리 편한 사람들끼리 예배 드리면 되지. 내가 교회 공동체까지 들어가야 되나? 이런 마음이 있었고요.
0: 그럼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민간인들하고 같이 어울리셨어요? 아니면 연예인들과 어울리셨어요?
1: 결단을 하고요. 두 달, 세 달 정도 정말 망설이고 머뭇거리다가 네. 제가 그때 소망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소망교회 네. 청년부에 등록하고 들어가서 네. 열심히 섬겼습니다.
0: 아, 그래요?
2: 근데 공동체 속에 들어가서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나요? 어떤 부분이 힘들었어요?
0: 낯선 사람들하고 네? 얘기하기 참 힘든데.
1: 네.
0: 낯가림 심해가지고 우리.
1: 심해요. 네. 그래서 처음에 막 다가가서 인사 잘 못하고 네. 그런 게 있어요. 친해지면 굉장히 잘하는데.
0: 예, 네, 처음에 그 문 열기가 어렵잖아요.
1: 네. 네. 그런데 어떡해요? 그것 때문에 두세 달을 정말 버텼던 것 하나님 막 기도하면서 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그쵸? 이런 신앙생활 나쁜 거 아니잖아요 이러면서 네. 그런데 정말 주님 음성처럼 들렸어요 그 목사님 말씀이 그래서 결단하고 들어갔더니 너무 따뜻하게 다 받아주시고 네, 그 공동체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 주말에 하는 그 DTS 예수전도단 네. 프로그램 네. 그거 하겠다고 뭐 이렇게 플랜카드 붙고 그래서 막 그 썼어요 저 네. 하고 싶다고 네. 전화가 왔어요 간사님한테 이 막상 써서 신청은 했는데 네. 집에 오는 길을 생각해 보니까 아니 여배우가 토요일 일요일 공연 안 하면 어떻게 살아?
0: 그렇지 그렇지
1: 어떤 감독님이 날 캐스팅하겠어? 교회 간다고 안 한다 그러면 촬영은 주말에 잡히면 어떡하지? 그 훈련이
0: 생각이 다 들죠.
1: 네. 7개월 정도 하고 아울리치까지 하면 1년을 써야 되는데 내가 너무 섣불리 헌신한다고 했나? 막 그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갈등들을 만나게 되는 거? 그러니까 진짜 그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에 갈등을 만나게 되는 거? 그런 것들이 어려움이라면 어려움이었다고 할 수 있겠네요, 목사님. 그래서 많이 기도했죠.
2: 그런데 사실 DTS 들어가게 되어지면 가장 중요한 시간들,

0: 무슨 요일에? 금, 토, 일에?
1: 그 토요일, 일요일을 토요일, 다 일요일? 예,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0: 그러면 뮤지컬도 해야 되는 상황이고 하는 상황에서 뭐 불안한 마음 같은 거 없으셨어요?
1: 많이 불안했고요. 되게 실제적으로 생각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굳이 교회만 다시 목사님 말씀대로 공동체만 들어가면 됐지 이것까지 해야 되나? 이제 하나님이랑 딜하듯이 그렇게 기도도 하고 했는데 거기에서 전화가 와서 간사님이 자매님 주님께서 자매님을 부르셨어요 이 훈련으로 이러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주님께서
2: 직접 얘기하시지.
1: 네 저한테 직접 얘기하시겠죠. 제가 이랬어요. 볼멘 소리로. 근데 그 말하고 너무 마음이 안 좋잖아요. 그래갖고 다음날 집 앞에 교회를 새벽 예배를 가서 기도를 하고 집에서 아침을 먹고 또 기도를 계속했어요. 너는 내가 다 하는데 내가 다 해주는데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근데 그 순간 제가 얼마나 내가 내 삶을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살았나가 확 느껴지면서 그냥 무릎 꿇고 막 정말 엉엉 울면서 다 회개했죠.
0: 그래서 다 내가 하는데 네. 뭐 네가 뭐 꼭 뭘 걱정해 뭐 이런 마음 주신 거잖아요.
1: 너는 내가 다 하는데 왜 네가 다 계산하고 생각하고 네가 열심을 내서 하려고 하니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지난 시간들을 그 순간에 그냥 다 고백하고 회개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제 인생은 다 주님 겁니다. 제 인생은 주님께 다 드릴 수 있어요. 그렇게 고백하고 그 훈련을 들어갔어요.
0: 근데 그 고백이 굉장히 어려운 고백이거든요 사실. 네? 그런 깨달음과 함께 다 내려놓음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근데 딱 내려놓음으로 인해 가지고 주어지는 그 기쁨,
1: 네.
0: 그 환희, 그냥 붕 뜬 기분 뭐 이런 것들 좀 시험했을 것 같아요.
1: 첫 번째는 정말 죄송했어요 하나님한테. 네. 그러니까 회개가 진짜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리고 감사했고요. 그걸 알게 해주셔서. 그러니까 뭘 주시고 뭐가 되고 싶고 뭐 이게 아니더라도 그 말로만 하던 기도 하나님 뭐 하는 게 진짜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그런 결단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0: 그때부터 아마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삶을 살게 되셨을 거예요.
1: 네.
0: 그리고
1: 그렇게 노력했어요.
0: 모든 거 계획하시고 네. 인도하신 그냥 하나님 앞에 모시고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2: 네. 근데 그게 사람이 간사해가지고 왜 지나면 또 내가 나와요.
1: 네. 네? 그럼요. 네. 그래서 그 DTS 훈련이 절대 꼭 필요했던 것 같아요.
2: 그게 몇 달이에요? 달짜리예요.
1: 아, 그 당시에는 7개월이었어요.
2: 길다.
1: 네, 그 당시엔 7개월이었고.
2: 네.
1: 너무 감사해요. 교회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다는 것도 감사하고 그 예수 전도단 프로그램을 똑같이 하는 건데 그 요일을 회사 다니고 일반 청년들을 상대로
2: 그래서
1: 하는 거였거든요. 네.
2: 그러면 일은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1: 궁금하시죠? 네.
0: 순종이 안 결과 하나님이 일이... 어떻게 하셨나?
2: 아, 너무 궁금하거든요.
1: 그래서 제가 이제 캐스팅 디렉터 때 전화가 오면 네. 촬영 요청이 와도 안 됩니다. 토요일, 일요일
2: 토요일 안
1: 촬영
2: 됩니다.
1: 걸려 있잖아요.
2: 네, 네.
1: 안 됩니다. 그러면 요일을 바꿔준대요. 그래서 제가 네. 그 DTS 훈련하는 동안 훈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2: 요일이 바뀌어서?
1: 네.
0: 그리고 일은 일들 하시고?
1: 네. 드라마 찍고 또 예. 영화 캐스팅도 되고. 네. 예. 내 은혜, 은혜라는 게 그런 거구나를 완전히
0: 그러니까
1: 못 봤죠.
0: 결국은 순종했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냥 다 경험한 거네요.
1: 네. 그때 그런 은혜를 정말 체험했습니다.
2: 그러면 DTS를 받고 나서 그 다음 스텝이 궁금해요. 어때요? 그렇게 그런 훈련을 7개월 받고 나면
1: 네.
2: 일단 집중해서 받는 거잖아요.
1: 네, 네.
2: 그렇게 받고 나면 어떻게 달라지고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1: 가장 먼저는 제가 크리스찬이었지만 말씀을 매일 읽거나 뭐 잠언은 매일 읽었어요. 그런데 깊이 묵상하거나 기도하거나 그러니까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생각은 못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그 DTS 훈련을 통해서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매 순간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리고 물어보고 뭐 계속 음성이 들리고 대화하고 그런 게 아니더라도 하나님 저 이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네 하나님한테 먼저 항상 주권을 내어드리는 거 그런 것들이 많이 훈련이 된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나오죠. 나오지만 그래도 또 회개하고 하나님 항상 하나님 앞으로 다시 소급해서 가는 그 점이 제일 많이 막힌 것 같아요.
0: 가장 중요한 게 나 중심의 신앙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이렇게 네. 바뀌어진 거네.
1: 네, 네.
0: 근데 사모님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많은 훈련, 많은 연단의 시간을 거치면서 지금 이 모습까지 오게 하셨는데, 근데 사모님이 되셨잖아요.
1: 네.
0: 남편을 어떻게 만났는지 궁금해.
1: 그러니까요. 제가 사모님이 됐더라고요. 네, 제가 저희 남편을 만났을 때 남편 전도사였어요. 네. 저희는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다 와서 네. 이제 1년간 교제하고 결혼을 하게 됐는데 네. 사실 남편이랑은 나가사키에서 먼저 만났어요. 일본 나가사키에서.
2: 짬뽕 먹으러
0: 갔어요. 뭐 행사 참석했네.
1: 아니요, 제가 그 이제 교회 공동체에 들어가서 네. 순장도 하고 사역장도 하고 이제 교회 언니 예. 그 시간을 충분히 또 보냈어요. 예, 근데 예. 하나님 제대로 만나면서 제가 가정에 대한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배우자를 위해서도 기도를 하면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싶었는데 짝이 안 나타나요.
2: 네.
1: 그래서 이제 골드미스로 가고 있는 상황에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제가 그래서 일본 나가사키에 그 순교자들의 그 순례를 다니는 도보 여행이 있어요. 난 저길 가야겠다. 저길 가서 순교자의 길을 걸으면서 좀 기도를 하면서 갔다 와야겠다. 그래서 거기를 갔었거든요. 혼자서. 근데 우리 남편도 그때 거기를 혼자 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냥 인사만 했던 기억이 있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교회를 옮겼어요. 그 작은 개척교회였으니까 예, 예. 좀 옮겨서 예. 하고 싶었는데 근데 갑자기 그 나가사키에서 봤던 분이 사역자라고 오신 거예요. 전도사님이라고.
2: 전도사로? 아니 한번 봤는데 얼굴이 기억이 나요?
1: 네. 인원이 많진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궁금했던 건 예. 같이 갔던 청년들이 그랬어요. 저 형은 H건설 다녀. 그러니까 저는 너무 신기했던 게 왜 건설회사 다니는 일반 회사원이 사역자로 어떻게 오지 갑자기 전도사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H건설이 아니고 헤비타트라는 그 NGO 단체를 네. 다녔고 실제로.
2: 네.
1: 그런데 남편은 사실은 신학교를 나온 네. 그리고 나서 신대원을 가지 않고 NGO로 전향을 했던 네. 사람이었던 거예요. 네. 근데 그 도부 여행에서 그 목사님이 네. 얘기를 나눠보고 같이 사람 살리는 목회를 하자고 손을 내미셔서
2: 네.
1: 또 우리 남편도 하나님 음성 좀 듣고 예. 사표를 내고 교회로 다시 온 거죠.
0: 그럼 결국은 전도사와 그 성도와의 만남이 됐구나.
1: 네. 그냥 교회에서는 그냥 잘 몰랐어요. 네. 근데 제가 또 1년 후에 그 나가사키 1년 후에 또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는데
2: 네.
1: 그 프로그램을 제작을 하는 제가 가게 됐어요. 근데 일반 성도님들도 같이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인솔자가 필요하잖아요.
2: 네.
1: 그 인솔자로 저희 남편이 온 거예요. 박웅이 전도사가.
2: 네.
1: 그래서 같이 2주 동안 이제 성지순례하면서 녹화하면서 같이 밥 먹을 기회가 있으면서 대화를 나눠보면서 그러다가 이제 저희
2: 그럴 수 있죠.
1: 네. 그러면서
2: 뭐.
1: 서로를 알아가고 우리 나가사께서도 한번 보지 않았나요? 이러면서 그러다가 갈릴리 호수에서 네. 한국에 돌아가면 한번 만나보실래요? 그러더라고요, 남편이.
2: 그 전부터 썸을 좀 탔나요?
1: 아니에요. 바로
2: 전혀?
1: 그냥 내 네, 교회에서도 인사만 하고 지냈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 그 14일이 네. 특히 특별했던 네. 것 같아요.
2: 그래서 서울 가면 식사 한번 하실래요? 했는데
0: 그때 반응은 어떻게
2: 어떻게, 어떻게 먹겠다 했어요? 아니면 생각해 볼게요. 됐어요. 어느 쪽이에요?
1: 속으로 네. 아 되게 용기 있다 성도한테 그래서 네 식사 한번 같이 하시죠 그러고 만났는데
2: 네.
1: 그 후 1년 정도 교제를 했고요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2: 만나서 첫 만남
1: 네
2: 그래서 이제 서로 밥을 먹는 정말 둘만의 시간이었을 거 아니에요.
1: 네.
2: 그럴 때 어떤 사람은 느낌이 온다 난 이 사람하고 결혼할 거다 뭐 이런 느낌이 온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첫 만남에서의 그 지금 남편 되신 목사님의 느낌은 어떠셨어요?
1: 제가 남편을 그 만나보기로 결심한 이유는요. 네? 갈릴리 호수에서 거기 굉장히 낭만적이에요. 파도 탁 탈라치면서 예수님 생각도 하면서 그러고 있는데 우리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손가락을 탁 들더니 두 영혼이 이렇게 만나는 시점이 있대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만난 시점에서 함께 같이 가보지 않겠냐고. 우리가 가보다가 아니면 이렇게 다시 자기의 갈 길을 간대요. 자유함을 갖고 만났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만남이라면 우리가 같이 갈 영혼이라면 어떤 분들은 사모가 꿈이라고도 하시고 소망하면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사모가 험난한 길이라고도 하시고 근데 저는 정말 아무런 생각이 없었거든요. 근데 저희 남편이 갈릴리 호수에서 그 허공에 탁 손가락 대면서 영혼의 만남을 얘기했을 때 영혼의 만남? 굉장히 새로웠고요. 교제를 하면서 나는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하고 싶다라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사역자니까 뭐 그래서라기보다 제가 늘 기도했던 게 있거든요. 저는 저보다 그러니까 인간인 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고 싶었어요. 근데 그 부분은 정확한 것 같더라고요.
0: 뭐 전도사니까.
1: 참 여러 가지로 제가 본받을 만한 점이 많은 남자라고 생각이 돼서 이런 남자라면
2: 사역자잖아요.
1: 네.
2: 너무 생각 안 하신 거 아니에요?
1: 이제 막상 결혼하고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부딪힐 때도 있는데요. 아, 내가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결혼 초반에는 우리 남편이 당신 나한테 그런 거 요구할 거면 왜 사역자랑 결혼했어? 이런 얘기도 많이 했어요. 그때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예. 남편이 그냥 담담하게 탁 얘기해요. 그래서 정신이 번쩍 들면서 제가 많이 노력했습니다.
2: 근데 일단 새벽기도 나가실 거 아니에요?
1: 네.
2: 아침 몇 시에 일어나세요?
1: 4시 반에는 나가야 되고요. 요즘엔 좀 조정이 돼서 5시 정도에 나가는데 일찍 일어나죠.
2: 그럼 아침 챙겨줘요?
1: 아니에요. 아침에는 그냥 갑니다. 아침에는
0: 그럼
1: 그냥
0: 지금 남편분이 아직도 전사님이세요?
1: 아니에요. 지금은,
0: 목사님 되셨어요?
1: 네.
0: 목사님 되셨어요.
1: 그 이후에 목사 안수를 받아서 네. 지금 박웅희 목사님입니다.
0: 그러면은 아직은 그 교회 부역자로 있나요? 아니면은
1: 네.
0: 부역자로? 지금,
1: 네. 부목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0: 그러면 아직은 사모님으로서 크게 어려움은 없으실 거예요.
1: 네. 목사님 네? 잘 아시네요.
0: 네. 그렇죠. 네. 나중에 이제 뭐 후임자로 가시게 된다든지 개척을 하게 된다든지 담임 목사가 되어지면 그때부터 사모가 얼마나 빡센지를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보다 목회자보다 더 어려운 길이 저는 사모의 길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2: 원래 연기자보다 매니저가 더 힘들잖아요.
0: 이름도
2: 뒤에서 없이 돕는 배필
0: 뒤에서 소리 없이 해야 되는 역할들이 너무너무 많고요. 그 목사는 강단에서 하고 싶은 얘기 하니까 스트레스가 좀 풀리는데요.
1: 네. 네?
0: 사모님들은 꽁 하고 담고만 있어야 되고
1: 네.
0: 별의별 소리들이 많이 들리고 그러거든요.
2: 네. 목사님들은 예화로 사모님 들잖아요. 사모님 어디 가서 얘기할 데가 없는데 목사님 표 볼 수가 없잖아요. 지금도 그렇지 않아요? 어디 가서 목사님 얘기하기 좀 그렇지 않아요?
1: 다행히 저희 부부가 사이가 좋고요. 아직까지 사이가 아주 좋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 사모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교회 목회를 위해서도. 그런데 저는 지금 어떤 생각으로 남편이랑 살고 있냐면요. 나는 이 남편의 아내로서 사역자인 남편의 아내로서 최선을 다하자. 그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아내한테 위로를 받고 아내를 통해서 뭔가 평안한 마음을 얻는다면 목회 현장에 나가서도 잘할 거야 라는 마음으로 하고 있어요.
0: 제일 중요한 마음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앞에서 사모님의 역할이 힘들다고만 얘기했는데 사실 목회자의 길을 가고 사모의 길을 가고 이 길만큼 복되고 영광스러운 길은 없다. 네? 그래서 저는 자녀들 다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고 사모가 되기를 원했던 마음이 그랬던 것처럼
1: 네.
0: 이 길만큼 올인해서 정말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아가는 길은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정말 우리 목회자 남편 만난 거 축하드리고요.
1: 네.
0: 앞으로 그냥 하나님 영광에서 멋지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요.
1: 네, 감사합니다.
2: 저는 반대 입장에 있어요. 왜냐하면 사모님들을 보면 일단 입을 닫고 살아야 되고 귀를 닫아야 되고 정말 그 험한 길을 가시는데 가끔 보면 되게 힘들어들 하시는 모습들을 본 적이 있어요.
1: 네.
2: 지금 몇 년 되셨죠? 결혼하신 지?
1: 결혼한 지 10년 됐습니다.
0: 그럼 많이 되셨어요.
2: 10년이면 뭐 이제는 통달하실 때가 됐네요. 근데 어때요? 이렇게 사모님이 되니까 그 제가 아는 목사님 사모님이 아우 나는 머리가 늘 단발이야 그러더라고요. 왜 이러더니 짧으면 짧다고 뭐라 그러고 길면 길다고 뭐라 그러셔 반으로 잘랐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실 사모님이 되면 성도들이 계속 사실은 예의주시하고 계시잖아요.
1: 네.
2: 근데 어때요? 연예인으로 예의주시 받는 것과 사모로서 받는 것과 많이 다르죠?
1: 네. 아직은 정말 부교육자라서 그런 관심까지는 아직은 못 받는데 그래도 늘 마음이 좀 준비는 하자. 그러니까 조심스러운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로 인해서 다른 누군가가 상처를 입거나 실족하지는 않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남편이랑 결혼한 거를 저는 정말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유는 저희 남편도 저를 배우자로 선택한 이유는 제가 다른 무엇보다 그 목회, 목사,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 대한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인 게 좋았대요. 저는 근데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목사님. 가장 귀한 일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해요.
2: 네. 그러면.
0: 그런데 그 제가 이제 수많은 사모님들을 이제 보고 우리 부교육자가 한 30여 명 되니까
1: 네. 네?
0: 사모님들 많이 보잖아요.
1: 네.
0: 이만큼 이렇게 마음 자세가 돼 있는 사모도 쉽지가 않아요.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사역하면서요.
1: 네.
0: 마음 잘 지키시면 돼요.
1: 네.
0: 마음 안에 있거든요.
1: 네.
0: 누가 상처 주는 말을 해도 그냥 상처 거부해버리면 돼요.
1: 네.
0: 네. 그 마음만 잘 지키시면 승리할 수 있어요.
2: 그 어쨌거나 사모가 되면 연기할 때
1: 네.
2: 고민 엄청 할 것 같아요. 캐스팅이
1: 맞습니다.
2: 들어오면
1: 네.
2: 내가 이 역할을 해서 불륜녀 이런 거 절대 못할 거 아니에요. 뭐 나쁜 역할 이런 거 절대 못할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착한 역할이 요새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그리고
1: 정답입니다.
2: 필 내면
1: 네.
2: 막 그 악녀나 요새는 그렇게 막 정말 야 저런 역할까지 해야 돼 하는 역할들로 요새는 다 너무 변해져가고 있는데 거기서 거슬러 올라가려면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때요? 캐스팅 들어왔을 때?
1: 제가 제 남편의 역할에 대한 가치를 알아봤듯이
2: 네, 네.
1: 저희 남편도 제 직업의 네. 가치를 처음부터 존중해줬어요.
2: 그래서?
1: 그래서 여보 배우는 누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자유롭게 해.
2: 그게 더 힘들다. 그게 더 부담스럽다. 그래서요?
1: 그래서 제 마음은 너무 자유하고 편안해요. 그리고 작품을 고를 때는 제가 고민은 하고 기도해요. 그래서 사실은 좀 이슈가 될 것 같고 좋은 작품이 와도 그 캐릭터가 저랑 잘 맞지 않고 사실 배우는 그 순간 그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2: 그렇죠.
1: 연기는 100% 가짜예요.
2: 네.
1: 하지만 그 순간에는 몰입을 해서 그 사람으로 사는 거거든요.
2: 그렇죠.
1: 표현하고 싶은 배우로서의 어떤 그 욕구는 있지만 그런 캐릭터를 표현해보고 싶고 그리고 그 캐릭터 하나만을 보는 게 아니라 작품 전체를 볼 때는 그 나쁜 캐릭터를 어떻게 정죄하거나 나쁘다고 할 수 없어요. 전체를 위해서 쓰여져야 되기 때문에 그 역할하는 게 배우니까 그렇게 생각했을 때 욕심나는 작품이 있긴 하지만요.
2: 진짜?
1: 캐릭터에 들어갔을 때 내 상태가 나왔을 때도 좋을까를 생각을 해보게 돼요. 네, 그러면서 또 심사숙고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행히 제가 잘 소화할 만한 역할들이 오는 것 같습니다.
0: 근데 제가 이렇게 이제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느끼는 게 뭐 좋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이렇게 좋잖아요. 근데 나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은 자기가 거기에 몰입을 해야 되니까 네. 굉장히 그 순간만큼 사람이 굉장히 악해지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 네, 맞는 네? 말씀이세요. 네.
0: 그렇게 드라마에 빠지고 그렇게 영화에 빠지다 보게 되어지면 한동안 그 세계 속에 그냥 머물러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1: 그런 좀 위험 요소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 이런 말이 있어요. 배우가 중심이 단단해야 네. 캐릭터한테 잡아먹히지 않는다고.
0: 맞아요.
1: 그래서 단단하게 그 일상의 삶이 좀 건강하고 튼튼한 분들은 그런 좀 힘든 캐릭터를 충분히 잘 소화할 수 있어요. 들어갔다 나와서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더 배우들이 신앙생활을 잘했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을 잘 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2: 부부싸움도 하시죠?
1: 합니다. 네, 하루에 세 번 할 때도 있는데. 그런데 저희는요.
2: 어떻게 풀어요?
1: 어떻게 푸냐면요. 네. 그, 제가 남편이랑 결혼하고 남편한테 배운 점인데요. 잘못을 인정하기. 그래가지고.
2: 근데 그, 내가 잘못한 것 같지 않은데 인정하고 싶진 않잖아요.
1: 그때는 이제 각자의 시간을 가져요.
2: 아.
1: 네, 각자의 시간을 가지고. 네. 각자 기도하겠죠? 근데 저는 네, 기도하거든요. 네, 네. 하나님한테 얘기하죠. 네. 막 하나님 정말 이거는 제가 잘한 거 아닙니까? 막 얘기하는데 너무 신기한 게 왜 항상 제가 잘못했죠?
2: 하나님은 꼭 나보고 네가 가서 사과하래.
1: 항상 그게
2: 저 기도 안 하려고.
1: 너무 신기합니다.
2: 기도하면 나만 불리해.
0: 신종이한테.
2: 그래서 안 하려고요 기도.
1: 그래갖고 항상 가서 여보 잘못했어요 싹싹 빌게요 이렇게 저희는 이게 그 부부의 멘트가 몇 개가 있어요 우리끼리 하는 멘트가
2: 그러면
1: 잘못했어요 싹싹 빌게요 나 그래 뭐 괜찮아 이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또 남편이 잘못할 때 있어요 분명히
2: 그렇죠, 그렇죠.
1: 사소한 네, 거예요 네, 그러면은 네. 싹싹 빌어요 그러면 싹싹 빌게요 이렇게
0: 서로 잘하시는구나
1: 네.
0: 근데 사실 살아가면서 사랑한다는 고백보다 더 중요한 게 미안해요
1: 네.
0: 이 한마디를 못해가지고 가정이 깨지기도 하는 거거든요.
1: 그러니까 그거를
0: 잘못했을
1: 배웠어요.
0: 때 인정하고 미안해요. 이 한마디면 그냥 눈독들이 사라지는 건데.
2: 남편이 잘해요. 미안하다는 얘기.
1: 잘못하면은 미안하다고 해요. 근데 저는 잘못해도 미안한 말 잘 안 나오더라고요. 결혼 그쵸. 초반에. 네. 미안한지 알아도 하기 싫더라고요.
2: 그렇죠.
1: 그런데 그걸 자꾸 보니까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잘못하면 빨리빨리 미안해요라고 얘기하게
0: 돼요. 오히려 남편이 미안하다는 소리를 더 잘하시는구나.
1: 자기 잘못을 빨리 잘 인정하는 것 같아요. 고집을 잘 안 부리고. 근데 예.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잘못했을 때 알아도 고집을 부리는 그런 약간 못난 마음이 있었는데 뱁새가 황새 쫓아가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런 모습인 것 같더라고요. 제 모습이. 그래서 많이 따라하려고 흉내를 내다 보니까 이젠 잘합니다.
2: 뱁새가 황새 따라가는 거 힘들죠. 근데 따라가면 되죠.
1: 네,
2: 힘들어도. 저는 뭐 뱁새가 황새 따라가려면 가랭이가 찢어져도 따라가겠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려면 사실 못 따라가는 길을 우리가 따라가려고 애쓰는 거잖아요.
1: 네,
2: 그러니까
1: 맞아요.
2: 저는 포기하지 않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1: 네.
2: 근데 어쨌거나 사모님이 돼서 그 길을 간다면 저희 연예인들 중에 이제 사모된 친구들이 꽤 있잖아요.
1: 네, 네, 네
2: 꽤
1: 맞아요.
2: 많죠. 이지도 그렇고 김효진도 그렇고 사모가 돼서 이렇게 보면 특징이 하나 있어요. 참 순종적이에요.
1: 아, 그렇구나.
2: 참 제가 그걸 보면서 그래서 사모를 하나님이 하라고 하지 않으셨을까? 잘 따라가실 것 같은.
0: 그러니까 아무나 시키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1: 네.
0: 좀 준비된 사람.
2: 저는 옛날에 막
0: 사람.
2: 뜨거울 때 하나님 제가 사모가 아닙니다. 제 성격상 사모는 아니고 일단 새벽에도 제대로 못 일어날 것 같고요. 일단 그걸로 접었고 그다음에 승질이 아직까지는 살아있어서 하나님 욱하는 것 때문에 남편한테 방해되니까 요거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이대로 살겠습니다. 그랬는데 그걸 순종하면서 가는 거잖아요.
1: 목사님이랑 집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 말씀을 들으라고 하나님이 여기 앉혀놓으신 것 같으시네요.
2: 순종하고
1: 가라고. 하나님 말씀 듣고 잘하겠습니다.
2: 앞으로는 어떤 계획 갖고 계세요?
1: 남편한테 잘 순종하고요.
2: 네.
1: 네. 그 남편이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는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늘 노력하고 너무 슬프고 외롭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거기 그 사람 있지라는 그 시처럼 그렇게 그냥 작은 빛으로 은은한 빛으로 힘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2: 기도 제목은요?
1: 저희 가정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잘 순종하며 갈 수 있는 가정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 부부가 어디에서나 그런 은은한 빛으로 사람들한테 희망이 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됐으면 좋겠다. 그게 소망이에요.
2: 네.
0: 그 사모님 얘기를 들으면서 참 하나님이 많이 준비시키셨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수많은 생명 살리는 그런 복된 길로 인도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2: 네. 앞으로 이제 진짜 목사님의 사모님이 되셔서 멋진 활약하시길. 예.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2: 예. 목사님 사모님께 말씀 주신다면은요.
0: 시편 16편 8절 말씀인데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시고 순종하며 사시고 요동치 않는 그리고 하나님 영광의 복덕에 쓰임받는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라고포드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14불 99, 고구마 파운드당 2불 99, 송강모 열무 풋배추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6번들까지 구매 가능, 금토일 한정 3번들당 1불 99, 케이타운 훌라면 박스당 10불 99, 헤오룸 북어채 개당 12불 99, 헤오룸 평양 함흥 동치미 물냉면 개당 4불 4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2010년 만사형통. 오늘 정말 여러분들에게 새 인사를 위해서 또 이렇게 국내 최초의 파페라 듀오입니다. 네. 라보엠의 멋진 노래 선물 함께 받으셨는데, 어우, 너무 감동적이네. 즐거우셨죠?
1: 네. 네.
0: 노래 너무 잘하죠?
1: 예. 네.
0: 그럼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의 주제. 새로운 만남.
2: 네.
0: 야, 이제 새해 맞이해서 참 좋은 주제라고 생각하는데. 네. 시작해볼까요?
2: 네. 여러분 음악 너무 잘 들었지 않느냐 하셨습니까? 네. 이게 음악이 참 너무 좋더라고요.
0: 와.
2: 전 그래서 잠깐, 근데 사실 저 음악은 제가 우리 라보엠에게 특별히 가르쳐 준 노래가 아니고요.
0: 신청하셨어요.
2: 특별히 신청하겠습니다, 제가. 신청.
0: 노래 제목이
2: 넬라 판타지아.
0: 넬라 판타지아.
2: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0: 넬라 판타지아.
2: 네. 정확한 액센트는 잘 모르겠는데. 넬라 판타지아. 아, 저 노래는 사실 원래는 그 성악곡은 아니었고요.
0: 네.
2: 원래는 그 오보에라는 곡으로 연주한 곡입니다. 혹시 우리 목사님이나 사모님들 중에서 저 노래 나 어디에서 어떤 영화에서 봤다.
0: 영화.
2: 와, 역시. 미션. 사모님은 뭐라고 하셨죠, 지금? CF에서 봤다!
0: 네, 우리 사모님은 미션 임파서블!
2: 네, 사모님은 CF에서 보시고, 목사님은 영화 미션에서 보시고.
0: 아, CF에서.
2: 네, 그 영화 미션이라는 영화 있죠. 우리 목사님들과 아주 또 긴밀한 단어입니다. 미션. 그 미션이라는 영화는, 다 이렇게 보셨죠? 그 아주 소수 부족이 사는 오지 폭포 우의 마을이 있습니다. 과라니족이라는 그 과라니족의 그 이렇게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러 먼저 갑니다. 그런데 그 원주민들이 복음을 이렇게 거부하면서 선교사님을 십자가에다가 살아있는 채로 묶습니다. 그리고는 살아있는 채로 그 엄청난 폭포에 맞아요. 이렇게 떠내려가서 여러 가지 고통과 아주 두려움을 느끼다가 결국 폭포에 네.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죽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후배 선교사님이 그 선배 선교사님을 대신해서 그 시체를 그 강가 그 폭포가 있는데 이렇게 요만한 돌로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그 선배 선교사님이 먼저 하고 있었던 십자가 목걸이를 자기 목에 하고 그리고는 그 과라니족이 사는 그 폭포 위로
0: 또 마을을 향해서
2: 네, 마을을 향해서
0: 네.
2: 홀로 갑니다.
0: 두렵지 않았을까요?
2: 엄청 두려웠겠죠.
0: 예.
2: 그렇지만 우리 목사님들은 홀로입니까? 옆에 누가 계십니까? 전 사모님이라고 할 줄 알았는데 옆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얘기를 하시네요. 그러면 그 선교사님은 옆에 하나님이 없었을까요?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계신다고 치고 이제 목사님들은 결혼하셨으니까 지금 옆에 누가 계십니까?
3: 사모님.
2: 네, 아내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선교사님은 이제 근데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혼자 올라갑니다. 뭘 들고 가냐면 오보에를 들고 갑니다.
0: 오보에.
2: 이렇게 오보에를 이렇게 가죽 천에 이렇게 싸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가다 보니까 그 선교사를 위협하게 하기 위해서 그 원주민들이 그 이구아나 같은 거를 이렇게 잡아서 목에다가 끈을 묶어서 나무에다 묶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0: 와, 그것만 봐도
2: 이렇게 겁나는 거예요. 그 이거 또 이제 우리의 삶으로 비유하면 그런 거죠. 그때 뭐 내 동기 목사님 개척교회 하다가 안 돼가지고 목회 접었대. 그 사모님 그때 그렇게 아프셨잖아. 근데 결국은 그냥 비만 치료 받았대. 뭐 이렇게 먼저 믿음의 선배 선교사들이 가다가 반드시 좋은 영광만을 맛본 건 아니잖아요.
0: 그렇죠.
2: 네. 가다가 뭐 실패한 거, 가다가 뭐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거. 근데 요즘 시대의 생명의 위협은 죽음에 대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내 자녀가 과연 내가 가난하고 어려운 개척교회 내가 목회를 하는데 내 애들이 정말 교육받을 수 있는 거 받을 수 있을까? 나의 노후는 어떻게 될까?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너무 힘들게 산대. 그 사모님은 지금도 어렵대. 목사님 먼저 그렇게 목회하시다가 그냥 과로로 쓰러지셔가지고 그냥 사모님 혼자 그렇게 어렵대.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나무에다가 이렇게 매달아 놓은 거예요.
0: 그렇죠.
2: 이렇게 묶어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래도 그 선교사는 그걸 보고도 계속 어떻게 할까요?
0: 아, 가죠.
2: 네, 계속 갑니다. 이게 띠리리리 이겁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악기를 꺼냅니다. 사람들을 콜링하기 위해서죠. 왜냐? 그 사람들하고는 말이 안 통하거든요. 네, 제가 아프리카 가보니까요. 말이 안 통해요. 네. 아프리카 가봤거든요.
0: 말이 너무 이상한 거죠.
2: 그렇죠. 네. 그 단기 선교 갔는데요. 네. 말이 안 통해요. 원주민들하고는 아예 말이 안 통하고 영어를 좀 공부했다는 사람하고도 말이 잘 안 통하더라고요. 영어를 하긴 하는데 근데 알아는 듣겠어요. 저보고 이제 왜 아이 깜프람? 왜 아이 깜프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코리아! 코리아! 그랬더니 do you know 코리아? 그랬더니 yes! yes! 이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저보고 not 코리아!
0: 아, 너는 아니다!
2: not 코리아! not 코리아! 저거, 왜냐면 그때 제가 수염을 길렀었거든요. 선교지에서. 그리고 제가 이게 파마가 아니라 제 곱슬머리거든요. 머리가 이만큼 길렀었어요. 곱슬머리 여기에다가 수염 길르고 코리아! 이랬더니, 아, 코리안이라고 그랬더니 너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후세인! 후세인! 후세인! 야, 이 기계가. 너가 왜 후세인이야, 진짜. 나 코리안이야, 이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갔는데, 그나마 이 말인데, 아예 스와힐리어라는 말을 씁니다. 전에 제가 한번 찬양, 거기 찬양 아주 기뻐요, 이렇게. 다 같이 애들이랑 아이들이랑 다 이렇게 춤추면서 부릅니다. 예배당에서 이렇게. 잔도니의 꼬라레타 이바부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게타 임마스겐. 그럼 이제 이런 말.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 우리 그 아멘 사모님처럼 은혜 받은 사모님이 이걸 이제 해주는 거예요. 에? 근데 뭔가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솔직히 한국의 어떤 교회에서 드렸던 예배보다 뭔가 영적인 것 같아요. 뭔가 자기의 혼을 다 이렇게 쏟아 놓는 것 같아요. 다 같이 애들이랑 나와서 이렇게 춤추고 막 헌금은 돈이 없으니까 고추 말린 걸로 냅니다. 고추 말린 거 무슨 뭐 콩 같은 거 이런 거.
0: 거기 그 음식도 되게 귀한 거죠.
2: 그렇죠. 그거를 이렇게 그 바구리 그 박 자른 거에다가 이렇게 놓고 막. 그랬는데 그 언어 스와힐리어를 알아들을 수 없는 것처럼 이 선교사는 도대체 그게 몇 그렇죠. 백년 전이었겠죠. 그러니까 그 소수 부족의 언어를 또 알아들을 수 없으니까 그들과 통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과 형통
0: 그들과
2: 소통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악기를 꺼내는 겁니다. 아까 우리 라보엠이 노래로 여러분과 소통하셨던 것처럼 악기를 다 꺼내는 거죠. 그리고는 이렇게 두루루룽 두루루루 그리고는 다

0: 그리고 이 소리가 폭포를 쫙 감쌉니다. 그때 이제 원주민들이 한두 명씩 와요. 우! 야! 야! 야! 야! 여기! 여기!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자기 이렇게 콜링을 했지만 사람들이
1: 오면 나타나니까
0: 두렵잖아요. 띠라리리라리리라 이렇게 삑사리 한번 합니다. 두려우니까. 목사님들도
1: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0: 그렇죠. 목사님들도 목회하다가 삑사리가 날 때가 있잖아요. 네. 목회에 삑사리가 있거든요. 예. 네. 예. 네. 다 같이 주기도문 합시다. 그리고 이제 그냥 전능하사. 다시 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이 나옵니다. 막 이렇게 막. 삑! 목소리 삑사리! 이렇게 목소리 삑사리. 예? 네? 하다 보면
1: 그죠.
0: 내 목회가 어떻게 맨날 디라리리라리리라 이다라라라라 이렇게만 되겠어요. 하다 보니까 목회에 대한 두려움. 때로는 내가 목회한다고 했는데 어느 날 사모님한테 당신은 진짜 가정이나 잘 돌봐. 이렇게 할 때 움츠라는 거예요. 그때는 그 이제 원주민이 사모님이 되는 거죠. 이제 우겨. 아야야야야야. 이거 되는 거야. 그리고 어느 날 또 목회하다가 봤는데 나는 정말 치유 상담 세미나 하고 왔는데 내 애들이 다른 치유 상담 세미나 받고 왔어요. 지금 내가 문제야. 지금 내하고 지금 내 사모님이 지금 어디 가서 지금 저 상처 치유 세미나 받고 오고 있는데 나는 상처 치유 집회하고 왔어요. 나는. 그런 자신을 볼 때 이제 노래에 삑사리가 나는 거야. 디라리리라리리라 삑. 근데도 계속 어떻게 할까요?
1: 계속 가죠.
0: 이게 중요합니다. 목회에 삑사리가 나도 목회는 계속해야 합니다. 결혼에 삑사리가 나도 결혼은 계속해야 합니다. 2010년 모든 게 새로워지길 바라지만 새로운 사모님으로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아니라 에? 그건 새롭게 그래도 가야 됩니다. 삑사리가 나도. 네. 네. 때로는 사모님이 뭐라고 해도 가장 심각할 땐 내가 내 자신에게 야, 진짜 네가 목회할 만한 사람이 되냐? 진짜 네가 목회할 만한 사람이 되냐고. 그런 위협이 올 때도 삑사리가 나더라도 우린 가야 됩니다. 네. 그 선교사님은 이제 계속 부릅니다. 계속. 이제는 이제 겁이 나가지고 띠라리리라리리라 그런데 이때는 성교사 주위에 원주민들이 다 모여있어요.
1: 삥 들었어요.
0: 창 들고.

0: 이거를 빡 끈질러버리고 내과에다가 쾅 쳐박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공포가 극도로 달하죠. 그러더니 이제 또 원주민들 중에서도 착하게 생긴 원주민이 있어요.
1: 맞아요.
0: 이렇게 나쁘게 생긴 원주민이 있고 착하게 생긴 원주민이 와가지고 아 까라 까라 까라 까라 오버에 비싸 까라 까라 뭐 이렇게 해서 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1: 형 이거 뭐야
0: 그래서 이렇게 한 두 번 껴봐요. 그러더니 이제 추장이 나와요. 그때서야 그래서 다음에서 정리해라.
1: 보내버려라.
0: 시마이 시마이 시마이 시마이 시마이 시마이 시마이 시마이 시마이 시마이 시마이
1: 일본에 조금 가까운 원주민이었나봐요.
0: 일본 유학하신 원주민인데요. 시마이 시마이 시마이 시마이 시마이 아리가토 아리가토 이러면서 시마이 해라 판 시마이 해라 빨리 데려와 데려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오버에 꺾어진 걸 데리고 이 선교사를 이렇게 착한 사람이 딱 데려가요.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는 어떻게 할 바가 모르죠. 여기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 장면에 과라니족의 하나님을 믿었더라라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는 과라니족의 그 원주민들이 이제 그 성가대를 만듭니다. 예배당이 지어지고 거기서 원주민들 독특한 창법으로 이제 찬양이 거기에 더 이렇게 울려 퍼져요. 저는 그거를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봤습니다. 그 영화 미션을. 그리고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됐는데 첫 번째는 나도 저런 오지에 가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고 싶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 음악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 힘이구나. 라는 거를 정말 인생일 때에 너무 중요한 걸 알았어요. 제 소명이 됐죠. 네, 제 소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죽는 날 어떻게 죽고 싶은지도 그림이 그려지더라고요.
1: 와,
0: 제가 어떻게? 죽는 날 그 원주민들이 제가 복음을 전하러 간 그곳의 원주민들이 제 상여를 메고 슬프지 않게 제가 그들과 함께 있었던 그 숲들 그 생활했던 곳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까지 이제 상여를 메면서 노래를 불러주는 거예요. 제가 알아듣지 못하는 그렇죠. 노래 말고 알아듣는 노래로
1: 나 코리안 나 코리안
0: 그렇죠 그렇죠
1: 나 코리안 나 코리안
0: 그 성가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행

0: 저 천국 행진할 때. 이게 무슨 노래냐면 상여 메고 가는 흑인 영가입니다. 성도들이 마지막 날 행진할 때 주님 나도 거기에 있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광스럽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들은 이 원주민들이 내 상여를 메고 성도들이 행진할 때 주여 이 사람도 그곳에 있게 도와주십시오. 울지 마라. 내가 죽었다고 울지 마라. 우리는 영원한 소망이 있으니까 반드시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는 다시 보게 될 거다. 그러니까 죽음을 슬퍼하지 말고 내 상여를 믿음의 노래를 부르면서 불러주라. 그게 마음에 탁.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자,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소명을 주셨어요. 이거는 소명과 만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죠.
2: 그렇죠.
0: 네, 목회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거기에 반응해야 한다는 거예요. 반응. 하나님이 주신 소명에 대해서 반응해야 합니다. 사모님이 미인이라고 생각되셨으면 네. 사모님에게 뻐꾸기를 날려야죠.
2: 그렇죠.
0: 네, 이렇게 뭐 한번 이렇게
2: 해야죠.
0: 그렇죠. 말이라도 한번. 어, 저 사모님 저 아가씨 괜찮다. 그러면 이제 괜히 가서 어, 뭐 기도 제목 없습니까? 뻐꾸기를 날려야 돼요. 네? 아니면 저 목사님이 내가 잘생겨서 마음에 든다. 그럼 목사님한테 뻐꾸기를 날려야죠.
2: 그렇죠.
0: 목사님. 목사님 저희 같이 전도하러 갈까요? 아무도 없는 곳에 오지 전도하러 둘이만 가.
2: 야!
0: 우리 뻐꾸기를 날려야죠. 저 보세요.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으면 거기에 대해서 반응해야 한다는 거예요.
1: 아, 네.
0: 자, 어제만 결혼하기 전에 목사님은 결혼하기 전 목사님인데 결혼하고 사모님을 만나서 오늘의 목사님이 된 겁니다.
2: 그렇죠.
0: 그렇죠? 자, 결혼하기 전에 아가씨였 그때였을 적에 사모님은 그냥 그 사람이었어요. 근데 목사님을 만나서 삶으로 반응하고 오늘의 사모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떻게 구성되냐면 어제의 나와 오늘의 만남이 내일의 나를 결정하게 합니다.
1: 아, 네.
0: 자, 어제의 나와 오늘 내

0: 만난 하나님과의 반응이 내일에 나를 결정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남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친구를 삼가해서 잘 선택해라. 좋은 걸 봐라.
1: 좋은 걸 봐라.
0: 좋은 걸 들어라. 좋은 걸 먹어라. 그래야 너희의 몸이 그렇게 되리니. 자, 그러니까 이제 사모님의 몸은, 현재의 몸은 아가씨적 사모님과 그 중간에 먹었던 음식의 결과물.
2: 아, 그렇죠.
0: 그렇지 않습니까? 그
2: 외부에서 누가 주문한 거 아니잖아요.
0: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전에 나와 오늘 내가 먹은 밥의 만남이 내일의 나. 아. 어제의 나와 오늘 내가 들은 말씀이, 거기에 대한 화학적 반응이 내일의 나를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남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2010년 저희가 그런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아멘. 그리고 제가 하나님 좋은 책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아멘. 그리고 제가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아멘. 그리고 나를 만난 사람들이 좋아지게 도와주십시오. 아멘. 나를 만난 사람이, 내 설교를 들은 사람이, 우리가 신방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십시오. 아멘.
3: 박수 주세요.
0: 그러면 교회의 양적인 부흥은, 그거는 그냥 결과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성숙해가면 성장은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성숙하지 않았는데 성장한 사람입니다. 네. 등치만 컸다는 거죠. 속은 없는데. 성장했는데 성숙하지 않은 개인과 공동체는 문제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포인트를 성숙에 맞추는 거죠.
1: 성숙.
0: 성숙. 그러면 성장은 따라오는 결과물이다. 네. 이걸 굳이 말씀으로 얘기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너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은 더하여진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하나님의 자연스러운 법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만남을 많이 갖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만남에 대한 반응이 필요하다는 거죠.
2: 그냥 만남으로 끝나는 것이
0: 그렇죠. 아니에요. 그냥 만나서 그냥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듣고 삶으로 반응하는 거죠. 네. 자, 이건 매우 중요한 단어인데 이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의 삶으로 모셔드려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설교의 원칙을 자기의 가족으로, 가족 생활하는 대로 모셔드리는 만큼 진짜 예수님을 만난 거고 체험한 거라는 거죠. 근데 저희는 단지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예수님을 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안다라는 말은 어원이 결혼하다하고 똑같습니다. 히브리어에.
1: 그렇습니까? 네.
0: 그러니까 경험해보다는 거죠.
1: 경험해보다.
0: 그러니까 사모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 목사님 정말 인자해 보이시고 좋으시겠어요. 그러면 살아보세요.
2: 살아봐라. 살아봐.
1: 이거 이런 코미디도 있어요.
0: 일주일 동안 빌려주마. 네가 살아봐라. 저 인간하고. 마음에 들면 갔다가 써라. 집사님 갔다가 쓰세요. 저 인간. 갔다가 쓰세요. 자, 보세요. 집사님, 권사님이 아는 목사님이 아는 겁니까? 내가 아는 목사님이 아는 겁니까?
1: 내가 아는 목사님이 말.
0: 내가 아는 목사님. 그래서 사모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내 속을 누가 아냐? 주여, 내 속을 누가 합니까?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내 속을 누가 합니까? 주여, 주여, 내 속을 누가 합니까? 네? 자, 그리고 보세요. 자, 안다라는 것은 경험하다, 체험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왜 머리로 아냐? 머리로 아는 것은 몸으로 알게 하기 위해서죠. 머리로 알아야 그렇게 실험해 볼 테니까.
1: 그렇죠.
0: 그러니까 만남에서 끝이면 안 되고 그 만남을 자기의 삶으로 가져와서
1: 반응하고.
0: 그렇죠. 네. 쉬운 말로 반응하고 실험하고.
1: 실험하고.
0: 그러니까 되게 희한한 건요. 강의나 설교나 되게 비슷한 몇 가지의 코드가 있는데 자기가 머리로 알고 말하는 강의하고 자기가 몸으로 알고, 몸이 안다는 건 뭐냐면 신경 전달 물질들이 다 안다는 거예요. 그 그렇죠. 말을.
1: 경험적으로.
0: 그렇죠. 이건 경험해 봤다는 거예요. 경험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군대 얘기할 때는 눈동자가 이렇게 딱 뜨고
1: 야
0: 딱. 그리고 축구 얘기할 때도 눈동자가 뜨고 이렇게. 최고는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할 때 눈동자가 뜨고. 사모님들은 도저히 관심도 없는데 지금.
2: 저 제일 인간이... 열심히고 제일 열정적이에요.
0: 그렇죠. 막 군대 얘기할 때 막 이렇게. 저 왜냐면 군대에서 치열하게 삶으로
2: 몸에 다 체득했기 때문에.
0: 체험해봤거든요. 자기가 다 해본 거예요. 자기가 다 맞아본 거예요. 자기가 그 새벽 2시에 일어나서 근무 서본 거예요.
2: 그리고 자기가 제일 고생했어.
0: 그렇죠. 근데 사실은 또라이였어.
2: 맞아,
0: 사실은
2: 맞아.
0: 또라이였는데.
2: 그 이유가 정당했어. 네.
0: 그러니까 그렇게 체험한 거를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게 진짜 설교라는 거죠. 네. 그럼 왜 성경 공부는 필요하냐. 공부해서 삶으로 실험해 보려고요. 네. 그러니까 설교는 똥처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2: 네?
0: 자기 모든 장기관을 거친 말들. 내 모든 장기관을 걸쳐서 나온 그 말들. 그래서 설교는 똥이다. 아, 이거 좀 그러네요. 그러니까 모든 몸을 거쳐라. 심장, 장기관. 그리고 그거 한 거를 내놓을 때 어떤 목사님은 약간 어눌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네. 저는 목회가 이렇게 말 잘하는 거에 있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2: 맞습니다.
0: 네. 말 잘하고 욕먹는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그냥 남편들 그냥. 어머, 우리 남편은 말을 너무 잘해요. 이런 집 없어요.
2: 맞아요.
0: 말은 잘해요. 저 인간 아주 그냥 설교할 땐 그렇게 말을 잘하네. 집에 오면 침묵 기도를 들어가 저 인간이 그냥. 말을 안 해 그냥. 아유. 그러니까 그런 말은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삶으로 반응하는 거죠. 예수님이 얘기하신 방식대로 해보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 얘기하신 방식이 뭡니까? 이걸 알고 싶을 땐 공부하는 거죠. 아, 예수님은 삶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했나?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은 머리로 아는데 몸으로 모르는 사람입니다.
2: 아, 머리로는 아는데 몸으로 모른다.
0: 머리로 아는데 몸으로 몰라요. 사모님들은 금방 알아요. 어머, 내 남편이 너무 척하네. 근데 얘기해주면 이 인간이 더 삐질 텐데. 강사님, 저희 남편은요, 목사님인데요. 정말 삐지는데 도사예요. 제가 뭐라고 얘기해주면 너무 삐져요. 특별히 설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확 삐져버려요.
2: 그것만큼은 건드리지 말라고 해요.
0: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삶으로 한번 실험해보시고. 근데 실험하기 위해서는 만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만나야 된다.
0: 좋은 책 만나고 좋은 사람 만나고 그리고 거기에 좋으신 하나님 만나고 거기에 대해서 머리로가 아니라 몸으로서
2: 내 온몸을 정말 다
0: 생활로서 한번 반응해보고 그러면 거기에서 또 한 결과물이 나오겠죠. 좋은 만남 저희가 올해 많았으면 좋겠고 저희를 만난 사람들이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4: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 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야, 오늘은 그냥 강연 안 듣고요. 네. 그냥 박수만 한 2시, 1시간 듣습니다.
1: 엄청나시네요.
0: 자,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주제가 네. 물 흐르듯 소통하라.
1: 네, 그런데 뭐 네. 우리 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네.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특별히 우리 형제님 아까 박수 칠 때 보니까 네. 그래서 중간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기분이 좋으시고 표정이 좋으신가 봤더니 해병대 하사관 출신이시라. 아. 저도 이제 그
0: 해병대 출신이잖아요.
1: 네, 전 대학 그죠? 대학을 해병대에 나왔는데요. 네. 처음에 군대 교회를 갔더니 이제 군종병이 이렇게 다 기타를 잡고 있더니 해병 박수 준비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전부 다 아 이거
0: 아 그 손바닥이 정면으로 이렇게
1: 하늘로. 아. 네, 그리고 박수는 천당에서 지옥까지 하나 둘 셋 넷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0: 아니 그거 저기 향수를 좀 불러일으키는 의미에서 같이 한번 어차피 선배님이시니까 네. 한번 네. 해주시죠.
1: 그때 이렇게 저기 실로암이라는 가스펠이 있습니다. 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네. 그런데 이제 해병 박수 준비하니까 이렇게 네. 어두운 밤에 깜깜
0: 야.
1: 오. 근데 그때가 생각이 나네요. 아, 그때 목사님이 아주 좋은 분이셨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막 저희 예배 끝나면 초코파이 주시고 또 커피도 타서 주시고. 근데 우리 형제님 얼굴 표정에 아직까지도 그냥 그런 좋은 하나님 나라의 군세가 확실히 될 것 같습니다.
2: 맞습니다.
1: 아, 그래서 이게 정말 쉽게 나오는 분위기가 아닌데. 네. 아, 그래서 오늘의 사실 제가 강의 주제를 까먹었어요. 제가 이게 원래 준비를 한 게 있었는데
0: 주제 바꾸죠. 해병대 박수.
1: 오늘의 주제는 해병대처럼 소통하라. 이걸 하겠습니다. 야, 이거 사실 오늘 강의 주제가 이제 물 흐르듯이 소통하라 이런 네. 건데 사람의 몸의 70%는 여러분 무엇으로 되어 있을까요?
2: 물.
1: 감사합니다. 전에 어떤 교회 갔더니 어떤 권사님이 지방이라고 이제.
0: 70%가 지방이
1: 지방이 아니라 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물을 갖고 이제 실험을 했답니다. 일본의 에모토 마사루라는 사람이.
0: 일본 분이요?
1: 일본 분이에요. 네. 그래서 이분이 물을 갖고 실험을 하는데 어떤 실험을 하느냐면 물을 똑같은 이렇게 병에다가 똑같은 물을 유리병에다 넣어놓고 이렇게 교회 집사님, 권사님 들어오시게 하고 그때마다 물에게 말을 시키는 겁니다. 한쪽에다가는 이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아, 물에게?
1: 예, 물에게. 물병에다가 이렇게
0: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실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쪽 물에다가는 연병알놈 뒤져버려라. 이렇게 합니다.
0: 똑같은 물인데.
1: 극적으로. 와. 극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한쪽에는 뭐라고 한다고요, 제일 처음에는?
0: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물에는? 네. 엄청 좋아하시네요.
0: 아니, 어떻게 표정들이 이렇게 급변하시죠?
1: 좋아. 안 할 줄 알았는데. 와. 이렇게. 근데 연병알럼 뒤져버려 할 때는 얼굴 표정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연병알럼 뒤져버려라. 자, 우리 다시 한 번만 하시죠. 뭐를 생각하고 하면 잘 되냐면요. 우리 권사님들은 남편을 생각하고 하면서 하면 잘 됩니다. 자, 연병알럼.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거기다는 욕을 하고 여기다가는 이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계속 그렇게 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물의 결정이 얼려지는 온도로 물을 딱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사진을 이렇게 딱 찍는 거죠. 그 물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지, 결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데 이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에는 이렇게 육각형의 아주 예쁜 꽃 모양의 그 결정들이 이렇게 그 되어 있죠.
0: 눈 같은 거 보면
1: 어렸을 적에 사진 그렇죠, 맞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육각형. 근데 이제 연병알럼 뒤져버려라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0: 아, 썩었어요?
1: 결정이.
0: 결정이.
1: 네, 결정이 뭐 이렇게 그 어두운 날 눈 많이 오기 전에 하늘 느낌 있지 않습니까? 아. 회색빛에 뭐 회색하고 검정색이 막 이렇게 돼 있는. 예, 네, 이렇게 뭔가 결정이 맺혀지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또 여러 가지 실험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물을 이제 흘리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똑같은 물인 경우엔 흘려가지고 그 결정을 찍은 거 하고 플라스틱 용기에다가 그냥 가만히 계속 놔둔 채로
0: 고이게
1: 네.
0: 그대로
1: 고이게 그렇게 하고 이렇게 딱 하는데 어떻게 좋은 게 나왔을까요?
0: 흐르는 물.
1: 당연합니다. 흐르는 물에. 흐르는 물에 그래서 사람은요 흘러야 되게 좋아한대요.
2: 왜?
1: 흘러야. 흐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하나님께로 많은 물을 받아야 하고.
2: 네.
1: 그리고 또 이제 받은 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0: 또 이렇게 흘려보내야죠.
1: 그렇죠. 또 나눠주는 거죠. 네. 근데 참 영적인 원리는 너무 간단합니다. 하늘로부터 좋은 말씀을 목사님이나 뭐 또 사역자나 성경 공부나 이런 걸 통해서 받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영적인 운동들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결정이 아름다운 결정이 안 맺히고 이렇게 탁 썩어버리더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요 이렇게 잘 결정이 맺히는 두 가지를 하나 했는데 첫 번째는 흘러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불러주면 되게 예쁜 결정이 맺힌다는 겁니다.
0: 불러주면요?
1: 불러주면. 그러니까 이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준 거잖아요.
0: 아.
1: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런데 그 영화가 있어요. 내 마음의 풍금. 혹시 보셨어요? 내 마음의 풍금.
0: 전도연 나오는.
1: 전도연하고 이병헌 씨. 요즘 예. 그 아이리스로 잘 나가는 이병헌 씨하고 전도연 씨가 나오는데 그 이병헌 씨는 네.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시골로 이제 부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도연은 학교를 몇 년 꿇었어요. 꿇었다라기보다 몇 년 미뤘다 이렇게 표현 나오셨네요.
0: 집이 가난하니까.
1: 집이 가난하다 보니까 학교를 대학교를 못 가고 몇 년 학교를 미뤘어요. 그래서 영화의 첫 장면에 보면 전도연은 또래 애들 그러니까 동생 애들보다 키가 요만큼 더 큽니다. 친구들하고 뭐 하고 있냐면 고무줄놀이를 하고 있어요. 고무줄놀이 막 동생 하나 없고 또 막내 엄마가 보라 그래가지고
0: 나이는 많아도 학급은 같으니까
1: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거 보고 있는데 이병헌 씨가 이제 그 학교 선생님으로 부임해서 오는 거예요. 그 부임해서 오는데 전도연이 이렇게 가다 보니까 어디서 저렇게 젊은 잘생긴 남자 선생님이 그 트렁크를 갖고 딱 내리는 거야. 그러니까 전도연이 막 이렇게 뛰어가요 그 사람한테 이렇게. 근데 막 뛰어갔는데 차마 말은 못 걸어요. 부끄러우니까.
0: 부끄럽죠.
1: 그래서 뭐 이러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병헌 선생님이 네. 그 멋진 목소리로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가씨, 뭐 신월동 국민학교 가는데 어떻게 가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전도연이?
0: 말을 제대로 못하고.
1: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부끄러우니까 들어가요. 그래서 이병헌이 뭐야 저 여자는? 이러고는 이제 하하하 웃으면서 이렇게 가는 길을 가는데 전도연이 저 덤불 뒤쪽에서 그렇죠. 숨어서 이병헌이 가는 걸 봐요. 그리고는 이렇게 방금 이병헌이 한 대사를 따라합니다. 아가씨 신월동 국민학교 어떻게 가요? 아가씨
0: 영화 안 봐도 되겠어요 그죠?
1: 그러니까 근데 그 순간 이병헌이 뭘 이렇게 느꼈는지 이렇게 다시 전도연을 딱 쳐다봤는데 전도연이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숨어버려요.
0: 처음
1: 그리고는 그 다음 장면이 뭐냐면 똑같이 환경이 변한 건 하나도 없어요. 고무줄놀이 하는 데 있는데 전도연이 여기 서가지고 고무줄 안 해요. 동생은 여전히 없고 있는데 그래서 어린 꼬마들이 물어봅니다. 언니, 왜 우리랑 고무줄 안 해? 그러니까 전도연이, 야! 내가 애냐? 니들이랑 고무줄이나 하게? 전도연은 하루 만에 뭐가 된 걸까요?
0: 아가씨.
1: 아가씨가 된 거, 하루 만에. 하루 만에 왜 꼬마에서 아가씨가 됐을까요?
0: 불러줘서?
1: 그렇죠.
0: 아가씨.
1: 이병헌이 생애 최초로 자기한테 그 멋진 목소리로 아가씨 이렇게 불러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하루 만에 아가씨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아가씨는 고무줄 하는 거? 아니에요.
0: 애들처럼 안 하죠.
1: 어느 날 죄에 찌들려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죄값을 다 지불하고 넌 이제 노예도 아니고 종도 아니다. 내가 이제부터 너를 아들이고 딸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시는 죄의 멍에를 안 지는 거예요. 왜냐, 나는 이제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은 자들이 있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설교 시간에 성경을 읽다가 기도 중에 하나님이 내가 너 이제 딸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너 이제 나 친구, 너랑 나랑 친구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아멘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걸 아멘으로 받아들였다고 반드시 상황이 그 다음날로 확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2: 안 바뀌어요.
1: 전도연은 이병헌이 아가씨라고 불러줬는데 여전히
0: 그렇죠.
1: 자기는 동생 똥기적이라고 알고 있고 자기는 여전히
0: 그렇죠.
1: 어디 갈 데도 없고 그냥 거기서 이렇게 옆에서 애들 하는 거 구경만 하고 있는 거예요. 동생 이렇게 하면서. 근데 환경은 변하지 않았지만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변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할 때요. 갑자기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내가 예수님 믿으면 갑자기 바뀌어야지. 내가 왜 안 바뀌지?
0: 맞아요.
1: 그런데 환경은 한 번에 바뀌지 않죠. 그런데 그것을 마음에서 믿어서 그것을 진짜 받아들이면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바뀌는데 결국 시간이 지나면 뭐도 바뀔까요?
0: 환경도 바뀌어요.
1: 환경도 바뀐다는 거예요. 네. 어머니 세대에 그것을 받아들였으면 어머니 세대가 당장 환경이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들 세대로 가면 아들 세대는 환경이 바뀌겠죠. 네. 아드님의 얼굴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 같아요. 네. 요즘 젊은, 저도 젊지만, 네. 요즘 젊은 그 젊은이들이 어떻게 저 표정 안 나오거든요. 그것도 제가 해병대를 다녀봐서 아는데요. 참 해병대가 참 어려운 대학이거든요. 어려운 대학이야. 마음을 지키기가 어렵고,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운데, 이 프로에 나와가지고,
0: 맞아요.
1: 아, 이렇게 박수 주는 게 쉽지 않거든요. 저 우리 형제님 박수 칠 때 이 프로가, 스타킹인가 그랬어요. 예? 네? 근데 이게 스타킹보다 더 진실하고 더 그렇죠. 뜨거운.
3: 아멘.
1: 네. 그래서 아마 어머니는 매우 큰 복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아멘. 권사님은 신앙생활 언제 처음 시작하셨나요?
4: 저요?
1: 네.
4: 90년도.
0: 90년도.
1: 우리 아드님은요?
5: 저는 군대에서 시작했습니다.
1: 와, 군대에서. 그 전까지는?
5: 그 전까지는 불신자로 이렇게 믿음이 없었는데 군대 가서 믿음이 더욱더 확고해졌습니다.
1: 아멘. 알겠습니다! 제대하신 건 맞죠?
0: 제대하신 건?
1: 휴가 나온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요.
1: 아직, 네. 그 전까지 엄마가 얼마나 많이 기도하셨겠어요?
3: 아멘.
1: 아마 그냥 철야 예배 때 엄청 우셨을 거예요.
3: 아멘.
1: 주여 저희 아들 그냥 그러셨죠? 거보세요. 그냥 그 어머니의 그 기도가 그냥 그 군대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한 것 같아요.
3: 아멘.
1: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아드님의 그 표정과도 비슷한 이야기를 조금 이제 또 나머지 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0: 물 같은 사람.
1: 물 같은 사람. 흐르는 물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얼음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얼음하고 물하고 사실
0: 같은 거죠.
1: 똑같습니다.
0: 물이 얼은 게 얼음이니까.
1: 그렇죠. 그런데 물 같은 사람이라는 건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 사람은 그릇이라고 그랬잖아요.
0: 네.
1: 사람은 다 그릇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계속 그 남자들아 너희 아내들을 깨지기 쉬운 그릇 대하듯이 대해라. 근데 이제 대한민국 남자들은 여자들을 그 쓰댕처럼 잡대하다 보니까 쓰댕 이거 던져버려 이씨가 이제 어떤 남자는 쓰댕 어떤 남자는 코렐
0: 아 떨어뜨려도 깨지지 않아
1: 이거는 뭔가 저기 그냥 도자기는 것 같은데 아, 던져버려 이씨가 안 깨져버려 제 이야기에 동의하시면 아멘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아멘이 제일 크게 나오네요 아이고야 이거 그러니까 남자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 여자의 사랑을 남편이 나중에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3: 없어요.
1: 차고 없는 거예요. 없는 거 아니야. 그 깨지기 쉬운 그릇 대하듯이 이렇게 말을 한 마디 해도 이렇게.
0: 그렇죠.
1: 여보 당신은 뭐 먹고 싶어요? 이렇게 아내한테 조그만한 거 뭐 우동 먹고 싶어요? 라면 먹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 대한민국 남자들은 라면 갖고 와 라면. 난 라면 먹어. 어떻게 20년 살았는데 내가 라면 좋아하는지 우동 좋아하는지를 몰라, 이 사람은 그냥. 그리고 얼마나 권사님들이 그냥 속이 그냥 불불불 그냥. 라면을 그냥 얼굴에다가 라면을 그냥 확. 주여, 저 인간 먼저 데려가세요. 저 인간 주님 옆에 얼른 보내주세요. 아유 정말 내 속을 누가 알아 정말 내 속을 정말 내 속은 주님밖에 몰라 정말.
6: 야, 얼마나 속상해.
0: 야, 한 100번은 깨진 분들 같아요, 지금 여기는.
1: 허수맹처럼 돼 아닌가. 노그루처럼 돼 아닌가.
0: 노그루.
1: 그러니까 이제, 자, 그릇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릇이 아구가 넓은 그릇이 있고, 되게 조그마한 그릇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옛날에 술병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입구는 좁은데,
0: 밑에가 이렇게
1: 밑은 어떻게 되죠?
0: 이렇게 넓어지죠, 이렇게.
1: 밑은 넓어지잖아요. 네. 근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 되게 까탈스러워 보이는데, 입구만 까탈스러운 거예요, 사실. 아... 이게 속은
0: 아주 그냥
1: 넓은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남편도 저 사람 참 까탈스러운데 살아보니까 더 까탈스러운 놈이야. 이놈이 더 까탈스러운 놈이야. 이놈 재밌는 놈이야, 이놈은. 그런 경우도 있고. 예? 네? 살아보시면 다 알잖아요. 근데 뭔가 근데 사람이 보세요. 이렇게 넓은 사람이 있는데 또 이렇게
0: 맞아요.
1: 입구는 좁아도 넓은 그릇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물처럼 된다는 건 소통한다는 건 함께 있다라는 것인데 물과 같은 사람은 아무리 입구가 좁아도 물은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0: 흘러 들어가죠.
1: 흘러서 거기 이렇게 싹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살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마음이 얼어버렸어요. 그럼 얼으니까 이제 뭐가 됐냐면 굳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들어가서 함께 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굳다 그렇죠. 보니까 자기보다 더 큰 그릇 아닌 사람하고는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 남편이 나보다 훨씬 크지 않으면 난 남편하고 함께 살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강력하게 확신을 갖고 얘기를 하시네요. 아버지가 그런 스타일이었나요? 아버지가 그러지 마세요. 지금 아들은 얼굴 표정이 없다 이렇게 하고 엄마는 아버지가 오케이 자 그렇죠. 그러면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이 은혜를 받아서 물처럼 되면 내 얼어 있는 게 이렇게 물처럼 탁 녹으면 나보다 좁은 용기하고도 난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좀 우리 구역에 좀 그런 집사님이 있으셔. 참 정말 입구가 좁고 좀 사귀어보니까 속은 더 좁은데 근데 내가 물 같은 사람이 되면 거기에 들어갈 수 있고 소통할 수 있어요. 저는 예수님이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의 물이 흘러 지상에 사는 모든 용기에게 담길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저희는 참 물 같은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물 같은 사람이야 이러는 건 사실은 그 참 저 사람은 뭐 별 능력이 없다라는 건데 원래 정말 올해는 물 같은 사람이 되어서 네. 네. 나보다 조그만한 용기에 있는 사람한테도 담기고 나보다 넓은 사람한테도 또 담기고 또 그래서 집에 있는 그분 고쳐 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나는 사회복지사다 이런 생각. 나는 하나님 나라의 사회복지사다. 내가 아니면 다른 여자가 피해본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도 목사님한테 자꾸 협박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목사님이 설교하고 오면은 이렇게 다른 사람들 어머 너무 은혜 받았어요. 이런데 우리 사모님 내가 한 마디만 하면 당신 끝장이야.
0: 아멘. 야 여기는 아주 반응들이 바로 오시네요.
1: 그 내가 한마디만 하면 당신 끝장이야 그러면 목사님 심장이 얼마나 철컹 내려앉겠어요 그냥. 그럼 난 진짜 그래 내가 와이프한테 인정받아야 되는데 나는 와이프한테도 인정 못 받고 뭐 그냥 교인들은 날 잘 모르니까 은혜 받고 그럼 이제 목사님 마음이 그냥 확 절벽으로 떨어져 버리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입구가 닫혀 있으면 물 같은 사람도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0: 그러네요.
1: 그러니까 어쩌면 사실 올해 저희가 기도하면 좋을 제목 두 가지를 전 그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저희가 물 같은 사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의 입구가 어떤 우리의 죄나 우리의 욕심이나 뭐 우리의 여러 가지 옳지 못한 마음으로 닫혀져 있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그게 닫혀져 있으면 아무리 물 같은 사람이 나에게 오고 심지어는 그렇죠. 하나님의 햇빛이 나한테도 와도 내가 양산을 쓰고 있으니까 그 빛을 제대로 저희가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게 팔복의 처음인 것 같아요.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그 뚜껑을 열고 이렇게 하늘을 갈망하는 거잖아요. 내가 땅에 소망이 없으니까. 내 집에 남편을 보면 소망이 자꾸 떨어져. 주여, 소망이 떨어집니다. 주여, 주여.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거기에 산은요,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쪽에요, 이렇게 산이 높은데 강도랑 도적이 많았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높은 산세가 있는 곳에 도적이 많거든요. 그렇죠. 평지에는 도적이 많지 않아요. 네. 네. 근데 이제 거기에 딱 숨어 있다가 사람들을 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산을 향해서 눈을 돌아보니까 너무 이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오나? 나의 도움은 이 산보다 더 높은 천지를 지으신 하늘과 땅을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런 것처럼 이제 그렇게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저희가. 하나님 남편을 바라보면 깝깝하고 내 자식을 바라보면 다시 넣어버리고 싶고 이게
0: 주여 주여 아니 오늘 정말 100% 오늘 아니 혹시 뭐 식구 되세요? 진지 사정을 이렇게 잘 알아요?
1: 아 모르겠어요.
0: 너무 그냥 자기 얘기라고 그냥 아니 좀 늦기에는 좀 긴데
1: 형제가 어떻게 되세요 우리?
5: 형 한 명 있습니다.
1: 형 한 명. 야 형 한 명. 그러면 또 이제 이 자식을 바라보고 또 힘들고 남편을 바라보면 더 힘들고 주여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옵니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아들의 마음에 은혜를 주셔서 아멘. 이제 아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좋은 일꾼이 되실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그 물 같은 사람이 되죠. 그러면 물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얼음이 녹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짧게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0: 네. 아 녹아야죠.
1: 어떻게 하면 녹을까요? 물은?
0: 응? 대패해야 됩니다.
1: 그렇죠. 간단하네요. 자, 간단하네요. 자, 물은 대표해야죠. 물은 대표해야 되는데, 전 그 대피는 것 두 가지를, 하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이다. 고난.
0: 고난.
1: 고난이라는 것은 아주 맹렬한 불과 같아요. 그래서 너무 뜨겁게 나를 녹이는 거야. 너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아프게 하는 그런 그 맹렬한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몸으로도 때로는 고난이 찾아오고 때로는 사업이 안 되기도 하고 나 정말 잘났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안 잘났고 몸매 장난 아니었는데 장난 심해지고 아이 낳고 붓기가 30년째 안 빠지고 30년째 안 빠지면 질병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 이제 잘난 게 안 잘났다고. 어느 날 교회도 보면 그렇죠. 우리 교회 계속 잘 될 줄 알았는데 교회에 맹렬한 시험이 오기도 하고 뭐 개인적인 아픔도 있고 집단의 아픔이 있고 그 고난이 인간의 그 얼어있는 마음을 녹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난이 없기를 바라는 건 사실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고난 중에서 나의 얼어있던 마음과 신앙이 물처럼 녹을 수 있도록 아멘. 그리고 이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아멘. 그러면 그 고난이 바로 불이 되는 것 같고 아멘. 또 하나는 성령의 충만함이 불인 것 같아요. 아멘. 말씀의 충만함을 입거나 아멘. 기도하는 중에 또 그 충만함을 입거나 아멘.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알게 되면 이게 불이 되어서 나의 얼어있던 마음을 녹여서 강물처럼 만드는 거죠. 아멘. 그러면은 가난한 자와도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부자하고도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네. 그러면 나보다 돈 많은 그 권사님하고도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아멘. 나보다 이쁜 권사님하고도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아멘, 아멘 소리가 점점 적어지네요. 아멘, 자, 아멘 소리가 점점 적어져. 네? 그래서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이 내리라
7: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이 피리라. 사자들이

0: 박수 합시다. 자, 보세요. 이 가사가 복음입니다. 사막, 내 마음의 사막에 꽃이 피어 향기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주님이 다스릴, 주님의 말씀에 충만하게 거하다 보면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같이 놀고. 그러니까 내가 사자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어요. 저 내 남편은 저놈은 사제야. 저놈 사제야. 항상 나한테 화를 내고 그냥 항상 나한테 포악하게 하고. 예?
1: 나 지배하려고 하고.
0: 그렇죠. 그냥 나 잡아먹어버리려고 하고. 근데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 자,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를 자꾸 죽어서만 생각하지 말고 저희가 살아있는데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면,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하고 그분께 의뢰할 때, 그때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말하는 건데, 그 통치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법대로 내가 따르는 삶을 말하는 건데, 그럴 때 나는 사자 같고 저 사람은 어린 양 같고 나는 어린인데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장난쳐도 물지 않는다. 그게 최고의 소통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들도 하나님 나라로 임하게 되고, 딸도 하나님 나라로 임하게 되고, 그래서 사막에 꽃이 피어 향기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교회에 그런 개인을 보고 그 사람들이 뭐를 믿는지 묻고 싶은 거예요.
1: 그렇죠.
0: 어머, 당신은 어떻게 사자와 친구를 합니까? 어머, 당신은 가난한데 어떻게 부자하고 그렇게 주눅들지도 않고 친구를 합니까? 당신의 그 비밀을 저는 묻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기회는 있다다 싶어가지고 그냥 예수 천당 불신지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2: 차에다가 스피커 달고
0: 그렇게 하지 마시고. 네. 예수 천당 불신지요! 탁 하지 마시고. 아,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3: 네.
0: 네. 뭐 제가 뭐 다니는 교회 있는데 기회 되시면 한번 같이 예배 드리셔도 좋을 것 같네요.
3: 네.
0: 그럼 이제 사람들이 가보고 싶은 거예요.
1: 그렇죠.
0: 근데 이제 얼굴은 엄청 힘들어 보여요. 힘들어 보여요. 예수 믿고 구원 받읍시다. 사람들이 너나 믿고 구원 받아라. 그 전도가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 전도는 물의 흐름처럼 자연스럽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물이 풍성해지면 그 물이 흘러서 가족에게 또 가까운 주위 사람들에게 이렇게 지나가겠죠. 오늘은 여러분의 얼굴만 봐도 저의 마음이 흐르는 것 같고, 저희의 목소리만 봐도 시청자들이 아마 많이 흐르셨을 것 같습니다. 모든 기쁨을 우리 주님께 돌리십시다.
3: 아멘.

0: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나한테 없는 재능이 있는 사람을 보면 어쩜 저렇지? 하고 신기한 마음부터 들죠. 부럽기도 하고요. 예전엔 뭘 특출나게 잘하는 사람이 그랬어요. 요리 잘하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 운동이나 운전 잘하는 사람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재주만 빛이 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런 사람이 더 대단해 보이는 거 있죠? 없으면 허전하고 티가 나는 사람. 잘 웃고 잘 받아주고 빈 곳을 메워주는 이음새 같은 사람이요. 누가 어색해하면 먼저 웃어주고 고마운 건 고맙다고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선뜻 표현할 줄 아는 용기가 갈수록 귀한 시대잖아요. 섬 같은 우리들을 자꾸자꾸 이어주는 사람. 그 다정한 노력이 새삼 고마운 요즘이에요. 최강의 영화음악 주일 첫 곡은요. 실버 라이닝 플레이북 스티비 원더 마이 쉐리 아모르

인생이란 하나의 초콜릿 상자와 같은 거란다. 포레스트 검프, I'll be right here. 이 영화는 다시 볼 때마다 예전엔 안 보이는 것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처음엔 포레스트의 인생만 보이다가 다시 볼 땐 검프의 친구 제니, 버바가 눈에 들어오기도 하고요. 그런 영화 하나쯤 있지 않으세요? 같이 나이 들어가는 영화. 그리고 앞서 들은 곡은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다 중에서 눈을 감고 피아노 연주곡이었습니다. 엔딩 장면에서 흘렀던 히라이켄의 원곡 눈을 감고를 우리나라에서는 정재욱 씨가 가만히 눈을 감고라는 제목으로 다시 불렀죠. 네, 정말 애틋했는데 워낙 유명한 영화지만 혹시나 안 보셨다면 보고 나서 이 노래를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전혀 다를걸요? 네. 사연 하나 만나보겠습니다. 7137님. 같이 사는 사람한테 섭섭한 일이 있어서 기분 안 좋게 하루 보낼 뻔했는데 제가 먼저 빵 먹으라고 주고 드립커피 내려주고 했더니 저도 남편도 기분이 조금 풀린 듯 하네요. 큰 컵에 얼음 가득 넣고 아이스커피 먹으면서 부엌도 깨끗하게 청소했어요. 이래도 기분이 좋아지지 않을 땐 아주아주 단맛이 강한 커피를 마시기도 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와, 네.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해도 그냥 이런 것이 사랑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어우러지는 거. 누가 그러더라고요. 정말 잘 맞는 사람이라는 걸 느낄 때, 그 결혼한 부부들이 뜨겁게 사랑할 때라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바람을 타듯이 한 사람이 화가 났을 때 자연스럽게 꼬랑지가 내려지고 한 사람이 화가 났을 때 반대쪽에서 그러니까 강량 약강이 정확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어가는 그런 조화로움, 또 그럴 때 피식피식 웃음도 나고 내 자신에게도 상대에게도 그럴 때 정말 우리가 잘 맞는구나 라고 느껴진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7137님 사연 보면서도 그런 것을 느꼈어요. 마냥 행복하고 마냥 시원하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지만도 아, 이런 게 삶이고 사랑이 행복이 아닐까? 라는 생각 들었습니다. 코다 중에서 에밀리아 존스, 퍼디아 월시 필로가 함께한 You are all I need to get by, 그리고 얼굴 없는 미녀 중에서 캐런 앤의 Not going anywhere,

영화 왓치맨, 래킹콜의 Unforgettable. 화려하고 잔혹한 장면들 위에 이런 다정한 노래가 맞아? 이랬는데 대비되는 뉘앙스가 묘하게 또 오래 남았죠? 앞서 들은 곡은 사랑할 때 버려야 할 아까운 것들 중에서 루이 암스트롱 라비앙 로즈였습니다. 에디트 피아프 원곡이 사랑에 빠진 순간을 흑백사진으로 본 것 같았다면 루이 암스트롱의 목소리는 그보다 훨씬 훨씬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그 사진을 보며 추억하는 사람 같지 않나요? 사랑엔 나이도 없고 정답도 없지. 영화가 보여주고 음악이 들려주는 얘기는 여운이 길죠? 나나꽃님, 추천받아서 처음 들으러 와봤어요. 강현님 목소리가 진짜 너무 듣기 좋고 편하네요. 우와, 감사합니다. 자주 오세요. 아셨죠? 9685님, 강디, 저 얼마 전부터 야간 학교 재능기부 선생님으로 첫 출근했어요. 교실문 열기 전까지 얼마나 설레고 긴장되던지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온 줄 알았지만 반갑게 맞아주는 학생들 덕에 긴장이 사라지더라고요. 배움에 대한 열정으로 눈빛을 반짝이는 모습을 보니 용기 내서 오길 잘했다 싶었습니다. 끝나고 어떤 학생이 활짝 웃으면서 선생님 너무 쉽게 설명해 주셔서 공부가 쏙쏙 들어와요 하셨는데 뭉클하고 뿌듯해서 왈칵했어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저와 밤늦게까지 꿈을 향해 공부하는 우리 야간학교 학생들 응원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와, 이 떨리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너무 반짝반짝. 정말 야간 학교여서 그런지 까만 하늘에 반짝반짝 빛나는 그 빛처럼 너무 아름답게 느껴지네요. 네, 기대됩니다. 항상 힘내세요. 네, 음악 듣겠습니다. 오늘 어울릴 것 같은 곡으로 한번 준비해 봤는데 007 스카이폴 중에서 아델의 스카이폴, 그리고 컬러 오브 나이트 중에서 로렌 크리스티 더 컬러 오브 나이트 듣겠습니다.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들으신 곡은 Begin Again, Keira Knightley, Tell Me If You Wanna Go Home 그 전에 Sing Street 중에서 Up 들으셨습니다. 오늘의 끝곡입니다. 끝곡은 영화 Love Actually 중에서 마룬5의 Sweetest Goodbye 준비했어요. 이 곡 들으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0: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FM팝스 한동준입니다.

곡식에 나달을 찧어서 껍질을 벗겨내고 좋은 상태로 가공하는 작업을 도정이라고 합니다. 이 도정의 정도에 따라 현미와 백미로 나누고 그걸 또 얼마나 깎아내느냐에 따라서 밥의 맛과 식감이 달라진다고 하네요. 밥을 좋아하는 저 한동준에게는 갈매기떼 여러분과 함께하는 매일매일이 좋은 음악을 더 좋게 도정하는 날입니다.